안녕하십니까. 함께하는 세상 만들기 아나운서 김기만입니다. 경상남도가 든든카 안심케어 시범 사업을 추진합니다. 든든카 안심케어는 휠체어 이용이 어려운 와상장애인에게 사설 구급차 이용 요금의 일부를 지원하는 방식입니다. 기존 특별교통수단이나 바우처 택시 이용이 어려웠던 이동 사각지대를 보완하기 위해서 마련이 됐는데요. 이번 사업은 양산시와 거창군을 대상으로 진행이 됩니다. 지원 대상은 시범사업 지역에 주민등록을 둔 보행상 중증장애인 중에 앉은 자세를 유지하기 어려워서 누워서 이동이 필요한 경우인데요. 이용 방법은 해당 시군의 든든카 안심케어 이용자로 등록한 후에 도내 민간 이송업체의 특수구급차를 이용하고 이송 첫 치료 영수증 등 증빙 서류를 시군에 제출하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데요. 유의할 점이 있습니다. 든든카 안심케어 이용자로 등록을 하면 기존 특별교통수단과 바우처 택시 이용이 제한되니까 신청하실 때 꼭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지원금액은 특수구급차 기본요금 기준에서 본인 부담 만 원을 제외한 6만 5천 원이고요. 지원 횟수는 편도 기준으로 한 달에 2회까지 지원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경남도 교통정책과 그리고 양산시 거창군 교통부서에서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와상장애인의 병원 이동 부담을 덜어주고 필요한 의료 서비스를 더 가까이에서 받을 수 있는 든든한 발걸음이 되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함께하는 세상 만들기 장애인 문학 화제 집중의 사람 장애인 일자리 장애 공감 시간으로 함께하겠습니다. 첫 곡입니다. 핑클의 당신은 모르실 거야.

0: 장애인 문학 소설과 동화 수필을 창작하는 장애 작가와 문학 작품에 담긴 장애와 장애인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장애인 문학 차희정 문학평론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네, 안녕하세요.
0: 오늘은 어떤 작품을 만나볼까요?
1: 네, 오늘은 그 황유미 작가의 청소년 소설 극복하고 싶지 않아를 소개합니다. 그 소설은 청각장애가 있는 자신의 이야기를 힙합 공연을 통해서 쏟아내는 내용입니다. 그 무대 공연을 두려워했던 주인공이 동아리원들의 도움으로 아주 성공적인 힙합 공연을 할 수 있었다. 뭐 이런 동화적 상상은 아니고요. 주인공 스스로 자신이 만든 벽을 허무는 일련의 과정이 소설의 주요한 서사입니다. 힙합이란 도전적이고 열정적인 음악이 그 주인공 지형의 도전과 또 어우러지며 소설의 결말에 또 다른 주요 인물 보람에 의해서 장애의 현실을 극복하고 싶지 않다는 소설의 주제가 드라마의 한 장면처럼 펼쳐지고 있는데요. 그 부분이 아주 강조되고 있어서 인상적입니다.
0: 예, 힙합이라면 청소년의 역동성과도 잘 맞는 것 같은데요.
1: 네, 그 힙합의 빠르고 강렬한 비트, 또 직설적인 가사가 청소년들의 정직히 끓는 감정, 또 사고를 잘 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소설의 주인공 지영은 청각장애가 있는 고등학교 3학년 학생입니다. 그 지영은 들리지 않는 자신의 현실을 힙합 가사에 담고 있습니다. 학교 힙합 동아리에 지원하면서 그 동아리원들에게 보여준 두꺼운 세 권의 노트에는 빼곡하게 자신의 이야기인 가사들이 담겨 있었지요. 사실 지영은 무대 위에서 랩을 하는 것보다는 무대 아래에서 자신이 쓴 가사를 친구들이 무대 위에서 아주 화려한 퍼포먼스와 함께 귀에 꽂히듯 강렬하게 들려주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연을 앞두고 가사가 떠오르지 않아서 지금 무지무지 괴롭습니다. 온 정신을 집중하고 있지만 창작에는 고통이 따르는지라 그 풀리지 않는 가사 때문에 볼펜으로 콕콕 관자놀이를 누르고 있습니다.
0: 예, 공연은 다가오고 있고요. 가사는 써지지 않고 있고요. 지영의 고민이 네. 굉장히 크겠는데요.
1: 네, 연습장에 검은 줄을 박박 그어대는 동에 이미 노트에는 숭숭 구멍이 생기고 말았는데요. 그 사실 지영의 고민은 특별한 일이 보태졌기 때문에 더 커졌습니다. 두 달 전이었는데요. 담임 선생님으로부터 아, 지영아 너에게 좋은 기회가 있어 라는 말씀과 함께 부담스러운 일을 제안받습니다. 그리고 이를 얼떨결에 수락하는데요. 그 일은 고등학생들이 좋아하는 유명 예능 프로그램을 연출한 PD가 운영하는 그 유튜브 채널 공부하면 뭐하니 뭐 여기에 출연하는 것이었습니다.
0: 예.
1: 그 지영 학교에 세강예술제에서 지영이 무대에서 공연하는 모습을 촬영하고 싶다는 제안이 왔던 겁니다. 그 지영은 담임선생님이 아, 지영아 이거 학생부에 남는 아주 좋은 이력이 될 거고 또 자기소개서를 쓸 때도 두고두고 요긴하게 써먹을 만한 에피소드가 될 거다. 그리고 대학 입학에 도움이 될 거다. 뭐 이런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마지못해 얼떨결에 수락해버립니다.
0: 예, 지영이는 무대 위 공연을 좋아하지 않는다고 했는데요. 무대 위에서 공연을 하고 또 촬영까지 한다니 정말 머리가 아프겠네요.
1: 네. 그 면담을 하자시는 선생님의 말씀에 이미 큰 부담을 가진 때문에 고민도 하지 않고 덜컥 수락해버린 것 같습니다. 그 지영이는 선생님과의 면담이 좀 불편했는데요. 그냥 고개를 자주 끄덕이고 이렇게 웃다 보면 귀찮고 피곤한 면담 시간도 빠르게 끝이 난다. 뭐 이런 생각을 해서 선생님의 제안을 깊이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0: 예.
1: 물론 그날의 선택이 잘된 일이긴 하지만요. 또 친구들이 좋아한다는 예능 프로그램을 사실 지영은 한 번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자막이 없어서 앞으로도 보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관심이 없었지만 그 수시 전형으로 대학에 입학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에 제안을 수락하죠. 지영은 이를 내 안에 입시 괴물이 튀어나와서 고개를 끄덕이는 바람에 이렇게 돼버렸다. 뭐 이렇게 서술하고 있는데요. 어찌됐든 지영은 지금 머리가 터져나갈 것 같은 고통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0: 고등학생들에게 대학 입학은 큰 과제고 목표죠. 네. 아, 부디 지영이 멋진 가사를 쓰고 공연도 성공적으로 만들면 좋겠는데요.
1: 네. 그런데 그 힙합 공연 연습을 촬영하는 것부터 문제가 생깁니다. 그 우선 지영은 공연에 올릴 가사를 마무리는 했습니다. 그런데 한 번도 그 동아리 친구들과 어울려서 연습해 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뭐 자연스럽게 하십시오. 하던 대로 하세요. 뭐 이런 PD의 요구에 더욱 긴장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당연히 촬영 현장은 매우 했겠죠. 사실 친구들과 연습하지 못했던 것은 지영이 연습을 피했기 때문인데요. 지영은 청각장애가 있는 것을 친구들이 알고 자신을 좀 이상하게 볼까봐 극도로 주의하고 또 경계하면서 학교 생활을 했더랬습니다. 오른쪽 귀 안에 보청기가 있는 것도 숨겼고 또 가끔 친구들의 목소리가 명료하게 들리지 않을 때는 그들의 입모양을 보고 말을 알아들으려고 노력했죠.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말도 줄었고 친구들과도 가깝게 지내지 않게 되었습니다.
0: 예, 지형이 힙합을 좋아하는 만큼 좀 용기를 내면 좋을 텐데요. 친구들이 오히려 도와줄 수도 있고요. 응원해 줄 수도 있을 텐데요.
1: 네, 그런데 아쉽게도 지형은 그렇게 하지는 못했습니다. 그 아무도 없는 곳에서 귓속에 있는 보청기를 꺼내서 마음속에서 진짜 하고 싶었던 말을 꺼내놓기는 잘했죠. 그 보청기에게 코난이란 이름도 지어주고요. 너는 어떻게 생각해? 내가 그때 왜 그랬을까? 뭐 이렇게 말하면서 누군가 뒤에서 자신을 불렀을 때 그걸 듣지 못해서 돌아보지 못할까 봐 또 대화의 맥락을 놓칠까 봐 염려해서 그냥 잘 웃고만 있었던 여러 상황들을 굉장히 안타까워합니다. 지영은 그런데 그런 코난과의 이런 안전한 대화 이런 것들을 잦게 하고 있으면서도 계속 그런 상황들을 떠올리고 속상해했었죠. 연습을 촬영하던 날에도 동아리 친구들이 자신을 쳐다보는 눈을 의식하느라 아주 자연스럽게 잘해야 한다는 생각에 눌려서 스스로 만든 긴장감으로 아주 어색하고 또 경직된 것이었습니다. 끝내 지영은 자신 앞에서 이렇게 박자를 세워주고 시작 신호를 알려주던 친구 보람의 손짓과 동시에 가사를 까맣게 잊어버리고 그 자리에 얼음처럼 굳어버립니다. 다시 해보자 이런 보람의 말에 힘을 내지만 공교롭게도 그 오른쪽 귀 속에 있는 보청기에서 삐 소리가 나면서는 속까지 울렁거려 당황하고 있습니다.
0: 염려했던 일이 생겼군요. 지형은 그 상황에서 어떻게 했을까요?
1: 그 와중에도 지형은 친구들의 표정을 살핍니다. 친구들의 얼굴에서 당혹스러움, 불만, 혼란, 짜증 이런 게 뒤섞인 냉랭한 표정이 보였다고 생각하면서 연습실에서 뛰쳐나가 버려요. 그리고 친구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지 자신의 행동에 친구들이 얼마나 실망했을지를 걱정하고 이대로 동아리를 그만두어야 한다 뭐 이런저런 생각으로 고민과 근심을 키워갔습니다. 걱정이 많아질수록 답답했죠. 다행히 유튜브 채널 소리보다를 운영하는 소리 언니에게 그런 자신의 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었고요. 또 출연한 초대 손님의 청인과 농인의 다른 세계, 다른 감각에 대한 이야기 뭐 이런 것들을 듣고 공감하면서 위로를 받습니다. 그래도 다음날 학교에 가서 어떻게 동아리 친구들 얼굴을 볼 것인가 이런 것은 아직 과제로 남았습니다.
0: 네, 지영이 용기를 내서 힙합 공연에 도전을 하면 참 좋겠는데요. 당당하게 자신을 드러낼 수 있다면 더 좋겠고요. 또 친구들이 지영을 응원을 해주면 좋을 것 같은데요.
1: 예, 고맙게도 친구들이 지영을 응원합니다.
0: 아, 예.
1: 특히 힙합 대회 4강에 오른 실력자 보람. 이 보람이의 힙합명은 람보인데요. 그 람보가 지영에게 큰 용기를 줍니다. 필답을 해요. 필답으로 너 핸디랩을 알아? 이렇게 묻고요. 이렇게 너의 이야기를 하는 것은 어때? 이렇게 묻습니다. 그리고 생각이 정리되면 나에게 답을 해줘 라고 말하죠. 처음부터 자기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힙합 가사를 썼고 또 수어로 랩을 하는 매력에 빠져서 수어를 배우고 싶었던 지영은 람보의 제안이 고맙고 그래서 더 미안했습니다. 다른 동아리원들에게도 그랬고요. 덕분에 지영은 공연 날 무대 위에서 자신의 이야기, 하고 싶었던 말을 쏟아낼 준비를 그래도 마칩니다.
0: 씩씩하게 자신의 장애를 끌어안는 지영의 모습, 예, 참 멋집니다.
1: 네, 이때 지영이 선 무대 뒤에 영상에서는요, 그 람보가 준비한 자막이 오르는데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코다인 내 환경을 극복해서 바꿔야만 하는 상태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부모님과 손으로 말하고 있고 우리는 다르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이 영상에 뜹니다. 람보는 소리 언니 유튜브의 초대 손님이었고 그 지영은 극복하고 싶지 않아 라는 이런 람보의 말에 감동해서 가사를 쓸 수 있었던 겁니다. 주인공이 장애를 인정하는 서사가 다소 성글게 진행되지만 힙합을 닮은 역동적인 인물을 통해서 자연스레 주제를 표출하는 점은 이 소설의 장점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0: 네. 청소년의 용기와 도전이 빛나는 황유미의 소설 극복하고 싶지 않아 만나봤습니다. 차이정 문학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노래 듣고 이어갑니다. 홍경민의 가져가.

0: 함께하면 서로가 행복해집니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더불어 사는 지혜를 나누는 프로그램 KBS 3라디오 함께하는 세상 만들기입니다.
1: 정수진의 화제 집중 이 사람 정수진 리포터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2: 네, 안녕하세요. 장애인들의 취업, 직업은 여전히 어렵기도 하고 풀기 힘든 문제인데요. 그래도 예전에 비해서는 그 분야가 다양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시각장애인들의 직업을 보면 안마사, 사회복지사 외에 요즘에는 뭐 무용가, 배우, 음악인, IT 분야 등등 점점 다양해지고 있는데요. 네. 지금 외국인들에게 한국어를 가르치는 한국어 강사가 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시각장애인들이 있거든요. 오늘은 그분들의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1: 네. 한국어 강사가 시각장애인들과 잘 맞는 직업이라는 건 보이지 않아도 말로 가르칠 수 있기 때문이겠죠.
2: 그렇죠. 그리고 대면이 아니라 비대면으로 대상자들이 원하는 시간대에 재택근무도 가능하기 때문에 시각장애인들에게 적합한 직종이 아닐까 싶은데요. 먼저 연세가 80이 가까운 나이에도 이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는 배귀엽 씨를 만나보겠습니다.

0: 일할 수 있는 이 필요한 사람이 됐다는 게 너무나 행복했습니다. 네, 그래서 65세 이후에 안마사로 활동했지만 점점 나이가 들면서 이 체력적인 부침을 겪었고요. 올해 2월에 그만두게 됐는데 사실 이 천직이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했던 일을 그만두게 되면서 아쉬움이 컸습니다. 네, 그렇다고 가만히 있지 않았고요. 올해 한국어 강사 양성 과정에 도전을 했죠.
1: 아, 이걸 어쩌나 그러고 생각하다가 그래도 그냥 막연하게 지낼 수는 없잖아요. 아무 의미 없이 그 앞에 남은 인생에도 뭔가 해야 되는데 있어야 되는데 그러고 찾던 중에 아, 이게 한국어 뭐 지도자 교육이란 것을 내가 보게 됐어요. 한국어 우리말인데 이걸 하면은 야 뭔가 재밌겠다 이 공부가 그렇게 느끼면서 내가 이게 조금 열심히 해서 내가 이 자격이 내가 갖춘다면 그래도 내가 또 누군가한테 또 필요하지도 않을까? 그러면 내 앞에 의미 없이 지내는 것보다는 뭔가 또 보람 있는 또 남은 인생이 또 있다 싶어가지고 얼마나 마음이 들떠서 등록을 하게 돼서 내가 지금 나이가 많다 보니까 그게 입력이 또 약시다 보니까 입력이 안 돼요. 그러니까 조금 이렇게 기록 조금 내 나름대로 이제 교수님 말씀대로 조금 중요한 것은 내가 포인트 같은 것을 이렇게 좀 체크는 하는데 이렇게 하면 집에 가서 좀 볼 수 있을까 하는데 그게 매일 수업이 4시간이다 보니까 그게 집에 볼 시간이 없어가지고 마음만 계속 쫓기고 있어요. 최대한 열심히 들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0: 네. 이분이 그 면접 볼 때 떨어지면 어떡하나 하는 걱정이 컸는데요. 근데 꼭 하고 싶은 마음에 나부터 붙여달라, 기회를 달라고 간절하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2: 아마도 그런 마음이 느껴져서 선정이 네. 되신 게 아닌가 싶은데요.
0: 네.
2: 그런데 한국어가 쉽지 않을 건데요. 너무 깊게 들어가면 어렵거든요.
0: 그렇죠. 그러니까 배기 없이도 처음에는 우리말이라 쉽게 생각하고 도전했는데 뭐 동사니 형용사니 문법이 너무 어렵고 또 외국인들에게 쉽게 가르쳐야 하는 거니까 그 방법을 익히는 것도 어렵다고 합니다. 그래도 이렇게 공부하고 포기하지 않으면 한국어 강사가 된다 하는 희망이 있고요. 좋은 강사가 돼야겠다는 다짐을 하고 있는데요. 그 내용 들어보시죠.
1: 지금 아직까지 지금 방향을 못 잡고 지금 아직까지는 헤매고 있는데 그래도 여기 와서 이렇게 앉아서 이렇게 하고 내가 공부할 수 있다는 것만 갖고도 너무 그냥 뿌듯하고 이제 이렇게 또 내가 계속 뭐 듣다 보면은 끝날 때쯤은 그래도 뭔가 조금 그래도 내게 좀 얻어진 것이 있고 또 어찌 됐든지 내가 이 자격을 갖추려면 각오는 하고 있습니다. 포부라는 것은 내 나름대로는 내게 기회가 주어진다면 내 실력이 우선이지만 내가 상대방이 조금 서로 이렇게 조금 와닿게 조금 제대로 전달이 될까? 마음은 지금은 마음은 그래요. 이렇게 들을 때는 내 기분은 아 내가 이렇게 하면은 되겠다고 그것만 제대로 되면은 간단하게 또박또박 알아듣기 좀 쉽게 뭔가 또 그 상대 그 학생과 내가 소통하는 좀 더 가깝게 정이 이렇게 전달되는 이런 교육자가 되고 싶어요. 열심히 노력하고 경력을 쌓으면은 되리라고 믿어요.
0: 네. 그러니까 실력을 갖추고 상대방과 잘 교류하는 교육자가 될 거다라는 생각이신데요.
2: 네.
0: 긍정적인 마음으로 하시다 보면 안마사처럼 이 한국어 강사 분야에서 전문가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2: 아마도 되지 않을까요?
0: 그럼요.
2: 예, 네. 연륜을 보여주는 그런 한국어 강사가 되시길 바라고요.
0: 네.
2: 자, 이어서 어떤 분을 만나볼까요?
0: 네. 그 자녀가 있는 분들은 아이에게 부끄러움이 없는 부모가 되고 싶다는 생각을 많이들 하시는데요. 이번에 만나볼 분도 그런 마음으로 지금 열심히 배우고 있습니다. 바로 김하정 씨인데 원래 눈이 안 좋긴 했지만 급격히 나빠진 건 최근이었거든요. 이제 그러면서 앞으로의 미래를 더 생각하게 됐습니다.
3: 제가 이렇게 눈이 나빠진 게 얼마 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아이랑 남편이랑 이렇게 살고 있는데 아이한테 좀 너무 집에만 있는 엄마가 되고 싶진 않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런 교육이 있다고 해서 참여하게 됐어요. 지금 옛날에 배웠던 국어를 그런 문법 같은 걸 다시 배우는 게 너무 어렵긴 해요. 근데 지금 아이를 그 키우면서 그 한국 말을 가르쳐줬다는 그런 게 있어서 외국인들도 그런 걸로 가르치면 되지 않을까 않을까 했는데 아이를 가르치는 거랑 그 외국인을 가르치는 거는 정말 다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너무 어려워요 지금. 아이는 일단 그래도 기본적으로 말이 되니까 그 가르치는 방식이 그냥 정말 완전 달라요. 그래서 문법을 직접적으로 설명하지 않고 가르쳐야 되다 보니

0: 더 어려움이 있어요.
1: 그래서 그냥 예문을 많이 써야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기본적으로 제가 이렇게 뽑아내야 되는 그런 예문이나 그런 지식들이 볼 수가 없으니까 머릿속에 들어있어야 되잖아요. 그런 게 좀 많이 어렵더라고요.
2: 네. 네, 아이 얘기가 나오니까 울컥하시더라고요. 네, 이제 엄마의 마음이 느껴졌는데 사실 이분이 시력이 갑자기 나빠지면서 많이 우울해했거든요. 예. 이제 그래도 아이한테는 뭐라도 열심히 하는 이 부모의 모습을 보여주자 하는 각오로 지금 임하고 있습니다.
3: 그런데 네. 얘기를 들어보니까 아이를 가르치는 것과 외국인을 네. 가르치는 게 확연하게 다르다는 걸 체감을 하고 계시는군요.
2: 그렇죠. 너무 어렵긴 한데 또 그 강의를 듣기만 하면 다 잊어버리니까 노트북에 타이핑을 하면서 지금 배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수업을 듣다가 무슨 내용이었는지 궁금하면 다시 이렇게 확인할 수 있고 또 집에 가서 복습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이가 있어서 복습도 쉽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예. 네. 근데 이렇게 이론도 열심히 배우지만 더 중요한 건 실습인데요. 그러니까 앞에 외국인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가르치는 걸 직접 해보고는 있는데 이게 또 쉽지가 않다고 합니다.
1: 설렘보다는 걱정이 정말 많아요. 저희가 바로 이게 취업이랑 연계되는 과정이다 보니까 그 강사님들도 이제 바로 저희가 이 과정을 끝내고 그 한국어 강사로서 진짜 수업을 할 수 있게 그렇게 알려주시려고 실습을 정말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진짜 강사 말로 뱉으려고 하다 보니 그런 거에 대한 어려움이 많아요. 그 아이가 집에 있어서 좀 이동하는데 또 더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그런데 지금 집에서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아이 어린이집 보내고 유치원 가 있는 시간에 일을 집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을 하고 싶은 마음에 네, 열심히 배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이가 좀 크니까 이제 경제적인 게 많이 크더라고요. 그래서 일하는 엄마가 돼서 아이가 하고 싶다는 거 조금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엄마가 되고 싶고요. 그리고 지금 K-콘텐츠가 그 전 세계적으로 많이 인기가 있다 보니 그 외국인 분들도 한국어를 배우고 싶어하는 그 수요가 되게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한국어 강사로서 그 외국인 분들에게 그 한국에 대한 좋은 이미지를 가질 수 있는 그런 친절하고 다정한 선생님이 되겠습니다.
2: 네. 아이에게 떳떳한 엄마가 되기 위해서 시작을 하신 건데요. 이제 몇 개월 더 공부를 하고 자격증을 취득을 하면 한국어 강사로서 멋지게 활동하지 않을까 싶은데 중간에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잘 해내시면 좋겠습니다.
3: 예, 네. 화제 집중이 사람, 오늘은 한국어 강사에 도전하는 시각장애인들 만나봤습니다. 정수진 리포터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2: 네, 고맙습니다.
3: 노래 듣고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정선희의 그 누가 아니.

0: 장애인 일자리 김영아 장애인 재활 상담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1: 네, 안녕하세요.
0: 자, 오늘은 조금 색다른 주제를 준비하셨는데요. 바로 장애인 재활 상담사의 하루입니다. 사실 이 직업 이름은 들어봤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는지 잘 모르는 분들이 많을 것 같거든요.
1: 네, 맞습니다. 장애인 재활 상담사는 장애인 당사자가 경제 활동을 하면서 당당한 시민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해 드리는 전문가들인데요. 실제 현장에서는 단순히 취업 지원뿐만 아니라 더 다양한 역할들을 하고 있습니다.
0: 예, 오늘은 장애인 재활 상담사의 업무 흐름을 따라가면서 이 직업을 조금 더 생생하게 소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아침은 어떻게 시작을 하시나요?
1: 네, 아무래도 아침에는 취업자분들이나 현재 훈련 중이신 분들의 안부를 묻고 컨디션을 파악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특히나 월요일인 경우에는 주말이 있었기 때문에 더 힘들어하는 경우가 많으세요. 그래서 조금 더 세심하게 살피는 편이고요. 직무에 따라서 제빵이나 미화직, 매장 관리직인 경우에는 업무 개시 시간이 매우 빠릅니다. 6시부터 8시까지 이른 시간에 출근하시는 경우에는 저희도 그 시간에 맞춰서 움직여야 해요. 자연스럽게 출퇴근 시간에 변동폭이 큰 편입니다.
0: 정말 그러실 것 같은데요. 아침부터 매우 세심한 지원으로 업무를 시작하시는군요.
1: 네, 맞습니다. 아무래도 취업자분들이시다 보니 한 분 한 분 1대1로 대응해 드려야 하는데요. 세심하게 대하고 반응하는 능력이 매우 중요합니다. 여기에 장애인 재활 상담사들은 사업체를 직접 방문하는 일이 많기 때문에 하루 중 절반 이상이 출장인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그 출장이 새로운 사업체 발굴이나 직무 분석인 경우가 있고요. 취업자나 훈련생에 대한 지원과 상담인 경우가 혼재되어 있습니다. 출장 시에도 상담이 주된 업무 방식이기는 합니다.
0: 예, 장애인분들과의 상담은 어떤 이야기들이 오고 가나요?
1: 네. 상담할 때 직장에 대한 만족감을 표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동료와의 스트레스나 체력 소모, 업무가 너무 많다거나 상대적으로 적다는 데에서 오는 어려움을 호소하는 등 상담의 주제는 매우 폭넓고 다양합니다. 상담은 기본적으로 취업자가 안정을 찾고 스스로 해결하는 방향으로 지원해드려요. 저희가 답을 내려드리기보다는 현재 상황을 객관적으로 바라보실 수 있도록 정리하는 이야기를 해드립니다. 왜 어려운지, 언제부터 그런 어려움을 겪으셨는지, 특히 어떤 부분에 스트레스를 크게 받으시는지를 하나씩 짚어가며 이야기를 나눕니다. 예를 들어 막연하게 일이 너무 힘들어요 라고 호소하시는 바리스타분이 있다고 가정해볼게요. 바리스타에게 일이 힘들다고 느껴지는 요인은 매우 다양하겠죠. 구체적으로 하나씩 물어보는 겁니다. 음료 제조가 힘든 건지, 세척과 정리가 어려운 건지, 고객 응대가 힘든 건지, 동료와 속도를 맞추기가 어려운 건지 하나씩 예시를 들어가면서 상담하다 보면 취업자가 적극적으로 반응하고 표현하는 지점이 나와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어떤 노력을 해서 풀어가면 좋을지를 스스로 생각해 보시라고 질문을 드리고 같이 논의를 하는 게 저희의 주된 상담 내용입니다.
0: 상담은 장애인 당사자뿐만 아니라 사업체 담당자분들과도 많이 하실 것 같은데요. 주로 사업체 담당자와는 어떤 상담을 하시나요?
1: 네, 사업체 담당자분들과도 상담을 정말 많이 하게 되는데요. 사업체에서는 인사 담당자와 장애인 취업자의 파트너 직원을 구분해서 상담을 진행합니다. 아무래도 인사 담당자와 동료 직원들은 입장과 관점이 다를 수밖에 없잖아요. 파트너 직원이 손발을 맞춰가야 하기 때문에 상담 비중이 조금 더 높은 편입니다. 취업자가 업무를 잘하고 있는지, 적응 과정에 어려움이나 변수는 없는지, 저희가 추가적으로 지원해 드릴 점은 없는지 등을 세심하게 여쭤보고 대안을 논의하기도 합니다. 이럴 때 파트너 직원에게 함께 지원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다는 마음을 표현하기도 하고요. 인사 담당자와는 조금 더 포괄적이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상담을 하게 됩니다. 해당 사업체의 추가적인 장애인 채용 계획이나 새로운 직무 개발, 복리 후생에 대한 이야기 등을 상담 주제로 다루게 됩니다.
0: 예. 말씀을 들어보니까 장애인 재활 상담사는 장애인 당사자뿐만 아니라 사업체 동료 직원들까지 함께 연결하는 역할을 하고 계시는군요.
1: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의 역할을 한마디로 설명하자면 사람과 환경을 연결하고 조율하는 일을 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특히 현장에서는 취업자가 일을 잘 못해서 문제가 생기는 경우도 있지만 업무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았거나 속도나 방식에 대한 기준이 공유되지 않아서 당사자분들이 어려움을 겪는 경우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단순히 취업자분들에게 더 노력해보시라고 말하기보다는 업무를 다시 구조화해서 업무 수행이 쉽도록 조정해드리는 작업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0: 업무를 구조화한다는 건 어떤 의미인가요?
1: 네, 바리스타가 카페에서 컵을 세척하는 업무를 한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익숙한 사람에게는 이것이 작은 하나의 과제로 보이지만 처음 접하는 분에게는 굉장히 복잡한 과정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컵을 모으는 단계, 헹구는 단계, 세척하는 단계, 건조하는 단계로 업무를 나누고 필요한 경우에는 그림이나 사진으로 순서를 정리해서 보여드리기도 합니다. 이렇게 하면 말이나 글로 설명하는 것보다 훨씬 이해가 잘 되고 실수도 줄어드는 효과가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세차장의 발달장애인분들을 취업시킨 적이 있었는데요. 세차장에서 이용하는 세제와 걸레의 종류가 생각보다 매우 다양한 거예요. 세제의 경우에는 이름도 너무 어렵다 보니 취업자분들이 익히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이런 경우에 글자 대신에 색깔 스티커를 붙여서 보다 직관적으로 세제를 구분하게 하고 걸레도 내부용, 외부용, 휠용을 색깔별로 구분해서 쉽게 구분하실 수 있도록 구조화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되게 작은 노력이잖아요. 이런 작은 노력만으로도 취업장애인분들의 적응도를 크게 높이는 효과를 볼 수 있었습니다.
0: 예, 업무 구조화는 일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한눈에 보이도록 만드는 과정이라고 이해를 하면 될까요?
1: 네, 아주 정확하게 표현해 주셨습니다. 특히 발달장애인분들의 경우에는 추상적이고 모호한, 예를 들자면 적당히, 천천히, 빨리 같은 설명보다는 구체적이고 시각적인 구조와 설명이 주어졌을 때 훨씬 안정적으로 일을 해내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제시하면 당사자분들의 장애도 장애가 아닌 게 되는 것이죠.
0: 이렇게 하루를 보내다 보면 보람을 느끼는 순간도 많으실 것 같은데요.
1: 그럼요. 굉장히 많습니다. 처음에는 출근해서 동료들에게 인사도 잘 못하시던 분들이 어느 날 먼저 안녕하세요라고 인사를 건넨다거나 누군가 업무를 제시하기 전까지는 가만히 기다리기만 하시던 분들이 스스로 일을 찾아서 시작하는 모습을 보이셨을 때 이런 작은 변화들이 저희에게는 굉장히 크게 느껴집니다. 그 힘으로 이 일을 저희도 즐겁게 할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다만 이런 변화는 하루아침에 생기지 않습니다. 여러 번의 연습과 설명, 실패를 거치면서 만들어진 결과이기 때문에 끈기를 갖고 기다려야만 합니다.
0: 예. 반대로 어려운 순간도 분명히 있겠죠.
1: 네, 물론입니다. 특히 가장 어려운 순간은 취업자가 취업 후 그리고 취업 전 훈련 단계에서 그만두게 되는 상황입니다. 겉으로는 그만두고 싶어요 라고 간단하게 표현하시지만 그 안에는 업무 부담이나 관계의 어려움, 업무로 인한 좌절감 등이 쌓여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럴 때에는 깊게 상담하면서 무엇이 어렵고 힘들었는지 다시 시작하려면 어떤 지원이 필요할지를 함께 찾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0: 예, 장애인 재활 상담사의 역할이 생각보다 훨씬 깊고 훨씬 넓다는 걸 느끼게 되는데요.
1: 네. 이 일은 단순히 취업을 지원하는 일을 넘어서 한 사람이 자신의 역할을 찾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과정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0: 네. 오늘은 장애인 재활 상담사의 하루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0: 생생한 장애계 뉴스와 실생활 정보 KBS 3라디오 함께하는 세상 만들기 진행의 김기만 아나운서입니다.
1: 장애에 대해 잘 알아가고 장애 감수성을 높일 수 있는 시간입니다. 장애공감 김유하 장애인식 개선 강사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2: 네, 안녕하세요.
1: 자, 강사님께 최근에 새로운 가족이 생겼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2: 맞습니다. 최근에 제 일상에 새로운 가족이 생겼습니다. 덕분에 요즘에는 하루하루가 아주아주 신선하고요. 그래서 오늘은 청취자 여러분들께 그 가족에 대한 소개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1: 예.
2: 네, 바로 레브라도 리트리버, 시각장애인 안내견입니다.
1: 아, 안내견과 함께하는 일상 정말 예전과는 많이 달라졌을 것 같은데요. 오늘은 그러면 안내견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들려주시는 건가요?
2: 네, 그렇습니다. 실제로 안내견과 함께 생활을 하다 보니까 생각보다 많은 분들께서 안내견을 좀 낯설게 느끼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번 5월 달은 한 달 동안 안내견을 주제로 다양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1: 예.
2: 네, 길을 걷다가 노란 조끼 입은 강아지 보신 적 있으실 겁니다.
1: 예.
2: 많은 분들이 그 훈련이 잘된 강아지구나 이 정도로 생각을 하실 텐데요. 안내견은 단순히 얌전한 강아지가 아니고 시각장애인이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돕는 파트너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안내견은 장애물을 피해서 길을 안내하기도 하고요. 계단이나 횡단보도 앞에서 멈춰서 상황을 알려주기도 하는 거죠. 또 그 파트너가 위험한 그 방향으로 가려고 하면 그 명령을 아예 따르지 않기도 합니다.
1: 오.
2: 네, 이것을 이제 지능적 불복종이라고도 한다고 해요. 네, 무조건 말을 잘 듣는 것이 아니고 위험한 상황에서는 오히려 멈춰서 스스로 판단을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안내견은 단순히 사람을 따라다니는 개가 아니고 함께 움직이면서 안전을 책임지는 동행자라고 이해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안내견이라는 말은 익숙해도 지능적 불복종은 새롭게 알게 되는 단어인데요. 그렇다면 이렇게 중요한 역할을 하는 안내견, 언제부터 시각장애인의 파트너가 된 건가요?
2: 안내견이 처음부터 그 역할을 시작한 건 생각보다 훨씬 오래됐습니다. 100년이 넘은 이야기인데
1: 예.
2: 안내견은 1차 세계대전 이후에 독일에서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전쟁으로 이 시력을 잃은 부상자들이 많아지면서 이분들을 돕기 위해서 셰퍼드를 본격적으로 체계적으로 훈련을 시킨 게 안내견의 출발점이 되는 겁니다. 그 이후에 1916년에 독일의 울덴부르크의 세계 최초의 안내견 훈련센터가 세워지게 되고요.
1: 예.
2: 네, 그러다가 1928년에 미국에서 시각장애인 모리스 프랭크라는 분이 독일로 가서 이제 안내견을 데려옵니다. 그 개 이름이 버디인데 이 버디를 시작으로 미국은 물론이고 전 세계적으로 안내견이 이렇게 이용 되게 훈련되고 이용이 되게 됩니다.
1: 예.
2: 그리고 지금은 여러 나라에서 시각장애인의 독립적인 이 이동을 돕는 중요한 제도로서도 자리를 잡아가고 있고요. 이렇게 이어진 안내견의 역사는 시각장애인의 독립적인 이 활동의 영역을 넓혀주는 중요한 가능성이 됩니다.
1: 그러면 우리나라에서는 언제부터 안내견이 활동을 하게 된 건가요?
2: 네, 한국의 최초의 안내견은 1972년에 등장을 합니다. 대구대학교의 이만수 교수님이 미국에서 데려온 사라라는 셰퍼드가 그 시작인데요. 그 이후에 본격적으로는 한국 안내견 학교가 1993년 9월에 이제 세워지게 됩니다.
1: 예.
2: 삼성 안내견 학교라고 들어보신 적 있으실 건데
1: 예, 예.
2: 맞아요. 설립이 되면서 시작을 하게 되고요. 이곳에서는 단순히 강아지 훈련만 시키는 것이 아니고 안내견이 태어나서부터 활동을 하고 은퇴를 하고 나중에 무지개 다리를 건너갈 때까지 모든 과정을 책임지게 됩니다.
1: 예.
2: 네, 안내견 학교가 설립된 이후에 한국에서 양성된 첫 안내견은 그 바다라는 리트리버였어요. 네, 그때 바다와 함께 하게 되신 파트너분이 시각장애인 파트너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대요. 이제야 혼자 걸을 수 있게 됐다고. 네, 아마 지팡이를 짚고도 보행은 할 수 있지만 안내견과 함께 길을 걸을 때 느끼는 그 안도감이라는 게 있는데 그 파트너분도 그걸 느끼신 게 아닐까 싶습니다.
1: 예. 그런데 시각장애인이라고 해서 모두 안내견과 함께 하는 건 아닐 텐데요. 어떤 어떤 분들이 안내견을 선택을 하게 되는 건가요?
2: 그 질문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우리나라 시각장애인은 무려 한 25만 명 정도가 돼요. 대략적으로 그 정도 되는데 지금 활동 중인 안내견은 85마리 정도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1993년부터 지금까지 분양된 안내견을 다 합쳐도 308마리 정도라고 합니다. 엄청나게 차이가 나는 거죠. 예. 네, 그러니까 안내견과 함께하는 시각장애인은 정말 소수인 거고요. 이유는 여러 가지 있습니다. 주거 환경상 이 강아지와 함께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고 알레르기가 있거나 뭐 강아지를 돌볼 여력이 안 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고요. 그런데 무엇보다도 흰 지팡이를 이용하는 것이 그냥 편하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정말 많습니다. 예. 우리가 목적지까지 갈 때 사람마다 가는 방법이 다르듯이 각자에게 맞는 방법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안내견 학교에서도 아주 엄격하게 심사를 하거든요. 시각장애인 당사자가 보행훈련은 충분히 되어 있는지, 생활환경은 어떤지, 그 강아지와 함께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정말 꼼꼼하게 확인을 한 후에 결정을 합니다.
1: 그러면 강사님은 어떻게 안내견과 함께하게 된 건가요?
2: 아시다시피 제가 저시력 시각장애인이잖아요. 네, 그리고 농

0: 내장으로 시야가 점점점 좁아지고 있고요.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는 좀 잘 부딪히고 장애물에도 잘 걸려 넘어지게 되더라고요. 심지어는 차나 오토바이가 시야에 안 들어와서 사고가 날 뻔한 적도 여럿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저도 흰 지팡이를 이용을 했는데 시야가 좁아도 시력은 어느 정도 있다 보니까 계속 잔존 시력에 의지하게 되는 겁니다. 결국은 다치거나 위험한 상황을 마주하는 건 크게 달라지지 않게 되더라고요. 네, 그때 이제 안내견 파트너분이 시각장애인분께서 저한테 안내견 고려해보는 게 어떻냐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근데 처음에는 저시력인 사람도 안내견 파트너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저는 모르고 고민을 좀 했었는데 안내견 학교 훈련사님이랑 이야기를 이제 나눠보다 보니까 제 상황이 안내견에게 도움을 받기에 아주 적합한 상황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처음에는 걱정도 정말 많이 했는데 지금은 함께하게 돼서 너무 다행이다. 이런 생각만 합니다.
1: 그런데 길을 가다가 안내견을 만나면 너무 귀엽고 반가운 마음에 인사를 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다고요.
0: 아, 네. 정말 그렇습니다. 리트리버가 워낙 순하고 좀 사랑스럽게 생겼잖아요. 예. 그래서 노란 조끼를 입고서 의젓하게 걷는 모습을 보면 아, 예쁘다 소리가 절로 나오기도 하고요. 그 마음 저도 정말 이해합니다. 그런데 안내견을 만났을 때는 사실 반가운 인사보다 그냥 무시해 주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1: 그냥 무시를 하는 게 답이라니 예, 조금은 놀라운데요.
0: 네, 그렇죠. 저도 처음에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땐 좀 당황스러웠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그게 안내견에게도 가장 큰 배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안내견이 시각장애인과 함께 길을 걸을 때는요, 안전하게 안내하는데 온 신경이 집중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어머 예쁘다 라면서 말을 걸거나 쓰다듬거나 뭐 하면 안내견 입장에서는 지금 나랑 놀아주려고 그러나? 하고 집중력이 바로 흐트러지게 되거든요. 리트리버는 워낙 사람을 좋아하니까 더 많이 그렇게 된다고 해요. 그래서 안내견의 집중력이 흐트러지는 순간에는 그 옆에 있는 시각장애인 파트너의 안전 또한 흔들린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고요. 그 안내견의 눈을 빌려서 함께 길을 걷고 있으니까 이 점도 유의해야 합니다.
1: 예, 오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안내견이 단순히 훈련받은 똑똑한 개가 아니라 누군가의 눈이자 동행자라는 사실이 참 마음에 와닿는데요.
0: 네, 오늘은 이 저의 새로운 가족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안내견이 어떤 존재인지 또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까지 이야기를 쭉 나눠봤습니다. 그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5월 한 달 동안은 안내견과 그 파트너의 생생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하니까 다음 이야기도 기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1: 네, 기대를 하겠습니다. 김유하 장애인식 개선 강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거미의 그대 돌아오면 보내드리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하는 세상 만들기 지금까지 아나운서 김기만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1: 제가 들어드릴게요.
2: 여기 앉으세요.
3: May I help you?
0: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4: 산불의 중심 불기둥 높이는 2, 30m, 중심부 온도는 1200도, 주변 연기만도 600도에 이릅니다. 산불 발견 시에는 제일 먼저 119에 신고합니다. 산불은 초기에 진압해야 합니다. 외투 등으로 두드리거나 덮어서 재빨리 끕니다. 산불은 산악형 산림에서 평지보다 8배 정도 빠르게 퍼지며 위를 향해 올라갑니다. 이때 바람을 등지고 피하면 매우 위험하므로 바람을 등지고 90도 방향 그리고 산 아래쪽으로 대피해야 합니다. 대피할 때는 반드시 이웃집에 먼저 산불을 알려주며 집의 창문과 출입문을 완전히 닫고 집과 주위에 물을 뿌린 후 가스통 등 인화물질을 제거합니다. 위급 시에는 낙엽 등 연료물질을 제거하고 노출 부위를 차단한 후 지면에 엎드립니다. 산불 피해 예방, KBS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5: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잠시 후 10시를 알려드립니다. KBS 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입니다. HLKC

0: 심준구의 세상 보기.
1: 오늘이 5월 3일이니 6.3 지방선거까지 꼭 한 달이 남았습니다. 우리 시각장애인 유권자들, 각 당의 홈페이지에 있는 내용들을 제대로 확인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시각장애 방송인 심준구입니다. 한국 디지털 접근성 진흥원에서는 시각장애인들과 함께 국내 정당 홈페이지를 점검했는데요. 대체 텍스트 제공이 전반적으로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시각장애인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스크린 리더 프로그램인 센스 리더를 이용해서 주요 4당의 홈페이지를 탐색했더니 텍스트로 된 부분은 별 어려움 없이 읽을 수 있었지만 보도자료 등의 경우 이미지만 올라와 있는 경우가 많았고 파일명이나 JPG 또는 PNG 등과 같은 파일 확장자만 읽을 수 있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또한 정책 안내에 대한 팝업창이 뜨는데 그 내용이 이미지로 되어 있어서 읽는 게 불가능한 경우도 있었는데요. 구의원 등의 선거는 아주 적은 표차로 당락이 결정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장애인 유권자가 정보 접근성에 문제가 있어서 공약을 제대로 이해하고 투표하는 게 어렵다면 이건 선거 결과에도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일이죠. 각 당의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누구도 정보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시각장애인 유권자의 참정권 보장과 정보 접근성 확보를 위해 웹 접근성 기준을 점검하고 개선해 나섰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첫 곡은 버스커버스커의 노래 듣습니다. 벚꽃 엔딩.

5월 3일 일요일 심준구의 세상보기 방송 내용 소개해드립니다. 얼마 전 교육부에서는 과도한 선행학습을 제한하고 아이들의 발달권을 보호하겠다는 취지로 영유아 사교육 대응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유아 대상 영어학원의 레벨 테스트와 3세 미만 영아에 대한 인지 교습을 금지한 건데요. 이른바 4세 고시, 7세 고시로 불리는 과도한 조기 교육 열기에 제동이 걸릴 전망입니다. 그런데요, 비장애 영유아를 둘러싼 교육 환경은 너무 이른 경쟁이 문제로 지적되는 반면, 장애를 가진 영유아의 경우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혹은 학원 등에 등록하는 것조차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 국내에서 유일하게 시각장애 영유아를 대상으로 특수교육을 실시하는 학교인 서울효정학교가 있습니다. 내일 모레가 어린이날인데요. 오늘은 서울효정학교 고웅재 교장 선생님을 모시고 시각장애 영유아의 특성과 교육 현실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시각장애 바이올리니스트 김정은의 귀에 쏙 클래식 명곡에서는 모차르트의 오페라 돈 조반니 중 레포렐로의 아리아 이 목록을 보세요를 감상합니다. 플라이 투 더 스카이의 노래 먼저 듣죠. 가슴 아파도

0: 하늘 5월은 푸르구나 우리들은 잘한다 오늘은 어린이날 우리들 세상 이 노래 다들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린이날 노래죠. 오늘은 푸른 새싹처럼 무럭무럭 자라는 우리 아이들과 늘 함께하는 분을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국내 최초의 시각장애 영유아 특수학교인 서울효정학교의 고웅재 교장 선생님이십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1: 네, 안녕하세요.
0: 네, 먼저 서울효정학교 어떤 학교인지 소개를 좀 부탁드립니다.
1: 네, 서울효정학교는 시각장애 영유아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유치원 가정 특수학교입니다. 위치한 곳은 서울 강북구 미아동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0: 네, 미아동이 있군요.
1: 네, 미아동에 있습니다.
0: 국내 최초의 시각장애 영유아 학교라고 소개를 했어요. 언제 개교했고 몇 명의 아이들이 다니고 있습니까?
1: 네, 저희는 2017년 9월 개교를 했고요. 원래 7학급 28명 정원으로 운영되는 학교입니다.
0: 네.
1: 실제로 개교 초기에는 28명에서 30명이 넘는 아이들이 실제로 학교를 다녔고요. 이번 연도에는 현재 14명 학생이 모두 다, 재학해서 학교 생활하고 있습니다.
0: 14명이요?
1: 네, 14명입니다. 네. 저출산 때문에 학생 수가 다소 줄어든 감은 있습니다. 그런데 내실 있는 교육을 위해서는 지금 인원도 적절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0: 네, 벌써 10년이 됐네요.
1: 그렇죠. 이제 곧 10년을 꽉 채우게 됩니다.
0: 입학 대상이 어떻게 돼요? 시각장애가 있는 영유아라면 뭐 누구나 입학이 가능한 겁니까?
1: 그렇죠. 주장애가 시각장애인 영유아는 모두 다 입학이 가능한 학교입니다.
0: 요즘 중복장애 학생들 이야기 많이 들리던데 혹시 중복장애 학생들도 있습니까?
1: 그렇죠. 시각장애 영역에는 다양한 장애 원인에 따라서 단순 시각장애 아동도 있지만 중복장애 아동도 있기 때문에 모든 유형의 장애를 가진 시각장애 어린이들이
0: 네.
1: 다 서울효정학교에 다닐 수 있습니다.
0: 단지 뭐 지적장애나 다른 장애가 있더라도 시각장애는 있어야 되는 거죠?
1: 그렇죠. 시각장애는 꼭 갖추고 있어야 그
0: 네.
1: 조건에 들어가 있어야 효정학교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0: 혹시 지역은 상관이 없습니까? 내가 부산에 살아요. 그래도 이곳에 입학할 수 있는지.
1: 그렇죠. 서울효정학교와 같은 유형으로 이렇게 유치원 과정만을 따로 떼서 운영하는 특수학교가 없기 때문에
0: 네.
1: 시각장애 영유아들의 교육에 사각지대가 있는 지역은 어디든 다 입학이 가능하고요. 실제로 서울효정학교 초기에는 제주도에서 경주에서 대구에서 대전에서 전국 각지에서 아동들이 모여든 바도 있고
0: 네.
1: 현재도 용인에서 매일같이 통학하는 어린이가 있습니다.
0: 그러면 지금 전국에서 이런 영유아 시각장애아를 대상으로 한 학교가 이곳 하나인 거예요?
1: 예를 들면 그 유치부 학급을 한 학급, 두 학급 이 정도 운영할 수는 있지만
0: 네.
1: 유치부 과정만을 이제 독립적인 교육 과정으로 운영한 학교가 없기 때문에 아무래도 부모님들 입장에서 볼 때는 그 친구들 또래 집단을 형성할 수 있는 그런 규모를 갖춘 유치원에 보내고 싶어 하시고요.
0: 그러니까요.
1: 그런 측면에서 서울효정학교가 가지고 있는 특징적인 부분 장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0: 이게 전국에 유일하다는 게 저는 어떻게 보면 이래도 될까 하는 생각도 좀 들거든요. 이게 혹시 특수학교를 세우는 게 그 지역에서 많이 배척당하고 이런 경우들이 있지 않습니까? 사회적으로 이슈도 되고 했잖아요. 그런 어려움 때문에 이런 겁니까?
1: 그런 부분도 전혀 없다고는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그 특수학교가 일반 주민들에게 혐오시설로 이해되는 그런 잘못된 풍조 때문에 특수학교를 세운다고 하면 일단은 지역 주민들의 좀 브레이크를 좀 예상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긴 합니다.
0: 효정학교는 어떻게 설립하게 됐습니까?
1: 효정학교가 설립하게 된 가장 중요한 이유는 원래 한빈매학교 유치부 두학급에서 시작된 학교였습니다.
0: 네.
1: 한빈매학교 두학급이 있었는데 두학급에 8명 다니다 보니까 부모님들이 만 4세, 5세, 2년 다니기엔 너무 아까운 교육과정인 거죠.
0: 네.
1: 이 금쪽 같은 시기에 2년만 유치원 과정을 다니는데 너무 아쉬움이 있어서 부모님들이 먼저 요청을 해 주셨습니다. 좀 더 다닐 수 있는 예를 들면 영화 과정을 좀 개설해 주시면
0: 네.
1: 좀 이어서 다닐 수 있는 시기를 좀 늘릴 수 있을 것 같다.
0: 좀 미리부터 다닐 수 있게 해달라.
1: 그렇죠. 영화부터.
0: 네.
1: 사실은 그 영화부터 유치원까지의 단계가 만 0세부터 만 5세까지 6년이거든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다니는 그 학업 연한하고 똑같아요. 그 정도로 긴 시기이기 때문에 충분히 그 시기를 놓치지 않고 아이들이 교육받을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취지에서 부모님들의 요청이 있었던 것입니다.
0: 네.
1: 그래서 서울효정학교가 개교되었습니다.
0: 우리 그 장애아들이 보다 일찍부터 이런 특수교육을 접해야 되는 이유라면 어떤 걸 들 수 있을까요?
1: 아무래도 시각장애 영화로 이제 처음에 부모님들이 아이가 눈을 맞추지 못한다든지 이제 시각장애로 이해되는 여러 가지 어떤 신체 증상들을 보일 때 아이들은 이미 그 학업이라든지 세상을 배워나가는 기능에 있어서 상당 부분을 천천히 네. 배우게 됩니다.
0: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아무래도.
1: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점자로 시험 보는 친구들이 수능에서 그 정한인에 비해서 1.7배 시간을 부여받지 않습니까?
0: 네.
1: 근데 우리 아이들은 생애를 살아가는 시간을 1.7배 부여받지 않지 않습니까?
0: 맞습니다.
1: 똑같은 시간을 부여받아서 세상을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보다 더 어려서 세상을 사는 기능들, 점자, 보행, 일상생활, 또 사회관계를 맺는 훈련 등등을 어려서 시작을 해도 나중에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정도 되면 아이들이 따라가기 버거울 수 있습니다.
0: 네.
1: 그래서 조기 교육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0: 효정학교 설립할 때는 어땠어요? 주위에 뭐 반대나 이런 거 없었습니까?
1: 다행스러운 점은 주위에 한빛맹학교가 있기 때문에
0: 네.
1: 지역 주민들이 시각장애인을 너무 익숙하게 접해오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시각장애 교육 그 시설이 설립되는 거에 대해서 지역 주민들의 네. 그 반발이 그다지 크진 않았던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0: 그렇다면 기존에 있었던 한빛맹학교가 지역사회와 많이 좀 사이좋게 지내지 않았나?
1: 그

0: 뭐 세탁소를 이용한다든지 결국은 이들이 소비를 네. 해주는 것이 지역사회를 지탱해주는 중요한 기능을 담당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1: 그러니까 자꾸 함께 살아봐야 합니다.
0: 그렇죠.
1: 네. 그래야 서로의 소중함을 더 깊이 이해하고 필요성에 대해서도 알게 되고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0: 맞습니다.
1: 근데 보통 학교라고 이름을 할 때요.
0: 네.
1: 초등학교부터 쓰잖아요. 그 이전에는 뭐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뭐 이렇게 부르잖아요.
0: 그렇죠.
1: 서울효정학교는 학교라고 이름이 돼 있어요.
0: 맞습니다.
1: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0: 사실은 유치원 과정의 특수학교가 세워지기 전에는 법적 근거가 없어서 초중등 교육에 입각한 특수학교만이 있었습니다.
1: 네.
0: 서울효정학교가 지어질 당시에 유치원의 특수학교라고 하는 그 어떤 법적 개념이 형성이 됐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특수학교라고 하는 통칭 안에 두 갈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초중고 과정을 운영하는 특수학교가 있을 수 있는 거고
1: 네.
0: 유치원 과정을 운영하는 특수학교가 있을 수 있는 것으로 그래서 특수학교의 갈래가 세분화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 시각장애가 있는 건 마찬가지라도요.
0: 네.
1: 그 장애 정도가 다 다를 수 있잖아요.
0: 맞습니다. 네.
1: 그 현재 재학생들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0: 저희 학교 학생들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언어 하나만 놓고 보더라도 빠르게 언어가 습득이 되어서 모든 종류의 음악이나 뭐 그 일상생활들이 다 쉽게 이루어지는 친구들이 있는가 하면
1: 네.
0: 이제 발화를 해야 되는 아이들도 있어요. 그걸 세세하게 가르쳐야 되는 아이들도 있기 때문에 이 아이들이 한 교실에서 하나의 학급을 구성하고 친구의 개념을 형성해 주면서
1: 네.
0: 같은 학급을 구성할 수 있는 것은 아이들이 함께 살아감을 배울 수 있는 또 공동체 의식을 형성할 수 있어서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1: 네. 저는 중도의 시각장애를 갖게 됐거든요.
0: 네.
1: 초등학교 3학년이나 4학년 그 무렵에 발병이 됐던 걸로 기억을 해요.
0: 네.
1: 근데 그 어렸을 때 아이들이 이제 잘 안 보이고 이러니까 뭐 칭얼댈 수도 있는 거고
0: 네.
1: 뭐 여러 가지 행동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0: 맞습니다.
1: 근데 제가 참 궁금한 게 이 아이들이 지금 영유아란 말이죠.
0: 네.
1: 그렇지만 그 아이들도 시력이 어떤 친구는 조금 더 잘 보일 수 있고 어떤 친구는 좀 덜 보일 수 있고 이렇단 말이죠.
0: 네.
1: 영유아 아이들은 그럴 때 어떻게들 반응해요?
0: 그거를 아이들에게 설명을 해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누구는 이렇게 어느 정도 보는 친구도 있고 하나도 못 보는 친구가 있기 때문에
1: 네.
0: 미리 아이들에게 그걸 설명을 해 주게 되고요. A라고 하는 친구는 지금 어느 정도 보고 있고 색깔을 구분할 수 있고 색깔을 설명할 수 있어. 그런데 B라고 하는 친구는 그거를 설명을 들어서 이해를 해야 되는 친구도 있기 때문에
1: 네.
0: 그거에 대해서 충분히 아이들에게 설명을 해주고 그 아이들의 활동을 지도하고 있습니다.
1: 그런 설명으로 그 아이들의 지도가 가능한 거예요?
0: 아무래도 저희가 14명의 학생에 선생님 유아 특수를 전공한 선생님만 모두 10분이 계시거든요.
1: 네.
0: 저희가 1대1 교육을 하면서 담임선생님이 지도할 때 옆에 지도해 주는 그 지원해 주는 그런 인력들이 충분히 배치되기 때문에
1: 네.
0: 담임선생님과 팀워크를 맞춰 가지고 아이들에게 개별적인 교육 또 개별적인 지도를 해 주고 있습니다.
1: 네, 지금 14명이지만 오히려 이 정도의 숫자가 적정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신다는 게 이해가 갑니다.
0: 네, 사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법정 인원을 줄이는 작업들 계속 진행을 하고 있고요.
1: 네.
0: 그래서 현재까지는 유치원의 하나급이 4명이었는데 이거 많다. 3명 정도 적절하지 않을까? 그리고 영아는 4명은 있을 수가 없어요. 그 강보에 쌓이는 아이들 네. 4명을 놓고 선생님 한 분이 지도해 준다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영아 같은 경우는 2명을 하나급에 배치할 수 있도록 하자라고 해서 지금 법령 작업이 국회에서 진행 중에 있고 이제 그래도 순조롭게 잘 그 마무리 지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1: 네. 지금 0세부터 만 5세까지 영유아가 다니는 거죠?
0: 그렇죠. 네.
1: 그 연령별로 교육의 내용도 다르지 않을까 싶어요. 우리 아이들 어떤 걸 배웁니까?
0: 일단 만 0, 1, 2세까지를 영아라고 보통 구분을 하는데 이
1: 네.
0: 친구들에게는 주로 이제 감각 훈련 그래서 그 각종 오감을 갖다가 다 사용할 수 있는 우리 아이들이 뭔가를 만지는 걸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촉각에 대한 거부를 한다든지
1: 네.
0: 이런 것들이 많아서 나중에 점자 읽는 거에도 이제 그 거부 반응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아이들이 기본적인 일상 생활과 더불어서 감각에 대해서 거부하지 않는 것들을
1: 네.
0: 집중적으로 만 0, 1, 2세 때는 가르칩니다.
1: 지금 이 부분 많은 분들이 잘 못 알아들으실 것 같습니다. 시각장애 눈 안 보이면 다 만져보려고 달려드는 거 아니냐.

0: 하는데 영유아들은 그게 아니에요. 무서워한단 말이죠.
1: 그렇죠. 네.
0: 그렇기 때문에 더 조기 교육이 필요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도 하게 되고요.
1: 네, 맞습니다. 그래서 각종 그 오감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체험들을 시켜주는 데 저희가 많이 시간을 할애하고 있습니다.
0: 네. 그 5세쯤 되는 아이들은 어떤 걸 배울까요?
1: 만 3, 4, 5세 정도 되는 아이들에게는 보통 그 시각장애 영역에 있어서의 핵심 교육 과정을 점자, 보행, 그리고 보조기기, 그리고 일상생활 이런 거라고 보통 우리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기본적으로 점자 영역. 만 3세 정도 되면 일단 점과 선에 대한 개념을 아이들이 형성하게 해주고요. 그래서 점자를 조그만 거는 아직 이렇게 아이들이 읽어낼 수 없기 때문에 큰 점을 아이들이 미리 접할 수 있도록 익숙해지는 훈련을 합니다.
0: 아, 점을 크게 해서
1: 네.
0: 장난감 같겠는데요.
1: 그렇죠. 점을 크게 해서 하고 그다음에 그 선이라고 하는 개념을 아이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저희 학교에서는 점자톡톡이라고 하는 그 점자를 배울 수 있는 학습 기기를 개발해서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0: 네.
1: 그래서 아이들에게 그 점자 노래도 익혀주고 해서 3세 때는 그걸 시작을 해주고 만 4세, 5세가 되면 이제 본격적인 점자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5세 이제 마치고 초등학교 가기 전에는 한글 점자를 읽고 그리고 좀 찍는 게 아직 손이 그 매섭진 않기 때문에 이렇게 손 찍는 게 좀 부족하긴 하지만 그래도 거기에 대해서 거부감 느끼지 않게 천천히라도 찍을 수 있게 도와주는 네. 과정을 저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0: 보통 이제 비장애 아동들도 그 어렸을 때 유치원에서 뭐 한글 어떻게 배우나 보면 뭐 노래도 하면서 뭐 맞춰보기도 하면서 게임처럼 하잖아요.
1: 맞습니다.
0: 그런 것처럼 점자도 그렇게 즐겁게 하는군요.
1: 그렇죠. 아이들이 점자에 대해서 필요한 것, 즐거운 것, 그리고 이걸 하게 되면은 세상이 열리는 것, 이런 것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가르쳐 주는 데 주력을 하고 있고요.
0: 네.
1: 저시력 아이들을 위해서는 한글도 저희가 해주고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그 점자를 가르치는 아이들에게 한글 자모의 모양을 가르친다든지
0: 네.
1: 해서 아이들에게 이 한글에 대한 기본 개념도 같이 가르쳐주고 있긴 합니다.
0: 묵자 교육도 같이 하는군요.
1: 그렇죠. 묵자도 어느 정도 네. 어떤 모양으로 갖춰졌는지
0: 그러니까요.
1: 손으로 만져보고 이해할 네.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묵자에 대해서도 저희가 같이 병행하고 있습니다.
0: 아이들이 몇 시에 등교를 해서 몇 시까지 학교에 있는 거예요?
1: 정규 수업은 9시 30분에 시작을 해서 식사하고 그다음에 마무리 다 지으면 1시 30분까지 해서 4시간.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은 이 4시간은 무조건 아이들과 함께 임장합니다.
0: 네.
1: 내 수업 아니니까 나오고 이런 거 없고요. 저희는 4시간 동안에는 아이들 현장에 모두 다 이렇게 그 묶여 네. 있어야 되고 아이들과 함께 해주어야 합니다.
0: 점심도 함께 먹나요?
1: 점심도 같이 먹습니다.
0: 오.
1: 아이들 뭐 먹는지 선생님들도 식판 갖다 놓고 아이들 식판 식사지도 하고 선생님들도 식사 같이 합니다. 그래야지 오늘 뭘 먹었는지 애들이 왜 거부하는지 또 아이들이 뭘 또 즐겁게 먹는지 선생님들도 같이 느껴봐야 되기 때문에
0: 네.
1: 저희가 여러 방안을 다 그 반복적으로 해봤는데 같이 하는 게 유익이 크다.
0: 네.
1: 그래서 선생님 식사와 아이들 식사 같이 하면서 식사지도 합니다.
0: 대신에 선생님들은 많이 힘드시지 않을까 싶은데.
1: 밥이 어디로 들어가는지 모르고 아무래도 좀 식사를 음미하거나 이런 시간은 안 되고요.
0: 네, 이게 현실입니다. 참 감사한 마음을 갖게 되고요. 저 어렸을 때 저희 아이 생각해 보면요. 그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은 교육기관이라기보다는 친구들과 함께 놀러 가는 곳이라고 생각을 해요.
1: 네.
0: 서울 효정학교는 어떻습니까? 교육기관의 성격이 좀 강하다고 봐야 됩니까?
1: 기본 바탕이 교육기관입니다. 효정학교는 그 법적 개념 자체가 학교, 특수학교, 그리고 유치원 과정 특수학교이기 때문에 학교라는 것이 기본 바탕에, 교육기관이라는 네. 게 기본 바탕에 깔려 있고요. 근데 최근에 유보통합이라고 해서 교육과 보육을 서로 구분짓지 않고 두 영역을 서로 고르게 발전시키기 위한 방안들이 계속 그 논의가 되고 있고
0: 네.
1: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효정학교도 보육 영역을 지금 굉장히 중요시하고 그래서 효정학교가 표방하고 있는 것은 일단 모든 아이들은 보육도 의당 그 받아야 한다 해서 지금 14명 아이들이 모두 다 그 돌봄교실 대상자가 되었습니다.
0: 네, 그렇군요. 이런 부분도 전반적으로 고민을 해야 되는 거군요. 네.
1: 그렇죠. 지금 현재로는 돌봄교실을 하든지 아니면은 그 방과 후 수업을 하든지
0: 맞습니다.
1: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데 부모님들은 돌봄교실에서 아이가 조금 더 오래 생활해 주기를 바라거든요.
0: 네.
1: 그냥 부모님도 생활을 해야 되는 영역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 방과 후 수업을 하게 되면 부모님이 또 가서 아이 챙겨와서 오후 생활을 부모님이 같이 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저희는 지금 돌봄 선생님들 6명이 지금 배정되어서 아이들 그 귀가하는 시간까지 돌봄 프로그램도 알차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0: 네, 서울효정학교에서 실시하는 특별 프로그램이라면 어떻게 있을까요?
1: 많은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한 10년이 가까운 시간 동안 부모님들이 요청하는 것들을 하나 둘 이렇게 수용하면서 학교 교육 과정에 녹여놓다 보니까 상당히 많은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뭐 태권도.
0: 태권도를 해요?
1: 태권도는 사실 그 연령대의 아이들이 다 경험하고 있는 프로그램이지 네. 않습니까? 근데 사실 제가 태권도를 학교에 도입하게 된 이유는 이 주변 도장에 우리 아이들을 받아달라고 요청을 몇 번 했었어요.
0: 네.
1: 근데 시각장애 아동을 받는 게 이 사설 태권도 도장에서는 굉장히 좀 번거롭게 네. 이해가 되는 부분이더라고요. 그들은 영리 활동을 해야 되는데 우리 아이 놓고 시간을 이렇게 할애하는 게 쉽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좀 좌절을 맛봤고요. 그래서 지역 주민들 중에서 태권도 도장을 하는 지역 주민을 좀 섭외를 해서 그러면 그냥 학교 안에서 태권도 하자. 도장 가지 말고 학교 안에서 우리 아이들 태권도 독립적으로 네. 해보자 해서 저희가 지금 2년 동안 학교 안에 태권도 사범님 모셔서 지금 그 태권도 프로그램 운영하고 있습니다.
0: 제가 태권도에 대해서 들을 때 이게 펴는 운동이라서
1: 네.
0: 이게 아이들의 발육에도 도움이 많이 된다 이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1: 맞습니다.
0: 근데 우리 시각장애인 아이들도 그렇고 어른들도 마찬가지예요. 자꾸 몸을 움츠리게 된단 말이죠.
1: 네.
0: 그래서 이런 펴는 운동 해줘야 되는데 너무나 멋집니다. 이런 프로그램을 또 이렇게 지금 상설 운영되는 거죠.
1: 그렇죠. 일주일에 1회씩 그 태권도 사범님이 오셔서 오전 프로그램으로 저희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0: 네. 아니 승마 프로그램도 있어요.
1: 승마 같은 경우는 사실은 재활 승마라는 영역이 별도로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 아이들 우리 진행자님도 잘 아시겠지만 자세를 아무리 가르쳐도 이렇게 구부정해진다든지
0: 네.
1: 여러 가지 그 지도하는 데 어려움이 발생을 하고 또 움직이지 않으려다 보니까 비만도 많이 늘고
0: 네.
1: 이런 여러 가지 신체적인 어려움들을 겪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좀 자연스럽게 아이들 신체 활동을 좀 도와줄 수 있을까? 근데 재활승마 영역에 주목해봤더니 이 말을 타게 되면 누가 강조하지 않아도 일단 허리를 반듯하게 세우게 되고요.
0: 세울 수밖에 없다는 거죠.
1: 네. 세우게 되고
0: 네.
1: 그 타고 있는 동안에는 그 바른 자세로 이 그 활동에 참여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아 승마가 참 유익하구나 해서 승마 프로그램은 진행한 지가 벌써 한 7년 정도 됐습니다.
0: 와, 그 외부 체험학습 같은 것도 있습니까?
1: 외부 체험학습도 사실 요즘에 언론을 보면 여러 가지 사건 사고들 때문에 선생님들이 체험학습을 안 나가려고 한다. 그런 어떤 그 사회 풍조가 그 조성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아이들 안 나가면 우리 아이들 교육의 절반은 그냥 다 없어지는 거라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0: 네.
1: 우리 아이들은 밖에 나갈 기회가 부족하기 때문에 키즈 카페 같은 데도 가봐야 되고 숲에도 가봐야 되고 공원에도 가봐야 되고 지역 주민들이 살고 있는 시장, 빵집, 뭐 파출소 이런 데도 가봐야 되는 경험들이
0: 오히려
1: 중요하잖아요.
0: 더 가봐야 됩니다, 사실.
1: 그렇죠. 그런 거부감을 갖다 갖지 않도록 애들이 활동을 해야 되는데 사고 나면 선생님들이 다 책임을 져야 되는 그런
0: 그러니까요.
1: 사회적 풍조가 형성됐지 않습니까? 저희는 선생님들과 서로 협의를 해서 우리 아이들에게 먼저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생각해 보자.
0: 네.
1: 만약에 우리가 책임질 것이 두려워서 아이들 데리고 나가지 않는다면 아이들이 그 시기에 해야 될 그럼 교실에 앉아서 점자만 일주일 내내 가르칠 것인가? 교내 활동을 일주일 내내 할 것인가? 이것이 아이들의 최선은 아니기 때문에 선생님들과의 협의를 통해서 저희는 지금 구상하고 있는 외부 활동 100% 하고 있습니다.
0: 네.
1: 숲 체험 나가고 있고요. 그리고 승마 체험도 주기적으로 하고 있고 그리고 지역사회 탐방 활동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다행스러운 점은 효정학교가 위치한 지역이 북한산 자락이기 때문에 조금만 나가면 산자락도 이용할 수 있고 공원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0: 네.
1: 그래서 특별하게 정해놓은 프로그램이 아니라도 학급 내에서 우리 아이들 데리고 이런 프로그램이 필요합니다라고 얘기하면 선생님들 구상하고 떠납니다. 그래서 최근에 새로 또 추진되고 있는 것이 요즘에 부모님들이 아이들 데리고 등산하는 게 유행이랍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과 같이 팀을 짜가지고 이렇게 그 뭐 짧은 코스 등산하거나 이런 것들이 유행한다고 하는데.

0: 네.
1: 저희도 그래서 지금 불암산 아기봉이라고 아주 완만한 경사를 가지고 있는 산에 아이들 데리고 가려고 지금 준비해서 선생님들도 다녀왔고 답사 잘 마치고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0: 네, 오늘 이 서울 효정학교의 얘기를 들으면서 우리 아이도 효정학교에 보내고 싶다. 그런 생각하는 부모님이 계실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이미 입학식은 마친 후잖아요.
1: 그렇죠.
0: 네. 네. 어떻게 정해진 시기만 입학이 가능합니까? 아니면 수시 가능한가요?
1: 네. 서울효정학교 입학은 언제든 가능합니다. 학급 정원만 차있지 않으면 언제든지 어느 때라도 심지어는 2학기 중반이 지나도 아이가 필요하면 그 시기를 더 늦추지 않고 입학하는 것이 다 가능합니다.
0: 네. 혹시 기숙사는 없는 거죠? 영유아니까.
1: 그렇죠. 기숙사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거고요. 그 대신에 이제 저희가 부모님들이 멀리서 오시는 경우에는 지자체와 협의해서 빈집을 저희가 개조해서 네. 학부모님 쉼터로 운영하면서 부모님이 아이 데리고 와서 피곤하면 좀 휴식도 하시고 그리고 이렇게 개인적으로 하셔야 되는 업무도 보시고 하실 수 있도록 네. 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0: 교육비는 어때요?
1: 교육비는 전면 무상교육, 영아는 무상교육이고 유아는 의무 무상교육입니다.
0: 네.
1: 결국 학교에다 내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0: 교장 선생님은 비장애인이시잖아요.
1: 네, 그렇습니다.
0: 비장애인이 시각장애 영유아에 대해 갖고 있는 뭐 오해, 선입견 이런 거 잘 아실 것 같아요. 어떠십니까?
1: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떨지 모르겠지만 정말 말을 조심하셔야 됩니다. 우리 아이들 다 듣고 있고 우리 아이들이 다 몸으로 받아들이고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0: 네.
1: 말 한마디 툭 던지는 거 이런 거 굉장히 삼가해 주셔야 되고 특히나 아이들에게 동정이나 그런 어떤 당신은 그런 마음이 들어서 그런 말이 툭 하고 튀어나올 수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 아이들이나 부모님들에게는 씻을 수 없는 상처가 될 수도 있고
0: 네.
1: 아이 데리고 바깥에 못 나오실 수도 있어요. 트라우마가 돼서 그래서 정말 우리 아이들 그냥 예쁘게 바라만 봐주시고 말씀은 삼가해 주시는 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0: 네. 오늘 이 효정학교에 대해서 들으면서 우리 부모님들 아이들 일반 학교에 통합교육을 시킬지 아니면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 많으시거든요. 네, 그런 부분에서도 많이 답이 되지 않았을까 참고가 되지 않았을까 싶고요. 우리 시각장애 아이들에게 최고의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서 참 애를 쓰시는데 네, 앞으로도 그렇게 잘 부탁드리고요. 저도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1: 감사합니다.
0: 잘 들었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네, 심준구의 세상보기 서울효정학교 고웅재 교장 선생님과 함께했습니다. 홍진영의 노래 같이 듣죠. 산다는 건.

이런 경우는 시각장애인에게 큰 신뢰가 됩니다. 제 시각장애 지인의 이야기입니다. 꼭 참석해야 할 모임이 있었는데 활동지원사와 함께하기엔 어려운 상황이었다고요. 이런 경우 우리 시각장애인들 아무래도 난감해지죠. 지인은 복지콜도 신청해보고 바우처콜에도 연락했지만 연결이 되지 않아서 전철을 이용하기로 했답니다. 그렇게 참 어렵사리 행사장에 도착해서 적당한 자리를 찾아 앉는 데에 성공했다고요. 그런데 진행위원으로 보이는 사람이 자리를 옮겨달라고 하더랍니다. 지인은 제가 시각장애가 있어서 자리를 옮기기가 어렵습니다 라고 양해를 구하고는 이어서 도움을 청하려고 했다는데요. 그 말을 꺼내짓기도 전에 대뜸 그럼 여기는 어떻게 왔나요? 그러더랍니다. 그분은 눈 안 보이는 사람이 힘들게 여기까지 어떻게 왔나 염려하는 마음으로 물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게요, 시각장애인에게는 매우 불쾌하게 들립니다. 시각장애인이 맞는지 의심하는 소리거나 무시당하는 기분을 갖게 되거든요. 지인은 마음이 상해서 그 모임 내내 그리고 지금까지도 편치 않다고 했습니다. 사실 정한인이 시각장애인인 척하는 경우가 얼마나 있을까요? 시각장애인이 자기의 시각장애에 대해 말을 할 때는요, 그게 결코 쉽게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누군가가 시각장애인임을 밝히고 이야기할 때는 가급적 그대로 들어주시고 가능한 한 적절한 도움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태희의 노래 듣습니다. 사랑은 향기를 남기고.

0: 친숙한 근래의 생명과 그열 긴 재미난 이야기를 들어보는 귀에 쏙 클래식 명곡. 시각장애 바이올리니스트 한빛 오케스트라 김정훈 음악감독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감독님은 개인적으로 요즘 어떤 음악 들으세요?
1: 아, 요즘 저 피아노 음악들 많이 듣고요. 네. 바로크 음악 많이 듣고 그래요. 그 일정하게 잔잔하게 나오는 음악 틀어놓고 이렇게 마당에 나가서 꽃향기 맡고 좀 그런 시간을 보내는 또 재미가 있어요. 요즘
0: 가장 행복한 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 이거 부러우면 지는 건데 자꾸 이렇게 부럽게
1: 가장 아름다운 계절이 지금이잖아요.
0: 맞습니다. 네. 이제 바삐 살다 보면요.

0: 계절이 바뀌는 것조차 느끼지 못한다고 하잖아요. 가만 생각해 보면 그런 게 얼마나 각박한 삶이에요. 네, 좀 봄을 누리면서 아무리 바쁘더라도요 생활하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이 시간 음악도 함께 느끼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감상할 곡은 모차르트의 곡이에요. 오페라 돈 조반니 중 레포렐로의 아리아. 이 목록을 보세요. 라는 곡입니다.
1: 네.
0: 오페라 돈 조반니는 어떤 작품입니까?
1: 모차르트가 작곡한 오페라 중에 최고로 꼽는 그 3대 오페라. 마지막 세 오페라죠. 그 중에 하나예요. 피가로의 결혼, 돈 조반니, 그다음에 마술피리. 그 중에 이제 돈 조반니는 그 바람둥이에요.
0: 네.
1: 그 스페인의 전설적인 돈 환이라는 바람둥이를 소재로 한 그런 굉장히 코믹하면서도 또 그 권선징악이죠. 나중에 그 바람둥이가 처벌받는 그런 내용은 어떤 다소 조금 심각한 내용도 섞여 있는 그런 재미있는 오페라죠.
0: 근데 오페라와 바람둥이.
1: 네.
0: 이건 정말 좀 어울리지 않을 것 같은 생각이에요. 특히 클래식 음악과 바람둥이는 이건 너무 안 어울린다 이런 느낌 드는데 그 왜 이런 작곡을?
1: 당시에 이제 이 곡이 초연될 때도
0: 네.
1: 모차르트 의도가 좀 파격적인 걸 의도를 했어요. 그래서 이 돈 조반니 오페라 시작이 결투 장면부터 시작이 돼요. 막 딱 오르면 그 칼싸움부터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돈 조반니가 그 유혹하던 그 여인의 아버지를 죽여요.
0: 아이고.
1: 그래 나중에 그 아버지 석상을 농담 삼아 파티에 초대를 했는데 석상이 와서
0: 석상이 걸어와요.
1: 그렇죠. 이제 파티장에 그 돈 조반니한테 와서 그 파멸의 길로 끌고 간다. 뭐 이렇게 결론이 나는데 그 과정에 그 바람둥이 돈 조반니의 그 하인 레포렐로가 또 굉장히 익살스러운 역할로 나오고요. 그 레포렐로가
0: 하인 이름이었네요.
1: 그렇죠. 주인이 꼬셨던 과거에 꼬셨던 여자인데 잊어버리고 다시 만났는데 또 유혹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여자가 화가 나서 막 달려드니까 주인은 도망가고 이제 그 하인이 그 여성한테 이 목록을 보세요. 우리 주인이 여태까지 그렇게 버린 여성들이 2천 명이 넘어요. 그 두루마리 쫙 펴면서 그 어느 나라에서 몇 명, 어느 나라에서 뭐 이런 식으로 랩하듯이.
0: 악장님, 네. 이건요,
1: 네.
0: 감독님, 바로 들어보면서 이야기 나눠봐야 될 것 같습니다.
1: 네.

0: 뭐 바리톤으로 멋지게 노래는 하는데 이게 지금 무슨 내용입니까?
1: 뭐 이태리에서 몇 명, 독일에서 몇 명, 프랑스에서 몇 명, 뭐 그리고 뭐 우리 주인은 뭐 가리지 않고 치면만 들으면 다 유혹합니다. 뭐 뻔하죠. 뭐 이런 내용이에요. 마치 근데 주인의 행각을 얘기하면서 마치 자기가 한 것처럼 신나서 떠드는 그런 익살스러운 내포를 넣어야 합니다.
0: 그런데요. 그 앞서서도 제가 참 궁금하게 좀 여쭤봤습니다만, 아니 이게 지금 클래식하고는 내용도 그렇고 좀 파격적이라고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1: 네.
0: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가장 훌륭한 곡 중 하나로 인정을 받고 있단 말이죠.
1: 네.
0: 어떤 부분 때문입니까?
1: 모차르트 오페라, 뭐 마술피지도 그렇고 이 곡도 그렇고 굉장히 다양한 성격이 나와요. 그래서 관객들로 하여금 정말 여러 가지로 흥미롭게 만드는 드라마 지역커서 그래 그 굉장히 익살스럽지만 또 드라마 심각한 면도 있는 그런 오페라인 거죠.
0: 네. 이렇게 해서 하인이 이제 목록을 쭉 읊었단 말이죠.
1: 네.
0: 뭐 어떻게 이야기가 전개되는 거예요?
1: 뭐 그 여러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 하인은 주인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주인이 행실이 너무 마음에 안 들지만
0: 하인이 도덕적인 분이셔요.
1: 아니 하인이 왜냐면 뒷수습을 해야 되니까.
0: 아 그렇군요.
1: 그렇죠. 그렇게. 이런 식으로 뭔가 계속 이 일이 벌어지고 막 정신없이 막 흘러가고 꼬이고 하면서 관객들에게 재미를 주는
0: 네.
1: 또 나중에 또 벌까지 받는 그런 내용의 오페라죠.
0: 그, 저 석상이 떠벅떠벅 걸어오는 장면 이렇게 머리로 떠올리기만 해도 참 재미있기도 하고
1: 네.
0: 또 한편으로는 또 상당히 어떤 교훈을 주는 작품이기도 하네요.
1: 네.
0: 연주는 누굽니까 오늘?
1: 오토 에델만의 베이스 바리톤 노래고요.
0: 네.
1: 비를렘 프루트뱅글러가 지휘하는 빈필하모니 오케스트라 연주입니다.
0: 모차르트의 오페라 돈 조반니 중에서 레포렐로의 아리아 이 목록을 보세요. 네, 이렇게 참 유쾌하면서도 또 교훈도 담긴 그런 멋진 곡이었습니다. 오늘도 선곡 감사드리고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네, 귀에 쏙 클래식 명곡 시각장애 바이올린 연주자 한빛 오케스트라 김종훈 음악감독과 함께했습니다. 음악과 함께 저도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시각장애 방송인 심준구였습니다. 음악 더 감상해 보시죠.

0: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잠시 후 11시를 알려드립니다. KBS 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입니다. HLKC
1: KBS 오디오북 최고의 클립

그리움을 안고 살아간다는 것. 노문성 지음. 성우 조민수 읽음. 퇴원. 새로운 날들의 시작. 아내가 퇴원했다. 집에 돌아오는 날 아들은 엄마를 맞이한다고

나름 청소까지 해뒀지만 그 수준이 아내 눈에 차기는 어려웠다. 나 좀 싱크대 데려다줘요. 싱크대 앞에서 아내는 어떻게 이렇게 지저분할 수 있냐고 야단이었다. 누구에게 말하는지도 알 수 없었다. 그동안 나는 줄곧 아내와 병원에 있었고 아들은 학교 연구실에 있는 시간이 많았으니 말이다. 깔끔한 아내 성격에 오랫동안 집을 비웠으니 속상하면서 올라온 기분풀이었을지도 모른다. 어쩌면 스스로 하반신을 쓰지 못하는 데서 오는 실망감 때문일 수도 있고. 나는 집이 한동안 거의 빈 채로 있어서 그렇다고 말하며 이제 내가 청소를 다 하겠다며 달랬다. 그리고 침대에 눕히자 아내는 고개를 파묻은 채 한참 있었다. 오랜만에 온 집이라 그런지 그렇게 편하고 좋을 수가 없었다. 다만 아내의 화난 기운이 줄어들어 아쉬웠다. 어떤 사람이나 물건은 존재 자체로 주변을 환하게 하고 밝은 분위기를 만든다. 나는 운 좋게도 가장 가까이 있는 가족들, 아내와 아내를 닮은 아들, 딸이 그랬다. 그러나 오랜 입원 생활은 아내를 지치게 했고 한없을 것 같았던 밝음이 빛을 잃고 있었다. 아내가 집에 빨리 적응할 수 있도록 가구를 옮기고 운동 공간을 확보했다. 아침에 일어나면 아내를 안고 거실로 출근했고 저녁 식사 이후에는 최고 안식처인 안방 침대로 퇴근했다. 오전에 내가 집을 청소하는 동안 아내는 성경 말씀을 들었다. 그리고 청소가 끝나면 나는 아내에게 요리를 배웠다. 미역국, 카레, 된장국, 달걀 프라이, 그리고 압력밥솥에 밥 안 치는 법 등등. 친구들과 친척 동생들이 보내준 반찬이나 국도 큰 도움이 됐다. 오후에 우리는 주로 같이 운동하거나 재활치료소에 갔다. 운동할 때 얼마나 용을 쓰는지 아내 이마에 굵은 땀방울이 맺히곤 했다. 송골송골 맺힌 땀방울을 보면 옛 생각이 났다. 그때 살던 집은 서양이었는데 그만큼 빛이 오래 머물러 한여름에 어린아이들 키우기가 여간 고생스러운 게 아니었다. 처가에서 보내준 에어컨이 얼마나 고마웠는지 아내랑 두고두고 그때 얘기를 한다. 아내는 여름보다 겨울이 좋다고 했다. 바짝 붙어서 팔짱을 끼고 걸을 수 있으니까. 대신 여름에는 새끼손가락만 걸고 돌아다녔다. 아내는 상반신 힘만으로 이것저것 하기 힘들었을 텐데도 이를 악물고 매일 최대한 많은 시간을 재활운동에 투자했다. 재활치료소에서 사용하는 기구를 사서 집에서도 그대로 따라했다. 다리의 근육도 조금씩 붙는 듯했고 몸을 많이 움직이는 만큼 정신적으로도 한결 단단해졌다. 자기 힘으로 온전히 통제할 수 없는 몸에 갇혀 지내면서도 아내는 늘 내게 고맙다고 했다. 내가 아내를 자주 안고 다리 역할을 대신 해주는 것에 대해서.
나도 마찬가지였다. 아내의 다리를 대신할 자유를 줄 수 있다는 게 서글픈 행복이었다. 서른 걸음만, 스무 걸음만, 아니, 설 수만 있어도 내가 다 알아서 할게. 집안에서 짧은 거리를 안고 이동할 때마다 나는 아내 귀에 대고 속삭였다. 그렇게라도 아내의 재활 의지가 꺾이지 않길 바라면서. 서두르지 않고, 그러나 쉼 없이. 집에 와서 제일 좋은 점은 목욕과 머리 감기였다. 일주일에 두 번 욕실을 따뜻하게 데우고 뜨끈한 물이 준비되면 아내를 욕실 의자에 앉혔다. 머리부터 감기고 샤워를 해줬다. 아내에게 통증이 찾아오기 전에 표정을 세심히 살피면서 모든 행동을 신속히 끝내야 했다. 목욕한 후 아내는 평소보다 깊이 잤다. 덕분에 나도 잘 잤다. 아내의 자는 모습은 참 아름다웠다. 부부 사이의 아름답다는 표현은 통상적인 의미를 뛰어넘는다. 오랜 세월 함께 살면서 각자 영혼에 밴 습관이 서로 녹아드는데 아름답다는 말은 이 모든 것을 함축한다. 우리 둘은 길지 않은 시간 동안 그런 행복을 누려왔다. 밝은 희망 속에서 앞만 보고 달려가며 매일 아침 눈을 떴으니 말이다. 재활치료소에 가거나 병원에 진료받으러 갈 때는 나름 입체적인 작전을 수행해야 했다. 아내를 침대에 눕힌 채 옷을 갈아입히고 간이 휠체어에 태워 집을 나선다. 아들이 운전해주는 차를 타고 우리는 목적지로 향한다. 원래는 아들 공부를 방해하지 않으려고 아내와 나 둘이서 움직였는데 어느 날은 진눈깨비가 날려서 뭔가 불안했다. 그날은 또 준비했던 휴대용 휠체어 공간이 겨울옷을 입은 아내에게 비좁았다. 집, 주차장, 차, 진료실 등으로 오갈 나를 생각하면 아내도 안쓰러웠던 모양이다. 하는 수 없이 그때부터 우리는 아들에게 도움을 청했고 나는 아내를 보살피는데 더 집중할 수 있었다. 이런 상태에서는 아들도 공부가 제대로 될 리 없었을 것이다. 나중 일이지만 결국 아들은 한 학기를 더 들여 학위를 받게 됐다. 서두르지 않고 그러나 쉼 없이 오늘 하스트, 아버 오늘 라스트. 독일 철학자 괴테의 말이다. 아내의 재활과 아이들 공부를 생각하면 당시 우리 가족에게 절실히 필요한 정신이었다. 온 가족이 말없이 이 생각을 지키려 부단히 애썼다. 나는 거기서 조금 벗어난 느낌이 들긴 하지만. 훗날 아들 학위 수여식 날, 아내는 아들이 안고 있는 큰 사진 속에서 함께했다. 여전히 환하게 웃고 있는 사진 속 아내. 일본에서 온 큰 누나가 대신 그 자리의 즐거움을 아내와 나눴다.

0: 아들의 학위 과정 입학이 정해졌을 때 뛸 듯이 좋아하며 기도하던 아내 모습이 어른거렸던 나는 한참 동안 학교 뒤 바위산만 가만히 바라봤다.
1: 케이비스가 맛있는 오디오북을 완성하였습니다.
0: 통증이 주는 고통.

아침에 일어나면 아내 다리를 마사지하고 집 청소를 한 뒤 아침 식사를 준비했다. 식사를 차리면 아내를 깨워 식탁에 앉혔다. 식탁에서 가볍게 세수하고 밥을 먹은 뒤 쉬는 동안 잠시 미국에 있는 딸과 영상으로 통화했다. 빨리 나아서 미국에서 만나자는 얘기. 영상 너머로 손자 재롱을 보는 게 아침에 큰 낙이었다. 통화를 마치면 아내는 날카로운 눈으로 집안을 휙 둘러본다. 정리 상태가 마음에 들면 그렇게 우리의 하루 일과는 시작된다. 하루는 아내와 둘이 병원에 재활치료를 받으러 갔다. 모든 일정을 마치고 나오는 길에 우연히 아내와 나의 놀이터였던 지하 식당가를 지나왔다. 휠체어 놀이, 이송용 침대 놀이, 이송용 침대를 찾으려 헤매던 기억. 재활치료를 마치고 식당가에서 아이스크림을 나눠 먹던 일. 식당 메뉴를 보고 하면 아내가 원하는 메뉴를 고르고 내가 그걸 사와서 침대에 앉아 함께 먹던 기억. 꿈을 꾸듯 그 모든 순간이 머릿속으로 스쳐 지나갔다. 집으로 돌아오던 길. 아내는 우리가 즐기던 드라이브 코스를 돌아보자고 했다. 차를 성북동 뒷길로 몰아 길상사를 거쳐 북악 스카이웨이를 타고 예전 살던 청운동길로 내려온다. 광화문을 지나 삼청동으로 그리고 청혼했던 장소까지 들러 집으로 오는 코스다. 아내는 별말 없이 차창 밖 스치는 풍경을 눈에 다 담고 있는 분위기였다. 그날 밤부터 아내가 잠을 설치는 날이 들었다. 통증은 더 주기적으로 찾아왔다. 나 또한 마음이 심란했지만 아무런 내색 없이 진료를 받아보자고 했다. 병원에서는 전보다 강도 높은 진통제만 처방해줬다. 신기하게도 이 통증은 누워있으면 사라지고 30분 이상 앉아있으면 찾아왔다. 결국 모든 움직임을 30분 한도로 맞춰야 했다. 아내가 손짓하면 안아서 침대에 누이고 시간이 좀 흐르면 다시 앉히고 한도 시간은 점점 짧아졌다. 30분, 20분, 15분. 이제는 병원에 가도 휠체어가 불안해 환자 이송용 침대를 먼저 찾아야 했다. 통증이 주는 고통은 인간의 정신을 황폐화한다. 아내가 통증으로 고통스러워할 때 아내 이마에 굵은 땀방울이 순식간에 맺히는 것을 보고 소스라치게 놀란 적이 있다. 옆에서 지켜보는 사람의 초조함. 그건 역시 당해본 사람만 알 수 있는 고통이다. 통증이 지금보다 더 심해지면 어떻게 합니까? 절박한 내 물음과 달리 돌아온 의사의 답변은 간단했다. 호스피스 병원이나 요양병원으로 가세요. 하나님께로 다가가야 할 과정이 가까워졌음을 느꼈다.
아내와 나는 끝까지 지나간 기억을 나누며 지냈다. 그러는 동안에도 아내가 눈을 감고 있는 시간은 점점 길어졌다. 우리가 헤어질 시간도 그만큼 다가왔다는 의미였다. 시간을 붙들 방법이 없다. 그 사실은 내게 한없는 무력감을 줬고 끝모를 상실감으로 허우적거리게 했다. 부부가 헤어지면 흐른 세월 대비 차차 잊힌다고들 말한다. 그런데 내 생각은 그렇지 않다. 어떤 기억은 흐르는 세월이 더해질수록 더 진하게 오래도록 생각난다. 어쨌든 그날을 기점으로 아내는 재활을 위한 운동 시간을 줄일 수밖에 없었다. 모든 움직임의 절대 기준은 통증이 되었다.

여러분은 지금 노문성 작가의 에세이 그리움을 안고 살아간다는 것을 들으셨습니다. 아픈 아내를 먼저 떠나보낸 노년기 남편이 있습니다. 부부는 둘만의 역사를 쌓으며 최선을 다해 젊은 날을 살았는데요. 삶의 끄트머리에서도 더 나은 쪽을 선택하려 애썼던 부부. 아내는 죽음과 이별을 담담히 받아들였고 남편도 그 뜻을 존중해 아내의 존엄을 지켜주려 했습니다. 하지만 아내가 떠나고 슬픔과 우울감이 남는 건 어쩔 수 없었죠. 이별의 슬픔에 주저앉을 수 없었던 남편은 아내를 생각하며 두서없는 글을 써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움을 안고 살아간다는 것. 지금까지 성우 조민수였습니다.

0: 제1505편 폐지된 영장을 다시 임명하다. 극본 이상락, 연출 김영종.
1: 안녕하십니까.

0: 영장복설이었습니다. 영장이란 각 도의 지방군대를 관할하기 위하여 설치한 군사진영의 총지휘관을 일컫습니다. 품계로 따지면 정삼품에 해당하죠. 병자호란 이후에 폐지돼버린 지방 각 도의 영장을 다시 부활해서 임명하자 하는 것이 바로 영장복설 주장이었죠. 영장 파견이 중지된 이후로는 고을의 수령이 군사 업무까지 겸임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 지방군의 체제가 제대로 갖춰질 리가 없었겠지요. 그래서 효종 즉위 초부터 영장을 복설하자는 주장이 제기됩니다.
1: 주상 전하, 신병조 판서 원두표가 아뢰옵니다. 지금 삼남지방에 있는 16군대의 군영에는 영장이 없는 실정이옵니다. 하오니 시급하게 그들 군영에 각각 영장을 차출하여 보냄으로써 군사 업무를 전적으로 관장하게 해야 하옵니다. 만일 지금처럼 고을의 수령에게 군사 업무까지 겸직하도록 한다면 비상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이를 크게 그르치지 않을까 두렵사옵니다.
0: 병조판서 원두표가 거듭 제안을 하자 효종도 매우 적극적으로 호응을 합니다.
2: 그래. 삼남 지역에 우선적으로 영장을 차출하여 보내도록 계책을 마련하라.
1: 하운데 전하, 영장의 임무를 맡길 만한 인재가 턱없이 부족하옵니다. 하여 의정부로 하여금 무관급제자 중에서 발탁할 만한 사람을 가려 뽑아내어서 영장으로 제수하도록 하시옵소서.
2: 그리하라.
0: 지난 시간에 이 대목까지 방송을 했는데요. 막상 16군데나 되는 지방군영의 지휘자를 임명해 보내자니 적임자를 구하기가 쉽지 않았겠죠. 어전회의를 앞둔 편전으로 갑니다.

0: 아유, 아유, 그것은 말이 안 되죠. 엄연히 풍계가 있는 법인데.
1: 아니, 그러게 말입니다. 아무리 영장 목소리 중요하다 해도 이 주세 작업을 갑자기 올려서 보낼 수는 없는 일 아닙니까?
2: 그렇죠. 하지만 한편 생각하면 이 자급을 올려서 보내자는 주장도 일리가 있습니다. 네? 지방 군현에서 품계가 낮은 사람이 영장으로 부임하면 영이 서겠습니까?
0: 아유, 하지만 아무런 공적도 없는 자들에게 자급을 함부로 올려주는 건
1: 저

0: 작금의 삼남지방에 영장을 갖추어 보내는 일로 대신들 사이에 말들이 많은데 우선 병파는 어찌 준비하고 있는지 말해보라.
1: 예, 제하나. 병조 판서 원두표가 아뢰옵니다. 지방 군영의 영장이 부임해 가면 여러 고을을 통제해야 하옵니다. 하운데 품계가 낮고 사람이 미천하면 누가 기꺼이 그의 명령을 따르게 싸웁니까? 조정 여론을 듣자 하니 갑자기 승진을 시키는 것은 안 될 일이라 하여 비방을 하지만 그럼에도 자급을 올려서 보내지 않을 수가 없사옵니다. 신이 이미 삼사품 중에서 등용할 만한 사람 20명을 선정했으니 곧 임명하여 보내고자 하옵니다.
2: 전하, 신사헌부 대사헌 최유후가 아뢰옵니다. 조정관리들에게 자급은 매우 중요하옵니다. 어찌 헛되이 자급을 올려줄 수 있단 말이옵니까? 조정의 대소신료들에게 자급 한 단계를 더하고 빼는 일은 공직의 기강을 유지하는 데 더없이 중요하옵니다. 사정이 그러할진데 더구나 경력이 없는 데다 또 공로도 없는 사람을 어찌 하루아침에 영장으로 발탁하여 임명할 수가 있는지 신은 아무리 생각해도 모르겠사옵니다.
3: 지금 어전회의 석상에서 지방군영에 영장으로 임명하여 내려보낼 사람들의 자급을 올려주는 일로 대소신료들 간에 논란을 벌이고 있죠.
4: 자급이란 벼슬에 따른 품위의 등급을 말한다.

0: 조선시대 관리의 등급은 정1품부터 정9품까지, 그리고 종1품부터 종9품까지 도합 18품계로 이루어져 있다. 각각의 품계는 다시 상하 자급으로 세분화되어서 총 36자급으로 구성되었다. 현대사회에서 공무원들을 1급 공무원에서 9급 공무원까지 9단계로 차등을 두고 있는데, 이는 예로부터 전해오는 관리의 등급에 기초를 두고 있는 셈이다.
1: 자급이 무엇인지 아시겠죠? 어떤 관리가 공을 세워서 분계를 올려주는 것을 더할 가짜를 써서 가자라고 합니다. 예전에 혁파되기 이전에 영장의 자급은 대체로 정3품이었습니다. 군사지휘 능력이 있는 젊은 사람을 그 자리에 보내야 하겠는데, 그런 사람은 자급이 낮다는 것이 문제죠. 가령 지방의 군수가 종4품이고 현령은 종5품인데 그들에게 군사 업무와 관련하여 명령을 내리자면 그들보다는 자급이 높아야 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두어 단계 이상 자급을 승급시켜서 내려보내자. 병조판서의 견해가 이러하고요. 반면 그렇게 하는 것은 공무원 사회의 질서와 기강을 깨뜨리는 처사이니 안 된다 하는 것이 대간의 견해입니다.
2: 자급을 그렇게 올려보내는 것은 뒷날에 폐단이 있을까 염려된다는 것이 대간이 우려하는 바이고, 병조에서는 영장으로 내려보낼 적임자가 모자라는 실정이니 불가피하다는 것인데, 양쪽의 견해가 모두 일리가 있도다.
1: 처음엔 이렇게 고민하는 모습을 보이던 효종이 그 문제를 두고 신료들 간의 공방이 치열해지자 드디어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2: 여러 말할 것 없다. 나이가 젊고 기운이 날랜 사람을 영장으로 임명하여 보내서 우선 지휘 능력을 시험해 보다가 만일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면 영장에서 해임하고 올려주었던 자급도 도로 빼앗으면 될 것 아닌가? 영장을 너무 오랫동안 폐지한 끝에 부활시켰으니 이들에게 신설된 임무를 위임함에 있어 어찌 시행착오가 없겠는가?
1: 그런데 폐지했던 지방군영의 영장을 다시 세우는 데에는 또 다른 장애 요인이 있었습니다. 공군사관학교 남호연 교수의 얘기입니다.
3: 첫 번째로는 일단 청나라의 의심이 두려운 거죠. 왜냐하면은 지금 항복한 지 얼마 안 됐는데 항복한 나라에서 갑자기 모든 지역에 지방군사지휘관을 배치했다라고 하면 이건 위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지금 이제 수령들도 이제 인사 업무, 그리고 이 수령을 유지하는, 관할을 유지하는 비용들이 문제가 되는데, 영장을 설치하게 되면 상설로 거기에 주둔하는 병영과 또 거기에 부방해야 되는 이제 역의 문제, 유지하는 병력, 무기 등의 문제가 계속 상설 고정 지출로 나가게 되는데, 사실 이 비용 문제도 만만치가 않았습니다.
1: 청나라는 병자호란을 끝내면서 조선의 항복을 받아들이는 조건으로 군비 증강은 물론 허물어진 성곽을 다시 쌓는 것마저 허용하지 않겠다고 아예 못을 박았었죠. 그런데 조선에서 각 도에 영장을 임명해서 내려보내는 등 지방의 군영을 재정비한다는 정보가 전해지면 그들이 가만히 있겠느냐, 이런 얘기죠. 하지만 그런 우려에도 불구하고 효종이 매우 적극적으로 지방군영의 영장 복서를 추진하는 배경에는 이런 목적도 있었습니다. 서강대 계승범 교수의 얘기 이어집니다.
4: 실제로 영장 제도를 다시 복설 합니다. 이때 효종이 좀 관심을 많이 보이는데요. 이것은 뭐냐면은 그 효종이 군사권 장악에 굉장히 예민해요. 어느 왕이 안 그렇겠냐면 효종은 특히 심해요. 왜냐하면 강빈 옥사도 있고 우여곡절 끝에 왕위에 앉은 사람이거든요. 자기 신변의 위협도 있고 그래서 관심이 있던 사람이고, 이것은 수령권을 좀 약화시키고 무신의 군사 지휘권 이거를 좀 더 강화시킨 이런 면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문치를 주장하고 있는 양반 사대부 이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미온적이거나 반대 입장이었죠. 근데 효종이 이걸 돌파할 수 있는 명분은 북벌이죠.
1: 계승범 교수의 얘기 중에 북벌 얘기가 나오는데요. 그 문제는 다음 기회에 탐색해 보겠습니다. 어쨌든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지방군영의 영장제도는 부활이 됩니다.

영장폭설 문제는 그러하고요. 그러면 다시 효종대에는 군사체제를 정비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해나갔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비변사 등록이라는 문헌에 실린 군사 관련 기사를 살펴보겠는데요. 비변사 등록은 조선시대 최고회의 기관이었던 비변사의 활동을 수록한 문헌입니다. 우리 프로그램에서 이 문헌을 지금 처음으로 언급한 이유는 선조대 이전의 기록들은 임진왜란 때 모두 소실되었기 때문인데요. 다행히 효종대의 기록은 남아서 전하고 있습니다. 그걸 토대로 살펴보겠습니다. 비변사 등록, 효종 원년 1월 3일. 이날 비변사 당상관들이 편전에 들어서 어전회의를 갔는데 무슨 얘기가 오가는지 들어볼까요?

0: 전하, 신이 선왕인 인조대왕 때 청나라의 심양을 출입할 때 살펴보니 평안도 방수군의 군부포징수를 중앙조정인 병조에서 관장하지 아니하고 평안도 병마사가 주관하고 있었사옵니다. 돌아와 이 말씀을 아뢰었더니 선왕께서는 병조로 하여금 조사하여 관리하도록 하셨사옵니다. 그 이전에 각 군사 진지에 별도로 방수군을 배치하여 방어를 할 때는 군부포를 징수하는 일이 없었사옵니다. 그러나 병자 호란 이후 지금까지는 군사를 직접 배치하여 방수한 일이 없었으므로 이 방수군은 곧 병조의 소관이 되어야 하오며 그 군부포의 징수 역시 마땅히 병조에서 관장해야 하옵니다.
1: 전하, 만일 군부포를 중앙조정의 병조에 상납을 하게 하면 그 폐단 또한 클 것이옵니다. 포를 징수하지 않을 것이면 모르겠으되 이왕지사 군부포를 징수할 것이면 평안도 자체에 맡겨서 평안도의 공용경비에 충당하게 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옵니다. 병자호란 이전의 경우 평안도 병마사가 부원수를 겸직하여서 평안도와 황해도의 군병까지 모두 관장하고서 아침저녁으로 별난에 대비하여 싸웁니다. 하오나 병자호란 이후부터는 긴급하게 전쟁에 대비할 일이 없어졌기 때문에 황해도의 경우 각종 군병에게서 군부포를 징수하였던 것이옵니다.
2: 주상 전하, 평안도는 군사들로부터 징수한 군부포가 자그마치 800여 동에 달한다고 하옵니다. 이 많은 군부포는 모두 평안도 병마사가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는 사사로운 물건이 되어버렸사옵니다. 중앙조정의 병조에서는 그렇게 징수한 군부포에 전혀 관여하지 않고 있사옵니다. 이를 매년 서울로 운송하여 바치게 하면 물론 폐단이 있음을 알고 있사오나 조정에서 그 실제 수를 파악하여서 각 병영에 나누어 지급하고 남은 포는 따로 처리하는 것이 마땅할 듯하오니.
3: 이후로도 비변사 대신들의 군부포와 관련된 발언들이 길게 이어집니다만 일단 생략하기로 하죠. 그렇다면 당시에는 병역의 의무를 어떤 사람이 어떻게 이행했는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서강대 계승범 교수의 얘기입니다.
4: 16세기부터 60세까지의 남성 장정은 특별한 문제가 없는 한, 일단 양반이 아닌 한, 노비가 아닌 한 1년에 한 두 달 정도 실제로 병영에 가서 근무를 해야 해요. 이게 이제 군역의 의무입니다. 현대말로 말하면은 병역의 의무가 있는 것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16세부터 60세까지 해야 한다는 게 어떻게 평생을 군인하라는 얘기냐, 그게 아니고 1년에 한 두 달 정도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당번이 되면 자기 집을 떠나서 너 어디로 와 하는 게 뭐 한양일 수도 있고 뭐 지방의 감형일 수도 있고.
3: 본래 정의

0: 해놓은 원칙은 그러했는데요. 그게 원칙대로 이행되지는 않았습니다. 서강대 계승범 교수의 얘기 이어집니다.
1: 전문적인 군대를 키운다는 명목으로 16세기 때 이제 방군 수포제를 해요. 이게 뭐냐면 방군, 군사들을 방면해버리는 거예요. 해산, 해버리고 대신에 수포, 포로 걷는다는 거죠. 명분은 좋아요. 이제 뭐 농민병들 이렇게 번거롭게 이렇게 하지 말고 너 뭐 1년에 두 달씩 계속 죽을 때까지 해야 되는데 번거롭지 않니? 그러지 말고 매년 1년에 포, 두 피를 내라. 그러면 너는 실제로 복무할 필요가 없어. 그러면 우리 정부는 그렇게 거둔 포를 가지고 정말 정예병을 키울 거야. 본래 명분은 그래요. 근데 실제로는 정예병을 안 키웠고 그냥 몸으로 때워야 할 군역이 조세화 해버린 거예요. 군포를 내는 건데.
0: 병영에 들어가서 복무를 하는 대신에 옷감, 즉 포를 바치면 징집을 면할 수가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이때 바치는 포를 군보포라고 하는데요. 줄여서 흔히 군포라고 부르죠. 앞으로 우리 프로그램에서는 군포로 칭하겠습니다. 당시에는 포목이 물품 화폐로 쓰였기 때문에 바꿔 말하면 정기적으로 돈을 바치고 병영 훈련을 면제받았다. 이런 얘기가 됩니다.
2: 군포는 조선시대 군역 의무가 있는 양인 장정들이 직접 군대에서 복무하는 대신에 바치던 포목을 일컫는다. 16세 이상 60세 미만의 남성들이 1년에 한 필 혹은 두 필씩 납부하였는데 이 제도는 군비 조달을 위해 정착되었다.
0: 현역 군인을 발을 정자에 정군이라고 하는데요. 그 정군이 병영에서 훈련을 받는 동안 농사 등 현업에 종사하는 관계로 징집에 응하기 어려운 병역 의무자는 정군에게 필요한 식량이나 옷, 그리고 무기 등을 구입하는 데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게 되죠. 그 후방 지원자를 도울 보자의 보인이라고 하는데 정군 한 명당 두 사람의 보인이 배정되어서 지원을 하는 구조로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보인이 지급하는 군포가 온전하게 훈련에 참여한 정군을 지원하는 데에만 고스란히 쓰였을까요? 아니었습니다. 도처에서 이러한 목소리가 터져나옵니다.
3: 전하, 군포의 징수가 너무 가혹하여서 백성의 피땀을 짜내는 등 군정이 극도로 문란한 지경이옵니다.
0: 다큐멘터리 역사를 찾아서 다음 시간에 계속하겠습니다.

다큐멘터리 역사를 찾아서 제 1505편 폐지된 영장을 다시 임명하다. 이상락 극본, 김영중 연출로 보내드렸습니다.

소설 극장 신현선 장편 소설 구름이 겹치면 16번째

대파와 무따위를 도마에 써는 소리, 국이 보글보글 끓는 소리와 밥솥이 김을 내뿜는 소리는 이 집의 알람 소리와도 같았다. 문득 이 모든 것이 당연하지 않게 느껴져

0: 아는 내게 물었다.
1: 이 거짓말 같은 아늑함을 언젠가 그리워하기도 될까?
0: 나는 그리워질지도 모른다는 쪽에 마음이 쏠리는 것을 알아챘다. 따지자면 그러고 싶은 바람에 가까울 것이다. 내게도 그리워할 어떤 것이 있다고 믿고 싶은 것이다. 나는 그런저런 생각을 하며 몸을 일으켰다. 언젠가 필요할지도 모르니까 살면서 그리운 장면 하나쯤 만들어도 좋겠다는 작정으로.
2: 얼마? 웬일이냐? 아침 밥상에 얼굴을 다 내밀고. 잘했다. 얼른 앉아. 따뜻할 때 먹어야 맛있다.
0: 식탁 위에는 김이 폴폴 올라오는 뭇국과 네모 반듯한 김, 할머니가 지난달에 끙끙대며 해낸 김장김치가 소박하게 올라와 있었다. 내가 나오는 것을 보자마자 할머니는 밥솥에서 밥을 폈다. 갓 지어 윤기가 흐르는 흰 쌀밥이었다. 할머니는 눈에 띄게 흐뭇해했다. 타인의 입에 들어갈 음식을 매일 습관처럼 만들어내는 사람만이 갖는 어떤 감정이 있을 것이었다. 그건 어쩌면 기쁨일 텐데. 그 모습을 보자 매일같이 혼자 식사를 준비했을 할머니가 꽤 쓸쓸했겠다고 새삼스레 생각했다.
3: 자,
1: 밥 너무 많은데.
3: 아니, 주는 대로 그냥 먹어. 얼마 만에 먹는 건데 많다 그러냐? 그 무슨 바람이 불었는지 몰라도.
1: 이제 아침 좀 챙겨 먹어보게. 할머니 밥 언제까지 먹을지도 모르고.
3: 응? 그게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냐?
1: 그냥 할머니 밥 맛있어서 해본 소리야.
3: 서인아, 네 나이 때는 말이다. 그저 친구들이랑 재미있게 놀고 학교 공부 잘하고 집에서 챙겨주는 밥 부지런히 먹으면 되는 거야. 어? 그것 말고 다른 고민은 할 필요가 없단 말이야. 알아들어?
0: 입에 든 밥 한 숟갈을 핑계로 대답 없이 고개만 끄덕였다.
1: 다른 고민을 할 필요가 없나? 정말로? 그렇지만 할머니, 내 나이도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아. 친구들은 점수 경쟁하느라 바쁘고 학교는 그걸 보고만 있거든. 이상한 사람들이 너무 많아, 할머니. 할머니는 옛날에 비하면 세상 좋아졌다고 말하지만 옛날보다 훨씬 끔찍해진 것들도 있어. 어떤 사진이나 영상은 영원히 없앨 수 없고 그걸로 돈을 버는 사람들이 있어. 길을 가다가 여자라는 이유로 폭행을 당해, 죽임을 당해. 할머니, 나도 다른 고민 같은 걸 안 하고 싶어. 하지만 그럴 수 없어서 힘들어. 난 안전한 곳이 필요해. 우리는 왜 서로에게 그런 곳이 될 수 없는 거야?
0: 나는 내 구름이 눈처럼 차갑게 어깨로 내리는 것을 느끼며 하고 싶은 말들을 삼켰다. 그런 나를 가만히 바라보던 할머니가 말했다.
3: 너도 너희 엄마도 살기 힘든 거 안다. 세상이 언제 사람한테 넉넉한 적 있다니. 아휴, 내가 죄인이지.
1: 얘기가 왜 그리로 흘러? 할머니는 잘못 없어.
0: 할머니의 깊은 눈을 바라보았다. 세월의 흔적이 역력했지만 살아남은 사람의 생생한 힘이 느껴지는 눈이었다. 아끼는 마음, 아끼는 이들을 지극하게 돌보는 마음이 담긴 작고 까만 눈. 이 눈을 기억하고 싶다고 생각하며 바라보았다. 잃어버린 것이 너무나 많지만 그것을 안타까워하기보다 남은 것을 지켜내기로 한 사람이 할머니였다. 나는 과연 그런 할머니에게 상처 주지 않고 떠날 수

0: 있을까? 어려울 것이다. 그래서 계속 되뇌는 것이다.
1: 할머니는 잘못 없어. 할머니 잘못은 하나도 없어.

0: 지윤. 곧 다시 연락하겠다는 약속을 남기고 집으로 돌아간 두 사람에게서는 연락이 없었다. 연락을 기다리는 동안 나는 내가 그들에게 무슨 희망을 걸었던 건지 모르겠다는 생각을 자주 했다. 서인과 바인, 바인과 서인. 이들에게는 그 약속을 지켜야 할 의무가 없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 진창에 그들이 발들일 이유는 조금도 없다. 그런데 왜? 왜겠어? 나는 그럼에도 기대를 걸고 싶었던 것이다. 기대라는 것을 해보자고 생각했던 것이다. 두 사람 덕분에 혼자라는 막막함을 이길 수 있었으니까 아무것도 바꿀 수 없다 해도 그래도. 그런데 바인이 내게 도움을 청하고 있었다. 전화기 너머에서 다급한 목소리로 바인이 말했다.
1: 언니, 우리 지금 가도 돼? 급하게 연락해서 미안한데 언니밖에 연락할 사람이 없어서.
2: 무슨 일이야? 괜찮아?
1: 나는 괜찮은데 서인이가 일이 좀 있었어. 지금 출발하면 2시간이면 도착할 거야. 서울 도착하면 다시 전화할게.
2: 지금 온다고?
0: 얼마나 급했는지 바인은 내 말을 듣지도 않고 전화를 끊었다. 그리고 정확히 2시간 후에 집 근처에 도착했다며 다시 전화를 걸어왔다. 이미 밤 11시가 넘은 시각이었다. 나는 바인의 전화를 끊자마자 서둘러 겉옷을 꿰어입고 집 밖으로 나갔다. 겨울밤은 깊이 내린 어둠으로 위험한 것들을 숨기니까, 추위는 시야를 가리게 마련이니까. 나는 두 사람이 무사히 도착하기를 간절히 바랐다. 우리가 탈 없이 안전한 집안으로 돌아올 수 있기를. 이 간절한 마음을 기도처럼 품고 집 앞 가로등 아래로 갔다. 매섭게 부는 바람이 날카로운 소리를 내며 지나갔다. 오고 가는 사람 하나 없는 어두운 골목길에 보이는 것이라곤 가로등 빛을 받은 사물의 희미한 흔적뿐이었다. 나는 내 모습을 가로등 아래 정확히 드러내고 섰다. 길이 엇갈릴 것이 걱정되어 더 나서지 못한 채 제자리를 왔다 갔다 했다. 눈물이 날 만큼 차가운 바람을 피해 목도리 속으로 코와 입을 가렸다.
2: 어서 와, 얘들아.
0: 그러나 이 기다림이 끝도 없이 이어질 것 같은 불길한 예감이 들었다. 어느새 발끝이 얼어붙은 느낌이 들 정도로 시간이 지났다. 어지러울 정도로 초조해져 왼쪽 가슴께를 주먹으로 치고 있을 때였다. 골목 끝에 자그마한 두 사람이 나타났다. 이 추운 날씨에 얇은 실내복만 달랑 입고 겨우 패딩을 걸친 서인을 바인이 꼭 안고 걸어오고 있었다. 두 사람은 치열했던 전투를 겨우 끝내고 귀환하는 전사처럼 보였다. 집에 감도는 훈기에 안심하면서 두 사람에게 서둘러 담요를 꺼내주었다.
2: 이제 뭐 해야 하지?
0: 나는 허둥대다. 지난번 이모가 바인 편에 보내온 생강청이 그대로 냉장고에 있는 것을 떠올렸다. 서둘러 물을 끓이고 생강청을 크게 한 숟가락 떠 잔에 담았다. 곧장 작은 집 전체가 생강향으로 가득 찼다. 그러는 동안에 나는 아무것도 묻지 못했다. 곁눈질로 두 사람을 볼 뿐. 서인은 바인의 품에서 버림받은 새끼 새처럼 덜덜 떨고 있었다.
2: 나 여기 있어.
0: 바인이 낮은 목소리로 되뇌는 걸 곁에서 들으며 생강차 세 잔을 쟁반에 담았다. 마주 앉아서 이상하게 긴장을 느끼면서 둘에게 말했다.
2: 와줘서 고마워.
0: 진심이었다. 시간이 이들에게 얼마나 잔인하게 굴었던 걸까? 많이 기다렸다는 말은 하지 못했다. 다만 따뜻한 차가 우리에게서 이토록 냉랭한 시간을 밀어내주기를 바랄 뿐이었다. 그리고 다가올 시간은 조금 친절하기를. 바인과 서인을 앞세워 그곳에 갔다가 기절하듯 집에 돌아온 날 이후 처음으로 셋이 마주 앉은 것이었다. 그때 나는 실패했다고 생각했다. 결코 이전으로 돌아갈 수도, 내가 잃은 것을 되찾을 수도 없을 것이라고 체념했다. 자포자기의 마음을 미워하면서도 그런 마음이 되는 것을 막지 못했다. 나는 훌쩍 괜찮아지고 싶었다. 다시 평범했던 나로 돌아가고 싶었다. 하지만 그곳에 가보고 깨달았다. 그것은 불가능했다. 그리고 이 정도도 견디지 못했으니 영영 이대로 지내게 될 것이었다. 나는 그런 절망적인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완전히 바닥이라고 느꼈을 때 떠오른 것이 바인과 서인 두 사람의 눈이었다. 순수한 확신으로 신뢰를 전해오는 바인의 눈과 내 안의 상처를 고스란히 함께 느끼는 서인의 눈. 나는 그 눈빛을 붙잡아 이 어둠에서 벗어나고 싶었다. 빛의 이동 방향을 따라 고개를 돌리는 식물처럼 두 사람의 눈을 마음에 거듭 새겨 넣었다. 그러면서 나는 무언가가 달라지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여전히 어렵지만 그건 어쩌면 풀 수도 있을 어려움. 몹시 끈끈해서 쉽지는 않겠지만 그건 어쩌면 가까스로 벗어날 수도 있을 절망이라는 생각. 혼자가 아니니까. 함께 아파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내게 필요한 건 시간이라고. 결국 시간은 내 편일 거라고 조심스럽게 믿게 됐다. 이런 이야기를 주절주절 바인과 서인에게 건넸다. 두 사람 덕분에 내가 여기 있다고. 그러니 원한다면 언제든 두 사람은 여기 있어도 된다고. 두 손으로 잔을 쓰다듬던 서인이 천천히 차를 마시기 시작했다. 바인과 나는 그런 서인을 가만히 지켜보았다. 서인은 푹 젖은 목소리로, 그러나 울지는 않고 말했다.
3: 엄마는 선을 넘은 거예요.

0: 서인. 나는 여전히 침대에 누워 있었다. 삑삑. 현관 비밀번호를 누르는 소리가 들렸지만 그것이 내 세계에 속하지 않은 것처럼 멀게만 느껴졌다.
1: 아유, 웬 술을 또 이렇게 마셨냐?
0: 할머니의 말이 아주 먼 곳에서 들려오는 것 같았다.
2: 벌써 저녁이구나.
0: 나는 다시 시작된 끈질긴 잠의 힘에 저항하지 못하고 모로 누워 이불을 머리 위로 끌어올렸다. 그때 방문이 벌컥 열렸다. 엄마는 이미 상당히 취해 애는 그냥 두라는 할머니를 거칠게 밀치고 내가 덮고 있던 이불을 젖혔다. 그러고는 누워있던 내 두 어깨를 붙잡고 마구 흔들어 깨웠다.
3: 당장 일어나! 새끼라고 하나 있는 게 왜 이 모양이야? 만날 첫날 엎어져 자고만 있는 게 사람 새끼야!
0: 날벼락 같은 목소리였다. 그 소리가 뺨을 때리듯 잠을 깨웠다. 뭔가가 시작되려 한다는 걸 직감했다. 나도 모르게 한숨이 새어나왔다. 그러자 엄마가 다시 소리를 질렀다.
3: 재수없게. 한숨? 너 뭐가 그렇게 힘들어서 방에만 처박혀 있어? 여기 내 손 부은 거 보이지? 다 너 먹여 살리느라 그런 거야. 근데 너는 뭐 세상 다 끝난 사람처럼 누워만 있어? 이 방에 숨어 살면 뭐가 해결돼? 아니 집이 없어, 옷이 없어. 대체 집값에 뭐가 그렇게 힘들어?
0: 말하는 틈으로 술 냄새와 담배 냄새를 끼치며 엄마는 계속 무언가를 쏟아냈다. 구역질이 올라오는 것이 냄새 때문인지 가슴께에 얹혀버린 엄마의 말들 때문인지 알 수 없었다. 보기 싫게 휘도는 엄마의 구름은 버스가 내뿜는 매연처럼 피하고만 싶은 것이었다.
4: 소설 극장 신현선 장편 소설 구름이 겹치면 핀드 음악 엄은영 효과 노동걸 기술 김남희 김종찬 연출 전순아 해설 오은수 주예진 16번째 시간이었습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잠시 후 정오를 알려드립니다. KBS 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입니다. HLKC

황원래의 노래 선물. 안녕하세요. 클론의 원래 강원래입니다. 1년 12달 매달마다 매력이 있지만 올해 공기는 확실히 다른 것 같습니다. 아이들에겐 기다림으로 가득한 달이고 또 어른들에겐 다시 한번 가족을 떠올리게 되는 시간, 가정의 달인데요. 행복한 나라 중에 하나인 덴마크에서는 가정을 이렇게 정의한다고 합니다. 가정을 이루는 건 의자와 소파가 아니라 그 소파 위에 앉아있는 엄마의 미소다. 그리고 푸른 잔디와 화려한 꽃이 아니라 그 잔디 위에서 터지는 아이들의 웃음소리다. 이렇게요. 생각해보면 우리에게도 이미 다 있는 풍경이 아닐까요? 어린이처럼 마음은 좀 더 가볍게, 가족을 떠올리면서 좀 더 따뜻하게 사랑을 나누는 하루 함께하면 어떨까요? 자, 오늘 첫 곡입니다. 장나라의 사랑하기 좋은 날.

연휴와 징검다리 휴일이 이어지는 황금 같은 시간인데요. 더욱이 5월의 휴일은 좀 더 특별하죠. 바쁘다는 이유로 미뤄뒀던 전화 한 통, 또 짧은 안부 인사 하나, 그리고 함께하는 소소한 시간들까지 참 소중한데요. 거창한 계획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같이 웃고 같이 밥 먹는 그 순간들이 가장 큰 선물이 아닐까 싶은데요. 선물 많이 주고 받으시면 좋겠네요. 자, 매주 일요일에는 대중마평론가 박성건 씨와 함께하는 이야기와 또래 만남 가요 주크박스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잠시 후 함께하시면서 그 흥미진진한 음악 세상으로 함께 떠나보시죠. 또 듣고 싶은 노래가 있다면 언제든지 가물래 노래 선물 인터넷 홈페이지에 사연과 신청곡 올려주세요. 사연도 소개해드리고 노래 선물도 함께 전해드릴 테니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0: 대중음악평론가 박성건 씨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1: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0: 자, 오늘은 어떤 주제로 이야기 노래 나눠볼까요?
1: 어린이와 관련된 노래 좀 들어보겠습니다.
0: 그래요. 아유, 이제 내일 모레면 어린이날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어린이와 관련된 노래들 만나볼 텐데, 자, 첫 번째로 만나볼 어린이와 관련된 노래 어떤 곡입니까?
1: 네, 우연준이라는 지금은 어린이가 아닙니다만 네. 부를 때는 어린이였던 가수의 바람이 불어온 곳 그리고 백동우의 마법의 성 들어보겠습니다.
0: 그래요. 오연준 지금 어린이가 아니라고 했는데 이분은 어떤 분인지 좀 생소하네요.
1: 네. 2006년생이고요. 네. 그 동요 서바이벌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위키드라는 프로그램이었고 2016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주목을 받은 일이 있고요. 그 이후에 이제 방송 출연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KBS 부르의 명곡에도 나왔고요. 네. 그리고 양파랑 함께 노래를 좀 불렀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이름을 알리면서 2018년에 평창 동계올림픽 폐막식에서 올림픽 참가도 불렀고 오. 그 같은 해에 2018 남북 정상회담 환영만찬이 열렸었습니다. 네네. 이때 이 오연준 어린이가 초대 가수로 참가를 해서 고향의 봄하고 김광석의 바람이 불어오는 곳 두 곡을 부르게 됐습니다. 네. 근데 이때 정상회담이었으니까 북측 김정은 위원장 또 이설주가 두 사람이 오연준을 이렇게 손짓을 하면서 되게 관심을 네. 보였어요. 그게 이제 그 TV에 나오게 되면서 네네. 굉장히 주목을 좀 받았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북한의 지도자가 관심을 가졌다고 하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되게 좀 더 눈여겨보게 되잖아요.
0: 그게 그런 상황이 아니었을까요? 저 친구 누구지? 아. 오연준이라는 친구입니다. 그러면서 설명하는 그런
1: 뭐 그런 걸 수 있겠죠.
0: 근데 그게 또 카메라에 잡히기가 쉽지 않을 텐데.
1: 그렇죠. 이제 그게 네. 이제 아닐 수도 있고 막 그런데 어찌됐든 네, 그렇죠. 그때 하필 또 그렇게 돼서 오연준이라는 인물이 더 주목을 받던 뭐 그렇게 좀 뭐 사건이 좀 있었습니다.
0: 그래요. 자, 이 노래와 함께 만나볼 백동우 군의 노래도 소개 부탁드립니다.
1: 네, 더 클래식이 작곡하고 불렀던 마법의 성의 백동우 버전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네네. 이 더 클래식은 무엇보다 김광진 씨가 되게 뭐 중요한 인물이다 생각이 좀 되는데 원래 이제 SM 엔터테인먼트 소속으로 일찍 냈습니다만 실패를 좀 했었었고 그다음에 김광진 씨가 작곡가로서 성과를 좀 많이 냈습니다. 네. 그래서 한종준 씨가 불렀던 그대가 이 세상에 있는 것만으로 이 노래도 히트를 했고 또 여러 그 하여튼 노래를 많이 불렀는데 네. 그래도 이제 그 김광진 씨 또 더 클래식 하면 되게 순수한 뭐 그런 동요 같은 노래를 많이 불렀는데 네. 가장 상징적인 노래가 마법의 성이다 이렇게 좀 생각을 좀 됩니다. 그래서 이 음반이 이제 94년에 나오게 됐는데 여기에 버전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그 클래식 멤버 김광진, 박용진 씨가 부르는 버전이 있고 그다음에 백동우라는 14살 중학생이 부르는 버전이 있고 그다음에 오태호, 한동준 뭐 여러 가수가 부르는 버전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백동우의 버전 좀 준비를 했습니다.
0: 그래요. 어떻게 보면 이 더 클래식이라는 팀 자체의 뭔가 이 상징적인 깨끗함 그리고 동화 속의 이야기 이런 게 대표가 됐던 곡이 바로 더 클래식의 마법의 성이고 또 이 노래를 또 이 어린 친구가 불러서 더 뭔가 많은 사람들에게 큰 감동을 준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어린이와 관련된 노래를 만나볼 텐데요. 두 곡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 네, 오연준이 부르는 바람이 불어오는 곳 백동우의 마법의 성 만나보겠습니다.

0: 일요일에 만나는 특별한 노래와 궁금한 이야기 가요 주크박스. 대중음악평론가 박성건 씨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어린이와 관련된 노래들 만나보고 있는데요. 자, 이번에 만나볼 곡은 어떤 곡입니까?
1: 산울림의 개구쟁이, 또 해바라기의 뭉게구름 들어보겠습니다.
0: 그래요. 이 두 곡을 선곡한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1: 네, 동요 같은 가요.
0: 가요인데 동요 같다.
1: 그렇습니다.
0: 동요인데 가요 같은 건 아니죠.
1: 그렇죠.
0: 그렇죠. 네. 가요인데 동요 같은. 이 노래와 또 함께 들어볼 만한 게 예전에 들었던 그 노래 있지 않나요? 그 손이 꽁꽁꽁, 발이 꽁꽁.
1: 겨울바람이라는 노래. 겨울바람이라는.
0: 근데 그 노래도 사실은 동요를 알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가요였던 거.
1: 그렇습니다.
0: 산울림의 개구장이 그리고 해바라기의 뭉게구름. 산울림의 노래 중에는 동요 같은 곡들이 많다고요?
1: 네, 산울림 하면 두 가지를 좀 떠올리게 되는데요. 네. 하나는 김창완이라는 어떤 인물이 있고, 그리고 그 흔전만전한 사랑 타령이 아닌 뭐 때묻지 않은 좀 노래들을 많이 불렀습니다. 네네. 그래서 그 과거에 뭐 노고질의 찻잔 같은 노래 뭐 김창완 씨가 만들었는데, 그다음에 산울림의 노래 뭐 어머니와 고등어, 뭐 꼬마야, 회상, 청춘 이런 노래들이 좀 보면 우리 인간의 어떤 뭐 여러 가지 모습들, 뭐 단순한 사랑과 이별 이런 얘기를 넘어서는 그런 노래들 많이 좀 불렀었습니다. 네네. 특히 산울림의 이런 시도는 또 재미난 것들도 있는데요. 그중에 하나가 동요 3부작이 좀 되겠습니다. 네네. 그래서 세 장의 음반을 냈는데요. 1부작은 79년, 2부작은 81년, 3부작은 82년에 발표가 좀 됐습니다. 네네. 이렇게 동요 음반 내는 건 쉬운 일 아닙니다. 음반 사도 쉽게 안 내주는데 산울림이니까 내준 거죠. 네네. 이 중에 히트곡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1부작에서 개구쟁이가 나왔고요. 2부작에서 산할아버지가 많은 사랑을 좀 받았었습니다.
0: 3부작에서는 어떤 곡이 있었나요?
1: 히트곡이 없습니다.
0: 아.
1: 음반은 나왔는데.
0: 음반은 나왔지만.
1: 예. 네. 그래서 어찌됐든 뭐 그래도 이런 어떤 상징적인 어떤 행동을 했다는 거. 동요 같은. 가요.
0: 개구장이 산할아버지, 그리고 저는 아까 소개해드렸던 그 꼬마야, 아, 이 노래도 그러면 그 동요 시리즈에 수록이 됐었나 그랬는데 네. 그 노래는 이제 가요였고.
1: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 음반들을 보면 물론 이제 이 그 동요 3부장은 다 형제들이 만든 겁니다. 네. 그런데 그 음반 타이틀에 어린이에게 보내는 산울림의 동요 선물 이렇게 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노래를 들어보면 사실 동요다운 사운드는 아니거든요. 네. 락 장르의 이제 사운드인데 뭐 이런 것들을 보면서 산울림은 분명 어른들을 위한 동요를 만든 게 아닐까. 아. 뭐 이렇게 좀 해석도 뭐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0: 또 그런 해석도 있을 것 같아요. 아, 산울림 노래는 약간 동요 같아. 아, 동요 같이 해석을 하는구나. 그럼 진짜 동요 한번 만들어 볼까? 이런 느낌도 없지 않아 있었을 것 같아요.
1: 그렇습니다. 네. 뭐 그래서 이제 뭐 그때 이후에 산울림은 또 어린이 영화 노래도 만들었습니다. 슈퍼 삼승차도 있고 또 E.T. 당시 E.T. 또 네. 굉장히 히트했잖아요. 그래서 E.T.와 관련된 우리 가요 음반도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E.T. 이야기 뭐 이런 것도 노래도 만들었었습니다.
0: 그래요. 자, 산울림의 개구쟁이 들어볼 거고 이 노래와 함께 만나볼 해바라기의 노래도 소개 부탁드립니다.
1: 네, 뭉게구름이라는 노래 좀 들어보겠습니다. 네. 이 해바라기라는 팀은 70년대 포크 음악을 하던 분이 결성한 좀 팀인데요. 이 70년대 포크 음악은 사실은

0: 이런 소위 노래 부르는 곳을 개인이 하긴 되게 어려웠고 종교단체가 있습니다.
1: 네네.
0: 종교단체가 설립한 뭐 기관들이 있는데 그중에 하나가 YMCA, YWCA 그래서 이런 곳이 뭐 청개구리홀, 해바라기홀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1: 아 맞다 맞다. 그래서 그 해바라기 홀에서 같이 노래를 불렀다 해서 팀명을 해바라기로 지었다 이런 얘기도 있던데.
0: 그렇습니다. 그래서 매월 토요일 날 소위 이제 포크 가수들이 모여서 노래를 했는데 그 당시에 이제 이정선, 뭐 이주호, 한영애, 뭐 김영민, 김유철 씨 같은 분이 해바라기 홀에서 매주 노래를 좀 불렀고 그러다 뭐 김민기 씨도 오고 정태춘 씨도 오고 뭐 이렇게.
1: 그쪽으로 모여든 거네요.
0: 그렇죠.
1: 야 우리 예전에 그러면 어디 뭐 놀이동산 뭐 문나이트 가자 그러면 야 문나이트에서 만나 이랬는데 이 친구들은 그때 당시 형님들은 해바라기에서 만나 아니야 나 청개구리로 갈래 아니 청개구리에서 만나지 뭐가 해바라기에서 만나 이런 느낌이었겠네요.
0: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데 거기에 이제 관리자는 당연히 그 뭐 종교 시설이니까 뭐 신부님이나 수녀님 이런 분들이었겠죠. 그래서 해바라기 홀의 담당자였던 프랑스인 수녀가 있었습니다. 끌래도 뭐하라는 분인데 너희들은 왜 맨날 팝송만 부르냐 창작곡도 좀 불러라. 그렇게 해서 이제 의도적으로 이렇게 시켰는데
1: 그런 자극을 좀 줬군요.
0: 네, 예, 근데 그 중에 이제 원래 리더가 김우철 씨라는 분입니다.
1: 아, 김우철 씨를 알죠. 예전에 우리가 또 장애 관련해서 소개를 해드릴 때 몸이 좀 불편한 가수에서 김우철 씨 소개해드렸는데 저 하늘의 구름 따라에서 그 가사 속에 그분의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쩔룩거리며 뭐 돌아다녀도 그런 가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왜 쩔룩거린다고 얘기를 했을까 했는데 몸이 좀 불편하죠. 한쪽 다리가 불편했었다.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0: 네. 그래서 네. 그 김유철 씨가 불행하라는 노래도 상당히.
1: 그렇죠. 불행하. 그 노래가 예, 저 하늘의 구름처럼. 예,
0: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데 당시 정보기관원이 와가지고 예. 하지 말라고 아. 활동하지 말라. 그래서
1: 이렇게 모여가지고 좀 이렇게 웅성웅성 놀지 말라.
0: 예. 그래서 예. 목탁으로 머리를 내려치는 바람에
1: 목탁은 또 죽고 옆에 있던 거였겠죠.
0: 네.
1: 감시원이 들고 다니는 거 아니었을 텐데.
0: 네. 그래서 그때 너무 겁을 먹고 아. 집에 갔습니다.
1: 김은철 씨는 그냥 갔구나.
0: 네. 그래서 이정선 씨가 리더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해바라기라는 팀이 그러니까 이제 좀 창작도 부르자 이렇게 해서 음반이 좀 나오게 됐습니다.
1: 네.
0: 그래서 76년에 비공식 음반이 나왔고 77년에 첫 음반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때 멤버가 뭐 이정선, 한영애, 김영민, 이주호 씨였었고 그다음에 79년에 2집 때 이주호 씨가 군에 입대하는 바람에 이광종 씨가 합류해서 뭉개구름이라는 노래 이제 부르게 됐고 또 해체됐는데 이주호 씨가 저녁 기후에 와가지고 해바라기라는 이름을 내가 쓰고 싶다.
1: 네,
0: 그래서 이제 이주호 씨 해바라기가 좀 됐습니다.
1: 그렇군요. 참 스토리가 많은 해바라기인데 이 구름이라는 단어하고 좀 연관이 많은 것 같아요. 아까 그 불행하라는 곡도 저 하늘의 구름 따라라는 곡으로 또 제목이 바뀌었지만 뭉개구름. 그러니까 구름이 상징하는 게 무엇일까요? 그때 그분들에게는.
0: 뭐 꿈, 미래 이런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한국인들은 뭐 두 가지를 많이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낮에는 구름을 많이 봤고 밤엔 달을 많이 이렇게 보면서 소원도 빌고 네. 뭐 그랬었습니다.
1: 그렇군요.
0: 그래서 그 시절에 막 기후하고도 관련이 있는데 오늘 그래서 노래 뭉개구름이라는 노래 되게 이제 그 해바라기 노래들이 뭐 동요적이고 자연적이고 목가적인 그런 특성들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1: 그래요.
0: 그래서 노래 들어보겠습니다.
1: 자, 동요 같은 가요 두 곡 준비했습니다. 소개해 주시죠.
0: 네, 산울림의 개구장이 해바라기의 뭉개구름 만나보겠습니다.

0: 일요일에 만나는 풍성한 이야기와 노래 만남 가요 주크박스. 대중화평론가 박성건 씨와 함께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어린이와 관련된 노래들이란 주제로 이야기 노래 나누고 있는데 이번에 만나볼 곡은 어떤 곡입니까?
1: 네, 어린 시절을 추억하며 만들어진 노래 좀 들어보겠습니다.
0: 네, 이 두 곡 들으면 그냥 나의 어린 시절 또 주변의 어린 시절이 확 떠오를 텐데 어떤 곡들이죠?
1: 예민의 산골 소년의 사랑 이야기, 동방신기의 풍선 좀 들어보겠습니다.
0: 그래요. 예민 씨 같은 경우는 작곡가로도 활동하셨던 것 같은데.
1: 네, 이 예민 씨는 굉장히 여러 가지 뭐 사건 사고가 많았던.
0: 아, 그래요?
1: 예, 재미난 분입니다. 네. 경력도 되게 하여튼 희한하게 재미있어요. 일단 이 예민 씨는 교회에서 노래를 배운 뭐 그런 분이었었습니다. 네. 그래서 86년에 대학가요제 출전했었고, 근데 예민이라는 이름을 이제 알리게 된 것은 89년에 박선주 씨가 강변가요제 나갈 때 귀로라는 노래를 불렀습니다.
0: 네네.
1: 예, 그때 이제 귀로의 작곡자로서.
0: 아, 그렇군요.
1: 예, 그래서 귀로를 노래 같은 경우는 굉장히 진지한 노래잖아요.
0: 네, 박선주 씨가 아마 그 예대 후배일 텐데.
1: 그렇습니다. 오. 그래서 예민 씨가 이제 독집 음반을 냈거든요. 네. 그래서 90년에 냈는데 그때 이제 아예이오우라는 곡이 있습니다.
0: 아예이오우.
1: 그 이 내용이 뭐냐면. 네. 풍금 치면서 선생님한테 옛날에 네. 한글 배울 때 이야기예요.
0: 오.
1: 그래서 아, 에, 이, 오, 우 하면서
0: 우, 아, 에, 뭐, 에, 이, 오,
1: 예, 그런 노래였는데 네. 이게 되게 이제 그 어떻게 보면 순수함이 깃든 곡이죠.
0: 네.
1: 어린 시절의 경험을 가지고 만든 노래인데 근데 이게 일본말 아이우에우 예, 카타카나랑 비슷하다 그래가지고 굉장히 큰 비판을 받고 네. 사과까지 하고 방송 금지됐었습니다 당시.
0: 아, 일본 곡이랑 좀 비슷하다는 뜻으로?
1: 그, 아닙니다. 그냥 아예이오우가 일본말 카타카나를 배우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가 돼가지고 굉장히 고초를 한번 치렀었고
0: 네.
1: 그래서 20대 산골 소년의 사랑 이야기를 불렀었습니다.
0: 네네.
1: 그런데 이제 이때 예민 씨가 약간 좀 그래도 이제 가수로서 작곡가로서 좀 더 약간 상업적으로 활동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아마.
0: 네.
1: 그래서 상업 작곡가로 이제 진출을 하게 되는데 하수빈 씨의 작업을 맡았었습니다.
0: 네.
1: 그래서 하수빈의 노래 노노노노노를 만들었습니다.
0: 아, 그래요.
1: 근데 굉장히 이질적이죠.
0: 네네.
1: 사실 그 산골소년의 사랑 이야기나 뭐 노노노노는 전혀 다른 느낌인데
0: 네.
1: 되게 이제 그렇게까지 이제 상당히 실력이 좀 있었죠. 히트곡을 낼 수 있는 사람이었던 거죠. 그런데 아마 제 생각에 그 가요계의 상업성 이런 거에 굉장히 환멸을 느꼈을 거라고 좀 생각이 좀 됩니다.
0: 네.
1: 그래서 미국 유학을 이제 음악으로 좀 다녀오게 됐고 그래서 2001년부터 산골과 섬의 분교를 다녔습니다.
0: 네.
1: 그래서 어린이들을 위한 작은 음악회를 계속 열어왔어요. 그래서 되게 좀 특별한 경력의 그런 어떤 작곡가고 그러다가 2025년에 드라마가 나왔죠. 폭싹 속았었다.
0: 네.
1: 이때 홍보 때 박보검 씨가 산골 소년의 사랑 이야기 이 노래를 이제 홍보용으로 불렀습니다. 드라마에서 안 불렀거든요.
0: 네네.
1: 불렀는데 그때 이 노래를 가요 무대에 나와서 또 불렀던. 그래서 나중에 좀 주목을 받게 됐습니다.
0: 그래요. 자, 그 노래 예민의 산골 소년의 사랑 이야기 이 노래와 함께 만나볼 어린 시절 추억하면서 만들어진 노래 한 곡 더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 네, 동방신기의 풍선 들어보겠습니다.
0: 네네.
1: 이 곡은 그 이두원 씨가 작사를 했고 뭐 김성호 씨가 작곡했던 다섯 손가락의 히트곡이 좀 되겠습니다. 이게 원래 86년에 나온 곡이었거든요.
0: 네.
1: 그래서 동방신기가 리메이크를 좀 했는데 이 곡은 이두원 씨가 작사할 때 사연이 좀 있습니다.
0: 어떤 사연이 있나요?
1: 만화 월간지 보물섬에서 연재했던 요정 핑크란 만화가 있습니다.
0: 네네네.
1: 네, 김동화 작가의 만화인데 그래서 주인공 핑크가 풍선을 타고 하늘을 날아가는 장면인데 거기에 이제 착안을 해서 가사가 좀 나왔습니다.
0: 맞아요. 우리 어린 시절 떠가는 그런 풍선 보면서 야 저거 타고 나도 날아갈 수 있지 않을까 막 이런 생각을 했던 그런 어린 시절이 있었는데 그런 시절을 떠올릴 수 있는 그런 노래군요. 자, 오늘은 어린이 관련된 노래들 만나보고 있는데 두 곡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 예민의 산골소년의 사랑이야기, 동방신기의 풍선 만나보겠습니다.

0: 우리 가요의 추억과 역사를 다양한 뒷이야기와 함께 전해드리는 가요 주크박스. 대중음악 평론가 박성건 씨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어린이와 관련된 노래들을 만나보고 있는데요. 자, 이번에 만나볼 곡은 어떤 곡입니까?
1: 그 부모가 자녀에게 조언하는 노래 네. 들어보겠습니다.
0: 그래요.
1: 이 최불암 정여진의 아빠의 말씀, 또 양희은 김규리의 엄마가 딸에게 좀 들어보겠습니다.
0: 그래요. 이 아빠의 말씀이라는 곡은 어떤 곡이죠?
1: 네, 이 곡은 원래 이게 번안곡이 좀 되겠습니다.
0: 네.
1: 그래서 안소니 퀸이라는 뭐 유명한 배우가 있었죠.
0: 아, 맞아요. 안소니 네. 퀸과 찰리.
1: 그렇습니다.
0: 찰리라는 이름이 기억이 나네요.
1: 이게 원제목이 네. Life itself will let you know가 되겠습니다.
0: 네.
1: 그래서 인생 자체가 너한테 알려줄 거다. 별로 두려워하지 말라. 뭐 이런 내용인데요. 이게 세계적으로 히트하면서 이게 번안곡을 이제 부르게 됐는데
0: 네.
1: 이 곡을 번안곡을 프로듀스한 분이 작곡가 정민섭 씨였습니다.
0: 네네.
1: 정민섭 작곡가는 지금은 많이 기억 못하시지만 과거에는 어마어마한 분이었습니다.
0: 어떻게 어마어마했을까요?
1: 뭐 예를 들면 무슨 뭐 군가라든가
0: 네.
1: 뭐 각종 국가에서 무슨 행사를 하면 정민섭 작곡가가 이제 뭐 지휘도 하고 오케스트라도 같이 이제 뭐 편곡도 하고 뭐 그런 정도로 가요뿐만 아니라 한국 음악계에 되게 거목이었는데 이 정민섭 씨가 가수 양민환 씨랑 결혼해서 그 당신의 뜻이라면 히트곡이 있습니다. 뭐 범띠 아가씨 이런 노래 히트했던 양민환 씨랑 결혼해서 정여진이란 딸을 못 둔 뭐 이런 상태였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양민환 씨가 당시 골수암을 앓았거든요. 그래서 골수암은 이제 되게 그래서 다리도 자르게 됐고 막 그런 되게 고통스러운 상황이 좀 됐었어요.
0: 네네.
1: 그래서 그런데 양민환 씨가 이제 생을 마감하게 됐고 그래서 아빠와 딸 둘만 이렇게 남은 그런 상황이었었는데 그때 이 노래 Life is a Will Let You Know를 좀 녹음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정민섭 씨가 이 노래 부를 사람을 물색을 하다가
0: 네.
1: 딸 정여진 양한테 당시 10살이었으니까 부르게 하고 그래도 이제 당시에 최고의 어떤 남성 아버지를 상징하는 배우 최불암 씨를 이제 섭외를 해서
0: 네.
1: 이 노래를 녹음을 좀 하게 됐습니다.
0: 근데 노래를 하면서도 좀 아픈 그런 스토리가 많다고요?
1: 네, 엄마 생각이 당연히 났겠죠.
0: 아, 정여진 군이
1: 그 정여진 양이
0: 정여진 예. 양이군요.
1: 당시엔 네. 네, 그래서 굉장히 엄마 자꾸 울고 울다가 계속 녹음을 멈추고 그래서 아빠가 혼내가지고 할 수 없이 녹음했다.
0: 네.
1: 뭐 그런 뒷얘기가 있고요. 근데 이 정여진 씨는 그것보다 사실은 더 많은 애니메이션 노래를 불러서 우리한테 기억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마루체라치, 마징가 제트, 개구리 왕눈이, 아톰, 사랑의 학교, 그레이트 마징가 이런 노래들이 다 정여진 씨가 불렀었습니다.
0: 그래요. 하지만 이 노래 부를 때만 하더라도 엄마가 이제 세상을 떠나가지고 마음이 아팠는데 그 이후에 아버지도 또 세상을 떠났다고요?
1: 네, 되게 참 안타까운 일인데 사실은 이제 이 정민섭, 양미란 두 분은 금술 좋은 부부로 굉장히 소문이 좀 많이 났었습니다.
0: 네.
1: 그래서 양미란 엄마가 먼저 생을 좀 마감하게 됐고 아버지는 이제 87년에 폐암으로 굉장히 좀 그래서 일찍 사망해서 이제 그래도 좀 멋있게 좀 살아왔다 뭐 생각은 좀 됩니다.
0: 네. 그런 또 행복한 가정에 또 엄마 아빠도 세상을 떠나시고 막 이런 모든 이야기가 어떻게 보면 그 인생이 라이프가 가르쳐준다. 그렇죠. 시간이 다 가르쳐준다.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고 물 흐르는 대로 이렇게 잘 살아라. 그런 뜻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최불암 정여진의 아빠의 말씀. 이 노래와 함께 들을 양현 씨의 곡도 소개 부탁드립니다.
1: 양현 씨 하면은 포크 음악의 전도사 이렇게 좀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0: 네.
1: 그래서 90년에 한번 포크 음악을 다시 한번 정말 활성화시키려고 하기 위해서 이병호 씨하고 같이 그 가을 아침이라는 노래를 이제 발표를 했었었고
0: 네네.
1: 그때는 기타 반주로만 노래를 역곡을 다 불렀었습니다. 그리고 또 2014년에 다시 한번 포크 음악을 좀 더 다르게 사람들한테 알려보자. 그래서 여러 가수들과 협업을 좀 했었었거든요. 그래서 윤종신 씨하고 같이 부른 노래가 있고 배낭여행이라는 노래 불렀고 이적 씨하고 꽃병이라는 노래 불렀고
0: 네.
1: 이상순 씨하고 산책 불렀고 또 초등학생 김규리를 초대해서 엄마가 딸에게라는 노래를 발표를 하게 됐는데
0: 네네.
1: 이 곡은 그 동물원의 멤버 김창기 씨가 만든 노래가 되겠습니다.
0: 그렇군요.
1: 그래서 김창기 씨가 소아정신과 전문의이기도 하고 하니까 딸에게 해주고 싶은 이야기 자기가 많은 상담을 통해서 경험했던 것들을 이제 가지고 작곡을 했고 이제 양희은 씨하고 김창기 씨가 같이 가사를 좀 썼습니다. 그래서 거기 되게 가슴을 찌르는 가사들이 나오는데요. 네. 엄마가 이야기합니다. 공부해라. 그러니까 딸이 그건 너무 교과서예요. 성실해라, 사랑해라.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이 김창기 씨가 하고 싶은 얘기는 너의 삶을 살아라. 네. 뭐 다른 걸 쫓지 말라. 뭐 이런 이제 결론을 이루고 있습니다.
0: 그래요. 자, 이번에 만나볼 두 곡은 부모가 자녀에게 조언하는 노래 두 곡입니다. 소개해 주시죠.
1: 최불암과 정여진의 아빠의 말씀, 양희은 김규리의 엄마가 딸에게 만나보겠습니다.

그래 아가, 아주 큰 꿈을 가져라. 안 된다는 생각은 하지 말아요. 아무 대고 말고. 넌 지금 막 시작한 거니.

그래, 정직하게 열심히 살아야 돼. 그러면 착한 엄마가 되고 훌륭한 아빠가 되는.

가자. 용기를 가져라. 누구나 어른은 쉽게 되지만 혼자 일어서는 사람들은

아빠를 많이 올바르게 열심히 살았지. 이제 이 아름다운 세상은 네 것이야. 너는 지금 막 시작한 거라.

아빠가 할 일은 끝난 것 같고 내 곁에 있어줘요. 아빠가 가는 만큼 넌 오는 거야. 그리고 기억해다오, 너를 사랑하는 이 아빠를.

0: 일요일에 함께하는 노래와 이야기의 풍성한 만남 가요 주크박스. 대중마평론가 박성건 씨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어린이와 관련된 노래들 만나보고 있는데요. 자, 마지막 곡 소개해드리면서 인사 나눌게요. 어떤 곡으로 마무리할까요?
1: 네,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노래가 있습니다.
0: 네네.
1: 아, 예, 초등학생 376명을 상대로 한 조사에서.
0: 몇 년도에 조사했죠?
1: 2018년에 조사했죠.

0: 였습니다. 그래서 그 조사에 그 어린 초등학생들이 좋아하는 가수, 아이돌 가수 뭐 순위 뭐 워너원, 방탄소년단, 뭐 트와이스 뭐 이런 팀들이 있었고 인기 곡으로 방탄소년단 DNA, 워너원 에너제틱 나야나 뭐 이런 노래들이 좀 있었습니다.
1: 네.
0: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키즈 카페 한번 갔는데 초등학 유치원생들이 출입하는 곳인데 워너원의 나야나 막 따라하는 거
1: 유치원생들이
0: 네, 그렇습니다. 그런 일이 있습니다.
1: 그래요. 자, 워너원이 부르는 나야나 전해드리면서 박성건 씨와는 여기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성건 씨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0: 감사합니다. 네,
1: 저도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변함없이 꿍 때리셔봐라. 힘나는 하루 보내세요.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잠시 후 1시를 알려드립니다. KBS 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입니다. HLKC

안녕하세요. 내일은 푸른 하늘 아나운서 장홍입니다. 전북특별자치도 교육청이 언어와 신체 등의 발달이 더딘 유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드림아이라는 맞춤형 지원 사업을 시작합니다. 지난해에는 언어 발달을 지원했다면 올해는 언어는 물론 신체와 사회 정서 같은 발달 영역 전반으로 지원을 확대하는 건데요. IT의 발전으로 급박하게 변화하는 세상에서 영유아 발달의 지연 문제를 해소하고 교육과 보육을 통합하는 실행 기반을 강화하는 게 드림아이 사업의 목적입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유아 발달 검사를 진행하고요. 발달 지연이 우려되는 유아에게는 1인당 최대 25만 원을 지원합니다. 이후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교육청의 마음 동행 유아 지원 사업과 연계해 맞춤형 지원을 펼친다고 하는데요. 유아기는 앞으로의 발달이 좌우되는 결정적인 시기죠. 한 아이의 인생이 걸린 중요한 시기인 만큼 조기 선별과 적극적인 개입이 이루어지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내일은 푸른 하늘 첫 곡 코나의 노래로 준비했습니다. 마녀 여행을 떠나다.

내일은 푸른 하늘, 코나의 마녀, 여행을 떠나다로 시작했습니다. 일요일 방송 순서 소개해드리죠. 뉴스와 책에서는 권력 중독이라는 책 준비했고요. 만사소통 홈코치가 간다에서는 가족의 언어에도 번역이 필요하다는 주제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그리고 현장 스케치에서는 경복궁을 지키던 조선시대 수문장과 수문군의 순찰 모습을 재현한 수문장 술라의식 현장 소개해드리죠. 노래 한 곡 듣고 다음 순서 이어가겠습니다. 해바라기가 부릅니다. 사랑으로.

0: KBS 함라디오 내일은 푸른 하늘 일요일 순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슈가 되는 뉴스와 함께 읽어보면 좋은 책 소개해드리죠. 뉴스와 책 북칼럼니스트 홍순철 씨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 네, 안녕하세요.
0: 오늘 주목해볼 뉴스부터 만나봐야죠.
1: 예, 전능의 망상, 돈 숭배, 권력 과시.
0: 아하.
1: 누구 얘기인지 대충 아시겠죠?
0: 저 미국에 좀
1: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분을 향한 미국인 교황의 아. 경고 이야기인데요.
0: 아, 예.
1: 교황 레오 14세가 미국과 이란이 종전 협상에 나선 지난 4월 11일 전장의 광기를 멈춰야 한다고 촉구를 했습니다.
0: 맞죠. 예.
1: 그런데 이 레오 14세가 사상 첫 미국인 교황이거든요. 최근 들어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겨냥한 것으로 해석되는 전쟁 비판 메시지를 지금 잇따라내고
0: 맞아요.
1: 있는데요. 레오 14세는 바티칸 성 베드로 대성당에서 열린 특별 기도회에서 멈추시라 이제 평화의 시간이라고 하면서 재무장을 계획하는 테이블이 아니라 대화와 중재의 테이블에 앉으라고 호소를 했습니다.
0: 세계 평화를 위해서 그게 맞죠.
1: 예. 그렇죠. 그러면서 자기 자신과 돈에 대한 우상 숭배는 이제 그만, 권력 과시도 이제 그만, 전쟁도 이제 그만이라고 아유. 했습니다. 레오 14세는 거룩한 하나님의 이름조차 죽음의 담론에 휘말리고 있다라고 하면서 점점 더 예측 불가능하고 공격적으로 변해가는 전능에 대한 망상에 맞서 기도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했는데요.
0: 예.
1: 물론 직접 트럼프 대통령을 겨냥하진 않았지만 이날 메시지는 종교적 명분을 내세우면서 전쟁을 정당화하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과 미국 관리들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AP가 분석했습니다.
0: 네. 트럼프 대통령과 주변 인물들은 전쟁을 정당화하는 데 열을 올리고 있잖아요. 교황의 지적에도 뭐 전혀 아랑곳하지 않는 분위기더라고요.
1: 그렇습니다. 얼마 전에 또 개인 소셜미디어에 신성모독 또 그러니까, 하나 예. 이미지를 만들어가지고 네. 올리기도 했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이야기 하거든요. 하느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전쟁에서 우리 편에 서 있다. 그리고 핏 헥세스 국방장관 이분이 더 큰 문제인데 예. 이번 전쟁을 하나님의 섭리 아래 수행되는
0: 아,
1: 전쟁
0: 네네네.
1: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수행되는 성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0: 예.
1: 여기에 대해서 레오 14세는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격으로 시작된 전쟁 초기에 사실은 공개적인 비판을 자제해왔지만 최근에는 발언 수위를 높이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어떤 전쟁도 축복하지 않는다.
0: 예.
1: 평화의 왕이신 그리스도의 제자라면 과거에 칼을 들었고 오늘날에는 폭탄을 터뜨리는 이들 편에 서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의 합의를 압박하면서 하나의 문명이 사라질 수 있다. 이렇게
0: 그렇죠.
1: 발언했잖아요.
0: 네, 네.
1: 절대 용납할 수 없다라고 강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3월 12일에는 사랑하는 레바논 국민들과 그 어느 때보다 가까이 있다라고 하면서 인도주의 원칙은 전쟁의 참혹한 영향으로부터 민간인을 보호해야 할 도덕적 의무를 수반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0: 네.
1: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레바논 공격에 따른 민간인 피해를 겨냥한 발언까지
0: 그렇죠.
1: 내놓은 겁니다.
0: 네. 아니 근데 민주주의 모범 국가이자 세계 경찰 국가였던 미국이 어떻게 이렇게 바뀔 수 있는 거예요?
1: 그러니까요.
0: 네.
1: 참 답답한데요. 미국의 온라인 매체 엑시오스는 이란 전쟁으로 트럼프 대통령과 교황 사이의 긴장이 극에 달했다라고 하면서 이는 수십 년 만에 교황과 미국 대통령 사이에 벌어진 가장 날카로운 공개 갈등 가운데 하나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0: 네네.
1: 일단 레오 14세는 미국 이란 전쟁 발발 전부터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라고 하는 마가
0: 예, 예.
1: 이 정책을 두고 비판의 목소리를 내면서 트럼프 정부와 갈등을 겪어왔거든요. 그리고 오는 7월 4일에 미국 건국 250주년입니다.
0: 네.
1: 여기에 와달라는 트럼프 정부 요청도 거절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0: 예, 예.
1: 그러니까 트럼프 정부는 이런 레오 14세를 지금 노골적인 뭐 상대로 노골적인 압박을 가했다. 뭐 이런 보도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레오 14세가 지난 1월 달에 전쟁을 비판하는 내용의 연설을 한 직후에 엘브리지 콜비 미 국방부 정책 담당 차관이 주미 교황청 대사를 국방부로 불러서 강하게 질책했다고
0: 아이고,
1: 그럽니다.
0: 예.
1: 그러면서 14세기 교황권이 왕권에 굴복했던 아비뇽 유수 사건까지
0: 야.
1: 거론을 했어요. 심지어 미국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할 수 있는 군사력을 보유했다. 교회는 미국 편에 서는 것이 좋을 것이다 네. 라고 경고까지 했다고
0: 합니다. 이 정도는 합니다. 미국이 신 위에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1: 그렇습니다.
0: 네. 이 뉴스에 그럼 어떤 책을 떠올리셨습니까?
1: 권력 중독이라고 하는 책 출간됐는데요. 예. 독일의 조직 심리 리더십 분야 전문가인 저자 카르스텐 세르믈리가 쓴 책인데요. 가질수록 더 원하게 되는 권력의 속성을 네. 심리학적으로 풀어내고 있습니다. 이 재밌는 게 권력을 가지거나 이럴 때 우리 뇌와 생리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왜 권력자는 타인의 고통에 공감하지 못하고 자기 자신을 통제할 수 있다는 착각에 빠지게 되는지 네. 메커니즘을 분석하고 있는데요. 책에 따르면 권력은 단순한 지위나 영향력이 아니라 인간의 뇌를 자극하는 경험이라고 그럽니다. 실제로 권력을 쥐는 순간 우리 뇌에서 대량의 테스토스테론이 분비가 되고 강한 쾌감이 만들어져요. 이건 단순한 기분 변화가 아니라 반복을 요구하는 중독적인 경험으로 각인된다고 그럽니다. 권력이 일종의 중독 물질처럼 작용을 하고 상실하면 금단의 고통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0: 네.
1: 이 반복 가운데 권력은 점점 더 강해지고 인간은 점점 더 권력에 의존하고 중독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권력은 개인의 선택을 넘어서 불안한 시대가 만들어낸 가장 강력한 중독이 되는 건데요. 권력을 행사하면서 인간은 통제감을 느끼고 또 쾌감을 느끼고 만족감을 느끼는 겁니다. 문제는 이 쾌감이 반복될수록 더 큰 권력을 요구한다는 건데요. 이 과정이 마치 도박이나 약물 의존과 유사한 구조를 갖고 있다고 책은 분석하고 있습니다.
0: 예, 이건 뭐 동서양을 막론하고 우리 옛말에도 그런 거 있잖아요. 왜 99석 갖고 있는 양반이 예, 창고에다가 100석 채우려고 한석도 탐낸다고
1: 네.
0: 하여튼 뭐 불안한 시대일수록 강력한 지도자를 원하게 되고 또 그렇게 해서 권력을 잡은 사람은 대중의 불안 심리를 또 이용하는 거군요.
1: 그렇습니다.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그건데요.
0: 네.
1: 불확실성이 커질수록 사람들은 강력한 권력을 기대하게 됩니다.
0: 네.
1: 스스로 판단하기보다 누군가 영웅이 나타나서 뭔가를 해주기를 기대를 해요. 이걸 간파한 인물이 바로 도널드 트럼프였다라는 거죠.
0: 네.
1: 실업과 유색인 이민자의 증가로 미국 백인들의 불안이 극대화되자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란 구호를 내세우고 대중들을 결집시켰습니다. 간결하지만 강력한 메시지는 이 불안을 하나의 방향으로 묶어내고 그 중심에 섰던 트럼프는 영향력을 확대할 수 있었던 거죠.
0: 예.
1: 실제로 그는 대통령이 된 이후에 정치와 협상을 지배와 복종 관계로 바꿔놨습니다. 언제나 승자가 되려는 욕구를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는 거죠. 최근 미국과 이란 전쟁을 둘러싼 강경 발언 역시 이러한 변화의 연장선상에서 읽힐 수 있다는 겁니다.
0: 네.
1: 권력이 강화될수록 메시지는 단순해지고 배타적이고 공격적으로 변한다고 그럽니다. 흥미로운 점은 이게 정치에만 국한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0: 아하.
1: 엔론의 최고 경영자였던 제프리 스킬링의 사례는 이걸 또 보여주고 있는데 그가 주도한 기업 부패 사건 회계 조작과 부패 그러니까 부채 은폐를 통해서 투자자들을 기만했었는데요.
0: 그렇죠. 예.
1: 한때 혁신의 상징이었던 이 기업이 분식 회계를 통해 순식간에 무너졌고 그 중심에는 자기 자신을 통제하지 못했던 권력자의 판단이 있었던 겁니다.
0: 예.
1: 성과에 대한 집착과 권력이 만들어낸 자기 확신이 도덕적 기준을 무너뜨린 결과 이게 바로 권력의 속성이라는 점을 기억해야 될 것 같습니다.
0: 예, 이 권력의 속성을 분석한 책인데요. 우리나라도 곧 지방선거 앞두고 있고 또 뭐 어찌 보면 권력을 잡기 위한 치열한 선거전이 펼쳐질 것 같은데
1: 그렇죠.
0: 유권자들도 그 권력의 속성을 좀 이해해야 할 것 같군요.
1: 그렇습니다. 표를 달라고 하는 분들은 이때는 늘 예. 권력을 가지면 겸손해지겠다고 예. 이야기합니다.
0: 그렇죠. 90도로 숙이고
1: 하지만 예. 권력의 속성은 그렇지 않다라는 걸 우리는 책을 통해 발견하게 된다는 거죠.
0: 예.
1: 권력은요. 권력자의 머리를 바꾼다고 그래요. 권력을 쥐게 될수록 공감 능력이 약해지고
0: 예.
1: 타인의 의견을 귀담아 들으려 하지 않고 공격적이고 자기 중심적으로 행동하는 게 바로 이 권력의 속성이라는 겁니다. 이 흐름을 어떻게 끊을 수 있을까? 책은 그 단서를 로마 고대 관습에서 찾아내는데요.
0: 네.
1: 고대 로마에서는 전쟁에서 승리한 장군이 지금 돌아올 때 이 트라이엄프라는 개선 행진을 하는데요.
0: 아, 개선 장군. 예.
1: 얼마나 기분이 좋겠습니까? 근데 개선 장군의 전차 뒤에 노예들이 따라오면서
0: 맞다, 맞다. 예.
1: 당신도 결국 인간임을 기억하라. 라는 메시지를 속삭였다고 그럽니다. 병사들이 그를 조롱하는 노래를 불러도 처벌받지 않았다고 그래요. 예.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라는 말을 끊임없이 되풀이했다고 그럽니다.

0: 있는지, 솔직한 피드백을 줄 수 있는 사람이 권력자 주변에 있는지,
1: 네.
0: 현실을 직시하게 만드는 장치는 과연 권력자 주변에 있는지,
1: 아하.
0: 그게 없으면 권력은 쉽게 중독된다고 그러는데요. 저자는 결국 임파워먼트라는 해법을 제시를 합니다.
1: 네.
0: 권력을 한 곳에 집중시키지 말자.
1: 네.
0: 집중시킬수록 그 사람은 타락하기 때문에 대신에 권력을 공유하는 구조로 시스템을 바꿔야 된다. 이것이 결국 권력 중독을 방지하는 길이다라고 책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 네. 자, 뉴스와 책 북칼럼니스트 홍순철 씨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0: 고맙습니다.
1: 버그의 노래 이어드리죠. 맨발의 청춘.

0: 내일은 푸른 하늘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에는 매너 있게 소통하는 법 이야기해보죠. 만사소통 홍코치가 간다. 휴먼 아카데미 홍순아 대표와 함께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1: 네, 안녕하세요. 홍순아입니다.

0: 가정의 달 5월입니다. 그 오늘의 주제가 참 흥미롭더라고요. 가족 간에 오가는 말에도 숨겨진 진짜 뜻을 번역해야 한다. 이 내용이죠.
1: 네, 맞습니다. 우선 부모님이 전화하면 꼭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네. 밥은 먹었니?
0: 예.
1: 이게 자녀 입장에서는요, 그냥 또 밥 얘기하신다 하는데 이건 사실 세계에서 가장 정교한 애정 표현 중 하나입니다. 이걸 번역하면요, 나는 네가 잘 지내는지 궁금한데 그 말을 어떻게 꺼내야 할지 모르겠다. 그래서 밥으로 시작한다 할 수 있어요.
0: 그러니까 밥이 그냥 밥의 의미만은 아니라는 거군요.
1: 맞아요. 한국 부모님께 밥은요, 곧 사랑이자 안부의 다른 이름인 겁니다.
0: 예.
1: 그러니까 자녀분들 다음에 그 전화 받으시면 그냥 네, 먹었어요 이렇게 하지 말고요.
0: 네.
1: 아, 나도 딱 엄마 생각났는데 엄마는 식사했어요? 이렇게 한마디 한번 해보세요.
0: 네.
1: 아마 그러면 그날 부모님이 전화할까 말까 했던 고민이 사라지는 하루가 될 겁니다.
0: 좀 어렵네요. 네. 아, 나는 아무거나 다 좋아. 뭐 이것도 어렵잖아요.
1: 맞아요. 부모님도 부모님이지만 이거 부부 사이에서도 자주 등장하는 말이거든요.
0: 예.
1: 뭐 먹을래? 이렇게 물으면 나 뭐 아무거나 다 괜찮아.
0: 아무거나.
1: 그쵸? 예. 이렇게 하는 배우자. 근데 진짜 아무거나 먹어도 되는 건가요?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 뜻은요. 나는 아무거나 괜찮은데 네가 나를 얼마나 잘 아는지 이번에 기회를 줄게 라고 볼 수 있습니다.
0: 이거 뭐 일종의 뭐 테스트입니까?
1: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때요. 그래, 그럼 순대국밥 어때? 라고 했다가 상대방 표정이 구겨지면 그건 아무거나가 아니었다라는 증거라는 거죠.
0: 아, 그렇죠, 그렇죠.
1: 그래서 이럴 때는 현명한 답은요. 오늘 네가 땡기는 거 없어? 나는 네가 먹고 싶은 거 먹고 싶어라고 공을 이렇게 다시 넘기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0: 제 아내가 저한테 그러면은 당신 먹고 싶은 걸로 가자. 제가 그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1: 예. 그게 최고예요.
0: 그리고 이제 부모님들은 뭔가 이렇게 결정을 한번 여쭤보면은 꼭 그냥 너 알아서 해라 뭐 이렇게 하시는데 이럴 땐 진짜 어떻게 해야 됩니까?
1: 이게 너 알아서 해 이 번역은요. 나는 네 선택을 존중하고 싶다. 근데 솔직히 내 의견도 말하고 싶다.
0: 그렇죠.
1: 근데 먼저 말하면 간섭하는 것 같아서 나는 참고 있다라고 할 수 있어요. 이게 다시 물어봐 주셔야 돼요. 저는 아버지 생각 진짜 궁금한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라고 한 번 더 여쭤보는 게 핵심입니다. 아마 이 한마디에 아버지 눈빛이 달라질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어른들의 말은요,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부모님들, 요즘 애들 참 이 말 있잖아요. 이게 긍정으로 들리세요? 부정? 어떤 의미로 느껴지시나요?
0: 저는 저거 뉘앙스에 따라 조금씩 다르겠지만 일단은 뭐 부정적인 부분이 좀 더 느껴진다고 해야 되나 뭐 그런데요?
1: 그렇죠. 그래서 이 말은 사실 자녀한테 하는 말이 아니에요.
0: 네.
1: 라떼 말이야 같은
0: 라떼 또 나오는군요.
1: 네. 뭔가 해주고 싶은 말이 많은 상황일 거예요. 그래서 이게 번역하면 나도 젊었을 때 힘들었는데 아무도 알아주지 않았어. 근데 이 너희는 뭔가 달라 보여서 부럽기도 하고 섭섭하기도 해라는 정도의 느낌 아닐까 생각합니다.
0: 네.
1: 이 말 뒤에는요. 꼭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숨어 있거든요. 그래서 자녀분들 이 말 들으면 반박하지 마시고 아빠 그때는 어떠셨어요? 라고 한번 물어봐 주세요. 대화가 완전히 달라질 거예요.
0: 야, 이건 어떤가요? 엄마는 내 편이야. 어떤 뭐 무한 믿음 이런 것 같은데요?
1: 그렇죠. 따뜻한 말이긴 해요. 엄마는 항상 네 편이야. 근데 이게 상황에 따라 무서울 때도 있어요. 이 말은 버전이 두 가지가 있거든요.
0: 두 가지예요?
1: 네. 자녀가 힘들 때 들으면 나는 무슨 일이 있어도 너를 사랑한다. 이게 완벽한 변혁이죠.
0: 그렇죠. 예.
1: 근데 이게 또 다른 버전은 자녀가 뭔가 잘못했을 때 들으면 나는 내 편이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내가 하는 말도 잘 들어라가 될 수 있어요.
0: 예.
1: 특히 뒤에 근데 있잖아.
0: 아이고.
1: 듣는 순간 여러분은 마음의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0: 그렇죠. 예.
1: 그래도 우리 가정에는 중재해주는 엄마 역할이 항상 돋보이잖아요.
0: 네.
1: 아이들 혼나면 엄마 이러잖아요. 아빠가 그런 뜻으로 한 말 아니잖아. 이렇게 하시는 거.
0: 저희는 좀 반대인 것 같은데요.
1: 아, 그래요?
0: 엄마가 그런 뜻으로 한 말은 아닌 거 알지? 뭐 이러면서.
1: 그렇군요.
0: 네.
1: 아빠가 그런 뜻으로 한 말 아니잖아. 이 말은 사실 엄마가 동시에 세 사람을 사랑하는 그런 표현이에요.
0: 맞아요.
1: 이거 번역하면 나는 너도 상처받지 않았으면 하고 아빠도 나쁜 사람 되지 않았으면
0: 그러니까.
1: 하고 또 우리 가족이 지금 이 순간을 잘 넘어갔으면 해. 이 세 가지를 동시에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자녀분들 이 말 들었을 때 엄마는 맨날 아빠 편이야 이게 아니라 엄마 많이 힘들겠다라고 한마디 해주시는 것도 그 순간 엄마한테 진짜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0: 예, 제가 이 시간을 좋아하는 이유가 갈수록 네. 좋은 기술들이 막 이렇게 쏟아지거든요. 뭔가 새로운 게 나오면 이렇게 적어가고 제가 그러는데.
1: 좋습니다. 예. 네네.
0: 우리 때는 이런 거 없었어? 이게 잔소리인가요? 아니면 다른 뜻이 있나요?
1: 이것도 번역하면 나는 네가 사는 세상을 이해하고 싶은데 이게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될지 모르겠다거든요. 일종의 이게 약간 어색한 맞아요, 입장 맞아요. 표현이에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부모님께는요. 아빠 그럼 제가 뭐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하고 좀 SNS도 같이 보자라고 공유해 보시고 하면 네. 물론 처음엔 아예 됐어 하실 거예요. 근데 아시죠? 그 됐어는 진짜 됐어가 아니라는 거.
0: 그럼요. 그렇죠? 그럼요. 예.
1: 그렇죠.
0: 자, 이번에는 미혼 자녀들의 공공의 적입니다. 특히 명절만 되면 어김없이 나오는 그 말. 너 결혼은 언제 할 거냐.
1: 이 말이 그렇죠. 이 말이 예. 왜 이렇게 상처가 될까요? 그러니까.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너 아직도 혼자야? 어쩌라고 그러니? 이렇게 들리거든요.
0: 왜 그러셔. 에이, 예.
1: 근데 하는 사람 입장은 다를 수 있어요. 나는 네가 누군가한테 사랑받는 모습을 보고 싶어.
0: 걱정되니까.
1: 에이. 너무 좋아요. 내가 없더라도 네 곁에 누가 있었으면 좋겠어. 이 뜻일 거예요. 에이. 그리고 특히 나이 드신 부모님일수록 그렇죠. 이 마음이 더 맞아요. 강하거든요. 나는 언제까지 네 곁에 있을 수 없는데 라는 이 불안함이 명절날 식탁에서 결혼은 언제라고 튀어나오는 거예요.
0: 그 마음은 일단 이해가 되는데 예. 듣는 네. 자녀 입장에서는 또 억울하잖아요. 아 나도 하고 싶으면 벌써 했지 뭐 이렇게 네, 그런 생각도 들고
1: 그렇죠. 예. 보내는 사람은 사랑으로 던졌는데 네. 받는 사람은 압박으로 받는 거거든요.
0: 그렇게요, 예.
1: 이걸 저는 사랑의 5배송이라고 부릅니다.
0: 5배송. 오.
1: 네. 이런 땐 매번 네 알겠어요 하고 넘기기엔 너무 지치잖아요.
0: 네.
1: 하거나 설명하려고 하지 말고요. 딱 이 한마디만 하면 돼요. 엄마, 나 행복하게 살고 싶은 마음은 나도 똑같아. 이렇게 이 말 한마디면요. 네. 부모님이 원하셨던 그 대화의 핵심을 건드리는 그래요, 거거든요. 예. 결혼 얘기가 아니라 행복 얘기를 하고 그렇죠. 싶었던 예. 거니까요. 나름 그냥 내 일상이 행복했던 자신의 일상을 공유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0: 뭐 본인이 행복하다는데 무슨 말이 더 필요하겠습니까?
1: 맞아요. 예.
0: 어쨌든 맞아요. 싸우지 않고 이렇게 마음을 좀 연결해야 하는 거군요.
1: 그렇죠. 그리고 부모님들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결혼해야 행복하다는 건 부모님 세대의 공식이거든요. 자녀에게는 행복의 모양이 다를 수 있습니다.
0: 그럼요, 예.
1: 그러니까 언제 결혼할 거야? 이거 대신 요즘 뭐 할 때 제일 행복해? 이렇게 바꿔보시는 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그 질문 하나에 자녀들이 마음을 열었다는 사례가 정말 많거든요.
0: 예.
1: 결국 부모님이 원하셨던 것도 결혼이 아니라 자녀의 행복이었으니까요.
0: 그렇네요. 예. 이번에는요. 그 자녀들이 부모님께 가장 많이 쓰는 말 중에 하나죠. 아유, 요즘 좀 제가 바빠서요. 부모님 입장에서는 요 말 조금 섭섭하실 것 같아요.
1: 그렇죠. 자녀들이 가장 많이 쓰면서도 가장 미안해하는 말 중에 하나예요.
0: 예.
1: 이걸 또 번역하면요. 아, 지금 내 상황을 어디서부터 어떻게 말해야지 모르겠어요. 이거 설명하다가 걱정만 끼칠 것 같고
0: 그러니까요.
1: 그렇다고 아무렇지 않은 척하기도 싫고 그래서 그냥 바쁘다고 했어요 라고 번역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바빠서요 이거는요. 사실 굉장히 복잡한 감정의 압축 파일임을 좀 이해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0: 야, 그 짧은 글자에 모든 게 다 담겨 있는 거네요. 듣고 나니까 괜히 좀 짠해지기도 합니다.
1: 그렇죠. 네. 그래서 부모님들이 이 말을 그냥 아 요즘 일이 많구나를 넘기시면 자녀 입장에서는 속으로 이런 생각할 거예요. 아 역시 말 안 하길 잘했다. 근데 이게 또 반복되면요. 점점 더 대화의 문이 닫히는 거거든요.
0: 아, 그렇죠. 예.
1: 바빠서요 들었을 때 제일 또 하면 안 되는 말이 있어요.
0: 예.
1: 야 그래도 밥은 먹어 이거 있잖아요.
0: 아, 예.
1: 야 요즘 애들 다들 바쁘더라.
0: 에이.
1: 야 아빠는 더 바빴어.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말들은 자녀가 꺼내려는 그런 말을 다시 집어넣게 하는 말이거든요.
0: 예.
1: 근데 이때는 그냥 딱 한마디면 돼요. 많이 힘들진 않아. 이게 끝이에요.
0: 네.
1: 길게 설명 안 하셔도 되고요.
0: 네.
1: 이 질문 하나가 나는 네 일정이 아니라 네 마음에 궁금해라는
0: 그렇죠.
1: 신호를
0: 맞아요.
1: 주는 거거든요. 네. 그 신호 받으면 자녀들은 생각보다 많이 또 열려요. 마찬가지로 자녀들도 매번 바빠서요라고 막아두는 게 아니라 다 설명 못해도 괜찮아요. 그냥 아직은 말하기 어려워요라고 이런 말만 해도 네. 부모님은 기다려주실 수 있습니다.
0: 그러니까 완벽하게 준비된 말이 아니어도 신호만으로도 된다는 거죠?
1: 그렇죠. 사실 가족 사이에서 가장 필요한 말은 완벽한 설명이 아니라 작은 신호일 수 있어요. 이 짧은 신호들이 바빠서요 다음에 올 수 있는 가장 용감한 말들이에요.
0: 네.
1: 그래서 완벽하지 않아도 그 신호 하나가 닫혔던 대화를 다시 시작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0: 네. 5월에는 서로의 말을 좀 잘 헤아려서 예, 가족끼리 말로 상처받는 일은 없으면 좋겠네요.
1: 네,
0: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만사소통 홍코치가 간다. 홍순아 대표의 도움 말씀이었습니다. 팀이 부릅니다. 사랑합니다.

0: 장애계에서 주목받고 있는 문화예술인과 문화현장을 소개해드립니다. 현장 스케치 이예리 리포터와 함께하죠. 어서 오십시오.
1: 네, 안녕하세요.
0: 오늘 어떤 현장으로 가볼까요?
1: 네, 오늘은 서울시 종로구로 떠나려고 합니다. 서울 종로구에는 조선의 왕이 살았던 궁궐 경복궁이 있죠.
0: 그렇죠. 예. 네,
1: 이 경복궁에는 조선시대 밤과 낮으로 도성을 지키던 순라군들이 있었습니다.
0: 순라군?
1: 네. 이 순라군들을 매주 주말마다 경복궁 그리고 경복궁 일대 인사동에서 만날 수가 있는데요. 경복궁 수문장 순라의식을 통해서 네, 관객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보통 토요일에는 경복궁 안에서 이 행사가 진행이 되고요. 네. 일요일에는 궁 밖으로 나가서 이 경복궁 주변의 인사동에서 순라군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네, 여기서 말하는 순라군은 궁궐과 도성 안팎을 순찰하면서 화재도 예방하고 또 도둑을 잡던 군사들을 뜻하는데요.
0: 뭐 경찰같은 거네요.
1: 네. 예. 조선시대 약간 방범순찰 때 같은 네, 그런 네. 역할을 했습니다. 저는 경복궁이 아닌 인사동에서 이 순라군들을 만날 수 있는 일요일에 이 현장에 다녀왔는데요. 정확히 오후 3시 정각이 되면 경복궁 광화문 앞 월대에서 이 순라의식이 시작됩니다. 이 순라군들은 북인사 마당을 지나서 인사동 4길까지 행진을 하게 되는데요. 먼저 이 행사와 관련해서 국가유산진흥원 이태행 파트장에게 들어보시죠. 네.
2: 순라의식이라고 하는 행사인데요. 순라라고 하는 것은 이제 경국대전 병전의 행순편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실제로는 궁궐 내 군사가 야간에 순찰을 하고 그 순찰 내용의 이상 유무를 보고하는 내용인데 저희가 밤에 하면 관람객 보기가 어렵고 해서 관람 편의를 위해 낮에 하고 또 실제로 야간에는 소수가 움직였지만 저희가 이제 그런 부분은 출연자 규모를 늘리고 해서 군사를 많이 보여주는 식으로 해서 재구성을 해서 재현하고 있습니다. 탁이라고 종 치는 거 들으셨나요? 실제로는 종을 치면서 다녔다고 되어 있습니다. 광화문이 이제 월대가 복원이 됐잖아요. 그 복원을 계기로 해서 궁의 가치를 알리고 위상을 높이고자 저희가 궁궐에서만 볼 수 있는 행사를 외부에서 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에서 이제 기획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외부에서 궁궐 안에서만 볼 수 있는 행사를 이제 궁궐 외부에서 보면 어떨까 해서 궁궐의 가치를 높이고자 진행해 봤습니다.
1: 근데 그 깃발도 다 네. 그때 당시 거를 이제 고증해서 한
2: 맞습니다.
1: 건가요?
2: 저희가 쓰는 거는 청룡기, 백호기, 주작기, 현무기, 전전대기, 홍문대기 이런 식으로 돼 있고요. 고증을 토대로 해서 직접 그려가지고 제작했습니다. 예, 이것은 이제 의장기라고 해서 의장하는 거죠. 말 그대로 이제 나타내는 거고요. 실제로 군사 깃발은 아니었습니다. 예, 의장용 깃발이어서 원래는 구강이 나올 때만 나오는 의장인데 저희가 수문장 교대의식을 이제 처음에 2002년도에 만들면서 이제 연구 용역을 통해서 진행을 하게 되었는데요. 전문가분들이 이제 볼 때는 이제 구강이 없지만 그래도 이제 행사를 이제 재구성하기 위해서 재구성해서 재현하기 위해서는 좀 화려한 깃발도 필요하지 않겠냐라는 생각에 의해서 이렇게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0: 아, 이 궁궐 밖에서 마주하는 순라군들의 모습. 그야말로 뭐 우리나라 사람들뿐만 아니라 외국인들도 눈을 떼지 못할 것 같은데요.
1: 네, 맞아요. 특히나 이 순라군들의 인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한 60명 정도가 행진을 해요. 네, 총 3대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예. 먼저 1대는 수문군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수문군에는 수문장 그리고 보좌관인 종사관 또 뭐 대졸도 있고 기수도 있고 또 당시에 그 전문 직업 군인인 갑사도 있고요. 예. 네, 이렇게 1대로 구성을 하고요. 2대는 그 연주하는 취타대가 취타대. 가운데 있고 그리고 3대는 1대와 구성이 같습니다.
0: 앞뒤로?
1: 네. 그래서 이 순라군들이 인사동까지 이렇게 횡단보도를 건너면서 행진을 하게 돼요.
0: 네. 네.
1: 이 순문군들, 이 순라군들의 그런 절도 있는 동작에 시민들이 환호와 감탄을 보내고요. 또 순문군들과 함께 행진하기도 합니다. 특히나 이 수문장 그 순라의식은 대치타 연주를 시작으로 네. 해서 이동을 하는데요. 웅장한 징소리로 이렇게 수문장 순라의식이 시작됐습니다. 현장으로 가보시죠. 네.

0: 이 수문장 술라의식을 할 때 행진곡도 연주를 하는군요.
1: 네. 그 술라의식 음악의 경우에는 보통은 이제 왕의 행차나 또는 뭐 군대 행진 등 이런 나라의 중요한 행사가 있을 때 사용하는 음악을 선보이는데요. 네. 보통 이제 무령지곡을 연주한다고 해요.
0: 무령지곡.
1: 네. 그 대치타로 연주를 하는데 악기들이 그 태평소나 뭐 나각, 납, 팔 같은 나발, 이런 예. 네, 나발 같은 이런 관악기가 있고 또 다른 악기들도 있는데 뭐 징, 뭐 자바라, 용고, 장구 같은 이런 타악

0: 기도 연주합니다. 그 코스마다 음악이 조금씩 다른데요. 인사동에 만약에 도착을 하면 한강수 그리고 주타철철 주타캉캉이라는 이 수문장 교대에서 예. 교대 의식에서 활용하고 있는 음악을 주로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특별히 이 술라 의식 행진을 위해서는 편곡을 했다고 하고요. 특히나 말씀하신 것처럼 인사동에 외국인 관광객들이 많이 와서 예. 여기에서 그 술라 군들을 마주친 외국인 관광객들은 사진도 찍고 동영상도 찍으면서 이 순간을 예. 네, 기록하고 있더라고요. 이 술라 군들을 마주한 시민들의 반응 함께 들어보시죠. 네.
1: 앞쪽으로 일어나시면서 자 이렇게 사진 촬영 가능하십니다.
2: 너무 웅장하고
3: 더 너무 멋있고 다들 너무 진지한 모습이 더 집중됐던 것 같아요.
2: 이걸 이렇게 재현할 수 있다는 게 너무 멋있는 것 같아요.
4: 미국 사람들 다
5: 너무 좋아요.
4: 멋있었어. 복들 좋아했어. 네.
6: 제가 느낀 거는 사람들 자체도 평균 키가 이렇게 되게 크게 해가지고 비교를 하면은 영국에서 지키는 그런 근위병 같은 것들 있잖아요. 멋있었어요.
7: 안 그래도 보고 싶었는데 구경하고 그 사진 같이 찍고 해서 좋았어요. 역사를 그대로 이어왔다는 것도 좀 있고 고유 문화 중에 하나니까 세계나 이런 데 널리 알리기에 좀 좋지 않을까?
8: 숨은 군인이 인사동에서 술라군으로 행렬을 하는 거를 재현을 한 행사래요. 현대인으로서 이런 과거의 모습들을 지금 눈으로 볼 수 있는 것도 되게 의미가 깊고 인사동에 또 외국인들 많잖아요. 한국인으로서 이런 행사를 직접 볼 수 있고 하는 거 정말 뿌듯하고 자랑스럽습니다. 감회가 엄청 사렵죠. 이게 경복궁에서도 숨은 군 볼 때도 맨날 드는 생각이 진짜 현대인으로서 이런 과거의 모습들을 지금 눈으로 볼 수 있는 것도 되게 의미가 깊고 그걸 또 하는 행사들이 또 있다 보니까 감회가 남달라요. 정말.
9: 네. 아 그러면 저 매주 일요일에 인사동에서 수문장 술라 의식을 볼 수 있는 겁니까?
0: 네. 맞습니다. 매주 일요일 그리고 공휴일에 이 경복궁 수문장 술라 의식 행사가 궁궐 밖에서 진행이 되는데요. 아하. 이 코스를 설명을 해드리면 그 광화문 월대에서 출발을 네, 합니다. 쭉 걷다 보면 열린 송현 녹지 광장까지 걸어가고 여기서 연주를 한번 해요. 그리고 그 쭉 계속 걸어가면서 인사동 문화의 거리까지 행진을 합니다. 예. 그리고 그 한 바퀴 돈 다음에 관람객들과 함께 사진을 찍을 수 있는 시간을 줘요.
9: 그 좋다.
0: 네. 예. 그리고 여기서 사진을 마음껏 찍고 그 다음에 다시 궁으로 복귀하는 그런 코스인데요. 토요일에는 경복궁 안에서 이 의식 행사가 진행됩니다. 네. 그렇다면 이 수문장 술라 의식 행사에는 어떤 분들이 참여할지 제가 그 수문군을 이끌고 있는 수문장 역할하는 김민성 씨와 만나서 얘기를 해봤는데요. 네. 배우로 활동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매주 이렇게 시민들과 만나면서 자부심을 느끼고 있다고 하는데 김민성 씨에게 들어보시죠. 네.
10: 궁성문, 뭐 도성문 이런 문을 지키는 최고 책임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나 이 광화문 수문장은 이제 경복궁의 정문인 만큼 또 경복궁은 또 주상전하께서 직접 거하고 계신 곳이기 때문에 더욱더 출입을 엄격하게 통제하고 관리하는 그때 그 수문장들은 어떤 마음으로 과연 이 문 앞을 지키고 서 있었을까 뭐 이런 생각도 하고 꽂혀있는 거는 이제 공작털로 제작을 한 거고 이거는 이제 립이라 그래서 저희가 흔히 알고 있는 삿갓이랑은 조금 다른 그런 용도로 쓴 걸로 알고 있고 또 저희가 차고 있는 이 허리에 차고 있는 환도라는 칼 가장 아마 그 시절에 군인들이 찾던 대중적인 칼이지 않나 그렇게 알고 있고 또 저희가 이 위에 덧 입은 거는 이제 박령이라고 해서 뭐 조끼 형태처럼 지금 이제 생겼고요. 그 안에는 이제 천릭이라고 군복을 입고 있습니다. 안에 노란색 이렇게. 이거는 이제 지휘봉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등채라 그래서 생각보다 너무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셔갖고 항상 나갈 때마다 감사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술라 의식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아무래도 군인 역할이다 보니까 보시기에 딱딱해 보여서 굉장히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그러실 필요 없이 오셔갖고 그냥 편하게 사진 찍고 즐거운 추억 많이 남겨가셨으면 좋겠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어려워하시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즐겼으면 좋겠어요.
9: 그런데 이 술라군은 조선의 기본 법전인 경국대전에도 기록된 유서 깊은 제도라고 나와 있더라고요.
0: 네.
9: 이 역사를 2026년에 볼 수 있다는 것도 참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0: 맞습니다. 특히나 과거 백성들과 또 왕의 안전, 생명을 지켰던 그런 예. 역할을 했던 이런 술라군들을 또 만날 수 있는 행사이니 만큼 담당자인 이태행 파트장도 이 시민들이 이 포토타임 있을 때 망설이지 말고 사진도 찍으면서 추억을 남겼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근데 지금도

0: 보면은 그 의장대원들이 키가 평균 신장이 한 180cm 아, 그렇죠. 이상이잖아요.
1: 그럼요.
0: 네. 네, 여기에 참여하는 행진하는 그 수문군 순라군들도 키가 굉장히 큽니다. 그렇다 보니까 아이들이 좀 약간 무서워한다고 해요. 그리고 이렇게 칼도 차고 있고 하니까. 그렇지, 그렇지. 그런데 가까이 가서 사진 찍고 하면 친절하게 대해준다고 하니까 네. 네. 어린 아이들도 함께 이 추억을 좀 공유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래요. 바람도 들을 수가 있었는데요. 이태행 파트장에게 들어보시죠.
2: 작년에는 K 컨텐츠가 엄청 높아졌잖아요. 예, 거기에 이제 발맞춰서 저희도 외부에서 할 때는 이제 외국인의 관심과 호응 유도를 위해서 한번 해봤습니다. 하이라이트라든지 오징어 게임 삽입곡 둥글게 둥글게도 편곡을 해서 연주를 했고요. 관람객의 반응이 아주 뜨거웠습니다. 근데 이제 올해부터는 이제 전통성을 좀 강화하고자 올해는 이제 전통음악으로 진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항상 인사동에 갈 때마다 관람객 호응이 너무 좋아서 일하는 보람을 크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람객분들이 인사동에 가면 다 좋아하셔가지고 좀 만족스럽습니다. 인사동으로 가길 잘했구나라는 생각을 항상 하고 있습니다. 박수치고 좋아하고 그런 부분 그리고 같이 사진 찍으시고 좋아하시는 거 보면 뿌듯합니다. 같이 옆에서 사진 찍고 기념하시면 좋은 추억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 행사를 보고 좋은 추억을 가지는 거 하나하고 두 번째로는 저희 K컬처 요거를 궁금해해서 경복궁에 오시는 게 일단 두 번째 목표입니다. 경복궁에 일단 오시면 고즈넉한 부분과 봄과 사계절마다 경복궁은 보는 느낌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와서 보시면 우리 K문화를 잘 알 수 있게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이 행사를 만든 의미가 있습니다.
1: 네.
0: 네. 수문장 순라의식 행사는 보통 3월부터 5월까지 그리고 9월부터 11월까지 매주 주말 공휴일 오후 3시부터 1시간 동안 진행이 되는데요. 네. 한여름인 6월에서 8월은 순라군들도 너무 더우니까
1: 아이, 그럼요,
0: 네,
1: 그럼요.
0: 잠시 쉬어갑니다.
1: 네, 봄가을.
0: 네. 그리고 일요일에 비가 오는 날에는 운영하지 않는다고 해요. 이걸 제외하고는 매주 또 주말에 만날 수 있습니다. 이 조선시대 모습을 한번 직접 경험해보고 싶은 분들이라면 네. 토요일과 일요일 경복궁 또 인사동으로 한번 가보시면 어떨까 싶네요.
1: 네. 현장 스케치 이혜리 리포터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0: 네. 고맙습니다.
1: 내일은 푸른하늘 방송 시간 안내드리죠. 매일 오후 1시부터 2시까지 그리고 매일 저녁 7시부터 8시까지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에서는 FM 104.9MHz로 들으실 수 있고요. 휴대전화에 KBS 콩 앱을 설치하시면 실시간 방송은 물론 다시 듣기까지 더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SG 워너비가 부르는 내 사람 오늘 끝곡으로 전해드리면서 저도 인사드리죠. 지금까지 진행의 아나운서 장웅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잠시 후 2시를 알려드립니다. KBS 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입니다. HLKC

안녕하세요. 이지연입니다. 나이 들면은 삶을 대하는 태도가 삶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물론 젊었을 때도 그렇지만 그때는 별로 표가 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나이 50, 60 넘기고 나면 같은 나이인데도 삶의 태도에 따라 많이 달라 보이곤 하거든요. 특히 삶의 태도 가운데 중요한 것이 바로 삶의 기준입니다. 남과 비교하거나 남의 눈으로 보는 기준이 아니라 내 안에 기준을 두면 여간에서는 삶의 파도에 흔들지 않게 되죠. 제가 살면서 깨닫게 된 게 있는데요. 세월에 순응하는 건 무력한 게 아니라 정말 대단한 경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건 내 안에 기준을 세우고 욕심을 비울 때 가능한 거니까요. 흔히 나이를 이기려고 하기보다 나이를 품는 게 더 아름답다고 얘기하잖아요. 나이 들어가는 나 자신을 사랑하고 아끼면서 꾸준히 관리하면 멋진 노년을 보낼 수 있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출발 멋진 인생 이지연입니다. 오늘은 우리 가요에 얽힌 재미난 뒷얘기와 함께 그 가요를 들어보는 이헌석의 가요탐구에 이어서 한국노인의 전화 김효정 과장과 함께하는 노인문제상담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주현미예요. 정말 좋았네.

0: 여러분은 지금 출발 멋진 인생 이지연입니다를 듣고 계십니다.
1: 이현석의 가요탐구 음악평론가 이현석 씨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2: 안녕하세요.
1: 오늘도 우리 가요얼킨 여러 가지 재미난 이야기 기대가 되는데요. 오늘 골라오신 노래 세 곡의 주제는 어떤 건가요? 네.
2: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영화 삽입곡을 가지고 왔는데요. 네네. 영화로 한 번 더 기억되는 명품 발라드 세 곡을 가지고 왔습니다.
1: 오, 네네.
2: 뭐 오랫동안 우리 가슴에 남는 노래. 영화 때문에 더 기억되는 그런 명곡이 되겠는데요.
1: 네.
2: 먼저 조용필의 그대 발길 머무는 곳입니다.
1: 네, 네.
2: 이 곡은 조용필 씨가 1987년에 발표한 곡이고요.
1: 네.
2: 마도요가 들어있었던 9집 앨범의 수록곡인데
1: 네.
2: 뭐 한국판 I just call to say I love you라는 그런 이야기를 듣기도 했습니다.
1: 네네.
2: 코드 진행이나 사운드 패턴이 조금 흡사한 면도 없지 않아 있어요.
1: 아.
2: 근데 그만큼 이제 보편적이고 한 번만 들어도 멜로디가 귀에 쏙쏙 들어오는
1: 네.
2: 아주 푸근하고 낭만적인 러브송이 되겠는데요. 뭐 발표 당시에도 당연히 조용필이 불렀으니까 잘 됐죠.
1: 네,
2: 가요 톱10 1위 했습니다.
1: 네.
2: 근데 이제 1986년까지가 조용필 씨 최전성기라고 할 수가 있고요.
1: 네.
2: 1987년부터 조금 이제 하향 곡선을 긋게 되는데
1: 네, 네.
2: 그 조용필 씨가 이 곡을 만약에 80년대 초반에 발표했으면 더 많은 인기를 누렸을 거다. 롱런했을 거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요.
1: 네, 네.
2: 아무튼 조용필의 80년대 그 많은 명곡 중에 한 곡이 되겠고
1: 네.
2: 보통 이제 조용필 씨 노래들 특히 전성기 때 노래는 조용필이 작곡한 노래들이 대부분입니다.
1: 네네.
2: 창밖의 여자, 못 찾겠다 깨꼬리, 비련, 고추잠자리 다 조용필 씨 작곡인데
1: 네.
2: 이 곡은 이호준 씨 키보드 연주자고요.
1: 네.
2: 또 작곡가이고 편곡자로 유명하고 위대한 탄생의 리더이기도 했던 사람인데 네. 이 사람은 네. 조용필 씨하고 이제 거의 동년배였어요. 그래서 그 같이 활동했던 멤버들한테 이야기를 하면 조용필 씨가 나타나면 다 긴장을 했는데
1: 네.
2: 이호준 씨만 발을 뻗고 있더라.
1: 네.
2: 이호준 씨만 조용필 씨가 얘기하면 거기다 대고 그게 아니라 이렇게
1: 맞먹더라. 네.
2: 딱 독보적이었대요.
1: 네. 네.
2: 다른 멤버들은 눈치만 보면서 무슨 말씀을 하실까 오늘 혼나는 거 아니야 이랬는데 이호준 씨는 자기 의견을 그냥 마음대로 개진할 정도로 그 얘기는 조용필도 인정했던 네. 음악성의 소유자였다는 건데요.
1: 네, 네.
2: 이제 그분이 곡을 만들었고 작사는 하지영 씨인데
1: 네, 네.
2: 사실 하지영 씨는 전업주부였습니다.
1: 네, 네.
2: 그러니까 1985년까지만 해도 집에서 살림하던 분이었는데
1: 네.
2: 1985년에 조용필 씨가 앨범을 제 5집 앨범을 내는데 곡이 나왔는데 가사가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막 골머리를 앓고 있으니까 이제 같은 음반사에 있는 기술 부장님이 아, 사실 우리 아내가 학교 다닐 때 시 좀 썼는데
1: 네.
2: 저 용필 씨 팬인데 우리 아내한테 한번 써갖고 오라고 해도 될까요? 그렇게 얘기했더니 그러면 내가 저 반주 테이프 가져가서 가이드 줄 테니까 한번 써오시라고 그러라고 써왔는데 그래서 처음 써온 게 친구였다고 해요. 근데 그게 딱 조용필 씨 마음에 들어가지고
1: 네.
2: 그 다음부터는 조용필 전담 작사가가 됩니다. 여행을 떠나요, 그대여, 어제 오늘 그리고 아시아의 불꽃, 뭐 미지의 세계 다 하지영 씨가 작사를 하는데
1: 네.
2: 그래서 이 곡도 이제 조용필 전담 작사가답게 조용필을 위해서 하지영 씨가 쓴. 그런 곡이고요.
1: 네.
2: 굉장히 낭만적인 곡이기도 하지만 어떻게 들으면 약간 가스펠적인 느낌도
1: 네, 좀 종교적인 네네. 네,
2: 그런 곡이 되겠습니다.
1: 그렇게 노랫말도 좋고 곡도 좋고 또 조용필 씨가 얼마나 노래를 만나게 잘 부르는지 그러니 인기를 끌 수밖에 없죠.
2: 네.
1: 네.
2: 그래서 1987년에 인기를 끌었다가 조용필 씨가 이제 공연 때마다 많이 부르는 또 레퍼토리이기도 했는데
1: 네.
2: 2006년에
1: 네.
2: 이준익 감독이 연출하고 박종훈, 안성기가 주연했던 영화 라디오스타의 이 곡이 삽입이 됩니다.
1: 네, 네.
2: 그러면서 또 다시금 사랑을 받게 됐는데요. 물론 이제 이 영화를 통해서 박종훈 씨가 부른 비와 당신이
1: 네.
2: 거의 메가 히트를 했어요.
1: 네, 네.
2: 지금도 비 오면 생각나는 노래가 됐는데요.
1: 네.
2: 이제 이 영화 속에는 여러 명곡이 있고 다른 영화에서는 좀처럼 만나기 힘든 곡들이 좀 수록되어 있습니다.
1: 네네.
2: 특히 이제 조용필 씨 노래는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영화에 그렇게 많이 쓰이진 않았어요.
1: 네.
2: 그런데 조용필 씨의 친구인 안성기 씨가 네네. 주연한 영화에는 조용필 씨 노래가 여러 번 실린 적이 있습니다.
1: 네네.
2: 아무래도 이제 친분이 두텁다 보니까 중학교 때부터 친구니까
1: 네.
2: 안성기 씨가 전화해서 용필아 나 이번에 영화 찍는데 네 노래 하나 쓰자. 그래 마음대로 해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이 곡도 쓰이게 됐고요.
1: 네네.
2: 근데 이제 그 영화 속에서 이제 그 한때 정상의 인기 가수였던 최곤
1: 네.
2: 박중훈 씨인데 강원도 영월에 가서 라디오 방송을 하게 되는데 우여곡절 끝에 매니저인 안성기하고 갈라서게 돼요. 그래서 매니저는 아내가 일하는 분식집에서 일을 돕는데
1: 네.
2: 일을 마치고 버스를 탔는데 박중훈 씨가 이제 하는 방송이 들리는 거죠. 거기서
1: 네.
2: 박중훈 씨가 애타게 형 돌아와. 형이 나 조용필 만들어준다고 꼬셔가지고 이렇게 왔는데 형 이게 뭐야 형이 책임져야 될 거 아니야
1: 네.
2: 그렇게 막 구슬프게 어떻게 보면 좀 울부짖듯이 형을 찾을 때 이 곡이 흐릅니다.
1: 그러니까 저도 극장에서 한번 봤거든요 그 당시에 네. 그리고 최근에 한번 또 이거를 영화를 네. 처음부터 끝까지 다시 보는데 그 부분에서 또 다시 울컥하는 거예요.
2: 그러니까 뭉클합니다.
1: 두 인물의 관계와 감정을 대변하는 역할을 해줬던 그런 노래로 잘 쓰였잖아요.
2: 그렇습니다.
1: 네네. 자 그러면은 또 오늘은 영화로 한 번 더 기억되는 명품 발라드 세 곡을 소개해드리고 있는데 첫 곡이 조용필의 그대 발길 머무는 곳에였고요. 두 번째 곡은 어떤 노래인가요?
2: 네. 2014년에 개봉했던 영화
1: 네.
2: 수상한 그녀
1: 네.
2: 심은경 남훈이 씨가 주연을 했던 영화의 삽입곡 배우 심은경의 하얀 나비입니다.
1: 네, 네.
2: 이 곡은 이제 김정호 씨의 노래를 이제 배우가 직접 리메이크를 했는데요.
1: 네.
2: 심은경 씨가 여기서 이제 가수 역할을 해요.
1: 네.
2: 그러면서 여러 곡을 소화합니다.
1: 네.
2: 나성에 가면 또 최은옥의 빗물.
1: 네, 네.
2: 나성에 가면 이제 새샘 드리오 노래고요.
1: 네.
2: 이런 곡들을 열창해서 큰 호응을 얻었고 덕분에 이 노래를 부른 주인공들이 다시 활동을 재개했어요.
1: 네, 네.
2: 권성희 씨도 그렇고 최은옥 씨도 그렇고
1: 네.
2: 힘을 얻어서
1: 네.
2: 다시 활동을 했고 이제 그렇지만 안타깝게도 김정호 씨는 이미 고인이 됐기 때문에
1: 네, 네.
2: 이제 그의 음악이 재조명은 됐습니다만은 이렇게 다시 활동을 할 수는 없었습니다.
1: 그 영화가 정말 코믹하면서도 감동적이었잖아요.
2: 네네. 이 영화도 정말 눈물 없이는 못 이렇게 극장에서 3대가 와서
1: 네네.
2: 영화를 보면서 이렇게
1: 네.
2: 또 울먹이고 또 웃고 그랬던 영화인데요.
1: 네.
2: 뭐 우리나라에서 800만 관객을 이제 동원했고
1: 네네.
2: 또 아시아 8개국에서 리메이크 됐어요. 중국,
1: 네.
2: 대만, 베트남, 일본, 태국, 인도네시아, 필리핀, 인도. 와 대단합니다.
1: 네네.
2: 여러 나라에서 그만큼 이 영화가 가지고 있는 그런 이야기에 주목을 했다는 거고
1: 네.
2: 공감을 했다는 거고요.
1: 네.
2: 그래서 또 그 해외에서도 또 리메이크된 영화가 잘 됐다고 해요.
1: 네네. 70대 할머니가. 하루아침에 20살로 돌아가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그린 네. 작품인데 심은경 씨가 상당히 호소력 있게 노래를 잘 불렀어요.
2: 그렇습니다.
1: 네네.
2: 진짜 가수 같았고요.
1: 네네.
2: 그러니까 물론 이제 그 화려한 테크닉을 구사한 게 아니라 정말 담백하면서도 진심이 녹아있는
1: 네네.
2: 진솔한 가창을 이제 들려줘서 이제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1: 네네. 극 중에서 이게 단순한 삽입곡이 아니라 주인공의 내면을 드러내는 중요한 장치로 사용이 되잖아요.
2: 그렇습니다.
1: 네네.
2: 그 영화 속에 등장하는 노래들이 전부 그렇습니다. 예, 그냥 흘러들일 수 없는
1: 네.
2: 뭔가 이제 매력이 있는 곡이고 또 그 원래 70대 할머니가 20대 때 꿈꿨던 여러 가지 이제 이상 또 고민 꿈 희망 이런 것들이 또 이 노래를 통해서 또 표출이 됩니다.
1: 하얀 나비 그 가사가 지나간 날을 그리워 말아라. 지나간 날을 생각 말아라. 이런 네. 가사잖아요.
2: 김정호 씨 정말
1: 네.
2: 작사 작곡 능력도 뛰어났었는데
1: 네, 네.
2: 너무 일찍 세상을 떠난 게 너무 안타깝습니다.
1: 그래서 이제 이 노래가 실은 이렇게 하루아침에 20살로 변한 할머니가 이제 주인공이잖아요.
2: 네네네.
1: 이 하얀 나비 가사 속에 담긴 그런 애절함이 잃어버린 시간 또 지나온 인생에 대한 감정으로 이 가사가 연결이 되니까 그 노래를 아시는 분들이 영화를 보는 내내 그게 마음속으로 쏙 스며드는 거죠.
2: 네, 네네. 그래서 더 많은 분들이 깊이 공감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1: 네네. 자유와 그리움 그리고 이루지 못한 꿈에 대한 감정을 상징적으로 담고 있는 그런 노래이기도 하죠. 아까 말씀하신 대로 흥행에도 제법 성공해서 여러 가족들이 함께 여러 세대가 가서 보며 즐겼던 그런 영화였죠. 네네네. 생각을 말아요. 지나간 일들은 그리워 말아요. 저도 개인적으로 참 좋아하는 노래인데 그럼 조용필의 그대 발길 머무는 곳에 그리고 심은경의 하얀 나비 이어서 들어보겠습니다.

0: 네, 오늘은 영화로 한 번 더 기억되는 명품 발라드 세 곡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또 한 곡은 어떤 노래인가요?
1: 네, 유재하 우울한 편지입니다.
0: 네네.
1: 25 젊은 나이에 이제 불의의 사고로 세상을 떠난 유재하의 명곡이고요.
0: 네.
1: 유재하 씨는 생전에 음반을 딱 한 장 발매했습니다.
0: 네.
1: 사랑하기 때문에라는 타이틀의 음반이었는데 이게 사실 어느 음반사에서도 내주려고 하지 않아서 자비 800만 원을 이제 들여가지고 제작한 음반이고요.
0: 네네.
1: 이 음반을 만들 때 정말 우여곡절이 많았다고 해요.
0: 네.
1: 이제 자기가 자기 자비를 들여서 스튜디오에 가서 녹음을 하는데도 그 스튜디오에 있는 녹음실에 여러 사람들한테 핀잔을 들었다고 합니다.
0: 네네.
1: 아니 이렇게 노래하면서 앨범을 내? 아니 뭐야 어떻게 이렇게 노래를 할 수가 있어?
0: 네네.
1: 굉장히 좀 자존심에 상처도 입었고요.
0: 네네.
1: 뭐 아니나 다를까 방송 금지 반려도 됐던 적이 있어요. 그런데
0: 네.
1: 사유가 가창력 부족.
0: 어.
1: 말도 안 되는 거죠.
0: 네, 네.
1: 성악도 아닌데
0: 네.
1: 그 가수가 가지고 있는 개성 그거면 이제 끝인데
0: 네, 네.
1: 이제 뭐 어떤 잣대로 가창력을 뭐 기준을 삼았는지 모르지만 그렇게 해서 이제 반려가 되는 수모도 겪었습니다.
0: 네, 네.
1: 그래서 사실 유재하 씨가 차 트렁크에다가 LP하고 카세트 테이프를 들고 자기가 홍보를 하러 다니고
0: 네.
1: 있었어요. 근데 안타깝게도 이제 본인의 노래가 이렇게 대중들에게 널리 알려지는 것을 보지 못하고
0: 네네.
1: 세상을 떠나고 말았는데 이제 그 유재하 씨 앨범에는 9곡이 들어있는데
0: 네.
1: 한 곡이 연주곡이에요.
0: 네.
1: 약간 고풍스러운 미뉴엣이라는 연주곡이 있고 그 곡을 제외한 8곡은 다 히트곡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0: 우리 가요의 클래식이라고 할 정도라면서요.
1: 네, 그렇습니다.
0: 네네.
1: 뭐 심지어 한국의 가요사는 유재하 이전과 이후로 나뉜다
0: 네네.
1: 할 정도로 이제 굉장히 가요사에도 큰 영향을 끼친 음반이 되겠는데
0: 네네.
1: 우리들의 사랑, 그대 내 품에, 텅 빈 오늘 밤, 내 마음에 비친 내 모습, 가리워진 길, 지난 날 사랑하기 때문에, 그리고 우울한 편지까지
0: 네.
1: 뭐 다 히트곡이고 다 이제 영화나 드라마에도 간간이 삽입되는 곡인데요.
0: 네네.
1: 이 곡은 살인의 추억에 네. 삽입이 됐습니다.
0: 네.
1: 근데 조금 이게 무섭게 삽입이 됐어요.
0: 네네.
1: 이제 범인이 라디오에 이제 반복적으로 노래를 신청하는데 그 신청곡이 바로 우울한 편지였던
0: 네네.
1: 거죠. 그래서 한동안 저는 이 곡을 못 들었거든요.
0: 영화에서는 계속 나왔죠, 이 노래가.
1: 네네.
0: 되게 섬뜩했었거든요.
1: 네.
0: 이 노래 나올 때마다.
1: 그렇습니다.
0: 그 다음에 이게 뭐지?
1: 네.
0: 근데 막 그런 생각이 들면서 봤거든요.
1: 사건이 벌어지는 게 아닌가.
0: 네네.
1: 불안하고
0: 네.
1: 막 긴장되고 그랬는데요. 근데 이제 이 곡 자체는 굉장히 감성적인 발라드인데
0: 네.
1: 영화에서 그렇게 쓰이다 보니까
0: 네.
1: 이제 딱 이 노래만 들으면 오 약간 무섭다.
0: 근데 리듬도 보사노바 리듬이어서
1: 네,
0: 그렇게 무서운 리듬이 아니잖아요.
1: 네네.
0: 무서움을 주는 게 아닌데.
1: 그렇습니다.
0: 네네.
1: 그 이제 또 뭐. 영화도 그렇고 드라마도 그렇고 또 개인도 그렇습니다. 어떤 장면에서 어떻게 쓰였느냐에 따라서 그 노래가 완전히 다르게 인식될 수 있는 거고요.
0: 맞아요.
1: 또 음악을 듣는 사람의 심리 상태에 따라서 내가 기분 좋을 때 들으면 정말 슬픈 노래도 기쁘게 들리는 거고
0: 네.
1: 내가 굉장히 막 낙담해 있고 힘들 때 들으면 신나는 댄스곡도
0: 네.
1: 막 우울하게 들릴 수가 있는 거거든요.
0: 네, 네.
1: 네, 아무튼 이 곡을 봉준호 감독이

0: 직접 선택을 했다고 해요. 네네. 그러니까 봉준호 감독도 보통 분이 아닙니다.
1: 네네.
0: 그 봉준호 감독을 세계가 주목하는 감독으로 만들어준 그런 작품이 살인의 추억이고요. 그리고 또 뭐 봉준호 감독도 그랬지만 송강호 배우도 이 영화 때문에 더 대중들에게 그렇죠. 확실하게 또 주연 배우로 눈도장을 찍을 수 있었고
1: 네.
0: 김상경 또 중견 배우 송재호 변희봉 이런 분들이 또 출연을 했던 영화 실화를 바탕으로
1: 네. 그
0: 경기도에서 발생했던 14건의 연쇄살인사건을 다뤘기 때문에
1: 네.
0: 사람들이 또 관심 있게 봤었던 그런 영화였습니다.
1: 우울한 편지 가사가 마치 누군가에게 보내는 편지처럼 조용히 흘러가지만 그 안에는 쉽게 말로 꺼내기 어려운 마음들이 촘촘히 담겨있기 때문에 이 가사를 가지고 다 분석을 했었거든요.
0: 네네.
1: 이 영화에 왜 이 노래가 들어갔을까 하면서.
0: 네. 네. 사실 유재하 씨 앨범에 담겨있는 아홉 곡은 한 사람을 위한 노래거든요.
1: 아.
0: 당시에 사귀었던 네. 여자친구 때문에 그 여자친구를 모델로 해서 혹은 그 여자친구에게서 영감을 얻어서 만든 곡이고요.
1: 네.
0: 이제 연애를 하다 보면 이제 만났다 헤어졌다를 좀 반복할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1: 네네.
0: 헤어졌을 때의 감정,
1: 네.
0: 막 뜨겁게 사랑했을 때의 감정
1: 네.
0: 그런 감정들을 다 녹여내서 만든 그런 명곡들인데
1: 네.
0: 이렇게 스릴러 영화에 서스펜스 영화에 쓰일지는 아무도 예상을 못했죠.
1: 그러니까 그대 떠난 뒤에도 나는 여전히 이 자리에 있다는 식의 그 정서가
0: 네네.
1: 곡 전반을 관통하는데 이 영화에서는 이게 굉장히 미스테리하게 쓰였잖아요.
0: 섬뜩하게 이렇게 다가왔던 그런 곡입니다.
1: 네네. 살인의 추억에서 정말 우울한 편지가 특별한 역할을 해요.
0: 네 그렇습니다. 네네. 일단 그 우리가 아, 범인이 누굴까?
1: 네네.
0: 이게 너무 궁금하잖아요.
1: 네.
0: 그리고 언제 또 이런 끔찍한 사건이 벌어질까 이렇게 긴장을 하게 되는데
1: 네.
0: 범인이 이제 이 곡을 계속해서 신청을 하니까요.
1: 네네.
0: 그리고 나서 이게 뭐 일종의 신호처럼 이제 사용이 되니까
1: 맞아요.
0: 아, 이 다음에 어떻게 끔찍한 장면이 나오는 거 아니야.
1: 네.
0: 긴장을 하게 되고 네. 그랬었죠.
1: 네. 그러고 보면 정말 음악이 어떤 얘기와 만나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다른 감정으로 재해석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이 우울한 편지는 OST 활용의 가장 인상적인 사례 중에 하나로 꼽히지 않을까 싶어요.
0: 그렇습니다.
1: 네,
0: 영화사에
1: 네.
0: 남을 그런 명장면을 또 나왔던
1: 네.
0: 곡이기도 합니다.
1: 네. 이 음반이 멜론이 선정한 2018년 한국 대중음악 명반 100에서 1위를 차지했다고요.
0: 그렇습니다.
1: 네, 네.
0: 뭐 이 한 장의 앨범이 정말 많은 가수들에게 영향을 줬고
1: 네.
0: 또 유재하 음악 경연대회가 만들어져서 또 그 대회를 통해서 뭐 여러 가수들 많이 배출이 됐습니다.
1: 네. 자, 그럼 유재하의 우울한 편지 들어보고요. 이현석 씨는 다음 주에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0: 당신의 인생을 응원합니다. 브라보 유어 라이프 출발. 멋진 인생 이지연입니다. 김여정 과장의 노인 문제 상담으로 이어집니다. 여러분도 고민 있으실 때 언제든지 전화하시면 됩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고민을 함께 나눠보고 또 풀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한국노인의 전화의 김효정 과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1: 안녕하세요.
0: 5월이 되면은 아무래도 가족 모임이 많다 보니까 상담 전화도 많이 올 것 같아요.
1: 그렇죠. 네. 근데 많이 오긴 하는데 네. 예전에는 연세가 많으신 어르신들께서 상담을 많이 의뢰하셨어요. 네. 근데 요즘은 보니까 젊으신 어른들께서 상담을 많이 요청하고 계시거든요. 아마 이렇게 그 바뀌는 변곡점 때문에 그러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살아오신 세월에 대한 생각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지에 대한 불안이나 계획 때문에 고민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0: 아, 그렇군요. 오늘은 어떤 상담 사례 가져오셨어요?
1: 네. 오늘은 칠순 기념으로 가는 가족 여행이 좀 부담스럽다고 말씀하신 사례하고요. 네. 사별 경험 후에 힘들어하시는 어르신 사례입니다.
0: 네. 그럼 먼저 첫 번째 사연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서울 노원구에 사시는 69세 여자분의 사연입니다. 저는 내년에 칠순을 맞습니다. 사실 저는 그게 그렇게 대단한 일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냥 나이 한 살 더 먹는 것뿐이지요. 그런데 저희 아들들은 생각이 다른가 봅니다. 벌써부터 계획을 세운다며 분주합니다. 얼마 전에는 가족끼리 다 같이 일본으로 여행을 가자는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온천도 하고 관광도 하면서 좋은 시간을 보내자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솔직히 마음이 편하지는 않았습니다. 두 아들 내 가족이 모두 움직이면 인원이 꽤 많습니다. 아이들도 있고 며느리들도 함께 갈 텐데 그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움직이는 여행이 저는 벌써부터 부담스럽습니다. 특히 온천 이야기가 나왔을 때는 더 그랬습니다. 며느리들과 함께 씻고 같은 공간에서 시간을 보내는 것이 저는 아무래도 편하지 않습니다. 가족들이 싫은 건 아닙니다. 오히려 고맙지요. 이렇게까지 신경을 써주니까요. 그런데 여행을 함께하는 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사실 저는 친구들과 여행 가는 게 훨씬 좋습니다. 마침 대학교 동창들도 다들 칠순이라 우리끼리 여행을 가자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저는 마음이 참 편했습니다. 친구들과 함께라면은 말도 편하게 할 수 있고 눈치를 볼 필요도 없고 먹고 싶은 걸 먹고 가고 싶은 데를 가고 비용도 나눠서 내면 되니 부담도 없습니다. 그야말로 여행이라는 느낌이 듭니다. 그런데 가족과의 여행은 솔직히 부담이 많이 됩니다. 괜히 신경 쓰이고 며느리들 불편하지 않을까 살피게 되고 아이들 챙기느라 정신없고 어디를 가도 긴장한 채로 따라다닐 것 같습니다. 돈을 쓰면서까지 그렇게 불편한 시간을 보내야 하나 싶습니다. 저는 원래 허례허식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아들들 결혼시킬 때도 제 친구들에게는 축의금을 받지 않았습니다. 와서 축하해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고맙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그런 제가 지금은 제 칠순을 두고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싶은 마음이 듭니다. 그렇다고 아들들에게 아 나는 같이 가기 싫다라고 말할 용기도 없습니다. 좋은 마음으로 준비하는 건데 제가 거절하면은 상처받지 않을까 걱정도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아무 말도 못하고 있습니다. 아직 1년이나 남았다고 하지만 금방 시간이 지나갈 것 같고 아들들은 계획을 세우고 있고 저는 정말 점점 답답해집니다. 이걸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모르겠고 계속 고민만 하다가 이렇게 전화 드렸습니다. 행복한 고민이라고
1: 그쵸.
0: 쉽게 말을 할 수 있지만 이거 진짜 부담스러워서 이러시는 거예요.
1: 맞아요. 네네. 이게 사람마다 성향이 다 다르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 어르신은 이 가족들하고는 여행을 자주 다녀보지도 않았었고 네네. 또 여러 날을 같이 지내야 되고 같이 다 움직여야 되고 심지어는 목욕도 같이 해야 되고 하니까 막 여러 가지로 지금 혼란스러우신 것 같아요.
0: 네.
1: 그러니까 내 삶의 방식이 있잖아요 원래.
0: 네.
1: 그게 있는데 또 지금은 가족의 기대가 또 훅 들어오니까
0: 네.
1: 그 사이에서 균형 잡는 문제로 지금 고민하시는 것 같아요.
0: 네.
1: 원래 여행이라는 게 남들이 바라볼 때 에휴 행복한 꿈이냐 이렇게 얘기를 했다면 그거는 여행의 목적이 아마 그 행복 을 얻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했을 것 같아요. 근데
0: 네네.
1: 지금 이 어르신은 여행이라고 하면 좀 편안하고 자유로워야 되는데 그게 주어지지 않을 것 같으니까
0: 네.
1: 좀 스트레스를 받고 계시는 것 같아요.
0: 네네.
1: 스트레스 받는 마음을 충분히 이해를 했고요. 그다음에 또 한편으로는 아들들에 대한 고마움도 잊으시면 안 될 것 같아요.
0: 네네.
1: 지금 부모님께 좋은 추억을 만들어드리고 싶고 또 효도도 하고 싶고 가족 모두가 함께 하는 시간도 만들고 싶고 여러 가지로 아들들은 좀 들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머니에게 부담을 주려고 하는 게 아니고
0: 당연하죠.
1: 그렇죠. 네. 잘 해드리고자 하는 마음인데 이게 이제 안 맞았던 거죠. 서로. 그러니까 제가 생각에는 같이 간다 안 간다 이렇게 양극단으로 생각하시기보다는 조금 형태를 변형하는 조율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0: 네.
1: 예를 들면 뭐 조금 기간을 단축한다든가 아니면 말씀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나는 좀 조용히 쉬는 일정이었으면 좋겠다라든가 나는 요로요로한 뭐 자유시간이 좀 있는 여행이면 좋겠다라든가 내가 생각하고 있는 여행에 대한 거를 조금 말씀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어머님이 지금 말씀을 못하신다잖아요. 가기 싫다라는 말을 할 용기가 없다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0: 네네.
1: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그런 얘기를 앞서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마음은 참 고맙다. 근데 엄마 좀 부담스럽다라는 그냥 솔직하게 얘기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0: 네네.
1: 왜냐하면 지금 말씀을 안 하시면은요 여행이 가까워질수록 더 스트레스 받으실 것 같아요.
2: 그리고 미리 네. 예약을 하기 때문에
1: 그렇죠.
2: 자식들한테는 나중에 또 취소까지 가는 경우가 있을
1: 맞습니다.
2: 수도 있거든요. 그런
1: 예.
2: 부담 주시지 마시고 지금 이제 김여정 과장님은 아드님 세대고
1: 네.
2: 나는 또 어머니 세대로서
1: 네.
2: 저는 실제 칠순 아무것도 안 했거든요.
1: 아, 예.
2: 그 자체가 너무 번거로워서
1: 그렇죠.
2: 근데 최근에 제 후배들이 칠순 여행 간다고 들떠 있더라고요.
1: 아.
2: 근데 친구들끼리 간대요.
1: 맞아요.
2: 요즘은 거의 다 그렇거든요.
1: 많이 봤습니다.
2: 그냥 아주 터놓고 말씀하세요.
1: 네.
2: 제 생각에는.
1: 네.
2: 나 근데 친구들 가는 게 더 좋을 것 같아. 이분 성격 자체가 좀 깔끔하신 분이에요.
1: 맞아요.
2: 네. 읽다 보니까
1: 네.
2: 앞에서 뭐라고 하셨냐면은 비용도 친구들하고 같이 가면은 나눠서 내면 되니까 부담이 없다는
1: 그렇죠.
2: 말씀하셨거든요.
1: 네.
2: 그러니까 아들들한테 지금 부담도 느끼시고 그 옆에 같이 있는 며느리한테도 부담을 느끼시는
1: 그렇죠.
2: 것 같아요.
1: 말도 가려서 해야 되고 하니까.
2: 우리는 그냥 식구들끼리 우리 식구끼리만 밥을 먹고 사진 하나 찍을까? 나 여행은 친구들하고 가고 싶어. 라고 하면 어떨까요? 요즘은 가족 사진을 사진관 가서 멋지게 찍더라고요.
1: 그렇죠.
2: 기념으로 사진 하나 찍어놓고 나 여행은 우리 친구들하고 갈래. 가볍게 말씀하시면 어떨까요? 그러니까 엄마 입장이에요.
1: 그렇죠. 그렇게
2: 그럼 아드님 입장 어떠세요?
1: 아니 저는
2: 네.
1: 저는 아드님 입장이라보다 어머님 입장에서
2: 네.
1: 이 어머님이 근데 그 말씀을 좀처럼 못하시는 것 같아서 아까 그 제안을 드렸는데
2: 네.
1: 저도 지금 선생님이 말씀하신 그 생각이 아주 이상적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2: 네.
1: 왜냐하면 친구들하고의 여행 계획도 지금 잡혀 있으세요. 잡혀 있기 때문에 아우 나는 그게 더 편한데 아들들하고도 이렇게 또 가야 되나 하는 그런 스트레스가 있으신 것 같아서
2: 네네.
1: 친구분들하고 즐겁게 지내시고 근데 아들들이 이렇게 제안했는데 아무것도 그렇게 여행을 안 가기는 조금 서운할 것 같아요. 그래서
2: 그럼 뭐,
1: 짧게
2: 그럼 뭐 국내 여행 다녀오고 기념사진 하나 찍고
1: 저도 그게 좋을 것 같아요.
2: 맛있는 식사하시고
1: 맞습니다.
2: 사진은 영원히 남는다.
1: 네.
2: 내 핸드폰에도 그 사진을 저장해놓고
1: 그쵸.
2: 친구들한테 보여주며 흐뭇하게 미소를 짓는다.
1: 네.
2: 좋을 것 같아요.
1: 너희들 마음은 참 고마운데
2: 네.
1: 내가 해외를 연거푸서 두 번을 갔다 오는 건 좀 나한테도 무리가 될 것 같다.
2: 네. 그러니까
1: 가까운 데 바람 쐬러 갔다 오고 식사 맛있는 거 하고 우리 사진으로 남겨보면 어떨까 이렇게 얘기를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2: 그럼 아들들이 어머니 섭섭하지만 그렇게 하시죠.
1: 네.
2: 할 것 같아요.
1: 네. 어떤 의미인지 알 것 같습니다.
2: 네. 자, 노래 한 곡 듣고 이어가겠습니다. 혜은이에요. 당신은 모르실 거야.

이제 두 번째 사연입니다. 광주 광역시에 사시는 65세 여자분의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평범하게 살던 사람입니다. 남편과 둘이 살고 있고 아들과 딸 하나씩을 두었습니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제 일상은 참 단순하고 따뜻했습니다. 저희 집 바로 옆에 부모님이 살고 계셨거든요. 두 분 다 연세가 90이 넘으셨지만 아버지는 건강하셨고 어머니는 지병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거의 매일 부모님 댁에 들렀지요. 반찬도 만들어 드리고 가끔은 같이 식사도 하면서요. 그 시간이 힘들기보다는 그냥 제 삶의 일부였고 당연한 행복이었습니다. 그렇게 계속 이어질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어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너무 슬펐습니다. 정말 많이 울고 싶었지만 혼자가 되신 아버지가 걱정이 돼서 제 슬픔을 제대로 꺼내지도 못했습니다. 오히려 더 자주 찾아뵙고 더 챙겨드리려고 애썼습니다. 그런데 작년 말에 아버지마저 심장마비로 갑자기 돌아가셨습니다. 너무 짧은 시간 안에 두 분을 모두 잃고 나니 저는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습니다. 세상이 멈춘 것 같았고 제가 어디에 서 있는지도 모르겠더라고요. 그 이후로 한동안 저는 우울한 날들 속에 갇혀 살았습니다. 그러던 중에 예상치 못한 일이 생겼습니다. 제가 갖고 있던 땅이 보상을 받게 돼 큰 돈이 생기게 된 겁니다. 저는 그 돈으로 아이들 아파트를 하나씩 마련해주고 우리 부부 노후도 준비했습니다. 아들과 딸은 지금 저희 집 근처에 살고 있습니다. 자주 오가고 저는 손주들도 봐주면서 시간을 보냅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는 또 손주가 태어났습니다. 부모님을 잃고 힘들었던 제 마음에 그 아이는 작은 빛처럼 들어왔습니다. 덕분에 저는 다시 밖에도 나가고 친구들도 만나기 시작하면서 이제 조금 괜찮아지나 보다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또 전화 한 통을 받았습니다. 부산에 살던 제 바로 아래 남동생이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암으로 고생하고 있었던 건 알았지만 그래도 이렇게 빨리 떠날 줄은 몰랐습니다. 아직 60도 안 된 나이인데 너무 허망했습니다. 그 소식에 형제들이 다시 모였습니다. 또 이별로 모이게 됐습니다. 요즘 저는 사는 게 너무 힘이 듭니다. 사람이 산다는 게 이렇게 허망할 수가 있을까요? 밥을 먹다가도 내일 나는 살아있을까? 내 가족은 괜찮을까? 이런 생각이 계속 머릿속을 떠나지 않습니다. 다시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고 집 밖으로 나가는 것도 힘들어졌습니다. 조금 나아지는 줄 알았던 제 마음이 다시 무너져 버린 것 같습니다. 남편이 늘 제 곁에서 위로해주고 지켜주고 있어서 그게 참 고맙습니다. 그리고 라디오를 들으면서 위로를 받고 있습니다. 오늘도 많이 힘겨워서 전화를 드렸어요.

0: 얼마 안 되는 사이에 그 얼마 안 되는 사이에 이렇게 정말 가까운 부모님부터 시작해서
1: 그렇죠.
0: 형제까지 잃고 나면은 우울 속에서 헤어나시기가 힘드실 맞아요. 것 같아요.
1: 듣기만 해도 네. 너무 무섭고 슬픈데요. 지금 짧은 시간 안에 부모님 두 분하고 남동생 다 그냥 아주 가까운 가족들을 연달아 떠나보내셨거든요.
0: 네네.
1: 이거 우리가 이제 단순한 슬픔이라고 보기 어렵고 복합애도라고 해요. 복합애도이면서 존재에 대한 불안이 함께 나타나고 있는 그런 상태인 것 같습니다.
0: 네네.
1: 어르신 말씀에서 아까 그런 얘기가 있어서 내일 내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이런 생각은 아마 그거를 한꺼번에 견뎌내려고 지금 노력하고 계시는 중이 아닐까 하는 그렇게 반대로 또 해석을 해봤어요.
0: 네네.
1: 이 어르신이 처음에 어머님 돌아가셨을 때 슬픔을 제대로 표현하지 못하고 계속 누르고 참았던 것도 또 좀 문제가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왜냐면 네네. 아버님이 계시기 때문에
0: 네.
1: 아버님 챙기느라고 슬픔을 그냥 담아두고만 있었던 것도 문제였는데
0: 네.
1: 그렇게 그동안 꾹꾹 밀어왔던 모든 슬픔이 한꺼번에 올라온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에요.
0: 네.
1: 근데 일부러라도 이렇게 슬픔은 자꾸 꺼내셔야 될 것 같아요.
0: 네네.
1: 뭐 혼자 우셔도 되고 글로 쓰셔도 되고 누군가한테 막 이야기를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슬픔이요. 표현을 해야 이렇게 흘러갈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0: 네네.
1: 이 어르신이 지금 이렇게 상담을 해오신 건 삶의 의미를 다시 찾아보겠다는 그런 의지로 보여지거든요.
0: 네.
1: 근데 여기서 이제 좀 좋게 작용할 수 있는 부분이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새 생명이 태어난 거로 인해서 조금 에너지를 얻을 수 있었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게 새 생명을 보면서 이렇게 생각하셨대요. 아, 삶이라는 게 계속 되는 거구나 이런 생각을 하셨다고 해요.
0: 네네.
1: 그리고 남편분이 지금 가장 큰 보호자의 역할을 많이 해주고 계시는 것 같고요.
0: 네.
1: 내가 집중할 수 있는 어떤 한 가지를 찾아서 그거에 좀 집중을 해보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0: 네.
1: 행동으로 뭔가를 하게 되면 불안이 좀 줄어들 수 있어요.
0: 네.
1: 근데 이제 이 어르신께 그 말씀을 드렸어요. 가끔 상담을 주시는 건 괜찮은데 이럴 때는 꼭 주셔야 됩니다라고 말씀드린 게 2주 이상 내가 외출 안 하고 있더라. 그럴 때는 이거 하셔야 되고요.
0: 네.
1: 또 식욕이나 수면에도 크게 변화가 생겼다. 아니면 삶의 의욕 자체가 계속 지속적으로 없다. 이럴 때는
0: 네.
1: 꼭 상담을 저희한테 요청해 주시길 말씀을 드렸어요.
0: 네, 네.
1: 그래도 자녀들이 가까이 살고 있다는 것도 큰 자원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0: 네.
1: 어르신이 이렇게 라디오도 들으시고 라디오를 통해서 마음을 조금 치유받고 싶어서 상담을 요청하신 거 그거 자체가 이미 어느 만큼은 회복이 시작되고 있는 게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도 가져봤습니다.
0: 내가 관점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그 슬픔의 강도도 좀 줄어들 수가 있거든요.
1: 네.
0: 우리가 한겨울에 말라 비틀어진 새카만 나무에서 새싹이 돋아나리라고는 생각을 못 하겠는데
1: 그렇죠.
0: 새봄이 되니까 지금 이제 푸르푸르 돼가지고 나뭇잎들이 자라고 있잖아요.
1: 네.
0: 그래서 아 그렇구나 새 생명이 클 수도 있구나 푸르러 지는구나 다시 꽃이 피겠구나 지금 우리 아기가 새로 태어났잖아요.
1: 네.
0: 인꽃이
1: 맞아요.
0: 사랑꽃이 태어났으니까
1: 맞아요.
0: 그쪽으로 자꾸 생각을 하시면서
1: 네.
0: 밝은 쪽으로 생각하셔야지 어두움만 생각하시면은 눈물이 줄어들 날이 없거든요.
1: 그렇죠.
0: 네네.
1: 일부러라도 의미를 자꾸 부여하다 보면
0: 네.
1: 그게 내 생각이 되고 몸에 또 내면화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0: 네네. 저희도 라디오 프로그램 통해서 더 많은 위로를 드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1: 네.
0: 그리고 2주 이상 밖에 안 나가시게 되면 꼭 전화하시라고
1: 네.
0: 말씀드렸어요. 한국노인의 전화입니다. 서울 303국에 0070으로 전화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한국노인의 전화의 김효정 과장이었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오늘 끝노래는 이장희의 나 그대에게 모두 드리리 들려드리고요. 내일 2시 5분에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0: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1: 제가 들어드릴게요.
2: 여기 앉으세요.
3: May I help you?
0: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4: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잠시 후 3시를 알려드립니다. KBS 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입니다. HLKC

0: 안녕하세요. 명사들의 책 읽기 아나운서 윤지영입니다. 매사에 감사하면 감사할 일이 생긴다고 하고 성경에도 범사에 감사라고 써있지만 감사도 행복과 비슷해서 눈에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감사한 일보다는 불만족스럽고 불평하게 되고 불행하다는 생각을 더 많이 하게 되는데요. 우연히 수용자들의 감사 글과 편지를 접하게 된 유인경 작가는 감사의 놀라운 힘과 치유력을 접하면서 감사 나눔이, 감사 전도사가 됐다고 합니다. 감사는 불평을 걷어내는 순간 그 얼굴이 드러났는데 그 감사가 주는 선물을 챙겨간다면 삶이 달라지고 꿈도 이룰 수 있고 기적도 경험할 수 있다고 해요. 오늘 명사들의 책 읽기에서는 최근 만 개의 감사를 출간한 유인경 작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1: 안녕하십니까.
0: 네. 네. 그렇게 이뻐지셨나요?
1: 회춘을 하려고 합니다.
0: 그러니까 네. 감사를 네. 하면 또 예뻐지나 봐요.
1: 아, 그것도 네. 있어요.
0: 그런가 봐요.
1: 확실히 얼굴 표정이 네. 달라져요.
0: 1년 좀 안 된 것 같은데 예, 더
1: 제가 짜증내고 심술 부리면 이 꼴이 내려가는데 감사합니다. 그렇게 되면 이 광대뼈도 올라가고 그 효과도 무시할 수 없는 것 같아요.
0: 그런가 보네요. 네. 정말 직접 증명하고 다니시네요. 네. 네. 유인경 작가님 소개부터 해드릴게요. 1982년부터 기자를 시작해서 30년 넘게 언론인으로 일했습니다. 2015년 경향신문 70년 역사상 최초로 정년 퇴임한 여기자가 됐습니다. 저서로는 50 넘어에도 천 개의 태양이 빛나고 있지, 내일도 출근하는 딸에게, 퇴근길 다시 태도를 생각하다, 기쁨 채집 등이 있습니다. 뭐 기자로 30년 넘게 활동하시면서 수많은 현장과 사람들을 만났고 책도 정말 많이 쓰셨거든요.
1: 네.
0: 이번에는 감사에 초점을 맞추셨거든요. 네. 계기가 있었다고요.
1: 이거는 정말 아주 우연한 계기에 이 책을 쓰게 됐는데요.
0: 네.
1: 저희 이제 저는 성균관대학교를 나왔습니다. 근데 저희 대학교 선배가 제1기획 사장을 하셨던 분인데
0: 네.
1: 삼성에서 거의 30여 년 이제 일을 하고 퇴직하셨는데 점점 얼굴이 밝아지시는 거예요. 그래서 선배님 왜 이렇게 얼굴이 좋아지십니까? 그랬더니 이제 대기업에서 일하면 너무 혜택을 받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웃들에게 주변 사람 소외된 계층에 뭔가 나눠주고 싶었는데

0: 교정
1: 기관.
0: 네. 네. 그러니까 뭐 법무부 산하에서 네. 재소자들 이제 요새 수용자라고 부르더군요. 이제 그분들이 좀 좋은 활동을 하면서 감사 나눔 편지와 감사 일기 쓰기 운동본부도 있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네. 본인이 이제 여기 참여하면서 그분들의 일기랑 편지를 보니까 너무 잘 썼는데 알려주고 싶다는 거예요. 그런데 네. 이제 여기는 영리 집단이 아니기 때문에 책을 낼 만한 이제 비용도 없고 또 하나는 무엇보다 수용자, 그러니까 뭐 우리 흔히 말하는 죄수, 네. 뭐 범죄자들에 대한 이미지가 너무 나빠서 막막하다라고 참 아깝다. 여기 정말 좋은
1: 글들이 많은데
0: 글들이 많은데, 그래서 제가 그냥 툭 책 내세요. 그럼 제가 출판사 알려드릴게요. 아무 생각 없이. 네. 근데 제가 조금 오지랖이에요. 남이 뭐라 그러면
1: 알죠, 알죠.
0: 흘려야 되는데 책 내 그래서 네. 출판사를 연결해드리겠다고 해서. 제 아는 출판사에 이런 주제로 책 써도 좋지 않을까요? 라고 했더니 아, 뭐 흔쾌히 하겠다고.
1: 네.
0: 그래서 이제 출판사 정했습니다. 라고 이제 마치 승전보처럼 전했더니 다음 날 연락이 오셨어요. 회의를 했는데 네. 유인경 씨가 쓰는 걸로. 그러니까 반찬들은 다 있으니까 상을 차려보아라.
1: 네.
0: 그래서 그때도 제가 거절했어요. 마땅했어요. 정말 여러 가지 일로 바쁘거든요.
1: 그렇죠.
0: 손자도 있어서 네. 할머니 노릇도 해야 되는데 근데 이상하게 네 그럴게요라고 하면서 그치만 이제 편지와 일기를 제가 이 콘테스트를 한답니다.
1: 네.
0: 그래서 이제 수상자들한테 상금도 주고 가산점인데 어떤 가산점이 가석방 예, 요건이 되는 가산점을 좀 주고
1: 네.
0: 가족들을 이제 수상식 때 이제 초대하더라고요.
1: 아.
0: 그런 것 때문에 쓰겠지라고 했는데 아니 어쨌든 이제 내용을 저희가 정확히 알고 싶어서
1: 네.
0: 상 받지 않은 편지들, 응모한 편지들을 좀 읽어볼게요. 일기를 했더니 이틀 뒤에 저희 집에 라면 박스 세 박스에 편지와 일기장이 네. 도착했어요. 네.
1: 와, 그렇군요.
0: 네. 그래서 지난 겨울은 진짜 감사의 바닷속에 던져졌어요. 일기보랴 편지보랴.
1: 그랬겠네요.
0: 네, 네.
1: 아, 근데 또 뭐 내용도 내용이지만 상금과 가석방에 도움되는 가산점이라고 하니까 정말 열심히들 하셨을 것 같아요.
0: 그렇죠. 네. 참여도는 뭐 안 한 분도 있겠지만, 근데 일단 감방,
1: 네.
0: 담장 안의 사람들, 수용자에 대해서 긍정적인 시선을 본 분 거의 없을 겁니다. 저만 해도 죗값은 치러야 된다라고 기자 정신으로 또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데,
1: 네.
0: 이제 문제는 이런 활동을 하게 된 계기가 이분들에게 뭐 상주겠다는 뜻이 아니고요. 사실은 범인을 잡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리고 단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분들이 다시 사회로 복귀했을 때
1: 네.
0: 가족으로 돌아갔을 때 재범을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거든요.
1: 그렇죠.
0: 네. 그래서 작은 죄를 지어서 수용시설을 갔다가도 정말 흉악한 범죄자들과 한방을 쓸 경우에는 또 다른 범죄의 기술을 익히거나
1: 그렇죠.
0: 원망만 쌓아갖고 온 경우가 많은데 이제 감사로 이분들을 정화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것 같아서 저도
1: 네.
0: 이제 기꺼이 동참하게 됐습니다.
1: 그분들이 이런 활동들을 하면서 좀 효과가 있었을까요?
0: 네. 확실히 그 몇 년 동안 한 거 보면 재범죄 굉장히 많이 줄었고요.
1: 네.
0: 해외에서도 이제 이런 교정이라든가 이런 운동의 정서 바꿔주는 운동에 참여한 사람들이 나가서 범죄를 보통 사람들은 막 50% 60%인데 이분들은 거의 10% 미만이라는 연구 결과도 이제 나와 있었고 그러니까 사실 이분들은 들어가 있으면 억울함이 제일 먼저잖아요. 왜 나만 여기 들어왔지?
1: 네.
0: 그리고 나는 형량이 많이 받은 것 같아. 우리 가족들은 왜 나 면회도 안 오지? 뭐 등등등등 그러니까 자신에 대한 원망도 있지만
1: 그렇죠.
0: 주변 환경에 되게 원망이 많았을 텐데 감사 편지나 감사 일기를 쓰면서 확실히 자신이 변해졌고 감사라는 말을 입에 이렇게 담아보고 일기를 쓴 것도 처음이라 여름방학 겨울방학 일기 빼놓고 일기 써본 게 처음이라고 고백한 분도
1: 네.
0: 꽤 많았어요.
1: 예. 그렇군요. 뭐 사실 유인경 작가님은 감사 표현을 누구보다 잘하는 분으로 알고 있거든요. 워낙에 평소에도 진짜 그러신 것 같고 뭐 방송에서도 워낙 말씀 많이 하셨던 것 같고 그렇죠?
0: 근데 저는 그게 뭐 태어날 때부터 타고난 게 아니고요. 사회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감사합니다라고 말해주는 사람이

0: 좋더라고요. 아. 제가 뭐 작은 일이라도 했을 때 사탕 하나로 줄 때 고맙습니다. 마침 당이 떨어졌었어요 라고 해준 사람이 좋지. 사탕 줬는데 안 먹어요. 이렇게 싫잖아요.
1: 맞아요. 네,
0: 기사를 써드렸는데 뭐 써드렸다고 썼는데 뭐 자기 기사 잘 써서 고맙다라는 분이 고맙지. 언제 났냐 모르는 분도 안 좋고. 그러니까 누구라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결국 주변에서 제가 올해 인연의 줄을 잡고 있는 사람들은 감사를 제대로 표현하는 사람들이어서 저도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을 뿐이죠.
1: 네. 네, 그래서 늘 몸에 배어 있는 게 이제 느껴지거든요. 네. 그런데 거기에다가 더해서 올겨울에 라면 박스 3개에 담긴 감사를 읽으시면서 네. 어때요? 수용자들에게 찾아낸 감사의 공통적인 내용들이 있었을까요?
0: 첫 번째는 뭐냐면 뭐를 감사할지를 몰라서 막상 쓰겠다라고 했는데 쓸 게 없었다고 생각했다가 시작을 딱 하고 보니까 내가 이렇게 감사할 게 많은 사람이었나? 라는 건 했다는 거고요. 네. 또 다른 거는 감옥에 들어와서 가장 감사한 것 중에 공통점이 하나 있었어요. 뭐냐면 적당한 때에 잘 잡혀 들어왔다.
1: 네. 왜냐면 자기가 계속 또 점점 더 심해졌을 텐데.
0: 그렇죠. 또 다른 범죄를 저질 수 있을 뿐 아니라 하더라도 늘 도피하고 피해 다니고 가족들이나 주변에 민폐를 끼치는 그렇죠. 불안한 삶이었는데 그 막연한 공포와 불안에서 벗어나서 확실하게 수용돼 있어서 네. 자신을 좀 개선할 수 있는 기회인 것 같아서 감사했다라고 쓰신 분이 꽤 있었어요. 네,
1: 그 마음이 이해가 되기도 하네요. 네. 또 이렇게 감사에 대한 글을 이제 쓰면서 네. 작가님에게도 좀 변화가 생겼다고요?
0: 그렇죠. 그러니까 이 감사는 뭐 큰 선물을 받았을 때 아니면 제가 뭐 성취를 이뤘을 때 뭐 이럴 때나 해야지 된 것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었고 사실 그 외국에 제가 처음에 나갔을 때는요. 제가 문구류를 굉장히 좋아해요. 네. 뭐 수첩, 뭐 필기구 좋아하는데 그런데 갔더니 감사 카드가 너무 많은 거예요. 땡큐, 땡큐, 땡큐라.
1: 맞아요. 땡큐 카드 파트가 따로 있죠.
0: 그렇죠. 예. 그게 거의 뭐 40년 전 일인데 이 사람들은 왜 이렇게 호들갑스러운가. 무슨 감사할 일이 이렇게 많나. 그리고 또 옆에 쏘리, 미안해라는 카드도 굉장히 있고. 많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생일 축하 카드밖에 없었죠. 네. 그래서 이제 그 현진한테 왜 이러니? 왜 이렇게 땡큐하니? 했더니 정말 사소한 일이 고맙다고 한다는 거예요. 네. 네가 내 생일 파티에 와줘서 고마웠어 라고 답례로 땡큐 카드를 하기도 하고 뭐 지난번에 나한테 권한책이 너무 좋았어 하고 또 보내기도 하고 쏘리도 큰 죄를 지어서 간 게 아니라 내가 출장 중에 당신 어머니의 장례식이 있었는데 못 참석해서 미안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사소한 마음들 이렇게 내가 흘려버린 것 아니면 내가 받은 것을 땡큐와 쏘리라는 말로 잘 적절히 표현하는데 우리는 이제 거기에 약간 선입견이 있죠. 왜냐하면 감사합니다라고 하면 제가 약자가 된 느낌인 거예요. 네. 큰 내가 받기만 한 사람 또 미안하다 그러면 아, 나 죄 지은 사람 이제 그런 개념이 좀 없어지고 예, 사소한 일 작은 일 사실 행복은 약간 불투명하잖아요. 뭔가 네. 뭔지 금방 그렇죠. 휘발성이 있고
1: 맞아요.
0: 근데 여운은 감사의 여운이 훨씬 크더라고요. 제가 남한테 감사합니다라는 인사를 들었을 때와 제가 또 감사합니다라고 표현했을 때의 여운이 훨씬 이제 진해서 이걸 좀 생활화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1: 맞아요. 네. 의식적으로 감사를 실천하다 네. 보면 목표를 달성하게 된다는 실제 연구 결과도 있다고요?
0: 네. 학생들에게 이제 이걸 쓰게 한 거였습니다. 네. 그러니까 한쪽에는 무조건 감사하게 쓰고 네가 뭘 잘했는지 쓰라 그러고 일기를 한번 써보라고 하고 다른 데는 뭐 그렇게 강요하질 않았대요.
1: 네.
0: 근데 감사 일기를 한 10주간 쓴 친구들이 목표 달성률이 30%가 높았다라는 거예요.
1: 같은 일을 할 때.
0: 네. 우리는 고맙다 그러면 되게 충만해서 의욕 상실이 될 것 같아요. 잖아요. 네. 나 가졌는데 감사한 일 많은데 근데 그게 아니라 감사함을 느끼기 때문에 아 내가 더 나은 사람이 돼야 되겠구나. 맡은 일을 잘해야 되겠구나라는 일반인들도 이렇게 목표 성장률이 높은 달성률이 높아서 그러니까 우리의 무슨 능력 개발에도 감사 굉장히 네.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1: 네. 네. 자, 오늘 유인경 작가의 책 만개의 감사 만나볼 텐데요. 음악 한 곡 듣고 본격적으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커피 소년의 행복의 주문.

0: 여러분께서는 지금 KBS 라디오의 명사들의 책읽기 함께하고 계십니다.
1: 네, 책의 저자를 모시고 책에 대한 해설을 듣고 본문 낭독을 통해 책을 만나보는 명사들의 책읽기. 오늘 만나볼 책은 만개의 감사입니다. 일장은 감사를 만나는 시간인데요. 감사라는 단어와 의미 앞에 사과하고 싶은 심정이 들 만큼 편협한 생각을 갖고 있었다라고 고백을 하셨어요. 진정한 감사라는 게 뭐라는 생각이 들던 거예요?
2: 진정한 감사라는 건 뭐냐면 내가 가진 것을 헤아릴 줄 알고 거기에 대해서 이게 당연한 게 아니라는 것. 그러니까 저는 제가 3년 전인가요? 제가 알러지가 있어요.
1: 네.
2: 강아지 목욕시키다가 천식 쇼크로 한 10시간 동안 의식 불명 상태로 됐었어요.
1: 네.
2: 코마 상태였죠. 그때 정말 죽을 수도 있었는데.
1: 네.
2: 근데 사실 숨 쉬는 게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하지만 이런 상태가 되면 제가 딱 숨이 막히는 상태가 돼서 응급실에 갔었거든요.
1: 네.
2: 박완서 선생님도 이렇게 남겼던 글에 물건 잡다가 허리가 삐끗해서 그냥 누구나 할 수 있잖아요. 너무 불편하고 그러다가 며칠 뒤에

0: 한시만 똑바로 펼 수 있는데도 그게 정말 감사하다는 거죠.
1: 맞아요.
0: 그 일상이 감로로 가득 찬 거예요. 당연한 게 없어요.
1: 네.
0: 꼭 봄이라고 꽃이 피어야 되나? 사실 뭐 그거는 이제 자연이니까 그렇지만 인간적인 면에서는 뭐 부모님이 잘해줘야 되는 것, 자식이 효도해야 되는 것, 친구가 나한테 뭔가를 줘야 되는 거 당연한 거 절대 아니에요.
1: 그쵸.
0: 근데 누구라도 저에게 조금이라도 호의나 따뜻한 말이나 혹은 내가 몰랐는데 내가 이런 걸 갖고 있구나라는 걸 깨달을 때가 감사함이라고 생각이 들고
1: 네.
0: 감사하다고 생각을 하다 보니 제가 이제 부자가 된 듯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1: 예. 감사에 관해서 가는 오해 가운데 하나가 네. 감사는 항상 긍정적인 상태에서 느낀다라는 건데
0: 네.
1: 이게 맞을 것 같긴 하거든요.
0: 네.
1: 고통스럽고 힘들 때는 감사보다는 좀 분노가 차오를 때가 많잖아요.
0: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1: 네.
0: 그러니까 고통스러운 상태에서 고통이 끝나갈 무렵에 느끼는 것? 왜 몹시 아파서 정말 아무것도 뭐 입 안이 완전히 모래가 서걱서걱한 것 같았는데 조금 나아져서 죽이라도 하나 들어갔을 때 뭐 이럴 때도 감사함을 느끼는 분 굉장히 많고요.
1: 네.
0: 또 하나 이제 수용자들이 계시는 곳이 진짜 열악하더라고요. 저는 안 들어가 봤지만 6명에서 10명 정도의 분이 몇 평도 안 되는 방에 함께 이제 지내는데
1: 네.
0: 화장실을 하나예요.
1: 맞아.
0: 근데 그 아침에 뭐 세수하기도 힘들 뿐더러 또 그분들이 이제 그 사역이라 그러나요? 일하러도 가시더라고요.
1: 네.
0: 그래서 여자분들은 뭐 꾸미고도 가고 그러셔야 할 텐데 그거를 하나하나 누군가가 챙겨주고 누군가가 돌봐주고 뭐 이런 거 하나 굉장히 더웠는데 누군가가 찬 물을 줬다. 늘 우리 주변에 깔린 것 같지만 물 한 잔, 물 한 방울에 너무 감사해하고 그런 게 보여서 저는 감사를 헤아리는 게 제목은 제가 만개의 감사라고 했지만
1: 네.
0: 사실 어깨 수십억 개도 네. 모자라지 않나 싶어요.
1: 예. 그래요. 그렇게 힘든 상황에 있는 분들이 네. 감사 편지 쓴 걸 보면 네. 이런 편견이 깨질 수밖에 없겠네요.
0: 네.
1: 이 감사의 태도는 사람과의 관계를 이어가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데요. 관련된 본문 내용을 유인경 작가께 청해 듣겠습니다.

0: 만남 후에 기억에 남는 것은 그 사람의 화려한 이력이나 뛰어난 외모가 아니라 태도였습니다. 다시 만나고 싶어지는 기준 역시 그의 재산이나 지위가 아니라 사려깊고 다정한 태도였습니다. 특히 상대에게 감사함을 표현할 때 진심 어린 태도는 마치 향수처럼 오랜 시간이 지나도 잔향을 남깁니다. 반면 고마움을 모르거나 냉소적인 태도를 보이는 사람과는 아무리 지위가 높아도 인연의 끈을 놓고 싶어집니다. 관계를 이어가는 데 있어 필요한 것은 대단한 능력이나 이벤트가 아니라 마음을 담아 건네는 감사하다는 말 한마디일지도 모릅니다. 감사를 말하는 이들, 진심으로 고맙다는 태도를 보이는 이들에게는 무엇이든 도움을 주고 싶어집니다. 자연스럽게 응원하고 축복하는 마음도 생깁니다. 감사하는 태도가 생겼다고 해서 세상이 갑자기 호의적으로 변하거나 주변 사람들이 더 친절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내 주변의 사람도 내가 바라보는 풍경도 여전히 그대로입니다. 하지만 분명 달라지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세상을 바라보는 나의 시선과 삶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타인이 인정하는 나의 모습보다 스스로 느끼고 발견한 내 태도의 변화에서 비롯된 자신감과 감사하는 마음이 결국 나를 빛나게 합니다. 그 변화는 외부의 평가가 아니라 스스로의 깨달음에서 시작됩니다.
1: 감사하는 태도를 선택하게 되면 스스로 달라지게 되고 네. 또 내가 달라지면 주변 상황도 타인도 달라질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겠네요.
0: 네. 그렇죠. 그래서 주변 사람들을 잘 만나는 것도 굉장히 저는 복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1: 네.
0: 근데 이제 땡큐가 감사하지만 영어로 또 그래티튜드라고 하는 것도 이제 감사하다라는 건데 그게 애티튜드. 태도에서 나온 말이거든요.
1: 그렇죠.
0: 그래서 감사는 흘러가는 말이 아니라 진심으로 감사하는 몸과 마음의 태도를 갖추고 전할 때 이제 제 빛이 온다고 생각을 하고요.
1: 네.
0: 사실 고맙다는 말도 해서 기분 나쁠 사람은 아무도 없고.
1: 맞아요.
0: 근데 감사.

0: 뭐 답답하실 거고 또 문 열고 닫고 하면 것 같아서
1: 그렇죠.
0: 뭐 캔디 뭐 이런 거 가끔 하나씩 드려요. 그러면 이제 아유 고맙습니다라는 분도 있고 안 먹습니다 하는 분도 있어요. 네. 그렇지만 고맙습니다 말 들었을 때 제가 혼자 뿌듯한 거예요.
1: 네.
0: 그래서 이제 제 딸한테 엄마가 이제 착한 사람으로 늙어가고 있다. 사탕 하나도 나누단 말이야. 그랬더니 제 딸이 막 고개를 절절하더니 엄마 그건 오바야. 네. 엄마 생각이지. 사탕 안 드시는 분도 있어. 그래서 제가 또 일방적인 감사는 폭력일 수 있겠다. 받고 가지만 그래도 그런 마음 하나를 전한다는 게 저는 참 좋았어요.
1: 네. 네. 네. 맞아요. 네. 그게 먹고 안 먹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누군가가 나를 생각해주고 있다는 게 중요한 거니까. 이 거울을 보다가 감사의 마음이 든 적이 있었다고 하셨는데 어떤 경험을 하셨나요? 요즘처럼 예뻐져서 그런 건가?
0: 아니 그게 아니고요. 제가 이렇게 왜 사실 저는 저를 잘 못 보잖아요.
1: 네.
0: 제 못 보는데 이게 착한 마음이나 이렇게 즐거운 일이나 아니면 감사의 마음이 가득해서 이렇게 뭔가를 하고 있으면
1: 네.
0: 얼굴이 완전 저는 엑스레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만약에 굉장히 기분 나쁜 일과 관련된 서류를 봤다면 찡그렸을 거예요.
1: 네.
0: 근데 이제 누군가가 뭐 제 딸이 이렇게 유난히 편지를 잘 써줘요 저한테. 뭔가 저한테 가져간 이후의 일이에요. 물건을 가져갔던 네. 돈을 가져갔던. 네. 그래도 이렇게 감사하다고.
1: 그렇죠.
0: 엄마 사랑한다고
1: 그냥
0: 쓰는데.
1: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것도 예. 너무 훌륭하죠.
0: 작은 예. 엽서를 보면서 제가 막 웃고 있다가 그때 제 책상 앞에 이렇게 이런 거울이 있고 스탠딩 거울이 있거든요.
1: 네.
0: 보니까 제 얼굴이 되게 환하게 변해 있는 거예요. 아 감사하다. 왜냐하면 저한테 편지 써주는 딸도 감사하고 딸한테 감사 마음이 들게 한데 저의 뭔가의 행동도 감사하고 그렇게 생각하면 이제 끝도 한 도 없이 감사해지는 거죠.
1: 네. 확실히 뭔가 감사하고 마음이 충만해지면은 얼굴도 더 빛이 환하게 나는 네. 거군요. 책상 앞이든 식탁이든 그렇게 거울을 두고 보면서 나에게 감사하다는 말을 하라고 이제 권하고 계신데
0: 네.
1: 처음에는 좀 어색하고 쑥스러울 것 같긴 합니다.
0: 네.
1: 근데 이제 익숙해지고 변화가
0: 처음에는
1: 되겠죠?
0: 처음에는 네. 진짜 내가 미친 거 아니야?
1: 그럴 것 같아요. 네.
0: 기분의 디자인이란 책을 쓴 일본 작가가 아침마다 거울 보면서
1: 네.
0: 자기 이름을 부르면서 뭐 고노스케라 그러면 고노스케 뭐 오늘 기분 어떤가 뭐 좋아 뭐 이렇게 한대요.
1: 네.
0: 이제 처음엔 좀 어색하지만 그래서 그 기분을 유지해서 자기는 좋은 기분을 주머니에 넣고 다닌다는 거예요. 이제 가상의 기분이겠지만
1: 네.
0: 그러니까 처음에 저도 뭐 인경이 오늘 기분 어떤가 하다 보면 거울 속에 할머니가 웃고는 있지만
1: 네.
0: 그게 잠깐이에요 어색함은. 그다음부터 이게 습관이 되면 아 누가 저한테 웃어주길 기대하기 전에 제가 저한테 웃어주는 거잖아요.
1: 그렇죠.
0: 예, 그 훈련이 참 필요한 것 같아요.
1: 네.
0: 예.
1: 거울을 자주 보면은 본인 얼굴이 익숙해져서
0: 예.
1: 본인이 예뻐 보이기 시작한다고 하더라고요.
0: 그렇죠. 그다음에 예. 사실 저 이제 뭐 전 나이가 꽤 됐지만 한 50, 60 이후에 얼굴은
1: 네.
0: 이목구비가 결정하는 게 아니라 표정이 결정하거든요.
1: 네, 맞아요.
0: 예, 아무리 뭐 아름다운 분이라 하더라도 뭐
1: 다 나이
0: 입꼬리
1: 먹으니까.
0: 내려가 있고 예. 이렇게 찡그리고 있고 그러면 가까이 가고 싶지 않은데 그냥 귀여운 인상, 굉장히 단순한 인상인데 빵긋빵긋 웃고 계시면 호감이 가죠.
1: 맞아요.
0: 그런 거 호호 할머니처럼 웃어가면서 감사해가면서 늙어가고 싶어요.
1: 그러니까 나이 들수록 왜 거울 안 보시는 분들 많잖아요.
0: 네.
1: 나이 든 모습 보기 싫다고.
0: 네.
1: 근데 오히려 나이 들수록 더 많이 보라고 하더라고요.
0: 봐야지 되죠.
1: 네. 네. 그러니까요.
0: 요새 거울 보면서 열심히 얼굴 경락하고 있어요.
1: 그래서 이렇게 이뻐지셨구나. 네.
0: 제가 저한테 다정해하게 친절하게
1: 네.
0: 해주려고.
1: 진짜 확실하네요. 효과가. 네. 책에는 50대 한 수용자가 감사 일기 쓰기를 통해서 거울 보듯 자신과 마주하게 됐다는 편지 글이 있습니다. 제가 낭독해드리겠습니다. 나는 50년을 살면서 이렇게 다양한 교육과 강의, 심리 프로그램을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교도소를 왜 학교라고 부르는지 알겠더군요. 감사일기를 쓰면서 내 일상을 처음으로 차근차근 돌아보게 됐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아내, 아이들, 친구들에게 감사 편지를 쓰면서 그들이 내게 해준 일들과 함께했던 그 시절의 나를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나는 이곳에 버려진 외로운 존재가 아니라 사랑도 받았고 사랑도 주었던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감사 쓰기를 하며 처음 든 생각은

0: 내가 나를 잘 모르고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아니, 알면서도 외면하려 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웃으며 거울을 보면 거울 속 내가 웃듯이 감사하는 마음은 또 다른 나를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그 마음은 다른 사람에게도 전달됩니다. 많은 수용자들이 이렇게 감사 일기 편지 쓰면서 내 자신을 알게 됐다는 이야기를 많이 했다고 해요.
1: 네.
0: 어떤 감정이 나를 돌아보게 했을까요?
1: 제 감사거리를 찾다 보면 나한테 잘해준 사람이라고 찾는 게 아니라 자기가 왜 이 지경이 됐을까 일단 반성한 것 같아요. 내가 어쩌다가 이렇게 담장 안에 갇혀서 됐을까 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걸 찾다 보면
0: 네.
1: 아 그때 내가 너무 세상에 대해서 편견을 갖고 있었다. 내가 나 자신을 절제하거나 악한 마음 누르는 법을 몰랐구나. 뭐 부족했던 점들, 그다음에 가족에게도 이제 무심했다.
0: 네.
1: 뭐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느끼면서 자기 자신을 감사 일기를 통해서 이제 그쵸. 재점검하는 계기가 많더라고요.
0: 맞아요. 네. 이 셰익스피어 작품이 재소자들을 교정하는 프로그램으로 많이 활용된다고 하는데
1: 네.
0: 다른 작품보다 이 셰익스피어 작품이 교정에 효과적인 이유가 있겠죠?
1: 셰익스피어 작품들이 우리한테 막 로메오와 줄리엣도 있고 뭐 등등 뭐 베니스의 상인도 있고 그렇지만
0: 네.
1: 유명한 작품들 뭐 리어 왕이라든지
0: 네.
1: 뭐 맥베스라든지 보면은요. 그 온갖 야망과 탐욕과 범죄와
0: 네.
1: 권모술수가 다 통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범죄자들이 또 등장하죠. 각 간교한
0: 그렇죠.
1: 등장하는데 이게 로라 베이스라는 영국의 셰익스피어를 전공하던 이제 여자 교수가 이 셰익스피어 작품을 갖고 교도소에 가서 강의를 한 거예요. 작품만 이제 했던 건 거죠.
0: 네.
1: 근데 사람들이 거기에 교화가 되는 거예요. 읽다 보면 그 중 범인 하나가 자기 같기도 하고
0: 네, 감정이입이 됐군요.
1: 감정이입도 예. 하고 그래서 그 중에 그 무기수인 한 수용자가 이제 거기서도 점수 만점 받고 학위도 주고 막 그런데요. 절대 생각 밖으로 나올 수가 없는 사람인데
0: 네.
1: 셰익스피어 작품에 감동을 해서 이분이 이제 책도 썼고요. 예, 감옥의 셰익스피어라는 책도 썼고요.
0: 그렇군요.
1: 동료 이제 수용자들에게 연극 무대를 만든 거예요.
0: 네.
1: 너는 리어 왕을 하고 너는 목을 막고 그래서 이분들이 거기 감동해서 내가 진짜 죄를 지었구나.
0: 네.
1: 누군가 나 때문에 인생에서 굉장히 어두움 속으로 들어갔고 혹은 뭐 가족이 뭐 파멸되기도 하고 그래서 그게 교육 교재로 최고의 거였다고 하고요. 실제로 셰익스피어 낭독이나 책 읽는 것들을 배운 분들이 사회에 다시 나왔을 때 재범률이 정말 줄었다고 합니다.
0: 아, 그렇군요.
1: 예. 그러니까 아주 문학, 인문학적으로
0: 네.
1: 이제 이것들을 교육시키는 법도 굉장한 교정 활동의 하나인 걸로 밝혀졌어요.
0: 네. 네. 또 수용자들에게 100가지 감사를 쓰게 네. 하는 100감사 쓰기가 있다고 하는데
1: 네.
0: 아, 안 쓰다가 이제 100가지 정도 쓰려면 막 감사를 쥐어짜 내야 될 것
1: 네.
0: 같은데 그러다 보면 굉장히 신기한 감사들도 많았을 것 같아요. 어떤 것들로 채웠던 거예요?
1: 그래서 저는 이 감사를 현미경이다라고
0: 네.
1: 표현을 하는 거예요.
0: 아.
1: 그러니까 우리가 뭐 안 보였던 것
0: 네.
1: 곁에 있지만 잘 몰랐던 것 뭐 이런 것들을 찾아내는 작업을 하게 되면서 아, 주변이 감사로 차있네? 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일기를 매일 다섯 가지 감사 일기를 쓰게 하는 것도 있거든요.
0: 네.
1: 근데 백 가지 감사가 한 대상 어머니에게 쓰는 백 가지 감사, 뭐 딸에게 쓰는 백 가지 감사도 있는데
0: 와.
1: 어머니가 좋은 분이지만 백 가지 감사 거리를 찾기가 힘들어요.
0: 그렇죠.
1: 그럼 전 생애를 거쳐서 엄마는 나한테 어떤 사람인지 발견하게 되는 경우도 있고
0: 돌이켜 볼 수밖에
1: 이렇게까지 감사해야 돼라는 것까지도 찾아내는 걸 통해서 갑자기 불효자는 웁니다 소리도 나오고 어머님이 얼마나
0: 네.
1: 고마운 분인가. 그러니까 대부분 어머니들이 되게 나이 드신 분이고
0: 네.
1: 암 환자기도 하시고
0: 아.
1: 뭐 경제적으로 넉넉치 않은데
0: 네.
1: 왕복 8시간이 걸리는 버스를 타고 10분 보겠다고
0: 오시고
1: 아드님이나 따님을 네. 만나러 오는 것을 이제야 느껴보는 거죠. 저 그래서 굉장히 찾을 거리들이 아, 이렇게 충만하게 찾았단 말인가? 7가지 감사했단 말인가 하고 굉장히 놀랐습니다.
0: 네. 그렇군요. 사소한 감사를 찾아낸 수용자들의 편지 글을 유인경 작가께 청해 듣겠습니다.
1: 네.

0: 지난 날을 되돌아보면 제 의식 수준은 거의 밑바닥이었습니다. 무조건 자존심을 내세우며 수감 생활을 하다 보니 종종 아무것도 아닌 일로 싸움도 많이 했습니다. 그렇게 감옥 안에서도 또 다른 감옥 생활을 하면서 무의미한 시간 속을 헤매던 어느 봄날 아침 반찬으로 모둠 씨앗이 나왔습니다. 너무 맛있어서 허겁지겁 먹다가 점심에 또 먹으려고 비닐봉지에 한 움큼 담아 주머니에 넣고 공장으로 추력을 나갔습니다. 오후에 운동장에 운동하러 갔는데 그때까지도 주머니에 넣어둔 모둠 씨앗을 깜빡 잊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옷 속에서 반찬 냄새가 나는 것 같아서 하는 수 없이 씨앗을 공장 텃밭에 뿌리고 흙으로 덮어두었습니다. 그런데 한 보름쯤 지났을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무심결에 뿌려두었던 모둠 씨앗 중에서 해바라기와 호박의 싹이 올라온 겁니다. 너무나 신기하고 놀라워서 매일 물을 떠다 주며 정성껏 돌봤습니다. 해바라기는 점점 키가 커지더니 급기야 예쁜 꽃을 피웠습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한낱 반찬으로 나온 씨앗일지라도 땅에 심고 물을 주며 옳지 예쁘다 잘 자라라 넌 할 수 있어 예쁜 꽃을 피울 거야 라고 다정히 응원해주면 아무 희망 없어 보이던 그 작은 몸짓 안에 숨겨진 기적 같은 생명력을 끝내 드러낸다는 사실 말입니다. 삶의 가치관이 통째로 바뀌는 사건이었습니다. 반찬에 불과한 씨앗도 이렇듯 반전의 역사를 쓰는데 만물의 영장이라고 자부하는 인간이 나는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었나 부끄러웠습니다. 그리고 긍정과 감사의 진실됨을 좁은 공간 안에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현미경의 시선으로 운동장의 개미와 플립 하나까지도 감사한 눈으로 바라봅니다. 비록 이곳이 감옥이지만 마음만큼은 드넓은 초원 위에서 자유를 느낍니다. 늘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와 긍정을 찾고자 노력하겠습니다.
1: 와, 이건 정말 드라마틱한 경험이네요. 예. 네, 심으려고 사실 주머니에 넣은 것도 아니고 먹으려고 넣은
0: 그러니까요. 그냥 먹어보려고 그랬다가 냄새 나는데 네. 그렇게 떨어뜨렸다가 심은 건데 그러니까 그 씨앗에서 네. 자신을 좀 발견한 것 같아요. 씨앗도 이렇게 정성껏 예쁘다
1: 먹어서 없애려고 했는데 예. 네, 꽃이
0: 하면 이렇게 잘 자라는데 나는 나한테 어떤 씨앗이며 얼마나 잘 자라고 내가 나 자신한테 물을 주었나 라는 좀 반성도 하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 이분이 나중에 이제 어떻게 됐는지 잘 모르겠지만
1: 네.
0: 편지 한 장만 저는 읽었을 뿐이지만 네. 씨앗에서 이 정도를 발견하신 분 같으면
1: 깨달음을 얻으신
0: 예,
1: 분이네요.
0: 이제
1: 네.
0: 굉장히 밝은 미래가 기다리지 않을까 하는 네. 생각이 듭니다.
1: 그 뒤에 네. 이야기도 궁금해지고 네. 아, 이렇게 감사 일기 쓰기가 효과를 보려면 찾아낼 줄 아는 나만의 돋보기가 좀 분명히 필요하겠어요.
0: 그렇죠. 예. 근데 그걸 잘 안 꺼내죠.
1: 네. 자, 오늘 유인경 작가의 책 만개 감사 만나보고 있는데요. 음악 한 곡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다이도의 땡큐.

0: 책의 2장은 감사로 채우는 마음의 빈칸인데요. 이 챕터에서는 마음을 감사로 채웠을 때 벌어지는 일들에 대해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내가 가진 것이 없고 내일이 잘 풀리지 않을 때도 불행하다는 생각보다는 감사로 채웠을 때 실제로 기적 같은 일이 벌어진다고 하는데, 책에 수용자였다가 탄탄한 사업가가 된 류민석 사장의 사례가 있더라고요. 어떤 일이죠?
1: 예, 류민석 사장, 진짜 사장입니다. 네. CEO가 됐습니다.
0: 네.
1: 이분은 이제 감사 나눔 신문이라는 신문이 있어요.
0: 오.
1: 예, 그 수용소 안에 이제 배달되기도 하고 일본인도 받아볼 수도 있는데 거기에 네. 또 인터뷰를 당당히 하신 분입니다.
0: 오.
1: 왜냐하면 수용소에 나오게 되면 이름이 바뀌죠. 수용자가 아니라 전과자가 되는 거잖아요.
0: 그렇죠.
1: 신분을 밝힐 꺼려 하는데 이분은 이제 뭐 여러 가지 사업하다 망하기도 하고 근데 뒤틀린 뭐 이런 마음, 그 세상 이제 끝났어 이런 마음으로 가고 있다가 이제 거기 이제 강의 같은 것도 많이 오시나 봐요. 목사님들이라든가 뭐 이렇게 이런 성직자들도
0: 그렇죠.
1: 오시고
0: 네. 네,
1: 감사 전문가들도 오셔가지고 이제 일깨우는데 어느 그 감사란 단어가 마음에 꽂힌 거죠. 이렇게 살아서 안 되겠다. 본인을 쓰레기였다라고 표현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쓰레기로 내가 인생을 마감할 수 없지 싶어서 거기서 열심히 이제 기술도 배우고
0: 네.
1: 예, 수용소 안에서도 자격증도 딸 수 있고 공부도 할 수 있답니다. 그걸 따갖고 나와서 이제 나온 다음에 그 회사를 작은 공장에서 일하면서 회사를 차린 거예요. 더구나 또 결정적인 계기는 뭐냐면 가족들도 접견도 안 하고 이런 상황이었는데
0: 네.
1: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빚만 남겨진 거예요. 부모 아버지였어요. 어머니가 아니라
0: 네.
1: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빚만 남겨진 상황에서 오랜만에 누나랑 형이 면회로 온 거예요.
0: 네.
1: 왜 왔냐고 그랬더니 부채를 안 받게 상속 포기 각서를 받아야 된답니다.
0: 맞아요.
1: 근데 교도소에 있어도 받을 건 받아야 되니까. 그러고 보니까 어떤 꼬마애가 따라왔더래요. 얘는 누구야? 그랬더니 네 조카다. 하고 화를 내더라는
0: 네.
1: 겁니다. 이 아이가 이렇게 클 동안 나를 뭐 하고 있었지? 뭐 이런 것들을 회안을 해서 이제 나와서 이제 감사로 약간 본인을 충만해진 마음으로 나와서 이제 공장도 하고 사업체도 하고 뭐 레미콘인가 뭘 해요.
0: 네.
1: 그래서 이제 이런 수용 나오신 분들 후배 수용자들에게 네. 일할 기회도 주시고. 그래서 이 자기가 누구라도 마음만 먹으면 내가 내 인생의 배경을 바꿀 수 있다라는 것, 나의 자리도 바꿀 수 있다라는 것. 근데 그럴 때 제일 중요한 게
0: 네.
1: 나 자신이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고 주변에 감사해야 된다라는 것. 근데 의지는 누가 억지로 하는 게 아니고요.
0: 그렇죠.
1: 나 바뀌어야 돼. 나 변할 수 있어. 라고 해서 자기의 성공담을 꼭 전해주고 싶었다는 거예요.
0: 아, 예. 멋진 분이네요.
1: 네.
0: 당장 감사하는 마음을 표현하기가 어렵다면 감사하는 척이라도 해보라고 합니다. 이와 네. 관련된 수용자의 글이 있는데요. 유인경 작가께 청해 듣겠습니다.
1: 네. 저는 이곳에 와서 허송세월하며 8년의 시간 동안 책이라고는 무협지만 보며 지냈습니다. 이곳에서 공부하는 사람들을 보면 공부해서 뭐하려고 그러나 하는 부정적인 생각을 하기 일쑤였고 불같은 성격 탓에 툭하면 동료들과 티격태격하며 지낸 시간도 많았습니다. 그러던 제가 감사 나눔 신문을 우연히 접하며 삶이 180도 바뀌게 되었습니다. 감사한 척만 해도 감사한 효과가 있다. 라는 말처럼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라는 말을 하루에 10번씩 하겠다는 다짐을 하면서 매일 감사하며 살아갔습니다. 그랬더니 부정적이고 암흑이었던 이 세상이 밝아지기 시작했고 정신이 맑아지니 사소한 것도 소중하고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세상에 당연한 건 없고 배려하고 노력해야 한다는 것도 깨닫게 되었습니다. 욕심 많고 불같은 성격을 지닌 제가 조금씩 내려놓는 법을 배우게 되었으며 이제는 무협지가 아닌 독학사 공부에 열중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감사 쓰기가 일상이 되었으며 사랑 표현에 담을 쌓고 지내던 제가 어머니께 어머니 고맙습니다. 어머니 사랑합니다. 라고 자연스럽게 표현도 합니다. 생전 어머니께 사랑 표현 안 하다 해보려니까 처음엔 손발이 오글거리고 부끄럽기도 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감사 쓰기의 힘이며 효과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사랑과 감사 표현을 하지 않으면 허전할 정도로 변한 내 모습이 놀랍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좋은 걸 동료들과 함께 할 수 없을까 고민한 끝에 작업장 게시판에 감사 나눔 신문을 게시해서 다른 수용자들에게도 적극적으로 감사 쓰기를 시작해보라고 권했습니다. 처음에는 두 명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많은 동료들이 매일 감사 쓰기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동료들도 몰라보게 변화된 모습을 보였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부드러워진 말투입니다. 덕분에 서로 배려하고 이해하게 되었고 작업장엔 웃음이 많아졌습니다.
0: 네, 놀라움의 연속인데요. 책의 3장은 감사 치유의 힘에 대한 내용입니다. 뇌사진을 찍어보면 감사를 느끼는 뇌세포가 있다고요?
1: 네. 이게 수많은 뇌 전공자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의사들 찍어봤어요. 근데 이 감사를 하면 뇌파가 좀 달라집니다. 확실히. 네. 사실 우리가 앓고 있는 수많은 병들, 암도 그렇고 네. 뭐 이런 병들이 암세포가 들어와서 우리 조직을 붕괴시키기도 하지만 암세포가 자라게 된 가장 큰 배경은 면역력이 떨어지는 거고요. 면역력을 줄이게 되는 게 분노나 스트레스나 뭐 이런 것들 억울함 이런 것들이거든요. 근데 그게 감사로 대치되면 네. 우리 세포에서 좀 밝은 것으로도 나타나기도 하고 정말 많이 달라졌다라는 과학적이고 의학적인 자료가 참 많아서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0: 그렇군요. 네. 또 감사에 대한 글을 쓰면 숙면을 취하게 된다고 합니다. 과학적으로 감사와 숙면은 연관이 있을까요? 관련된 본문 내용을 제가 낭독해드리겠습니다. 감사일기가 수면의 질을 높이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뇌신경학자들의 분석은 이렇습니다. 감사일기를 쓰거나 잠들기 전 고마웠던 일을 떠올리면 잠드는 시간이 짧아지고 깊은 수면 시간이 늘어나는

0: 경향이 있다. 이는 의학적으로 걱정을 반추하는 사고가 줄어들기 때문이다. 감사하는 마음이 자꾸만 걱정거리를 되새기는 생각을 희석시키거나 덮어버리는 작용을 한다는 것입니다. 온갖 고민과 스트레스, 분노로 뇌가 들끓으면 자다가도 수시로 벌떡 일어나게 되고 건강한 잠을 충분히 이루지 못하면 면역력이 떨어져 몸 곳곳에 비상벨이 울리게 됩니다. 매일 5가지 감사한 일을 기록하는 일기를 써 내려가는 수용자들의 글에는 그날의 식단, 음식을 먹었을 때의 기쁨, 그리고 체력이 회복되면서 운동에 나서는 모습이 자주 등장합니다. 네, 뿐만 아니라 감사는 번아웃 됐을 때, 영혼이 방전됐을 때도 에너지를 초고속으로 가득 충전해 주는 효과가 있다고요?
1: 그렇죠. 그러니까 저도 신문 기자 생활을 하면 사실 저는 직장이란 곳은 인정받고 칭찬받으러 다니는 곳이 아니라 욕먹으러 다니는 곳이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네. 거절당하러 다니는 곳이라는 생각을 참 많이 하거든요.
0: 네.
1: 근데 그럴 때도 사실 누군가가 저한테 뭐 선배 뭐 감사해요라고 얘기를 하던가 아니면 뭐 취재원이 저한테 아 인터뷰에서 잘 봤어요 감사해요라고 하면 알부민 주사 맞은 것처럼 번쩍 힘이 날 때가 되게 많았습니다.
0: 네.
1: 뭐 자식 또 키워보고 이제 손자도 돌보고 있지만 고맙습니다 할머니 이러면 얘한테 유산을 다 물려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까지 나올 정도로
0: 네.
1: 그러니까 뭐 비타민 영양제보다 훨씬 더 급속한 효과를 준다는 걸 제가 온몸으로 체험하고 있는데
0: 네.
1: 이 수용자들도 그런 표현을 참 많이 하더라고요.
0: 그렇군요. 네. 이 감사는 우주에 보내는 영수증이라고 하셨는데 이건 또 어떤 의미인가?
1: 이거는 이제 앤드류 후버맨이라는 미국의 아주 저명한 뇌과학자 뇌가 이제 말한 표현인데 영수증이 뭐냐면 내가 물건을 사고 돈을 지불하면 영수증을 받잖아요.
0: 네.
1: 근데 이 감사 편지 중에 어떤 파트가 있냐면 미래의 나한테 보내는 감사가 있어요. 미래의 나한테. 근데 내가 출옥을 하고 나면 출소하고 나면 사회에 나가서 이런 이런 멋진 일을 할 거야. 라고 미리 이제 예언을 하는 거죠.
0: 네.
1: 나는 공부를 해서 이제 사회복지사가 될 거야. 뭐 아니면 나는 나가서 뭘 해갖고 뭐 어떻게 할 거야. 근데 그게 뭐 엉터리방터리 일이었냐? 아주 진심으로 노력하고 해서 할 수 있는 일 그걸 그리게 되면 난 여기서 이러고 있지만 이제 이 수용소 안에서 5개국어를 마스터한 분이 있더라고요.
0: 오,
1: 예. 그래서 뭐 통역사가 되겠던 아니 번역가가 되겠던 다도 있잖아요.
0: 네. 그러니까
1: 행동을 했다는 거죠.
0: 그렇죠.
1: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되면 엄청나게 희망을 가지게 되고
0: 네.
1: 영수증을 받은 거예요. 자기가 미리 받은 거예요. 이걸로 제일 유명한 분이 빅터 프랭클이라는 그 아우슈비츠에서 살아남은 박사님입니다. 이분이 자기가 발표할 책을 원고를 옷 속에 숨겨서 들어갔는데 끌려가는 바람에 그 원고가 다 없어진 거예요. 근데 그 정말 언제 독가스실로 들어갈지도 모르는 그 상황에서도 머릿속으로 그려봤다는 거예요. 나는 이 아우슈비츠에서 벗어나면 진짜 내가 추구하고 있는 그런 학문에 대해서 학생들 앞에 놓고 멋지게 강의할 거야. 그런 장면들을 미래에 내가 어떤 자세에서 어떻게 해서 사람들에게 감사할 수 있는지를 그려봤더니 실제 나와서 이제 뭐 빅터 프랭클의 수용소 얘기는 굉장히 유명하지 않습니까?
0: 네.
1: 로고 테라피라고 해서 글을 써서 치유하는 그런 영역도 발견했기 때문에 이거는 저는 정말 국적과 연령에 상관없이 뭐 90대 노인에게도 100세 시대인데 10년 후의 미래에 나는 김영석 방 교수님처럼 여기서 살 거야라고 할 수도 있기 때문에
0: 네.
1: 꼭 한 번씩은 실험해 볼 수, 희망적인
0: 네,
1: 낙관적인 그러네요. 모습을 좀 그려보는 훈련을 해야 될 것 같아요.
0: 네. 정말 말씀하신 것처럼 감사는 미래를 준비하는 힘이 있다고 하는데
1: 네.
0: 본문 내용을 유인경 작가께서 낭독해 주시겠습니다.
1: 네. 감사는 미래를 향한 시뮬레이션인 동시에 미래를 실제로 변화시키는 뇌의 언어라고 합니다. 우리의 뇌는 예상되는 미래를 먼저 그려놓고 그 틀에 맞게 세상을 해석하는 방식으로 작동합니다. 이미 이루어졌다. 나는 이미 누리고 있다라는 시뮬레이션을 반복할 때 뇌 안에는 새로운 신경회로가 만들어집니다. 기대와 성취의 감각이 전전두엽과 해마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긍정적인 미래의 상상을 더욱 선명하게 각인시킵니다. 다시 말해 오지 않은 미래를 뇌가 먼저 경험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감사는 단순한 감정 표현이 아니라 미래를 준비하는 정신적 리허설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소원이 이루어지기 전에 이미 그 소원이 이루어졌다 라고 마음으로 인식시키는 것입니다. 무언가를 그저 바라기만 하는 상태에서 원하는 것을 이미 얻어서 내 것이 된 상태로 전환되는 것, 그것이 감사가 가진 진짜 위력이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만 할 때 우리는 결핍의 언어를 사용하지만 감사할 때는 이미 충만의 언어를 사용하게 됩니다.
0: 네, 감사 쓰기를 통해서 미래를 설계해봐야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유인경 작가께서도 감사와 관련된 글을 쓰면서 돌아보면 인생에서 가장 고통스럽고 심란했던 시간이 가장 감사한 시간이었다는 걸 깨달았다고요.
1: 네, 제가 막 상을 받은 것도 아주 드문 일이고 요새는 밥상만 받고 있지만 뭐 복권 당첨된 적도 없고 네. 뭐 한데 사실 진짜 감사합니다. 라고 하게 된 거는 저희 어머니가 10년간 치매로 고생을 하셨는데 네. 치매 한 중기쯤에 집을 나가신 거예요. 근데 그때는 뭐 아무런 목걸이에 뭐 주소를 적어드린다든가 어머니가 휴대폰 갖고 계신 것도 아니었고 막막했거든요. 네. 근데 하루 만에 그러니까 1박을 하시고 이제 발견되셔서 경찰서에서 어머니 찾았다고 전화 왔을 때 그냥 제 입에서 저절로 감사합니다. 그게 뭐 찾아주신 경찰관님한테도 감사하고
0: 네.
1: 무사히 오실 어머니한테도 예. 감사하고 신이 있다면 신에게도 감사하고 그때 제가 막 너무 감사해서 네. 교회 안 다니거든요. 네. 하나님 우리 엄마 찾아주시면 제가 남은 생명의 10년을 바치겠습니다. 근데 인간이 참 치사해요. 무사히 돌아오시니까 5년으로 줄일 걸 그랬다. 어쨌든 그때 너무 감사했고 우리 네. 엄마 치매셨을 때 진짜 이게 모래시계가 떨어지는 것 같이 이제 쇠락해지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곁에서 체온을 느끼게 해주실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해서
0: 그렇군요.
1: 제가 영광된 순간이 아니라 어쩌면 곧 입원해야 될 텐데 뭐 이런 순간
0: 네.
1: 이게 마지막일 수도 있는데 버텨주시는 게 너무 감사해서 네. 그때 진짜 감사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0: 맞아요. 네. 그런 시간에 감사를 떠올리면 뭐 지금 이 순간 감사하지 않을 게 없겠죠. 네. 유인경 작가님께 오늘 감사할 것은 무엇인가요?
1: 오늘 저는 이 책이 프로그램에 출연해서 너무 오랜만에 거의 30년 만에 제가 라디오에 네. 첫 번째 고정 패널로 출연했던 FM 대행진의 프로듀서님을 만나게 됐어요.
0: 그 데뷔시켜주신 분이네요.
1: 네. 너무 감사하죠. 이거 뭐 네. TV는 사랑을 싣고도 나올 수가 없는 정도인데
0: 그렇네요.
1: 윤주영 아나운서도 제가 좋아하는 아나운서인데 또 뵙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 매 순간 매 순간이 사실 감사한 것 같아요.
0: 네. 네. 점점 책 쓰는 시간이 빨라지시는 것 같아서 올해는 이제 몇 번 뵐 수 있지 않을까 감사하는 마음으로
1: 천천히
0: 네. 기다리겠습니다.
1: 네.
0: 자, 오늘 유인경 작가의 책 만개 감사 함께했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네, 저는 스윗피플의 연주로 원더풀 데이 보내드리면서 인사드릴게요. 명사들의 책읽기 아나운서 윤지영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잠시 후 4시를 알려드립니다. KBS 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입니다. HLKC

안녕하십니까? 아름다운 우리 가곡 아나운서 김태규입니다. 오늘 들으실 곡은 이은상 씨 김동진 곡 가고파입니다. 바리톤 최연수의 노래로 전해드립니다.

아름다운 우리 가곡, 오늘은 이은상 씨 김동진 곡 가고파를 바리톤 최연수의 노래로 전해드렸습니다.

안녕하세요. 건강365 아나운서 최인경입니다. 대장암은 발병률이 높은 암입니다. 중년 이후로 대장암 위험에 신경 쓰는 경우가 많은데요. 젊은 층도 방심할 수 없다는 지적입니다. 원인이 뭘까요? 대장암이 증가하는 이유, 특히 비교적 젊은 층에서도 대장암 발병 위험이 높아지는 건 왜 그럴까요? 오늘은 대장암의 위험 요인과 조기 발견을 위한 방법을 살펴봅니다. 그리고 암을 비롯해서 중증 질환에서 이뤄지고 있는 다학제 진료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건강365 시아의 사랑의 인사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0: KBS 라디오 건강 365 함께하고 계십니다. 대장암은 식습관을 비롯한 생활습관이 원인으로 지적됩니다. 식습관의 어느 부분이 문제가 되는 걸까요? 대장암 위험을 높이는 생활습관은 뭘 말하는 걸까요? 나이 들수록 대장암의 위험이 높아진다는 생각을 하지만 젊은 층의 대장암이 늘고 있어서 방심할 수 없습니다. 대장암의 위험, 한의학대학교 병원 소화기 내과 박진화 교수에게 도움 말씀 듣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네, 반갑습니다. 대장암이 줄지 않고 오히려 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가요?
1: 네, 1990년도에 대비해서 발생 건수는 전 세계적으로 2배 이상 증가하였는데요. 네. 미국이나 우리나라 그리고 유럽 이런 이제 선진국들은 증가폭 자체는 다소 감소하긴 했지만 네. 지속적으로 진단이 되고 있습니다.
0: 네. 특히 젊은 층의 대장암 발생률이 증가하고 있다고 하던데 그런가요?
1: 네, 맞습니다. 네. 특히 50세 미만에서의 젊은 층에서의 대장암 발생률은 전 세계적으로 상당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0: 네. 네, 대장암의 원인으로 늘 강조가 되는 게 서구화된 식습관인데요. 서구화된 식습관이라는 게 뭘 말하나요? 육식이 문제인 건가요?
1: 사실 잔인 음식 한 가지 한 가지보다는 식단의 패턴이 문제인데요. 서구화된 식습관 중에서 대장암의 위험도를 올릴 수 있는 요인으로는 네. 붉은 고기, 그다음에 적색류 같은 붉은 고기, 그리고 가공육 섭취, 네. 그다음에 식이섬유 부족, 고지방이나 고칼로리 식당, 네. 그리고 당류 과다 섭취 등으로 인한 비만율 상승, 그리고 요즘에 많이 이야기되는 가공식품, 초가공식품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0: 네. 뭐 붉은 고기, 그러니까 육류, 동물성 지방, 또 가공육 이런 것들이 지적이 된다고 하셨는데 이런 음식들이 대장암의 위험을 높이는 이유가 뭔가요?
1: 네, 고온으로 이제 조리를 했을 때 네. 그 안에서 이제 뭐 헤테로사이클릭 아민, 뭐 다완 방향족 탕화수소 이런 발암물질 같은 것들이 생성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 때문에 위험이 높아지고 네. 또한 이러한 음식들에 있는 햄아연이라는 게 있는데 네. 이런 걸로 인해서 장 점막이 손상이 될 수가 있어서 장내에 염증이 지속적으로 유도가 될 수 있고 이로 인해서 대장암의 위험도가 올라가게 됩니다.
0: 네, 육식을 지적을 하셨지만 육식을 즐기지 않는 분들에게도 대장암의 위험은 있지 않나요? 가족력도 문제가 될까요?
1: 네, 대장암은 크게 세 가지가 연결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는데요. 네. 첫 번째는 가족력을 포함한 유전적 요인입니다. 네. 1천 내에 대장암이 있는 경우에는 대장암 위험도가 2배에서 3배 정도 증가하게 되는 걸로 알려져 있고 네. 어린 나이부터 다발성 용종이 발생하는 유전적 질환들이 있는데 네. 이러한 경우에는 대장암의 위험도가 크게 증가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두 번째는 식습관을 포함한 생활습관이고요. 네. 마지막으로 장내 환경이 중요한데 장내 미생물 불균형으로 인해서 만성 염증이 생겨서 장 점막의 손상이 축적이 돼서 암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0: 네.
1: 따라서 대장암은 하나의 원인이 아니라 여러 위험 요인이 쌓여서 어느 정도 임계점을 넘게 되는 발생하는 질환으로 생각이 됩니다.
0: 네. 그중에서 식습관을 포함한 생활습관 지적을 하셨는데요. 이건 뭘 말하는 건가요?
1: 네. 문제를 유발할 수 있는 생활습관으로는 네. 비만 그리고 운동 부족, 그다음에 음주, 흡연, 당뇨와 같은 것들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0: 네. 음주, 흡연은 이제 대장암의 위험에서도 빠지지 않는 건데 운동 네. 부족은요. 신체 활동과 대장암이 어떤 연관이 있을까 싶기도 한데 어떨까요?
1: 네. 운동 부족으로 인해서 장 운동이 저하되게 되면 네. 장의 연동 운동이 느려지면서 대변이 장에 오래 머무르게 됩니다. 이에 따라서 발암물질 장 점막과 접촉하는 시간이 증가가 되면서 네. 장 점막이 손상이 되고 돌연변이가 축적이 될 수 있습니다.
0: 네.
1: 네. 그리고 또한 운동 부족으로 인해서 인슐린 저항성 그리고 IGF-1이라는 물질이 증가하게 되면 네. 세포 증식이 촉진이 되고 세포 사멸이 억제하게 되는데 네. 이 자체가 종양의 성장에 유리한 환경이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0: 네. 네,
1: 또 마지막으로는 운동 부족 자체도 문제기는 한데 네. 실제로는 운동 부족으로 인해서 비만이 발생하게 돼서 내장 지방이 증가를 하게 되고 이로 인해서 염증이나 인슐린 저항성이 악화가 돼서 대장암의 위험이 상승할 수 있게 됩니다.
0: 네. 스트레스도 연관이 있습니까? 뭐 스트레스가 만병의 근원이라는 말이 있긴 하지만 스트레스와 대장암은 어떤 연관이 있을까요?
1: 네, 사실 스트레스 자체는 대장암의 직접적인 위험 요인이라고 말하기는 좀 어렵지만 네. 간접적으로는 충분히 영향을 줄 수가 있겠습니다. 스트레스로 인해서 교감신경 활성화가 지속이 되게 되면 면역 기능이 저하될 수 있고 이로 인해서 암세포 제거 능력이 감소할 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0: 네. 여러 가지 원인들을 말씀을 주셨는데요. 뭐 요즘은 예방을 위해서 대장 내시경으로 확인하는 분들이 많아진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증상으로 병원을 찾는 분들도 있지 않을까 싶은데 뭔가 이상해서 대장 내시경을 받기도 할 것 같은데 어떨까요?
1: 네, 맞습니다. 증상이 갑작스럽게 생겨서 내원하시는 분들도 많은데요. 보통 혈관이나 설사, 변비, 그리고 흑색, 짜장색과 같은 변, 복통, 체중 감소 이러한 다양한 증상으로 내원을 하시게 됩니다.
0: 네. 그럼 암이 어디에 생겼는지에 따라서 증상도 좀 달라질 수 있는 건가요?
1: 네, 맞습니다. 오른쪽인 맹장이나 상인결장이라는 곳에 암이 생길 경우에는 네. 이 부분은 장의 내강이 넓고 내용물이 좀 묽은 편이기 때문에 장 폐색이 잘 안 생깁니다. 따라서 환자분들이 뭐 빈혈, 피로감, 체중 감소, 복부의 불편감 등을 주소로 오는 경우가 많고요. 하인결장, S장결장이라고 하는 왼쪽에 암이 생기는 경우에는 이 부분은 조금 배변이 단단해지고 그다음에 장 내강이 좁은 편이라서 장 폐색이 생기기가 쉽습니다. 따라서 변비, 설사, 배변 습관의 변화, 심한 복통이나 복부 팽만 등을 주소로 오는 경우가 많고요. 마지막으로 직장에 암이 생기는 경우에는 선홍색의 혈변, 점액변, 그리고 잔변감을 느끼거나 가늘어진 변 이런 것들을 주소로 내원을 하시게 됩니다.
0: 그 결장암, 직장암으로 구분이 되잖아요. 그런데 특히 직장암에 대한 두려움을 더 크게 가집니다. 아무래도 항문 쪽에 좀 더 가까울수록 항문 보존이라든지 신경 쓰이는 부분이 많은 거죠?
1: 네, 그럴 수 있긴 합니다. 직장암의 경우에는 일단은 이제 수술을 하고 나서 설사가 발생하는 경우도 많게 되고 항문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가깝게 암이 위치한 경우에는 저희가 수술 전에 항암이나 방사선을 해서 크기를 줄여서 보통 치료를 하게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문 보존을 하기 어려운 경우들이 있습니다.
0: 그런데요. 대장암을 의심할 수 있는 증상이 나타났다는 건 이미 좀 진행된 상태로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대장암도 초기에는 아무 증상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1: 네. 그렇습니다. 대부분은 진행된 상태로 보는 것이 맞는데요. 사실 초기 대장암은 종양이 작고 장 내강을 막지 않고 또 출혈도 미미하거나 간헐적이기 때문에 환자가 증상을 느끼기는 좀 어렵습니다.
0: 예. 그럼 초기에는 대부분 아무 증상이 없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1: 네, 대부분 그렇습니다.
0: 그럼 증상이 있어서 대장 내시경 검사를 받기도 하지만 아무 증상 없이 예방 차원에서 검사를 했다가 암이 발견되는 경우도 많습니까?
1: 네, 많습니다. 꽤 많은 비율이 대장암 증상 없이 검진에서 발견이 되는데요. 특히 이제 국가 검진이 활성화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 비중이 상당히 큰데 약 한 30%에서 50% 정도가 무증상 상태에서 그냥 검진을 통해서 발견이 되게 됩니다.
0: 그럼 증상이 없을 때 암이 발견된 경우에도 초기를 넘어서 병기가 높은 상태로 확인되기도 하나요?
1: 사실 무증상 대장암의 경우에는 대부분 초기이기는 한데요. 일부에서는 증상이 없는 경우에도 진행된, 그러니까 우리가 뭐 3기, 4기 정도에 진행된 병기로 발견이 될 수도 있고 환자마다 좀 다르기는 합니다.
0: 네. 그럼 대장 내시경 검사에서 용종이 발견되면 일단 모두 제거하는 거죠?
1: 네. 대부분 제거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는데요. 사실 직장이나 뭐 원위부 S상 결장에서 관찰되는 다수의 암과 확실히 연관이 없는 과형성 용종이라고 불려지는 용종의 경우가 명확하다면 제거를 안 하기도 하는데요. 대부분의 경우에서는 발견되는 용종은 다 제거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0: 네. 그럼 그중에서 암이 의심되는 용종은 모양이나 상태가 좀 다른가요?
1: 네, 맞습니다. 뭐 사실 저희가 100% 감별을 하기는 좀 어렵기는 한데요. 암이 의심되는 용종들 같은 경우에는 좀 일단 크기가 큰 편인 경우가 많고요.
0: 네.
1: 저희가 내시경으로 관찰만 하는데도 그냥 자기가 자발출혈, 그래서 스스로 출혈이 네, 있는 경우가 동반이 되는 경우들도 있고
0: 네.
1: 아니면 이제 중간에 인풋 패어있는 모양을 하고 있는 경우도 있고
0: 네.
1: 그래서 모양이나 상태가 사실은 좀 다른 편입니다.
0: 네.
1: 네, 거기에다가 저희가 이제 내시경을 보면서 영상 증강 내시경이라고 해서 저희가 내시경을 보면서 조금 이렇게 뭐 색깔을 바꾸고 혈관 있는 데를 좀 자세하게 보는 내시경 기법이 있는데요.
0: 네.
1: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볼 때는 좀 암이 의심되는 용종은 확실하게 조금 혈관이 좀 저희가 봤을 때 모양이 다르고 무너져 있는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0: 네.
1: 어느 정도는 내시경을 보면서도 이건 암인 것 같아라고 저희가 의심을 할 수 있기는 합니다.
0: 네.
1: 그래서 내시경적으로 100% 감별은 어렵다. 다만 저희가 내시경으로 이제 확인을 하고 제거를 하는 과정 속에서 어느 정도 90%에서 95% 이상은 최소 의심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0: 네. 그럼 또 떼어낸 용종으로 조직 검사를 해서 진단을 하는 거죠?
1: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환자분들이 오실 때
0: 네.
1: 저 다른 병원에서 조직 검사 이미 했는데요. 이렇게 오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0: 네.
1: 네, 사실은 저희가 제거를 용종을 했을 때 그 조직 검사 결과에 어떤 모양이고 뭐 선종인지 암과 연관 없는 용종인지 암인지 이런 것들을 보는 것도 중요한데
0: 네.
1: 잘 제거가 되고 남지 않았는지 그리고 만일 암이라고 한다면 그 깊이가 얼만큼 파고 들어갔는지 이런 것들을 보는 게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제거한 용종은 다시 그냥 다 조직 검사를 모두 내보내서 네, 진단 및 그다음에 앞으로의 치료 방침을 결정을 하게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0: 네. 그럼 또 한 번 용종이 발견된 분들은 다시 또 생길 수도 있는 건가요?
1: 네, 아무래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이제 고위험군, 저위험군으로 좀 분류를 하게 되는데요.
0: 네.
1: 추후에 이제 진행된 좀 1cm 이상의 암과 가까운 용종이나 대장암이 잘 생기기 쉬운 그런 군을 고위험군이라고 판단을 하게 되고
0: 네.
1: 그와 좀 연관이 없는 군을 저위험군이라고 판단을 하게 되는데
0: 네.
1: 네, 저희가 3개 미만의 용종, 그다음에 1cm 미만의 용종 그리고 선종 중에서도 고도 이형성증이라는 것을 동반하지 않은 용종 뭐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조금 위험도가 낮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고요.
0: 네.
1: 반대로 좀 크기가 크고 그다음에 저희가 조직검사를 내보냈을 때 조직학적으로 좀 좋지 않은 타입이 섞여 있고
0: 네.
1: 그다음에 개수가 많고 이럴 경우에는 추후에 나쁜 병이 생기기도 좀 쉽고 그다음에 용종이 좀 반복적으로 생길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을 하게 됩니다.
0: 네. 용종이 특히 잘 생기는 분들도 있는 건가요?
1: 저 진료를 보다 보면 확실히 있는 것 같은데요.
0: 네.

0: 종종에 발병하는 건 차이가 좀 있을 수가 있습니다.
1: 네.
0: 그래서 저 환자, 제가 환자분들한테 설명을 드리는 건 이제 보통 어떻게 드리냐면,
1: 네.
0: 저희가 수많은 원인 중에 아직까지 현대적으로 이렇게 좀 뭔가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부분은 몇 가지가 안 되는 것 같다.
1: 아.
0: 그 중에서 제가 아까 네. 말씀드렸던 생활 습관이라던가 비만, 그 다음에 식습관, 여러 가지 것들이 있을 수가 있겠는데요.
1: 네.
0: 이 우리가 아직 현대 의학으로 모든 것을 아는 거는 아니고 저도 진료를 하다 보면은 확실히 잘생기는 체질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가족력과 유전력이 명확하게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라고 설명을 드리면서 다만 이 대장암의 경우에는 저는 제가 보는 학문이 그래서 되게 운이 좋고 되게 축복받은 학문이라고 환자들한테 얘기를 하는데 이 용종의 단계에서 사실 저희가 제거를 해주면 대장암으로 진행하는 거를 막을 수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1: 아, 그렇군요.
0: 네, 그렇기 때문에 잘생기는 조금 할 때마다 생기는 분들은 너무 속상해하지 마시고 다른 병, 다른 암은 초기에 발견해서 저희가 수술을 하는 게 가장 좋은 치료 방법이라면 대장 같은 경우에는 용종의 단계에서 제거하면 암으로 진행하는 것 자체를 막아줄 수 있는 그런 우리가 찬스가 충분히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너무 속상해하지 마시고 남들보다 건강관리 자주 한다고 생각하세요.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 네, 알겠습니다. 대장암의 여러 위험들 중에서 유전적 요인이 문제가 되는 경우도 많다고 들었습니다. 이 유전적 요인이라는 건 어떤 의미로 이해해야 될까요? 가족력과는 좀 다른가요?
0: 네, 둘은 조금 다르다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1: 네.
0: 가족력 같은 경우에는 부모나 형제와 같은 이제 우리 그 피를 공유하는 유전자를 공유하는 가족에서 대장암이 발생한 경우를 의미하게 되며 이 자체는 원인이 꼭 유전자가 아닙니다. 공유하는 생활 습관이 일단 같게 되고 성격적 요인도 좀 비슷하고 사실 부모님이 비만이면 아기들도 비만인 경우들이 꽤나 있잖아요. 이러한 이제 공유하는 여러 환경들 그리고 일부의 유전적 소인 이런 것들이 있어서 가족력이 있는 경우에는 위험도가 올라갈 수 있게 됩니다라고 설명을 드리는데요. 유전적 요인이라는 것은 실제로 유전자의 돌연 변이가 존재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다른 여러 가지 요인이 없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암 발생과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것 이것을 유전적 요인이라고 말씀드리게 됩니다.
1: 네. 또 유전적 요인으로 인한 대장암은 대장 여러 곳에 암이 발생할 수 있다는 말도 있던데요. 맞는 얘기인가요?
0: 네, 맞습니다. 이 유전적 요인으로 인한 대장암 발생할 수 있는 질환의 종류는 뭐 린치 증후군, 호이치 예거 증후군, 뭐 가족성 선종성 용종증과 같은 다양한 질환들이 있는데 이러한 질환들이 유전적 요인으로 인해서 대장암을 만들 수 있는 질병들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유전성 대장암에서는 대장의 여러 부위에 암이 동시 혹은 시간차를 두고 발생하는 경우가 상당히 흔합니다.
1: 네.
0: 유전자 이상이 전반적으로 사실 존재를 하는 거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과는 달리 대장 전체가 이미 암이 생기기가 아주 쉬운 상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따라서 비교적 젊은 나이에 암이 생기게 되고 한 번 암이 발생한 후에도 남은 대장에서 또 암이 발생할 수 있는 위험성이 높다 보니까 처음에 진단이 됐을 때 뭐 수술을 해서 대장을 다 잘라낼 것인지 수술적인 범위를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 이런 것들도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게 됩니다.
1: 네. 근데 뭐 어쨌든 가족력이나 유전적 요인이 있는 경우에는 특히 정기검진에 신경을 써야 되겠네요.
0: 네, 맞습니다. 일단 가족력이 있는 경우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부모나 형제 부모님이나 형제 중에서 가족력이 있어서 이제 대장암을 좀 어린 나이에 진단을 받았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일단 가족 중에서 가장 어린 발병 나이보다 10년 먼저 혹은 40세를 기준으로 잡고 그래서 예를 들면은 뭐 부모님이 45세에 진단을 받았다라고 하면 35살부터 시작을 하라고 하고요. 만일 뭐 55세 이렇게 진단을 받았다라고 하면은 10살을 마이너스해도 45세이기 때문에 이때가 아닌 40세에 진단을 해보라고 합니다. 그래서 가장 어린 발병 나이보다 10년 먼저 혹은 40세 중에서 빠른 시점에 검사를 해보라고 설명을 드리고요. 근데 다만 가족력이 있다고 해서 내시경 검사를 자주 보실 필요는 없으시겠고 이 시점에 먼저 한 차례 확인을 한 후에 이 결과에 따라서 의사가 설명해 주는 알맞는 주기로 검사를 진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겠고 유전적 요인이 있는 경우에는 사실 질병에 따라 다르기는 한데 대부분은 10대 혹은 20대 초반부터

0: 2주부터 대장 내시경 검사를 시작을 하게 됩니다.
1: 네. 대장 내시경을 이제 몇 년 주기로 해야 될까 고민하는 분들도 많은데요. 유전적 요인이 있는 분들은 좀 더 자주 해야 될까요?
0: 네, 맞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이제 뭐 림치증후군, 그다음에 가족성 손종성 용종증 이런 병 같은 경우에는 네. 많은 경우에 있어서 20, 30대 이미 대장암이 생기게 되거든요. 그리고 한 번 괜찮았다고 하더라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장 전체가 암이 생기기가 너무 쉬운 상태의 유전자 변화가 있는 거기 때문에 1년에서 2년 정도 주기로는 할 걸 권고를 드리고 네, 보통은 1년 주기로 계속 추적 관찰을 할 것을 말씀을 드리게 됩니다.
1: 네. 대장 내시경 검사를 시작해야 하는 나이를 이제 50세부터를 생각을 하잖아요. 네. 가족력이나 유전적 요인이 있다면 3, 40대에도 검진을 해야 될까요?
0: 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네. 유전적 요인이 있는 경우에는 대부분은 부모님이 이미 대장암으로 수술을 받으시거나 이 병을 알고 있는 경우들이 대부분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아주 어린 나이, 그러니까 저희가 유전자 검사를 통해서 이 병을 아주 어린 나이에 보통 확인을 하게 되고 그런 경우에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10대 후반 혹은 20대 초반부터 이미 1년 정도 간격으로 대장 내시경을 검진을 받을 것을 권고를 드리게 되고요. 가족력이 있는 경우 부모 형제의 대장암이 있었던 환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남들보다 이르게 받는다라고 생각하시면서 가족분들 중에서 진단받으셨던 나이보다 10살 먼저 혹은 만 40이 되었던 시점에는 최소한 검진을 한 차례는 받으셔야 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1: 네, 아무래도 대장암도 초기 치료할수록 효과가 클 텐데요. 정기 검진뿐 아니라 특히 민감할 필요가 있는 의심 증상에 대해서도 짚어주시면 좋겠어요.
0: 네,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서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대장암은 초기에는 무증상인데요. 네. 특정 경고 신호라는 것이 보이면은 반드시 적극적으로 평가를 해야 됩니다.
1: 네.
0: 그래서 이 민감할 필요가 있는 의심 증상들로는 일단 첫 번째로 살변, 그리고 배변 습관 변화. 갑자기 뭐 환자분들이 자주 간다거나 아니면은 뭐 잘 못 간다거나 그다음에 변의 형태가 변해서 설사나 변비가 발생했고 가는 변이 보인다거나 이럴 경우에 이제 갑작스러운 변화에 대해서는 확인이 반드시 필요하겠고 이외에도 원인이 명확하지 않은 철결핍성 빈혈, 복통, 복부 팽만, 그리고 본인이 의도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몸무게가 빠지는 체중 감소가 동반되거나 변을 봐도 봐도 남는 느낌이 있는 장변감 이런 것들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네, 특히 50세 이상에서는 증상이 가볍다고 하더라도 이 증상이 지속되거나 새로 생겼다라고 하면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 반드시 진료를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1: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대장암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한양대학교 병원 소화기 내과 박진화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KBS 라디오 건강365 함께하고 계신데요. 소녀시대의 다시 만난 세계 듣고 다시 오겠습니다.

0: KBS 라디오 건강 365 함께하고 계십니다. 협진, 다학제 통합진료, 병원 치료에서 많이 듣는 얘기입니다. 다학제 진료와 협진은 같은 의미인 걸까요? 조금 다르게 이해할까요? 가톨릭대 인천 성모병원 가정의학과 서민석 교수에게 도움 말씀 듣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다학제 통합진료라는 말을 많이 듣는데요. 암 환자를 위한 치료 방식인가 싶기도 합니다. 맞나요?
1: 이 좀 낯선 단어라서 좀 어려우실 수 있긴 한데요.
0: 네.
1: 다학제라는 거는 이제 여러 과가 같이 고민을 한다는 의미고요.
0: 네.
1: 즉 이제 암이라든지 중증 질환들, 희귀 난치성 질환 같이 여러 치료의 방법을 사용해 볼 수 있는 질환들의 환자를 위해서
0: 네.
1: 관련된 분야의 젊은이가 모여서 최적의 맞춤 치료의 계획을 세워보자는 건데요. 뭐 예전에는 특정 과에서 일단 1차 진료를 하고 난 이후에 다른 과의 진료가 필요하다. 그러면은 순차적으로 이 협진이라는 걸 진행을 해서 예, 치료를 했다고 하면 처음부터 같이 계획을 세워보자. 진단과 치료의 방법을 세우는 게 도움이 된다. 결국에는 생존율이 높아지고 환자 만족도가 높아진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환자 중심의 진료를 받는 시스템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0: 네. 그러면은 우리가 흔히 쓰는 협진은 조금 좁은 개념으로 보면 될까요? 암이 아니더라도 말씀하셨듯이 협진으로 진행되는 질환들도 많지 않습니까?
1: 뭐 앞서서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던 방식이 협진이라고 봐야 되는데요.
0: 네.
1: 주치의가 다른 과에 이제 의뢰를 하게 되면 순차적으로 다른 과에서 진료를 이루어지는 그런 방식이라고 보면 되고요. 다학제는 이제 한 번에 여러 전문가가 같이 모여서 상담도 하고 검사나 치료 과정에 대한 의견을 모아서 치료 방법을 찾아나가는 이제 시스템이라고 봐야 되는데요. 협진은 어떻게 보면 좁은 개념의 다학제라기보다는 방식의 차이인 것 같습니다. 다학제는 한 번에 같이 보자, 협진은 순차적으로 진행한다. 이런 차이가 좀 있을 수는 있고요. 물론 이제 일반적인 우리 협진 같은 경우에 같은 질환에 대한 탁과 전문의의 의견을 듣는 경우도 있기는 한데 일반적으로는 주 질환이 아닌 전혀 다른 질환에 대한 자문을 구하는 개념이기도 하거든요.
0: 네.
1: 그렇게 본다면 어떻게 보면 협진이 좀 더 넓은 개념이라고 볼 수도 있죠.
0: 네.
1: 네.
0: 자, 오늘은 암 치료에 있어서 얘기되는 다학제 통합 진료에 대한 말씀을 주시면 좋겠는데요. 암이라는 병이 특정 전문 분야에만 국한되는 게 아니라 다학제 진료가 필수적인 것 같기도 한데요. 사실 오래된 시스템이지 않나요?
1: 네, 맞습니다. 뭐 지금은 이제 다학제 통합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질환이 많기는 한데
0: 네.
1: 암에서 이제 가장 먼저 시작된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지금도 사실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시스템이다. 근데 이제 여러 이제 복잡한 질환 중에서 암의 이제 특성상 진단부터 치료까지 사실 관련된 진료과가 많기 때문에 다학제 통합 진료가 좀 도움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물론 우선 이제 진단하려면 각 암에 대한 뭐 내과적인 부분들,
0: 그렇죠.
1: 조직학적인 진단을 내리는 이제 병리과, 뭐 영상 검사 확인하는 영상학과 관련이 되고요. 치료와 관련돼서는 뭐 수술을 담당하는 외과, 항암과 관련된 뭐 종양내과, 방사선 치료 담당하는 뭐 방사선 종양학과 등이 사실 여러 의료진들이 이제 포함되어 있기는 합니다. 이 공식적으로는 2014년도부터 건강보험 급여 항목으로 도입을 됐으니까요. 이게 한 10년 정도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는데 사실 일부 병원에서는 건강보험 적용되기 전 2006년부터 우리나라의 다학제 통합진료 시작됐다고 알려져 있고요. 이미 외국에서는 한 50년 이상 활발하게 사용하고 있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0: 네. 그렇게 관련되는 진료과가 많은 건데요. 또 어떤 암이냐에 따라서 함께 진료가 이어지는 분야는 좀 다르겠죠?
1: 네, 맞습니다. 뭐 어떤 암이냐에 따라서 사실 주 진료과도 달라지고 치료의 방법 또한 차이가 나기 때문에 암에 따라서 암종에 따라 다학제 통합 진료의 관련과는 당연히 달라지는데요. 뭐 예를 들어서 뭐 부인과 진료랑 관련된 암이다. 그럼 산부인과 당연히 포함이 되어야 되겠고 주변 장기와의 관계, 뭐 이제 대장이나 아니면 이제 요로 같은 방광, 요도 이런 요로 이런 부분이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내과도 포함돼야 되고 비뇨의학과도 포함이 되어야 되는 거고요. 만약에 뭐 뼈에 생긴 암이다, 그럼 뭐 정형외과, 재활의학과, 재건 수술을 위한 뭐 성형외과나 소아암이 많거든요, 뼈는. 그럼 소아청소년과 등 다양한 진료과들이 참여할 수 있습니다.
0: 네. 여러 과가 같이 고민을 하는 건데요. 관련된 전문의들은 대략 몇 명 정도가 될까요?
1: 아무래도 이게 진단, 치료, 뭐 이후에 이제 재활, 뭐 이런 부분까지 포함된 전문의가 있어야 되다 보니까 최소 3명 이상의 전문의로 구성이 되고요. 9명까지의 전문 분야가 포함이 되어 있다고 되어 있는데 실제로 이제 어떤 다학제 통합진료팀에 포함된 전문의의 숫자에 따라 건강보험 급여의 그 비용도 좀 차이가 나도록 구성이 되어 있긴 합니다.
0: 네. 일단 다학제 통합진료가 환자 중심의 진료라고 말씀 주셨는데요.
1: 네.
0: 아무래도 암 진단을 받으면 초기든 병기가 높든 오랜 기간 꾸준한 치료와 관찰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1: 네.
0: 다학제 진료가 주는 장점이랄까요? 뭐가 있을까요?
1: 암 진단이라는 게 참 오랜 시간 치료도 좀 필요하지만
0: 네.
1: 빨리 치료를 받아야 되잖아요.
0: 네, 그렇죠.
1: 가장 적합한 치료의 방법을 찾는 게 사실 중요한데 각각의 이제 전문의에 따라서 시선이 좀 다르거든요.
0: 아.
1: 이 질병을 치료하는데 어떤 게 도움이 된다라고 제시할 수 있는 여러 의견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의견을 이제 순차적으로 예전 방식대로 듣다 보면 시간이 좀 지체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결국 이제 모두의 의견을 한꺼번에 들어보고 서로 의견을 교환하면서 현재 가장 적합한 치료가 뭐냐. 그리고 연속해서 이 여러 과를 다니지 않게 되는 장점,
0: 그래서
1: 빠른 결정과 치료 시작을 할 수 있다는 점, 이것이 일단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요. 그리고 각 전문의의 의견을 바탕으로 사실은 이쪽 과에서는 이렇게 치료하자, 저쪽 과에서는 저렇게 치료하자 하게 되면은 치료의 그 방향이 좀 계속 바뀔 수가 있는데 한 번에 듣고서 결정을 하게 되니까 일관되게 치료를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치료의 성적도 좋지, 생존율도 높고 환자 입장에서는 여러 번 이제 병원에 와야 되는 번거로움이 줄어들고요. 중복 검사라든지 진료로 인한 경제적 부담이 줄어든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0: 네. 그러니까 다학제

0: 진료의 개념이 없던 예전과 비교하면 진료 과정에서도 많은 발전과 변화가 생긴 걸 텐데요.
1: 네, 맞습니다.
0: 그 뭐 중복 검사와 여러 경제적 부분에서도 부담이 좀 줄어들었다라고는 하셨는데 환자 입장에서 가장 실감하는 편리성이랄까요? 뭐가 있을까요?
1: 일단은 이 부분에 있어서도 만족도 조사 같은 거를 좀 한 결과들이 있는데요.
0: 네.
1: 예전에는 사실 환자를 그 의사가 이제 외래에서 보게 되면 진료 시간이 충분하지 않았던 것도 있거든요.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절차도 복잡했던 것도 있었는데
0: 네.
1: 이 다학제 통합진료를 통해서 내가 충분히 진료를 받았다. 절차도 간편해서 좋았다는 반응이 97% 이상 나왔고요. 그리고 다학제 팀 전문의에게 내가 진단과 치료에 대한 설명을 들을 수 있어서 만족했다라는 답변이 99% 이상 나왔습니다. 그리고 또한 진단과 치료의 방향이 예전에는 이쪽 저쪽 과에서 좀 달랐다고 하면 이제는 한 방향으로 일관되게 치료와 진단 방향이 결정이 되니까 신뢰도가 높아졌다.
0: 그렇겠네요.
1: 가장 실감하는 편리성이라고 하면 한 번에 충분한 설명을 들을 수 있다라고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0: 네. 네. 그렇군요. 그런데요. 암 환자들이 가장 마지막에 만나는 의료진이 혈액종양내과 전문의인 경우가 많잖아요. 항암 치료가 필요한 경우가 많아서 그런 것 같은데 치료 중에 생길 수 있는 여러 예기치 못한 증상에서 당황할 때가 많지 않을까요? 부작용도 그렇고요.
1: 암을 치료하는 과정을 크게 보면 수술도 하고 방사선 치료나 항암 치료를 하게 되는데 사실 뭐 진단 당시에 암이 많이 진행되면 수술은 못하고 항암 치료를 하는 경우들이 좀 많죠. 그리고 항암이라는 게 각각 암에 대한 외과나 내과에서도 진행을 하긴 하지만 결국에는 여러 가지 약물 썼을 때 되지 않는다고 하면 마지막에 이제 중앙내과에서도 항암을 진행을 해보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지막에 좀 만나는 진료과가 중앙내과인 것 같긴 한데요. 항암 치료 당연히 부작용이 많긴 하죠. 암세포도 죽이지만 정상 세포도 사실 죽이기 때문에 그런데요. 부작용이 심한 경우라고 하면 사실 항암이 중단되고 있고 그럴 때 이제 좀 당황스러울 수 있기는 한데 그래도 다행인 거는 항암 치료나 이런 여러 가지 그런 치료를 하기 전에 미리 이런 부작용에 대해서 설명을 충분히 드리고 혹여라도 부작용이 생긴다고 하면 사실은 그거에 대한 대처 방안들을 또 설명을 드리기 때문에 당황스러울 수도 있긴 하지만 충분히 대처는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0: 네. 그럼 또 이럴 때 혈액종양내과 전문의가 다학제 진료팀과 의논해서 약도 처방해 주는 건가요? 환자가 필요한 과로 가서 진료를 보는 건가요? 환자 입장에서는 이런 부분들이 궁금할 것 같은데요.
1: 뭐 다학제 진료를 통해서 이런 부작용 하나하나를 그 다학제 진료팀이 이게 개입을 하는 거는 사실 아니고요. 항암을 하는 과가 이제 혈액종양내과 전문의이시다 보니까 대부분의 항암 관련 부작용은 약물 치료로 주치의 선생님이 조절을 해줄 수 있고 그 외에 이제 암 치료를 받다가 생기는 여러 가지 증상들도 있거든요. 통증이 생긴다든지 심리정서적 문제가 생긴다. 그럴 때는 통증의학과나 아니면 정신건강의학과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다학제 통합진료의 도움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근데 이제 실제 처방을 받으려면 결국에는 지금 치료를 하는 주치 선생님이 이제 다른 과에다 연결을 해주면서 처방을 받는 시스템입니다.
0: 네. 그리고 또 암 치료 중에 있을 수 있는 불안감이라든지 수면 장애도 있을 수 있고요. 이럴 때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와의 상담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에도 외래 일정을 잡아주시는 건지 스스로 알아서 가야 하는 건지 이런 것도 잘 모르겠거든요.
1: 아무래도 암이라는 진단 자체가 굉장히 불안하거든요.
0: 그렇죠.
1: 앞으로 이제 진행되는 과정도 그렇고 치료 과정 중에 치료가 잘 될 것인지에 대한 불안 아니면은 치료 과정 중에 부작용 이런 것들이 생길 수 있으니까 불안이나 우울감 당연히 생길 수는 있습니다. 당연히 정신건강의학과 진료가 도움이 되는 분들이 많고요. 다학제 통합진료를 통해서 이분이 이제 치료 전에 어떤 심리적인 불안이나 우울이 좀 심하다. 치료 과정 중에 더 심해질 것 같다고 하면 당연히 정신건강의학과 진료가 연결이 될 수는 있고요. 네, 주로 이제 협진 의뢰를 통해서 저희가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다학제 통합진료팀 코디네이터가 이제 예약을 해주는데 예약 과정은 이제 주치의 선생님이 협진을 통해서 이렇게 이제 연결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0: 네. 그럼 다학제

0: 진료팀을 환자가 한꺼번에 만나는 경우도 있습니까?
1: 다학제 통합 진료가 이게 기본이 네. 모든 전문의가 이제 환자와 같이 만나거든요. 아, 한 자리에서.
0: 한 자리에서요?
1: 다학제 진료가 잡히면 네. 예, 환자 관련된 진료과 전문의들이 다 같이 만나가지고 뭐 따로따로 만나는 게 아니고요. 네. 같은 자리에서 한꺼번에 환자 가족과 만나서 설명을 이제 각자 돌아가면서 하면서 네. 어떤 치료의 방향을 설명을 해주면 그 이제 의견을 모아가지고 방향을 결정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0: 네. 그래서 한 번에 충분한 설명을 들었다라는 표현들을 하시는 거군요.
1: 네, 맞습니다.
0: 이 부분도 궁금합니다. 모든 암 환자에게 다학제 진료가 이루어지는 건지, 다학제 진료를 등록해야 하는 건지 절차상의 문제도 알고 싶거든요.
1: 사실 모든 암 환자에게서 다학제 진료가 이루어지는 건 아니고요. 네. 일반적으로 환자가 다학제 진료를 받고 싶다라고 주치의한테 요청하는 경우 네. 아니면 주치의 입장에서도 이게 치료의 과정이 좀 복잡할 것 같다. 다학제 통합 진료를 통해서 여러 선생님들의 의견을 들어야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이 되면 예, 그렇게 환자와 각각의 그 진료과 전문의가 이제 시간을 조율해서 다학제 진료 일자를 잡게 되는 거고요. 뭐 따로 등록을 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0: 네. 진단 방침을 이제 일관적으로 세울 수 있다는 부분에서 장점이 있다고는 하셨는데요. 근데 다학제 진료를 통해서 의견이 오갈 때 또 이견이 생길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이럴 때는 어떻게 하나요?
1: 이게 뭐 고민해야 되는 뭐 다양하고 복잡한 상황이 생길 수는 있죠.
0: 네.
1: 특히 이제 다학제 진료가 필요한 분들은 이제 이미 암이 진행이 됐기 때문에 네. 치료의 계획을 세우는 게 좀 복잡하거든요. 간단하게 초기 암인 경우에는 당연히 수술 먼저 하고 네. 이후에 좀 항암을 할 거냐 말 거냐 이런 정도의 결정만 내리면 되는데 이미 진행되어 있기 때문에 수술을 먼저 할지 아니면 항암이나 방사선을 먼저 해야 될지 사실 의견이 좀 갈릴 수는 있는데요. 사실 이런 각각의 분야의 전문성이 다르고 최신 직연도 다르고 어떤 임상진료 지침에 따라서 어떤 치료가 좋은지에 대한 의견이 갈릴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 상황에서 환자한테 가장 도움이 되는 치료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의견을 나누고 결정을 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의견이 있다고 해도 그런 여러 가지 의견을 종합을 해서 우리가 지금 상태에서 어떻게 하는 게 좋을 것인지에 대해서 의견을 모으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처음에 주치의과에서 결정했던 치료의 방법이 다학제 통합진료를 하고 나서 바뀌었다. 예를 들어 수술을 먼저 하려고 했는데 다른 과 진료를 진료 이제 의견을 들어보니 이거는 항암이나 방사선을 먼저 하고 수술하는 게 좋겠다. 이런 식으로 결정이 바뀌는 경우도 있을 수는 있습니다.
0: 아, 그렇군요.
1: 네.
0: 여러 과가 이제 한 번에 같이 보는 건데요. 그렇다면 사실 환자 입장에서는 또 나의 주치의는 누구인가 이것도 궁금합니다. 진단을 받게 되는 내과부터 외과, 방사선 종양학과, 혈액 종양 내과까지 많은 의사들을 만날 수 있는 건데요. 그럼 그때마다 주치의는 달라지는 건가요?
1: 충분히 이제 가능한 말씀인데요.
0: 네.
1: 처음에 이제 다학제 통합 진료를 요청하고 진행하는 이게 주치의과라는 거는 정해져 있거든요.
0: 네.
1: 그래서 처음에 이 환자가 예, 진료를 본 그 과에서 일단 주치의를 맡게 되는 거는 맞습니다.
0: 네.
1: 근데 이제 주치료 방법이 만약에 바뀐다 그러면 당연히 주치가 변경이 될 수 있고요. 예를 들어서 수술을 진행하는 단계에서는 외과 계열이 주치가 될 수 있는 거고 이후에 이제 수술이 끝났고 항암 치료로 진행을 해야 된다 그러면 내과 계열에서 주치가 변경이 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0: 상황에 따라서 주치가 바뀔 수 있는 건데 재발이나 전이가 생겼을 때도 같은 방식인가요?
1: 현재 이제 건강보험 안에서는 처음에 암이 진단되고 나면 세 번까지 다학제 통합 진료를 받을 수 있게 되어 있고요. 아무래도 이제 암이 초기에 진단되고 치료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새롭게 이제 전이가 생기는 경우다. 그렇다고 하면 앞서 이 그 3회 이내에서 통합 진료를 이제 받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문제는 이제 치료가 다 끝나고 치료의 경과를 지켜보는 과정에서 재발이 됐다. 그렇다고 하면은 또 치료의 방법이 달라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때는 또 다시 현재 상태에서 어떤 치료를 받는 게 가장 좋은지에 대해서 2회까지 다학제 통합 진료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전이나 재발이나 전이가 생겼을 때 받는 그 방식이 처음 받았던 그 통합 진료의 방식과 차이가 나는 건 아닙니다.
0: 일단 환자 중심의 이제 진료인 건데요. 다학제 진료는 또 의료진의 입장

0: 에서도 필요한 부분인 거죠.
1: 사실 이 다합제 진료 하는 게 쉽지는 않다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네. 현실적인 어려움은 있지만 환자 입장에서만 본다면 이거는 꼭 도움이 되고 필요한 방법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사실 이제 의료진들 안에서는 집담회라는 형식을 통해서 복잡하고 어려운 환자의 사례를 놓고 서로 의견을 교환하는 학술적인 모임 시간이 있긴 하거든요.
0: 네.
1: 그 의미는 의료진 안에서도 의견 교환을 하는 게 중요하다.
0: 그렇죠.
1: 다학제 진료를 하는 게 필요하다라는 걸 우리는 알고 이미 하고 있었던 부분인데 이걸 이제 환자에게도 우리가 이제 같이 고민한 내용을 설명하고서 진행을 하자. 그렇게 해서 진료가 진행이 되는 거고요. 사실 뭐 환자에게 설명하는 측면에서도 사실 우리가 다학제 진료를 하면 한 번에 딱 설명하고 끝나거든요. 중복된 설명을 줄일 수 있다는 점에서도 보면 사실 도움이 많이 됩니다.
0: 네. 또 환자 중심 진료로 진행되는 이 다학제 진료가 앞으로 보완되고 발전해야 할 부분도 있을까요?
1: 또 현장에서 여러 이제 선생님들 의견 들어보면 개선해야 될 부분은 당연히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이게 현재 상태에서는 아무래도 다학제 통합 진료를 정례화해서 상설화해서 운영을 해야 된다는 그런 부분에 대한 부담이 있으신 것 같아요. 공간이나 시간 제약이 있다 보니까 사실 자주 모이기도 어렵고 또 여러 이제 다학제 진료팀이 있는데 사실 같이 모이기가 좀 어려울 수도 있기는 하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한 개선도 필요할 것 같다. 그리고 또한 숙가 문제도 있기는 한데 여러 전문의들이 와서 참여도 하고 시간도 보통 한 30분에서 1시간 정도 걸리거든요. 시간도 사실 많이 드는 거에 비해서는 현실적인 숙가가 어렵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진료 보는 그 시간만 그렇지 그 진료를 보기 위해서 준비하는 또 시간이 또 있거든요.
0: 그렇겠죠.
1: 그렇기 때문에 이런 숙가 문제도 개선이 되면 좋겠다라는 점도 있고 지난 이제 코로나 대유행 때는 대면으로 모이기 어렵거든요. 근데 이제 대면으로 꼭 모여야만 하는 그런 상황들 그리고 이제 뭐 우리 영상의학과나 병리과는 직접 오시기가 어려운데 이런 부분들은 비대면으로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방법으로 개선하면 어떨까? 뭐 이런 부분들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0: 네. 말씀 주신 여러 부분들이 좀 보완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1: 네,
0: 알겠습니다. 맞습니다. 자, 오늘은 다학제 통합 진료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는데요. 가톨릭대 인천성모병원 가정의학과 서민석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오아시스의 Don't Look Back in Anger 보내드리면서 인사드릴게요. 건강365 아나운서 최인경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잠시 후 5시를 알려드립니다. KBS 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입니다. HLKC

안녕하세요. 문화공감 윤지영입니다. 렘브란트, 프란시스코 고야, 자크 로이 다비드, 윌리엄 터너까지 300년에 걸친 유럽 미술사의 흐름을 한 번에 만날 수 있는 전시회가 열리고 있는데요. 오늘 미술 이야기에서는 렘브란트에서 고야까지 거장들의 전시 소식으로 함께하겠습니다. 전시 해설가 이정환 씨가 준비하고 있고요. 이어서 클래식 이야기, 클래식 음악 평론가 유정우 씨와 함께하겠습니다. 첫 곡 먼저 보내드릴게요. 릴리 알렌의 Somewhere Only We Know.

0: 라디오로 만나는 문화일기 KBS 라디오 문화공감 윤지영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1: 미술이야기 오늘은 유럽의 300년 미술사를 만날 수 있는 전시 소식이 있다고 해서 전해드립니다. 전시 해설가 이정환 씨 나오셨어요. 어서 오세요.
2: 안녕하십니까.
1: 아, 최근 우리나라에서 인상주의 미술을 조명하는 전시 참 많이 개최됐었는데 네. 오늘 전시는 인상주의 이전의 흐름을 알 수 있는 작품들 소개해 주신다고요?
2: 그렇습니다. 더현대 서울 6층에 위치한 알트원이라는 전시 공간에서 개최 중인 렘브란트에서 고야까지라는 전시회인데요.
1: 네.
2: 미술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제목만 듣고서도 17세기 한 18세기 미술 다루나 보다 라는 생각 드실 겁니다. 근데 실제로 전시되는 작품들을 살펴보면 범위가 더욱 넓습니다. 이 전시는 유럽 회화 52점을 전시 중인데요. 1540년경의 작품부터 1842년에 그려진 작품까지 망라합니다.
1: 네.
2: 그래서 미술사적으로 시대 구분을 한다면 후기 르네상스부터 낭만주의 시기까지를 다루는 전시라 하겠습니다.
1: 특정 사조나 작가를 주제로 한 전시가 그동안 주로 열렸던 것 같은데 이번에는 좀 구성이 새롭다는 생각이 드네요.
2: 네.
1: 어떤 작품들이 와 있을지 기대가 됩니다. 아주 먼 곳에서부터 왔다고요?
2: 그렇습니다. 미국의 톨레도 미술관 작품들이 서울나들이를 한 것인데요.
1: 네.
2: 이 미술관은 미국 오하이오주의 톨레도라고 하는 인구 30만 명이 채 안 되는 작은 도시에 있는 미술관인데
1: 네.
2: 익숙한 미술관은 결코 아닐 겁니다.
1: 그러게요.
2: 그렇지만 세계적인 수준의 소장품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1: 네.
2: 근데 그럴 수 있었던 게 이 작은 이 톨레도라는 이 도시 출신의 아주 성공한 사업가가 이제 배출이 된 거예요. 근데 이분이 톨레도 미술관에 정말 큰 기부를 했고
1: 와.
2: 이걸 바탕으로 훌륭한 작품들을 미술관 측에서 하나둘씩 사 모아서 오늘날의 그런 어마어마한 그런 컬렉션을 완성을 했고 3만 네. 점을 지금 가지고 있다고 하고요.
1: 와.
2: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이 전시회의 오프닝에 이 미술관 부관장이랑 수석 큐레이터가 와서 오프닝 행사할 때 제가 통역을 했거든요.
1: 네.
2: 그래서 나중에 친해져서 제가 이것저것 많이 물어봤는데 이 미술관이 고려 청자도 갖고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우리나라의 그 박서보 작가의 작품도 구매를 이제 할 정도.
1: 박서보 작가 작품 사기 정말 힘들다고 하던데.
2: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 미술품의 그 수집의 그 양이나 질이나 그 다양성이 매우 다양한 그런 미술관입니다.
1: 그렇군요.
2: 네.
1: 이 톨레도라는 정말 지명도 익숙치 않은 먼 곳에서
2: 네.
1: 서울까지 작품을 대여한다는 결정을 내리는 게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 어떤 뭐 배경이 있었나요?
2: 이 미술관이 내년 말까지 재개관을 위한 대규모 공사에 지금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1: 그렇군요.
2: 근데 이럴 때 소장품들을 수장고에 보관할 수도 있겠지만 대여료를 받고 이제 순회 전시하는 거죠.
1: 네.
2: 그래서 이제 미술관이 일종의 수익성 사업을 이제 이렇게 말씀처럼 이제 일석이조로 이렇게 할 수 있게 이제 되는 것인데요.
1: 네.
2: 근데 그렇다고 해서 비교적 덜 주목받는 작품을 빌려준 게 아니었습니다. 이 정말 미술관의 그 최고 메인 제가 그 부관장한테 물어보니까 이 지금 소개해드리려고 하는 작품이 미술관 그 메인 전시 홀에 딱 들어가잖아요. 그럼 딱 정면에 제일 좋은 자리에 거의 벽체 거의 하나를 혼자 쓰고 있는 그 작품이라고 막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1: 그렇군요.
2: 근데 그 주요 중에 그 주요 작품이 뭐냐면 바로 자크 루이 다비드라고 하는 이 프랑스 작가의 1786년 작품인 호라티우스 형제의 맹세입니다.
1: 네, 딱 보면 다들 끄떡끄떡할 작품이네요.
2: 그렇습니다. 그래서 청취자분들께서도 인터넷에 자크 루이 다비드

0: 호라티우스 형제의 맹세 검색해보시면 네. 아 그래 이 작품이지 맞아요. 라고 이제 바로 수긍하실 그런 작업이고 네. 이 작품은 신고전주의 미술을 정말 단연 대표하는 그런 작품이고요. 미술사 책에서 반드시 소개되고 학교에서 시험 볼 때도 이 작품 가지고 답안지 두 장은 써내야 되는 그런 어떤 작품이 되겠습니다. 근데 다만 인터넷에 검색해 보시면 이 작품이 프랑스의 루브르 박물관의 소장품으로 소개되어 있을 것입니다.
1: 그러게요. 거기 가서 본 것 같기도 한데
0: 그렇습니다. 그래서 루브르 네. 박물관에 가보시면은 드농관이라고 하는 네. 곳이 있는데 거기에 루브르에 있는 그 자크루이 다비드의 호라티우스 형제의 맹세인데 4미터짜리 그림이
1: 맞아요.
0: 있거든요.
1: 엄청 크죠.
0: 그렇습니다. 사람을 그린 그림인데 정말 실물 사람을 보는 것 같다는 그런 느낌이 들 정도의 그런 그림입니다. 근데 이 루브르 박물관의 소장품이라고 돼 있는데 지금 더현대 서울에 와 있는 거는 미국의 톨레도 미술관 거라는 거죠.
1: 그러게요.
0: 근데 이게 어찌 된 일이냐면 지금 더현대 서울에 와 있는 게 이 자크루이 다비드가 다시 한번 그린 것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1784년에 자크루이 다비드가 지금 루브르에 있는 호라티우스 형제의 맹세에 그린 거고요.
1: 네.
0: 2년이 지난 1786년에 이 다비드와 그의 제자 안르루이 제로다가 원본의 한 절반 정도 되는 스케일로 재제작을 한 것입니다.
1: 그렇군요.
0: 네.
1: 덕분에 이제 한국까지 올 수 있게 됐는데
0: 그렇습니다.
1: 얼핏 보기에도 정말 사진처럼 잘 그린 그림이거든요.
0: 네.
1: 작가가 이런 그림을 다시 한번 그리는 수고를 왜 했을까요?
0: 여기에 아주 재밌는 사연이 있는데요.
1: 네.
0: 먼저 이 1784년에 자크루이 다비드가 루이 16세의 주문을 받아서 호라티우스 형제의 맹세를 이제 그린 겁니다.
1: 네.
0: 근데 딱 보셔도 아 국왕의 주문을 받다니 자크루이 다비드 보통 화가가 아니었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이제 절로 드는 대목이고
1: 네.
0: 뭐 실제로 정말 사진 같은 그림의 전형 같은 그런 화가이기도 한데요. 이 자크루이 다비드는 프랑스 왕립 미술 아카데미 출신이고
1: 네.
0: 26살이던 1774년에 당시 프랑스 미술계에서 가장 권위 높은 로마 대상을 수상합니다. 근데 다만 이 로마 대상을 한 번에 받은 것은 아니고요. 무려 4번의 도전을 한 끝에 쟁취를 한 것입니다.
1: 네.
0: 근데 그 과정에서 이 다비드가 심사에 불만을 느끼고 이제 이 세상 사람 안 될 거라고 막 단식 투쟁을 막 벌이기도 했을 정도로 네. 그렇게 뛰어난 화가로 인정받는 것에 대한 열망이 매우 매우 강했습니다. 근데 이런 다비드가 이제 화가로서 크게 성공하고 인정받고 루이 16세의 요구를 충실히 받들어서 그린 게 호라티우스 형제의 맹세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림의 내용을 한번 좀 살펴볼까 하는데
1: 네.
0: 보면 일단 배경이 고전적인 건축물입니다.
1: 네.
0: 그리고 그 배경 앞쪽으로 여러 인물들이 등장하는데요. 근데 가장 요 왼쪽에서 투구를 쓰고 나란히 서 있는 세 남성이 바로 제목 호라티우스
1: 형제.
0: 네, 형제들입니다.
1: 네.
0: 근데 이들은 가운데 서 있는 이 어떤 이 남성한테 손을 뻗어서 네. 이제 그 가운데 있는 남자가 들고 있는 검을 향해서 이렇게 맹세 경례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1: 네.
0: 근데 이 맹세를 하는 이유가 이 호라티우스 형제들이 이제 전장에 나가는 거라서 이제 목숨을 바쳐서 충성을 다하겠다는 그런 이제 다짐을 경례로 이제 보여주는 것입니다.
1: 그런데 경례를 받고 있는 남성의 표정을 보면 네. 굉장히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하늘을 응시하고 있거든요.
0: 네.
1: 그 뭔가 이 충성의 맹세를 바로 받아주는 느낌은 아닌 것 같아요.
0: 그렇습니다. 거의 막 울먹울먹하면서
1: 네.
0: 나 올려다보는 표정을 하고 있거든요.
1: 그러게요.
0: 근데 왜냐하면 경례를 받아주는 게 아버지이기 때문입니다.
1: 아.
0: 그래서 이제 자식들이 목숨 바치는 각오를 한다니까.
1: 아. 그렇군요.
0: 네, 이제 되게 이제 마음이 이제 안 좋은 거죠. 그래서 어찌 보면 이 그림은 자신들이 살고 있는 곳을 이제 아들들이 이제 지켜야만 된다는 그런 공적인 책무와 또 사랑하는 자식들을 떠나보내기 싫은 그런 아버지의 혼란스러운 마음을 딱 가운데 있는 인물로 이렇게 보여줘서 그걸 이렇게 잘 드러내 보이는 것 같습니다.
1: 네.
0: 그리고 이 그림의 또 오른편에 보면 이렇게 여인들이 여러 명이 있는데 네. 고개를 떨군 채로 이렇게 크게 슬퍼하고
1: 상심에 있는데. 빠져 있네요.
0: 그렇습니다. 여기가 그 호라티우스 형제의 누이들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남동생 오빠들 나가서 큰일 날지도 모르니까 이제 슬퍼하는 거죠. 근데 슬퍼하는 이유가 하나가 더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누이들 중 한 명의 약혼자가 오빠 남동생들이 이 쳐들어가는 그 적군의 군인이거든요.
1: 그렇군요.
0: 자기 약혼자가. 그러니까 이 전쟁의 결과가 어찌 되든지 간에
1: 무조건 지는 거네요.
0: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집안에는 정말 실패와 그런 어떤 비통과 어떤 안타까운 마음밖에는 남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1: 그렇군요.
0: 근데 이 그림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 주목해야 되는 점은 슬퍼하는 누이 동생들은 저기 구석에 어둡게 그렸어요. 근데 대신 충성을 맹세하는 경례를 하는 그런 형제들은 더 크고 앞서 나오고 밝게 네. 그렸거든요. 부각시켜서.
1: 그러네요. 맞아요.
0: 근데 이 그림을 루이 16세가 그리라고 해서 그린 거잖아요.
1: 네.
0: 그래서 이 그림은 결국엔 공적인 책무를 다하는 게 더 중요하다. 나가서 싸워라.
1: 네.
0: 라는 그런 메시지를 이제 강조하는 그런 일종의 선전적인 작품이라고 해석을 할 수 있겠습니다.
1: 그렇군요.
0: 그래서 실제로 이 작품이 그려지고 난 뒤에 루이 16세가 루브르 궁전에다가 이걸 전시를 합니다.
1: 네.
0: 대대적으로. 그래서 뭐 귀족들이 막 이런 걸 받겠죠. 왕족들이나. 근데 이 당시에 전쟁에 나가는 사람들이 귀족들이나 왕족 가문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너네도 그 그림을 보고 뭔가 느끼고 너네도 이 호라티우스 형제들처럼 나라에 큰일을 하면 너네도 나가서 싸워라. 그런 메시지를 이렇게 알게 모르게 계속 전달하고 싶었을 겁니다.
1: 그렇군요.
0: 근데 이렇게 그림을 봤던 이들 중에 하나가 바로 보드레유 백작이었는데
1: 네.
0: 이 그림에 탄복을 한 보드레유 백작이 이 자크 루이 다비드. 이 그림을 그린 화가한테 나한테도 같은 그림 하나 좀 그려줘 라는 의뢰를 하게 된 거죠.
1: 누가 봐도 탐내긴 할 것 같아요.
0: 그렇습니다. 진짜 멋있는 그림이니까요.
1: 그러니까요. 예.
0: 그래서 같은 내용을 가진 그림 하나가 조금 작은 사이즈로 하나 더 탄생을 하게 된 거죠. 그게 지금 더현대 서울에 와 있는 것입니다.
1: 네. 국왕에게 주문받아 그려진 작품과 같은 그림을 의뢰한 사람이라면 이 보들레우 백작이라는 사람도 당시 권력이 어마어마했겠네요.
0: 그렇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엄청난 예술 애호가였다고도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보드레유 백작이 이 엄청난 이 작품을 소장하는 기간이 매우 짧았습니다.
1: 그래요?
0: 왜냐하면 이 호라티우스 형제의 맹세 재제작본을 손에 넣은 지 얼마 되지 않아서
1: 네.
0: 이 백작이 도박 빚을 감당하지 못하고 그림을 팔게 됐거든요.
1: 그렇군요.
0: 그래서
1: 아이고 아까워라.
0: 그렇습니다.
1: 그 후손들이 땅을 치면서
0: 정말 땅을 치고 후회를 할
1: 지금도
0: 겁니다.
1: 지금도 울고 있을 것 같아요.
0: 그렇습니다.
1: 예.
0: 그래서 막 이렇게 유명한 유럽 가문들 가보면 가보 같은 그런 고전 명화들이 막 있잖아요. 그래서 그 집안 사람들은 이제 그렇게 못하게 된 거죠. 그래서 어쨌든 도박 빚을 갚기 위해서 이 호라티우스 형제의 맹세 재제작본이 미술 시장에 나오게 된 겁니다. 근데 이 작품을 처음으로 손에 넣고 거래를 시킨 이가 바로 장 바티스트 피에르 르브랭이라는 사람이었는데요. 이 사람은 화가이자 미술 거래상이기도 이제 했어서
1: 네.
0: 이 보물 중에 보물인 이 호라티우스 형제의 맹세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다가 착 낚아채갔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의 손에 이렇게 딱 무사히 들어가는 건가 이제 싶었는데 이게 운명의 장난인 것인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제 프랑스 대혁명이 이제 일어난 거죠.
1: 네.
0: 그래서 미술 시장이 완전히 붕괴되면서
1: 그렇군요.
0: 이 그림을 다시 손에 넣었던 이 르브랭이 1791년에 그러니까 대혁명 2년 지나고 나서
1: 네.
0: 자기 소장품들을 전부 처분하게 됩니다.
1: 오는 사람 많겠네요.
0: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후 이제 이곳저곳을 계속 떠돌아다니게 된 거죠.
1: 네.
0: 이 손 저 손 거치다가 결국엔 이 작품이 1950년에
1: 네.
0: 이 미국의 톨레도 미술관 손에 들어오게 됩니다.
1: 당시 또 미국은 가장 잘 사는 나라였으니까 예,
0: 그렇습니다.
1: 그럴 수밖에 없었겠네요.
0: 네.
1: 이 호라티우스 형제 맹세가 톨레도 미술관의 주요 작품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0: 네.
1: 와, 이렇게 또 흥미로운 이야기를 듣고 나니까 더 한 번 더 보고 싶어지네요.
0: 네.
1: 그런데 이야기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고요?
0: 그렇습니다. 지금 이 더현대 서울 전시회장에 가보면 호라티우스 형제의 맹세 바로 옆에 그림이 하나 있거든요. 네. 초상화.

0: 아닌가?
1: 네.
0: 근데 이 그림이 바로 아까 그 그림을 처음으로 미술시장에서 취급했던 미술상 장바티스트 피에르 르브랭의 아내가 그린 것이기 때문입니다.
1: 아, 아내도 그림을 잘 그렸네요.
0: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그 아내가 바로 엘리자벳 루이즈 비제 르브랭이라는 이 프랑스 출신의 화가인데요.
1: 네.
0: 이 엘리자벳 루이즈 비제는 18세기 유럽에서 가장 성공한 화가 중 한 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네. 앞서 소개한 자크루이 다비드랑 동시대 사람입니다. 그래서 자크루이 다비드는 아까 프랑스 국왕의 막 의뢰를 받아갖고 그림 그리라고 한 거잖아요.
1: 네.
0: 근데 엘리자벳 루이즈 비제는 마리 앙뚜아네트의 후원을 받아서 그녀의 초상을 그리기도 했습니다.
1: 그렇군요.
0: 그래서 그 중에서 아주 많이 알려진 게 바로 1783년에 그린 장미를 들고 있는 마리 앙뚜아네트라는 그런 작품인데요.
1: 네.
0: 이게 지금은 베르사유 궁전에 있습니다.
1: 아, 그래서 거기 있어야 또 어울리죠.
0: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딱 봐도 정말 그 실크를 입고 있는 그 마리 앙뚜아네트의 그런 모습이 정말 입을 다물지 못하게 할 정도로 화려한 그런 작품인데요.
1: 네.
0: 근데 이렇게 이 엘리자벳이 마리 앙뚜아네트의 이 초상화를 아주 이렇게 멋들어지게 완성을 하면서 당대 이 사교계에 이름을 알리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프랑스 귀족들 사이에서 이 그녀에게 자기를 좀 그려달라는 의뢰를 계속해서 하게 되는 거죠.
1: 근데 그림 보니까 색감도 네. 너무 좋고 네. 너무 예쁘게 잘 그려서 네. 여자들이 탐낼 것 같아요.
0: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너무 이제 좋은 말씀을 해주셔서 이 엘리자벳이
1: 네.
0: 본인의 얼굴을 이제 그린 그림도 굉장히 유명하거든요.
1: 오.
0: 그래서 이거는 런던의 내셔널 갤러리에 있는 거고 지금 한국에는 없는 건데.
1: 어머, 너무 예쁘네요.
0: 그렇습니다.
1: 네.
0: 그래서 청취자 분들께서도 이 엘리자벳 루이즈 비제 자화상이라고 검색해 보시면
1: 실제로 이렇게 생겼을까요?
0: 아마 아니었을 겁니다.
1: 이런 사람 없을 것 같은데.
0: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말 네. 왜 요즘 이렇게 막 예, 필터를 여자들, 씌운 얼굴처럼
1: 맞아요. 사진 우리가 이렇게 보정하는 것처럼
0: 그렇습니다.
1: 본인의 자화상 이렇게 나온다면 돈 많은 사람은 얼마든지 지불하겠네요.
0: 그렇습니다. 그래서 네. 왜 요새도 유난히 자연스럽고 이쁘게 바꿔주는 보정 필터는 돈 내고 사야 되잖아요.
1: 맞아요. 비싸도 다 사잖아요.
0: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아마 당대 사람들도 그런 욕망들을 다 가지고 있었을 것 같습니다.
1: 네.
0: 이왕이면 나를 더 우아하고 아름답고 고상하게 표현해주는 사람을 원했겠죠.
1: 그녀의 샘플 작품이네요.
0: 아마 처음에. 그랬을지도 모릅니다.
1: 네.
0: 그래서 지금 더현대 서울에 지금 전시되어 있는 작품이 1784년작 세레즈 백작 부인인데 역시나 매우 그렇게 아름다운 그런 네. 자태를 자랑합니다.
1: 뭐 1784년 작품이라고는 하지만
0: 네.
1: 뭐 백작 부인의 얼굴은 물론이고
0: 네.
1: 뭐 모자라든지 옷의 디테일,
0: 네.
1: 뭐 피부, 손에 들고 있는 종이 하나까지
0: 네.
1: 뭐 하나 빠지지 않고 다 너무 사실적이지만 너무 아름답게 보이거든요.
0: 맞습니다. 그래서 정말 어딜 봐도 고객 만족의 그런 어떤 네, 막 흔적들이 역력한데요.
1: 맞아요.
0: 그래서 얼마나 제 실력도 대단하고 수완도 좋은 화가였는지 이 한 작품만 보더라도 짐작이 됩니다.
1: 네.
0: 근데 이렇게 잘 나가던 엘리자벳 루이즈 비제 역시 프랑스 대혁명 이후 큰 위기를 겪습니다.
1: 네.
0: 왜냐하면 그녀에게 그림을 그려달라는 고객들이 다 귀족층이었잖아요.
1: 그렇죠.
0: 그러니까 대혁명 시기에 눈총을 받을 수밖에 없었고요.
1: 네.
0: 그리고 그녀의 큰 후견인이었던 마리 앙뚜아네트가 이 대혁명 시기에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기도 했잖아요.
1: 네.
0: 그래서 그러면서 결국 엘리자벳 루이즈 비제가 어린 딸과 함께 파리를 이제 떠나게 됩니다.
1: 잠깐
0: 개인사를 말씀드리자면 결혼 생활이 불행했다고 하더라고요.
1: 남편이 도박빚으로 다 날린 거예요?
0: 그 도박빚은 예. 그 이제 호라티우스 형제의 제재작본을 사들였던
1: 네.
0: 그 보드레우 백작이
1: 네, 네.
0: 도박빚이 많았고 도박빚 갚으려고
1: 아 다음에 산 분이
0: 그렇습니다. 그, 그림을 팔았더니
1: 그랬구나.
0: 엘리자벳
1: 맞아요.
0: 남편이 산 거잖아요.
1: 그렇죠. 근데 그분도 망했잖아요.
0: 그렇습니다. 근데 그 사람도 망한 거죠.
1: 그러니까요.
0: 그러니까 그것도 참 이제 참 기구하다고 하겠고 그리고 이 엘리자벳 루이즈 비제는 이제 초혼이었는데 남편은 재혼이었거든요.
1: 아.
0: 근데 이제 뭐 여러 가지로 이제 처음부터 좀 이렇게 안타까운 면이 많은 결혼이었고
1: 네.
0: 결혼 생활도 이제 불행했다고 하더라고요.
1: 그렇군요.
0: 그래서 이제 딸이랑 둘이서 이제 프랑스 대혁명 터지고 나서 이제 유럽을 이제
1: 전전했군요.
0: 네, 전전하는 거죠.

0: 있거든요. 그래서 정말 정말 최고의 화가 중 한 명으로서 천수를 누렸습니다.
1: 네. 네. 그러니까 작품이 많이 남아있을 수밖에 없었겠네요.
0: 그렇습니다.
1: 생활고가 또 있었을 테니까 그림을 많이 그렸을 거고 우리 입장에서는 또 좋네요.
0: 그렇습니다.
1: 작품을 많이 볼 수 있으니까.
0: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그녀의 아주 좋은 작품 중 하나가 지금 더현대 서울에 이렇게 딱 와 있어서
1: 네.
0: 아, 그래서 이런 재밌는 이야기들도 겸사겸사 이렇게 들려드릴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1: 네. 수백 년 전에 프랑스 회화가 이렇게 역동적인 이야기와 에너지를 품고 있었다고 하니까 아주 흥미롭고 직접 가서 보고 싶어집니다. 나머지 전시 작품 이야기들 다음 주에 이어서 전해드릴게요. 전시 해설가 이정환 씨였습니다.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로이킴의 러브 러브 러브 이어드릴게요.

0: 일상을 잠시 내려놓고 문화를 즐기는 여유를 만납니다. KBS 라디오 문화 공감 윤지영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1: 아이들에게 꿈을 키워주는 시간입니다. 클래식 이야기, 오늘은 음악가로 활동했던 바흐의 아들들 이야기로 함께할게요. 클래식 음악평론가 유정우 씨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2: 안녕하세요.
1: 바흐의 아들들도 음악가로 꽤 활발하게

0: 활동을 했었죠.
1: 예. 마침 이제 오늘이 5월 3일이고 이제 모레면 어린이날이지 않습니까?
0: 네.
1: 그래서 그 우리가 음악의 아버지 하면 바흐를 이야기하죠. 근데 이 음악의 아버지라는 칭호를 들어 마땅한 이 바흐, 진짜 아버지로서도 엄청난 분이었습니다.
0: 네.
1: 그래서 오늘은 이제 어린이날을 맞아서 바흐의 아들들 가운데에서 첫 번째, 두 번째 아들, 음악가로서 대성했던
0: 네.
1: 이 두 아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바흐는 그 평생 20명의 자식을 이렇게 낳았는데요.
0: 네.
1: 물론 그 당시는 영아 사망률이 높은 때였기 때문에 딱 절반인 10명만 성인으로 자랄 수 있었습니다.
0: 네.
1: 이 바흐의 막내딸이 이 레기나 주산나 바흐라는 분인데 1742년에 태어났으니까 바흐가 57세 때
0: 와.
1: 태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흐는 정말 많은 자식을 이렇게 거느리고 있었는데 문제는 이렇게 그 자식이 많으면 소홀하기 쉽지 않습니까?
0: 그렇죠.
1: 근데 바흐가 진짜 아버지로서 대단한 분이었던 게 이 모든 자식들을 다 고등교육을 시키고 이 자식들의 뒷바라지를 위해서 정말 애썼던 그런 분이었다는 게 참 대단하죠.
0: 네.
1: 그래서 오늘은 이제 우선 소개해드릴 아들은 바로 바흐의 장남입니다. 이 바흐의 장남인 빌헬름 프리데만 바흐라는 분인데요. 빌헬름 프리데만은 1710년에 태어났습니다. 근데 이 아버지의 재능을 그대로 물려받아서 빌헬름 프리데만은 이미 10대 때부터 당대 최고의 오르가니스트로
0: 네.
1: 이름을 떨치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 바흐가 20대 때 이 첫 아들이 태어났었는데 그리고 이제 1717년에 바흐가 쾌텐이라는 조그맣지만 굉장히 그 음악적 환경이 잘 갖추어진 곳으로 궁정악장으로 갔는데 빌헬름 프리데만이 9살이던 1720년에 어머니인 마리아 바르바라, 바흐의 첫 번째 아내였던 마리아 바르바라가 세상을 떠납니다.
0: 네.
1: 이러니까 이제 바흐는 이 첫째, 둘째, 이 남겨진 어린 아이들을 굉장히 또 측은하게 생각했죠. 그래서 물론 바흐는 아이들을 위해 바로 재혼을 하긴 했지만 이 아이들이 바르게 자랄 수 있도록
0: 네.
1: 그 교육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그리고 이제 장남인 빌헬름 프리데만이 음악에 재능이 있다는 걸 알게 된 뒤에는 아버지가 손수 이 건반 연습곡을 써서 아들의 건반 연습을 도왔던 그 책자가 그대로 남아 있거든요.
0: 네.
1: 그래서 그 책자가 바로 장남 빌헬름 프리데만을 위한 건반 소책자라는 악보집입니다. 그리고 이 모두 이제 63곡으로 이루어진 이 곡인데요.
0: 네.
1: 이 곡들 중에 상당수가 나중에 바흐의 평균율 클라비어 곡집 1집과 인벤션과 심포니아. 이제 요즘 그 우리 그 학생들도 바이엘 떼고 체르니 들어가게 되면 인벤션과 심포니아를 일찍 시작하는 사람들 많거든요.
0: 네.
1: 바로 이 중에 많은 곡들이 바로 이 바흐가 아들을 위해서 썼던 곡입니다. 자 그러면 아버지 바흐가 장남 빌헬름 프리데만의 교육을 위해서 썼던 곡 중에서 판타지아 10번, 나중에 심포니아 11번이 되는 G단조 바흐 작품 번호 797번을 로버트 힐의 포르테 피아노, 18세기의 초기 피아노 연주로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0: 네.

0: 200년 전 사람인 바흐도 이렇게 자식 교육에 열정을 쏟았던 걸 보면 예나 지금이나 부모들은 비슷했던 것 같아요.
1: 맞습니다. 특히 바흐는 자기가 이제 가정 환경이 불우해서 어릴 때 부모님이 돌아가시는 바람에 네. 큰형 집에서 컸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빨리 일을 해서 한 사람 몫에 돈을 벌어야 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대학 진학을 하고 싶었지만 대학을 못 가고 바로 직업음악가로서 삶을 시작해야 했거든요. 네. 그래서 바흐는 자기의 자식들만큼은 충분히 배우고 싶은 만큼 고등교육을 시키겠다라는 목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1723년 5월에 바흐는 아주 큰 도시죠. 라이프치히에 토마스 교회의 음악 감독으로 취임하게 되는데요. 이때 그 바흐가 간절하게 라이프치히로 가고 싶어 했던 이유가 물론 이제 여기가 굉장히 중요한 음악 감독 자리이기도 했지만 라이프치히는 그 당시 독일 최고의 그 교육 기관들이 있었던 특히 라이프치히 대학 법과대학은 독일 최고 명문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내 아들들은 그리고 내 딸들은 고등교육을 시켜서 좋은 학교에 보내리라. 전부 또 대학 교육을 시키리라. 네. 라고 마음을 먹고 라이프치히로 가게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자기가 토마스 교회의 음악 감독이니까 자동으로 자식들을 토마스 교회 부속 학교에 이게 이제 중고등학교를 다 겸하는 거죠. 네. 학교에 입학시킬 수 있었고 아주 명문 고등학교였는데요. 그리고 장남 이 빌헬름 프리데만과 차남인 칼 필립 에마누엘은 아버지 소원대로 라이프치히 대학 법대에 다 진학을 했습니다.
0: 그렇군요.
1: 그래서 그 빌헬름 프리데만은 물론 이렇게 이제 라이프치히 대학 법대를 나왔지만 당시는 이제 신분 사회였죠. 그러니까 이제 음악가 집안이었기 때문에 그 학력과는 또 상관없이 이제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직업 음악가의 길을 걷게 됩니다.
0: 네.
1: 뭐 워낙 10대 때부터 그 건반 악기 주자로서 명성을 떨치고 있었기 때문에 1733년에 드레스덴에 있는 성 소피아 교회 오르가니스트로 취임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13년 동안 재직을 하고 네. 1746년부터 64년까지는 헨델의 고향이기도 한 할레의 성모교회의 오르가니스트로 재직하면서 수많은 그 추종자를 거느리고 또 제자를 키워내던 네. 당대 최고의 오르간 주자였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빌헬름 프리데만 바흐가 젊은 시절 바로 이 드레스덴의 성 소피아 교회 오르가니스트로 재직하고 있던 1740년에 작곡한 두 대의 챔발로를 위한 소나타 F장조 2악장 안단테를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0: 그런데 이 바흐의 장남 빌헬름 프리데만 바흐는 비운의 천재라고 불리우죠?
1: 예, 그렇습니다. 이 워낙 어릴 때부터 천재적인 음악가로 소문이 났기 때문에 상당히 좀 독선적인 분이었죠. 네. 타협을 절대 하지 않는 그런 성격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교회의 오르가니스트를 그만두고 1770년대에 베를린에 정착하게 돼서 후학들을 많이 가르치게 되거든요.
0: 네.
1: 근데 여기에서도 무슨 그 궁정음악가라든지 이런 칭호를 얻기를 기대했지만 이 타협할 줄 모르는 성격 때문에 결국은 그냥 후학만 양성하다가 네. 1784년에 72세를 일기로 베를린에서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인생 후반기는 상당히 좀 궁핍했다라고 알려져 있거든요.
0: 네.
1: 그래서 참 그 천재들이 항상 그렇듯이 타협하지 않은 세상과 타협하지 않은 결과로 상당히 이제 만년은 좀 불우했던 그런
0: 그렇군요.
1: 음악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빌헬름 프리데만 바흐의 만년의 명곡 한 곡 더 들어보시겠는데요.
0: 네.
1: 1775년에 베를린에서 작곡한 두 대의 챔발로를 위한 협주곡 E플랫 장조 2악장 아다지오를 한번 들어보시죠.
0: 네.

0: 네, 이번에는 바흐의 차남을 만나볼 차례죠.
1: 예, 바흐의 아들 중에 가장 성공한 아들로 원래 삼남으로 태어났지만 생존한 아들로는 차남인 칼 필립 에마누엘입니다.
0: 네.
1: 이분은 뭐 평생 동안 아주 성공적으로 이렇게 음악가로서 자리매김을 해서 이 아버지 바흐의 큰 자랑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 프로이센의 프리드리히 대왕의 포츠담 궁정 음악가로서 30년을 재직하고
0: 네.
1: 자기의 대부인 당대 최고의 또 음악가였던 게오르크 필립 텔레만의 후임으로 함부르크 독일에서도 가장 부유한 상업도시인 함부르크 시의 음악감독으로 또 20년을 재직하면서 이분이 바로 후에 나올 하이든 모차르트의 고전파의 산파 역할을 한 분이거든요. 음악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0: 네.
1: 바흐의 아들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분의 곡들이 이제 나중에 남겨지면서 나중에 악보들이 전부 이제 분산되다 보니까 아버지 곡인지 아들 곡인지
0: 헷갈리는 게 많죠.
1: 헷갈리는 곡들이 굉장히 네. 많죠. 그래서 대표적인 곡이 과거에는 바흐의 작품으로 분류돼서 바흐 작품 번호 1031번으로 불리던 플루트 소나타 E플랫 장조입니다. 근데 나중에 연구에 의해서 아들 칼 필립 에마누엘의 작품인 거로 밝혀져서 오늘의 끝곡으로 칼 필립 에마누엘 바흐의 플루트 소나타 E플랫 장조 2악장 시칠리아노를 에마누엘 바위의 플루트 연주로 들어보실 텐데요.
0: 네.
1: 들어보시면 아, 이 곡 하실 겁니다. 한번
0: 네.
1: 들어보시죠.
0: 오늘은 음악가로 활동한 바흐의 아들들 이야기 함께했습니다. 유정우 선생님과 인사 나눌게요. 고맙습니다.
1: 감사합니다.

어른이 되면 조명제. 어른이 되면 난 수염을 기르겠다. 멋진 넥타이를 메고 구두를 신고 점잖은 신사가 되겠다. 어른이 되면 가고 싶은 먼 데도 가보고 하고 싶은 많은 일도 해보고. 참, 어른이 되면 아이들과 잘 놀아주겠다. 함께 뛰며 웃으며 그러다가 다시 어린이가 되고 싶다. 난 어른아이 이대로가 좋다. 빨리 어른이 되고 싶은 시절이 있었는데 어른이 된 지금은 또 그 시절이 그리워지죠. 조명재 시인의 어른이 되면 보내드렸습니다. 저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문화공감 윤지영이었습니다.

0: 정여울의 도서관.
1: 안녕하세요. 여러분과 아름답고 풍요로운 책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작가 정여울입니다. 이번 주에 함께할 작품은 엘리자베스 스트라우트의 퓰리처상 수상작 올리브 키터리지입니다. 이 작품을 읽으며 많은 독자들은 사랑하지만 공감하기 어려웠던 자신의 어머니를 떠올렸다고 합니다. 어쩌면 그토록 이해하기 어려웠던 우리들의 어머니도 올리브처럼 사랑하는 방법을 배우지 못했을 뿐이라는 것, 표현하는 언어가 없었을 뿐이라는 것, 그 안에 사랑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이 작품을 통해 알게 됩니다. 스트라우트의 문장은 이 소설에서도 단순하고 정확합니다. 그녀는 감정을 설명하지 않습니다. 행동을 보여줍니다. 올리브가 어떤 느낌을 받았다고 쓰는 대신 올리브가 무엇을 했는지를 씁니다. 그 행동들 안에서 감정이 살아납니다. 독자가 스스로 그 감정을 느끼게 됩니다. 이것이 스트라우트가 가진 가장 탁월한 능력입니다. 말하지 않고 보여주는 것, 설명하지 않고 느끼게 하는 것. 이 소설 안에 크롭이라는 마을도 하나의 인물처럼 읽힙니다. 바다 가까이 있는 이 작은 마을은 아름답지만 고립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은 서로 알고 서로의 일을 알고 서로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그 친밀함이 때로는 따뜻하고 때로는 숨막힙니다. 올리브는 이 마을에서 수십 년 동안 살았습니다. 마을을 사랑하지만 마을이 자신을 완전히 받아들인다고 느끼지 않습니다. 그 소속감과 소외감의 공존이 올리브의 내면과 닮았습니다. 작가는 올리브를 통해 우리에게 묻습니다. 완벽하지 않은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가? 상처를 준 사람을 이해할 수 있는가? 완벽하지 않은 자신을 받아들일 수 있는가? 올리브는 자신을 받아들이는 것을 평생 어려워했습니다. 그러나 재계의 손을 잡고 앉아있는 그 순간, 올리브는 어쩌면 처음으로 자신을 그대로 두는 것 같습니다. 바꾸려 하지 않고 달라지려 하지 않고 그냥 여기 있는 것으로 충분한 존재를 말입니다. 우리가 서로를 더 잘 이해하게 되는 것은 결국 이런 이야기들을 통해서입니다. 완벽한 영웅이 아니라 흠이 있고 상처받고 그럼에도 살아가는 인물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내가 지금 충분히 표현하고 있는가?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내가 느끼는 것을 제대로 전하고 있는가? 올리브처럼 말하지 못한 채로 시간을 보내지는 않는가? 사랑은 마음속에만 있으면 전해지지 않습니다. 투박하더라도 서툴더라도 지금 표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여울의 도서관이었습니다.

지난 날 그때 그 거리를 거니로 보고도 싶다면 모든 날 모든 순간을 음악으로 마음껏 누릴 수 있는 대한민국 인기가요 FM 104.9MHz 매일 오전 6시와

0: 차정에 함께합니다. 대한민국 인기가요에서 모두 드릴게요. 나 그대에게.
1: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잠시 후 6시를 알려드립니다. KBS 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입니다. HLKC

0: 심준구의 세상 보기.
1: 오늘이 5월 3일이니 6.3 지방선거까지 꼭 한 달이 남았습니다. 우리 시각장애인 유권자들, 각 당의 홈페이지에 있는 내용들을 제대로 확인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시각장애 방송인 심준구입니다. 한국 디지털 접근성 진흥원에서는 시각장애인들과 함께 국내 정당 홈페이지를 점검했는데요. 대체 텍스트 제공이 전반적으로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시각장애인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스크린 리더 프로그램인 센스 리더를 이용해서 주요 4당의 홈페이지를 탐색했더니 텍스트로 된 부분은 별 어려움 없이 읽을 수 있었지만 보도자료 등의 경우 이미지만 올라와 있는 경우가 많았고 파일명이나 JPG 또는 PNG 등과 같은 파일 확장자만 읽을 수 있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또한 정책 안내에 대한 팝업창이 뜨는데 그 내용이 이미지로 되어 있어서 읽는 게 불가능한 경우도 있었는데요. 구의원 등의 선거는 아주 적은 표차로 당락이 결정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장애인 유권자가 정보 접근성에 문제가 있어서 공약을 제대로 이해하고 투표하는 게 어렵다면 이건 선거 결과에도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일이죠. 각 당의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누구도 정보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시각장애인 유권자의 참정권 보장과 정보 접근성 확보를 위해 웹 접근성 기준을 점검하고 개선해 나섰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첫 곡은 버스커버스커의 노래 듣습니다. 벚꽃 엔딩.

5월 3일 일요일 심준구의 세상보기 방송 내용 소개해드립니다. 얼마 전 교육부에서는 과도한 선행학습을 제한하고 아이들의 발달권을 보호하겠다는 취지로 영유아 사교육 대응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유아 대상 영어학원의 레벨 테스트와 3세 미만 영아에 대한 인지 교습을 금지한 건데요. 이른바 4세 고시, 7세 고시로 불리는 과도한 조기 교육 열기에 제동이 걸릴 전망입니다. 그런데요, 비장애 영유아를 둘러싼 교육 환경은 너무 이른 경쟁이 문제로 지적되는 반면 장애를 가진 영유아의 경우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혹은 학원 등에 등록하는 것조차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 국내에서 유일하게 시각장애 영유아를 대상으로 특수교육을 실시하는 학교인 서울효정학교가 있습니다. 내일 모레가 어린이날인데요. 오늘은 서울효정학교 고웅재 교장 선생님을 모시고 시각장애 영유아의 특성과 교육 현실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시각장애 바이올리니스트 김정은의 귀에 쏙 클래식 명곡에서는 모차르트의 오페라 돈 조반니 중 레포렐로의 아리아 이 목록을 보세요를 감상합니다. 플라이 투 더 스카이의 노래 먼저 듣죠. 가슴 아파도

0: 하늘 5월은 푸르구나 우리들은 잘한다 오늘은 어린이날 우리들 세상 이 노래 다들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린이날 노래죠. 오늘은 푸른 새싹처럼 무럭무럭 자라는 우리 아이들과 늘 함께하는 분을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국내 최초의 시각장애 영유아 특수학교인 서울효정학교의 고웅재 교장 선생님이십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1: 네, 안녕하세요.
0: 네, 먼저 서울효정학교 어떤 학교인지 소개를 좀 부탁드립니다.
1: 네, 서울효정학교는 시각장애 영유아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유치원 가정 특수학교입니다. 위치한 곳은 서울 강북구 미아동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0: 네, 미아동이 있군요.
1: 네, 미아동에 있습니다.
0: 국내 최초의 시각장애 영유아 학교라고 소개를 했어요. 언제 개교했고 몇 명의 아이들이 다니고 있습니까?
1: 네, 저희는 2017년 9월 개교를 했고요. 원래 7학급 28명 정원으로 운영되는 학교입니다.
0: 네.
1: 실제로 개교 초기에는

0: 28명에서 30명이 넘는 아이들이 실제로 학교를 다녔고요. 이번 연도에는 현재 14명 학생이 모두 다, 재학해서 학교 생활하고 있습니다.
1: 14명이요?
0: 네, 14명입니다. 네. 저출산 때문에 학생 수가 다소 줄어든 감은 있습니다. 그런데 내실 있는 교육을 위해서는 지금 인원도 적절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 네, 벌써 10년이 됐네요.
0: 그렇죠. 이제 곧 10년을 꽉 채우게 됩니다.
1: 입학 대상이 어떻게 돼요? 시각장애가 있는 영유아라면 뭐 누구나 입학이 가능한 겁니까?
0: 그렇죠. 주장애가 시각장애인 영유아는 모두 다 입학이 가능한 학교입니다.
1: 요즘 중복장애 학생들 이야기 많이 들리던데 혹시 중복장애 학생들도 있습니까?
0: 그렇죠. 시각장애 영역에는 다양한 장애 원인에 따라서 단순 시각장애 아동도 있지만 중복장애 아동도 있기 때문에 모든 유형의 장애를 가진 시각장애 어린이들이 네. 다 서울효정학교에 다닐 수 있습니다.
1: 단지 뭐 지적장애나 다른 장애가 있더라도 시각장애는 있어야 되는 거죠.
0: 그렇죠. 시각장애는 꼭 갖추고 있어야 그 네. 조건에 들어가 있어야 효정학교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1: 혹시 지역은 상관이 없습니까? 내가 부산에 살아요. 그래도 이곳에 입학할 수 있는지.
0: 그렇죠. 서울효정학교와 같은 유형으로 이렇게 유치원 과정만을 따로 떼서 운영하는 특수학교가 없기 때문에 네. 시각장애 영유아들의 교육에 사각지대가 있는 지역은 어디든 다 입학이 가능하고요. 실제로 서울효정학교 초기에는 제주도에서 경주에서 대구에서 대전에서 전국 각지에서 아동들이 모여든 바도 있고 네. 현재도 용인에서 매일같이 통학하는 어린이가 있습니다.
1: 그러면 지금 전국에서 이런 영유아 시각장애아를 대상으로 한 학교가 이곳 하나인 거예요?
0: 예를 들면 그 유치부 학급을 한 학급, 두 학급 이 정도 운영할 수는 있지만
1: 네.
0: 유치부 과정만을 이제 독립적인 교육과정으로 운영하는 학교가 없기 때문에 아무래도 부모님들 입장에서 볼 때는 그 친구들 또래 집단을 형성할 수 있는 그런 규모를 갖춘 유치원에 보내고 싶어 하시고요.
1: 그러니까요.
0: 그런 측면에서 서울효정학교가 가지고 있는 특징적인 부분 장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1: 이게 전국에 유일하다는 게 저는 어떻게 보면 이래도 될까 하는 생각도 좀 들거든요. 이게 혹시 특수학교를 세우는 게 그 지역에서 많이 배척당하고 이런 경우들이 있지 않습니까? 사회적으로 이슈도 되고 했잖아요. 그런 어려움 때문에 이런 겁니까?
0: 그런 부분도 전혀 없다고는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그 특수학교가 일반 주민들에게 혐오시설로 이해되는 그런 잘못된 풍조 때문에 특수학교를 세운다고 하면 일단은 지역 주민들의 브레이크를 좀 예상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긴 합니다.
1: 효정학교는 어떻게 설립하게 됐습니까?
0: 효정학교가 설립하게 된 가장 중요한 이유는 원래 한빈매학교 유치부 두 학급에서 시작된 학교였습니다.
1: 네.
0: 한빈매학교 두 학급이 있었는데 두 학급에 8명 다니다 보니까 부모님들이 만 4세, 5세, 2년 다니기엔 너무 아까운 교육과정인 거죠.
1: 네.
0: 이 금쪽 같은 시기에 2년만 유치원 과정을 다니는데 너무 아쉬움이 있어서 부모님들이 먼저 요청을 해 주셨습니다. 좀 더 다닐 수 있는 예를 들면 영화 과정을 좀 개설해 주시면
1: 네.
0: 좀 이어서 다닐 수 있는 시기를 좀 늘릴 수 있을 것 같다.
1: 좀 미리부터 다닐 수 있게 해달라.
0: 그렇죠. 영아부터. 네. 사실은 그 영아부터 유치원까지의 단계가 만 0세부터 만 5세까지 6년이거든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다니는 그 학업 연한하고 똑같아요. 그 정도로 긴 시기이기 때문에 충분히 그 시기를 놓치지 않고 아이들이 교육받을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취지에서 부모님들의 요청이 있었던 것이고
1: 네.
0: 그래서 서울효정학교가 개교되었습니다.
1: 우리 그 장애아들이 보다 일찍부터 이런 특수교육을 접해야 되는 이유라면 어떤 걸 들 수 있을까요?
0: 아무래도 시각장애 영화로 이제 처음에 부모님들이 아이가 눈을 맞추지 못한다든지 이제 시각장애로 이해되는 여러 가지 어떤 신체 증상들을 보일 때 아이들은 이미 그 학업이라든지 세상을 배워나가는 기능에 있어서 상당 부분을 천천히 네. 배우게 됩니다.
1: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아무래도.
0: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점자로 시험 보는 친구들이 수능에서 그 정한인에 비해서 1.7배 시간을 부여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1: 네.
0: 우리 아이들은 생애를 살아가는 시간을 1.7배 부여받지 않지 않습니까?
1: 맞습니다.
0: 똑같은 시간을 부여받아서 세상을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보다 더 어려서 세상을 사는 기능들, 점자, 보행, 일상생활, 또 사회관계를 맺는 훈련 등등을 어려서 시작을 해도 나중에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정도 되면 아이들이 따라가기 버거울 수 있습니다.
1: 네.
0: 그래서 조기 교육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1: 효정학교 설립할 때는 어땠어요? 주위에 뭐 반대나 이런 거 없었습니까?
0: 다행스러운 점은 주위에 한빈맹학교가 있기 때문에
1: 네.
0: 지역 주민들이 시각장애인을 너무 익숙하게 접해오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시각장애 교육 그 시설이 설립되는 거에 대해서 지역 주민들의 네. 그 반발이 그다지 크진 않았던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1: 그렇다면 기존에 있었던 한빈맹학교가 지역사회와 많이 좀 사이좋게 지내지 않았나.
0: 그런 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1: 네.
0: 아무래도 그 저희가 통계조사를 해보니까 한빈맹학교가 소재하고 있는 지역에 시각장애인 가정이 굉장히 많고요.
1: 네.
0: 그들이 또 사회생활을 영위하면서 지역의 어떤 그 상권들을 상당히 많이 지탱해 주고 있습니다.
1: 네.
0: 노령화돼가는 그 지역에 시각장애인 젊은이들이 들어오고 또 부모님들이 들어오고 해서 아이들 슈퍼마켓을 이용한다든지 편의점을 이용한다든지 아니면 뭐 세탁소를 이용한다든지 결국은 이들이 소비를 네. 해 주는 것이 지역사회를 지탱해주는 중요한 기능을 담당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1: 그러니까 자꾸 함께 살아봐야 합니다.
0: 그렇죠.
1: 네. 그래야 서로의 소중함을 더 깊이 이해하고 필요성에 대해서도 알게 되고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0: 맞습니다.
1: 네. 근데 보통 학교라고 이름을 할 때요.
0: 네.
1: 초등학교부터 쓰잖아요. 그 이전에는 뭐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뭐 이렇게 부르잖아요.
0: 그렇죠.
1: 서울효정학교는 학교라고 이름이 돼 있어요.
0: 맞습니다.
1: 특별한 네. 이유가 있습니까?
0: 사실은 유치원 과정의 특수학교가 세워지기 전에는 법적 근거가 없어서 초중등 교육에 입각한 특수학교만이 있었습니다.
1: 네.
0: 서울효정학교가 지어질 당시에 유치원의 특수학교라고 하는 그 어떤 법적 개념이 형성이 됐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특수학교라고 하는 통칭 안에 두 갈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초중고 과정을 운영하는 특수학교가 있을 수 있는 거고
1: 네.
0: 유치원 과정을 운영하는 특수학교가 있을 수 있는 것으로 그래서 특수학교의 갈래가 세분화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 시각장애가 있는 건 마찬가지라도요.
0: 네.
1: 그 장애 정도가 다 다를 수 있잖아요.
0: 맞습니다. 네.
1: 그 현재 재학생들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0: 저희 학교 학생들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언어 하나만 놓고 보더라도 빠르게 언어가 습득이 되어서 모든 종류의 음악이나 뭐 그 일상생활들이 다 쉽게 이루어지는 친구들이 있는가 하면
1: 네.
0: 이제 발화를 해야 되는 아이들도 있어요. 그걸 세세하게 가르쳐야 되는 아이들도 있기 때문에 이 아이들이 한 교실에서 하나의 학급을 구성하고 친구의 개념을 형성해 주면서
1: 네.
0: 같은 학급을 구성할 수 있는 것은 아이들이 함께 살아감을 배울 수 있는 또 공동체 의식을 형성할 수 있어서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1: 네. 저는 중도의 시각장애를 갖게 됐거든요.
0: 네.
1: 초등학교 3학년이나 4학년 그 무렵에 발병이 됐던 걸로 기억을 해요.
0: 네.
1: 근데 그 어렸을 때 아이들이 이제 잘 안 보이고 이러니까 뭐 칭얼댈 수도 있는 거고
0: 네.
1: 뭐 여러 가지 행동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0: 맞습니다.
1: 근데 제가 참 궁금한 게 이 아이들이 지금 영유아란 말이죠.
0: 네.
1: 그렇지만 그 아이들도 시력이 어떤 친구는 조금 더 잘 보일 수 있고 어떤 친구는 좀 덜 보일 수 있고 이렇단 말이죠.
0: 네.
1: 영유아 아이들은 그럴 때 어떻게들 반응해요?
0: 그거를 아이들에게 설명을 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누구는 이렇게 어느 정도 보는 친구도 있고 하나도 못 보는 친구가 있기 때문에
1: 네.
0: 미리 아이들에게 그걸 설명을 해주게 되고요. A라고 하는 친구는 지금 어느 정도 보고 있고 색깔을 구분할 수 있고 색깔을 설명할 수 있어. 그런데 B라고 하는 친구는 그거를 설명을 들어서 이해를 해야 되는 친구도 있기 때문에
1: 네.
0: 그거에 대해서 충분히 아이들에게 설명을 해주고 그 아이들의 활동을 지도하고 있습니다.
1: 그런 설명으로 그 아이들의 지도가 가능한 거예요.
0: 아무래도 저희가 14명의 학생의 선생님 유아 특수를 전공한 선생님만 모두 10분이 계시거든요.
1: 네.
0: 저희가 1대1 교육을 하면서 담임 선생님이 지도할 때 옆에 지도해 주는 그 지원해주는 그런 인력들이 충분히 배치되기 때문에 네. 담임선생님과 팀워크를 맞춰가지고 아이들에게 개별적인 교육 또 개별적인 지도를 해주고 있습니다.
1: 네, 지금 14명이지만 오히려 이 정도의 숫자가 적정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신다는 게 이해가 갑니다.
0: 네, 사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법정 인원을 줄이는 작업들 계속 진행을 하고 있고요.
1: 네.
0: 그래서

0: 5세까지 영유아가 다니는 거죠.
1: 그렇죠. 네.
0: 그 연령별로 교육의 내용도 다르지 않을까 싶어요. 우리 아이들 어떤 걸 배웁니까?
1: 일단 만 0, 1, 2세까지를 영아라고 보통 구분을 하는데 이 네. 친구들에게는 주로 이제 감각 훈련, 그래서 그 각종 오감을 갖다가 다 사용할 수 있는, 우리 아이들이 뭔가를 만지는 걸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촉각에 대한 거부를 한다든지
0: 네.
1: 이런 것들이 많아서 나중에 점자 읽는 거에도 이제 그 거부 반응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아이들이 기본적인 일상 생활과 더불어서 감각에 대해서 거부하지 않는 것들을
0: 네.
1: 집중적으로 만 0, 1, 2세 때는 가르칩니다.
0: 지금 이 부분 많은 분들이 잘 못 알아들으실 것 같습니다. 시각장애인 눈 안 보이면 다 만져보려고 달려드는 거 아니냐 하는데 영유아들은 그게 아니에요. 무서워한단 말이죠.
1: 그렇죠. 네.
0: 그렇기 때문에 더 조기 교육이 필요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도 하게 되고요.
1: 네, 맞습니다. 그래서 각종 그 오감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체험들을 시켜주는 데 저희가 많이 시간을 할애하고 있습니다.
0: 네. 그 5세쯤 되는 아이들은 어떤 걸 배울까요?
1: 만 3, 4, 5세 정도 되는 아이들에게는 보통 그 시각장애 영역에 있어서의 핵심 교육 과정을 점자, 보행, 그리고 보조기기, 그리고 일상생활 이런 거라고 보통 우리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0: 네.
1: 기본적으로 점자 영역. 만 3세 정도 되면 일단 점과 선에 대한 개념을 아이들이 형성하게 해주고요. 그래서 점자를 조그만 거는 아직 이렇게 아이들이 읽어낼 수 없기 때문에 큰 점을 아이들이 미리 접할 수 있도록 익숙해지는 훈련을 합니다.
0: 아, 점을 크게 해서
1: 네.
0: 장난감 같겠는데요.
1: 그렇죠. 점을 크게 해서 하고 그다음에 그 선이라고 하는 개념을 아이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저희 학교에서는 점자톡톡이라고 하는 그 점자를 배울 수 있는 학습 기기를 개발해서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0: 네.
1: 그래서 아이들에게 그 점자 노래도 익혀주고 해서 3세 때는 그걸 시작을 해주고 만 4세, 5세가 되면 이제 본격적인 점자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5세 이제 마치고 초등학교 가기 전에는 한글 점자를 읽고 그리고 좀 찍는 게 아직 손이 그 매섭진 않기 때문에 이렇게 손 찍는 게 좀 부족하긴 하지만 그래도 거기에 대해서 거부감 느끼지 않게 천천히라도 찍을 수 있게 도와주는
0: 네.
1: 과정을 저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0: 보통 이제 비장애 아동들도 그 어렸을 때 유치원에서 뭐 한글 어떻게 배우나 보면 뭐 노래도 하면서 뭐 맞춰보기도 하면서 게임처럼 하잖아요.
1: 맞습니다.
0: 그런 것처럼 점자도 그렇게 즐겁게 하는군요.
1: 그렇죠. 아이들이 점자에 대해서 필요한 것, 즐거운 것, 그리고 이걸 하게 되면은 세상이 열리는 것, 이런 것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가르쳐주는 데 주력을 하고 있고요.
0: 네.
1: 저시력 아이들을 위해서는 한글도 저희가 해주고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그 점자를 가르치는 아이들에게 한글 자모의 모양을 가르친다든지
0: 네.
1: 그래서 아이들에게 이 한글에 대한 기본 개념도 같이 가르쳐주고 있긴 합니다.
0: 묵자 교육도 같이 하는군요.
1: 그렇죠. 묵자도 어느 정도
0: 네.
1: 어떤 모양으로 갖춰졌는지
0: 그러니까요.
1: 손으로 만져보고 이해할
0: 네.
1: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묵자에 대해서도 저희가 같이 병행하고 있습니다.
0: 아이들이 몇 시에 등교를 해서 몇 시까지 학교에 있는 거예요?
1: 정규 수업은 9시 30분에 시작을 해서 식사하고 그다음에 마무리 다 지으면 1시 30분까지 해서 4시간.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은 이 4시간은 무조건 아이들과 함께 임장합니다.
0: 네.
1: 뭐 내 수업 아니니까 나오고 이런 거 없고요. 저희는 4시간 동안에는 아이들 현장에 모두 다 이렇게 그 묶여
0: 네.
1: 있어야 되고 아이들과 함께 해주어야 합니다.
0: 점심도 함께 먹나요?
1: 점심도 같이 먹습니다.
0: 오.
1: 아이들 뭐 먹는지 선생님들도 식판 갖다 놓고 아이들 식판 식사지도 하고 선생님들도 식사 같이 합니다. 그래야지 오늘 뭘 먹었는지 애들이 왜 거부하는지 또 아이들이 뭘 또 즐겁게 먹는지 선생님들도 같이 느껴봐야 되기 때문에
0: 네.
1: 저희가 여러 방안을 다 그 반복적으로 해봤는데 같이 하는 게 유익이 크다.
0: 네.
1: 그래서 선생님 식사와 아이들 식사 같이 하면서 식사지도 합니다.
0: 대신에 선생님들은 많이 힘드시지 않을까 싶은데.
1: 밥이 어디로 들어가는지 모르고 아무래도 좀 식사를 음미하거나 이런 시간은 안 되고요.
0: 네, 이게 현실입니다. 참 감사한 마음을 갖게 되고요. 저 어렸을 때 저희 아이 생각해 보면요. 그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은 교육기관이라기보다는 친구들과 함께 놀러 가는 곳이라고 생각을 해요.
1: 네.
0: 서울 효정학교는 어떻습니까? 교육기관의 성격이 좀 강하다고 봐야 됩니까?
1: 기본 바탕이 교육기관입니다. 효정학교는 그 법적 개념 자체가 학교, 특수학교, 그리고 유치원 과정 특수학교이기 때문에 학교라는 것이 기본 바탕에, 교육기관이라는
0: 네.
1: 게 기본 바탕에 깔려 있고요. 근데 최근에 유보통합이라고 해서 교육과 보육을 서로 구분

0: 짓지 않고 두 영역을 서로 고르게 발전시키기 위한 방안들이 계속 그 논의가 되고 있고 네.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효정학교도 보육 영역을 지금 굉장히 중요시하고 그래서 효정학교가 표방하고 있는 것은 일단 모든 아이들은 보육도 의당 그 받아야 한다 해서 지금 14명 아이들이 모두 다 그 돌봄교실 대상자가 되었습니다.
1: 네, 그렇군요. 이런 부분도 전반적으로 고민을 해야 되는 거군요. 네.
0: 그렇죠. 지금 현재로는 돌봄교실을 하든지 아니면은 그 방과 후 수업을 하든지
1: 맞습니다.
0: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데 부모님들은 돌봄교실에서 아이가 조금 더 오래 생활해 주기를 바라거든요.
1: 네.
0: 부모님도 생활을 해야 되는 영역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 방과 후 수업을 하게 되면 부모님이 또 가서 아이 챙겨와서 오후 생활을 부모님이 같이 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저희는 지금 돌봄 선생님들 6명이 지금 배정되어서 아이들 그 귀가하는 시간까지 돌봄 프로그램도 알차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1: 네, 서울효정학교에서 실시하는 특별 프로그램이라면 어떻게 있을까요?
0: 많은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한 10년이 가까운 시간 동안 부모님들이 요청하는 것들을 하나 둘 이렇게 수용하면서 학교 교육 과정에 녹여놓다 보니까 상당히 많은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뭐 태권도.
1: 태권도를 해요?
0: 태권도는 사실 그 연령대의 아이들이 다
1: 맞아요.
0: 경험하고 있는 프로그램이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 제가 태권도를 학교에 도입하게 된 이유는 이 주변 도장에 우리 아이들을 받아달라고 요청을 몇 번 했었어요.
1: 네.
0: 그런데 시각장애 아동을 받는 게 이 사설 태권도 도장에서는 굉장히 좀 번거롭게 네. 이해가 되는 부분이더라고요. 그들은 영리 활동을 해야 되는데 우리 아이 놓고 시간을 이렇게 할애하는 게 쉽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좀 좌절을 맛봤고요. 그래서 지역 주민들 중에서 태권도 도장을 하는 지역 주민을 좀 섭외를 해서 그러면 그냥 학교 안에서 태권도 하자. 도장 가지 말고 학교 안에서 우리 아이들 태권도 독립적으로 네. 해보자 해서 저희가 지금 2년 동안 학교 안에 태권도 사범님 모셔서 지금 그 태권도 프로그램 운영하고 있습니다.
1: 제가 태권도에 대해서 들을 때 이게 펴는 운동이라서
0: 네.
1: 이게 아이들의 발육에도 도움이 많이 된다 이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0: 맞습니다.
1: 근데 우리 시각장애인 아이들도 그렇고 어른들도 마찬가지예요. 자꾸 몸을 움츠리게 된단 말이죠.
0: 네.
1: 그래서 이런 펴는 운동 해줘야 되는데 너무나 멋집니다. 이런 프로그램을 또 이렇게 지금 상설 운영되는 거죠.
0: 그렇죠. 일주일에 1회씩 그 태권도 사범님이 오셔서 오전 프로그램으로 저희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1: 네. 아니 승마 프로그램도 있어요.
0: 승마 같은 경우는 사실은 재활 승마라는 영역이 별도로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 아이들 우리 진행자님도 잘 아시겠지만 자세를 아무리 가르쳐도 이렇게 구부정해진다든지
1: 네.
0: 여러 가지 그 지도하는데 어려움이 발생을 하고 또 움직이지 않으려다 보니까 비만도 많이 늘고
1: 네.
0: 이런 여러 가지 신체적인 어려움들을 겪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좀 자연스럽게 아이들 신체 활동을 좀 도와줄 수 있을까? 근데 재활승마 영역에 주목해 봤더니 이 말을 타게 되면 누가 강조하지 않아도 일단 허리를 반듯하게 세우게 되고요.
1: 세울 수밖에 없다는 거죠.
0: 네. 세우게 되고
1: 네.
0: 그 타고 있는 동안에는 그 바른 자세로 이 그 활동에 참여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아 승마가 참 유익하구나 해서 승마 프로그램은 진행한 지가 벌써 한 7년 정도 됐습니다.
1: 와. 그 외부 체험학습 같은 것도 있습니까?
0: 외부 체험학습도 사실 요즘에 언론을 보면 여러 가지 사건 사고들 때문에 선생님들이 체험학습을 안 나가려고 한다. 그런 어떤 그 사회 풍조가 그 조성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아이들 안 나가면 우리 아이들 교육의 절반은 그냥 다 없어지는 거라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1: 네.
0: 우리 아이들은 밖에 나갈 기회가 부족하기 때문에 키즈 카페 같은 데도 가봐야 되고 숲에도 가봐야 되고 공원에도 가봐야 되고 지역 주민들이 살고 있는 시장, 빵집, 뭐 파출소 이런 데도 가봐야 되는 경험들이
1: 오히려
0: 중요하잖아요.
1: 더 가봐야 됩니다, 사실.
0: 그렇죠. 그런 거부감을 갖다 갖지 않도록 애들이 활동을 해야 되는데 사고 나면 선생님들이 다 책임을 져야 되는 그런
1: 그러니까요.
0: 사회적 풍조가 형성됐지 않습니까? 저희는 선생님들과 서로 협의를 해서 우리 아이들에게 먼저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생각해 보자.
1: 네.
0: 만약에 우리가 책임질 것이 두려워서 아이들 데리고 나가지 않는다면 아이들이 그 시기에 해야 될 그럼 교실에 앉아서 점자만 일주일 내내 가르칠 것인가? 교내 활동을 일주일 내내 할 것인가? 이것이 아이들의 최선은 아니기 때문에 선생님들과의 협의를 통해서 저희는 지금

0: 구상하고 있는 외부 활동 100% 하고 있습니다.
1: 네.
0: 숲 체험 나가고 있고요. 그리고 승마 체험도 주기적으로 하고 있고 그리고 지역사회 탐방 활동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다행스러운 점은 효정학교가 위치한 지역이 북한산 자락이기 때문에 조금만 나가면 산자락도 이용할 수 있고 공원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1: 네.
0: 그래서 특별하게 정해놓은 프로그램이 아니라도 학급 내에서 우리 아이들 데리고 이런 프로그램이 필요합니다라고 얘기하면 선생님들 구상하고 떠납니다. 그래서 최근에 새로 또 추진되고 있는 것이 요즘에 부모님들이 아이들 데리고 등산하는 게 유행이랍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과 같이 팀을 짜가지고 이렇게 그 뭐 짧은 코스 등산하거나 이런 것들이 유행한다고 하는데
1: 네.
0: 저희도 그래서 지금 불암산 아기봉이라고 아주 완만한 경사를 가지고 있는 산에 아이들 데리고 가려고 지금 준비해서 선생님들도 다녀왔고 답사 잘 마치고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1: 네, 오늘 이 서울 효정학교의 얘기를 들으면서 우리 아이도 효정학교에 보내고 싶다. 그런 생각하는 부모님이 계실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이미 입학식은 마친 후잖아요.
0: 그렇죠.
1: 네. 네. 어떻게 정해진 시기만 입학이 가능합니까? 아니면 수시 가능한가요?
0: 네. 서울효정학교 입학은 언제든 가능합니다. 학급 정원만 차있지 않으면 언제든지 어느 때라도 심지어는 2학기 중반이 지나도 아이가 필요하면 그 시기를 더 늦추지 않고 입학하는 것이 다 가능합니다.
1: 네. 혹시 기숙사는 없는 거죠? 영유아니까.
0: 그렇죠. 기숙사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거고요. 그 대신에 이제 저희가 부모님들이 멀리서 오시는 경우에는 지자체와 협의해서 빈집을 저희가 개조해서 네. 학부모님 쉼터로 운영하면서 부모님이 아이 데리고 와서 피곤하면 좀 휴식도 하시고 그리고 이렇게 개인적으로 하셔야 되는 업무도 보시고 하실 수 있도록
1: 네.
0: 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1: 교육비는 어때요?
0: 교육비는 전면 무상교육, 영아는 무상교육이고 유아는 의무 무상교육입니다.
1: 네.
0: 결국 학교에다 내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1: 교장 선생님은 비장애인이시잖아요.
0: 네, 그렇습니다.
1: 비장애인이 시각장애 영유아에 대해 갖고 있는 뭐 오해, 선입견 이런 거 잘 아실 것 같아요. 어떠십니까?
0: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떨지 모르겠지만 정말 말을 조심하셔야 됩니다. 우리 아이들 다 듣고 있고 우리 아이들이 다 몸으로 받아들이고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1: 네.
0: 말 한마디 툭 던지는 거 이런 거 굉장히 삼가해 주셔야 되고 특히나 아이들에게 동정이나 그런 어떤 당신은 그런 마음이 들어서 그런 말이 툭 하고 튀어나올 수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 아이들이나 부모님들에게는 씻을 수 없는 상처가 될 수도 있고
1: 네.
0: 아이 데리고 바깥에 못 나오실 수도 있어요. 트라우마가 돼서 그래서 정말 우리 아이들 그냥 예쁘게 바라만 봐주시고 말씀은 삼가해 주시는 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1: 네. 오늘 이 효정학교에 대해서 들으면서 우리 부모님들 아이들 일반 학교에 통합교육을 시킬지 아니면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 많으시거든요. 네, 그런 부분에서도 많이 답이 되지 않았을까 참고가 되지 않았을까 싶고요. 우리 시각장애 아이들에게 최고의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서 참 애를 쓰시는데 네, 앞으로도 그렇게 잘 부탁드리고요. 저도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0: 감사합니다.
1: 잘 들었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네, 심준구의 세상보기 서울효정학교 고홍재 교장 선생님과 함께했습니다. 홍진영의 노래 같이 듣죠. 산다는 건.

이런 경우는 시각장애인에게 큰 신뢰가 됩니다. 제 시각장애 지인의 이야기입니다. 꼭 참석해야 할 모임이 있었는데 활동지원사와 함께하기엔 어려운 상황이었다고요. 이런 경우 우리 시각장애인들 아무래도 난감해지죠. 지인은 복지콜도 신청해보고 바우처콜에도 연락했지만 연결이 되지 않아서 전철을 이용하기로 했답니다. 그렇게 참 어렵사리 행사장에 도착해서 적당한 자리를 찾아 앉는 데에 성공했다고요. 그런데 진행위원으로 보이는 사람이 자리를 옮겨달라고 하더랍니다. 지인은 제가 시각장애가 있어서 자리를 옮기기가 어렵습니다 라고 양해를 구하고는 이어서 도움을 청하려고 했다는데요. 그 말을 꺼내지기도 전에 대뜸 그럼 여기는 어떻게 왔나요? 그러더랍니다. 그분은 눈 안 보이는 사람이 힘들게 여기까지 어떻게 왔나 염려하는 마음으로 물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게요, 시각장애인에게는 매우 불쾌하게 들립니다. 시각장애인이 맞는지 의심하는 소리거나 무시당하는 기분을 갖게 되거든요. 지인은 마음이 상해서 그 모임 내내 그리고 지금까지도 편치 않다고 했습니다. 사실 정한인이 시각장애인인 척하는 경우가 얼마나 있을까요? 시각장애인이 자기의 시각장애에 대해 말을 할 때는요, 그게 결코 쉽게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누군가가 시각장애인임을 밝히고 이야기할 때는 가급적 그대로 들어주시고 가능한 한 적절한 도움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태희의 노래 듣습니다. 사랑은 향기를 남기고.

0: 친숙한 근래 생명과 그의 얽힌 재미난 이야기를 들어보는 귀에 쏙 클래식 명곡. 시각장애 바이올리니스트 한빛 오케스트라 김정훈 음악 감독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감독님은 개인적으로 요즘 어떤 음악 들으세요?
1: 아, 요즘 저 피아노 음악들 많이 듣고요. 네. 바로크 음악 많이 듣고 그래요. 그 일정하게 잔잔하게 나오는 음악 틀어놓고 이렇게 마당에 나가서 꽃향기 맡고 좀 그런 시간을 보내는 또 재미가 있어요. 요즘
0: 가장 행복한 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 이거 부러우면 지는 건데 자꾸 이렇게 부러워.
1: 가장 아름다운 계절이 지금이잖아요.
0: 맞습니다. 네. 이제 바삐 살다 보면요 계절이 바뀌는 것조차 느끼지 못한다고 하잖아요. 가만 생각해 보면 그런 게 얼마나 각박한 삶이에요. 네, 좀 봄을 누리면서 아무리 바쁘더라도요 생활하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이 시간 음악도 함께 느끼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감상할 곡은 모차르트의 곡이에요. 오페라 돈 조반니 중 레포렐로의 아리아 이 목록을 보세요라는 곡입니다.
1: 네.
0: 오페라 돈 조반니는 어떤 작품입니까?
1: 모차르트가 작곡한 오페라 중에 최고로 꼽는 그 3대 오페라, 마지막 세 오페라죠. 그중에 하나예요. 피가로의 결혼, 돈조반니, 그 다음에 마술피리. 그중에 이제 돈조반니는 그 바람둥이에요.
0: 네.
1: 그 스페인의 전설적인 돈환이라는 바람둥이를 소재로 한 그런 굉장히 코믹하면서도 또 그 권선징악이죠. 나중에 그 바람둥이가 처벌받는 그런 내용, 어떤 다소 조금 심각한 내용도 섞여 있는 그런 재미있는 오페라죠.
0: 근데 오페라와 바람둥이, 네. 이건 정말 좀 어울리지 않을 것 같은 생각이에요. 특히 클래식 음악과 바람둥이는 이건 너무 안 어울린다 이런 느낌 드는데 그 왜 이런 작곡을?
1: 당시에 이제 이 곡이 초연될 때도,
0: 네.
1: 모차르트 의도가 조금 파격적인 거를 의도를 했어요. 그래서 이 돈조반니 오페라 시작이 결투 장면부터 시작이 돼요. 막 딱 오르면 그 칼싸움부터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돈조반니가 그 유혹하던 그 여인의 아버지를 죽여요.
0: 아이고.
1: 그래 나중에 그 아버지 석상을 농담 삼아 파티에 초대를 했는데 석상이 와서
0: 석상이 걸어와요.
1: 그렇죠. 이제 파티장에 그 돈조반니한테 와서 그 파멸의 길로 끌고 간다. 뭐 이렇게 결론이 나는데 그 과정에 그 바람둥이 돈조반니의 그 하인 레포렐로 또 굉장히 익살스러운 역할로 나오고요. 그 레퍼렐로가
0: 하인 이름이었네요.
1: 그렇죠. 주인이 꼬셨던 과거에 꼬셨던 여자인데 잊어버리고 다시 만났는데 또 유혹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여자가 화가 나서 막 달려드니까 주인은 도망가고 이제 그 하인이 그 여성한테 이 목록을 보세요. 우리 주인이 여태까지 그렇게 버린 여성들이 2,000명이 넘어요. 그 두루마리 쫙 펴면서 그 어느 나라에서 몇 명, 어느 나라에서 뭐 이런 식으로 랩하듯이.
0: 악장님, 네. 이건요. 네. 감독님 바로 들어보면서 이야기 나눠봐야 될 것 같습니다.
1: 네.
2: 마담이나 il catalogo è questo.

0: 뭐 바리톤으로 멋지게 노래는 하는데 이게 지금 무슨 내용입니까?
1: 뭐 이태리에서 몇 명, 독일에서 몇 명, 프랑스에서 몇 명, 뭐 그리고 뭐 우리 주인은 뭐 가리지 않고 치면만 들으면 다 유혹합니다. 뭐 뻔하죠. 뭐 이런 내용이에요. 마치 근데 주인의 행각을 얘기하면서 마치 자기가 한 것처럼 신나서 떠드는 그런 익살스러운 내포를 넣어야 하려 합니다.
0: 그런데요. 그 앞서서도 제가 참 궁금하게 좀 여쭤봤습니다만, 아니 이게 지금 클래식하고는 내용도 그렇고 좀 파격적이라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1: 네.
0: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가장 훌륭한 곡 중 하나로 인정을 받고 있단 말이죠.
1: 네.
0: 어떤 부분 때문입니까?
1: 모차르트 오페라, 뭐 마술피지도 그렇고 이 곡도 그렇고 굉장히 다양한 성격이 나와요. 그래서 관객들로 하여금 정말 여러 가지로 흥미롭게 만드는 드라마 지역커서 그래 그 굉장히 익살스럽지만 또 드라마 심각한 면도 있는 그런 오페라인 거죠.
0: 네. 이렇게 해서 하인이 이제 목록을 쭉 읊었단 말이죠.
1: 네.
0: 뭐 어떻게 이야기가 전개되는 거예요?
1: 뭐 그 여러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 하인은 주인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주인이 행실이 너무 마음에 안 들지만
0: 하인이 도덕적인 분이셔요.
1: 아니 하인이 왜냐면 뒷수습을 해야 되니까.
0: 아 그렇군요.
1: 그렇죠. 그렇게. 이런 식으로 뭔가 계속 이 일이 벌어지고 막 정신없이 막 흘러가고 꼬이고 하면서 관객들에게 재미를 주는
0: 네.
1: 또 나중에 또 벌까지 받는 그런 내용의 오페라죠.
0: 그 저 석상이 떠벅떠벅 걸어오는 장면 이렇게 머리로 떠올리기만 해도 참 재밌기도 하고
1: 네.
0: 또 한편으로는 또 상당히 어떤 교훈을 주는 작품이기도 하네요.
1: 네.
0: 연주는 누굽니까 오늘?
1: 오토 에델만의 베이스 바리톤 노래고요. 빌헬렘 프로트뱅글러가 지휘하는 빈 필하모니 오케스트라 연주입니다.
0: 모차르트의 오페라 돈 조반니 중에서 레포렐로의 아리아 이 목록을 보세요. 네, 이렇게 참 유쾌하면서도 또 교훈도 담긴 그런 멋진 곡이었습니다. 오늘도 선곡 감사드리고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네, 귀에 쏙 클래식 명곡 시각장애 바이올린 연주자 한빛 오케스트라 김종훈 음악감독과 함께했습니다. 음악과 함께 저도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시각장애 방송인 심준구였습니다. 음악 더 감상해 보시죠.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잠시 후 7시를 알려드립니다. KBS 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입니다. HLKC

안녕하세요. 내일은 푸른 하늘 아나운서 장홍입니다. 전북특별자치도 교육청이 언어와 신체 등의 발달이 더딘 유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드림아이라는 맞춤형 지원 사업을 시작합니다. 지난해에는 언어 발달을 지원했다면 올해는 언어는 물론 신체와 사회 정서 같은 발달 영역 전반으로 지원을 확대하는 건데요. IT의 발전으로 급박하게 변화하는 세상에서 영유아 발달의 지연 문제를 해소하고 교육과 보육을 통합하는 실행 기반을 강화하는 게 드림아이 사업의 목적입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유아 발달 검사를 진행하고요. 발달 지연이 우려되는 유아에게는 1인당 최대 25만 원을 지원합니다. 이후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교육청의 마음 동행 유아 지원 사업과 연계해 맞춤형 지원을 펼친다고 하는데요. 유아기는 앞으로의 발달이 좌우되는 결정적인 시기죠. 한 아이의 인생이 걸린 중요한 시기인 만큼 조기 선별과 적극적인 개입이 이루어지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내일은 푸른 하늘 첫 곡 코나의 노래로 준비했습니다. 마녀 여행을 떠나다.

내일은 푸른 하늘, 코나의 마녀, 여행을 떠나다로 시작했습니다. 일요일 방송 순서 소개해드리죠. 뉴스와 책에서는 권력 중독이라는 책 준비했고요. 만사소통 홈코치가 간다에서는 가족의 언어에도 번역이 필요하다는 주제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그리고 현장 스케치에서는 경복궁을 지키던 조선시대 수문장과 수문군의 순찰 모습을 재현한 수문장 술라의식 현장 소개해드리죠. 노래 한 곡 듣고 다음 순서 이어가겠습니다. 해바라기가 부릅니다. 사랑으로.

0: KBS 함라디오 내일은 푸른 하늘 일요일 순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슈가 되는 뉴스와 함께 읽어보면 좋은 책 소개해드리죠. 뉴스와 책 북칼럼니스트 홍순철 씨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 네, 안녕하세요.
0: 오늘 주목해볼 뉴스부터 만나봐야죠.
1: 예, 전능의 망상, 돈 숭배, 권력 과시. 아하. 누구 얘기인지 대충 아시겠죠?
0: 미국에 계신.
1: 그렇습니다. 근데 이분을 향한 미국인 교황의 아. 경고 이야기인데요. 아, 예. 교황 레오 14세가 미국과 이란이 종전 협상에 나선 지난 4월 11일 전장의 광기를 멈춰야 한다고 촉구를 했습니다.
0: 맞죠. 예.
1: 근데 이 레오 14세가 사상 첫 미국인 교황이거든요. 최근 들어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겨냥한 것으로 해석되는 전쟁 비판 메시지를 지금 예. 잇따라내고 있는데요. 예. 레오 14세는 바티칸 성 베드로 대성당에서 열린 특별 기도회에서 멈추시라 이제 평화의 시간이라고 하면서 재무장을 계획하는 테이블이 아니라 대화와 중재의 테이블에 앉으라고 예. 호소를 했습니다.
0: 세계 평화를 위해서 그게 맞죠. 예.
1: 그렇죠. 그러면서 자기 자신과 돈에 대한 우상 숭배는 이제 그만, 권력 과시도 이제 그만, 전쟁도 이제 그만이라고 아유. 했습니다. 레오 14세는 거룩한 하나님의 이름조차 죽음의 담론에 휘말리고 있다라고 하면서 점점 더 예측 불가능하고 공격적으로 변해가는 전능에 대한 망상에 맞서 기도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했는데요. 예. 물론 직접 트럼프 대통령을 겨냥하진 않았지만 이날 메시지는 종교적 명분을 내세우면서 전쟁을 정당화하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과 미국 관리들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AP가 분석했습니다.
0: 네. 트럼프 대통령과 주변 인물들은 전쟁을 정당화하는 데 열을 올리고 있잖아요. 교황의 지적에도 뭐 전혀 아랑곳하지 않는 분위기더라고요.
1: 그렇습니다. 얼마 전에 또 개인 소셜미디어에 신성 모독도 그러니까, 하나 네. 이미지를 만들어가지고 네. 올리기도 했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이야기 하거든요. 하느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전쟁에서 우리 편에 서 있다. 그리고 핏 헥세스 국방장관 이분이 더 큰 문제인데 예. 이번 전쟁을 하나님의 섭리 아래 수행되는 아, 전쟁 네, 네, 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수행되는 성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 여기에 대해서 레오 14세는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격으로 시작된 전쟁 초기에 사실은 공개적인 비판을 자제해왔지만 최근에는 발언 수위를 높이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어떤 전쟁도 축복하지 않는다.
0: 예.
1: 평화의 왕이신 그리스도의 제자라면 과거에 칼을 들었고 오늘날에는 폭탄을 터뜨리는 이들 편에 서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의 합의를 압박하면서 하나의 문명이 사라질 수 있다. 이렇게 그렇죠. 발언했잖아요. 네. 네. 절대 용납할 수 없다라고 강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3월 12일에는 사랑하는 레바논 국민들과 그 어느 때보다 가까이 있다라고 하면서 인도주의 원칙은 전쟁의 참혹한 영향으로부터 민간인을 보호해야 할 도덕적 의무를 수반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0: 네.
1: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레바논 공격에 따른 민간인 피해를 겨냥한 발언까지 그렇죠. 내놓은 겁니다.
0: 네. 아니 근데 민주주의 모범 국가이자 세계 경찰 국가였던 미국이 어떻게 이렇게 바뀔 수 있는 거예요?
1: 그러니까.

0: 그러니까요. 네. 참 답답한데요. 미국의 온라인 매체 엑시오스는 이란 전쟁으로 트럼프 대통령과 교황 사이의 긴장이 극에 달했다라고 하면서 이는 수십 년 만에 교황과 미국 대통령 사이에 벌어진 가장 날카로운 공개 갈등 가운데 하나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1: 네네.
0: 일단 레오 14세는 미국 이란 전쟁 발발 전부터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라고 하는 마가
1: 예.
0: 이 정책을 두고 비판의 목소리를 내면서 트럼프 정부와 갈등을 겪어왔거든요. 그리고 오는 7월 4일에 미국 건국 250주년입니다.
1: 네.
0: 여기에 와달라는 트럼프 정부 요청도 거절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1: 예, 예.
0: 그러니까 트럼프 정부는 이런 레오 14세를 지금 노골적인 뭐 상대로 노골적인 압박을 가했다. 뭐 이런 보도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레오 14세가 지난 1월 달에 전쟁을 비판하는 내용의 연설을 한 직후에 엘브리지 콜비 미 국방부 정책 담당 차관이 주미 교황청 대사를 국방부로 불러서 강하게 질책했다고 그럽니다.
1: 예.
0: 그러면서 14세기 교황권이 왕권에 굴복했던 아비뇽 유수 사건까지 거론을 했어요. 심지어 미국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할 수 있는 군사력을 보유했다. 교회는 미국 편에 서는 것이 좋을 것이다 예. 라고 경고까지 했다고
1: 이 정도는
0: 합니다.
1: 미국이 신 위에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0: 그렇습니다.
1: 예. 이 뉴스에 그럼 어떤 책을 떠올리셨습니까?
0: 권력 중독이라고 하는 책 출간되는데요.
1: 예.
0: 독일의 조직 심리 리더십 분야 전문가인 저자 카르스텐 세르뮬리가 쓴 책인데요. 가질수록 더 원하게 되는 권력의 속성을 심리학적으로 풀어내고 있습니다. 이 재밌는 게 권력을 가지거나 이럴 때 우리 뇌와 생리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왜 권력자는 타인의 고통에 공감하지 못하고 자기 자신을 통제할 수 있다는 착각에 빠지게 되는지 메커니즘을 분석하고 있는데요. 책에 따르면 권력은 단순한 지위나 영향력이 아니라 인간의 뇌를 자극하는 경험이라고 그럽니다. 실제로 권력을 쥐는 순간 우리 뇌에서 대량의 테스토스테론이 분비가 되고 강한 쾌감이 만들어져요. 이건 단순한 기분 변화가 아니라 반복을 요구하는 중독적인 경험으로 각인된다고 그럽니다. 권력이 일종의 중독 물질처럼 작용을 하고 상실하면 금단의 고통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1: 네.
0: 이 반복 가운데 권력은 점점 더 강해지고 인간은 점점 더 권력에 의존하고 중독되는 겁니다.
1: 그렇죠.
0: 그러니까 권력은 개인의 선택을 넘어서 불안한 시대가 만들어낸 가장 강력한 중독이 되는 건데요. 권력을 행사하면서 인간은 통제감을 느끼고 또 쾌감을 느끼고 만족감을 느끼는 겁니다. 문제는 이 쾌감이 반복될수록 더 큰 권력을 요구한다는 건데요. 이 과정이 마치 도박이나 약물 의존과 유사한 구조를 갖고 있다고 책은 분석하고 있습니다.
1: 예, 이건 뭐 동서형을 막론하고 우리 옛말에도 그런 거 있잖아요. 왜 99석 갖고 있는 양반이 예, 창고에다가 100석 채우려고 한석도 탐낸다고.
0: 네.
1: 하여튼 뭐 불안한 시대일수록 강력한 지도자를 원하게 되고 또 그렇게 해서 권력을 잡은 사람은 대중의 불안 심리를 또 이용하는 거군요.
0: 그렇습니다.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그건데요.
1: 네.
0: 불확실성이 커질수록 사람들은 강력한 권력을 기대하게 됩니다.
1: 네.
0: 스스로 판단하기보다 누군가 영웅이 나타나서 뭔가를 해주기를 기대를 해요. 이걸 간파한 인물이 바로 도널드 트럼프였다라는 거죠.
1: 네.
0: 실업과 유색인 이민자의 증가로 미국 백인들의 불안이 극대화되자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란 구호를 내세우고 대중들을 결집시켰습니다. 간결하지만 강력한 메시지는 이 불안을 하나의 방향으로 묶어내고 그 중심에 섰던 트럼프는 영향력을 확대할 수 있었던 거죠.
1: 예.
0: 실제로 그는 대통령이 된 이후에 정치와 협상을 지배와 복종 관계로 바꿔놨습니다. 언제나 승자가 되려는 욕구를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는 거죠. 최근 미국과 이란 전쟁을 둘러싼 강경 발언 역시 이러한 변화의 연장선상에서 읽힐 수 있다는 겁니다.
1: 네.
0: 권력이 강화될수록 메시지는 단순해지고 배타적이고 공격적으로 변한다고 그럽니다. 흥미로운 점은 이게 정치에만 국한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엔론의 최고 경영자였던 제프리 스킬링의 사례는

0: 이걸 또 보여주고 있는데 그가 주도한 기업 부패 사건, 회계 조작과 부패, 그러니까 부채 은폐를 통해서 투자자들을 기만했었는데요.
1: 그렇죠. 예.
0: 한때 혁신의 상징이었던 이 기업이 분식 회계를 통해 순식간에 무너졌고 그 중심에는 자기 자신을 통제하지 못했던 권력자의 판단이 있었던 겁니다.
1: 예.
0: 성과에 대한 집착과 권력이 만들어낸 자기 확신이 도덕적 기준을 무너뜨린 결과 이게 바로 권력의 속성이라는 점을 기억해야 될 것 같습니다.
1: 예, 이 권력의 속성을 분석한 책인데요. 우리나라도 곧 지방선거 앞두고 있고 또 뭐 어찌 보면 권력을 잡기 위한 치열한 선거전이 펼쳐질 것 같은데
0: 그렇죠.
1: 유권자들도 그 권력의 속성을 좀 이해해야 할 것 같군요.
0: 그렇습니다. 표를 달라고 하는 분들은 이때는 늘 예. 권력을 가지면 겸손해지겠다고 예. 이야기합니다.
1: 그렇죠. 90도로 숙이고.
0: 하지만 예. 권력의 속성은 그렇지 않다라는 걸 우리는 책을 통해 발견하게 된다는 거죠.
1: 예.
0: 권력은요. 권력자의 머리를 바꾼다고 그래요. 권력을 쥐게 될수록 공감 능력이 약해지고 예. 타인의 의견을 귀담아 들으려 하지 않고 공격적이고 자기 중심적으로 행동하는 게 바로 이 권력의 속성이라는 겁니다. 이 흐름을 어떻게 끊을 수 있을까? 책은 그 단서를 로마 고대 관습에서 찾아내는데요.
1: 네.
0: 고대 로마에서는 전쟁에서 승리한 장군이 지금 돌아올 때 이 트라이엄프라는 개선 행진을 하는데요. 어,
1: 개선 장군이 예.
0: 얼마나 기분이 좋겠습니까? 근데 개선 장군의 전차 뒤에 노예들이 따라오면서
1: 맞다, 맞다. 예.
0: 당신도 결국 인간임을 기억하라 라는 메시지를 속삭였다고 그럽니다. 병사들이 그를 조롱하는 노래를 불러도 처벌받지 않았다고 그래요.
1: 예.
0: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라는 말을 끊임없이 되풀이했다고 그럽니다. 이건 권력도 영원할 수 없다라는 걸 보여주는 권력자가 자기 자신을 스스로 신으로 착각하지 않도록 만드는 일종의 안전장치였는데요.
1: 그렇죠. 예.
0: 고대 로마에도 이런 게 있었습니다.
1: 아.
0: 우리는 지금 권력자의 권력을 통제할 수 있는 장치가 뭐가 있는지 솔직한 피드백을 줄 수 있는 사람이 권력자 주변에 있는지
1: 예.
0: 현실을 직시하게 만드는 장치는 과연 권력자 주변에 있는지
1: 아하.
0: 그게 없으면 권력은 쉽게 중독된다고 그러는데요. 저자는 결국 임파워먼트라는 해법을 제시를 합니다.
1: 네.
0: 권력을 한 곳에 집중시키지 말자.
1: 네.
0: 집중시킬수록 그 사람은 타락하기 때문에 대신에 권력을 공유하는 구조로 시스템을 바꿔야 된다. 이것이 결국 권력 중독을 방지하는 길이다라고 책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 네. 자, 뉴스와 책, 북칼럼니스트 홍순철 씨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0: 고맙습니다.
1: 버그의 노래 이어드리죠. 맨발의 청춘.

0: 내일은 푸른 하늘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에는 매너 있게 소통하는 법 이야기해보죠. 만사소통 홍코치가 간다. 휴먼 아카데미 홍순아 대표와 함께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1: 네, 안녕하세요. 홍순아입니다.
0: 가정의 달 5월입니다. 그 오늘의 주제가 참 흥미롭더라고요. 가족 간에 오가는 말에도 숨겨진 진짜 뜻을 번역해야 한다. 이 내용이죠.
1: 네, 맞습니다. 우선 부모님이 전화하면 꼭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네. 밥은 먹었니?
0: 예.
1: 이게 자녀 입장에서는요, 그냥 또 밥 얘기하신다 하는데 그러게, 예. 이건 사실 세계에서 가장 정교한 애정 표현 중 하나입니다. 이걸 번역하면요. 네네. 나는 네가 잘 지내는지 궁금한데 그 말을 어떻게 꺼내야 할지 모르겠다. 그래서 밥으로 시작한다. 이럴 수 있어요.
0: 그러니까 밥이 그냥 밥의 의미만은 아니라는 거군요.
1: 맞아요. 한국 부모님께 밥은요. 곧 사랑이자 안부의 다른 이름인 겁니다.
0: 예.
1: 그러니까 자녀분들 다음에 그 전화 받으시면 그냥 네, 먹었어요. 이렇게 하지 말고요.
0: 네.
1: 나도 딱 엄마 생각났는데 엄마는 식사했어요? 이렇게 한마디 한번 해보세요.
0: 네.
1: 아마 그러면 그날 부모님이 전화할까 말까 했던 고민이 사라지는 하루가 될 겁니다.
0: 좀 어렵네요. 네. 나는 아무거나 다 좋아. 뭐 이것도 어렵잖아요.
1: 맞아요. 부모님도 부모님이지만 이거 부부 사이에서도 자주 등장하는 말이거든요.
0: 예, 예.
1: 뭐 먹을래? 이렇게 물으면 나 뭐 아무거나 다 괜찮아.
0: 아무거나,
1: 그렇죠?
0: 예.
1: 이렇게 하는 배우자. 근데 예. 진짜 아무거나 먹어도 되는 건가요? 하는 예. 생각이 드는데 이 뜻은요. 나는 아무거나 괜찮은데 네가 나를 얼마나 잘 아는지 이번에 기회를 줄게 라고 볼 수 있습니다.
0: 이거 뭐 일종의 뭐 테스트입니까?
1: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때요. 그래? 그럼 순대국밥 어때? 라고 했다가 상대방 표정이 구겨지면 그건 아무거나가 아니었다라는 증거라는 거죠.
0: 그렇죠, 그렇죠.
1: 그래서 이럴 때는 현명한 답은요. 오늘 네가 땡기는 거 없어? 나는 네가 먹고 싶은 거 먹고 싶어라고 네. 공을 이렇게 다시 넘기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0: 제 아내가 저한테 물어보면 당신 먹고 싶은 걸로 가자. 제가 그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1: 예. 그게 최고예요.
0: 그리고 이제 부모님들은 뭔가 이렇게 결정을 한번 여쭤보면 꼭 그냥 너 알아서 해라 뭐 이렇게 하시는데 이럴 땐 진짜 어떻게 해야 됩니까?
1: 이게 너 알아서 해 이 번역은요. 나는 네 선택을 존중하고 싶다. 근데 솔직히 내 의견도 말하고 싶다.
0: 그렇죠.
1: 근데 먼저 말하면 간섭하는 것 같아서 나는 참고 있다라고 할 수 있어요.
0: 예.
1: 이게 다시 물어봐 주셔야 돼요. 저는 아버지 생각 진짜 궁금한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라고 한 번 더 여쭤보는 게 핵심입니다.
0: 네.
1: 아마 이 한마디에 아버지 눈빛이 달라질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어른들의 말은요,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0: 예.
1: 그리고 부모님들, 요즘 애들 참 이 말 있잖아요.
0: 예.
1: 이게 긍정으로 들리세요? 부정? 어떤 의미로 느껴지시나요?
0: 저는 저거 뉘앙스에 따라 조금씩 다르겠지만, 일단은 뭐 부정적인 부분이 좀 더 느껴진다고 해야 되나, 뭐 그런데요?
1: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이 말은 사실 자녀한테 하는 말이 아니에요.
0: 예.
1: 라떼인 말이야 같은
0: 라떼 또 나오는군요. 예.
1: 네, 뭔가 해주고 싶은 말이 많은 상황일 거예요. 그래서 이게 번역하면 나도 젊었을 때 힘들었는데 아무도 알아주지 않았어. 근데 이 너희는 뭔가 달라 보여서 부럽기도 하고 섭섭하기도 해라는 정도의 느낌 아닐까 생각합니다.

0: 네.
1: 이말 뒤에는요, 꼭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숨어 있거든요. 그래서 자녀분들 이말 들으면 반박하지 마시고, 아빠 그때는 어떠셨어요?
0: 오.
1: 라고 한번 물어봐 주세요. 대화가 완전히 달라질 거예요.
0: 야, 이건 어떤가요? 엄마는 내 편이야. 어떤 뭐 무한 믿음 이런 것 같은데요?
1: 그렇죠. 따뜻한 말이긴 해요. 엄마는 항상 네 편이야. 근데 이게 상황에 따라 무서울 때도 있어요. 이 말은 버전이 두 가지가
0: 두
1: 있거든요.
0: 가지예요? 예.
1: 네. 자녀가 힘들 때 들으면, 나는 무슨 일이 있어도 너를 사랑한다. 이게 완벽한 변혁이죠.
0: 그렇죠. 예.
1: 근데 이게 또 다른 버전은, 자녀가 뭔가 잘못했을 때 들으면, 나는 내 편이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내가 하는 말도 잘 들어라가 될수 있어요. 특히 뒤에 근데 있잖아
0: 아이고
1: 이게
0: 아이고 아이고.
1: 붙는 순간
0: 예.
1: 여러분은 마음의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0: 그렇죠. 네.
1: 그래도 우리 가정에는 중재해주는 엄마 역할이 항상 돋보이잖아요. 아이들 혼나면 엄마 이러잖아요. 아, 아빠가 그런 뜻으로 한 말 아니잖아. 이렇게 하시는 거 너무
0: 저희 집은 좀 반대인
1: 멋있잖아요.
0: 것 같은데요.
1: 아, 그래요?
0: 엄마가 그런 뜻을 한 말은 아닌 거 알지? 뭐 이러면서.
1: 그렇군요.
0: 네.
1: 아빠가 그런 뜻으로 한말 아니잖아. 이 말은
0: 예.
1: 사실 엄마가 동시에 세 사람을 사랑하는 그런 표현이에요.
0: 맞아요. 예.
1: 이거 번역하면 나는 너도 상처받지 않았으면 하고 아빠도 나쁜 사람 되지 않았으면
0: 그러니까.
1: 하고 또 우리 가족이 지금 이 순간을 잘 넘어갔으면 해. 이세 가지를 동시에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자녀분들 이말 들었을 때 아, 엄마는 맨날 아빠 편이야 이게 아니라 엄마 많이 힘들겠다라고 한마디 해주시는 것도 그 순간 엄마한테 진짜 큰 위로가 될수 있습니다.
0: 예, 제가 이 시간을 좋아하는 이유가 갈수록
1: 네.
0: 좋은 기술들이 막 이렇게 쏟아지거든요. 뭔가 새로운 게 나오면 이렇게 적어가고 제가 그러는데,
1: 좋습니다.
0: 예,
1: 네네.
0: 우리 때는 이런 거 없었어? 이게 잔소리인가요? 아니면 다른 뜻이 있나요?
1: 이것도 번역하면 나는 네가 사는 세상을 이해하고 싶은데 이게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될지
0: 예,
1: 모르겠다거든요. 일종의 이게 약간 어색한
0: 맞아요,
1: 입장
0: 맞아요, 예.
1: 표현이에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부모님께는요, 아빠, 그럼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하고, 좀 SNS도 같이 보자라고 공유해 보시고 하면, 물론 처음엔, 아이, 됐어. 하실 거예요. 근데 아시죠? 그 됐어는 진짜 됐어가 아니라는 거.
0: 그럼요, 그럼요, 예.
1: 그렇죠?
0: 자, 이번에는 미혼 자녀들의 공공의 적입니다. 특히 명절만 되면 어김없이 나오는 그 말. 너 결혼은 언제 할 거냐?
1: 이 말이, 그렇죠. 이 말이 왜 이렇게 상처가 될까요? 이게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너 아직도 혼자야? 어쩌라고 그러니? 이렇게
0: 그것도 지혜 또왜
1: 들리거든요.
0: 그러셔? 에이, 예.
1: 근데 하는 사람 입장은 다를 수 있어요. 나는 네가 누군가한테 사랑받는 모습을 보고 싶어.
0: 걱정되니까.
1: 너무 좋아요. 내가 없더라도 네 곁에 누가 있었으면 좋겠어. 이랬을 거예요. 그리고 특히 나이 드신 부모님일수록 이
0: 그렇죠.
1: 마음이 더
0: 맞아요, 맞아요.
1: 강하거든요. 나는 언제까지 네 곁에 있을 수 없는데라는 이 불안함이 명절날 식탁에서 결혼은 언제라고 튀어나오는 거예요.
0: 그 마음은 일단 이해가 되는데, 듣는
1: 네.
0: 자녀 입장에서는 또 억울하잖아요. 아, 나도 하고 싶으면 벌써 했지. 뭐, 이렇게. 그런 생각도 들고.
1: 그렇죠. 보내는 사람은 사랑으로 던졌는데
0: 네.
1: 받는 사람은 압박으로 받는 거거든요.
0: 그렇게요, 예.
1: 이걸 저는 사랑의 5배송이라고 부릅니다.
0: 5배송,
1: 네, 이런 땐 매번 네 알겠어요 하고 넘기기엔 너무 지치잖아요. 방어하거나 설명하라고 하지 말고요. 딱이 한마디만 하면 돼요.
0: 어떤가요?
1: 엄마, 나 행복하게 살고 싶은 마음은 나도 똑같아. 이렇게 이말 한마디면요.
0: 네.
1: 부모님이 원하셨던 그 대화의 핵심을 건드리는
0: 그러게요, 예.
1: 거거든요. 결혼 얘기가 아니라 행복 얘기를 하고
0: 그쵸,
1: 싶었던
0: 예.
1: 거니까요. 나름 그냥 내 일상이 행복했던 자신의 일상을 공유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0: 뭐, 본인이 행복하다는데 무슨 말이 더 필요하겠습니까?
1: 맞아요.
0: 예. 어쨌든,
1: 맞아요.
0: 싸우지 않고 이렇게 마음을 좀, 연결해야 하는 거군요.
1: 그렇죠. 그리고 부모님들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결혼해야 행복하다는 건 부모님 세대의 공식이거든요.
0: 예.
1: 자녀에게는 행복의 모양이 다를 수 있습니다.
0: 그럼요, 예.
1: 그러니까 언제 결혼할 거야? 이거 대신 요즘 뭐할때 제일 행복해? 이렇게 바꿔보시는 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그 질문 하나에 자녀들이 마음을 열었다는 사례가 정말 많거든요.
0: 네.
1: 결국 부모님이 원하셨던 것도 결혼이 아니라 자녀의 행복이었으니까요.
0: 그렇네요, 예. 이번에는요, 그 자녀들이 부모님께 가장 많이 쓰는 말 중에 하나죠. 아유, 요즘 좀 제가 바빠서요. 부모님 입장에서는 요말 조금 섭섭하실 것 같아요.
1: 그렇죠. 자녀들이 가장 많이 쓰면서도 가장 미안해하는 말 중에 하나예요.
0: 예.
1: 이걸 또 번역하면요.

0: 지금 내 상황을 어디서부터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이거 설명하다가 걱정만 끼칠 것 같고,
1: 그러니까.
0: 그렇다고 아무렇지 않은 척 하기도 싫고, 그래서 그냥 바쁘다고 했어요라고 번역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바빠서요, 이거는요, 사실 굉장히 복잡한 감정의 압축 파일임을 좀 이해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1: 야, 그 짧은 글자에 모든 게다 담겨 있는 거네요.
0: 네.
1: 듣고 나니까 괜히 좀 짠해지기도 합니다.
0: 그렇죠. 그래서 부모님들이 이 말을 그냥, 아, 요즘 일이 많구나를 넘기시면 자녀 입장에서는 속으로 이런 생각할 거예요. 아, 역시 말안 하길 잘했다. 근데 이게 또 반복되면요, 점점 더 대화의 문이 닫히는
1: 아,
0: 거거든요.
1: 그렇죠.
0: 바빠서요 들었을 때 제일 또 하면 안 되는 말이 있어요. 야, 그래도 밥은 먹어. 이거 있잖아요. 야, 요즘 애들 다들 바쁘더라. 야, 아빠는 더 바빴어.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말들은 자녀가 꺼내려는 그런 말을 다시 집어넣게 하는
1: 그치.
0: 말이거든요. 근데 이때는 그냥 딱 한마디면 돼요. 많이 힘들진 않아. 이게 끝이에요. 길게 설명 안 하셔도 되고요. 이 질문 하나가 나는 네 일정이 아니라 네 마음에 궁금해라는
1: 그렇죠.
0: 신호를
1: 맞아요.
0: 주는 거거든요. 그 신호 받으면 자녀들은 생각보다 많이 또 열려요. 마찬가지로 자녀들도 매번 바빠서요라고 막아두는 게 아니라 다 설명 못해도 괜찮아요. 그냥 아직은 말하기 어려워요라고 이런 말만 해도 부모님은 기다려주실 수 있습니다.
1: 그러니까 완벽하게 준비된 말이 아니어도 신호만으로도 된다는 거죠.
0: 그렇죠. 사실 가족 사이에서 가장 필요한 말은 완벽한 설명이 아니라 작은 신호일 수 있어요. 이 짧은 신호들이 바빠서요 다음에 올수 있는 가장 용감한 말들이에요. 그래서 완벽하지 않아도 그 신호 하나가 닫혔던 대화를 다시 시작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1: 5월에는 서로의 말을 좀잘 헤아려서, 가족끼리 말로 상처받는 일은 없으면 좋겠네요. 오늘
0: 네,
1: 말씀 잘
0: 맞습니다.
1: 들었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만사소통 홍코치가 간다. 홍순아 대표의 도움 말씀이었습니다. 팀이 부릅니다. 사랑합니다.

0: 장애계에서 주목받고 있는 문화예술인과 문화현장을 소개해드립니다. 현장 스케치 이혜리 리포터와 함께하죠. 어서 오십시오.
1: 네, 안녕하세요.
0: 오늘은 어떤 현장으로 가볼까요?
1: 네, 오늘은 서울시 종로구로 떠나려고 합니다. 서울 종로구에는 조선의 왕이 살았던 궁궐 경복궁이 있죠.
0: 그렇죠. 예. 네,
1: 이 경복궁에는 조선시대 밤과 낮으로 도성을 지키던 순라군들이 있었습니다.
0: 순라군?
1: 네. 이 순라군들을 매주 주말마다 경복궁 그리고 경복궁 일대 인사동에서 만날 수가 있는데요. 경복궁 수문장 순라 의식을 통해서 네, 관객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보통 토요일에는 경복궁 안에서 이 행사가 진행이 되고요. 네. 일요일에는 궁 밖으로 나가서 이 경복궁 주변의 인사동에서 순라군들을 볼 수가
0: 재밌겠다.
1: 있습니다. 네. 네, 여기서 말하는 순라군은 궁궐과 도성 안팎을 순찰하면서 화재도 예방하고 또 도둑을 잡던 군사들을 뜻하는데요.
0: 뭐 경찰 같은 거네요.
1: 네. 예. 조선시대 약간 방범순찰 때 같은 네, 그런 네. 역할을 했습니다. 저는 경복궁이 아닌 인사동에서 이 순라군들을 만날 수 있는 일요일에 이 현장에 다녀왔는데요. 정확히 오후 3시 정각이 되면 경복궁 광화문 앞 월대에서 이 순라 의식이 시작됩니다. 아하. 이 순라군들은 북인사 마당을 지나서 인사동 4길까지 행진을 하게 되는데요. 먼저 이 행사와 관련해서 국가유산진흥원 이태행 파트장에게 들어보시죠.
2: 네. 순라 의식이라고 하는 행사인데요. 순라라고 하는 것은 이제 경국대전 병전의 행순편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실제로는 궁궐 내 군사가 야간에 순찰을 하고 그 순찰 내용의 이상 유무를 보고하는 내용인데 저희가 밤에 하면 관람객 보기가 어렵고 해서 관람 편의를 위해 낮에 하고 또 실제로 야간에는 소수가 움직였지만 저희가 이제 그런 부분은 출연자 규모를 늘리고 해서 군사를 많이 보여주는 식으로 해서 재구성을 해서 재현하고 있습니다. 탁이라고 종 치는 거 들으셨나요? 실제로는 종을 치면서 다녔다고 되어 있습니다. 광화문이 이제 월대가 복원이 됐잖아요. 그 복원을 계기로 해서 궁의 가치를 알리고 위상을 높이고자 저희가 궁궐에서만 볼 수 있는 행사를 외부에서 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에서 이제 기획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외부에서 궁궐 안에서만 볼 수 있는 행사를 이제 궁궐 외부에서 보면 어떨까 해서 궁궐의 가치를 높이고자 진행해 봤습니다.
3: 근데 그 깃발도 다 네. 그때 당시 거를 이제 고증해서 한 건가요?
2: 맞습니다. 저희가 쓰는 거는 청룡기, 백호기, 주작기, 현무기, 전전대기, 홍문대기 이런 식으로 돼 있고요. 고증을 토대로 해서 직접 그려가지고 제작했습니다. 예, 이것은 이제 의장기라고 해서 의장하는 거죠. 말 그대로 이제 나타내는 거고요. 실제로 군사 깃발은 아니었습니다. 예, 의장용 깃발이어서 원래는 구강이 나올 때만 나오는 의장인데 저희가 수문장 교대의식을 이제 처음에 2002년도에 만들면서 이제 연구 용역을 통해서 진행을 하게 되었는데요. 전문가분들이 이제 볼 때는 이제 구강이 없지만 그래도 이제 행사를 이제 재구성하기 위해서 재구성해서 재현하기 위해서는 좀 화려한 깃발도 필요하지 않겠냐라는 생각에 의해서 이렇게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0: 아, 이 궁궐 밖에서 마주하는 순라군들의 모습. 그야말로 뭐 우리나라 사람들뿐만 아니라 외국인들도 눈을 떼지 못할 것 같은데요.
1: 네, 맞아요. 특히나 이 순라군들의 인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한 60명 정도가 행진을 해요. 네, 총 3대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예. 먼저 1대는 수문군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수문군에는 수문장 그리고 보좌관인 종사관 또 뭐 대졸도 있고 기수도 있고 또 당시에 그 전문 직업 군인인 갑사도 있고요.
0: 예, 예.
1: 이렇게 1대로 구성을 하고요. 2대는 그 연주하는 치타대가 가운데 있고 그리고 3대는 1대와 구성이 같습니다.
0: 앞뒤로?
1: 네. 그래서 이 순라군들이 인사동까지 이렇게 횡단보도를 건너면서 행진을 하게 돼요.
0: 네.
1: 이 순

군들, 이 순라군들의 그런 절도 있는 동작에 시민들이 환호와 감탄을 보내고요. 또 순문군들과 함께 행진하기도 합니다. 특히나 이 순문장 그 순라 의식은 대치타 연주를 시작으로 네. 해서 이동을 하는데요. 웅장한 징소리로 이렇게 예. 순문장 순라 의식이 시작됐습니다. 현장으로 가보시죠. 네.

0: 아, 이 수문장 술라의식을 할 때 행진곡도 연주를 하는군요.
1: 네. 그 술라의식 음악의 경우에는 보통은 이제 왕의 행차나 또는 뭐 군대 행진 등 이런 나라의 중요한 행사가 있을 때 사용하는 음악을 선보이는데요. 네. 보통은 이제 무령지곡을 연주한다고 해요.
0: 무령지곡.
1: 네. 그 대치타로 연주를 하는데 악기들이 그 태평소나 뭐 나각, 납, 나팔 같은 이런 네, 나발 같은 이런 관악기가 있고 또 다른 악기들도 있는데 뭐 징, 뭐 자바라, 용고, 장구 같은 이런 타악기도 연주합니다. 그 코스마다 음악이 조금씩 다른데요. 인사동에 만약에 도착을 하면 한강수 그리고 추타철철, 추타캉캉이라는 이 수문장 교대에서 예. 교대 의식에서 활용하고 있는 음악을 주로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특별히 이 술라 의식 행진을 위해서는 편곡을 했다고 하고요. 특히나 말씀하신 것처럼 인사동에 외국인 관광객들이 많이 와서 예. 여기에서 그 술라 군들을 마주친 외국인 관광객들은 사진도 찍고 동영상도 찍으면서 이 순간을 네, 기록하고 있더라고요. 이 술라 군들을 마주한 시민들의 반응 함께 들어보시죠. 네.
2: 앞쪽으로 이동하시면서 자 이렇게 사진 촬영 가능하십니다.
3: 너무 웅장하고
4: 더 너무 멋있고 다들 너무 진지한 모습이 더 집중됐던 것 같아요.
3: 이걸 이렇게 재현할 수 있다는 게 너무 멋있는 것 같아요.
5: 미국 사람들 다
6: 너무 좋아요.
7: 멋있었어. 복들 좋아했어. 네.
8: 제가 느낀 거는 사람들 자체도 평균 키가 이렇게 되게 크게 해가지고 비교를 하면은 영국에서 지키는 그런 근위병 같은 것들 있잖아요. 멋있었어요.
9: 안 그래도 보고 싶었는데 구경하고 뭐 사진 같이 찍고 해서 좋았어요. 역사를 그대로 이어왔다는 것도 좀 있고 고유 문화 중에 하나니까 세계나 이런 데 널리 알리기에 좀 좋지 않을까?
10: 숨은 군인이 인사동에서 술라군으로 행렬을 하는 거를 재현을 한 행사래요. 현대인으로서 이런 과거의 모습들을 지금 눈으로 볼 수 있는 것도 되게 의미가 깊고 인사동에는 또 외국인들 많잖아요. 한국인으로서 이런 행사를 직접 볼 수 있고 하는 거 정말 뿌듯하고 자랑스럽습니다. 감회가 엄청 사렵죠. 이게 경복궁에서도 숨은 군 볼 때도 맨날 드는 생각이 진짜 현대인으로서 이런 과거의 모습들을 지금 눈으로 볼 수 있는 것도 되게 의미가 깊고 그걸 또 하는 행사들이 또 있다 보니까 감회가 남달라요. 정말.
0: 네. 아 그러면 저 매주 일요일에 인사동에서 수문장 술라의식을 볼 수 있는 겁니까?
1: 네. 맞습니다. 매주 일요일 그리고 공휴일에 이 경복궁 수문장 술라의식 행사가 궁궐 밖에서 진행이 되는데요. 이 코스를 설명을 해드리면 그 광화문 월대에서 출발을 합니다. 쭉 걷다 보면 열린 송현 녹지 광장까지 걸어가고 여기서 연주를 한번 해요. 그리고 그 쭉 계속 걸어가면서 인사동 문화의 거리까지 행진을 합니다. 예. 그리고 그 한 바퀴 돈 다음에 관람객들과 함께 사진을 찍을 수 있는 시간을 줘요.
0: 그 좋다.
1: 네. 예. 그리고 여기서 사진을 마음껏 찍고 그 다음에 다시 궁으로 복귀하는 그런 코스인데요. 토요일에는 경복궁 안에서 이 의식 행사가 진행됩니다. 네. 그렇다면 이 수문장 술라의식 행사에는 어떤 분들이 참여할지 제가 그 수문군을 이끌고 있는 수문장 역할하는 김민성 씨와 만나서 얘기를 해봤는데요. 네. 배우로 활동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매주 이렇게 시민들과 만나면서 자부심을 느끼고 있다고 하는데 김민성 씨에게 들어보시죠. 네.
11: 궁성문, 뭐 도성문 이런 문을 지키는 최고 책임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나 이 광화문 수문장은 이제 경복궁의 정문인 만큼 또 경복궁

0: 또 주상전하께서 직접 거하고 계신 곳이기 때문에 더욱더 출입을 엄격하게 통제하고 관리하는 그때 그 수문장들은 어떤 마음으로 과연 이 문 앞을 지키고 서 있었을까 뭐 이런 생각도 하고, 꽂혀 있는 거는 이제 공작털로 제작을 한 거고 이거는 이제 립이라 그래서 저희가 흔히 알고 있는 삿갓이랑은 조금 다른 그런 용도로 쓴 걸로 알고 있고, 또 저희가 차고 있는 이 허리에 차고 있는 환도라는 칼, 가장 아마 그 시절에 군인들이 찾던 대중적인 칼이지 않나 그렇게 알고 있고, 또 저희가 위에 덧 입은 거는 이제 박령이라고 해서 뭐 조끼 형태처럼 지금 이제 생겼고요. 그 안에는 이제 천릭이라고 군복을 입고 있습니다. 안에 노란색 이렇게. 이거는 이제 지휘봉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등채라 그래서 생각보다 너무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셔갖고 항상 나갈 때마다 감사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술라의식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아무래도 군인 역할이다 보니까 보시기에 딱딱해 보여서 굉장히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그러실 필요 없이 오셔갖고 그냥 편하게 사진 찍고 즐거운 추억 많이 남겨가셨으면 좋겠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어려워하시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즐겼으면 좋겠어요.
1: 그런데 이 술라군은 조선의 기본 법전인 경국대전에도 기록된 유서 깊은 제도라고 나와 있더라고요.
2: 네.
1: 이 역사를 2026년에 볼 수 있다는 것도 참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2: 맞습니다. 특히나 과거 백성들과 또 왕의 안전, 생명을 지켰던 그런 역할을 했던 이런 술라군들을 또 만날 수 있는 행사이니 만큼 담당자인 이태행 파트장도 이 시민들이 이 포토타임 있을 때 망설이지 말고 사진도 찍으면서 추억을 그럼요. 남겼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근데 지금도 보면은 그 의장대원들이 키가 평균 신장이 한 180cm 그렇죠. 이상이잖아요. 네. 여기에 참여하는 행진하는 그 수문군 술라군들도 키가 굉장히 큽니다. 그렇다 보니까 아이들이 좀 약간 무서워한다고 해요. 그리고 또 이렇게 칼도 차고 있고 하니까. 그렇지. 그런데 가까이 가서 사진 찍고 하면 친절하게 대해준다고 하니까 네. 어린 아이들도 함께 이 추억을 좀 공유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래요. 바람도 들을 수가 있었는데요. 이태행 파트장에게 들어보시죠.
3: 작년에는 K 컨텐츠가 엄청 높아졌잖아요. 예, 거기에 이제 발맞춰서 저희도 외부에서 할 때는 이제 외국인의 관심과 호응 유도를 위해서 한번 해봤습니다. 하이라이트시라든지 오징어 게임 삽입곡 둥글게 둥글게도 편곡을 해서 한번 연주를 했고요. 관람객의 반응이 아주 뜨거웠습니다. 근데 이제 올해부터는 이제 전통성을 좀 강화하고자 올해는 이제 전통음악으로 진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항상 인사동에 갈 때마다 관람객 호응이 너무 좋아서 일하는 보람을 크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람객분들이 인사동에 가면 다 좋아하셔가지고 좀 만족스럽습니다. 인사동으로 가길 잘했구나라는 생각을 항상 하고 있습니다. 박수치고 좋아하고 그런 부분, 그리고 같이 사진 찍으시고 좋아하시는 거 보면 뿌듯합니다. 같이 옆에서 사진 찍고 기념하시면 좋은 추억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 행사를 보고 좋은 추억을 가지는 거 하나하고, 두 번째로는 저희 K컬처 요거를 궁금해해서 경복궁에 오시는 게 일단 두 번째 목표입니다. 경복궁에 일단 오시면 고즈넉한 부분과 봄과 사계절마다 경복궁은 보는 느낌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와서 보시면 우리 K문화를 잘 알 수 있게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이 행사를 만든 의미가 있습니다.
1: 네.
2: 네. 수문장 술라의식 행사는 보통 3월부터 5월까지 그리고 9월부터 11월까지 매주 주말 공휴일 오후 3시부터 1시간 동안 진행이 되는데요. 네. 한여름인 6월에서 8월은 술라군들도 너무 더우니까 잠시 쉬어갑니다.
1: 네, 봄가을.
2: 네. 그리고 일요일에 비가 오는 날에는 운영하지 않는다고 해요. 이걸 제외하고는 매주 또 주말에 만날 수 있습니다. 이 조선시대 모습을 한번 직접 경험해보고 싶은 분들이라면 토요일과 일요일 경복궁 또 인사동으로 한번 가보시면 어떨까 싶네요.
1: 네. 현장 스케치 이혜리 리포터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2: 네. 고맙습니다.
1: 내일은 푸른하늘 방송시간 안내해드리죠. 매일 오후 1시부터 2시까지 그리고 매일 저녁 7시부터 8시까지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에서는 FM 104.9MHz로 들으실 수 있고요. 휴대전화에 KBS 콩 앱을 설치하시면 실시간 방송은 물론 다시 듣기까지 더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SG 워너비가 부르는 내 사람, 오늘 끝곡으로 전해드리면서 저도 인사드리죠. 지금까지 진행의 아나운서 장웅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0: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잠시 후 8시를 알려드립니다. KBS 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입니다. HLKC
1: KBS 오디오북 최고의 클립

그리움을 안고 살아간다는 것. 노문성 지음. 성우 조민수 읽음. 퇴원. 새로운 날들의 시작. 아내가 퇴원했다. 집에 돌아오는 날, 아들은 엄마를 맞이한다고 나름 청소까지 해뒀지만 그 수준이 아내 눈에 차기는 어려웠다. 나 좀 싱크대 데려다 줘요. 싱크대 앞에서 아내는 어떻게 이렇게 지저분할 수 있냐고 야단이었다. 누구에게 말하는지도 알 수 없었다. 그동안 나는 줄곧 아내와 병원에 있었고 아들은 학교 연구실에 있는 시간이 많았으니 말이다. 깔끔한 아내 성격에 오랫동안 집을 비웠으니 속상하면서 올라온 기분풀이였을지도 모른다. 어쩌면 스스로 하반신을 쓰지 못하는 데서 오는 실망감 때문일 수도 있고. 나는 집이 한동안 거의 빈 채로 있어서 그렇다고 말하며 이제 내가 청소를 다 하겠다며 달랬다. 그리고 침대에 눕히자 아내는 고개를 파묻은 채 한참 있었다. 오랜만에 온 집이라 그런지 그렇게 편하고 좋을 수가 없었다. 다만 아내의 화난 기운이 줄어들어 아쉬웠다. 어떤 사람이나 물건은 존재 자체로 주변을 환하게 하고 밝은 분위기를 만든다. 나는 운 좋게도 가장 가까이 있는 가족들, 아내와 아내를 닮은 아들, 딸이 그랬다. 그러나 오랜 입원 생활은 아내를 지치게 했고

운동 공간을 확보했다. 아침에 일어나면 아내를 안고 거실로 출근했고 저녁 식사 이후에는 최고 안식처인 안방 침대로 퇴근했다. 오전에 내가 집을 청소하는 동안 아내는 성경 말씀을 들었다. 그리고 청소가 끝나면 나는 아내에게 요리를 배웠다. 미역국, 카레, 된장국, 달걀 프라이, 그리고 압력밥솥에 밥 안 치는 법 등등. 친구들과 친척 동생들이 보내준 반찬이나 국도 큰 도움이 됐다. 오후에 우리는 주로 같이 운동하거나 재활치료소에 갔다. 운동할 때 얼마나 용을 쓰는지 아내 이마에 굵은 땀방울이 맺히곤 했다. 송골송골 맺힌 땀방울을 보면 옛 생각이 났다. 그때 살던 집은 서양이었는데 그만큼 빛이 오래 머물러 한여름에 어린아이들 키우기가 여간 고생스러운 게 아니었다. 처가에서 보내준 에어컨이 얼마나 고마웠는지 아내랑 두고두고 그때 얘기를 한다. 아내는 여름보다 겨울이 좋다고 했다. 바짝 붙어서 팔짱을 끼고 걸을 수 있으니까. 대신 여름에는 새끼손가락만 걸고 돌아다녔다. 아내는 상반신 힘만으로 이것저것 하기 힘들었을 텐데도 이를 악물고 매일 최대한 많은 시간을 재활운동에 투자했다. 재활치료소에서 사용하는 기구를 사서 집에서도 그대로 따라했다. 다리에 근육도 조금씩 붙는 듯했고 몸을 많이 움직이는 만큼 정신적으로도 한결 단단해졌다. 자기 힘으로 온전히 통제할 수 없는 몸에 갇혀 지내면서도 아내는 늘 내게 고맙다고 했다. 내가 아내를 자주 안고 다리 역할을 대신 해주는 것에 대해서. 나도 마찬가지였다. 아내의 다리를 대신할 자유를 줄 수 있다는 게 서글픈 행복이었다. 서른 걸음만, 스무 걸음만, 아니, 설 수만 있어도 내가 다 알아서 할게. 집안에서 짧은 거리를 안고 이동할 때마다 나는 아내 귀에 대고 속삭였다. 그렇게라도 아내의 재활 의지가 꺾이지 않길 바라면서. 서두르지 않고, 그러나 쉼 없이. 집에 와서 제일 좋은 점은 목욕과 머리 감기였다. 일주일에 두 번 욕실을 따뜻하게 데우고 뜨끈한 물이 준비되면 아내를 욕실 의자에 앉혔다. 머리부터 감기고 샤워를 해줬다. 아내에게 통증이 찾아오기 전에 표정을 세심히 살피면서 모든 행동을 신속히 끝내야 했다. 목욕한 후 아내는 평소보다 깊이 잤다. 덕분에 나도 잘 잤다. 아내의 자는 모습은 참 아름다웠다. 부부 사이의 아름답다는 표현은 통상적인 의미를 뛰어넘는다. 오랜 세월 함께 살면서 각자 영혼에 밴 습관이 서로 녹아드는데 아름답다는 말은 이 모든 것을 함축한다.

0: 우리 둘은 길지 않은 시간 동안 그런 행복을 누려왔다. 밝은 희망 속에서 앞만 보고 달려가며 매일 아침 눈을 떴으니 말이다. 재활치료소에 가거나 병원에 진료받으러 갈 때는 나름 입체적인 작전을 수행해야 했다. 아내를 침대에 눕힌 채 옷을 갈아입히고 간이 휠체어에 태워 집을 나선다. 아들이 운전해주는 차를 타고 우리는 목적지로 향한다. 원래는 아들 공부를 방해하지 않으려고 아내와 나 둘이서 움직였는데 어느 날은 진눈깨비가 날려서 뭔가 불안했다. 그날은 또 준비했던 휴대용 휠체어 공간이 겨울옷을 입은 아내에게 비좁았다. 집, 주차장, 차, 진료실 등으로 오갈 나를 생각하면 아내도 안쓰러웠던 모양이다. 하는 수 없이 그때부터 우리는 아들에게 도움을 청했고 나는 아내를 보살피는데 더 집중할 수 있었다. 이런 상태에서는 아들도 공부가 제대로 될 리 없었을 것이다. 나중 일이지만 결국 아들은 한 학기를 더 들여 학위를 받게 됐다. 서두르지 않고 그러나 쉼 없이 오네 하스트, 아버 오네 라스트. 독일 철학자 괴테의 말이다. 아내의 재활과 아이들 공부를 생각하면 당시 우리 가족에게 절실히 필요한 정신이었다. 온 가족이 말없이 이 생각을 지키려 부단히 애썼다. 나는 거기서 조금 벗어난 느낌이 들긴 하지만. 훗날 아들 학위 수여식 날, 아내는 아들이 안고 있는 큰 사진 속에서 함께했다. 여전히 환하게 웃고 있는 사진 속 아내. 일본에서 온 큰 누나가 대신 그 자리의 즐거움을 아내와 나눴다. 아들의 학위 과정 입학이 정해졌을 때 뛸 듯이 좋아하며 기도하던 아내 모습이 어른거렸던 나는 한참 동안 학교 뒤 바위산만 가만히 바라봤다.
1: 케이비스가 맛있는 오디오북을 완성하였습니다.
0: "통증이 주는 고통."

아침에 일어나면 아내 다리를 마사지하고 집 청소를 한 뒤 아침 식사를 준비했다. 식사를 차리면 아내를 깨워 식탁에 앉혔다. 식탁에서 가볍게 세수하고 밥을 먹은 뒤 쉬는 동안 잠시 미국에 있는 딸과 영상으로 통화했다. 빨리 나아서 미국에서 만나자는 얘기. 영상 너머로 손자 재롱을 보는 게 아침에 큰 낙이었다. 통화를 마치면 아내는 날카로운 눈으로 집안을 휙 둘러본다. 정리 상태가 마음에 들면 그렇게 우리의 하루 일과는 시작된다. 하루는 아내와 둘이 병원에 재활치료를 받으러 갔다. 모든 일정을 마치고 나오는 길에 우연히 아내와 나의 놀이터였던 지하 식당가를 지나왔다.

휠체어놀이, 이송룡 침대놀이, 이송룡 침대를 찾으려 헤매던 기억. 재활치료를 마치고 식당가에서 아이스크림을 나눠 먹던 일. 식당 메뉴를 보고하면 아내가 원하는 메뉴를 고르고 내가 그걸 사와서 침대에 앉아 함께 먹던 기억. 꿈을 꾸듯 그 모든 순간이 머릿속으로 스쳐 지나갔다. 집으로 돌아오던 길. 아내는 우리가 즐기던 드라이브 코스를 돌아보자고 했다. 차를 성북동 뒷길로 몰아 길상사를 거쳐 북악 스카이웨이를 타고 예전 살던 청운동길로 내려온다. 광화문을 지나 삼청동으로 그리고 청혼했던 장소까지 들러 집으로 오는 코스다. 아내는 별말 없이 차창 밖 스치는 풍경을 눈에 다 담고 있는 분위기였다. 그날 밤부터 아내가 잠을 설치는 날이 늘었다. 통증은 더 주기적으로 찾아왔다. 나 또한 마음이 심란했지만 아무런 내색 없이 진료를 받아보자고 했다. 병원에서는 전보다 강도 높은 진통제만 처방해줬다. 신기하게도 이 통증은 누워있으면 사라지고 30분 이상 앉아있으면 찾아왔다. 결국 모든 움직임을 30분 한도로 맞춰야 했다. 아내가 손짓하면 안아서 침대에 누이고 시간이 좀 흐르면 다시 앉히고 한도 시간은 점점 짧아졌다. 30분, 20분, 15분. 이제는 병원에 가도 휠체어가 불안해 환자 이송룡 침대를 먼저 찾아야 했다. 통증이 주는 고통은 인간의 정신을 황폐화한다. 아내가 통증으로 고통스러워할 때 아내 이마에 굵은 땀방울이 순식간에 맺히는 것을 보고 소스라치게 놀란 적이 있다. 옆에서 지켜보는 사람의 초조함. 그건 역시 당해본 사람만 알 수 있는 고통이다. 통증이 지금보다 더 심해지면 어떻게 합니까? 절박한 내 물음과 달리 돌아온 의사의 답변은 간단했다. 호스피스 병원이나 요양병원으로 가세요. 하나님께로 다가가야 할 과정이 가까워졌음을 느꼈다. 아내와 나는 끝까지 지나간 기억을 나누며 지냈다. 그러는 동안에도 아내가 눈을 감고 있는 시간은 점점 길어졌다. 우리가 헤어질 시간도 그만큼 다가왔다는 의미였다. 시간을 붙들 방법이 없다. 그 사실은 내게 한없는 무력감을 줬고 끝모를 상실감으로 허우적거리게 했다. 부부가 헤어지면 흐른 세월 대비 차차 잊힌다고들 말한다. 그런데 내 생각은 그렇지 않다. 어떤 기억은 흐르는 세월이 더해질수록 더 진하게 오래도록 생각난다. 어쨌든

그날을 기점으로 아내는 재활을 위한 운동 시간을 줄일 수밖에 없었다. 모든 움직임의 절대 기준은 통증이 되었다.

여러분은 지금 노문성 작가의 에세이 그리움을 안고 살아간다는 것을 들으셨습니다. 아픈 아내를 먼저 떠나보낸 노년기 남편이 있습니다. 부부는 둘만의 역사를 쌓으며 최선을 다해 젊은 날을 살았는데요. 삶의 끄트머리에서도 더 나은 쪽을 선택하려 애썼던 부부. 아내는 죽음과 이별을 담담히 받아들였고 남편도 그 뜻을 존중해 아내의 존엄을 지켜주려 했습니다. 하지만 아내가 떠나고 슬픔과 우울감이 남는 건 어쩔 수 없었죠. 이별의 슬픔에 주저앉을 수 없었던 남편은 아내를 생각하며 두서없는 글을 써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움을 안고 살아간다는 것. 지금까지 성우 조민수였습니다.

소설 극장 신현선 장편 소설 구름이 겹치면 16번째

0: 대파와 무더위를 도마에 써는 소리, 국이 보글보글 끓는 소리와 밥솥이 김을 내뿜는 소리는 이 집의 알람 소리와도 같았다. 문득 이 모든 것이 당연하지 않게 느껴져 나는 내게 물었다. 이 거짓말 같은 아늑함을 언젠가 그리워하기도 될까? 나는 그리워질지도 모른다는 쪽에 마음이 쏠리는 것을 알아챘다. 따지자면 그러고 싶은 바람에 가까울 것이다. 내게도 그리워할 어떤 것이 있다고 믿고 싶은 것이다. 나는 그런저런 생각을 하며 몸을 일으켰다. 언젠가 필요할지도 모르니까 살면서 그리운 장면 하나쯤 만들어도 좋겠다는 작정으로.
1: 엄마, 웬일이냐? 아침 밥상에 얼굴을 다 내밀고. 잘했다. 얼른 앉아. 따뜻할 때 먹어야 맛있다.
0: 식탁 위에는 김이 폴폴 올라오는 뭇국과 네모 반듯한 김, 할머니가 지난달에 끙끙대며 해낸 김장김치가 소박하게 올라와 있었다. 내가 나오는 것을 보자마자 할머니는 밥솥에서 밥을 폈다. 갓 지어 윤기가 흐르는 흰 쌀밥이었다. 할머니는 눈에 띄게 흐뭇해했다. 타인의 입에 들어갈 음식을 매일 습관처럼 만들어내는 사람만이 갖는 어떤 감정이 있을 것이었다. 그건 어쩌면 기쁨일 텐데. 그 모습을 보자 매일같이 혼자 식사를 준비했을 할머니가 꽤 쓸쓸했겠다고 새삼스레 생각했다.
2: 자,
3: 밥 너무 많은데.
2: 아이, 주는 대로 그냥 먹어. 얼마 만에 먹는 건데 많다 그러냐? 그 무슨 바람이 불었는지 몰라도.
3: 이제 아침 좀 챙겨 먹어보게. 할머니 밥 언제까지 먹을지도 모르고.
2: 응? 그게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냐?
3: 그냥 할머니 밥 맛있어서 해본 소리야.
2: 서인아, 네 나이 때는 말이다, 그저 친구들이랑 재미있게 놀고 학교 공부 잘하고 집에서 챙겨주는 밥 부지런히 먹으면 되는 거야. 어? 그것 말고 다른 고민은 할 필요가 없단 말이야. 알아들어?
0: 입에 든 밥 한 숟갈을 핑계로 대답 없이 고개만 끄덕였다.
3: 다른 고민을 할 필요가 없나? 정말로? 그렇지만 할머니, 내 나이도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아. 친구들은 점수 경쟁하느라 바쁘고 학교는 그걸 보고만 있거든. 이상한 사람들이 너무 많아, 할머니. 할머니는 옛날에 비하면 세상 좋아졌다고 말하지만 옛날보다 훨씬 끔찍해진 것들도 있어. 어떤 사진이나 영상은 영원히 없앨 수 없고 그걸로 돈을 버는 사람들이 있어. 길을 가다가 여자라는 이유로 폭행을 당해, 죽임을 당해. 할머니, 나도 다른 고민 같은 걸 안 하고 싶어. 하지만 그럴 수 없어서 힘들어. 난 안전한 곳이 필요해. 우리는 왜 서로에게 그런 곳이 될 수 없는 거야?
0: 나는 내 구름이 눈처럼 차갑게 어깨로 내리는 것을 느끼며 하고 싶은 말들을 삼켰다. 그런 나를 가만히 바라보던 할머니가 말했다.
2: 너도 너희 엄마도 살기 힘든 거 안다. 세상이 언제 사람한테 넉넉한 적 있다니. 아휴, 내가 죄인이지.
3: 얘기가 왜 그리로 흘러? 할머니는 잘못 없어.
0: 할머니의 깊은 눈을 바라보았다.

0: 난 그곳을 안타까워하기보다 남은 것을 지켜내기로 한 사람이 할머니였다.
1: 눈물이 날 만큼 차가운 바람을 피해 목도리 속으로 코와 입을 가렸다.
2: 어서 와, 얘들아.
1: 그러나 이 기다림이 끝도 없이 이어질 것 같은 불길한 예감이 들었다. 어느새 발끝이 얼어붙은 느낌이 들 정도로 시간이 지났다. 어지러울 정도로 초조해져 왼쪽 가슴께를 주먹으로 치고 있을 때였다. 골목 끝에 자그마한 두 사람이 나타났다. 이 추운 날씨에 얇은 실내복만 달랑 입고 겨우 패딩을 걸친 서인을 바인이 꼭 안고 걸어오고 있었다. 두 사람은 치열했던 전투를 겨우 끝내고 귀환하는 전사처럼 보였다. 집에 감도는 훈기에 안심하면서 두 사람에게 서둘러 담요를 꺼내주었다.
2: 이제 뭐 해야 하지?
1: 나는 허둥대다 지난번 이모가 바인 편에 보내온 생강청이 그대로 냉장고에 있는 것을 떠올렸다. 서둘러 물을 끓이고 생강청을 크게 한 숟가락 떠 잔에 담았다. 곧장 작은 집 전체가 생강향으로 가득 찼다. 그러는 동안에 나는 아무것도 묻지 못했다. 곁눈질로 두 사람을 볼 뿐. 서인은 바인의 품에서 버림받은 새끼 새처럼 덜덜 떨고 있었다.
2: 나 여기 있어.
1: 바인이 낮은 목소리로 되뇌는 걸 곁에서 들으며 생강차 세 잔을 쟁반에 담았다. 마주 앉아서 이상하게 긴장을 느끼면서 둘에게 말했다.
2: 와줘서 고마워.
1: 진심이었다. 시간이 이들에게 얼마나 잔인하게 굴었던 걸까? 많이 기다렸다는 말은 하지 못했다. 다만 따뜻한 차가 우리에게서 이토록 냉랭한 시간을 밀어내주기를 바랄 뿐이었다. 그리고 다가올 시간은 조금 친절하기를. 바인과 서인을 앞세워 그곳에 갔다가 기절하듯 집에 돌아온 날 이후 처음으로 셋이 마주 앉은 것이었다. 그때 나는 실패했다고 생각했다. 결국 이전으로 돌아갈 수도 내가 잃은 것을 되찾을 수도 없을 것이라고 체념했다. 자포자기의 마음을 미워하면서도 그런 마음이 되는 것을 막지 못했다. 나는 훌쩍 괜찮아지고 싶었다. 다시 평범했던 나로 돌아가고 싶었다. 하지만 그곳에 가보고 깨달았다. 그것은 불가능했다. 그리고 이 정도도 견디지 못했으니 영영 이대로 지내게 될 것이었다. 나는 그런 절망적인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완전히 바닥이라고 느꼈을 때 떠오른 것이 바인과 서인 두 사람의 눈이었다. 순수한 확신으로 신뢰를 전해오는 바인의 눈과 내 안의 상처를 고스란히 함께 느끼는 서인의 눈. 나는 그 눈빛을 붙잡아 이 어둠에서 벗어나고 싶었다. 빛의 이동 방향을 따라 고개를 돌리는 식물처럼 두 사람의 눈을 마음에 거듭 새겨 넣었다. 그러면서 나는 무언가가 달라지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여전히 어렵지만 그건 어쩌면 풀 수도 있을 어려움. 몹시 끈끈해서 쉽지는 않겠지만 그건 어쩌면 가까스로 벗어날 수도 있을 절망이라는 생각. 혼자가 아니니까. 함께 아파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내게 필요한 건 시간이라고. 결국 시간은 내 편일 거라고. 조심스럽게 믿게 됐다. 이런 이야기를 주저

0: 주절 바인과 서인에게 건넸다. 두 사람 덕분에 내가 여기 있다고. 그러니 원한다면 언제든 두 사람은 여기 있어도 된다고. 두 손으로 잔을 쓰다듬던 서인이 천천히 차를 마시기 시작했다. 바인과 나는 그런 서인을 가만히 지켜보았다. 서인은 푹 젖은 목소리로, 그러나 울지는 않고 말했다.
1: 엄마는 선을 넘은 거예요.

0: 서인. 나는 여전히 침대에 누워 있었다. 삑삑 현관 비밀번호를 누르는 소리가 들렸지만 그것이 내 세계에 속하지 않은 것처럼 멀게만 느껴졌다.
1: 아유, 웬 술을 또 이렇게 마셨냐?
0: 할머니의 말이 아주 먼 곳에서 들려오는 것 같았다.
2: 벌써 저녁이구나.
0: 나는 다시 시작된 끈질긴 잠의 힘에 저항하지 못하고 모로 누워 이불을 머리 위로 끌어올렸다. 그때 방문이 벌컥 열렸다. 엄마는 이미 상당히 취해 애는 그냥 두라는 할머니를 거칠게 밀치고 내가 덮고 있던 이불을 젖혔다. 그러고는 누워있던 내 두 어깨를 붙잡고 마구 흔들어 깨웠다.
3: 당장 일어나! 새끼라고 하나 있는 게 왜 이 모양이야? 만날 첫날 엎어져 자고만 있는 게 사람 새끼야!
0: 날벼락 같은 목소리였다. 그 소리가 뺨을 때리듯 잠을 깨웠다. 뭔가가 시작되려 한다는 걸 직감했다. 나도 모르게 한숨이 새어나왔다. 그러자 엄마가 다시 소리를 질렀다.
3: 재수없게. 한숨? 너 뭐가 그렇게 힘들어서 방에만 처박혀 있어? 여기 내 손 부은 거 보이지? 다 너 먹여 살리느라 그런 거야. 근데 너는 뭐 세상 다 끝난 사람처럼 누워만 있어? 이 방에 숨어 살면 뭐가 해결돼? 아니 집이 없어, 옷이 없어. 대체 집값에 뭐가 그렇게 힘들어?
0: 말하는 틈으로 술 냄새와 담배 냄새를 끼치며 엄마는 계속 무언가를 쏟아냈다. 구역질이 올라오는 것이 냄새 때문인지 가슴께에 얹혀버린 엄마의 말들 때문인지 알 수 없었다. 보기 싫게 휘도는 엄마의 구름은 버스가 내뿜는 매연처럼 피하고만 싶은 것이었다.
4: 소설 극장 신현선 장편소설 구름이 겹치면 핀드. 음악 엄은영, 효과 노동걸, 기술 김남희, 김종찬, 연출 전순아, 해설 오은수, 주예진. 16번째 시간이었습니다.

0: 다른 사람은 몰라도 행수 어르신은 아시겠죠?
1: 이제와 무엇을 숨기겠느냐?
2: 황진이를 잊기 위해 가야금 연주에 몰입하는 현아.
3: 딸? 딸을 낳았어? 아, 그 너처럼 예쁘냐?
4: 체면과 위신은 어디로 쳐두셨습니까?
5: 내일부터는 가야금을 내려놓고 술병을 들어라.
4: 난 진이를 위해 술병만은 들 수 없어.
6: 그것도 모르고 넌 네 발로 기방으로 끼어들어왔지!

0: 시원해?
1: 햇볕이 따뜻한 마당에 나와 황진이가 어머니 진현금의 머리를 감긴다.
2: 시원해.
0: 김 밑에 검은 머리 있다. 우리 엄마 회춘하시네.

0: 그러나 자이언티의 바람과, 아니 황진이의 바람과는 달리.
1: 엄마, 아침 드셔야죠.
0: 어느 날 아침.
1: 엄마, 우리 엄마 늦잠을 다 주무시고. 엄마, 엄마?
0: 깊은 잠에 빠진 듯 미동이 없는 진현금.

0: 황진이가 진현금을 안고 흐느끼기 시작한다.
1: 당신!

0: 어느덧 이서정이 황진이와 송도에 온 지 3년이 지난다.
1: 우리가 약속한 시간이에요. 6년. 6년만 살아요. 당신을 향한 나의 마음으로 3년, 나를 향한 당신의 마음으로 3년.
0: 이서정에게 6년, 계약 결혼을 요구했던 황진이.
2: 내가 못 헤어진다고 하면...
1: 그럴 뿐이 아니란 거 알아요. 당신이 있어야 할 곳은 한양입니다. 한양으로 가세요.

0: 이서정이 송도를 떠나는 날 비는 내리고
1: 나는 언제고 당신을 기다려. 당신 말대로 나만의 일이 되어도
2: 건강하게 편히 사세요.
1: 라모 두비.
0: 이사종이 예매한 기차가 들어오고
2: 먼저 돌아서겠습니다.
0: 이사종이 기차에 올라타기도 전에 먼저 발길을 돌리는 황진이.
1: 명호라.

0: 6년이라는 계약 결혼 동안 황진이는 이사정과 소울메이트로 전국을 여행하며 아내로서, 며느리로서, 1500년대생 황진이로 보통 여자의 삶을 살았다.
1: 이것으로

0: 아씨는?
1: 어휴, 오라버니는 평생을 아씨 걱정만 하네.
0: 아, 밥은 잘 드시고 잠은 잘 주무셔?
1: 아이고, 그렇게 궁금하면 아씨 옆에 딱불처럼 딱 붙어있든가.
0: 아, 잘 계시느냐고.
1: 아, 궁금한 사람이 직접 물어보셔. 아휴, 우리 아씨는 복도 많으시지. 세상 천지에 내 걱정해준 놈은 한 놈이나 있을까 모르겠네.
0: 사오라, 야, 아이, 밥은 잘 드시냐고. 아니, 입맛 없을 땐 장어덮밥인데 민물 장어라도 좀 사다 드려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지? 진짜.
2: 이사정과의 이별 후 또다시 이별 후유증에 아파하는 황진이.
1: 사랑하고 이별하는 일이 솔직히 아씨가 초보는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매번 이렇게 아프십니까요?
3: 세상엔 익숙해지지 않는 일이 있는 모양이다.
2: 사랑하는 마음과 이별의 마음을 시조로 풀어냈던 황진이는 이사정과 이별 후에도
3: 동짓달 기나긴 밤을 한 허리를 베어내어 춘풍이불 아래 서리서리 넣었다가 네 모신 날 밤이어든 굽이굽이 펴리라.
2: 시조 동짓달 기나긴 밤을 넣어 그리움을 달랜다.

0: 어머니와 이서정을 떠나보낸 후 마음이 어지러운 날이면 황진이는 멘토 화담 서경덕을 찾았다.
1: 인생이 뭔가요, 선생님?
0: 마음속의 화두를.
1: 사랑의 유효기간은요? 세상에 영원한 건 뭔가요?
0: 황진이가 뜨거운 감자를 투척할 때마다 서경덕은 그만의 독특한 학습법.
2: 사사, 사사, 인생, 사사, 사랑, 섯, 영원.
0: A4용지 화두로 떠오른 단어를 적어 벽에 붙인 뒤
2: 계속 노려봐.

0: 뚫어져라 보는 거지. 인생이란 뭘까? 응? 인생 이 두 글자를 봐. 그냥 보는 거지. 그냥 보는 거야. 그러다 보면 어느 날 자, 이 명동 성당에서 들려오는 것처럼 마음 저 밑바닥에서부터 아득한 종소리가 들려. 바로 그것이 깨우침이야.
1: 이는 집중과 반복을 중요시했던 화담 서경덕의 학습법으로
0: 스스로 깨달아 얻는 즐거움이야말로 진정한 학문의 기쁨이다.
1: 초당을 드나들던 많은 서경덕의 제자들 중에 황진이는
2: 막내 아드님 이름이 균이라고 하셨죠? 어?
3: 아이, 기억력도 좋으셔. 프로바이오틱스 예, 허, 균입니다.
1: 소설 홍길동의 갓파더, 홍길동 전의 작가 허균. 바로 그의 아버지가 허엽으로 황진이와는 초당의 남사친 여사친으로 서로의 일상을 나누는 사이였다.
3: 아이, 근데 이 자식을 둔 부모의 심정이라 그런지 그 우리 막내 아들의 남다른 영특함도 걱정입니다.
2: 장차 조선 출판계를 찢어놓을 베스트셀러 작가가 될 겁니다.
3: 아이고.
2: 두고 보십시오.

0: 오늘도 그분을 만나셨습니까?
1: 이 녀석. 그 장차 네가 조선의 출판계를 찢어놓을 거라고 하더구나.
0: 어떤 분인지 한번 뵙고 싶습니다.
1: 뭘? 이 녀석이.
0: 선녀 같은 모습에 장군의 마음을 가진 여인이라니 보지 않고는 믿을 수가 없습니다.
1: 아니, 내가 그리 말했더냐?
0: 게다가 시조까지 잘 짓는다고 하니 대체 어떤 분인지. 아, 본명이 황진이라고 하셨습니까?
1: 어, 그래 그래. 기억력은 좋구나. 그래, 황진이.
2: 어려서부터 황진이를 알고 동경했던 허균은
3: 성품이 얽매이지 않아서 남자 같았다. 검은고를 잘 탔고 노래를 잘했으며 일찍이 산을 유람하며
2: 자신의 책을 통해 황진이와 관련된 몇 가지 일화를 직접 남긴다.

0: 다음 생에 태어난다면 웨딩드레스 입은 아가씨를 뒤에 태우고 고가도를 달릴 거야. 재림 그리고 이사성 조민서.
1: 동지딸 기나긴 밤 야식으론 뭐가 좋을까? 황진이 김자연.
2: 우리 막내 아들도 진인데 하진이. 허균 허영 박영재.
3: 와이파이 한국인 다음 시간에 계속됩니다.

0: 5분 여행기 구석구석 코리아.
1: 안녕하세요, 여행 작가 송일봉입니다. 5분 여행기 구석구석 코리아. 매주 일요일에는 여행을 통해 인문학에 대한 상식을 키울 수 있는 길이의 인문학 시간으로 꾸며지는데요. 오늘은 소설가 박경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소설가 박경리와 관련 있는 명소인 박경리 문학공원을 찾아가 볼 텐데요. 박경리 문학공원은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에 있습니다. 오늘도 성우 배주원 씨와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2: 네, 안녕하세요. 작가님, 오늘은 소설가 박경리

0: 선생에 대해 소개해 주신다고 했는데요. 박경리 선생은 어떤 인물이었나요?
1: 네, 박경리 선생은 1926년 경상남도 통영시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1955년에 단편소설인 계산으로 등단을 했는데요. 당시 추천 작가는 등신불의 작가로 유명한 소설가 김동리 선생이었고요. 박경리라는 필명도 김동리 선생이 지어졌습니다.
0: 네. 작가님, 박경리 선생의 작품 활동에 대해서도 소개해 주시겠어요?
1: 네, 박경리 선생은 단편 소설을 주로 썼지만 현대문학의 표류도라는 작품을 발표한 이후로는 장편 소설을 많이 썼습니다.
0: 네.
1: 박경리 선생의 주요 작품으로는 대하소설인 토지를 비롯해서 김약국의 딸들, 파시, 나비와 엉겅퀴, 노을진 들녘 등이 있습니다.
0: 작가님, 그럼 지금부터는 박경리 선생과 관련이 있는 박경리 문학공원을 찾아가 볼까요?
1: 네,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에 있는 박경리 문학공원은 지난 1999년에 개관했는데요. 개관 당시의 명칭은 토지문화관이었습니다.
0: 네.
1: 현재 박경리 문학공원은 소설 토지의 산실인 박경리 작가 옛집을 중심으로 테마정원과 집필실 등이 원형대로 잘 보존되어 있습니다.
0: 박경리 선생은 언제부터 원주에 살기 시작했나요?
1: 네, 박경리 선생은 54살 때인 1980년 원주시 당구동으로 내려와서 소설 토지의 4부와 5부를 집필했습니다. 소설 토지는 1994년 8월 15일에 5부 25편으로 탈고를 했는데요. 소설 토지의 마지막 문장은 외치고 외치며 춤을 추고 두 팔을 번쩍번쩍 쳐들며 눈물을 흘리다가는 소리내어 웃고 푸른 하늘에는 실구름이 흐르고 있었다. 끝. 이렇게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0: 네. 작가님, 박경리 문학공원의 테마공원은 어떤 모습을 하고 있나요?
1: 네. 박경리 문학공원에는 평사리마당, 홍리동산, 용들의 벌 등과 같은 세 개의 테마공원이 있습니다.
0: 네.
1: 이 가운데 평사리마당은 소설 토지의 주요 배경지인 하동 평사리 들녘과 섬진강 선착장 등을 재현해 놓았고요. 홍리동산은 토지에 등장하는 홍이라는 아이의 이름을 따서 조성했습니다.
0: 네.
1: 그리고 용들의 벌은 토지에 등장하는 용정, 즉 용들의 우물을 따서 이름 붙여진 테마공원입니다.
0: 네. 박경리 문학공원과 함께 둘러보면 좋은 곳도 있다고요?
1: 예, 그렇습니다. 박경리 문학공원 바로 옆에는 지난 2010년에 개관한 박경리 문학의 집이 있는데요. 5층에 있는 영상실에서는 약 8분 분량의 영상물을 통해서 박경리 선생의 생전 모습들을 볼 수가 있고요.
0: 네.
1: 2층으로 내려오면서 박경리와 만나다, 토지에 들어서다, 살펴보다, 회상하다 등과 같은 전시 공간들을 둘러볼 수 있습니다.
0: 네, 작가님. 오늘도 재미있는 인문학 여행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1: 네, 감사합니다. 5분 여행기 구석구석 코리아. 오늘도 성우 배주원 씨와 함께했는데요. 소설과 박경리와 박경리 문학공원에 대해 소개했습니다. 지금까지 여행작가 송일봉이었습니다.

0: 아픈 사람을 만나면 의사가 되고 위험에 빠진 사람을 만나면 구조대가 됩니다. 장애인에겐 친구가 되고 사회적 약자의 목소리를 전합니다.
1: 장애에 대한 정보나 뉴스가 접하기가 쉽지가 않은데 이제 다양한 장애 이슈를 들을 수 있어서 듣다 보면 평소에 잘 몰랐던 새로 알게 되는 것들도 많아요.
2: 사회적인 약자 이분들의 삶에 소중하게 잘 다뤄주시고 잘 이야기를 전달을 해주시고
0: 언제나 KBS 당신 곁에 라디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잠시 후 9시를 알려드립니다. KBS 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입니다. HLKC

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9시 뉴스입니다. 운명의 한 달, 카운트다운이 시작됐습니다. 6.3 전국 동시 지방선거가 꼭 한 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누가 누구와 맞붙는지 대진표가 확정됐고 수성이냐 탈환이냐 정치권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습니다. 먼저 격전지별 후보들과 관전 포인트 이지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1: 16곳 광역단체장 대진표는 모두 완성됐습니다. 최대 승부처는 역시 수도권입니다. 서울은 3선 성동구청장을 넘어 시장을 노리는 민주당 정원호 후보와 사상 첫 5선 시장을 노리는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 등이 맞붙습니다. 인천은 친명 핵심 박찬대 후보와 현역 시장 유정복 후보의 맞대결이 뜨겁습니다. 가장 늦게 대진표가 확정된 경기는 여성 후보들이 눈에 띕니다. 전통적으로 보수세가 강했던 영남권, 이번엔 최대 격전지로 떠올랐습니다. 대구에선 전직 국무총리와 경제부총리, 두 정치 거물이 승부를 벌입니다. 전재수, 박형준 후보가 맞붙는 부산도 관심사입니다. 이번 선거는 이재명 정부 들어 열리는 첫 전국단위 선거입니다. 결과에 따라 이재명 정부 국정동력이 탄력을 받을 수도, 야당의 정부 견제론이 힘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당대표의 연임을 노리는 정청래 민주당 대표와 리더십이 시험대에 오른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의 정치적 명운도 걸렸습니다.
2: 아주 낮고 겸손한 자세로
3: 정청래
2: 끝까지
3: 더불어민주당
2: 진짜
3: 대표.
2: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4: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
3: 장동혁
4: 대한민국을 지켜내는
3: 대표.
4: 선거입니다.
1: 국회의원 재보궐선거는 미니 총선급입니다. 14곳 가운데 13곳이 민주당 지역구였던 만큼 민주당은 수성을, 국민의힘은 탈환을 노립니다. 최대 격전지는 부산 북갑과 경기 평택입니다. 부산 북갑엔 민주당 하정우 후보와 무소속 한동훈 후보가 뛰어든 가운데 국민의힘 후보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오자구도가 형성된 경기 평택을은 보수 진보 진영 후보 간 단일화 가능성이 살아있습니다. 특히 이번 재보선에 나선 조국 한동훈 등 차기 대권 잠룡들의 생환 여부도 관전 포인트로 꼽힙니다. KBS 뉴스 이지윤입니다.
0: 지금부터는 각 당의 움직임 차례로 살펴보겠습니다. 민주당 지도부는 반드시 사수해야 하는 부산 북구갑을 다시 찾았습니다. 깜짝 삼행시로 후보를 추켜세우며 지원 사격을 폈습니다. 우한소 기자입니다.
5: 약 20일 만에 부산을 또 찾은 정청래 대표. 이번엔 구포시장으로 향했습니다. 삼고초려 끝에 부산 북갑 국회의원 재보선에 공천한 하정우 후보 띄우기에 나섰습니다.
6: 하정우는 정이 많은 우리의 자랑스러운 아들입니다.
7: 죽도록 뛰라고 말씀하셨는데
3: 하정우 민주당 부산 북갑 국회의원 후보
7: 몸이 사라질 정도로 열심히 뛰겠습니다.
5: 이틀 동안 영남권을 훑은 정 대표는 분위기가 예전과 다르다면서도 보수 결집 해석은 경계했습니다. 그러면서도 후보들을 향해 긴장감을 놓지 말라며 낮은 자세를 강조했습니다.
2: 성공해서 돌아온 아들을 맞이하는 금이 환향 같은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겸손한 자세로 끝까지 그 마음을 잃지 않고
5: 정청래 대표는 창원으로 이동해 김경수 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참석했습니다. 김 후보가 노무현 전 대통령의 못다 이룬 꿈을 실현할 적임자라며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8: 경남이 이번 선거에서
3: 김경수
8: 승리해서
3: 민주당 경남지사 후보.
8: 미래로 나아갈 수 있으면 대한민국이 승리하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5: 민주당은 조작기소 특검법에 대한 야권의 공세 대응에도 나섰습니다. 특검법은 감춰진 진실을 비추는 진실 돋보기라면서 야당의 비판은 국민 판단을 흐리려는 저급한 프레임이라고 맞받았습니다. KBS 뉴스 우한솔입니다.
0: 민주당이 부산 북갑 방어에 나섰다면 국민의힘은 보수의 심장을 지키겠다며 대구에 집결했습니다. 당 지도부와 현역 의원들이 합세해 지지층 결집에 주력했습니다. 현예슬 기자가 보도합니다.
9: 공천 잡음으로 시끄러웠던 대구를 찾은 장동혁 대표, 사과부터 했습니다. 컷오프됐던 주호영 의원과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도 언급했는데 지지층

0: 결집이 절실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1: 당 대표로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모두 당 대표의 책임입니다.
0: 민주당 김부겸 후보를 겨냥해선 대구의 보수 심리를 파고들었습니다.
2: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1: 그런 사람이 보수의 심장 대구에 또아리를 틀어서 되겠습니까?
0: 오늘 대구에는 당 지도부는 물론 김문수 전 장관과 현역 의원 약 40명이 집결해 추경호 후보에게 힘을 실었습니다.
3: 자유 대한민국을 지켜야 합니다.
4: 그러기 위해서는 국민의힘 대구시장
3: 보수의 심장 여기가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0: 친윤 공천 논란은 지도부 대신 박덕흠 공관위원장이 나서 차단했습니다. 동시에 여당을 향한 공세 고삐는 바짝 죄었습니다. 민주당이 발의한 조작기소 특검법을 두고 도둑이 경찰을 임명하는 격이라거나 이 대통령의 죄를 지우려는 파렴치한 발상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개혁신당 조응천 경기지사 후보는 공동대응을 제안했는데
5: 역사의 퇴행을 막을 수 있냐 없냐
4: 조응천 개혁신당 경기지사
5: 광역단체장 후보자 긴급연설회의를 제안합니다.
0: 국민의힘과 개혁신당 수도권 후보들은 내일 만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KBS 뉴스 현예슬입니다.
6: 다음 소식입니다. 이란이 미국 측에 새 협상안을 제시했습니다. 총 14개의 항입니다. 그런데 정작 미국의 핵심 요구사항인 핵 관련 내용은 쏙 빠져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검토는 해보겠다면서도 이란에 대한 군사 압박 카드를 다시 꺼냈습니다. 두바이 김계형 특파원입니다.
7: 이란이 중재국 파키스탄을 통해 미국에 전달한 수정 협상안은 모두 14개 항입니다. 전쟁 피해 배상금 지급과 미군 철수, 해상 봉쇄 해제와 해외 자산 동결 등 대이란 제재 해제도 포함됐습니다. 특히 호르무즈 해협에서 이란의 독점적 통제권을 인정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미국의 핵심 요구사항인 이란 핵 프로그램 관련 내용은 아예 언급조차 없었습니다. 이란 외무부 고위 당국자는 외교냐 대결이냐는 미국의 선택에 달렸다며 공을 넘겼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란의 제안을 검토하겠다면서도 선을 그었습니다. 충분한 대가를 치르지 않은 이란의 제안이 수용되기는 어렵다면서 이란에 대한 추가 공격 가능성까지 열어뒀습니다.
8: 지금으로선 지켜보겠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무리하게 행동하거나 나쁜 짓을 한다면 재공격이 일어날 가능성은 분명히 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
7: 이스라엘 매체는 이스라엘 관리들이 미국과 이란의 협상 결렬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란군 수뇌부에서도 미국과의 갈등 재발에 대한 우려가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두바이에서 KBS 뉴스 김계영입니다.
6: 이렇게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지며 호르무즈 해협 대치도 풀리지 않고 있습니다. 미국의 해상 봉쇄로 원유 저장고가 포화 상태에 이르자 이란이 원유 생산량을 줄였다는 소식 들어와 있습니다. 오만을 연결하겠습니다. 류재현 기자, 이란이 원유 생산량을 줄여야 할 정도로 상황이 심각한 겁니까? 국제 유가 변동성 증폭되지 않을까요?
9: 네, 이란은 급한 대로 저장소나 폐유조선의 원유를 보관해 왔는데요. 하루 생산량 350만 배럴 규모로 이제 한계치에 이르면서 원유 생산을 줄인 걸로 보입니다. 수출길이 막힌 원유를 일부러 태우는 영상인데요. 저장소 포화로 유정을 강제로 폐쇄하는 이른바 탱크톱을 피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이란 고위 관리를 인용해 현재 원유 감산에 들어갔으며 2, 3주 안에 추가 감산 압력이 커질 거라고 분석했습니다. 한편 사우디아라비아, 러시아 등 주요 산유국이 오는 6월부터 원유 생산량을 일부 늘리기로 합의했습니다. 석유 수출국 기구 OPEC은 석유 시장 안정을 위해 산유국 7개 국가가 이같이 합의했다고 밝혔는데 최근 아랍에미리트의 OPEC 탈퇴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6: 네, 이런 상황에서 한국 유조선이 홍해를 통과했다는 소식도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호르무즈 해협을 우회해서 빠져나간 건가요?
9: 네, 오늘 오전 국내로 향하는 유조선이 홍해를 빠져나왔습니다. 지난달에 이어 두 번째입니다. 구체적인 선박 정보는 공개되지 않았는데 사우디 얀부항에서 원유를 싣고 운송에 나선 걸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홍해 인근 아덴만에서 다른 유조선이 해적에게 납치되면서 피랍 우려가 제기되는 상황입니다.
6: 네, 호르무즈 해협 통제권을 둘러싼 대치 상황이 여전한데 이란이 새 관리 규칙을 만들었습니다.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9: 네, 이란 혁명수비대가 최고 지도자의 지시에 따라 해협을 관리하는 새 규칙을 수립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2000km의 이란 해안선 통제를 이란 국민의 생계와 힘의 원천으로 삼겠다고 혁명수비대가 밝혔습니다. 해협 통제권을 강조한 걸로 보이는데요. 이란 의회의 규제 초안에도 적대국 선박은 전쟁 피해 배상이 먼저 이루어져야 하고 다른 선박들도 통행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걸로 전해졌습니다. 지금까지 오만에서 KBS 뉴스 류재현입니다.
6: 이란 다음은 쿠바일까요?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한번 쿠바를 공개적으로 겨냥했습니다. 중동 해역에 투입된 항공 모함까지 언급하며 군사 행동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쿠바는 미국의 위협을 중대한 범죄 행위로 규정했습니다. 워싱턴 김지숙 특파원입니다.
10: 베네수엘라산 석유의 쿠바 반입을 차단해온 트럼프 대통령. 공화당 강세 지역이자 쿠바계 유권자가 밀집한 플로리다를 찾아 쿠바를 거의 즉시 점령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현재 중동 해역에 투입된 항공모함 에이브럼 링컨호를 쿠바로 보낼 거라고 했습니다.
11: USS Abraham Lincoln 세계 최대 규모의 항공모함인 에이브러햄 링컨호가 진입할 겁니다. 해안에서 100야드 앞에 멈춰서면 그들은 정말 감사합니다. 항복하겠습니다라고 말하게 될 것입니다.
10: 베네수엘라와 이란에 이어 쿠바에도 군사력을 동원하겠다는 뜻을 더 노골적으로 드러낸 겁니다.
11: 원래는 군사력을 쓸 일이 없을 거라고 했지만 가끔 써야 할 때도 있습니다. 참고로 다음은 쿠바입니다.
10: 쿠바에 대한 추가 제재도 발표했습니다. 에너지와 국방, 금융 등 주요 산업 분야 인물들을 제재 대상으로 지정하고 이들과 거래하는 외국 금융기관에도 불이익을 줄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인권 탄압이나 부패 혐의가 있는 쿠바 정부 관계자들의 미국 입국도 전면 차단할 방침입니다. 이에 미겔 디아스카넬 쿠바 대통령은 트럼프의 위협을 중대한 범죄 행위로 규정하며 국제사회가 대응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11: 쿠바는 평화국가인데 뭐가 이례적인 위협이라는 겁니까?
10: 쿠바 시민들도 대규모 반미 시위를 벌이는 등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지숙입니다.
6: 미국이 위장 취업을 통해 외화벌이에 나선 북한 IT 요원들을 걸러내기 위한 전방위 압박에 나섰습니다. 가상화폐 해킹의 주범으로도 북한을 지목했습니다. 자, 이에 대한 북한의 반응. 황당무계하다고 했습니다. 김경진 기자입니다.
12: 한 IT 업체의 화상 면접, 북한 김정은 위원장에 대해 욕을 해보라고 요구합니다.
13: Kim Jong-un is a fat ugly pig. Could you say that for me?
12: 북한 IT 요원 감별법이라며 SNS에서 확산한 영상입니다. 지난달 미국 법무부는 미국 100여 개 기업에 북한 IT 인력이 취업하도록 도운 미국인 2명에게 중형이 선고됐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3월엔 미국 재무부가 북한 IT 사기 네트워크가 가상화폐로 자금을 세탁했다며 제재를 발표했습니다. 미국 분석업체 TRM 랩스는 올해 들어 4월까지 발생한 가상화폐 도난 자금의 76%가 북한과 연관됐다며 총 피해액은 5억 7,700만 달러, 우리 돈 약 8,500억 원이란 분석 결과를 발빠르게 내놨습니다. 북한은 미국이 근거 없는 여론화를 하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외무성 대변인이 기자 질문에 답하는 형식으로 북한은 사이버 문제를 정치적 도구로 삼으려는 시도에 철저히 반대한다며 황당무계한 중상모략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무차별적인 사이버 공격을 일삼는 건 미국이라고 말했습니다.
14: 수사 결과와 통계를 알리면서 자신들의 외화벌이 도구를 차단하고 이미지를 훼손하는 여론전을 펼치는 것으로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12: 우리 정부와 미국 주도로 꾸려진 다국적 제재 모니터링팀은 북한이 훔친 가상화폐를 세탁해 핵미사일 개발 자금을 충당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경진입니다.
6: 4년을 기다린 끝에 대한민국 우주산업에 중요한 이정표가 세워졌습니다. 차세대 중형 위성 2호가 성공적으로 발사됐습니다. 국토관리부터 산불, 홍수 같은 재난 감시 역할까지 민간 주도의 위성 시대가 열렸습니다. 전동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15: 3, 2, 1. 카운트다운이 끝나자 발사체 아래로 거대한 화염이 번집니다. 우리 시간으로 오늘 오후 3시 59분, 우리나라의 차세대 중형위성 2호가 스페이스X의 펠컨 9 발사체에 실려 우주로 향했습니다.

0: 있습니다. 발사 약 75분 뒤 노르웨이 지상국과 교신하며 궤도에 무사히 안착했습니다. 차세대 중형 위성 2호는 우리 민간 기업이 독자 개발한 첫 위성으로 정밀 지상 관측이 주 임무입니다. 고해상도 전자광학 카메라를 통해 지상에 있는 50cm 크기 물체까지 식별할 수 있습니다. 지도 제작이나 도시계획 수립은 물론 산불과 홍수 같은 재난감시 역할도 맡습니다. 당초 2022년 상반기 러시아 발사체를 통해 우주로 쏠 예정이었지만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여파로 일정이 미뤄졌습니다. 이후에도 발사가 한 차례 더 연기돼 4년 만에야 날아올랐습니다. 그 사이 지난해 11월 차세대 중형위성 3호가 먼저 발사되기도 했습니다. 차세대 중형위성 2호는 앞서 2021년 발사된 1호와 함께 운용됩니다.
1: 두 개가 다니기 때문에 재범원적인 단층 및
2: 우주항공청
1: 궤도상에서 두 개를 이용해서 입체 영상 생성이 빨리 될 수 있는 그런 장점으로 활용할 예정으로 했습니다.
0: 앞으로 넉 달 동안 초기 운영 과정을 거치고 올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임무 수행에 들어갑니다. KBS 뉴스 전동은입니다.
3: 학교 앞 어린이 보호구역, 일명 스쿨존입니다. 등교 시간이니 조심해야지 하며 아침마다 속도 줄이시죠. 그런데 오전 등교 시간보다 오후 하교 시간대가 사고에 더 취약하다고 합니다. 왜 그런 건지 석혜원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4: 수업을 마친 학생들이 몰려 나옵니다. 차로를 가로질러 내달리는 아이들, 지나는 차량에다 학원 버스까지 좁은 도로에서 뒤엉킵니다.
5: 스쿨 존이긴 하지만 운전자분들이 그렇게 멈춰주거나 그런 경우가 많지 않으세요. 위험한 경우가 강총저 저희도 많이 봤기 때문에 애들 항상 걱정이에요.
4: 무인 단속 장비 확대 등의 영향으로 1년 전보다 20% 정도 감소한 스쿨 존 사고. 하지만 중상자 비중은 스쿨 존 밖 사고보다 훨씬 높습니다. 스쿨 존 사고 10건 중 8건 이상이 차에 타지 않은 상태로 보행 중인 아이들을 대상으로 일어나다 보니 크게 다칠 확률이 높은 것입니다. 시간대별로 보면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하교 시간에 전체 사고의 40%가 집중돼 오전 등교 시간보다 위험한 거로 나타났습니다.
6: 학교와 학원 이동이 맞물리면서 어린이들의 활동 반경이 넓어집니다. 학원 차량 등으로 교통량이 많아지고 여러 가지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사고 빈도가 높게 나타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4: 자전거 사고도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스쿨존 내 어린이 교통사고 6건 중 한 건은 자전거 이용 중에 발생했습니다.
7: 늦었을 때 제가 50분까지 가야 돼서 30분 정도에 출발할 때는 자전거 타고 가요.
4: 지난해 교통사고를 당한 어린이는 8만 3천여 명. 전년 대비 4% 감소했지만 인구 감소를 고려한 1,000명당 피해자 수는 오히려 증가했습니다. 야외 활동이 많은 5월과 방학, 휴가철인 8월에 사고가 잦았는데 특히 어린이날 당일 피해자가 457명으로 평상시에 2배 이상 많았습니다. KBS 뉴스 석혜원입니다.

0: 스트레스를 해소할 시원한 한방이 필요할 때 이 영화 최고의 선택일 수 있습니다. 안하무인 재벌 3세와 불굴의 형사 간 숨막히는 대결, 영화 베테랑입니다. 이 정의로운 분노에 통쾌한 주먹, 또 어이가 없네라는 기막힌 대사까지 베테랑이 여전히 유효한 이유입니다. 이화영 기자입니다.
1: 오케이, 거기까지 잘했다 야.
2: 나쁜 놈은 끝까지 잡는다는 베테랑 열혈 형사 서도철.
3: 지금 내 기분이 그래. 어이가 없네.
2: 세상 무서울 것 없는 재벌 3세 조태호의 악행을 집요하게 쫓습니다. 선과 악은 분명하지만 연기와 시나리오는 뻔하지 않습니다.
4: 판사는 판결로 죽이고 형사는 조서로 죽이는 거라며.
2: 맛깔나는 대사와 잘 짜여진 액션이 짜릿한 쾌감을 줍니다.
5: 액션 영화가 이렇게 조금 다이나믹하고 재미있게 또 하나는 워낙에 잘하니까 편하게 찍을 수도 있구나 라는 것도 경험해왔고.
6: 힘들지? 사고가! 물 줘!
2: 코믹한 설정과 유쾌한 음악은 시원한 재미를 더합니다.
7: 지금까지 이윤희 앵커가 진행한 KBS 9시 뉴스를 1TV와 동시에 들으셨습니다. 지금 시각은 9시 20분입니다. KBS

0: 스포츠 스포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나운서 이창진입니다. 배드민턴 여자 대표팀이 4년 만에 우버컵 정상 탈환에 성큼 다가섰습니다. 라이벌 중국과 결승전을 치르는 중인데요. 현재까지 합산 스코어는 2대1입니다. 선봉 안세영이 1단식에서 왕쯔이를 2대0으로 완파하고 1승을 먼저 따냈는데요. 이열린 1복식에서 이소희, 정나원조가 세계 1위 중국의 류성수 탄닝조의 0대2로 패하면서 승부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2단식에 나선 김가은이 중국의 천이페이에 2대0으로 역전승하는 이변을 연출하면서 대표팀은 남은 두 경기 중 한 경기만 더 승리하면 아시아 최강임을 입증할 수 있게 됐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2복식 경기는 1대1로 팽팽한 접전 중인데요. 잠시 후 스포츠와이드 시간에 경기 결과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일요일 스포츠 먼저 프로야구 소식으로 시작합니다. 스포츠 동아의 장은상 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십니까.
0: 우천 취소를 걱정했는데 다행히 프로야구 5경기가 다 열렸죠. 비 오는 날에는 네. 경기 전 준비 작업이 많죠.
1: 네, 오늘도 전국 야구장에 많은 팬들이 찾아주셨는데요. 다행히 말씀해 주신 대로 모든 경기가 다 열렸습니다.
0: 네.
1: 각 구장 관리 직원들은 모두 우천을 대비한 매뉴얼을 가지고 있습니다. 방수포를 통해 그라운드를 보호하는 방법이 먼저 있고요. 경기 시작 전엔 그라운드에 고여있는 물을 제거하고 흙을 보강하는 복토 작업을 진행하기도 합니다.
0: 네네. 자, 구전날에도 야구장 많은 분들이 찾아주셨는데 잠실 경기부터 살펴보죠. 주전이 대거 빠진 NC가 LG를 대파하고 연패를 끊었네요.
1: 네, NC가 LG를 10대3으로 꺾고 2연패에서 벗어났습니다. NC는 권희동, 김희집, 서우철 선수 등이 현재 부상으로 1군에서 이탈해 있는 상태인데요. 네. 김조원, 김영준 등 다른 주전 선수들도 옆구리와 손목 통증으로 오늘 선발 라인업에서 빠졌습니다. 그러나 백업 자원의 맹활약을 앞세워 승리를 가져갔는데요. LG 소속으로 KBO 리그에 데뷔했던 NC 이한석현 선수가 오늘 3점 홈런을 포함해 4안타 활약을 펼치며 팀을 승리로 이끌었습니다.
0: 네네. 자, 이번엔 대구부터 네, 계속 전해주시죠.
1: 내안타로 출루한 한석현 선수는 3회 초 두 번째 타석에서 1타점 내야 적시 안타를 때렸고요. 이후 3대1로 앞선 4회 초 1타 1삼루 상황에선 5월 3점 홈런을 때려 시즌 첫 홈런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0: 네네. 자, 이번엔 대구로 가볼까요? 어제 패배를 서록하면서 삼성이 한화의 위닝 시리즈를 가져갔군요.
1: 네, 삼성이 혈전 끝에 한화를 7대6으로 꺾었습니다. 삼성은 선발 투수 후라도 선수가 경기 초반 한화 타선에 공략당하며 0대2로 끌려갔는데요. 4회 말 공격에서 한화 선발 투수 왕앤청 선수 공략에 성공하며 3대2로 앞서갔습니다.
0: 네.
1: 삼성은 이후 한화와 8회까지 치열한 타격전을 벌였습니다. 9회 말 무사 1, 2루 상황에서 타석에 들어선 외국인 타자 디아즈 선수가 5월 끝내기 3점 홈런을 터뜨려 주말 3연전을 위닝 시리즈로 가져갔습니다.
0: 네네. 삼성 최용우는 오늘 KBO 통산 최대 안타 신기록을 썼죠?
1: 네, KBO 리그에 살아있는 기록 제조기 최용우 선수가 개인 통산 2623안타를 기록하며 KBO 통산 최다 안타 신기록을 만들었습니다.
0: 네.
1: 최용우 선수는 이날 5타수 4안타 활약을 펼쳤는데요. 기존 1위였던 두산 베어스 손아섭 선수의 2622안타 기록을 넘어서며 1위 자리에 새롭게 올랐습니다.
0: 네. 자, 한화는 허인서가 연타석 홈런을 날리고 타선이 분전했는데 뒷심이 부족했네요.
1: 네, 한화 유망주 포수로 평가되는 허인서 선수 오늘도 홈런을 쳤습니다. 이번 삼성과 주말 3연전에서 무려 4개의 홈런을 터뜨렸는데요. 오늘은 5회 초와 7회 초에 홈런을 날리며 연타석 홈런을 만들었습니다.
0: 네.
1: 한화는 허인서 선수를 비롯해 페라자, 황영목 선수 등이 타선을 이끌며 삼성 투수진 공략에 성공했는데요. 마무리 투수로 7회부터 마운드에 오른 쿠싱 선수가 9회 말 통안의 끝내기 홈런을 맞으며 결국 팀 승리를 지키지 못했습니다.
0: 네.
1: 3이닝 마무리 승부수가 결국에는 실패로 돌아간 모습이었습니다.
0: 네. 이번엔 광주로 가보죠. 리그 1위 KT가 기아를 꺾고 선두를 질주했네요.
1: 네, 단독 선두 KT가 기아를 6대4로 꺾고 1위 자리를 지켰습니다. KT는 21승 10패로 2위 LG와의 격차를 한 경기 반으로 벌렸습니다.
0: 네. 경기 흐름이 5회 넘어갔죠?
1: 네, KT는 양팀이 3대3으로 팽팽히 맞선 5회 초 공격에서 외국인 타자 힐리어드의 한 방으로 3점의 리드를 가져갔습니다.
0: 네.
1: 힐리어드는 2사 1-3루 찬스에서 상대 에이스 레이를 상대로 5월 3런포를 날려 점수차를 6대3까지 벌렸습니다.
0: 네, 기아의 에이스 레이 요즘 부진하네요.
1: 네, 기아 에이스 레일 선수 직전 경기인 NC전에서도 6이닝 5실점으로 패전을 떠안았는데요. 오늘은 5이닝 6실점 투구로 연패까지 기록했습니다.
0: 네네.
1: 올해로 KBO 리그 3년차를 맞이한 네일 선수가 두 경기 연속 5실점을 기록한 것은 KBO 리그 데뷔 이래 처음 있는 일입니다.
0: 그렇군요. 고척에서는 막강 화력을 앞세운 두산이 키움에 대승을 거뒀군요.
1: 네, 두산이 고척돔에서 키움을 14-3으로 대파했습니다. 두산은 3회 초부터 팀 타선이 화력을 자랑했는데요. 박찬호의 내야 땅볼로 물꼬를 튼 뒤 카메론과 양의지의 적시타로 3-0까지 도망갔습니다. 4회 초와 5회 초에도 모두 득점에 성공한 두산은 6회 초에만 6점을 내며 일찌감치 승기를 잡았는데요.
0: 네.
1: 오명진 선수가 12-2를 만드는 쐐기 우월 3점 홈런을 터뜨리기도 했습니다.
0: 네네. 자, 두산 곽빈, 키움 박준현 토종 맞대결로도 관심을 모았는데 곽빈의 판정승이었죠?
1: 네, 두 선수 모두 국내 투수들 가운데선 시속 155km 이상의 빠른 볼을 던지는 것으로 유명한 투수들인데요.
0: 네.
1: 국가대표

0: SK를 5대2로 꺾고 주말 3연전을 모두 승리로 쓸어담았습니다. 시즌 12승 17패를 기록한 롯데는 키움과 하나를 밀어내고 8위에 자리했습니다.
1: 네.
0: 사직 스쿠발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는 김진욱 선수가 오늘도 좋은 투구를 해줬는데요. 6이닝 2실점 1자책 호투로 SSG 강타선을 막아내며 팀의 4연승을 이끌었습니다.
1: 네. 경기 중반까지는 SSG가 리드했는데 8회에 뒤집혔죠?
0: 네, SSG는 2회말 최지훈의 솔로 홈런 등으로 먼저 2대0으로 앞서 나갔는데요. 롯데는 4회 초 노진혁의 희생플라이로 한 점을 추격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1: 네.
0: 롯데는 8회 초를 시작할 때까지만 해도 1대2로 끌려갔지만 외국인 타자 레이에스 선수가 단 한 번의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1: 네네.
0: 8회 초 2사 1, 2루 상황에서 타석에 들어선 레이에스 선수는 좌중간 담장을 넘기는 역전 3런포로 4대2 스코어를 만들었습니다.
1: 네네.
0: 9회 초 전준우의 1타점 적시타까지 더한 롯데가 최종 3점 차 승리를 거뒀습니다.
1: 네. SSG는 롯데보다 안타가 많았는데 안방에서 싹쓸이 패를 당했네요.
0: 네. SSG는 이날 롯데보다 팀 안타를 한 개 더 많이 치고도 패했습니다. 원인은 역시 마운드죠.
1: 네.
0: 선발 백승건이 4이닝 1실점으로 좋은 모습을 보였지만 최근 강점을 보여온 불펜이 무너졌습니다. 필승존 김민 선수의 최근 컨디션이 심상치 않은데요. 김민 선수는 지난 1일 경기에서 0.2이닝 4실점으로 무너진 데 이어 이날도 0.2이닝 3실점 투구로 또다시 패전을 기록했습니다.
1: 네네. 자, 메이저리그 샌프란시스코 이정후, LA 다저스의 김혜성은 오늘 나란히 경기가 안 풀렸죠?
0: 네, 코리안 리거 이정후 선수와 김혜성 선수 오늘 나란히 선발 라인업에 이름을 모두 올렸지만 네. 안타를 생산하진 못했습니다. 먼저 이정후 선수는 템파베이 원정에 1번 타자 우익스로 선발 출전했는데요. 4타수 무안타 1삼진을 기록하는 데 그쳤습니다. 이정후 선수의 침묵 속에 소속팀 샌프란시스코도 1대4로 패하면서 5연패 늪에 빠졌습니다.
1: 네네.
0: 세인트루이스 원정 경기에 8번 타자 유격수로 선발 출전한 김혜성 선수 역시 2타수 무안타를 기록했습니다. 김혜성 선수의 침묵 속에 소속팀 LA 다저스는 2대3으로 세인트루이스에 석패하며 최근 4연패 늪에 빠지게 됐습니다.
1: 네, 소식 고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프로야구 소식 스포츠통화의 장은상 기자였고요. 이어서 프로농구 소식입니다. 월간점프볼의 최창환 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2: 네, 안녕하세요.
1: 오늘 국내 프로농구는 경기가 없었고요. NBA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플레이오프 1라운드 7차전 한 경기가 열렸는데 뒷심을 발휘한 필라델피아가 보스턴을 꺾고 2라운드에 진출했죠?
2: 네, 벼랑 끝에 몰렸던 필라델피아가 기사회생했습니다. 보스턴을 109-100으로 꺾으면서 1승 3패로 밀렸던 시리즈를 4승 3패로 뒤집었습니다. 필라델피아가 보스턴을 상대로 플레이오프 시리즈를 따낸 건 1982년 이후 무려 44년 만이었습니다.
1: 네. 이 4쿼터에서 보스턴이 강하게 반격했는데 고비를 잘 넘겼죠?
2: 그렇습니다. 3쿼터를 15점 앞선 채 마쳤던 필라델피아는 4쿼터 중반 2분 만에 11실점하면서 한 점 차까지 쫓기는 위기를 맞았는데요. 접전 속에서도 주도권만큼은 빼앗기지 않았습니다.
1: 네.
2: 필라델피아는 4쿼터 막판 리바운드 싸움에서 우위를 점한 가운데 팀 파울로 얻은 자유투를 꾸준히 성공하면서 보스턴의 추격을 뿌리쳤습니다.
1: 네. 필라델피아 승리의 주역은 어떤 선수였나요?
2: 네. 엠비드가 건재를 과시했습니다. 정규리그에서 38경기 출전에 그쳤던 엠비드는 플레이오프 들어 MVP 시절을 연상케 하는 지배력을 보여줬는데요. 2라운드 진출권이 걸린 7차전에서도 34점 12리바운드를 기록하면서 기대에 부응했습니다.
1: 네.
2: 타이리스 맥시도 30점 11리바운드로 활약했고요. 신인 에티컴은 3점슛 5개 포함 23점으로 뒤를 바쳤습니다.
1: 네네. 보스턴은 데이텀 부상 결정이 대단히 아쉬웠죠?
2: 그렇습니다. 지난해 5월 아킬레스건이 파열됐던 테이텀은 수술 이후 10개월 만에 복귀해 모두를 놀라게 했는데요. 결국 탈이 났습니다. 6차전에서 종아리 통증으로 교체됐던 테이텀은 7차전 출전 의지를 내비쳤지만 무릎에서도 이상이 발견되면서 결장했습니다.
1: 네.
2: 보스턴은 브라운이 33점, 화이트가 26점을 기록했지만 에이스의 공백을 메우기엔 역부족이었습니다.
1: 네. 자, 이렇게 되면 필라델피아는 2라운드에서 동부의 강호 뉴욕과 맞붙게 되죠?
2: 네, 뉴욕은 지난해 동부 파이널까지 올랐던 강호입니다. 올 시즌도 탄탄한 전력을 앞세워 동부 파이널을 노리고 있는데요. 정규리그에서는 필라델피아와 2승 2패로 맞섰습니다. 최근 두 차례 맞대결에서는 모두 뉴욕이 이겼지만 엠비드가 돌아온 만큼 방심은 금물입니다.
1: 네.
2: 엠비드의 라이벌로 꼽히는 칼 앤서니 타운스가 얼마나 화력을 발휘하느냐가 관건이 될

0: 전망입니다.
1: 네.
0: 2라운드 역시 7전 4선 승제로 진행되고요. 1차전은 오는 5일 뉴욕의 홈인 매디슨 스퀘어 가든에서 열립니다.
1: 네. 자, 동부 2라운드 진출 두 팀은 내일 가려지죠?
0: 그렇습니다. 올랜도와 디트로이트, 그리고 토론토와 클리블랜드가 운명의 7차전을 맞이합니다. 올랜도는 6차전의 후유증에서 벗어나는 게 급선무입니다. 올랜도는 3쿼터 초반 62대 38까지 달아났지만 이후 23개 연속 야투 실패라는 악몽에 빠지면서 디트로이트에 79대 93으로 역전패했는데요.
1: 네.
0: 반케로가 컨디션을 되찾는다면 8번 시드의 기적도 충분히 노려볼 만한 상황입니다.
1: 네, 네.
0: 토론토와 클리블랜드는 6차전까지 3승 3패일 뿐만 아니라 총 득점도 669점으로 갔습니다. 최근 3경기 연속 5점 차 이내에서 승부가 갈렸던 만큼 마지막 경기에서도 접전이 펼쳐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1: 네. 자, 여자 프로농구 소식 살펴볼까요? 여자분은 스토브리그로 접어들었는데 4년 만에 통합 우승한 KB가 FA 선수가 5명이나 되네요.
0: 그렇습니다. FA 자격을 취득한 선수가 총 10명인데 이 가운데 절반인 5명이 KB 선수입니다. 이채은, 김민정, 이윤미는 잔류 가능성이 높은 반면 리그 최고의 스타로 꼽히는 박지수와 강희슬은 복수의 팀으로부터 러브콜을 받고 있습니다.
1: 네네.
0: KB는 핵심 전력인 만큼 박지수와 강희슬의 잔류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습니다.
1: 네.
0: 또한 KB는 김한수 감독과의 계약도 만료됐습니다. 2021년 KB 감독으로 부임한 김한수 감독은 5시즌 동안 챔프전 우승 2회, 정규리그 우승 3회를 안기면서 지도력을 입증했습니다.
1: 네.
0: KB는 김한수 감독과의 재계약도 빠른 시일 내에 매듭짓겠다는 계획입니다.
1: 네. 또 주목해볼 만한 선수 이동이 있나요?
0: 네, 지난 시즌 주전으로 활약했던 선수로는 삼성생명의 조수아, 우리은행의 김예진이 있습니다. 이들 모두 앞선의 활기를 불어넣는 스타일인데요. 특히 우리은행은 김예진의 잔류를 위해 힘을 쏟고 있습니다.
1: 네.
0: 수비력과 3점슛 능력을 겸비한 만큼 다음 시즌도 주축으로 기용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1: 네, 네.
0: 이 밖에 베테랑 김정은, 배혜윤, 염유나, 삼성생명의 김단비는 은퇴를 선언했습니다.
1: 네, 네. 자, 끝으로 화요일부터 시작되는 남자 프로농구 챔피언 결정전 관전 포인트 짚어주시죠.
0: 네, 소노와 KCC가 7전 4선 승제 챔피언 결정전에 돌입하는데요. 5위와 6위가 맞붙는 최초의 챔피언 결정전인 만큼 예측 불가의 시리즈가 펼쳐질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1: 네.
0: 소노는 정규리그 MVP 이정현, 신인왕 캔바오에게서 파생되는 공격이 매우 큰 비중을 차지하는 팀입니다. 슈퍼팀이라 불리는 KCC가 이정현과 캔바오를 얼마나 봉쇄하느냐가 시리즈를 좌우하는 관전 포인트가 될 전망입니다.
1: 네.
0: 소노는 창단 3년 만에 첫 우승을 노리고요. KCC는 통산 7번째 우승에 도전합니다.
1: 네, 소식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프로농구 소식 월간 점프볼의 최창환 기자였습니다. 일요일 스포츠 함께하고 계십니다. 9시 35분 지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축구 소식 전해드립니다. 베스트 11의 임기환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2: 네, 안녕하세요.
1: 손흥민 선수가 해결사에서 도미로 완전히 변신한 모양새예요. 리그 경기에서 또 도움을 올렸죠?
2: 미국 메이저리그 사커 LA의 손흥민이 또 도움을 기록했습니다.
1: 네.
2: LA는 샌디에고와의 MLS 11라운드 원정 경기에서 경기 종료 직전에 터진 동점골에 힘입어 2대2 무승부를 거뒀는데요. 후반 15분 교체로 그라운드를 밟은 손흥민은 팀이 0대2로 끌려가던 후반 37분 드니 부안가의 추격골을 도우며 반격의 서막을 알렸습니다.
1: 네.
2: LA는 후반 추가 시간 마지막 세트피스 기회를 살려내며 패배 직전의 위기에서 극적으로 벗어났습니다.
1: 네.
2: 승점 1점을 더한 LA는 서부 컨퍼런스 3위 자리를 지켜냈습니다.
1: 네, 손흥민 선수 도움 단독 1위로 올라섰죠.
2: 샌디에이고전 어시스트로 리그 9경기에서 도움 8개를 기록했는데요.
1: 예.
2: MLS 도움 부분 단독 1위로 뛰어올랐습니다. 북중미 카리브 축구연맹 챔피언스컵 7경기를 포함한 공식전 전체로 범위를 넓히면 16경기에서 14개 도움입니다.
1: 네네.
2: 경기당 1개에 가까운 어시스트를 올리고 있는 셈입니다.
1: 네. 자, 네덜란드 리그에서 뛰고 있는 국가대표 미드필더 황인범 선수가 월드컵 출전이 불투명하다고요?
2: 네덜란드 페이노르트에서 활약 중인 국가대표 미드필더 황인범이 부상으로 일찍 시즌을 마감하게 됐습니다. 네덜란드 매체 1908NL은 황인범이 남은 시즌 동안 더 이상 경기에 나설 수 없다고 단독 보도했습니다.
1: 네네.
2: 현재 페이노르트가 선두 에인트호벤에 이어 리그 2위를 달리고 있고요. 이번 시즌 종료까지 3경기를 남겨두고 있습니다.
1: 예.
2: 황인범은 지난 3월 16일 엑셀시오르전에서 오른쪽 발목을 다쳤는데요. 당시 선발로 나선 황인범은 전반 40분경 상대의 강한 압박을 빠져나오는 과정에서 발등을 밟히는 부상을 입었고
1: 네네.
2: 결국 전반 44분 의료진의 부축을 받으며 벤치로 물러난 바 있습니다.
1: 네, 대표팀 비상인데 황인범이 빠지면 대표팀의 타격이 크죠?
2: 지난 부상으로 황인범 선수가 홍명보의 3월 A매치 소집 명단에 이름은 올렸지만 끝내 합류하지 못했거든요.
1: 네네.
2: 이후 수속팀에서도 단 한 경기도 소화하지 못한 채 재활에 전념해 왔습니다. 홍명보 출범 이후 중원의 핵심 고리 역할을 수행해온 황인범인데요. 이번 북중미 월드컵을 준비하는 대표팀에도 대형 악재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1: 네, 네.
2: 현재 시즌 아웃된 상황인데 본선 참가는 현재로선 불투명한 상황이고요. 다만 회복이 빨리 이뤄진다면 대회에 맞춰서 복귀할 수도 있다는 긍정적인 전망도 존재하기는 합니다.
1: 네, 네. 자, 분데스리가 우승을 조기 확정한 바이에른 뮌헨의 김민재는 센터백 선발 출전으로 풀타임을 소화했죠?
2: 바이에른 뮌헨이 리그 최하위 하이덴하임과의 난타전 끝에 3-3 무승부를 거뒀습니다. 뮌헨의 수비수 김민재는 센터백으로 선발 출전해 풀타임을 소화했습니다.
1: 네.
2: 리그에서 4경기 연속 선발 출전해 수비진을 지킨 김민재인데요. 팀이 3골을 내주는 와중에서도 뮌헨 선수 중 두 번째로 높은 평점을 받았습니다.
1: 네, 파리 생제르맹의 이강인도 리그 경기에 풀타임 출전했죠?
2: 국가대표 윌드필더 이강인이 풀타임을 소화한 가운데 파리는 선두 독주를 이어나갔습니다.
1: 네네.
2: 프랑스 리그왕 32라운드 홈경기로 펼쳐졌는데요. 로리앙과 2-2 무승부를 거뒀습니다.
1: 네.
2: 이강인은 4-3 포메이션의 오른쪽 중앙 미드필더로 선발 출전해 종료 휘슬이 울릴 때까지 그라운드를 누볐고요. 직전 앙제전에서 1골 1도움의 맹활약을 펼친 이강인은 이날도 매서운 발끝을 자랑했습니다만 공격 포인트를 추가하지는 못했습니다.
1: 네, 자 2부 리그 강등이 확정된 잉글랜드 울버햄튼의 황희찬은 경기에 나서질 못했죠.
2: 그렇습니다. 2부 강등이 확정된 울버햄튼이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35라운드에서 썬더랜드와 3-3 무승부를 거뒀습니다.
1: 네.
2: 이로써 최근 리그 5경기 무승에 빠진 울버햄튼인데요. 썬더랜드는 10명으로 싸웠지만 승점 47점으로 리그 11위 자리를 지켜냈습니다.
1: 네.
2: 황희찬은 교체 명단에 올랐지만 끝내 그라운드를 밟지는 못했습니다.
1: 네. 잉글랜드 챔피언십 우승으로 1부 승격을 확정한 코번트리의 양민혁은 최종전에서 교체 명단에도 빠졌네요.
2: 네, 이번 시즌 챔피언십 우승으로 25년 만에 EPL 승격을 확정 지은 코벤트리 시티인데요. 와퍼드의 4-0 대승을 거두면서 최종 승점 95점을 기록했습니다.
1: 네.
2: 코벤트리의 앨리스 심스 선수가 해트트릭을 몰아치며 승리의 1등 공신이 된 가운데 양민혁 선수는 웃지 못했습니다.
1: 네.
2: 시즌 전반기 포츠머스로 임대돼 15경기에서 3골 1도움으로 활약한 뒤 지난 1월 코벤트리로 재임대된 양민혁인데요. 시즌 내내 주전 경쟁에서 밀렸는데 이날까지 14경기 연속 명단에서 제외되면서 아쉬운 시즌 엔딩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1: 네, 자 국내 프로축구는 오늘 K리그 2 8경기가 열렸는데 서울 이랜드와 김포의 경기부터 짚어볼까요?
2: 이랜드가 안방에서 김포를 꺾고 선두권 추격에 불을 붙였습니다. 에이스 에울레르 선수는 페널티킥 실축 후 다시 얻은 기회를 놓치지 않으며 지옥과 천당을 오갔습니다.
1: 네.
2: 이랜드가 김포와의 홈경기에서 2-1 승리를 거두면서 6승 1무 3패, 승점 19점을 기록하면서 3위 자리를 지켜냈습니다.
1: 네.
2: 선두 부산, 2위 수원삼성과의 격차도 3점으로 좁혔습니다.
1: 네.
2: 반면 김포는 승점 13점에 머물면서 7위로 밀려났습니다.
1: 네, 8경기에 대해서 뭐 소개해 주시기가 시간이 좀 많이 걸릴 것 같아서 나머지 경기도 종합해서 좀 전해 주시죠.
2: 같은 시간 대구 IM뱅크파크에서는 대구가 경남을 2-0으로 제압했습니다. 대구는 5위, 경남은 13위에 자리했습니다. 화상은 안산을 2-0으로 꺾었습니다. 베테랑 공격수 김병호가 후반 6분 선제 결승골을 터뜨렸습니다.
1: 네.
2: 화상은 이번 시즌 첫 연승을 달렸고 2연패에 빠진 안산은 10위에 머물렀습니다. 수원 종합운동장에서는 수원 더비가 열렸는데요. 수원 FC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수원 삼성과의 10라운드 경기에서 3-1 역전승을 거뒀는데요. 수원FC는 승점 17점이 되면서 화성과 대구를 제치고 4위로

0: 올랐습니다.
1: 네.
0: 부산은 신생팀 김해를 1-0으로 격파했습니다. 부산은 승점 25점으로 1위 자리를 굳혔고 김해는 골치 탈출에 실패했습니다. 성남은 용인 원정에서 용인을 2-1로 격파했습니다. 성남은 10위로 도약했고 용인은 15위에 머물렀습니다. 천안시티는 충남 아산을 1-0으로 꺾었고요. 화주와 충북 청주는 득점 없이 0-0 무승부를 거뒀습니다.
1: 네, 소식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축구 소식 베스트11의 임기환 기자였고요. 이어서 한 주간 이슈가 됐던 스포츠계 소식을 집중 분석해보는 최동호의 스포츠 칼럼 시간입니다. 대한체육회 김남희 사무총장의 직무가 정지됐습니다. 부적절한 발언으로 물의를 빚었기 때문인데요. 스포츠 평론가 최동호 씨와 이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2: 네, 안녕하세요.
1: 사무총장 직무 정지 문제로 대한체육회장이 급하게 해외 출장에서 귀국했죠?
2: 네, 그렇습니다. 유승민 대한체육회장이 중국 출장 중이었거든요. 급하게 귀국해서 김남희 사무총장의 직무를 정지하고 관련 업무에서 배제했습니다.
1: 네네.
2: 이 대한체육회가 체육회 임직원이 관련된 사건에서 징계 결정이 되기 전에 이 직무와 권한을 배제한 것은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거든요.
1: 네네.
2: 체육회는 징계 절차에 착수했다라고 밝혔습니다.
1: 네,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2: 지난해 9월에 제주도에서 이 대통령배 전국 시도 복싱대회가 열렸거든요. 그런데 이 중학교 선수가 경기 도중에 쓰러졌습니다.
1: 네네.
2: 그리고 8개월째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고요.
1: 예.
2: 사고 당시에 응급 대응이 미흡해서 이 골든타임을 놓쳤다는 혐의로 대한복싱협회 관계자들이 입건되기도 했고요.
1: 네.
2: 대한체육회가 이제 사건 초기에 진상규명, 책임 이행을 약속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 선수의 개인 건강 문제를 언급하면서 책임을 축소하려 했고요. 이런 즈음에 김남희 사무총장이 피해자 가족들에게 해서는 안 될 말을 해서 했다는 것이 보도가 되면서 이제 파장이 네. 커진 겁니다.
1: 피해 학생 부모님께 했던 말이 처음과 달라지기도 했다고요?
2: 예, 그렇습니다. 김남희 사무총장은 처음에는 100% 책임지겠다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입장이 바뀐 겁니다. 피해 학생의 부모에게 처음부터 이 가능성이 없었다. 이미 뇌사다.
1: 네네.
2: 마라톤 대회에서도 사고로 사람이 죽었는데 이 가족들이 장기 기증을 했다. 이런 말을 한 겁니다.
1: 네.
2: 여기에 또 피해 학생의 부모가 이 김남희 사무총장의 발언을 녹음한 사실이 있거든요.
1: 네.
2: 이거를 두고서 이제 취재 기자에게는 아들이 이렇게 된 걸로 부모가 합리청 잡으려고 하는 건지 굉장히 기분 나빴다. 이런 말까지 하게 됐습니다.
1: 글쎄, 이 선수를 보호해야 될 체육회가 책임 회피에 급급한 거 아닌가 싶기도 한데요.
2: 예, 그렇죠. 예. 책임 소재는 예, 대회 준비, 사고 당시 상황과 이 대처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겠죠. 이거는 이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파악해야지 되고요. 근데 이보다 네. 더 중요한 거, 일단은 이 중학생 선수가 사고로 의식을 잃었다면 위로가 먼저겠죠.
1: 그렇죠.
2: 네. 예, 또 이 체육회라면은 이 또 이 체육회 사무총장이라면 이 공감하고 배려하는 입장에서 가족을 만나는 게 기본일 텐데,
1: 네.
2: 이 녹취에서 드러난 일부 발언을 보면은 굉장히 이 업무적인 태도입니다.
1: 네,
2: 그리고 체육회와 체육회 사무총장이 이 선수나 선수 부모보다는 우월적이다라는 그런 좀 권위의식이 느껴지죠.
1: 네, 인간적인 접근이 좀 아쉬운데.
2: 예, 그렇습니다.
1: 이제 대한체육회 대처를 주목해 봐야겠는데요.
2: 그래도 제가 보니까 지금까지 벌어진 이 대처를 보면 유승민 회장의 대한체육회가 이전과는 좀 달라진 모습이다라고 네. 느껴집니다. 이 유승민 회장이 일단 이 급거 귀국했고요. 이런 자세는 전임 회장에서는 전혀 볼 수가 없었죠. 대한체육회도 사무총장의 언행이 보도되자마자 지난 1일 징계 절차에 착수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혔는데
1: 네.
2: 과거와는 좀 달라진 모습입니다. 이전부터 이 대한체육회와 관련해서 계속 지적했던 내용인데 이런 사건이나 사고가 발생하면 그동안의 체육회는 숨죽이고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런 복지부정이었었거든요.
1: 네네.
2: 이렇게 되면은 체육회 외부에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고 체육회를 질타하게 됩니다.
1: 네.
2: 체육회가 문제 해결 능력이 없다는 걸로 또 다시 비판받게 되는 건데 그런데 유승민 회장은 급거 귀국해서 일단 직무 정지하고 징계 절차에 착수를 했거든요.
1: 네.
2: 이렇게 되면은 체육회가 문제 해결의 주도권을 잡게 되는 거죠. 스스로 해결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거고요. 이번 사건과 사고를 통해서도 체육회가 좀 달라졌다라는 게 좀 느껴졌습니다.

0: 따뜻한 비판이 있습니다. 냉철한 분석이 있습니다. 스포츠 스포츠
1: 일요일 스포츠 스포츠 함께 오겠습니다. 9시 47분 지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골프 소식 전해드립니다. 이데일리의 주미희 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2: 네, 안녕하세요.
1: 신인왕 출신 송민혁 선수가 GS 칼텍스 매경 오픈에서 생애 첫 우승을 차지했네요.
2: 네, 송민혁은 오늘 경기 성남시의 남서울 컨트리클럽에서 열린 대회 최종 4라운드에서 한타를 줄여 합계 11언더파 273타로 조민규와 동타를 만들었습니다. 네. 이어 18번 홀에서 이어진 연장전에서 파를 잡아 보기에 그친 조민규를 제치고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네. 2024년 한국 프로골프 KPGA 투어에 데뷔해서 신인왕을 받았지만 우승은 없었는데 이 송민혁 선수는 3년 차에 GS 칼텍스 매경 오픈에서 첫 우승을 이뤘습니다. 네. 또 송민혁은 이번 우승으로 상금 3억 원을 받았고 또 이와 함께 아시안 투어 2년, KPGA 투어 5년 시드를 받고 환호했습니다.
1: 네, 제일 큰 메이저 대회에서 우승해서 더욱더 감격스러웠을 것 같은데 승부가 네. 극적이었죠. 16번 홀까지 뒤져서 우승컵을 내주는 듯했죠.
2: 네, 그 16번 홀까지 조민규에게 3타 뒤져 있었는데요. 조민규가 남은 홀에서 잇따라 실수하는 틈을 놓치지 않고 동타를 만들었습니다. 네. 조민규는 17번 홀에서 보기를 적어냈고 또 18번 홀에서는 티샷 실수에 이어서 3퍼트로 더블 보기를 적어냈습니다. 네. 송민혁이 17, 18번 홀을 파로 막아내면서 승부를 연장전으로 끌고 갔는데요. 18번 홀에서 이어진 연장전에서 송민혁은 페어웨이와 그린을 모두 잘 지켜 파를 기록한 반면 조민규는 티샷부터 페어웨이 왼쪽으로 밀리면서 끝내 팔을 지키지 못하고 다잡은 우승을 놓쳤습니다. 네. 조민규의 경우 2011년, 2020년, 2022년에 이어서 통산 네 번째 이 대회 준우승에 그쳤습니다.
1: 그랬군요. 네. 네. 그리고 허인회 선수는 마지막 날 공동 선두를 하고도 연장에 나서지 못하는 황당한 일을 겪었네요. 뒤늦게 스코어가 수정됐다고요?
2: 네, 허인회는 오늘 경기에서 7타를 줄이면서 합계 11언더파를 기록했는데 전날 3라운드 7번 홀 플레이에서 네. 뒤늦게 2벌타가 추가돼서 연장전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네. 어제 경기인데 당시 허인회가 티샷을 경기 진행요원이 집어드는 바람에 잠정구로 플레이를 계속해서 네. 팔을 기록한 걸로 어제는 기록이 됐는데 이걸 경기위원회가 하루 뒤인 오늘 티샷이 찾을 수 없는 위치로 벗어난 아웃 오브 바운즈, 즉 오비로 판정하고
1: 오비에 네.
2: 네, 스코어를 수정해서 2벌타를 주고 더블 보기가 결국 됐습니다. 네. 네, 어이없게 연장전 기회가 날아간 셈인데요. 허인회는 내가 당시에 공의 위치를 확인하지도 못했는데 경기위원회가 오비 판정을 뒤늦게 내렸다면서 너무 네. 억울하다고 토로했습니다.
1: 아, 네.
2: 네, 허인회 측이 계속 결과에 대해서 항의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결국 허인회의 최종 성적은 9언더파로 공동 3위가 됐습니다.
1: 예, 이 전날 플레이로 2벌타를 받았다는 건 처음 들어보는 얘기인데 이거 논란이 좀 있겠는데요.
2: 네. 네, 지금 계속 논란이 좀 이어지고 있습니다.
1: 네. 자, 그리고 작년 KLPGA 대상 수상자 유현주 선수가 시즌 첫 승을 수확했네요.
2: 네, 유현조는 오늘 충북 음성군의 레인보우힐스 컨트리클럽에서 열린 DB 위민스 챔피언십 최종 4라운드에서 2분파 72타를 치고 최종 합계 7언더파 281타로 정상에 올랐습니다.
1: 네.
2: 공동 2위 이다현, 김민솔, 고지원을 한타 차로 따돌렸습니다. 유현조는 2024년 신인왕에 이어서 작년에 대상을 수상한 선수인데요. 신설 대회인 이번 대회에서 올 시즌 첫 승을 신고하면서 통산 3승을 기록했습니다.
1: 네, 김시우 선수가 PGA 투어 캐들락 챔피언십 공동 2위로 올라섰죠?
2: 네, 김시우는 오늘 미국 플로리다주 마이애미에서 열린 캐딜락 챔피언십 3라운드에서 버디 5개와 보기 2개로 3타를 줄이면서 중간 합계 9언더파 207타를 적어냈습니다.
1: 네.
2: 전날 공동 6위에서 공동 2위에 올랐는데요. 김시우는 이번 시즌 우승은 없지만 이전 11개 대회에서 톱10에 5차례나 드는 좋은 성적을
1: 상승세죠.
2: 내고 있습니다.
1: 네.
2: 네, 단독 선두 캐머런 영과는 6타 차이로 타수 차이는 좀 낮지만 큰 이변이 없는 한 시즌 6번째 톱10은 기록할 수 있을 전망입니다.
1: 네. 여자 골프 세계 랭킹 1위 네일리코다는 2주 연속 우승에 성큼 다가섰네요.
2: 네, 코다는 오늘 멕시코에서 열린 LPGA 투어 리비에라 마야 오픈 3라운드에서 5언더파 67타를 치고 중간 합계 14언더파 202타로 3타차 단독 선두를 달렸습니다. 코다가 지난주 시즌 첫 메이저 대회 쉐브론 챔피언십을 제패하면서 8개월 만에 세계 랭킹 1위로 복귀했는데 네. 또 이번 대회에서 두 개 대회 연속 우승을 정조준하고 있습니다.
1: 네.
2: 이번 대회에서도 정상에 오르면 올 시즌 LPGA 투어에서 처음으로 3승을 달성한 선수가 됩니다.
1: 네, 소식 고맙습니다.
2: 네, 감사합니다.
1: 골프 소식 이데일리의 주미희 기자였습니다.

0: 이어서 다양한 종목의 스포츠 소식을 전해드리는 일요 스포츠 와이드 시간입니다. 이혜리 리포터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1: 네, 안녕하세요.
0: 자, 배드민턴에서 기분 좋은 소식이 전해졌네요. 우리 여자 대표팀이 4년 만에 우버컵 정상 탈환에 성공했죠?
1: 네, 우리 한국 여자 배드민턴 대표팀이 덴마크 호르센스에서 열린 2026 우버컵 정상에 올랐습니다. 네. 무려 4년 만에 탈환인데요. 사실 이번 결승전 상대가 만리장성 중국이었습니다. 네. 쉽지 않은 승부였을 텐데 우리 박주봉 감독 용병술이 그야말로 신의 한 수였어요. 네. 특히 복식 조합을 완전히 새로 짰거든요. 세계 랭킹을 뒤로 하고 이소희, 정나은 그리고 김혜정, 백하나조라는 파격적인 카드를 꺼내들었고 우리나라는 중국을 상대로 3-1 우승을 확정 졌습니다. 네. 특히 첫 번째 게임은 안세영 선수의 시작으로 힘차게 출발을 했는데요. 이 안세영이 세계 2위인 중국의 왕제이를 상대로 2-0 아주 완벽하게 제압을 했습니다. 네. 이번 경기 승리로 안세영은 왕제이를 상대로 통산 20승 기록 중이고요. 특히나 안세영은 우버컵에서 모든 경기를 치르면서 단 한 세트도 내주지 않는 전승 행진을 기록했습니다.
0: 네. 이복식 백하나 김혜정 조가 경기를 마무리 지었는데 경기 내용 자세히 전해주시죠.
1: 네, 우선은 그 1단식에서 이어진 1복식에 출전한 정나은 백하나 조는 아쉽게 졌습니다. 네. 그러니까 1복식을 내준 상황이었는데요. 예. 사실 첫 출발은 굉장히 좀 기분 좋게 선취점을 내면서 출발을 했었어요. 네. 그런데 이제 이 게임에서 정나은의 절묘한 네트 플레이 그리고 이소희의 후반 공격이 살아나면서 6-7까지 바짝 추격을 했지만 마지막 순간에 상대의 강력한 파워 셔틀콕에 수비가 흔들리면서 결국 아쉽게 고개를 숙였는데요. 특히나 비록 지기는 했지만 세계 최강 중국을 상대로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모습이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0: 네네.
1: 그리고 이제 김가은
0: 이복식 선수. 내용 전해주시죠.
1: 네, 이복식 내용이 네. 바로 이제 백하나 김혜정 조의 네네. 경기였는데 여기서 사실 역전승으로 이겼습니다. 네. 우리나라가 2-1로 이기면서 승리의 마침표를 찍었는데요. 사실 첫 게임은 중국이 내줬고 이제 두 번째 게임, 세 번째 게임 이기면서 우리나라가 2010년, 2020년 두 차례 우버컵 정상을 차지했는데 4년 만에 이렇게 세 번째 통산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네. 무려 이 결승 경기가요. 4시간 40분에 걸쳐서 그렇군요. 경기가 네. 진행이 됐습니다. 우리 선수들이 우버컵 우승 트로피를 들어 올렸는데요. 통산 세 번째 우승. 이제 명실상부한 배드민턴 강국의 위상을 전 세계에 다시 한번 각인시켰습니다.
0: 네. 그리고 김가은과 중국 천이페이 말씀하신 대로 2단식 대결이 중요했는데 김가은이 정말 잘해줬죠?
1: 네. 2단식에 출전한 김가은이 세계 4위 천이페이를 상대로 그야말로 역대급 대이변을 써 내려갔거든요. 네. 김가은은 천이페이 상대 전적도 밀리고 있었어요. 6연패 중이었는데 네. 근데 오늘 1게임에서 초반에 7-14까지 벌어지기도 했지만 여기서 김가은의 투지가 폭발했습니다. 김가은이 내리 7점을 따내면서 21-19로 뒤집어버리더니 이 게임도 압도적인 점수 차로 가져왔는데요. 결국 게임 스코어 2-0 완승을 거두면서 리드 가져오는데 성공을 했었습니다.
0: 네. 자, 핸드볼 소식 알아보죠. H리그 남자부에서 인천도시공사가 창단 첫 통합 우승을 차지했네요.
1: 네. 오늘 경기가 열렸는데요. 인천도시공사가 서울 올림픽공원에서 열린 2차전에서 SK호크스를 26-25 단 한 점 차로 꺾고 통합 우승까지 거머쥐었습니다. 특히 이번 시즌에 부임한 장인익 감독은 부임하자마자 14연승이라는 대기록을 쓰더니 팀을 정상까지 올려놨어요. 잠 감독은 선수들 덕분이라면서

0: 공을 돌렸고요. 특히나 이번 챔프전 MVP인 김진영은 꿈꿔왔던 일이 이루어져서 너무 행복하다라는 이런 벅찬 소감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네. 인천도시공사는 지난 2006년 창단 이후에 네 번의 도전 끝에 일궈낸 첫 우승이라서 더욱 값지기도 합니다.
1: 네. 자, 아시안게임에 출전할 사격 국가대표가 확정됐죠.
0: 네, 남자 15명, 여자 15명, 총 30명 이렇게 선발이 됐는데요. 선수단 중에서는 파리올림픽 사격 금메달리스트 3인방이 올랐습니다. 오예진, 양지인, 반효진 이렇게 나란히 태극마크를 달았는데요. 오예진은 10m 공기 권총과 또 25m 권총에서 모두 1위를 차지하면서 두 종목에 출전하는 더블 스타터가 됐습니다.
1: 네.
0: 무엇보다 이번 선발전에서 비공인 세계 신기록이 무려 5개나 쏟아지기도 했는데요. 아시안게임에서 우리 사격팀의 골드레이스 벌써부터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1: 네, 일요 스포츠 와이드 이혜리 리포터와 함께했습니다. 수고했습니다.
0: 네, 고맙습니다.
1: 스포츠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내일은 8시 30분부터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이창진이었습니다. 스포츠.

0: KBS 58분 날씨.
1: 내일 오전까지 비가 더 내리겠고 어린이날인 모레는 전국이 맑고 포근한 날씨가 예상됩니다. 지금 수도권과 강원도, 충남, 전북 북서부 지역에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수도권과 충청, 내륙, 전라도 동부, 제주도는 내일 새벽까지, 강원도, 경북 북부는 내일 오전까지 비가 내리다가 그치겠습니다. 지역에 따라 돌풍이 불고 천둥, 번개 치는 곳이 있겠고 강원도에선 쌀알 우박이 떨어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피해가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수량은 강원도 최고 30mm, 수도권은 20, 충청권 최고 10, 남부지방 5mm 미만입니다. 강원도 높은 산지에는 1에서 5cm 눈이 쌓이는 곳도 있겠습니다. 이후 한 주간 동안 대체로 맑겠고 일교차가 큰 봄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 서울 광주 9도, 대구 10도로 평년보다 1, 2도 정도 낮겠습니다. 낮 기온은 대구 21도, 서울, 대전, 세종, 부산, 울산 20도, 광주 19도, 인천 18도, 제주 17도가 예상입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전국적으로 좋음으로 예상됩니다. 한편 모레까지 바닷물 높이가 높은 사리 기간입니다. 해안가 지역에는 피해가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울 지방 현저기 12.2도, 오늘 강수량 10.4mm입니다. KBS 58분 날씨 전근매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잠시 후 10시를 알려드립니다. KBS 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입니다. HLKC

안녕하십니까. 함께하는 세상 만들기 아나운서 김기만입니다. 경상남도가 든든카 안심케어 시범 사업을 추진합니다. 든든카 안심케어는 휠체어 이용이 어려운 와상장애인에게 사설 구급차 이용 요금의 일부를 지원하는 방식입니다. 기존 특별교통수단이나 바우처 택시 이용이 어려웠던 이동 사각지대를 보완하기 위해서 마련이 됐는데요. 이번 사업은 양산시와 거창군을 대상으로 진행이 됩니다. 지원 대상은 시범사업 지역에 주민등록을 둔 보행상 중증장애인 중에 앉은 자세를 유지하기 어려워서 누워서 이동이 필요한 경우인데요. 이용 방법은 해당 시군의 든든카 안심케어 이용자로 등록한 후에 도내 민간 이송업체의 특수구급차를 이용하고 이송 처 치료 영수증 등 증빙 서류를 시군에 제출하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데요. 유의할 점이 있습니다. 든든카 안심케어 이용자로 등록을 하면 기존 특별교통수단과 바우처 택시 이용이 제한되니까 신청하실 때 꼭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지원 금액은 특수구급차 기본요금 기준에서 본인 부담 만 원을 제외한 6만 5천 원이고요. 지원 횟수는 편도 기준으로 한 달에 2회까지 지원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경남도 교통정책과 그리고 양산시 거창군 교통부서에서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와상장애인의 병원 이동 부담을 덜어주고

필요한 의료 서비스를 더 가까이에서 받을 수 있는 든든한 발걸음이 되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함께하는 세상 만들기 장애인 문학 화제 집중의 사람 장애인 일자리 장애 공감 시간으로 함께하겠습니다. 첫 곡입니다. 핑클의 당신은 모르실 거야.

0: 장애인 문학 소설과 동화 수필을 창작하는 장애 작가와 문학 작품에 담긴 장애와 장애인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장애인 문학 차희정 문학평론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네, 안녕하세요.
0: 오늘은 어떤 작품을 만나볼까요?
1: 네, 오늘은 그 황유미 작가의 청소년 소설 극복하고 싶지 않아를 소개합니다. 그 소설은 청각장애가 있는 자신의 이야기를 힙합 공연을 통해서 쏟아내는 내용입니다. 그 무대 공연을 두려워했던 주인공이 동아리원들의 도움으로 아주 성공적인 힙합 공연을 할 수 있었다. 뭐 이런 동화적 상상은 아니고요. 주인공 스스로 자신이 만든 벽을 허무는 일련의 과정이 소설의 주요한 서사입니다. 힙합이란 도전적이고 열정적인 음악이 그 주인공 지형의 도전과 또 어우러지며 소설의 결말에 또 다른 주요 인물 보람에 의해서 장애의 현실을 극복하고 싶지 않다는 소설의 주제가 드라마의 한 장면처럼 펼쳐지고 있는데요. 그 부분이 아주 강조되고 있어서 인상적입니다.
0: 예, 힙합이라면 청소년의 역동성과도 잘 맞는 것 같은데요.
1: 네, 그 힙합의 빠르고 강렬한 비트, 또 직설적인 가사가 청소년들의 정직히 끓는 감정, 또 사고를 잘 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소설의 주인공 지영은 청각장애가 있는 고등학교

0: 그 3학년 학생입니다. 그 지영은 들리지 않는 자신의 현실을 힙합 가사에 담고 있습니다. 학교 힙합 동아리에 지원하면서 그 동아리원들에게 보여준 두꺼운 세 권의 노트에는 빼곡하게 자신의 이야기인 가사들이 담겨 있었지요. 사실 지영은 무대 위에서 랩을 하는 것보다는 무대 아래에서 자신이 쓴 가사를 친구들이 무대 위에서 아주 화려한 퍼포먼스와 함께 귀에 꽂히듯 강렬하게 들려주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연을 앞두고 가사가 떠오르지 않아서 지금 무지무지 괴롭습니다. 온 정신을 집중하고 있지만 창작에는 고통이 따르는지라 그 풀리지 않는 가사 때문에 볼펜으로 콕콕 관자놀이를 누르고 있습니다.
1: 예, 공연은 다가오고 있고요. 가사는 써지지 않고 있고요. 지영의 고민이 굉장히 크겠는데요.
0: 네, 연습장에 검은 줄을 박박 그어대는 동에 이미 노트에는 숭숭 구멍이 생기고 말았는데요. 그 사실 지영의 고민은 특별한 일이 보태졌기 때문에 더 커졌습니다. 두 달 전이었는데요. 담임 선생님으로부터 아, 지영아 너에게 좋은 기회가 있어 라는 말씀과 함께 부담스러운 일을 제안받습니다. 그리고 이를 얼떨결에 수락하는데요. 그 일은 고등학생들이 좋아하는 유명 예능 프로그램을 연출한 PD가 운영하는 그 유튜브 채널 공부하면 뭐하니 뭐 여기에 출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지영 학교의 세강예술제에서 지영이 무대에서 공연하는 모습을 촬영하고 싶다는 제안이 왔던 겁니다. 그 지영은 담임선생님이 아, 지영아 이거 학생부에 남는 아주 좋은 이력이 될 거고 또 자기소개서를 쓸 때도 두고두고 요긴하게 써먹을 만한 에피소드가 될 거다. 그리고 대학 입학에 도움이 될 거다. 뭐 이런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마지못해 얼떨결에 수락해버립니다.
1: 예, 지영이는 무대 위 공연을 좋아하지 않는다고 했는데요. 무대 위에서 공연을 하고 또 촬영까지 한다니 정말 머리가 아프겠네요.
0: 네. 그 면담을 하자시는 선생님의 말씀에 이미 큰 부담을 가진 때문에 고민도 하지 않고 덜컥 수락해버린 것 같습니다. 그 지영이는 선생님과의 면담이 좀 불편했는데요. 그냥 고개를 자주 끄덕이고 이렇게 웃다 보면 귀찮고 피곤한 면담 시간도 빠르게 끝이 난다. 뭐 이런 생각을 해서 선생님의 제안을 깊이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1: 예.
0: 물론 그날의 선택이 잘된 일이긴 하지만요. 또 친구들이 좋아한다는 예능 프로그램을 사실 지영은 한 번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자막이 없어서 앞으로도 보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관심이 없었지만 그 수시 전형으로 대학에 입학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에 제안을 수락하죠. 지영은 이를 내 안에 입시 괴물이 튀어나와서 고개를 끄덕이는 바람에 이렇게 돼버렸다 뭐 이렇게 서술하고 있는데요. 어찌됐든 지영은 지금 머리가 터져나갈 것 같은 고통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1: 고등학생들에게 대학 입학은 큰 과제고 목표죠. 네. 아, 부디 지영이 멋진 가사를 쓰고 공연도 성공적으로 만들면 좋겠는데요.
0: 네. 그런데 그 힙합 공연 연습을 촬영하는 것부터 문제가 생깁니다. 그 우선 지영은 공연에 올릴 가사를 마무리는 했습니다. 그런데 한 번도 그 동아리 친구들과 어울려서 연습해 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뭐 자연스럽게 하십시오. 하던 대로 하세요. 뭐 이런 PD의 요구에 더욱 긴장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당연히 촬영 현장은 매우 어색했죠. 사실 친구들과 연습하지 못했던 것은 지영이 연습을 피했기 때문인데요. 지영은 청각장애가 있는 것을 친구들이 알고 자신을 좀 이상하게 볼까 봐 극도로 주의하고 또 경계하면서 학교 생활을 했더랬습니다. 오른쪽 귀 안에 보청기가 있는 것도 숨겼고 또 가끔 친구들의 목소리가 명료하게 들리지 않을 때는 그들의 입모양을 보고 말을 알아들으려고 노력했죠.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말도 줄었고 친구들과도 가깝게 지내지 않게 되었습니다.
1: 예, 지영이 힙합을 좋아하는 만큼 좀 용기를 내면 좋을 텐데요. 친구들이 오히려 도와줄 수도 있고요. 응원해 줄 수도 있을 텐데요.
0: 네, 그런데 아쉽게도 지영은 그렇게 하지는 못했습니다. 그 아무도 없는 곳에서 귓속에 있는 보청기를 꺼내서 마음속에서 진짜 하고 싶었던 말을 꺼내놓기는 잘했죠. 그 보청기에게 코난이란 이름도 지어주고요. 너는 어떻게 생각해? 내가 그때 왜 그랬을까? 뭐 이렇게 말하면서 누군가 뒤에서 자신을 불렀을 때 그걸 듣지 못해서 돌아보지 못할까 봐 또 대화의 맥락을 놓칠까 봐 염려해서 그냥 잘 웃고만 있었던 여러 상황들을 굉장히 안타까워합니다. 지영은 그런데 그런 코난과의 이런 안전한 대화 이런 것들을 잦게 하고 있으면서도 계속 그런 상황들을 떠올리고 속상해했었죠. 연습을 촬영하던 날에도 동아리 친구들이 자신을 쳐다보는 눈을 의식하느라 자연스럽게 잘해야 한다는 생각에 눌려서 스스로 만든 긴장감으로 아주 어색하고 또 경직되는 것이었습니다. 끝내 지영은 자신 앞에서 이렇게 박자를 세워주고 시작 신호를 알려주던 친구 보람의 손짓과 동시에 가사를 까맣게 잊어버리고 그 자리에 얼음처럼 굳어버립니다. 다시 해보자 이런 보람의 말에 힘을 내지만 공교롭게도 그 오른쪽 귀 속에 있는 보청기에서 삐 소리가 나면서는 속까지 울렁거려 당황하고 있습니다.
1: 염려했던 일이 생겼군요. 지영은 그 상황에서 어떻게 했을까요?
0: 그 와중에도 지영은 친구들의 표정을 살핍니다. 친구들의 얼굴에서 당혹스러움, 불만, 혼란, 짜증 이런 게 뒤섞인 냉랭한 표정이 보였다고 생각하면서 연습실에서 뛰쳐나가 버려요. 그리고 친구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지, 자신의 행동에 친구들이 얼마나 실망했을지를 걱정하고 이대로 동아리를 그만두어야 한다 뭐 이런저런 생각으로 고민과 근심을 키워갔습니다. 걱정이 많아질수록 답답했죠. 다행히 유튜브 채널 소리보다를 운영하는 소리 언니에게 그런 자신의 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었고요. 또 출연한 초대 손님의 청인과 농인의 다른 세계, 다른 감각에 대한 이야기 뭐 이런 것들을 듣고 공감하면서 위로를 받습니다. 그래도 다음날 학교에 가서 어떻게 동아리 친구들 얼굴을 볼 것인가 이런 것은 아직 과제로 남았습니다.
1: 네, 지영이 용기를 내서 힙합 공연에 도전을 하면 참 좋겠는데요. 당당하게 네. 자신을 드러낼 수 있다면 더 좋겠고요. 또 친구들이 지영을 응원을 해주면 좋을 것 같은데요.
0: 예, 고맙게도 친구들이 지영을 응원합니다.
1: 아, 예.
0: 특히 힙합 대회 4강에 오른 실력자 보람. 이 보람이의 힙합명은 람보인데요. 그 람보가 지영에게 큰 용기를 줍니다. 필답을 해요. 필답으로 너 핸디랩을 알아? 이렇게 묻고요. 이렇게 너의 이야기를 하는 것은 어때? 이렇게 묻습니다. 그리고 생각이 정리되면 나에게 답을 해줘 라고 말하죠. 처음부터 자기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힙합 가사를 썼고 또 수어로 랩을 하는 매력에 빠져서 수어를 배우고 싶었던 지영은 람보의 제안이 고맙고 그래서 더 미안했습니다. 다른 동아리원들에게도 그랬고요. 덕분에 지영은 공연 날 무대 위에서 자신의 이야기, 하고 싶었던 말을 쏟아낼 준비를 그래도 마칩니다.
1: 씩씩하게 자신의 장애를 끌어안는 지영의 모습, 예, 참 멋집니다.
0: 네, 이때 지영이 선 무대 뒤에 영상에서는요, 그 람보가 준비한 자막이 오르는데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코다인 내 환경을 극복해서 바꾸어야만 하는 상태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부모님과 손으로 말하고 있고 우리는 다르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이 영상에 뜹니다. 람보는 소리 언니 유튜브의 초대 손님이었고 그 지영은 극복하고 싶지 않아 라는 이런 람보의 말에 감동해서 가사를 쓸 수 있었던 겁니다. 주인공이 장애를 인정하는 서사가 다소 성글게 진행되지만 힙합을 닮은 역동적인 인물을 통해서 자연스레 주제를 표출하는 점은 이 소설의 장점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1: 네. 청소년의 용기와 도전이 빛나는 황유미의 소설 극복하고 싶지 않아 만나봤습니다. 차이정 문학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노래 듣고 이어갑니다. 홍경민의 가져가.

0: 함께하면 서로가 행복해집니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더불어 사는 지혜를 나누는 프로그램 KBS 3라디오 함께하는 세상 만들기입니다.
1: 정수진의 화제 집중 이 사람 정수진 리포터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2: 네, 안녕하세요. 장애인들의 취업, 직업은 여전히 어렵기도 하고 풀기 힘든 문제인데요. 그래도 예전에 비해서는 그 분야가 다양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시각장애인들의 직업을 보면 안마사, 사회복지사 외에 요즘에는 뭐 무용가, 배우, 음악인, IT 분야 등등 점점 다양해지고 있는데요. 네. 지금 외국인들에게 한국어를 가르치는 한국어 강사가 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시각장애인들이 있거든요. 오늘은 그분들의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1: 네. 한국어 강사가 시각장애인들과 잘 맞는 직업이라는 건 보이지 않아도 말로 가르칠 수 있기 때문이겠죠.
2: 그렇죠. 그리고 대면이 아니라 비대면으로 대상자들이 원하는 시간대에 재택근무도 가능하기 때문에 시각장애인들에게 적합한 직종이 아닐까 싶은데요. 먼저 연세가 80이 가까운 나이에도 이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는 배귀엽 씨를 만나보겠습니다. 이분은 나이 60이 넘어서 복지를 알게 됐고요. 그때 처음으로 세상 밖으로 나왔는데 닫혀있던 마음을 열고 용기를 낸 결과 65세에 처음으로 안마사 자격증을 취득하게 됩니다.
1: 그때 얼마나 네. 좋으셨을까요?
2: 그러니까요.
1: 그리고 느낀 바가 많으셨을 것 같은데요.
2: 네. 그러니까 그동안은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하고 마음이 작아졌는데 공부도 하고 국가 자격증도 받고 그러면서 어딘가에서 일할 수 있는 이 필요한 사람이 됐다는 게 너무나 행복했습니다. 네. 그래서 65세 이후에 안마사로 활동했지만 점점 나이가 들면서 이 체력적인 부침을 겪고 고요. 올해 2월에 그만두게 됐는데 사실 이 천직이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했던 일을 그만두게 되면서 아쉬움이 컸습니다. 그렇다고 가만히 있지 않았고요. 올해 한국어 강사 양성 과정에 도전을 했죠.
3: 아, 이걸 어쩌나 그러고 생각하다가 그래도 그냥 막연하게 지낼 수는 없잖아요. 아무 의미 없이 그 앞에 남은 인생에도 뭔가 해야 되는데 있어야 되는데 그러고 찾던 중에 아, 이게 한국어 뭐 지도자 교육이란 것을 내가 보게 됐어요. 한국어 우리말인데 이걸 하면은 야 뭔가 재밌겠다 이 공부가 그렇게 느끼면서 내가 이게 조금 열심히 해서 내가 이 자격이 내가 갖춘다면 그래도 내가 또 누군가한테 또 필요하지도 않을까? 그러면 내 앞에 의미 없이 지내는 것보다는 뭔가 또 보람 있는 또 남은 인생이 또 있다 싶어가지고 얼마나 마음이 들떠서 등록을 하게 돼서 내가 지금 나이가 많다 보니까 그게 입력이 또 약시다 보니까 입력이 안 돼요. 그러니까 조금 이렇게 기록 조금 내 나름대로 이제 교수님 말씀대로 조금 중요한 것은 내가 포인트 같은 것을 이렇게 좀 체크는 하는데 이렇게 하면 집에 가서 좀 볼 수 있을까 하는데 그게 매일 수업이 4시간이다 보니까 그게 집에 볼 시간이 없어가지고 마음만 계속 쫓기고 있어요. 최대한 열심히 들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2: 네. 이분이 그 면접 볼 때 떨어지면 어떡하나 하는 걱정이 컸는데요. 근데 꼭 하고 싶은 마음에 나부터 붙여달라, 기회를 달라고 간절하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1: 아마도 그런 마음이 느껴져서 선정이 네. 되신 게 아닌가 싶은데요.
2: 네.
1: 그런데 한국어가 쉽지 않을 건데요. 너무 깊게 들어가면 어렵거든요.
2: 그렇죠. 그러니까 배귀엽 씨도 처음에는 우리말이라 쉽게 생각하고 도전했는데 뭐 동사니 형용사니 문법이 너무 어렵고 또 외국인들에게 쉽게 가르쳐야 하는 거니까 그 방법을 익히는 것도 어렵다고 합니다. 그래도 이렇게 공부하고 포기하지 않으면 한국어 강사가 된다 하는 희망이 있고요. 좋은 강사가 돼야겠다는 다짐을 하고 있는데요. 그 내용 들어보시죠.
3: 지금 아직까지 지금 방향을 못 잡고 지금 아직까지는 헤매고 있는데 그래도 여기 와서 이렇게 앉아서 이렇게 하고 내가 공부할 수 있다는 것만 갖고도 너무 그냥 뿌듯하고 이제 이렇게 또 내가 계속 뭐 듣다 보면은 끝날 때쯤은 그래도 뭔가 조금 그래도 내게 또 얻어진 것이 있고 또 어찌 됐든지 내가 이 자격을 갖추려면 각오는 하고 있습니다. 포부라는 것은 내 나름대로는 내게 기회가 주어진다면 내 실력이 우선이지만 내가 상대방이 조금 서로 이렇게 조금 와닿게 조금 제대로 전달이 될까? 마음은 지금은 마음은 그래요. 이렇게 들을 때는 내 기분은 아, 내가 이렇게 하면은 되겠다고 그것만 제대로 되면은 간단하게 또박또박 알아듣기 좀 쉽게 뭔가 또 그 상대 그 학생과 내가 소통하는 좀 더 가깝게 정이 이렇게 전달되는 이런 교육자가 되고 싶어요. 열심히 노력하고 경력을 쌓으면은 되리라고 믿어요.
2: 네. 그러니까 실력을 갖추고 상대방과 잘 교류하는 교육자가 될 거다라는 생각이신데요.
1: 네.
2: 긍정적인 마음으로 하시다 보면 안마사처럼 이 한국어 강사 분야에서 전문가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1: 아마도 되지 않을까요?
2: 그럼요.
1: 예, 연륜을 네. 보여주는 그런 한국어 강사가 되시길 바라고요.
2: 네.
1: 자, 이어서 어떤 분을 만나볼까요?
2: 네. 그 자녀가 있는 분들은 아이에게 부끄러움이 없는 부모가 되고 싶다는 생각을 많이들 하시는데요. 이번에 만나볼 분도 그런 마음으로 지금 열심히 배우고 있습니다. 바로 김하정 씨인데 원래 눈이 안 좋긴 했지만 급격히 나빠진 건 최근이었거든요. 이제 그러면서 앞으로의 미래를 더 생각하게 됐습니다.
4: 제가 이렇게 눈이 나빠진 게 얼마 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아이랑 남편이랑 이렇게 살고 있는데 아이한테 좀 너무 집에만 있는 엄마가 되고 싶진 않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런 교육이 있다고 해서 참여하게 됐어요. 지금 옛날에 배웠던 국어를 그런 문법 같은 걸 다시 배우는 게 너무 어렵긴 해요. 근데 지금 아이를 그 키우면서 그 한국 말을 가르쳐줬다는 그런 게 있어서 외국인들도 그런 걸로 가르치면 되지 않을까 했는데 아이를 가르치는 거랑 그 외국인을 가르치는 거는 정말 다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너무 어려워요 지금. 아이는 일단 그래도 기본적으로 말이 되니까 그 가르치는 방식이 그냥 정말 완전 달라요. 그래서 문법을 직접적으로 설명하지 않고 가르쳐야 되다 보니 더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그냥 예문을 많이 써야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기본적으로 제가 이렇게 뽑아내야 되는 그런 예문이나 그런 지식들이 볼 수가 없으니까 머릿속에 들어있어야 되잖아요. 그런 게 좀 많이 어렵더라고요.
2: 네. 네, 아이 얘기가 나오니까 울컥하시더라고요. 네, 이제 엄마의 마음이 느껴졌는데 사실 이분이 시력이 갑자기 나빠지면서 많이 우울해했거든요.
1: 예.
2: 이제 그래도 아이한테는 뭐라도 열심히 하는 이 부모의 모습을 보여주자 하는 각오로 지금 임하고 있습니다.
1: 그런데 네. 얘기를 들어보니까 아이를 가르치는 것과 외국인을 네. 가르치는 게 확연하게 다르다는 걸 체감을 하고 계시는군요.
2: 그렇죠. 너무 어렵긴 한데 또 그 강의를 듣기만 하면 다 잊어버리니까 노트북에 타이핑을 하면서 지금 배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수업을 듣다가 무슨 내용이었는지 궁금하면 다시 이렇게 확인할 수 있고 또 집에 가서 복습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이가 있어서 복습도 쉽지 않다고
1: 예.
2: 하더라고요. 네. 근데 이렇게 이론도 열심히 배우지만 더 중요한 건 실습인데요. 그러니까 앞에 외국인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가르치는 걸 직접 해보고는 있는데 이게 또 쉽지가 않다고 합니다.
4: 설렘보다는 걱정이 정말 많아요. 저희가 바로 이게 취업이랑 연계되는 과정이다 보니까

0: 그런 장점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을 하고 싶은 마음에 네, 열심히 배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이가 좀 크니까 이제 경제적인 게 많이 크더라고요. 그래서 일하는 엄마가 돼서 아이가 하고 싶다는 거 조금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엄마가 되고 싶고요. 그리고 지금 K-콘텐츠가 그 전 세계적으로 많이 인기가 있다 보니 그 외국인 분들도 한국어를 배우고 싶어하는 그 수요가 되게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한국어 강사로서 그 외국인 분들에게 그 한국에 대한 좋은 이미지를 가질 수 있는 그런 친절하고 다정한 선생님이 되겠습니다.
1: 네, 아이에게 떳떳한 엄마가 되기 위해서 시작을 하신 건데요. 이제 몇 개월 더 공부를 하고 자격증을 취득을 하면 한국어 강사로서 멋지게 활동하지 않을까 싶은데 중간에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잘 해내시면 좋겠습니다.
2: 예, 네. 화제 집중이 사람, 오늘은 한국어 강사에 도전하는 시각장애인들 만나봤습니다. 정수진 리포터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1: 네, 고맙습니다.
2: 노래 듣고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정선희의 그 누가 아니.

0: 장애인 일자리 김영아 장애인 재활 상담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1: 네, 안녕하세요.
0: 자, 오늘은 조금 색다른 주제를 준비하셨는데요. 바로 장애인 재활 상담사의 하루입니다. 사실 이 직업 이름은 들어봤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는지 잘 모르는 분들이 많을 것 같거든요.
1: 네, 맞습니다. 장애인 재활 상담사는 장애인 당사자가 경제활동을 하면서 당당한 시민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해드리는 전문가들인데요.

0: 실제 현장에서는 단순히 취업 지원뿐만 아니라 더 다양한 역할들을 하고 있습니다.
1: 예, 오늘은 장애인 재활 상담사의 업무 흐름을 따라가면서 이 직업을 조금 더 생생하게 소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아침은 어떻게 시작을 하시나요?
0: 네, 아무래도 아침에는 취업자분들이나 현재 훈련 중이신 분들의 안부를 묻고 컨디션을 파악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특히나 월요일인 경우에는 주말이 있었기 때문에 더 힘들어하는 경우가 많으세요. 그래서 조금 더 세심하게 살피는 편이고요. 직무에 따라서 제빵이나 미화직, 매장 관리직인 경우에는 업무 개시 시간이 매우 빠릅니다. 6시부터 8시까지 이른 시간에 출근하시는 경우에는 저희도 그 시간에 맞춰서 움직여야 해요. 자연스럽게 출퇴근 시간에 변동폭이 큰 편입니다.
1: 정말 그러실 것 같은데요. 아침부터 매우 세심한 지원으로 업무를 시작하시는군요.
0: 네, 맞습니다. 아무래도 취업자분들이시다 보니 한 분 한 분 1대1로 대응해 드려야 하는데요. 세심하게 대하고 반응하는 능력이 매우 중요합니다. 여기에 장애인 재활 상담사들은 사업체를 직접 방문하는 일이 많기 때문에 하루 중 절반 이상이 출장인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그 출장이 새로운 사업체 발굴이나 직무 분석인 경우가 있고요. 취업자나 훈련생에 대한 지원과 상담인 경우가 혼재되어 있습니다. 출장 시에도 상담이 주된 업무 방식이기는 합니다.
1: 예, 장애인분들과의 상담은 어떤 이야기들이 오고 가나요?
0: 네, 상담할 때 직장에 대한 만족감을 표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동료와의 스트레스나 체력 소모, 업무가 너무 많다거나 상대적으로 적다는 데에서 오는 어려움을 호소하는 등 상담의 주제는 매우 폭넓고 다양합니다. 상담은 기본적으로 취업자가 안정을 찾고 스스로 해결하는 방향으로 지원해드려요. 저희가 답을 내려드리기보다는 현재 상황을 객관적으로 바라보실 수 있도록 정리하는 이야기를 해드립니다. 왜 어려운지, 언제부터 그런 어려움을 겪으셨는지, 특히 어떤 부분에 스트레스를 크게 받으시는지를 하나씩 짚어가며 이야기를 나눕니다. 예를 들어 막연하게 일이 너무 힘들어요 라고 호소하시는 바리스타분이 있다고 가정해볼게요. 바리스타에게 일이 힘들다고 느껴지는 요인은 매우 다양하겠죠. 구체적으로 하나씩 물어보는 겁니다. 음료 제조가 힘든 건지, 세척과 정리가 어려운 건지, 고객 응대가 힘든 건지, 동료와 속도를 맞추기가 어려운 건지 하나씩 예시를 들어가면서 상담하다 보면 취업자가 적극적으로 반응하고 표현하는 지점이 나와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어떤 노력을 해서 풀어가면 좋을지를 스스로 생각해 보시라고 질문을 드리고 같이 논의를 하는 게 저희의 주된 상담 내용입니다.
1: 상담은 장애인 당사자뿐만 아니라 사업체 담당자분들과도 많이 하실 것 같은데요. 주로 사업체 담당자와는 어떤 상담을 하시나요?
0: 네, 사업체 담당자분들과도 상담을 정말 많이 하게 되는데요. 사업체에서는 인사 담당자와 장애인 취업자의 파트너 직원을 구분해서 상담을 진행합니다. 아무래도 인사 담당자와 동료 직원들은 입장과 관점이 다를 수밖에 없잖아요. 파트너 직원이 손발을 맞춰가야 하기 때문에 상담 비중이 조금 더 높은 편입니다. 취업자가 업무를 잘하고 있는지, 적응 과정에 어려움이나 변수는 없는지, 저희가 추가적으로 지원해 드릴 점은 없는지 등을 세심하게 여쭤보고 대안을 논의하기도 합니다. 이럴 때 파트너 직원에게 함께 지원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다는 마음을 표현하기도 하고요. 인사 담당자와는 조금 더 포괄적이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상담을 하게 됩니다. 해당 사업체의 추가적인 장애인 채용 계획이나 새로운 직무 개발, 복리후생에 대한 이야기 등을 상담 주제로 다루게 됩니다.
1: 예. 말씀을 들어보니까 장애인 재활 상담사는 장애인 당사자뿐만 아니라 사업체 동료 직원들까지 함께 연결하는 역할을 하고 계시는군요.
0: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의 역할을 한마디로 설명하자면 사람과 환경을 연결하고 조율하는 일을 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특히 현장에서는 취업자가 일을 잘 못해서 문제가 생기는 경우도 있지만 업무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았거나 속도나 방식에 대한 기준이 공유되지 않아서 당사자분들이 어려움을 겪는 경우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단순히 취업자분들에게 더 노력해보시라고 말하기보다는 업무를 다시 구조화해서 업무 수행이 쉽도록 조정해드리는 작업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1: 업무를 구조화한다는 건 어떤 의미인가요?
0: 네, 바리스타가 카페에서 컵을 세척하는 업무를 한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0: 익숙한 사람에게는 이것이 작은 하나의 과제로 보이지만 처음 접하는 분에게는 굉장히 복잡한 과정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컵을 모으는 단계, 헹구는 단계, 세척하는 단계, 건조하는 단계로 업무를 나누고 필요한 경우에는 그림이나 사진으로 순서를 정리해서 보여드리기도 합니다. 이렇게 하면 말이나 글로 설명하는 것보다 훨씬 이해가 잘 되고 실수도 줄어드는 효과가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세차장애 발달장애인분들을 취업시킨 적이 있었는데요. 세차장에서 이용하는 세제와 걸레의 종류가 생각보다 매우 다양한 거예요. 세제의 경우에는 이름도 너무 어렵다 보니 취업자분들이 익히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이런 경우에 글자 대신에 색깔 스티커를 붙여서 보다 직관적으로 세제를 구분하게 하고 걸레도 내부용, 외부용, 휠용을 색깔별로 구분해서 쉽게 구분하실 수 있도록 구조화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되게 작은 노력이잖아요. 이런 작은 노력만으로도 취업장애인분들의 적응도를 크게 높이는 효과를 볼 수 있었습니다.
1: 예, 업무 구조화는 일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한눈에 보이도록 만드는 과정이라고 이해를 하면 될까요?
0: 네, 아주 정확하게 표현해 주셨습니다. 특히 발달장애인분들의 경우에는 추상적이고 모호한, 예를 들자면 적당히, 천천히, 빨리 같은 설명보다는 구체적이고 시각적인 구조와 설명이 주어졌을 때 훨씬 안정적으로 일을 해내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제시하면 당사자분들의 장애도 장애가 아닌 게 되는 것이죠.
1: 이렇게 하루를 보내다 보면 보람을 느끼는 순간도 많으실 것 같은데요.
0: 그럼요. 굉장히 많습니다. 처음에는 출근해서 동료들에게 인사도 잘 못하시던 분들이 어느 날 먼저 안녕하세요라고 인사를 건넨다거나 누군가 업무를 제시하기 전까지는 가만히 기다리기만 하시던 분들이 스스로 일을 찾아서 시작하는 모습을 보이셨을 때 이런 작은 변화들이 저희에게는 굉장히 크게 느껴집니다. 그 힘으로 이 일을 저희도 즐겁게 할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다만 이런 변화는 하루아침에 생기지 않습니다. 여러 번의 연습과 설명, 실패를 거치면서 만들어진 결과이기 때문에 끈기를 갖고 기다려야만 합니다.
1: 예. 반대로 어려운 순간도 분명히 있겠죠.
0: 네, 물론입니다. 특히 가장 어려운 순간은 취업자가 취업 후 그리고 취업 전 훈련 단계에서 그만두게 되는 상황입니다. 겉으로는 그만두고 싶어요 라고 간단하게 표현하시지만 그 안에는 업무 부담이나 관계의 어려움, 업무로 인한 좌절감 등이 쌓여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럴 때에는 깊게 상담하면서 무엇이 어렵고 힘들었는지 다시 시작하려면 어떤 지원이 필요할지를 함께 찾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1: 예, 장애인 재활 상담사의 역할이 생각보다 훨씬 깊고 훨씬 넓다는 걸 느끼게 되는데요.
0: 네. 이 일은 단순히 취업을 지원하는 일을 넘어서 한 사람이 자신의 역할을 찾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과정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 네. 오늘은 장애인 재활상담사의 하루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김영아 장애인 재활상담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노래 한 곡 이어서 듣겠습니다. 엄정화의 몰라.

0: 생생한 장애계 뉴스와 실생활 정보. KBS 3라디오 함께하는 세상 만들기. 진행해 김기만 아나운서입니다.
1: 장애에 대해 잘 알아가고 장애 감수성을 높일 수 있는 시간입니다. 장애공감 김유하 장애인식 개선강사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2: 네, 안녕하세요.
1: 자, 강사님께 최근에 새로운 가족이 생겼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2: 맞습니다. 최근에 제 일상에 새로운 가족이 생겼습니다. 덕분에 요즘에는 하루하루가 아주아주 신선하고요. 그래서 오늘은 청취자 여러분들께 그 가족에 대한 소개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1: 예.
2: 네, 바로 레브라도 리트리버, 시각장애인 안내견입니다.
1: 아, 안내견과 함께하는 일상, 정말 예전과는 많이 달라졌을 것 같은데요. 오늘은 그러면 안내견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들려주시는 건가요?
2: 네, 그렇습니다. 실제로 안내견과 함께 생활을 하다 보니까 생각보다 많은 분들께서 안내견을 좀 낯설게 느끼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번 5월 달은 한 달 동안 안내견을 주제로 다양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1: 예.
2: 네, 길을 걷다가 노란 조끼 입은 강아지 보신 적 있으실 겁니다. 많은 분들이 그 훈련이 잘 된 강아지구나 이 정도로 생각을 하실 텐데요. 안내견은 단순히 얌전한 강아지가 아니고 시각장애인이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돕는 파트너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안내견은 장애물을 피해서 길을 안내하기도 하고요. 계단이나 횡단보도 앞에서 멈춰서 상황을 알려주기도 하는 거죠. 또 그 파트너가 위험한 그 방향으로 가려고 하면 그 명령을 아예 따르지 않기도 합니다.
1: 오.
2: 네, 이것을 이제 지능적 불복종이라고도 한다고 해요. 네, 무조건 말을 잘 듣는 것이 아니고 위험한 상황에서는 오히려 멈춰서 스스로 판단을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안내견은 단순히 사람을 따라다니는 개가 아니고 함께 움직이면서 안전을 책임지는 동행자라고 이해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안내견이라는 말은 익숙해도 지능적 불복종은 새롭게 알게 되는 단어인데요. 그렇다면 이렇게 중요한 역할을 하는 안내견, 언제부터 시각장애인의 파트너가 된 건가요?
2: 안내견이 처음부터 그 역할을 시작한 건 생각보다 훨씬 오래됐습니다. 100년이 넘은 이야기인데
1: 예.
2: 안내견은 1차 세계대전 이후에 독일에서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전쟁으로 이 시력을 잃은 부상자들이 많아지면서 이분들을 돕기 위해서 셰퍼드를 본격적으로 체계적으로 훈련을 시킨 게 안내견의 출발점이 되는 겁니다. 그 이후에 1916년에 독일의 울덴부르크의 세계 최초의 안내견 훈련센터가 세워지게 되고요.
1: 예.
2: 네, 그러다가

0: 1928년에 미국에서 시각장애인 모리스 프랭크라는 분이 독일로 가서 이제 안내견을 데려옵니다. 그 개 이름이 버디인데 이 버디를 시작으로 미국은 물론이고 전 세계적으로 안내견이 이렇게 이용이 되게 훈련되고 이용이 되게 됩니다. 예. 그리고 지금은 여러 나라에서 시각장애인의 독립적인 이 이동을 돕는 중요한 제도로서도 자리를 잡아가고 있고요. 이렇게 이어진 안내견의 역사는 시각장애인의 독립적인 이 활동의 영역을 넓혀주는 중요한 가능성이 됩니다.
1: 그러면 우리나라에서는 언제부터 안내견이 활동을 하게 된 건가요?
0: 네, 한국의 최초의 안내견은 1972년에 등장을 합니다. 대구대학교에 이만수 교수님이 미국에서 데려온 사라라는 셰퍼드가 그 시작인데요. 그 이후에 본격적으로는 한국 안내견 학교가 1993년 9월에 이제 세워지게 됩니다. 삼성 안내견 학교라고 들어보신 적 있으실 건데 맞아요. 설립이 되면서 시작을 하게 되고요. 이곳에서는 단순히 강아지 훈련만 시키는 것이 아니고 안내견이 태어나서부터 활동을 하고 은퇴를 하고 나중에 무지개 다리를 건너갈 때까지 모든 과정을 책임지게 됩니다. 네, 안내견 학교가 설립된 이후에 한국에서 양성된 첫 안내견은 그 바다라는 리트리버였어요. 네, 그때 바다와 함께 이 하게 되신 파트너분이 시각장애인 파트너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대요. 이제야 혼자 걸을 수 있게 됐다고. 네, 아마 지팡이를 짚고도 보행은 할 수 있지만 안내견과 함께 길을 걸을 때 느끼는 그 안도감이라는 게 있는데 그 파트너분도 그걸 느끼신 게 아닐까 싶습니다.
1: 예. 그런데 시각장애인이라고 해서 모두 안내견과 함께 하는 건 아닐 텐데요. 어떤 분들이 안내견을 선택을 하게 되는 건가요?
0: 그 질문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우리나라 시각장애인은 무려 한 25만 명 정도가 돼요. 대략적으로 그 정도 되는데 지금 활동 중인 안내견은 85마리 정도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1993년부터 지금까지 분양된 안내견을 다 합쳐도 308마리 정도라고 합니다. 엄청나게 차이가 나는 거죠. 예. 네, 그러니까 안내견과 함께하는 시각장애인은 정말 소수인 거고요. 이유는 여러 가지 있습니다. 주거 환경상 이 강아지와 함께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고 알레르기가 있거나 뭐 강아지를 돌볼 여력이 안 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고요. 그런데 무엇보다도 흰 지팡이를 이용하는 것이 그냥 편하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정말 많습니다. 예. 우리가 목적지까지 갈 때 사람마다 가는 방법이 다르듯이 각자에게 맞는 방법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안내견 학교에서도 아주 엄격하게 심사를 하거든요. 시각장애인 당사자가 보행훈련은 충분히 되어 있는지, 생활환경은 어떤지, 그 강아지와 함께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정말 꼼꼼하게 확인을 한 후에 결정을 합니다.
1: 그러면 강사님은 어떻게 안내견과 함께하게 된 건가요?
0: 아시다시피 제가 저시력 시각장애인이잖아요. 네, 그리고 녹내장으로 시야가 점점점 좁아지고 있고요.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는 좀 잘 부딪히고 장애물에도 잘 걸려 넘어지게 되더라고요. 심지어는 차나 오토바이가 시야에 안 들어와서 사고가 날 뻔한 적도 여럿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저도 흰 지팡이를 이용을 했는데 시야가 좁아도 시력은 어느 정도 있다 보니까 계속 잔존 시력에 의지하게 되는 겁니다. 결국은 다치거나 위험한 상황을 마주하는 건 크게 달라지지 않게 되더라고요. 네, 그때 이제 안내견 파트너분이 시각장애인 분께서 저한테 안내견 고려해보는 게 어떻냐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근데 처음에는 저시력인 사람도 안내견 파트너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저는 모르고 고민을 좀 했었는데 안내견 학교 훈련사님이랑 이야기를 이제 나눠보다 보니까 제 상황이 안내견에게 도움을 받기에 아주 적합한 상황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처음에는 걱정도 정말 많이 했는데 지금은 함께하게 돼서 너무 다행이다 이런 생각만 합니다.
1: 그런데 길을 가다가 안내견을 만나면 너무 귀엽고 반가운 마음에 인사를 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다고요.
0: 네, 정말 그렇습니다. 리트리버가 워낙 순하고 좀 사랑스럽게 생겼잖아요. 예. 그래서 노란 조끼를 입고서 의젓하게 걷는 모습을 보면 아 예쁘다 소리가 절로 나오기도 하고요. 그 마음 저도 정말 이해합니다. 그런데 안내견을 만났을 때는 사실 반가운 인사보다 그냥 무시해 주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1: 그냥 무시를 하는 게 답이라니 예, 조금은 놀라운데요.
0: 네, 그렇죠. 저도 처음에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땐 좀 당황스러웠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그게 안내견에게도 가장 큰 배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안내견이 시각장애인과 함께 길을 걸을 때는요, 안전하게 안내하는데 온 신경이 집중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어머 예쁘다 라면서 말을 걸거나 쓰다듬거나 뭐 하면 안내견 입장에서는 지금 나랑 놀아주려고 그러나? 하고 집중력이 바로 흐트러지게 되거든요. 리트리버는 워낙 사람을 좋아하니까 더 많이 그렇게 된다고 해요. 그래서 안내견의 집중력이 흐트러지는 순간에는 그 옆에 있는 시각장애인 파트너의 안전 또한 흔들린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고요. 그 안내견의 눈을 빌려서 함께 길을 걷고 있으니까 이 점도 유의해야 합니다.
1: 예, 오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안내견이 단순히 훈련받은 똑똑한 개가 아니라 누군가의 눈이자 동행자라는 사실이 참 마음에 와닿는데요.
0: 네, 오늘은 이 저의 새로운 가족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안내견이 어떤 존재인지 또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까지 이야기를 쭉 나눠봤습니다. 그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5월 한 달 동안은 안내견과 그 파트너의 생생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하니까 다음 이야기도 기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1: 네, 기대를 하겠습니다. 김유하 장애인식 개선 강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거미의 그대 돌아오면 보내드리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하는 세상 만들기 지금까지 아나운서 김기만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1: 제가 들어드릴게요.
2: 여기 앉으세요.
0: May I help you?
3: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4: 산불의 중심 불기둥 높이는 2-30m, 중심부 온도는 1200도, 주변 연기만도 600도에 이릅니다. 산불 발견 시에는 제일 먼저 119에 신고합니다. 산불은 초기에 진압해야 합니다. 외투 등으로 두드리거나 덮어서 재빨리 끕니다. 산불은 산악형 산림에서 평지보다 8배 정도 빠르게 퍼지며 위를 향해 올라갑니다. 이때 바람을 등지고 피하면 매우 위험하므로 바람을 등지고 90도 방향, 그리고 산 아래쪽으로 대피해야 합니다. 대피할 때는 반드시 이웃집에 먼저 산불을 알려주며 집의 창문과 출입문을 완전히 닫고 집과 주위에 물을 뿌린 후 가스통 등 인화물질을 제거합니다. 위급 시에는 낙엽 등 연료물질을 제거하고 노출 부위를 차단한 후 지면에 엎드립니다. 산불 피해 예방, KBS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5: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잠시 후 11시를 알려드립니다. KBS 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입니다. HLKC

0: 심준구의 세상 보기.
1: 오늘이 5월 3일이니 6.3 지방선거까지 꼭 한 달이 남았습니다. 우리 시각장애인 유권자들, 각 당의 홈페이지에 있는 내용들을 제대로 확인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시각장애 방송인 심준구입니다. 한국 디지털 접근성 진흥원에서는 시각장애인들과 함께 국내 정당 홈페이지를 점검했는데요. 대체 텍스트 제공이 전반적으로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시각장애인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스크린 리더 프로그램인 센스 리더를 이용해서 주요 4당의 홈페이지를 탐색했더니 텍스트로 된 부분은 별 어려움 없이 읽을 수 있었지만 보도자료 등의 경우 이미지만 올라와 있는 경우가 많았고 파일명이나 JPG 또는 PNG 등과 같은 파일 확장자만 읽을 수 있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또한 정책 안내에 대한 팝업창이 뜨는데 그 내용이 이미지로 되어 있어서 읽는 게 불가능한 경우도 있었는데요. 구의원 등의 선거는 아주 적은 표차로 당락이 결정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장애인 유권자가 정보 접근성에 문제가 있어서 공약을 제대로 이해하고 투표하는 게 어렵다면 이건 선거 결과에도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일이죠. 각 당의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누구도 정보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시각장애인 유권자의 참정권 보장

과 정보 접근성 확보를 위해 웹 접근성 기준을 점검하고 개선해 나섰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첫 곡은 버스커버스커의 노래 듣습니다. 벚꽃 엔딩.

5월 3일 일요일 심준구의 세상보기 방송 내용 소개해드립니다. 얼마 전 교육부에서는 과도한 선행학습을 제한하고 아이들의 발달권을 보호하겠다는 취지로 영유아 사교육 대응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유아 대상 영어학원의 레벨 테스트와 3세 미만 영아에 대한 인지 교습을 금지한 건데요. 이른바 4세 고시, 7세 고시로 불리는 과도한 조기 교육 열기에 제동이 걸릴 전망입니다. 그런데요, 비장애 영유아를 둘러싼 교육 환경은 너무 이른 경쟁이 문제로 지적되는 반면, 장애를 가진 영유아의 경우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혹은 학원 등에 등록하는 것조차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 국내에서 유일하게 시각장애 영유아를 대상으로 특수교육을 실시하는 학교인 서울효정학교가 있습니다. 내일 모레가 어린이날인데요. 오늘은 서울효정학교 고웅재 교장 선생님을 모시고 시각장애 영유아의 특성과 교육 현실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시각장애 바이올리니스트 김정은의 귀에 쏙 클래식 명곡에서는 모차르트의 오페라 돈 조반니 중 레포렐로의 아리아 이 목록을 보세요를 감상합니다. 플라이 투 더 스카이의 노래 먼저 듣죠. 가슴 아파도

0: 하늘 5월은 푸르구나 우리들은 잘한다 오늘은 어린이날 우리들 세상 이 노래 다들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린이날 노래죠. 오늘은 푸른 새싹처럼 무럭무럭 자라는 우리 아이들과 늘 함께하는 분을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국내 최초의 시각장애 영유아 특수학교인 서울효정학교의 고웅재 교장 선생님이십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1: 네, 안녕하세요.
0: 네, 먼저 서울효정학교 어떤 학교인지 소개를 좀 부탁드립니다.
1: 네, 서울효정학교는 시각장애 영유아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유치원 가정 특수학교입니다. 위치한 곳은 서울 강북구 미아동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0: 네, 미아동에 있군요.
1: 네, 미아동에 있습니다.
0: 국내 최초의 시각장애 영유아 학교라고 소개를 했어요. 언제 개교했고 몇 명의 아이들이 다니고 있습니까?
1: 네, 저희는 2017년 9월 개교를 했고요. 원래 7학급 28명 정원으로 운영되는 학교입니다.
0: 네.
1: 실제로 개교 초기에는 28명에서 30명이 넘는 아이들이 실제로 학교를 다녔고요. 이번 연도에는 현재 14명 학생이 모두 다, 재학해서 학교 생활하고 있습니다.
0: 14명이요?
1: 네, 14명입니다. 네. 저출산 때문에 학생 수가 다소 줄어든 감은 있습니다. 그런데 내실 있는 교육을 위해서는 지금 인원도 적절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0: 네, 벌써 10년이 됐네요.
1: 그렇죠. 이제 곧 10년을 꽉 채우게 됩니다.
0: 입학 대상이 어떻게 돼요? 시각장애가 있는 영유아라면 뭐 누구나 입학이 가능한 겁니까?
1: 그렇죠. 주장애가 시각장애인 영유아는 모두 다 입학이 가능한 학교입니다.
0: 요즘 중복장애 학생들 이야기 많이 들리던데 혹시 중복장애 학생들도 있습니까?
1: 그렇죠. 시각장애 영역에는 다양한 장애 원인에 따라서 단순 시각장애 아동도 있지만 중복장애 아동도 있기 때문에 모든 유형의 장애를 가진 시각장애 어린이들이 네. 다 서울효정학교에 다닐 수 있습니다.
0: 단지 뭐 지적장애나 다른 장애가 있더라도 시각장애는 있어야 되는 거죠?
1: 그렇죠. 시각장애는 꼭 갖추고 있어야 그 네. 조건에 들어가 있어야 효정학교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0: 혹시 지역은 상관이 없습니까? 내가 부산에 살아요. 그래도 이곳에 입학할 수 있는지.
1: 그렇죠. 서울효정학교와 같은 유형으로 이렇게 유치원 과정만을 따로 떼서 운영하는 특수학교가 없기 때문에
0: 네.
1: 시각장애 영유아들의 교육에 사각지대가 있는 지역은 어디든 다 입학이 가능하고요. 실제로 서울효정학교 초기에는 제주도에서 경주에서 대구에서 대전에서 전국 각지에서 아동들이 모여든 바도 있고
0: 네.
1: 현재도 용인에서 매일같이 통학하는 어린이가 있습니다.
0: 그러면 지금 전국에서 이런 영유아 시각장애아를 대상으로 한 학교가 이곳 하나인 거예요?
1: 예를 들면 그 유치부 학급을 한 학급, 두 학급 이 정도 운영할 수는 있지만
0: 네.
1: 유치부 과정만을 이제 독립적인 교육 과정으로 운영한 학교가 없기 때문에 아무래도 부모님들 입장에서 볼 때는 그 친구들 또래 집단을 형성할 수 있는 그런 규모를 갖춘 유치원에 보내고 싶어 하시고요.
0: 그러니까요.
1: 그런 측면에서 서울효정학교가 가지고 있는 특징적인 부분 장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0: 이게 전국에 유일하다는 게 저는 어떻게 보면 이래도 될까 하는 생각도 좀 들거든요. 이게 혹시 특수학교를

0: 세우는 게 그 지역에서 많이 배척당하고 이런 경우들이 있지 않습니까? 사회적으로 이슈도 되고 했잖아요. 그런 어려움 때문에 이런 겁니까?
1: 그런 부분도 전혀 없다고는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그 특수학교가 일반 주민들에게 혐오시설로 이해되는 그런 잘못된 풍조 때문에 특수학교를 세운다고 하면 일단은 지역 주민들의 좀 브레이크를 좀 예상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긴 합니다.
0: 효정학교는 어떻게 설립하게 됐습니까?
1: 효정학교가 설립하게 된 가장 중요한 이유는 원래 한빈매학교 유치부 두학급에서 시작된 학교였습니다.
0: 네.
1: 한빈매학교 두학급이 있었는데 두학급에 8명 다니다 보니까 부모님들이 만 4세, 5세 2년 다니기엔 너무 아까운 교육과정인 거죠.
0: 네.
1: 이 금쪽 같은 시기에 2년만 유치원 과정을 다니는데 너무 아쉬움이 있어서 부모님들이 먼저 요청을 해 주셨습니다. 좀 더 다닐 수 있는 예를 들면 영화 과정을 좀 개설해 주시면
0: 네.
1: 좀 이어서 다닐 수 있는 시기를 좀 늘릴 수 있을 것 같다.
0: 좀 미리부터 다닐 수 있게 해달라.
1: 그렇죠. 영화부터. 네. 사실은 그 영화부터 유치원까지의 단계가 만 0세부터 만 5세까지 6년이거든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다니는 그 학업 연한하고 똑같아요. 그 정도로 긴 시기이기 때문에 충분히 그 시기를 놓치지 않고 아이들이 교육받을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취지에서 부모님들의 요청이 있었던 것이고요.
0: 네.
1: 그래서 서울효정학교가 개교되었습니다.
0: 우리 그 장애아들이 보다 일찍부터 이런 특수교육을 접해야 되는 이유라면 어떤 걸 들 수 있을까요?
1: 아무래도 시각장애 영화로 이제 처음에 부모님들이 아이가 눈을 맞추지 못한다든지 이제 시각장애로 이해되는 여러 가지 어떤 신체 증상들을 보일 때 아이들은 이미 그 학업이라든지 세상을 배워나가는 기능에 있어서 상당 부분을 천천히
0: 네.
1: 배우게 됩니다.
0: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아무래도.
1: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점자로 시험 보는 친구들이 수능에서 그 정한인에 비해서 1.7배 시간을 부여받지 않습니까?
0: 네.
1: 근데 우리 아이들은 생애를 살아가는 시간을 1.7배 부여받지 않지 않습니까?
0: 맞습니다.
1: 똑같은 시간을 부여받아서 세상을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보다 더 어려서 세상을 사는 기능들, 점자, 보행, 일상생활, 또 사회관계를 맺는 훈련 등등을 어려서 시작을 해도 나중에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정도 되면 아이들이 따라가기 버거울 수 있습니다.
0: 네.
1: 그래서 조기 교육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0: 효정학교 설립할 때는 어땠어요? 주위에 뭐 반대나 이런 거 없었습니까?
1: 다행스러운 점은 주위에 한빈매학교가 있기 때문에
0: 네.
1: 지역 주민들이 시각장애인을 너무 익숙하게 접해오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시각장애 교육 그 시설이 설립되는 거에 대해서 지역 주민들의
0: 네.
1: 그 반발이 그다지 크진 않았던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0: 그렇다면 기존에 있었던 한빈맹학교가 지역사회와 많이 좀 사이좋게 지내지 않았나?
1: 그런 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0: 네.
1: 아무래도 그 저희가 통계조사를 해보니까 한빈맹학교가 소재하고 있는 지역에 시각장애인 가정이 굉장히 많고요.
0: 네.
1: 그들이 또 사회생활을 영위하면서 지역의 어떤 그 상권들을 상당히 많이 지탱해 주고 있습니다.
0: 네.
1: 노령화돼가는 그 지역에 시각장애인 젊은이들이 들어오고 또 부모님들이 들어오고 해서 아이들 슈퍼마켓을 이용한다든지 편의점을 이용한다든지 아니면 뭐 세탁소를 이용한다든지 결국은 이들이 소비를
0: 네.
1: 해주는 것이 지역사회를 지탱해주는 중요한 기능을 담당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0: 그러니까 자꾸 함께 살아봐야 합니다.
1: 그렇죠.
0: 네. 그래야 서로의 소중함을 더 깊이 이해하고 필요성에 대해서도 알게 되고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1: 맞습니다.
0: 네. 근데 보통 학교라고 이름을 할 때요.
1: 네.
0: 초등학교부터 쓰잖아요. 그 이전에는 뭐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뭐 이렇게 부르잖아요.
1: 그렇죠.
0: 서울효정학교는 학교라고 이름이 돼 있어요.
1: 맞습니다.
0: 특별한 네. 이유가 있습니까?
1: 사실은 유치원 과정의 특수학교가 세워지기 전에는 법적 근거가 없어서 초중등 교육에 입각한 특수학교만이 있었습니다.
0: 네.
1: 서울효정학교가 지어질 당시에 유치원의 특수학교라고 하는 그 어떤 법적 개념이 형성이 됐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특수학교라고 하는 통칭 안에 두 갈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초중고 과정을 운영하는 특수학교가 있을 수 있는 거고
0: 네.
1: 유치원 과정을 운영하는 특수학교가 있을 수 있는 것으로 그래서 특수학교의 갈래가 세분화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0: 시각장애가 있는 건 마찬가지라도요. 네. 그 장애 정도가 다 다를 수 있잖아요.
1: 맞습니다. 네.
0: 그 현재 재학생들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1: 저희 학교 학생들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언어 하나만 놓고 보더라도 빠르게 언어가 습득이 되어서 모든 종류의 음악이나 그 일상생활들이 다 쉽게 이루어지는 친구들이 있는가 하면
0: 네.
1: 이제 발화를 해야 되는 아이들도 있어요. 그걸 세세하게 가르쳐야 되는 아이들도 있기 때문에 이 아이들이 한 교실에서 하나의 학급을 구성하고 친구의 개념을 형성해 주면서
0: 네.
1: 같은 학급을 구성할 수 있는 것은 아이들이 함께 살아감을 배울 수 있는 또 공동체 의식을 형성할 수 있어서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0: 네. 저는 중도의 시각장애를 갖게 됐거든요.
1: 네.
0: 초등학교 3학년이나 4학년 그 무렵에 발병이 됐던 걸로 기억을 해요.
1: 네.
0: 근데 그 어렸을 때 아이들이 이제 잘 안 보이고 이러니까 뭐 칭얼댈 수도 있는 거고
1: 네.
0: 뭐 여러 가지 행동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1: 맞습니다.
0: 근데 제가 참 궁금한 게 이 아이들이 지금 영유아란 말이죠.
1: 네.
0: 그렇지만 그 아이들도 시력이 어떤 친구는 조금 더 잘 보일 수 있고 어떤 친구는 좀 덜 보일 수 있고 이렇단 말이죠.
1: 네.
0: 영유아 아이들은 그럴 때 어떻게들 반응해요?
1: 그거를 아이들에게 설명을 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누구는 이렇게 어느 정도 보는 친구도 있고 하나도 못 보는 친구가 있기 때문에
0: 네.
1: 미리 아이들에게 그걸 설명을 해주게 되고요. A라고 하는 친구는 지금 어느 정도 보고 있고 색깔을 구분할 수 있고 색깔을 설명할 수 있어. 그런데 B라고 하는 친구는 그거를 설명을 들어서 이해를 해야 되는 친구도 있기 때문에
0: 네.
1: 그거에 대해서 충분히 아이들에게 설명을 해주고 그 아이들의 활동을 지도하고 있습니다.
0: 그런 설명으로 그 아이들의 지도가 가능한 거예요.
1: 아무래도 저희가 14명의 학생에 선생님 유아 특수를 전공한 선생님만 모두 10분이 계시거든요.
0: 네.
1: 저희가 1대1 교육을 하면서 담임선생님이 지도할 때 옆에 지도해 주는 그 지원해 주는 그런 인력들이 충분히 배치되기 때문에
0: 네.
1: 담임선생님과 팀워크를 맞춰 가지고 아이들에게 개별적인 교육 또 개별적인 지도를 해주고 있습니다.
0: 네, 지금 14명이지만 오히려 이 정도의 숫자가 적정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신다는 게 이해가 갑니다.
1: 네, 사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법정 인원을 줄이는 작업들 계속 진행을 하고 있고요.
0: 네.
1: 그래서 현재까지는 유치원의 하나급이 4명이었는데 이거 많다. 3명 정도 적절하지 않을까? 그리고 영아는 4명은 있을 수가 없어요. 그 강보에 쌓이는 아이들 네. 4명을 놓고 선생님 한 분이 지도해 준다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영아 같은 경우는 2명을 하나급에 배치할 수 있도록 하자라고 해서 지금 법령 작업이 국회에서 진행 중에 있고 이제 그래도 순조롭게 잘 그 마무리 지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0: 네. 지금 0세부터 만 5세까지 영유아가 다니는 거죠?
1: 그렇죠. 네.
0: 그 연령별로 교육의 내용도 다르지 않을까 싶어요. 우리 아이들 어떤 걸 배웁니까?
1: 일단 만 0, 1, 2세까지를 영아라고 보통 구분을 하는데 이
0: 네.
1: 친구들에게는 주로 이제 감각 훈련 그래서 그 각종 오감을 갖다가 다 사용할 수 있는 우리 아이들이 뭔가를 만지는 걸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촉각에 대한 거부를 한다든지
0: 네.
1: 이런 것들이 많아서 나중에 점자 읽는 거에도 이제 그 거부 반응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아이들이 기본적인 일상 생활과 더불어서 감각에 대해서 거부하지 않는 것들을
0: 네.
1: 집중적으로 만 0, 1, 2세 때는 가르칩니다.
0: 지금 이 부분 많은 분들이 잘 못 알아들으실 것 같습니다. 시각장애 눈 안 보이면 다 만져보려고 달려드는 거 아니냐 하는데 영유아들은 그게 아니에요. 무서워한단 말이죠.
1: 그렇죠. 네.
0: 그렇기 때문에 더 조기 교육이 필요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도 하게 되고요.
1: 네, 맞습니다. 그래서 각종 그 오감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체험들을 시켜주는 데 저희가 많이 시간을 할애하고 있습니다.
0: 네. 그 5세쯤 되는 아이들은 어떤 걸 배울까요?
1: 만 3, 4, 5세 정도 되는 아이들에게는 보통 그 시각장애 영역에 있어서의 핵심 교육 과정을 점자, 보행, 그리고 보조기기, 그리고 일상생활 이런 거라고 보통 우리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0: 네.
1: 기본적으로 점자 영역. 만 3세 정도 되면 일단 점과 선에 대한 개념을 아이들이 형성하게 해주고요. 그래서 점자를 조그만 거는 아직 이렇게 아이들이 읽어낼 수 없기 때문에 큰 점을 아이들이 미리 접할 수 있도록 익숙해지는 훈련을 합니다.
0: 아, 점을 크게 해서
1: 네.
0: 장난감 같겠는데요.
1: 그렇죠. 점을 크게 해서 하고 그다음에 그 선이라고 하는 개념을 아이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저희 학교에서는 점자톡톡이라고 하는 그 점자를 배울 수 있는 학습 기기를 개발해서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0: 네.
1: 그래서 아이들에게 그 점자 노래도 익혀주고 해서 3세 때는 그걸 시작을 해주고 만 4세, 5세가 되면 이제 본격적인 점자를

0: 거군요.
1: 그렇죠. 아이들이 점자에 대해서 필요한 것, 즐거운 것, 그리고 이걸 하게 되면은 세상이 열리는 것, 이런 것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가르쳐주는 데 주력을 하고 있고요.
0: 네.
1: 저시력 아이들을 위해서는 한글도 저희가 해주고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그 점자를 가르치는 아이들에게 한글 자모의 모양을 가르친다든지
0: 네.
1: 해서 아이들에게 이 한글에 대한 기본 개념도 같이 가르쳐주고 있긴 합니다.
0: 묵자 교육도 같이 하는군요.
1: 그렇죠. 묵자도 어느 정도 네. 어떤 모양으로 갖춰졌는지
0: 그러니까요.
1: 손으로 만져보고 이해할 네.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묵자에 대해서도 저희가 같이 병행하고 있습니다.
0: 아이들이 몇 시에 등교를 해서 몇 시까지 학교에 있는 거예요?
1: 정규 수업은 9시 30분에 시작을 해서 식사하고 그다음에 마무리 다 지으면 1시 30분까지 해서 4시간.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은 이 4시간은 무조건 아이들과 함께 임장합니다.
0: 네.
1: 내 수업 아니니까 나오고 이런 거 없고요. 저희는 4시간 동안에는 아이들 현장에 모두 다 이렇게 그 묶여 네. 있어야 되고 아이들과 함께 해주어야 합니다.
0: 점심도 함께 먹나요?
1: 점심도 같이 먹습니다.
0: 오.
1: 아이들 뭐 먹는지 선생님들도 식판 갖다 놓고 아이들 식판 식사지도 하고 선생님들도 식사 같이 합니다. 그래야지 오늘 뭘 먹었는지 애들이 왜 거부하는지 또 아이들이 뭘 또 즐겁게 먹는지 선생님들도 같이 느껴봐야 되기 때문에
0: 네.
1: 저희가 여러 방안을 다 그 반복적으로 해봤는데 같이 하는 게 유익이 크다.
0: 네.
1: 그래서 선생님 식사와 아이들 식사 같이 하면서 식사지도 합니다.
0: 대신에 선생님들은 많이 힘드시지 않을까 싶은데.
1: 밥이 어디로 들어가는지 모르고 아무래도 좀 식사를 음미하거나 이런 시간은 안 되고요.
0: 네, 이게 현실입니다. 참 감사한 마음을 갖게 되고요. 저 어렸을 때 저희 아이 생각해 보면요. 그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은 교육기관이라기보다는 친구들과 함께 놀러 가는 곳이라고 생각을 해요.
1: 네.
0: 서울 효정학교는 어떻습니까? 교육기관의 성격이 좀 강하다고 봐야 됩니까?
1: 기본 바탕이 교육기관입니다. 효정학교는 그 법적 개념 자체가 학교, 특수학교, 그리고 유치원 과정 특수학교이기 때문에 학교라는 것이 기본 바탕에, 교육기관이라는 네. 게 기본 바탕에 깔려 있고요. 근데 최근에 유보통합이라고 해서 교육과 보육을 서로 구분 짓지 않고 두 영역을 서로 고르게 발전시키기 위한 방안들이 계속 그 논의가 되고 있고
0: 네.
1: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효정학교도 보육 영역을 지금 굉장히 중요시하고 그래서 효정학교가 표방하고 있는 것은 일단 모든 아이들은 보육도 의당 그 받아야 한다 해서 지금 14명 아이들이 모두 다 그 돌봄교실 대상자가 되었습니다.
0: 네, 그렇군요. 이런 부분도 전반적으로 고민을 해야 되는 거군요. 네.
1: 그렇죠. 지금 현재로는 돌봄교실을 하든지 아니면은 그 방과 후 수업을 하든지
0: 맞습니다.
1: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데 부모님들은 돌봄교실에서 아이가 조금 더 오래 생활해 주기를 바라거든요.
0: 네.
1: 부모님도 생활을 해야 되는 영역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 방과 후 수업을 하게 되면 부모님이 또 가서 아이 챙겨와서 오후 생활을 부모님이 같이 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저희는 지금 돌봄 선생님들 6명이 지금 배정되어서 아이들 그 귀가하는 시간까지 돌봄 프로그램도 알차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0: 네, 서울효정학교에서 실시하는 특별 프로그램이라면 어떻게 있을까요?
1: 많은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한 10년이 가까운 시간 동안 부모님들이 요청하는 것들을 하나 둘 이렇게 수용하면서 학교 교육 과정에 녹여놓다 보니까 상당히 많은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뭐 태권도.
0: 태권도를 해요?
1: 태권도는 사실 그 연령대의 아이들이 다 경험하고 있는 프로그램이지
0: 네.
1: 않습니까? 근데 사실 제가 태권도를 학교에 도입하게 된 이유는 이 주변 도장에 우리 아이들을 받아달라고 요청을 몇 번 했었어요.
0: 네.
1: 근데 시각장애 아동을 받는 게 이 사설 태권도 도장에서는 굉장히 좀 번거롭게
0: 네.
1: 이해가 되는 부분이더라고요. 그들은 영리 활동을 해야 되는데 우리 아이 놓고 시간을 이렇게 할애하는 게 쉽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좀 좌절을 맛봤고요. 그래서 지역 주민들 중에서 태권도 도장을 하는 지역 주민을 좀 섭외를 해서 그러면 그냥 학교 안에서 태권도 하자. 도장 가지 말고 학교 안에서 우리 아이들 태권도 독립적으로
0: 네.
1: 해보자 해서 저희가 지금 2년 동안 학교 안에 태권도 사범님 모셔서 지금 그 태권도 프로그램 운영하고 있습니다.
0: 제가 태권도에 대해서 들을 때 이게 펴는 운동이라서
1: 네.
0: 이게 아이들의 발육에도 도움이 많이 된다 이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1: 맞습니다.
0: 근데 우리 시각장애인 아이들도 그렇고 어른들도 마찬가지예요.

0: 자꾸 몸을 움츠리게 된단 말이죠. 네. 그래서 이런 편운 운동 해줘야 되는데 너무나 멋집니다. 이런 프로그램을 또 이렇게 지금 상설 운영되는 거죠.
1: 그렇죠. 일주일에 1회씩 그 태권도 사범님이 오셔서 오전 프로그램으로 저희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0: 네. 아니, 승마 프로그램도 있어요?
1: 승마 같은 경우는 사실은 재활 승마라는 영역이 별도로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 아이들 우리 진행자님도 잘 아시겠지만 자세를 아무리 가르쳐도 이렇게 구부정해진다든지 네. 여러 가지 그 지도하는데 어려움이 발생을 하고 또 움직이지 않으려다 보니까 비만도 많이 늘고 네. 이런 여러 가지 신체적인 어려움들을 겪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좀 자연스럽게 아이들 신체 활동을 좀 도와줄 수 있을까. 근데 재활승마 영역에 주목해 봤더니 이 말을 타게 되면 누가 강조하지 않아도 일단 허리를 반듯하게 세우게 되고요.
0: 세울 수밖에 없다는 거죠. 네.
1: 세우게 되고 네. 그 타고 있는 동안에는 그 바른 자세로 이 그 활동에 참여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아 승마가 참 유익하구나 해서 승마 프로그램은 진행한 지가 벌써 한 7년 정도 됐습니다.
0: 와. 그 외부 체험학습 같은 것도 있습니까?
1: 외부 체험학습도 사실 요즘에 언론을 보면 여러 가지 사건 사고들 때문에 선생님들이 체험학습을 안 나가려고 한다. 그런 어떤 그 사회 풍조가 그 조성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아이들 안 나가면 우리 아이들 교육의 절반은 그냥 다 없어지는 거라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0: 네.
1: 우리 아이들은 밖에 나갈 기회가 부족하기 때문에 키즈 카페 같은 데도 가봐야 되고 숲에도 가봐야 되고 공원에도 가봐야 되고 지역 주민들이 살고 있는 시장, 빵집, 뭐 파출소 이런 데도 가봐야 되는 경험들이
0: 오히려 중요하잖아요. 더 가봐야 됩니다, 사실.
1: 그렇죠. 그런 거부감을 갖다 갖지 않도록 애들이 활동을 해야 되는데 사고 나면 선생님들이 다 책임을 져야 되는 그런
0: 그러니까요.
1: 사회적 풍조가 형성됐지 않습니까? 저희는 선생님들과 서로 협의를 해서 우리 아이들에게 먼저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생각해 보자.
0: 네.
1: 만약에 우리가 책임질 것이 두려워서 아이들 데리고 나가지 않는다면 아이들이 그 시기에 해야 될 그럼 교실에 앉아서 점자만 일주일 내내 가르칠 것인가? 교내 활동을 일주일 내내 할 것인가? 이것이 아이들의 최선은 아니기 때문에 선생님들과의 협의를 통해서 저희는 지금 구상하고 있는 외부 활동 100% 하고 있습니다.
0: 네.
1: 숲 체험 나가고 있고요. 그리고 승마 체험도 주기적으로 하고 있고 그리고 지역사회 탐방 활동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다행스러운 점은 효정학교가 위치한 지역이 북한산 자락이기 때문에 조금만 나가면 산자락도 이용할 수 있고 공원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0: 네.
1: 그래서 특별하게 정해놓은 프로그램이 아니라도 학급 내에서 우리 아이들 데리고 이런 프로그램이 필요합니다라고 얘기하면 선생님들 구상하고 떠납니다. 그래서 최근에 새로 또 추진되고 있는 것이 요즘에 부모님들이 아이들 데리고 등산하는 게 유행이랍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과 같이 팀을 짜가지고 이렇게 그 뭐 짧은 코스 등산하거나 이런 것들이 유행한다고 하는데
0: 네.
1: 저희도 그래서 지금 불암산 아기봉이라고 아주 완만한 경사를 가지고 있는 산에 아이들 데리고 가려고 지금 준비해서 선생님들도 다녀왔고 답사 잘 마치고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0: 네, 오늘 이 서울 효정학교의 얘기를 들으면서 우리 아이도 효정학교에 보내고 싶다. 그런 생각하는 부모님이 계실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이미 입학식은 마친 후잖아요.
1: 그렇죠.
0: 네. 네. 어떻게 정해진 시기만 입학이 가능합니까? 아니면 수시 가능한가요?
1: 네. 서울효정학교 입학은 언제든 가능합니다. 학급 정원만 차있지 않으면 언제든지 어느 때라도 심지어는 2학기 중반이 지나도 아이가 필요하면 그 시기를 더 늦추지 않고 입학하는 것이 다 가능합니다.
0: 네. 혹시 기숙사는 없는 거죠? 영유아니까.
1: 그렇죠. 기숙사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거고요. 그 대신에 이제 저희가 부모님들이 멀리서 오시는 경우에는 지자체와 협의해서 빈집을 저희가 개조해서 네. 학부모님 쉼터로 운영하면서 부모님이 아이 데리고 와서 피곤하면 좀 휴식도 하시고 그리고 이렇게 개인적으로 하셔야 되는 업무도 보시고 하실 수 있도록
0: 네.
1: 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0: 교육비는 어때요?
1: 교육비는 전면 무상교육, 영아는 무상교육이고 유아는 의무 무상교육입니다.
0: 네.
1: 결국 학교에다 내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0: 교장 선생님은 비장애인이시잖아요.
1: 네, 그렇습니다.
0: 비장애인이 시각장애 영유아에 대해 갖고 있는 뭐 오해, 선입견 이런 거 잘 아실 것 같아요. 어떠십니까?
1: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떨지 모르겠지만 정말 말을 조심하셔야 됩니다. 우리 아이들 다 듣고 있고 우리 아이들이 다

0: 몸으로 받아들이고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1: 네.
0: 말 한마디 툭 던지는 거 이런 거 굉장히 삼가해 주셔야 되고 특히나 아이들에게 동정이나 그런 어떤 당신은 그런 마음이 들어서 그런 말이 툭 하고 튀어나올 수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 아이들이나 부모님들에게는 씻을 수 없는 상처가 될 수도 있고
1: 네.
0: 아이 데리고 바깥에 못 나오실 수도 있어요. 트라우마가 돼서. 그래 정말 우리 아이들 그냥 예쁘게 바라만 봐주시고 말씀은 삼가해 주시는 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1: 네. 오늘 이 효정학교에 대해서 들으면서 우리 부모님들 아이들 일반 학교에 통합 교육을 시킬지 아니면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 많으시거든요. 네, 그런 부분에서도 많이 답이 되지 않았을까 참고가 되지 않았을까 싶고요. 우리 시각장애 아이들에게 최고의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서 참 애를 쓰시는데 네, 앞으로도 그렇게 잘 부탁드리고요. 저도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0: 감사합니다.
1: 잘 들었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네, 심준구의 세상보기 서울효정학교 고웅재 교장 선생님과 함께했습니다. 홍진영의 노래 같이 듣죠. 산다는 건.

제 시각장애 지인의 이야기입니다. 꼭 참석해야 할 모임이 있었는데 활동지원사와 함께하기엔 어려운 상황이었다고요. 이런 경우 우리 시각장애인들 아무래도 난감해지죠. 지인은 복지콜도 신청해보고 바우처콜에도 연락했지만 연결이 되지 않아서 전철을 이용하기로 했답니다. 그렇게 참 어렵사리 행사장에 도착해서 적당한 자리를 찾아 앉는 데에 성공했다고요. 그런데 진행위원으로 보이는 사람이 자리를 옮겨달라고 하더랍니다. 지인은 제가 시각장애가 있어서 자리를 옮기기가 어렵습니다 라고 양해를 구하고는 이어서 도움을 청하려고 했다는데요. 그 말을 꺼내지기도 전에 대뜸 그럼 여기는 어떻게 왔나요? 그러더랍니다. 그분은 눈 안 보이는 사람이 힘들게 여기까지 어떻게 왔나 염려하는 마음으로 물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게요, 시각장애인에게는 매우 불쾌하게 들립니다. 시각장애인이 맞는지 의심하는 소리거나 무시당하는 기분을 갖게 되거든요. 지인은 마음이 상해서 그 모임 내내 그리고 지금까지도 편치 않다고 했습니다. 사실 정한인이 시각장애인인 척하는 경우가 얼마나 있을까요? 시각장애인이 자기의 시각장애에 대해 말을 할 때는요, 그게 결코 쉽게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누군가가 시각장애인임을 밝히고 이야기할 때는 가급적 그대로 들어주시고 가능한 한 적절한 도움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태희의 노래 듣습니다. 사랑은 향기를 남기고.

0: 친숙한 근래 생명과 그열 긴 재미난 이야기를 들어보는 귀에 쏙 클래식 명곡. 시각장애 바이올리니스트 한빛 오케스트라 김정훈 음악 감독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감독님은 개인적으로 요즘 어떤 음악 들으세요?
1: 아, 요즘 저 피아노 음악들 많이 듣고요. 네. 바로크 음악 많이 듣고 그래요. 그 일정하게 잔잔하게 나오는 음악 틀어놓고 이렇게 마당에 나가서 꽃향기 맡고 좀 그런 시간을 보내는 또 재미가 있어요. 요즘
0: 가장 행복한 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 이거 부러우면 지는 건데 자꾸 이렇게 부러워.
1: 가장 아름다운 계절이 지금이잖아요.
0: 맞습니다. 네. 이제 바삐 살다 보면요 계절이 바뀌는 것조차 느끼지 못한다고 하잖아요. 가만 생각해 보면 그런 게 얼마나 각박한 삶이에요. 네, 좀 봄을 누리면서 아무리 바쁘더라도요 생활하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이 시간 음악도 함께 느끼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감상할 곡은 모차르트의 곡이에요. 오페라 돈 조반니 중 레포렐로의 아리아 이 목록을 보세요라는 곡입니다.
1: 네.
0: 오페라 돈 조반니는 어떤 작품입니까?
1: 모차르트가 작곡한 오페라 중에 최고로 꼽는 그 3대 오페라, 마지막 세 오페라죠. 그중에 하나예요. 피가로의 결혼, 돈조반니, 그 다음에 마술피리. 그중에 이제 돈조반니는 그 바람둥이에요.
0: 네.
1: 그 스페인의 전설적인 돈환이라는 바람둥이를 소재로 한 그런 굉장히 코믹하면서도 또 그 권선징악이죠. 나중에 그 바람둥이가 처벌받는 그런 내용, 어떤 다소 조금 심각한 내용도 섞여 있는 그런 재미있는 오페라죠.
0: 근데 오페라와 바람둥이, 네. 이건 정말 좀 어울리지 않을 것 같은 생각이에요. 특히 클래식 음악과 바람둥이는 이건 너무 안 어울린다 이런 느낌 드는데 그 왜 이런 작곡을?
1: 당시에 이제 이 곡이 초연될 때도,
0: 네.
1: 모차르트 의도가 조금 파격적인 걸 의도를 했어요. 그래서 이 돈조반니 오페라 시작이 결투 장면부터 시작이 돼요. 막 딱 오르면 그 칼싸움부터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돈조반니가 그 유혹하던 그 여인의 아버지를 죽여요.
0: 아이고.
1: 그래 나중에 그 아버지 석상을 농담 삼아 파티에 초대를 했는데 석상이 와서
0: 석상이 걸어와요.
1: 그렇죠. 이제 파티장에 그 돈조반니한테 와서 그 파멸의 길로 끌고 간다. 뭐 이렇게 결론이 나는데 그 과정에 그 바람둥이 돈조반니의 그 하인 레포렐로 또 굉장히 익살스러운 역할로 나오고요. 그 레퍼렐로가
0: 하인 이름이었네요.
1: 그렇죠. 주인이 꼬셨던 과거에 꼬셨던 여자인데 잊어버리고 다시 만났는데 또 유혹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여자가 화가 나서 막 달려드니까 주인은 도망가고 이제 그 하인이 그 여성한테 이 목록을 보세요. 우리 주인이 여태까지 그렇게 버린 여성들이 2,000명이 넘어요. 그 두루마리 쫙 펴면서 그 어느 나라에서 몇 명, 어느 나라에서 뭐 이런 식으로 랩하듯이.
0: 악장님, 네. 이건요. 네. 감독님 바로 들어보면서 이야기 나눠봐야 될 것 같습니다.
1: 네.

0: 뭐 바리톤으로 멋지게 노래는 하는데 이게 지금 무슨 내용입니까?
1: 뭐 이태리에서 몇 명, 독일에서 몇 명, 프랑스에서 몇 명, 뭐 그리고 뭐 우리 주인은 뭐 가리지 않고 치면만 들으면 다 유혹합니다. 뭐 뻔하죠. 뭐 이런 내용이에요. 마치 근데 주인의 행각을 얘기하면서 마치 자기가 한 것처럼 신나서 떠드는 그런 익살스러운 내포를 넣어야 하려 합니다.
0: 그런데요. 그 앞서서도 제가 참 궁금하게 좀 여쭤봤습니다만, 아니 이게 지금 클래식하고는 내용도 그렇고 좀 파격적이라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1: 네.
0: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가장 훌륭한 곡 중 하나로 인정을 받고 있단 말이죠.
1: 네.
0: 어떤 부분 때문입니까?
1: 모차르트 오페라, 뭐 마술피지도 그렇고 이 곡도 그렇고 굉장히 다양한 성격이 나와요. 그래서 관객들로 하여금 정말 여러 가지로 흥미롭게 만드는 드라마 지역커서 그래 그 굉장히 익살스럽지만 또 드라마 심각한 면도 있는 그런 오페라인 거죠.
0: 네. 이렇게 해서 하인이 이제 목록을 쭉 읊었단 말이죠.
1: 네.
0: 뭐 어떻게 이야기가 전개되는 거예요?
1: 뭐 그 여러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 하인은 주인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주인이 행실이 너무 마음에 안 들지만
0: 하인이 도덕적인 분이셔요.
1: 아니 하인이 왜냐면 뒷수습을 해야 되니까.
0: 아 그렇군요.
1: 그렇죠. 그렇게. 이런 식으로 뭔가 계속 이 일이 벌어지고 막 정신없이 막 흘러가고 꼬이고 하면서 관객들에게 재미를 주는
0: 네.
1: 또 나중에 또 벌까지 받는 그런 내용의 오페라죠.
0: 그 저 석상이 떠벅떠벅 걸어오는 장면 이렇게 머리로 떠올리기만 해도 참 재밌기도 하고
1: 네.
0: 또 한편으로는 또 상당히 어떤 교훈을 주는 작품이기도 하네요.
1: 네.
0: 연주는 누굽니까 오늘?
1: 오토 에델만의 베이스 바리톤 노래고요. 빌헬렘 프로트뱅글러가 지휘하는 빈 필하모니 오케스트라 연주입니다.
0: 모차르트의 오페라 돈 조반니 중에서 레포렐로의 아리아 이 목록을 보세요. 네, 이렇게 참 유쾌하면서도 또 교훈도 담긴 그런 멋진 곡이었습니다. 오늘도 선곡 감사드리고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네, 귀에 쏙 클래식 명곡 시각장애 바이올린 연주자 한빛 오케스트라 김종훈 음악감독과 함께했습니다. 음악과 함께 저도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시각장애 방송인 심준구였습니다. 음악 더 감상해 보시죠.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잠시 후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KBS 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입니다. HLKC

팽팽히 당겨져 있던 긴장의 끈을 느슨하게 풀어주면 기분 전환이 되죠. 휴식이나 기분을 전환시키는 방법은 천명의 사람이에서 만 가지 해법이 나올 수 있는데요. 여러분은 어떤 방법을 선호하시나요? 남들과 같은 방법이 아니어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내 몸에 맞는 그리고 내 상황에 어울리는 그런 방법 하나쯤은 실행에 옮기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고유가 시대 자동차 가지고 나가기가 겁이 나지만 한 번쯤 신나게 달리고 싶은 마음 역시 어쩔 수가 없네요.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인기가요 박노원입니다.

대한민국 인기가요. 오늘은 최용준의 드라이브 들으면서 시작했습니다. 기분을 전환하는 방법으로 드라이브를 택하신 분들도 분명 계시겠죠. 아니면 뭐 동네 산책도 좋겠고 서점에 가서 책을 들러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시장 나들이도 좋고요. 단, 이 시간 저와 함께하는 시간을 모두 놓치고 떠나시는 것은 제가 조금 서운할 수도 있는데요. 하지만 그래도 여러분께서 좋으시다면 양보하겠습니다. 분명 다시 돌아오실 거를 아니까 말이죠. 여러분들 모두에게 기분 좋은 징검다리 연휴였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대한민국 인기가요는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신청곡들로 한 시간 함께하겠습니다. 조아택님의 사연과 신청곡인데요. 울타리 없는 음악 치유 방송 대한민국 인기가요. 치유지도사 박노아님 사랑합니다. 신청해보는 곡은 집으로 가는 길이에요. 권진원의 노래라고 사연 보내주셨습니다. 늘 고마운 조아택님, 그 마음 담아서 신청곡 권진원의 집으로 가는 길 준비했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시고요. 박미희님께서 정하신 노래 황치훈의 추억 속의 그대도 함께 듣죠.

권진원의 집으로 가는 길, 그리고 황춘의 추억 속의 그대, 이렇게 두 곡 들었습니다. 황춘의 노래 청하신 박미님께선 동화구연 가는 날인데요. 애교도 없는 저 같은 사람이 하려니 어려움이 따르네요. 그래도 뭐든 배우는 게 도움되는 것 같아요. 자격증 따기는 어려울 것 같고 결석 안 해서 수료증이나 받아야겠어요 하면서 신청곡 보내셨습니다. 정말 다재다능하시고 시간을 알차게 보내시는 우리 박미님. 탁구도 잘 치시고 산에도 자주 가시고 이제는 구연동화까지 도전하고 계시는군요. 그야말로 재능부자십니다. 부지런히 생활하시고 활동하는 모습 정말 존경스럽고 멋지십니다. 박미님. 또 최희선님께서는 반갑습니다. 교육 가는 중인데 음악이 너무 좋아요. 신해철의 일상으로의 초대도 부탁드립니다. 라고 사연 주셨어요. 최희선님 좋은 노래 청하셔서 저희도 덕분에 오랜만에 듣겠네요. 어떤 교육을 받으시는지 모르겠지만 응원해드리겠고요. 신청하신 노래 준비해놓겠습니다. 김미영님께서는 이현우의 헤어진 다음날 듣고 싶다고 하셨죠? 들려드려야죠. 잠시만 기다려주시고요. 문종신님, 요가 즐기면서 한 시간 알차게 듣고 있어요. 윤현석의 러브 부탁해요 라고 적어주셨는데, 와, 문종신님 요가 하시나 봐요. 요가도 쉽지가 않죠. 예, 고난도의 동작이 있고 그래서 저는 워낙 몸이 뻣뻣해서 요가 같은 거 좀 해야 되는데 더 안 하니까 더 뻣뻣해지는 것 같습니다. 윤현석의 러브 준비할게요. 문종신님. 또 이민희님께서 정하신 박혜경의 고백까지 함께 이어드리죠. 먼저 신해철이 부릅니다. 일상으로의 초대.

0: 헤어진 다음날 윤현석의 러브에 이어서 박혜경의 고백까지 전해드렸습니다. 대한민국 인기가요. 계속해서 여러분께서 신청하신 곡 이어드리겠습니다. 김은님께서 요즘은 꽃들을 보며 많은 위로를 받아요. 정미라의 꽃 신청해요 라고 보내셨습니다. 김은님 좀 우울해하시는 것 같았는데 꽃 덕분에 좀 나아지셨나 봐요. 대한민국 인기가요가 늘 함께하고 있다는 거 잊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준비하신 신청곡 띄워드리겠습니다. 홍정화님께서는 남편 자격증 시험이 있는 날이라 아침 준비하며 등모할게요 라고 쓰셨어요. 네, 그러면서 정태춘 박은옥의 사랑하는 이에게 들려주세요 라고 하셨습니다. 홍정화님, 네, 남편께서 어떤 자격증인지는 모르겠지만 분명 좋은 일이 있었기를 바라면서 좋아하신 노래 전해드리겠습니다. 박영애님, 세탁기 돌리고 청소하면서 오늘 방송도 다 들었네요. 정인과 부른 바비킴의 사랑할 수 있을 때 신청합니다 라고 사연 보내셨죠? 늘 사연 고맙습니다. 박영애님 신청곡도 들려드릴게요. 임화빈님께서는 좀 속상하신가 봐요. 큰아들이 대학 신입생으로 청주에 있거든요. 입학하고 지금껏 통화를 세 번밖에 못했어요. 첫 통화할 때 아들이 통화를 꺼리는 것 같아서 용건이 있어야만 전화합니다. 카톡도 여러 번 해야 간신히 응답하고 이렇게까지 아들 눈치 볼 줄 몰랐네요 하면서 보아의 넘버원 신청합니다 하셨어요. 본인의 넘버원인 아들과 좀 멀어지는 것 같아서 서먹해지는 것 같아서 많이 서운하신가 본데요. 이마배님, 네. 신입생이라서 바빠서 그러지 않을까요? 아니면 엄마에 대한 애정, 감사함 다 갖고 있는데 이렇게 또 전화나 문자기가 좀 멋쩍어서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양육의 최종 목표는 독립이라고 하잖아요. 서서히 준비하신다 생각하셔야지 어떻겠습니까? 뭐 본인이 힘들면 또 부모님 바로 찾아올 거예요. 네, 자식이라는 게 그렇다고요. 이마비님, 샌 고맙습니다. 신청곡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정미라의 노래부터 전해드리죠. 꽃.
1: 예뻐서가 아니다, 잘나서가 아니다, 많은 것을 가져서도

방금 들으신 곡은 보아의 넘버원이었고요. 앞서 들으신 곡은 정미라의 꽃, 정대춘 박은옥의 사랑하는 얘기, 그리고 정인이 피처링한 바비킴의 사랑할 수 있을 때였습니다. 오필재님, 다치셨다고요? 다친 상처는 괜찮은데 깁스가 몸을 건드려서 아파요. 근데 또 목발도 불편합니다. 얼른 낳고 싶어요 라고 하셨어요. 낳고 싶죠. 이 건강하시던 분이 얼마나 답답하실까요. 불편하고요. 예, 오필진님의 심정 짐작이 가고도 남습니다. 워낙 건강하셨으니까 다른 분보다 더 빨리 쾌차하실 것 같아요. 어서 회복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필진님 고맙습니다. 최미수님께서는 취직한 지 3년이 넘어가니 요즘 일이 실증나서 직장을 옮기고 싶어요. 직장 들어가면 3일, 일주일, 한 달, 3개월, 6개월, 1년, 또 3년 이렇게 번아웃이 온다는데 한 일주일 쉬고 싶네요 하면서 데이식스의 해피 신청하셨습니다. 최미수님, 고비가 찾아온 것 같은데 그래도 이 고비 잘 넘기셔야 할 텐데요. 어떤 결정을 하시든 응원하는 마음으로 신청하신 곡 데이식스의 해피 전해드리겠습니다. 구효남님께서 청하신 노래도 함께 띄워드리죠. YB의 꽃비.

YB의 꽃비, 데이식스의 해피였습니다. 오늘 끝곡 문희관님의 신청하신 소리새 5월의 편지 전해드리면서 여기서 인사드리죠. 대한민국 인기가요 박노원이었습니다. 여러분 내일 만나요.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잠시 후 1시를 알려드립니다. KBS 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입니다. HLKC

안녕하십니까. 세월 따라 노래 따라 원석현입니다. 대전의 어느 대학교에는 유명한 만학도 어르신이 계십니다. 아흔의 나이에 대학생이 되셨고 지난해 학점이 4.5 만점에 4.3점이었을 정도로 우등생이시라고요.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이 어르신이 60대 정도로 보일 만큼 동안이란 점입니다. 20년 가까이 로션 대신 알로에 젤을 얼굴에 바르고 하루에 물 2리터 이상 꼬박꼬박 마시는 게 비결이라고 하셨는데 젊고 건강해 보이는 진짜 이유는 아마 따로 있을 겁니다. 배움을 향한 설렘과 열정, 그리고 하루하루를 허투루 보내지 않으려는 태도, 그런 게 시간을 거꾸로 흐르게 한 청춘의 묘약이 되지 않았을까요? 무언가를 향한 도전과 설렘이 남아있다면 오늘이 바로 내 인생의 가장 젊은 날일 겁니다. 이은하의 청춘 들어보시죠.

0: 세월 따라 노래 따라 일요 초대에서 오늘은 뚝심이란 단어와 가장 잘 어울리는 가수를 모셨습니다. 천년바위처럼 한결같은 모습으로 멋진 인생을 노래하는 가수 박정식 씨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1: 네, 안녕하세요. 오래간만에 뵙습니다.
0: 예, 네. 한 2년 좀 넘었네요.
1: 예, 그런 것 같습니다.
0: 재작년 네. 2월에 나오셨는데 네, 네, 네.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1: 뭐 저야 뭐 노래하는 가수이기 때문에 늘 뭐 노래했었고요. 예. 또 그동안에 한때는 그 또 레슨도 좀 했었고
0: 예, 예, 레슨. 예,
1: 지금은
0: 예.
1: 뭐 안 하지만 노래 레슨도 좀 했었고 일반인들 상대로
0: 아.
1: 또 뭐 지방에 방송도 하고 예. 또 행사도 다니고 네. 뭐 계속 노래 했었어요. 유튜브도 열심히 했었고요.
0: 어제 뭐 노래 연습을 좀 심하게 하신 겁니까? 원래 목소리가 좀 그런 허스키한 보이스.
1: 예, 좀 허스키합니다.
0: 그렇죠. 네, 네, 그게 단련된 목소리인데
1: 그런 것 같아요.
0: 예, 또 지금 시간이 시간대고 해서
1: 네.
0: 예. 사실 가요계에서도 뚝심 있고 인품도 훌륭하다고 정평이 나 있는데 본인도 알고 계세요?
1: 아, 저는 그건 잘 모르고요.
0: 아.
1: 그 뭐 인품이라는 건 인품이 훌륭하다는 건 저는 처음 듣는 얘기 같고.
0: 아, 그렇습니까?
1: 아, 네, 저
0: 소문이 자자한 것 같은데.
1: 열심히 뚝심이라는 건 뭐 40년 이상을 노래를 쭉 해왔었으니까
0: 예, 예.
1: 뚝심이 있다는 말씀들은 가끔 하시는 것 같아요.
0: 그러니까 어찌 보면 무명 시절도 있었고.
1: 무명을 뭐, 15년 했었죠.
0: 그렇죠.
1: 네, 네.
0: 또 히트곡이 많이 나오진 않았지만
1: 네.
0: 그래도 뚝심 있게 정말 노래 제목 천년바위처럼
1: 그냥 한 길만
0: 천년을 갈 듯
1: 네, 한 길만 파왔습니다.
0: 뚝심 있게 가시는 모습
1: 네,
0: 정말
1: 네.
0: 존경스럽습니다.
1: 아이, 감사합니다.
0: 40년 이상 노래하셨다는데 정식 데뷔는 한 30년 되신 건가요?
1: 예, 95년도에 그 천년바위를 통해서 데뷔를 네네. 했었고요.
0: 그게 이제 정식 음반 데뷔죠.
1: 음반 데뷔였었고 이제
0: 예.
1: 가수로 시작한 거는 1980년도.
0: 예.
1: 네. 네.
0: 데뷔곡이 천년바위. 그게 참 본인의 인생곡이 됐습니다.
1: 그렇습니다.
0: 천년을 갈 정도로 명곡인데 어떻게 이 곡을 받게 되신 거죠?
1: 글쎄 뭐 특별히 이 곡을 그 받기 위해서 받았던 건 아니고요.
0: 예, 예.
1: 장욱조 선생님 밑에서 제가 이제 오랫동안 음악 생활을 했었고
0: 아, 그렇죠.
1: 제가 스승님으로 모셨던 분인데
0: 예.
1: 쭉 계속 인연이 돼 왔었었고요. 그런데 이제 곡을 여러 곡을 저에게 주셨었어요.
0: 예.
1: 다섯 곡인가를 처음에 야 이거 연습해라 그래서 악보를 던져주시더라고 그래서 이제 쭉 연습을 해왔는데
0: 예.
1: 그 중에서도 천년바위라는 노래가 저하고 그 이렇게 잘 맞다라는
0: 아, 예, 느낌이 있죠.
1: 예,
0: 그런
1: 그
0: 게.
1: 멜로디 자체가 제가 노래하는데 다른 모든 분들도 들었을 때 야, 이 노래가 정말 또 잘 어울린다라는 말씀들을 해주셨었어요. 그래서
0: 예, 예.
1: 아 근데 그 전에 제가 판소리 공부를 조금 해서
0: 아.
1: 근데 이 노래도 다른 분이 뭐 먼저 불렀던 노래였었어요.
0: 아, 그랬습니까?
1: 저하고는 분위기가 완전히 달랐었죠.
0: 오.
1: 그래서 제가 이 노래를 4분의 3박자 왈츠다 보니까
0: 예.
1: 국악을 조금 접목을 해야 되겠다라는 그 제 생각이
0: 아, 원래 왈츠 리듬이군요.
1: 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 국악 저 첫 판소리를 배웠기 때문에 그 창법을 제가 조금 가미를 해서 불렀었죠.
0: 예. 박정식 씨의 노래를 들으면은 그런 그 음색이나 창법 네. 때문에 뭐 서양 리듬인 왈츠 느낌이라기보다는
1: 네.
0: 우리 음악 이런 느낌이 강하게 들어서 제목도 그렇고요.
1: 많은 분들이 국악가요라는 말씀들을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0: 그러니까 말이죠.
1: 저는 뭐 전혀 그런 생각을 안 했었는데 평가해 주시는 분들이 그래서 나중에 아, 이 노래가 국악가요 쪽으로 들리시는구나라고 생각을 했었죠.
0: 맞습니다. 아까 이제 장욱조 선생을 음악적인 스승이다라고
1: 네네.
0: 이제 표현하셨는데 같이 이제 음악 활동을 오랫동안 하신 거잖아요. 그 밑에서.
1: 그랬습니다.
0: 그러니까 장욱조와 고인돌 시절부터 같이 하신 건가요?
1: 그렇죠. 그룹 제가 음악을 처음 시작을 장욱조와 고인돌 그룹으로 시작을 했었거든요.
0: 아, 그룹 사운드에서 네, 어떤 네, 역할을 네. 하셨습니까?
1: 저는 보컬이었습니다.
0: 보컬 하셨고.
1: 네, 네.
0: 장욱조 본인도 보컬 하시잖아요.
1: 그렇죠. 이제 거기 또 여자 싱어도 있어요.
0: 아, 예.
1: 예. 혼자만 하시는 게 아니고.
0: 아, 그렇군요.
1: 예, 이제 계속 여러 곡을
0: 다양한 목소리로
1: 쭉 하시는 게 아니고.
0: 네.
1: 뭐 선생님 한 곡 한두 곡 하시고 제가 한 곡 하고 또 보컬이 여자 보컬이 또 한 곡 하고 그래
0: 네.
1: 그렇게 해서 이렇게 했었죠.
0: 네. 아, 장욱조 씨의 대표곡이 고목나무인데
1: 그렇습니다. 고목나무.
0: 어찌 보면 그거와 절묘하게 대꾸를 이룬 제목 같아요. 천년바위. 천년바위와 고목나무.
1: 그런 것 같아요.
0: 근데 장욱조 씨가 처음에 뭐 박정식 씨한테 가수 말 하지 마라 뭐 이런 얘기도 했다면서요.
1: 그러니까 저의 이제 그 선생님 방배동에 사실 때 저는 그분이 처음 뵀을 때
0: 네.
1: 정말 그 하늘같이 보이더라고요.
0: 처음 만나게
1: 첫 인상이.
0: 때. 예, 예.
1: 네. 어머, 그리고 숨도 제대로 못 쉴 정도 어려웠던 분인데
0: 예.
1: 그 노래도 안 들어보시고 노래 왜 하려고 그러냐고 그냥 어려서부터 꿈이 가수라니까 하지 말라고 그러시더라고요.
0: 그러니까 수없이 찾아오는 가수 지망생들
1: 많죠.
0: 중에 하나인 줄 알고.
1: 네. 그런데 예. 저도 지인을 통해서 뵀었는데 그래서 근데 당돌하게 제가 그 하늘 같은 분한테
0: 대드셨어요?
1: 대든 건 아니지만 선생님은 왜 노래하세요 그랬어요.
0: 이야 대든 그러니까, 거네. 네,
1: 그러니까 뭐 더 이상 말이 필요 없더만요.
0: 그거 이제 소위 말하는 요새 말하는 들이받은 거죠.
1: 네, 그런데 이제 그러면 어이 없으신 건지 어쩐 건지 모르겠는데.
0: 예예. 예.
1: 야 그럼 노래 한번 해봐라 그래서 반주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고목나무를 불렀어요.
0: 아 그랬습니까?
1: 그랬더니 뭐라 그러시냐면
0: 예, 예.
1: 야 나보다 낫다 그러시더라고요.
0: 오.
1: 그러면서 다른 노래를 해보래요. 그래서
0: 예, 예.
1: 그때 이제 뭐 조용필 선배님 노래 돌아와요 부산항이 같은 노래 일편나 신민들 이런 노래들 하니까
0: 예, 예.
1: 야 너 우리 팀에 와서 노래 좀 하라고 그러시더라고요. 예, 견습생으로 제가 들어간 거죠.
0: 아 그랬군요.
1: 네.
0: 아 근데 뭐 객관적으로 봐도 노래 실력은 장욱조 선생님보다 훨씬 나으시죠. 아니 훌륭한
1: 선생님 안 들으시죠?
0: 훌륭한 음악인이시고 작곡가시고
1: 네, 물론이시죠.
0: 가수이기도 하시지만
1: 네, 네.
0: 여러 가지 하시니까 재능이 많으시니까 노래만큼은 우리 박정식 씨가
1: 아유 좀 잘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0: 훌륭하다고.
1: 네. 고맙습니다.
0: 아까 조용필 씨 얘기를 잠깐 하셨는데 그 모창을 좀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조용필 씨 음색 비슷하다 뭐 이런 얘기도 많이 들으셨죠.
1: 많이 들었죠. 그래서 네. 이제 그때 제가 한 고인돌에서 한 6개월 정도 이제 하다가 이제 나왔어요. 저 솔로로 제가 나왔어요.
0: 예, 예.
1: 이제 업소 야 그때 당시 야간 업소 그러니까 또는 극장 쇼라는 게 있었어요.
0: 아, 많았죠 옛날에.
1: 예, 옛날 뭐 극장에서 한 편의 영화가 끝나면 한 편의 쇼가 되고 뭐
0: 네.
1: 그런 그 극장들이 많았는데.
0: 아 정말 진짜 극장에서 영화 상영관에서 쇼를 했군요.
1: 화신극장이라고 기억하실 거예요. 종로이가에.
0: 예, 많이 들어봤죠. 예,
1: 제 화신극장에서.
0: 아 예, 예. 그럼 진짜 극장에서 했기 때문에 극장 쇼였군요.
1: 그렇죠. 네.
0: 아.
1: 극장에서 이제 영화가 한 편이 끝나면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20분. 쉰 다음에
0: 네.
1: 쇼가 시작이 되죠.
0: 아.
1: 그다음에 쇼 끝나면 다시 영화하고 이렇게
0: 예예.
1: 했었는데 그때는 참 많은 가수들이 실력이 대단했었어요.
0: 네,
1: 그때 이제 조용필 선배님을 저의 가수 멘토로 생각을 하고
0: 네.
1: 정말 뭐 저뿐만 아니고 많은
0: 그런
1: 분들이
0: 무대에서 직접 뵀습니까?
1: 저는 거기서는 뵙지 못했어요.
0: 아,
1: 무대에서는 못 뵙고 이제 그때는 그분은 이제
0: 이미 스타였고
1: 이미
0: 엄청난
1: 대단
0: 스타였고.
1: 스타이셨었고
0: 예,
1: 80년도니까
0: 그렇죠.
1: 그래서 이제 그분의 노래를 정말 많이 불러 창밖의 여자라든지 그런 노래들을 정말 거의 오리지널로 불렀다고
0: 반응도 엄청 좋았겠네요.
1: 그러니까 그 사회자들이
0: 예.
1: 아, 뭐 최고의 가수 조영팔이라고.

0: 용팔이라고 그렇게 소개를 했었었어요.
1: 아, 그 시절부터 이제 이름을 살짝 바꿔서.
0: 아니 그분들이 저는 박정식으로 했는데.
1: 아, 그러니까요. 예, 네네, 장난 삼아서.
0: MC 하시는 분인데.
1: 예, 예. 마치 나우나 너우나 이런 식으로 네네. 살짝 이름을 바꿔서 소개하는.
0: 그래서 눈 감고 들으면 조용필이라고 할 정도로 예. 그때 참 많이 심취해 있었죠.
1: 아 그랬군요. 자 그러면 일단 박정식 씨 모였으니까 노래를 들어봐야겠죠. 대표곡인 천년바위부터 네. 듣고 나서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0: 네. 세월 따라 노래 따라 1호 초대에서 오늘 뚝심 있는 가수 박정식 씨와 함께하고 있고요. 대표곡인 천년바위 듣고 왔습니다. 자, 이 곡은 이제 장욱조 씨가 만든 곡이었고, 장욱조 씨와 곡 작업을 많이 하셨잖아요.
1: 저는 대부분 다 선생님 곡으로 했었죠.
0: 이후에 뭐, 나 알려진 예, 멋진 인생이라든가.
1: 예, 그렇죠. 멋진 인생도.
0: 물이라든가.
1: 하늘에게 물은이는 다른 분의 작품이었죠.
0: 아, 그랬군요. 네네네. 이거는 이제 정기수 선생님.
1: 예, 유리꽃이라든지 뭐 사랑나그네라든지 뭐 거의 다 장욱조 선생님 곡이었었습니다.
0: 예.
1: 12곡을 다 그 선생님 곡으로 했었으니까요.
0: 그렇죠. 네. 예. 박정식 씨 노래를 듣다 보면 참 깊은 한 같은 게 느껴집니다. 그게 이제 판소리 창법의 영향이 크겠죠.
1: 네, 네.
0: 예, 언제 하신 거예요, 공부는?
1: 많은 그 예. 가요 관계자 분들께서
0: 네.
1: 너만의 개성이 있어야 된다는 말씀들을 많이 해주셨어서 아. 그 돌파구를 마련한다는 게 되게 어렵더라고요. 그야말로 어려웠었어요.
0: 막막하겠네요.
1: 네, 진짜. 그래서 제가 이제 생각했던 게 판소리를 아. 해봐야 되겠다.
0: 예, 예, 예.
1: 다른 생각을 해서
0: 그래서 어떤 분을 찾아가셨습니까?
1: 그 진봉규 선생님이라고요.
0: 예, 예.
1: 대사슴놀이 심사위원을 하시는
0: 아,
1: 선생님이신데
0: 예, 예, 예.
1: 그분을 어떻게 이제 인연이 돼서 그분 찾아갔었어요. 처음에는 그 여자 선생님 송호양 선생님이라고요.
0: 네.
1: 그 대통령상 받으시고 아주 훌륭하신 선생님인데
0: 아, 명창들이시죠.
1: 여성 선생님하고 남자니까 잘 안 맞더라고요. 이 그 청 자체가
0: 아무래도 그렇겠죠.
1: 예, 그래서 이제 나중에 알고 보니까 두 분이 부부셨더라고요.
0: 아, 나중에 하셨어요?
1: 네,
0: 어떻게 그렇게 모르셨어요?
1: 나중에 이혼하셨더라고요.
0: 아.
1: 그래서
0: 아.
1: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제 소리를
0: 전 부부 관계.
1: 네, 소리를 딱 들으시더니 소리 어디서 배웠나 그러시더라고요.
0: 아, 예, 제가, 진범규 선생님.
1: 예, 그래서 예. 성호양 선생님. 그랬더니 그렇지. 딱 근데
0: 아.
1: 그 부부셨기 때문에
0: 예.
1: 그걸 아시더라고요. 그래서
0: 아, 희한하네요.
1: 네,
0: 그러니까. 소리의 길을 내는 그것이 선생님들마다 다 다르신가 보죠.
1: 그러니까 째가 있더라고. 누구누구 째.
0: 아.
1: 예, 뭐, 이제 동편째, 서편째도 있지만,
0: 예, 예.
1: 박동진 째. 뭐.
0: 예,
1: 그분들이 내려오는 아. 동편째냐, 서편째냐 예, 해서 예. 째째 그러시더라고요.
0: 아.
1: 이런 박정식 째,
0: 네.
1: 또 아니면 또 뭐 조용필 째 이런 식으로.
0: 고향이 전주.
1: 예, 저 전주.
0: 아무래도 국악과 네. 밀접한 또 연관이 있으시겠네요.
1: 그때 당시는 뭐 크게 저는 그런 건 몰랐었고 어렸을 때
0: 예.
1: 저희 집에 그 라디오가 있었었어요. 그런데
0: 예.
1: 저희 아버님이 그 제가 어렸을 때 그 시조라든지 저 국악 같은 거를 즐겨 들으시더라고요.
0: 라디오에서.
1: 네. 즐겨
0: 아.
1: 들으시는데 하여튼 뭐 가요가 됐든 뭐 민요가 됐든 한 번 제가 들으면 이렇게 바로바로 이렇게 들어오더라고요.
0: 아.
1: 스폰지에 물 스며들듯이.
0: 오.
1: 네. 그래서 제가 성주풀이를
0: 네.
1: 초등학교 1학년 때 학예 발표회때
0: 그럼 아주 어렸을 때부터 국악을 아신 거네요. 몸에 담으셨네.
1: 안 건 아니고는 라디오를 통해서 한번 들어보면 이렇게 했었죠. 누굴 그때 당시에는 제가 어디 가서 배우고 그럴 형편이 아니었어요.
0: 그러니까 초등학교 발표회장에서
1: 1학년 때.
0: 1학년 때.
1: 네.
0: 그걸 이제 흉내 내듯이 해봤는데.
1: 동네 마을 대표 그때 당시 시골이 전주 시내인데도 변두리였었어요.
0: 예, 예, 예, 예.
1: 그래서 각 동네 대표로 나가서 이제 장기 자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대표로 가서 성주풀이를 불렀는데 아주 요즘 말로 뒤집어졌죠.
0: 아, 네. 노래 신동 나왔다. 그랬겠네요,
1: 예.
0: 진짜.
1: 깜짝 놀랐죠.
0: 그러니까 전주니까 아무래도 이제 그 조예가 깊으신 분들도 많이 구경하러 왔을 거 아닙니까? 들으면 딱 아는 귀 밝은 분도 많고.
1: 하여튼 그런.
0: 바로 이제 누구 제자로 드려야겠다 이런 움직임은 없었어요.
1: 그런 건 없었습니다.
0: 아, 그래요?
1: 그런 건 없었고 하여튼. 저도 그 성주풀이라는 노래를 왜 했는가 지금도 미스터리예요. 근데 할 게 없었어요.
0: 예, 예.
1: 할 게 없는 그냥 성주풀이 뭐 음악도 없었고 그냥 혼자 낙양성 심리허예 막 이렇게 하니까
0: 그 유명한 네.
1: 되게 좋아하시던
0: 성주풀이를
1: 네네.
0: 라디오에서 하도 들어가지고 또
1: 네네.
0: 이제 예. 아 그랬군요. 뭐 무대에서 혹시 성인된 이후에 그 성주풀이를 해보신 적은 없으시고요?
1: 몇 번 있었죠.
0: 아 그러셨구나.
1: 예, 예, 예. 이제 뭐 하여튼 내 집에 있는 거, 내 집에 들어온 것처럼 편안했었습니다.
0: 예. 네. 그러시다가 언제부터 이제 대중가수가 되겠다라고 생각하신 거예요?
1: 저는 어려서부터 가수가 꿈이었었어요. 어려서부터 무슨 제가 우리 저 판소리 선생님이 저의 노래를 소리를 들어보시더니
0: 네네.
1: 자네 소리를 좀 했으면 좋겠다. 국립국악원에 내가 단어를 넣어줄 테니까 소리를 하는 게 어떻겠는가.
0: 가수를 하고 있었는데 예, 아예 그 소리로 틀어봐.
1: 저는 가수할 때 제가 83년도부터 소리를 배웠었으니까 예, 80년도부터 예, 노래는 했었고 83년도부터 소리를 했었으니까요.
0: 가능성을 보신 거군요.
1: 예, 그 소리를 하면 어떻겠나 그래서 예, 아유, 선생님 저는 그냥 가수하겠습니다라고 아, 말씀을 드렸었죠.
0: 예, 후회는 안 하시고.
1: 아, 전혀 후회 안 합니다.
0: 아니 국악인 박정식 혹시 지금쯤 명창의 반열에 올라가실지 모르잖아요.
1: 아닙니다. 아닙니다. 저는 명창의 반열에 오를 저 자격도 안 되고요. 그냥 노래가 좋습니다.
0: 예, 예. 가수의 꿈을 안고 70년대 후반에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서울로 상경하셨어요.
1: 네.
0: 그때 서울의 첫인상이 어땠습니까?
1: 저는 이제 꿈을 안고 왔잖아요. 네. 근데 서울이라는 곳을 처음 와봤거든요. 예. 제가 눈이 굉장히 큰데 아, 그냥 보는 곳마다 눈이 더 커졌어요.
0: 더 휘둥그레져서.
1: 네, 그렇게 높은 빌딩에 아파트, 제가 아파트 살았었는데요. 예. 아파트라는 그 개념도 전혀 몰랐었대요.
0: 서울에 와서는 아파트 살았는데 전주에는 그 당시에는 없었을 거예요.
1: 없었었죠. 예, 예. 예. 제가 잠실 처음 생길 때야 잠실에 사단지에서 제가 그 살았었는데.
0: 잠실 주공에.
1: 예. 예. 그리고 뭐 그쪽이 강남 일대 뭐 아무것도 없었었어요. 다 산이었고 배밭이었고 그랬었는데.
0: 그렇죠, 그렇죠.
1: 광화문에 나와 보니까 야, 뭐 그냥 휘둥그레지죠. 예. 그저 TV에서 봤던 광화문이 여기구나.
0: 3일 빌딩이라든가. 뭐.
1: 네, 서울시청역이구나. 그때 아, 고가도로가 있었잖아요. 예, 3일 고가도로.
0: 예.
1: 그냥 보는 곳마다 눈이 휘둥그레졌었죠. 네. 제가 서울을 되게 좋아해서요.
0: 예.
1: 고등학교 시절도 고등학교 야구 그때 봉황기라든가 황금사자기는 서울이 뭐 대통령기 하면은
0: 예, 뭐 응원하러 왔었어요?
1: 경상도하고 서울팀하고 뭐 서울팀 무조건 응원했었어요.
0: 아, TV로 보면서?
1: 예, 예. 예, 서울, 예. 서울이 좋아서 아, 무조건 서울팀을 응원했었었습니다.
0: 그런 동경을 갖고 계셨군요.
1: 네, 네.
0: 예, 예. 자, 그렇게 해서 처음 그럼 음악 생활을 하게 된 게 아까 얘기했던 장욱조와 고인돌이 첫 팀입니까? 아니면 그전부터 다른 팀에도 있었습니까?
1: 첫 팀입니다.
0: 아, 그랬어요. 네네네. 아까 그 장욱조 선생 찾아가서 저를 받아주십시오 했던 거고.
1: 그때 올라와서 제가 가수하기 위해서 1년 정도를 직장 생활을 했었어요.
0: 아,
1: 네, 이제 그 발판을 마련해야 되니까.
0: 돈은 좀 있어야 되니까.
1: 그렇죠, 그렇죠.
0: 예, 생활도 해야 되고.
1: 직장 생활을 조금 했었습니다.
0: 실례지만 어떤 업종이었는지
1: 그 여쭤봐도. 지금도 있습니다. 저기 예, 공무원 시험 아, 교재 만드는 곳이었어요.
0: 그래요?
1: 네, 네, 네. 근데 지금도 이제 거기 있는데요.
0: 예.
1: 제가 거기
0: 거기서 무슨 일 하셨어요?
1: 상담 멤버. 제가 이제 그 상담하고
0: 예,
1: 이제 이런저런 일을 했었었어요.
0: 교재 만들고 또 학원도 같이 겸했던 곳인가요?
1: 학원은 아니고요.
0: 아,
1: 이제 책을 사러 이제 서울로 올라오잖아요. 예, 예, 예. 그때 당시 이제 신문 광고, 지면 광고 이렇게 내잖아요. 오. 그러면 서울 공무원 시험,
0: 공무원 시험 행정고시 준비하는 네,
1: 이제 아니 이제 구급 공무원, 7급 공무원,
0: 예, 예, 공무원
1: 뭐 검찰 사무직 뭐 이런 예, 시험들 경찰직도 있었고요.
0: 요즘도 아주 인기지만 그 당시에도 예, 아주 또
1: 그때 당시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았었어요.
0: 그랬군요.
1: 그래서 이제 그 여러 가지 일을 하면서도
0: 네네,
1: 저는 이제 주로 했던 일들이 교재 만든 데 가서 이제 도와주고
0: 아,
1: 또 이렇게 오면은 상담을 배워야 되냐 그 내용을 알아야 되니까
0: 예, 예, 예,
1: 상담도 하고 뭐 이제 전화도 받고 뭐 그런 일들을 했었죠.
0: 그랬군요.
1: 네, 네.
0: 그렇게 1년 직장 생활 그 하시고
1: 하면서 틈만 나면 이제 마음은 다른 곳에 가요. 몸은 여기 있지만
0: 돈을 모아서 빨리 이제 앨범 내야 돼 뭐 이런 것도 있었고
1: 앨범보다도 예, 일단은 가요 관계자를 만나야지 업소라도 일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0: 그렇죠, 그렇죠. 예. 아, 그랬고
1: 그래서 하여튼 정말 뭐라고 그럴까요? 막 꿈이 왕성했던 시절이었던
0: 그러면
1: 거죠.
0: 그러면 정말 그 데뷔 무대, 그 좀 무대라는 곳에 딱 올라갔을 때 첫 무대 기억하실 거 아닙니까?
1: 기억하죠.
0: 아, 어땠습니까?
1: 그러니까 그때 이제 첫 무대는 고인돌이었었으니까요.
0: 예, 예, 예.
1: 근데 거기는 이제 여럿이 이렇게 있잖아요.
0: 네.
1: 뒤에 이제 그 우리
0: 밴드
1: 7인조였었으니까요.
0: 예, 예.
1: 그러니까 별로 안 떨렸었어요, 사실은. 뭐 저 옆에서 이렇게 서서 하면서 근데 저 혼자 단독으로 하는 거는
0: 네,
1: 화신극장.
0: 아,
1: 딱 섰는데
0: 예,
1: 서치라이트 딱 들어오는데 앞이 하나도 안 보이는 거예요.
0: 그렇죠, 그렇죠. 예.
1: 노래를 어떻게 한 건지. 그러니까 여럿이 보컬하고 했을 때는 그리고 무대에 여러 번 섰는데도 매일 예, 섰는데도 혼자 하는 거하고 여럿이 하는 거 틀리더라고요.
0: 다르죠. 맞아요.
1: 그때는 깜깜하더라고요.
0: 아, 어쨌든 첫 무대 잘 넘기고 나서는
1: 네,
0: 그래도 이제 좀 익숙해지고 금방 또 적응하셨겠네요.
1: 그래도 아주 뭐 박수 받고 막 앵콜 받고 막 그랬었거든요.
0: 예, 예.
1: 예, 그래서 뭐 자신감이 생겼었고
0: 네,
1: 아, 이제 내가 이제 혼자 해도 되겠구나 라는 이런 자신감을 생겼었습니다.
0: 네. 자, 박정식 씨와 함께하고 있는 1호 초대에서 이번에 들을 노래는 멋진 인생이라는 노래. 역시 이제 장욱조 선생과 함께 호흡을 맞춘 곡이죠.
1: 네.
0: 그리고 하늘에게 물으니라는 곡이 있는데 이 곡은 이제 임채무 작사 정기수 작곡인데 임채무가 저희가 알고 있는 그 탤런트 임채무 선생 맞으세요?
1: 예, 탤런트 임채무 씨.
0: 아, 네. 어떻게 또
1: 저는 그 선배님하고는 개인적인 그 친분은 없고요.
0: 예.
1: 그 정기수 선생님이 이제 내 나이가 어때서 작곡하시는 선생님.
0: 예, 예, 예.
1: 어렸을 때부터 알았었어요.
0: 그러니까 정기수 선생하고 어렸을 때부터.
1: 예, 제가 어렸을 때 이제 그 야간 업소 일할 때부터 예. 알았는데 굉장히 친했었죠. 근데 사실은 그 여담입니다만은 내 나이가 어때서도 저한테도 왔었었어요.
0: 아, 그래요?
1: 예, 예.
0: 부르셨어야죠.
1: 저뿐만 아니라 김문국 씨도 갔었고
0: 아.
1: 여러 가수들한테 갔었는데
0: 예.
1: 그때 당시 젊은 가수가 야야야 내 나이 같아 이거는 저걸 안 어울렸었어요.
0: 아, 그래서 오승근 씨한테 갔군요.
1: 여러 가수들한테 갔는데 이제
0: 예.
1: 인연이 안 돼서 나중에 오승근 형님한테 갔었는데 오승근 형님도
0: 그렇게
1: 처음에는 노했었어요.
0: 대박이 날 줄 알았겠습니까?
1: 노했었대요.
0: 예.
1: 근데 이제 돌아가신 그 김자옥 형수님이
0: 예, 예.
1: 여보,

0: 네, 1호 초대석 주인공 가수 박정식 씨의 노래 두 곡이었습니다. 멋진 인생 그리고 하늘에게 물으니. 가수는 노래 제목 따라간다고 멋진 인생을 살고 계신 거죠?
1: 네, 그렇습니다.
0: 예,
1: 네.
0: 그럼 됐습니다.
1: 네.
0: 이 노래도 원래는 다른 가수가 원래 취입을 했었다면서요? 멋진 인생.
1: 예, 예, 그랬었죠. 이 노래는 흙에 살리라를 불렀던 오리지널 가수가 계셨어요.
0: 홍세민 씨 말고요?
1: 예, 예. 지금 저 미국에 시애틀에 사시는 분인데 그분이 이제 중간에 오셔서
0: 예.
1: 92년도인가 아마 93년도인가를 제가 기억이 됩니다.
0: 네.
1: 오셔서 이제 그 3개월 동안 오셔서 음악을 음반 취입한다고 그래서 오셨는데
0: 네.
1: 서정호 씨라는 분이거든요.
0: 아.
1: 그분이 오셨는데 제가 이제 레슨을 했었어요.
0: 아, 그래요?
1: 네. 이 노래를. 그리고 노래 제목도 멋지게 살아보세요였었고
0: 멋진 인생이 아니고.
1: 네. 가사도
0: 네.
1: 잘났다고 못났다고 누가 막 이경 이런 게 아니었고 여보게나 이 사람아 날 좀 보소
0: 아.
1: 동지 섰달 꽃 본 듯이 날 좀 봐소 봐주소 이렇게 이런 가사였거든요.
0: 예.
1: 그래서 제가 이제 취입 이렇게 연습을 시켜서 취입을 시켜가지고 이제 보냈었어요.
0: 예.
1: 그리고 나서

0: 미국에 사는 분이니까 활동은 못했을 거 아니에요.
1: 그 미국에서 이제 그쪽에서만 활동을 하셨었죠.
0: 아, 그랬군요.
1: 그랬는데 천년바위를 95년도부터 시작을 했으니까 이제 2023년 됐는데 예. 다른 곡으로 이제 준비를 해야 되는데요. 그때 이 노래를 전혀 생각을 못했던 거예요.
0: 예.
1: 그래서 2003년도에 2004년도인가 장욱주 선생님 집에를 우연히 놀러 갔는데
0: 예.
1: 이 멋진 인생을 딱 꺼내놓는 거예요. 근데
0: 제목과 가사가 좀 바뀌었어.
1: 아니죠.
0: 아 그대로
1: 똑같았었어요. 그런데 예, 예. 또 다른 전혀 무명인 다른 분이 취입을 했는데 야, 이 노래를 말이야 네가 레슨을 좀 했어야 되는데 노래 맛이 옛날처럼 안 돼. 그러시더라고요. 아. 어떤 노래인데요? 한번 들어볼게요. 딱 내놓으시는데 이 멋진 인생을 딱 내놓고 제가 예. 무릎을 딱 쳤어요. 아니 왜 선생님 제가 이 노래 생각을 못했죠. 내가 할게요 그랬어요.
0: 아.
1: 그랬더니 이거 다른 가수가 취입을 해서 안 된대. 기다려봐야 된다는 거예요. 빨리 이 노래를 해야 되겠는데 마음이 막 급한 거예요.
0: 예, 예, 예.
1: 한 달이 돼도 연락이 안 오는 거예요.
0: 다른 분이 먼저 녹음을 한 상태.
1: 녹음이 다 끝났는데.
0: 음반은 아직 안 나왔고.
1: 안 나왔고요. 예, 예. 그랬는데 한 달 반 정도 지났는데 전화가 와서 야, 네가 해야 되겠다.
0: 아.
1: 그 가수가 사정이 생겨서 못한다고 연락이
0: 아,
1: 왔대요.
0: 그래요?
1: 제 노래가 되려니까요.
0: 아.
1: 그래서 제가 선생님한테 그랬죠. 선생님. 제가 이 노래를 정말 저 잘할 자신 있는데 단 가사를 다 바꿔주십시오.
0: 아.
1: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0: 가사가 좀 마음에 안 드는 게 있었어요.
1: 예, 예. 예. 동지서 뭐 지금 그 21세기 동지서
0: 옛날 민요의 민요가락처럼
1: 동지서 달 꽃본 듯이라는 게 너무 그렇게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0: 예, 예, 예.
1: 좀 희망적이고 진취적인 가사로 좀 바꿔서
0: 현대적으로 바꿔보자.
1: 예, 예. 좋겠습니다. 그리고 편곡도 새로 다 했으면 좋겠습니다.
0: 예.
1: 그래가지고 바꿔서 지금 나온 노래인데 편곡도 이제 그룹했던 분이 편곡을 하셨었어요.
0: 아.
1: 음악도 너무 좋은데 이제 녹음을 했습니다.
0: 네.
1: 지금 이렇게 잘났다고 못났다고 녹음을 했는데 제목이 너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0: 멋지게 살아보세요.
1: 예, 그래서 멋지게 살아보세요. 아. 이거를
0: 잘 살아보세요도 아니고
1: 압축해가지고
0: 예.
1: 빨리 이렇게 들어올 수 있는 게 제가 이 악보를 곡을 받으면요.
0: 네.
1: 제가 베갯니 속에다 악보를 놓고 자는 습성이 있어요.
0: 아,
1: 너무 소중해서요.
0: 무슨 징크스 같은 겁니까?
1: 징크스는 아니고
0: 예, 예.
1: 곡 자체가 너무 소중해 갖고 아~ 악보를 제가 베갯니 이렇게 베갯은 제 가장
0: 그럼요.
1: 머리 높은 곳이잖아요.
0: 예, 예, 예.
1: 가장 높은 곳에 제가
0: 곡을 그렇게 받든다는 거죠.
1: 네, 그래서 하, 이거 뭘로 해야 될까 근데 불현듯 멋진 인생이 확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0: 단순하지만 명료하죠.
1: 예, 예. 예 그래서 예. 그리고 이제 가수는 그 제목 따라간다고 노래 따라간다고 해서 멋진 인생으로 바꾸면 인생이 멋지게 바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0: 네.
1: 제가 선생님 전화 드려서 선생님 이거 제목을 좀 바꿔야 되겠습니다.
0: 네.
1: 뭘로 바꾸냐고 그래서 멋진 인생으로 바꾸겠습니다. 아. 그랬더니 아 그거 괜찮다.
0: 아.
1: 천년바위 멋진 인생 네 글자.
0: 네 글자.
1: 어 그리고 우연찮게 그래서 야 그거 괜찮다 그래서 이렇게 멋진 인생으로 바꾸게 됐습니다.
0: 아, 잘하셨네요. 예. 소개하기도 좋습니다.
1: 네. 멋지게 살아보세요. 박정식이가 불러요. 보다는.
0: 그 말투는 약간 그 탤런트 김성환 씨 같은 말투.
1: 그분하고 동양이에요. 그 형하고.
0: 예, 친하시다면서요.
1: 저 방송을 이렇게 판 만들고 음악적인 멘토는 장욱주 선생님이고
0: 예. 이제 음악을 인생 멘토는?
1: 인생 멘토는
0: 김성환 선배님이고.
1: 예, 예.
0: 아, 그러시군요.
1: 예.
0: 지금 말씀하시는데 딱 그 느낌이 나서.
1: 그 형님도 군산이시고.
0: 예.
1: 저는 그 옆에
0: 전주.
1: 거시기.
0: 아.
1: 전주. 네.
0: 아,
1: 아주 저, 참 제가 좋아하는 형님이십니다.
0: 예, 예. 저희도 이제 이 자리에 모신 적이 있었는데.
1: 그러시군요.
0: 예, 멋진 네. 분이죠. 그분도 진짜. 근데 무명 시절 길었고 얼굴이 이제 노래는 알려졌는데 얼굴이 좀 덜 알려져서.
1: 네.
0: 그런 재밌는 에피소드 같은 것도 많이 있었을 것 같아요.
1: 그렇죠. 그때 막 천년바위 막 많이 알려지고 그럴 때인데 이제
0: 예.
1: 그때 제가 한참 홍보하러 다닐 때 방송국에
0: 네.
1: 매니저가 없으니까
0: 아.
1: 홍보하러 다니는데 그 이 KBS에서
0: 예.
1: 이제 다른 방송국으로 버스를 타고 가는 거예요.
0: 어.
1: 가는데
0: 그 당시엔 다 여의도에 있었으니까.
1: 예, 예. 버스를 예. 타고 가는데 그 버스 안에서 천년바위가 딱 나오는 거예요.
0: 아.
1: 기분이 진짜 좋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그 버스 기사님이
0: 네.
1: 마침 이제 그 방송을 틀어놨는데 거기서 제 노래가 나오는데 그 옆에 서 있던 여자분들 그 아주머니 세 분이
0: 예,
1: 서
0: 예.
1: 계시는데 옆에 저는 앉아 있고 근데 어떤 한 분이 야야야
0: 네.
1: 이 노래 좋지 않니? 이거 누가 노래 부른지 모르지만 너무너무 슬프고 노래 너무너무 좋아 그러는 거예요.
0: 야.
1: 그래서 아니 제가 거기서 이게 제 노래입니다라고 할 수도 없고
0: 손 들으셨어야죠.
1: 아니요. 근데 그 사람들 믿지 않잖아요. 아,
0: 예.
1: 이 가수가 뭐 버스 타고 다니고 믿을 수도 없을 뿐더러 제가 거기서 이게 제가 부른 노래입니다라는 말하는 것도 우스울 뿐더러
0: 예.
1: 그래서 아유 막 입이 여기, 막 말이 여기까지 나오는 거예요. 아, 제 노래인데 이게 제가 부른 건데 막 그런 생각이. 아, 그래서 그런 경험도 있었습니다.
0: 아니 TV에 전혀 안 나온 건 아니셨잖아요.
1: 좀 여러 번 나왔죠.
0: 그런데도 이제 무대, 얼굴을 잘 못 알아보셨구나.
1: 네, 가요 무대도 예. 뭐 여러 번 많이 했었고 예. 뭐 노래자랑도 여러 번 했었는데, 그러니까 그 라디오 이렇게 출연한 것처럼 많이는 못했었어요. 제가 예. TV는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매니지먼트가 약하다 보니까.
0: 요즘도 매니저 없이 다니시죠?
1: 저는 지금도 그냥 혼자 하고 있습니다.
0: 왜 이렇게 매니저 없이?
1: 아니,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뭐라 그럴까 상품성이 없나 봐요. 매니저들이 저를 그렇게 뽑아주지 않아요.
0: 아니 가수가 매니저를 뽑는 거 아닙니까?
1: 이제 물론 그런 경우도 있고요. 예. 또 그 아. 매니저들이 이제 가수를 이렇게 선별하는 경우도 있고.
0: 어, 그렇습니까?
1: 네, 그렇습니다. 네, 네.
0: 이야. 참 의외네요. 예. 자, 노래 듣죠.
1: 네.
0: 이번에 준비한 곡은 유리꽃과 사랑나그네라는 노래들인데요.
1: 네.
0: 두 곡 듣고 나서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0: 네, 가수 박정식 씨와 함께하고 있는 1호 초대석 시간 노래 두 곡 들으셨습니다. 유리꽃 그리고 사랑나그네 두 곡 모두 역시 장욱조 선생의
1: 예, 그렇습니다.
0: 작품들이었고요. 네. 유리꽃 같은 경우는 다른 가수들도 많이 탐을 냈던 곡이라면서요?
1: 맞습니다. 근데 저 박우철 형님도 이 노래 하고 싶다고 그러셨고
0: 예.
1: 조항조 형님도
0: 그래요?
1: 네, 하고 싶다고 그래서
0: 쟁쟁한 분들이 많이 노렸던
1: 거예요. 형님들 안 됩니다. 내 노래인데 왜 형님들 제가
0: 박정식 씨가 그렇게 많이 쳐다보면서 얘기하시면은 아유 못 뺏어갈 것 같은데 진짜.
1: 그러니까 뭐 이제 가사를 좀 바꿔서 부르고 싶다고 그랬었는데
0: 그럼요.
1: 죄송하지만 그건
0: 상도의가 있죠. 그러면 안 되죠. 예. 자, 박정식 씨가 그 이제 레슨 같은 것도 많이 하시다 요즘은 이제 안 하신다고 했는데
1: 네.
0: 너튜브 방송은 계속 하세요?
1: 예,
0: 개인 채널 있으시잖아요.
1: 네, 있습니다.
0: 제목이 뭔가요? 채널 제목.
1: 박정식 TV입니다.
0: 박정식 TV 검색하면.
1: 예, 천년바위 TV도 되고 뭐 박정식 TV 출시도 되고.
0: 매주 한 번씩 라이브 방송 하시는
1: 예,
0: 겁니까?
1: 예, 매주 목요일 밤 8시에.
0: 아.
1: 예, 8시 10시까지 2시간 동안 합니다.
0: 신청곡도 들어.
1: 신청곡을 다 신청곡 위주로.
0: 그 신청곡 모르는 거는 어떻게
1: 모르는 거는 제가 모른다고 말씀드리고요.
0: 예, 예.
1: 웬만한 거는 80-90%는 다 해 드리죠.
0: 혹시 뭐 조용필 노래도 많이 들어옵니까?
1: 많이 들어오기도 하고.
0: 예.
1: 이제 나훈아 선배님 노래도 많이 들어오고
0: 이제
1: 그러니까 이제 그 많이 알려지신 분들의 노래들을 많이 신청을 하죠.
0: 네. 많이 이렇게 소통하시는 게 어떠세요, 기분이?
1: 좋아요, 너무 좋아요. 왜냐하면 그 두 시간씩 노래한다는 게 개인적으로 노래도 많이 또 더 늘고요.
0: 예.
1: 그리고 늘 노래를 해야 돼요. 그날만 하는 게 아니고 매일 연습을 해야 돼요.
0: 네.
1: 그래야지 노래에 대한 노래 필요한 근육들이
0: 맞아요.
1: 예, 살아 있거든요.
0: 예, 예, 예.
1: 그래서 두 시간을 위해서 또 일주일 동안 계속 뭐 한 시간씩이라도 늘 노래를 해야 되니까
0: 연습 겸 방송.
1: 그렇죠. 그래서
0: 또 기타 소득도 좀 생길 수 있고.
1: 물론 그렇습니다.
0: 예.
1: 네, 네. 네. 많지는 않지만
0: 예,
1: 예. 네, 네. 좀 그렇습니다.
0: 꾸준히 하실 계획이시고요.
1: 예, 계속 해야죠.
0: 예, 예. 종교를 확인해 보니까 불자시더라고요.
1: 예, 예. 예.
0: 법명도 갖고 계시던데.
1: 네, 그렇습니다.
0: 예. 언제 어떤 계기로 인연을 맺게 되신 거예요?
1: 저는 어려서 제가 그 사춘기 시절에
0: 네.
1: 법정 스님의 무소유라는 그 책을 우연치 않게 보고 그 책을 통해서 불교를 처음 입문하게 됐고요.
0: 어렸을 때부터.
1: 네, 네. 예.

0: 너무 좋았습니다.
1: 그 불교의 가르침이 어떤 그 힘든 상황을 극복하는 데 많이 도움이 되셨겠네요.
0: 많이 도움이 되죠.
1: 예.
0: 이게 재행무상이라는 그불 가르침이 있는데.
1: 재행무상.
0: 예, 아. 모든 건 변한다.
1: 아. 예,
0: 뭐 저 어려운 처지 있을 때도 조금 있으면 변한다. 또 잘 나갈 때는 이것도 조금 있으면 변한다. 겸손할 수도 있고.
1: 예.
0: 또 처졌을 때는 또 용기를 북돋할 수도 있고.
1: 아.
0: 뭐 그 모든 건 변한다는 재행무상이라는 그 뭐 가르침을 제가 네. 늘 새기고 삽니다.
1: 예. 그쪽 종교 방송, 불교 방송 이런 데도 또 뭐 많이 출연을 하셨겠네요. 또.
0: 뭐 가끔 한 번씩 불러주면 갑니다. 그런데 그거는 이제 가요로서 가는 거죠.
1: 그렇죠. 가수로서 가는 거죠.
0: 거죠.
1: 예, 예. 자, 여기서 준비한 노래가 약간 느낌이
0: 네.
1: 제목이 약간 불교의 느낌도 들리기도 하고요. 정별이란 곡이 있어요.
0: 아, 예. 정별. 그 노래는 이제 판소리, 우리 판소리 선생님이
1: 네.
0: 춘향가 이별가 대목에서 저 춘향이하고 이도령하고 헤어지는 대목이 있거든요.
1: 아.
0: 거기서 이제 노랫말을 쓰셔서
1: 예.
0: 우리 장욱조 선생님도 곡을 붙여주셨는데 원래 제목이 정과 이별이었었습니다.
1: 아, 정과 이별이란 뜻이군요.
0: 예, 근데 그때 당시는 방송국 심의라는 제도가 있었거든요.
1: 예, 예, 예.
0: 그래서 그 정과 이별이 심의에 통과가 안 돼서
1: 왜요?
0: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 내용은 잘 모르겠고요. 그때 당시는 그게 정과 이별이
1: 아니 왜 안 되지?
0: 여러 가지로 그 저촉된다 법에 저촉된다고 그래서
1: 그래요?
0: 아 80년대죠.
1: 80년대였습니까?
0: 80년대죠. 그래서 굉장히 이야. 엄격했었어요. 심의제도가 엄격해갖고
1: 믿기지가 않네요.
0: 근데 이제 그래서 정별로 바꿔서
1: 저는 개인적으로 정별이란 단어가 네. 좀 신선하게 느껴졌어요.
0: 네.
1: 무슨 뜻이지 하면서
0: 그 정과 이별이라는
1: 뜻입니다. 아, 그랬군요.
0: 네.
1: 자 그러면 노래 한번
0: 네.
1: 들어보겠습니다. 정별.

0: 네, 오늘 1호 초대석 주인공 박정식 씨의 노래 정별 듣고 왔습니다. 자, 앞으로 좀 어떤 활동 계획 같은 거 갖고 계신지 여쭤보고 싶은데요.
1: 네, 지금 유튜브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요. 예. 열심히 하고요. 또 사랑나그네라는 노래를 신곡 아닌 신곡으로 지금 홍보를 하고 있는데 네. 많은 분들이 의외로 되게 좋아해 주시고 신청도 많이 해 주셔서 그 노래 또 홍보하는데 열심히 하겠습니다. 의외로 반응이 괜찮습니다.
0: 예, 알겠습니다. 오늘 나오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1: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0: 항상 건강한 모습으로 활동 잘하시다가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1: 예, 감사합니다.
0: 네, 가수 박정식 씨였고요. 서쪽으로 간 여자 박정식의 노래 띄워드리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세월 따라 노래 따라 원스캔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잠시 후 2시를 알려드립니다. KBS 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입니다. HLKC

안녕하세요. 명사들의 책 읽기 아나운서 윤지영입니다. 매사에 감사하면 감사할 일이 생긴다고 하고 성경에도 범사에 감사라고 써있지만 감사도 행복과 비슷해서 눈에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감사한 일보다는 불만족스럽고 불평하게 되고 불행하다는 생각을 더 많이 하게 되는데요. 우연히 수용자들의 감사 글과 편지를 접하게 된 유인경 작가는 감사의 놀라운 힘과 치유력을 접하면서

0: 감사 나눔이 감사 전도사가 됐다고 합니다. 감사는 불평을 거둬내는 순간 그 얼굴이 드러났는데 그 감사가 주는 선물을 챙겨간다면 삶이 달라지고 꿈도 이룰 수 있고 기적도 경험할 수 있다고 해요. 오늘 명사들의 책 읽기에서는 최근 만 개의 감사를 출간한 유인경 작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1: 안녕하십니까.
0: 네. 네. 그렇게 이뻐지셨나요?
1: 회춘을 하려고 합니다.
0: 그러니까 네. 감사를 네. 하면 또 예뻐지나 봐요.
1: 아, 그것도 네. 있어요.
0: 그런가 봐요.
1: 확실히 얼굴 표정이 이게 달라져요.
0: 그 1년 좀 안 된 것 같은데 네, 더
1: 제가 짜증내고 심술 부리면 이 꼴이 내려가는데 감사합니다. 그렇게 되면 이 광대뼈도 올라가고 그 효과도 무시할 수 없는 것 같아요.
0: 그런가 보네요. 네. 정말 직접 증명하고 다니시네요. 네. 네. 유인경 작가님 소개부터 해드릴게요. 1982년부터 기자를 시작해서 30년 넘게 언론인으로 일했습니다. 2015년 경향신문 70년 역사상 최초로 정년 퇴임한 여기자가 됐습니다. 저서로는 50 넘어에도 천 개의 태양이 빛나고 있지 내일도 출근하는 딸에게 퇴근길 다시 태도를 생각하다 기쁨 채집 등이 있습니다. 뭐 기자로 30년 넘게 활동하시면서 수많은 현장과 사람들을 만났고 책도 정말 많이 쓰셨거든요.
1: 네.
0: 이번에는 감사에 초점을 맞추셨거든요. 네. 계기가 있었다고요.
1: 이거는 정말 아주 우연한 계기에 이 책을 쓰게 됐는데요.
0: 네.
1: 저희 이제 저는 성균관대학교를 나왔습니다. 근데 저희 대학교 선배가 제1기획 사장을 하셨던 분인데
0: 네.
1: 삼성에서 거의 30여 년 이제 일을 하고 퇴직하셨는데 점점 얼굴이 밝아지시는 거예요. 그래서 선배님 왜 이렇게 얼굴이 좋아지십니까? 그랬더니 이제 대기업에서 일하면 너무 혜택을 받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웃들에게 주변 사람 소외된 계층에 뭔가 나눠주고 싶었는데 교정기관.
0: 네.
1: 네. 그러니까 뭐 법무부 산하에서 네. 재소자들 이제 요새 수용자라고 부르더군요. 이제 그분들에서 좀 좋은 활동을 하면서 감사 나눔 편지와 감사 일기 쓰기 운동공부도 있고 하더라고요.
0: 네.
1: 근데 본인이 이제 여기 참여하면서 그분들의 일기랑 편지를 보니까 너무 잘 썼는데 알려주고 싶다는 거예요.
0: 네.
1: 근데 이제 여기는 영리 집단이 아니기 때문에 책을 낼 만한 이제 비용도 없고 또 하나는 무엇보다 수용자, 그러니까 뭐 우리 흔히 말하는 죄수,
0: 네.
1: 뭐 범죄자들에 대한 이미지가 너무 나빠서 막막하다라고 참 아깝다. 여기 정말 좋은
0: 글들이 많은데.
1: 글들이 많은데. 그래서 제가 그냥 툭 책 내세요. 그럼 제가 출판사 알려드릴게요. 아무 생각 없이.
0: 네.
1: 근데 제가 조금 오지랖이에요. 남이 뭐라 그러면
0: 알죠,
1: 아,
0: 알죠.
1: 흘려야 되는데 책 내. 그래서 네. 출판사를 연결해드리겠다고 해서 제 아는 출판사에 이런 주제로 책 써도 좋지 않을까요? 라고 했더니 아, 뭐 흔쾌히 하겠다고.
0: 네.
1: 그래서 이제 출판사 정했습니다. 라고 이제 마치 승전보처럼 전했더니 다음 날 연락이 오셨어요. 회의를 했는데
0: 네.
1: 유인경 씨가 쓰는 걸로. 그러니까 반찬들은 다 있으니까 상을 차려 보아라.
0: 네.
1: 그래서 그때도 제가 거절했어요. 마땅했어요.
0: 어.
1: 정말 여러 가지 일로 바쁘거든요.
0: 그렇죠.
1: 이제 손자도 있어서
0: 예.
1: 할머니 노릇도 해야 되는데 근데 이상하게 네 그럴게요라고 하면서 그치만 이제 편지와 일기를 제가 이 콘테스트를 한답니다.
0: 네.
1: 그래서 이제 수상자들한테 상금도 주고 가산점인데 어떤 가산점이 가석방 예, 요건이 되는 가산점을 좀 주고
0: 네.
1: 가족들을 이제 수상식 때 이제 초대하더라고요.
0: 아.
1: 그런 것 때문에 쓰겠지라고 했는데 아니 어쨌든 이제 내용을 저희가 정확히 알고 싶어서
0: 네.
1: 상 받지 않은 편지들 응모한 편지들을 좀 읽어볼게요. 일기를 했더니 이틀 뒤에 저희 집에 라면 박스 세 박스에 편지와 일기장이
0: 네.
1: 도착을 했어요. 네.
0: 와, 그렇군요.
1: 네. 그래서 지난 겨울은 진짜 감사의 바닷속에 던져졌어요. 일기 보랴, 편지 보랴.
0: 그랬겠네요.
1: 네, 네.
0: 아, 근데 또 뭐 내용도 내용이지만 상금과 가석방에 도움되는 가산점이라고 하니까 정말 열심히들 하셨을 것 같아요.
1: 그렇죠. 네. 참여도는 뭐 안 한 분도 있겠지만, 근데 일단 감방,
0: 네.
1: 담장 안의 사람들, 수용자에 대해서 긍정적인 시선을 본 분 거의 없을 겁니다. 저만 해도 죗값은 치러야 된다라고 기자 정신으로 또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데,
0: 네.
1: 이제 문제는 이런

0: 활동을 하게 된 계기가 이분들에게 뭐 상주겠다는 뜻이 아니고요. 사실은 범인을 잡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리고 단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분들이 다시 사회로 복귀했을 때 네. 가정으로 돌아갔을 때 재범을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거든요.
1: 그렇죠.
0: 네. 그래서 작은 죄를 지어서 수용시설에 갔다가도 정말 흉악한 범죄자들과 한방을 쓸 경우에는 또 다른 범죄의 기술을 익히거나 그렇죠. 원망만 쌓아갖고 온 경우가 많은데 이제 감사로 이분들을 정화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것 같아서 저도 예. 이제 기꺼이 동참하게 됐습니다.
1: 그분들이 이런 활동들을 하면서 좀 효과가 있었을까요?
0: 네. 확실히 그 몇 년 동안 한 거 보면 재범죄 굉장히 많이 줄었고요. 네. 해외에서도 이제 이런 교정이라든가 이런 운동의 정서 바꿔주는 운동에 참여한 사람들이 나가서 범죄를 보통 사람들은 막 50% 60%인데 이분들은 거의 10% 미만이라는 연구 결과도 이제 나와 있었고 그러니까 사실 이분들은 들어가 있으면 억울함이 제일 먼저 사요. 왜 나만 여기 들어왔지? 네. 그리고 나는 형량이 많이 받은 것 같아. 우리 가족들은 왜 나 면회도 안 오지? 뭐 등등등등 그러니까 자신에 대한 원망도 있지만 그렇죠. 주변 환경에 되게 원망이 많았을 텐데 감사 편지나 감사 일기를 쓰면서 확실히 자신이 변해졌고 감사라는 말을 입에 이렇게 담아보고 일기를 쓴 것도 처음이라 여름방학 겨울방학 일기 빼놓고 일기 써본 게 처음이라고 고백한 분도 네. 꽤 많았어요.
1: 그렇군요. 뭐 사실 유인경 작가님은 감사 표현을 누구보다 잘하는 분으로 알고 있거든요. 워낙에 평소에도 진짜 그러신 것 같고 뭐 방송에서도 워낙 말씀 많이 하셨던 것 같고 그렇죠?
0: 근데 저는 그게 뭐 태어날 때부터 타고난 게 아니고요. 사회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감사합니다라고 말해주는 사람이 좋더라고요. 제가 뭐 작은 일이라도 했을 때 사탕 하나를 줬다. 고맙습니다. 마침 당이 떨어졌었어요. 라고 해준 사람이 좋지. 사탕 줬는데 안 먹어요. 이렇게 싫잖아요.
1: 맞아요. 네,
0: 기사를 써드렸는데 뭐 써드렸다고 썼는데 뭐 자기 기사 잘 써서 고맙다라는 분이 고맙지. 언제 났냐 모르는 분도 안 좋고. 그러니까 누구라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결국 주변에서 제가 올해 인연의 줄을 잡고 있는 사람들은 감사를 제대로 표현하는 사람들이어서 저도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을 뿐이죠.
1: 네. 네 그래서 늘 몸에 배어 있는 게 이제 느껴지거든요. 네. 그런데 거기에다가 더해서 올겨울에 라면 박스 3개에 담긴 감사를 읽으시면서 네. 어때요? 수용자들에게 찾아낸 감사의 공통적인 내용들이 있었을까요?
0: 첫 번째는 뭐냐면 뭐를 감사해야 할지를 몰라서 막상 쓰겠다라고 했는데 쓸 게 없었다고 생각했다가 시작을 딱 하고 보니까 내가 이렇게 감사할 게 많은 사람이었나? 라는 건 했다는 거고요. 네. 또 다른 거는 감옥에 들어와서 가장 감사한 것 중에 공통점이 하나 있었어요. 뭐냐면 적당한 때에 잘 잡혀 들어왔다.
1: 네. 왜냐면 자기가 계속 점점 더 심해졌을 텐데.
0: 그렇죠. 또 다른 범죄를 저질 수 있을 뿐 아니라 하더라도 늘 도피하고 피해 다니고 가족들이나 주변에 민폐를 끼치는 그렇죠. 불안한 삶이었는데 그 막연한 공포와 불안에서 벗어나서 확실하게 수용돼 있어서 네. 자신을 좀 개선할 수 있는 기회인 것 같아서 감사했다라고 쓰신 분이 꽤 있었어요. 네.
1: 그 마음 이해가 되기도 하네요. 네. 또 이렇게 감사에 대한 글을 이제 쓰면서 네. 작가님에게도 좀 변화가 생겼다고요?
0: 그렇죠. 그러니까 이 감사는 뭐 큰 선물을 받았을 때 아니면 제가 뭐 성취를 이뤘을 때 뭐 이럴 때나 해야지 된 것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었고 사실 그 외국에 제가 처음에 나갔을 때는요. 제가 문구류를 굉장히 좋아해요. 네. 뭐 수첩, 뭐 필기구 좋아하는데 그런데 갔더니 감사 카드가 너무 많은 거예요. 땡큐, 땡큐, 땡큐라.
1: 맞아요. 땡큐 카드 파트가 따로 있죠.
0: 그렇죠. 예. 그게 거의 뭐 40년 전 일인데 이 사람들은 왜 이렇게 호들갑스러운가. 무슨 감사할 일이 이렇게 많나. 그리고 또 옆에 쏘리, 미안해라는 카드도 굉장히 있고. 많더라고요. 맞아. 그래서 우리는 그냥 생일 축하 카드밖에 없었죠. 네. 그래서 이제 그 현진이한테 왜 이러니? 왜 이렇게 땡큐하니? 했더니 정말 사소한 일이 고맙다고 한다는 거예요. 네. 네가 내 생일 파티에 와줘서 고마웠어 라고 답례로 땡큐 카드를 하기도 하고 뭐 지난번에 나한테 권한 책이 너무 좋았어 하고 또 보내기도 하고 쏘리도 큰

0: 죄를 지어서 간 게 아니라 내가 출장 중에 당신 어머니의 장례식이 있었는데 못 참석해서 미안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사소한 마음들 이렇게 내가 흘려버린 것 아니면 내가 받은 것을 땡큐와 쏘리라는 말로 잘 적절히 표현하는데 우리는 이제 거기에 약간 선입견이 있죠. 왜냐하면 감사합니다라고 하면 제가 약자가 된 느낌인 거예요.
1: 네.
0: 큰 내가 받기만 한 사람 또 미안하다 그러면 아, 나 죄 지은 사람 이제 그런 개념이 좀 없어지고 예, 사소한 일 작은 일 사실 행복은 약간 불투명하잖아요. 뭐가 네. 뭔지 금방 그렇죠. 휘발성이 있고
1: 맞아요.
0: 근데 여운은 감사의 여운이 훨씬 크더라고요. 제가 남한테 감사합니다라는 인사를 들었을 때와 제가 또 감사합니다라고 표현했을 때의 여운이 훨씬 이제 진해서 이걸 좀 생활화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1: 맞아요. 네. 의식적으로 감사를 실천하다 네. 보면 목표를 달성하게 된다는 실제 연구 결과도 있다고요?
0: 네. 학생들에게 이제 이걸 쓰게 한 거였습니다.
1: 네.
0: 그러니까 한쪽에는 무조건 감사하게 쓰고 네가 뭘 다른지 쓰라 그러고 일기를 한번 써보라고 하고 다른 데는 뭐 그렇게 강요하지 않았대요.
1: 네.
0: 근데 감사 일기를 한 10주간 쓴 친구들이 목표 달성률이 30%가 높았다라는 거예요.
1: 같은 일을 할 때.
0: 네. 우리는 고맙다 그러면 되게 충만해서 의욕 상실이 될 것 같잖아요.
1: 네.
0: 나 가졌는데 감사한 일 많은데 근데 그게 아니라 감사함을 느끼기 때문에 아 내가 더 나은 사람이 돼야 되겠구나 맡은 일을 잘해야 되겠구나라는 일반인들도 이렇게 목표 성장률이 높은 달성률이 높아서 그러니까 우리의 무슨 능력 개발에도 감사 굉장히 네.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1: 네. 자 오늘 유인경 작가의 책 만개 감사 만나볼 텐데요. 음악 한 곡 듣고 본격적으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커피 소년의 행복의 주문.

0: 여러분께서는 지금 KBS 라디오의 명사들의 책읽기 함께하고 계십니다.
1: 네, 책의 저자를 모시고 책에 대한 해설을 듣고 본문 낭독을 통해 책을 만나보는 명사들의 책읽기. 오늘 만나볼 책은 만개의 감사입니다. 일장은 감사를 만나는 시간인데요. 감사라는 단어와 의미 앞에 사과하고 싶은 심정이 들 만큼 편협한 생각을 갖고 있었다라고 고백을 하셨어요. 진정한 감사라는 게 뭐라는 생각이 들던 거예요?
2: 아, 진정한 감사라는 건 뭐냐면 내가 가진 것을 헤아릴 줄 알고 거기에 대해서 이게 당연한 게 아니라는 것. 그러니까 저는 제가 3년 전인가요? 제가 알러지가 있어요. 네. 근데 강아지 목욕시키다가 천식 쇼크로 한 10시간 동안 의식 불명 상태가 됐었어요.
1: 네. 네,
2: 코마 상태였죠. 그때 정말 죽을 수도 있었는데.
1: 네.
2: 근데 사실 숨 쉬는 게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하지만 이런 상태가 되면 제가 딱 숨이 막히는 상태가 돼서 응급실에 갔었거든요.
1: 네.
2: 박완서 선생님도 이렇게 남겼던 글에 물건 잡다가 허리가 삐끗해서 그냥 누구나 할 수 있잖아요. 제가 너무 불편하고 그러다가 며칠 뒤에 허리만 똑바로 펼 수 있는데도 그게 정말 감사하다는 거죠.
1: 맞아요. 그
2: 일상이 감로로 가득 찬 거예요. 당연한 게 없어요.
1: 네.
2: 꼭 봄이라고 꽃이 피어야 되나? 사실 뭐 그거는 이제 자연이니까 그렇지만 인간적인 면에서는 뭐 부모님이 잘해줘야 되는 것, 자식이 효도해야 되는 것, 친구가 나한테 뭔가를 줘야 되는 거 당연한 거 절대 아니에요.
1: 그쵸.
2: 근데 누구라도 저에게 조금이라도 호의나 따뜻한 말이나 혹은 내가 몰랐는데 내가 이런 걸 갖고 있구나라는 걸 깨달을 때가 감사함이라고 생각이 들고
1: 네.
2: 감사하다고 생각을 하다 보니 제가 이제 부자가 된 듯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1: 네. 감사에 관해서 가는 오해 가운데 하나가 네. 감사는 항상 긍정적인 상태에서 느낀다라는 건데
2: 네.
1: 이게 맞을 것 같긴 하거든요.
2: 네.
1: 고통스럽고 힘들 때는 감사보다는 좀 분노가 차오를 때가 많잖아요.
2: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1: 네.
2: 그러니까 고통스러운 상태에서 고통이 끝나갈 무렵에 느끼는 것? 왜 몹시 아파서 정말 아무것도 뭐 입 안이 완전히 모래가 서걱서걱한 것 같았는데 조금 나아져서 죽이라도 하나 들어갔을 때 뭐 이럴 때도 감사함을 느끼는 분 굉장히 많고요.
1: 네.
2: 또 하나 이제 수용자들이 계시는 곳이 진짜 열악하더라고요. 저는 안 들어가 봤지만 6명에서 10명 정도의 분이 몇 평도 안 되는 방에 함께 이제 지내는데
1: 네.
2: 화장실 하나예요.
1: 맞아요.
2: 근데 그 아침에 뭐 세수하기도 힘들 뿐더러 또 그분들이 이제 그 사역이라 그러나요? 일하러도 가시더라고요.
1: 네.
2: 또 여자분들은 뭐 꾸미고도 가고 그러셔야 할 텐데 그거를 하나하나 누군가가 챙겨주고 누군가가 돌봐주고 뭐 이런 거 하나 굉장히 더웠는데 누군가가 찬 물을 줬다. 늘 우리 집안에 깔린 것 같지만 물 한 잔, 물 한 방울에 너무 감사해하고 그런 게 보여서 저는 감사를 헤아리는 게 제목은 제가 만개의 감사라고 했지만
1: 네.
2: 사실 어깨 수십억 개도 네. 모자라지 않나 싶어요.
1: 예. 그래요. 그렇게 힘든 상황에 있는 분들이 네. 감사 편지 쓴 걸 보면 네. 이런 편견이 깨질 수밖에 없겠네요.
2: 네.
1: 이 감사의 태도는 사람과의 관계를 이어가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데요. 관련된 본문 내용을 유인경 작가께 청해 듣겠습니다.

0: 만남 후에 기억에 남는 것은 그 사람의 화려한 이력이나 뛰어난 외모가 아니라 태도였습니다. 다시 만나고 싶어지는 기준 역시 그의 재산이나 지위가 아니라 사려깊고 다정한 태도였습니다. 특히 상대에게 감사함을 표현할 때 진심어린 태도는 마치 향수처럼 오랜 시간이 지나도 잔향을 남깁니다. 반면 고마움을 모르거나 냉소적인 태도를 보이는 사람과는 아무리 지위가 높아도 인연의 끈을 놓고 싶어집니다. 관계를 이어가는 데 있어 필요한 것은 대단한 능력이나 이벤트가 아니라 마음을 담아 건네는 감사하다는 말 한마디일지도 모릅니다. 감사를 말하는 이들, 진심으로 고맙다는 태도를 보이는 이들에게는 무엇이든 도움을 주고 싶어집니다. 자연스럽게 응원하고 축복하는 마음도 생깁니다. 감사하는 태도가 생겼다고 해서 세상이 갑자기 호의적으로 변하거나 주변 사람들이 더 친절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내 주변의 사람도 내가 바라보는 풍경도 여전히 그대로입니다. 하지만 분명 달라지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세상을 바라보는 나의 시선과 삶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타인이 인정하는 나의 모습보다 스스로 느끼고 발견한 내 태도의 변화에서 비롯된 자신감과 감사하는 마음이 결국 나를 빛나게 합니다. 그 변화는 외부의 평가가 아니라 스스로의 깨달음에서 시작됩니다.
1: 감사하는 태도를 선택하게 되면 스스로 달라지게 되고 네. 또 내가 달라지면 주변 상황도 타인도 달라질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겠네요.
0: 네. 그렇죠. 그래서 주변 사람들을 잘 만나는 것도 굉장히 저는 복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1: 네.
0: 근데 이제 땡큐가 감사하지만 영어로 또 그래티튜드라고 하는 것도 이제 감사하다라는 건데 그게 애티튜드. 태도에서 나온 말이거든요.
1: 그렇죠.
0: 그래서 감사는 흘러가는 말이 아니라 진심으로 감사하는 몸과 마음의 태도를 갖추고 전할 때 이제 제 빛이 온다고 생각을 하고요.
1: 네.
0: 사실 고맙다는 말 들어서 기분 나쁠 사람은 아무도 없고.
1: 맞아요.
0: 근데 감사해야 할 일을 찾아내는 능력을 아, 내가 점점 장착해 가고 있구나. 내가 참 친절한 사람이 돼 가고 있구나라는 인식이 저를 제가 제 점수 조금 한 점을 더 주게 되는 것 같아요. 저는 이제 굉장히 유치찬란한 일을 좋아하는 사람인데 핸드백 속에 늘 먹을 거리가 있어요.
1: 맞아요. 예.
0: 껌도 있고 사탕도 있고 근데 예전에 혼자만 먹었거든요. 근데 제가 운전을 못해서 택시만 뭘 탔는데 택시 타고 타서 기사분들에게 분명히 목도 마르실 거고
1: 네.
0: 뭐 답답하실 거고 또 문 열고 닫고 하면 할 것 같아서
1: 그렇죠.
0: 뭐 캔디 뭐 이런 거 가끔 하나씩 드려요. 그러면 이제 아유 고맙습니다 라는 분도 있고 안 먹습니다 하는 분도 있어요.
1: 네.
0: 그렇지만 고맙습니다 말 들었을 때 제가 혼자 뿌듯한 거예요.
1: 네.
0: 그래서 이제 제 딸한테 엄마가 이제 착한 사람으로 늙어가고 있다. 사탕 하나도 나누단 말이야 그랬더니 제 딸이 네. 고개를 절레절레하더니 엄마 그건 오바야. 네. 엄마 생각이지. 사탕 안 드시는 분도 있어. 그래서 제가 또 일방적인 감사는 폭력일 수 있겠다. 받고 가지만 그래도 그런 마음 하나를 전한다는 게 저는 참 좋았어요.
1: 네. 네. 네. 맞아요. 네. 그게 먹고 안 먹고가 중요한 네. 게 아니라 누군가가 나를 생각해주고 있다는 네. 게 중요한 거니까. 이 거울을 보다가 감사의 마음이 든 적이 있었다고 하셨는데 어떤 네. 경험을 하셨나요? 요즘처럼 예뻐져서 그런 건가?
0: 아니 그게 아니고요. 제가 이렇게 왜 사실 저는 저를 잘 못 보잖아요.
1: 네.
0: 제 못 보는데 이게 착한 마음이나 이렇게 즐거운 일이나 아니면 감사의 마음이 가득해서 이렇게 뭔가를 하고 있으면
1: 네.
0: 얼굴이 완전 저는 엑스레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만약에 굉장히 기분 나쁜 일과 관련된 서류를 봤다면 찡그렸을 거예요.
1: 네.
0: 근데 이제 누군가가 뭐 제 딸이 이렇게 유난히 편지를 잘 써줘요 저한테. 뭔가 저한테 가져간 이후의 일이에요. 물건을 가져갔던 네. 돈을 가져갔던. 네. 그래도 이렇게 감사하다고.
1: 그렇죠.
0: 엄마 사랑한다고
1: 그냥 쓰는데. 당연하게 받아들인 것보다 예. 너무 훌륭하죠. 예.
0: 작은 예. 엽서를 보면서 제가 막 웃고 있다가 그때 제 책상 앞에 이렇게 이런 거울이 있고 스탠딩 거울이 있거든요.
1: 네.
0: 보니까 제 얼굴이 되게 환하게 변해 있는 거예요. 아, 감사하다. 왜냐하면 저한테 편지 써주는 딸도 감사하고 딸한테 감사한 마음이 들게 한데 저의 뭔가의 행동도 감사하고 뭐 그렇게 생각하면 이제 끝도 한도 없이 감사해지는 거죠.
1: 네. 확실히 뭔가 감사하고 마음이 충만해지면은 얼굴도 더 빛이 환하게 나는 거군요. 책상 앞이든 식탁이든 그렇게 거울을 두고 보면서 나에게 감사하다는 말을 하라고 이제 권하고 계신데 처음에는 좀 어색하고 쑥스러울 것 같긴 합니다.
0: 네.
1: 근데 이제 익숙해지고 변화가 되겠죠?
0: 처음에는 진짜 내가 미친 거 아니야?

0: 그럴 것 같아요. 네.
1: 기분의 디자인이란 책을 쓴 일본 작가가 아침마다 거울 보면서 네. 자기 이름을 부르면서 뭐 고노스케라 그러면 고노스케 뭐 오늘 기분 뭐 어떤가 뭐 좋아 뭐 이렇게 한대요. 네. 이제 처음엔 좀 어색하지만 그래서 그 기분을 유지해서 자기는 좋은 기분을 주머니에 넣고 다닌다는 거예요. 이제 가상의 기분이겠지만
0: 네.
1: 그러니까 처음에 저도 뭐 인경이 오늘 기분 어떤가 하다 보면 거울 속에 할머니가 웃고는 있지만 네. 그게 잠깐이에요, 어색함은. 그다음부터 이게 습관이 되면, 아, 누가 저한테 웃어주길 기대하기 전에, 제가 저한테 웃어주는 거잖아요.
0: 그렇죠.
1: 예. 그 훈련이 참 필요한 것 같아요.
0: 네.
1: 예.
0: 거울을 자주 보면은 본인 얼굴이 익숙해져서 본인이 예뻐 보이기 시작한다고 하더라고요.
1: 그렇죠. 그다음에 사실 저 이제 뭐 저 나이가 꽤 됐지만 한 50, 60 이후에 얼굴은 이목구비가 결정하는 게 아니라 표정이 결정하거든요.
0: 네, 맞아요.
1: 예, 아무리 뭐 아름다운 분이라 하더라도 뭐 다 나이 입꼬리 내려가 있고 이렇게 찡그리고 있고 그러면 가까이 가고 싶지 않은데 그냥 귀여운 인상, 굉장히 단순한 인상인데 빵긋빵긋 웃고 계시면 호감이 가죠.
0: 맞아요.
1: 그런 거 호호 할머니처럼 웃어가면서 감사해가면서 늙어가고 싶어요.
0: 그러니까 나이 들수록 왜 거울 안 보시는 분들 많잖아요. 네. 나이 든 모습 보기 싫다고.
1: 네.
0: 근데 오히려 나이 들수록 더 많이 보라고 하더라고요.
1: 봐야지 되죠.
0: 네. 네. 그러니까요.
1: 요새 거울 보면서 열심히 얼굴 경락하고 있어요.
0: 그래서 이렇게 이뻐지셨구나.
1: 제가 저한테 다정하게 친절하게 네. 해주려고.
0: 네. 진짜 확실하네요. 효과가. 네. 책에는 50대 한 수용자가 감사 일기 쓰기를 통해서 거울 보듯 자신과 마주하게 됐다는 편지 글이 있습니다. 제가 낭독해드리겠습니다. 나는 50년을 살면서 이렇게 다양한 교육과 강의, 심리 프로그램을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교도소를 왜 학교라고 부르는지 알겠더군요. 감사일기를 쓰면서 내 일상을 처음으로 차근차근 돌아보게 됐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아내, 아이들, 친구들에게 감사 편지를 쓰면서 그들이 내게 해준 일들과 함께했던 그 시절의 나를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나는 이곳에 버려진 외로운 존재가 아니라 사랑도 받았고 사랑도 주었던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감사 쓰기를 하며 처음 든 생각은 내가 나를 잘 모르고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아니, 알면서도 외면하려 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웃으며 거울을 보면 거울 속 내가 웃듯이 감사하는 마음은 또 다른 나를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그 마음은 다른

0: 찾다 보면 나한테 잘해준 사람 말고 찾는 게 아니라 자기가 왜 이 지경이 됐을까 일단 반성한 것 같아요. 내가 어쩌다가 이렇게 담장 안에 갇혀서 됐을까 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걸 찾다 보면 네. 아 그때 내가 너무 세상에 대해서 편견을 갖고 있었다. 내가 나 자신을 절제하거나 악한 마음 누르는 몰랐구나. 뭐 부족했던 점들 그다음에 가족에게도 이제 무심했다.
1: 네.
0: 뭐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느끼면서 자기 자신을 감사 일기를 통해서 이제 재점검하는 계기가 많더라고요.
1: 맞아요. 네. 이 셰익스피어 작품이 재소자들을 교정하는 프로그램으로 많이 활용된다고 하는데
0: 네.
1: 다른 작품보다 이 셰익스피어 작품이 교정에 효과적인 이유가 있겠죠?
0: 셰익스피어 작품들이 우리한테 막 로메오와 줄리엣도 있고 뭐 등등 뭐 베니스의 상인도 있고 그렇지만 네. 유명한 작품들 뭐 리어 왕이라든지
1: 네.
0: 뭐 맥베스라든지 보면은요. 그 온갖 야망과 탐욕과 범죄와
1: 네.
0: 권모술수가 다 통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범죄자들이 또 등장하죠. 각 간교한
1: 그렇죠.
0: 등장하는데 이게 로라 베이스라는 영국의 셰익스피어를 전공하던 이제 여자 교수가 이 셰익스피어 작품을 갖고 교도소에 가서 강의를 한 거예요. 작품만 이제 했던 건 거죠.
1: 네.
0: 근데 사람들이 거기에 교화가 되는 거예요. 읽다 보면 그 중 범인 하나가 자기 같기도 하고
1: 또 네, 감정이입이 됐군요.
0: 감정이입도 예. 하고 그래서 그 중에 그 무기수인 한 수용자가 이제 거기서도 점수 만점 받으면 학위도 주고 막 그런데요. 절대 생각 밖으로 나올 수가 없는 사람인데
1: 네.
0: 셰익스피어 작품에 감동을 해서 이분이 이제 책도 썼고요. 예, 감옥의 셰익스피어라는 책도 썼고요.
1: 그렇군요.
0: 동료 이제 수용자들에게 연극 무대를 만든 거예요.
1: 네.
0: 너는 리어 왕을 하고 너는 그걸 맡고. 그래서 이분들이 거기 감동해서 내가 진짜 죄를 지었구나.
1: 네.
0: 누군가 나 때문에 인생에서 굉장히 어두움 속으로 들어갔고 혹은 뭐 가족이 뭐 파멸되기도 하고 그래서 그게 교육 교재로 최고의 거였다고 하고요. 실제로 셰익스피어 낭독이나 책 읽는 것들을 배운 분들이 사회에 다시 나왔을 때 재범률이 정말 줄었다고 합니다.
1: 아, 그렇군요. 네.
0: 그러니까 아주 문학 인문학적으로
1: 네.
0: 이제 이것들을 교육시키는 법도 굉장한 교정 활동의 하나인 걸로 밝혀졌어요.
1: 네. 네. 또 수용자들에게 100가지 감사를 쓰게 네. 하는 100감사 쓰기가 있다고 하는데
0: 네.
1: 아, 안 쓰다가 이제 100가지 정도 쓰려면 막 감사를 쥐어짜 내야 될 것
0: 네.
1: 같은데 그러다 보면 굉장히 신기한 감사들도 많았을 것 같아요. 어떤 것들로 채웠던
0: 그래서
1: 거예요?
0: 저는 이 감사를 현미경이다
1: 네.
0: 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1: 아.
0: 그러니까 우리가 뭐 안 보였던 것
1: 네.
0: 그러니까 곁에 있지만 잘 몰랐던 것 뭐 이런 것들을 찾아내는 작업을 하게 되면서 아, 주변이 감사로 차있네? 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일기를 매일 5가지 감사 일기를 쓰게 하는 것도 있거든요.
1: 네.
0: 근데 100가지 감사가 한 대상 어머니에게 쓰는 100가지 감사 뭐 딸에게 쓰는 100가지 감사도 있는데
1: 와.
0: 어머니가 좋은 분이지만 100가지 감사 거리를 찾기가 힘들어요.
1: 그렇죠.
0: 그럼 전 생애를 거쳐서 엄마는 나한테 어떤 사람인지를 발견하게 되는 경우도 있고요.
1: 돌이켜볼 수밖에 없구나.
0: 이렇게까지 감사해야 돼? 라는 것까지도 찾아내는 걸 통해서 갑자기 불효자를 웁니다 소리도 나오고 어머님이 얼마나
1: 네.
0: 고마운 분인가 그러니까 대부분 어머니들이 되게 나이 드신 분이고
1: 네.
0: 암 환자기도 하시고
1: 아.
0: 뭐 경제적으로 넉넉치 않은데
1: 네.
0: 왕복 8시간이 걸리는 버스를 타고 10분 보겠다고
1: 오시고
0: 아드님이나 따님을 네. 만나러 오는 것을 이제야 느껴보는 거죠. 저 그래서 굉장히 찾을 거리들이 아, 이렇게 충만하게 찾았단 말인가? 7가지 감사했단 말인가 하고 굉장히 놀랐습니다.
1: 네. 그렇군요. 사소한 감사를 찾아낸 수용자들의 편지 글을 유인경 작가께 청해 듣겠습니다.
0: 네. 지난 날을 되돌아보면 제 의식 수준은 거의 밑바닥이었습니다. 무조건 자존심을 내세우며 수감 생활을 하다 보니 종종 아무것도 아닌 일로 싸움도 많이 했습니다. 그렇게 감옥 안에서도 또 다른 감옥 생활을 하면서 무의미한 시간 속을 헤매던 어느 봄날 아침 반찬으로 모둠 씨앗이 나왔습니다. 너무 맛있어서 허겁지겁 먹다가 점심에 또 먹으려고 비닐봉지에 한 움큼 담아 주머니에 넣고 공장으로 추력을 나갔습니다. 오후에

0: 운동장에 운동하러 갔는데 그때까지도 주머니에 넣어둔 모듬 씨앗을 깜빡 잊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옷 속에서 반찬 냄새가 나는 것 같아서 하는 수 없이 씨앗을 공장 텃밭에 뿌리고 흙으로 덮어두었습니다. 그런데 한 보름쯤 지났을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무심결에 뿌려두었던 모듬 씨앗 중에서 해바라기와 호박의 싹이 올라온 겁니다. 너무나 신기하고 놀라워서 매일 물을 떠다 주며 정성껏 돌봤습니다. 해바라기는 점점 키가 커지더니 급기야 예쁜 꽃을 피웠습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한낱 반찬으로 나온 씨앗일지라도 땅에 심고 물을 주며 옳지 예쁘다 잘 자라라 넌 할 수 있어 예쁜 꽃을 피울 거야 라고 다정히 응원해주면 아무 희망 없어 보이던 그 작은 몸짓 안에 숨겨진 기적 같은 생명력을 끝내 드러낸다는 사실 말입니다. 삶의 가치관이 통째로 바뀌는 사건이었습니다. 반찬에 불과한 씨앗도 이렇듯 반전의 역사를 쓰는데 만물의 영장이라고 자부하는 인간이 나는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었나 부끄러웠습니다. 그리고 긍정과 감사의 진실됨을 좁은 공간 안에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현미경의 시선으로 운동장의 개미와 플립 하나까지도 감사한 눈으로 바라봅니다. 비록 이곳이 감옥이지만 마음만큼은 드넓은 초원 위에서 자유를 느낍니다. 늘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와 긍정을 찾고자 노력하겠습니다.
1: 와, 이건 정말 드라마틱한 경험이네요. 예. 네, 심으려고 사실 주머니에 넣은 것도 아니고 먹으려고 넣은
0: 그러니까요. 그냥 먹어보려고 그랬다가 냄새나는데 네. 그렇게 떨어뜨렸다가 심은 건데 그러니까 그 씨앗에서 네. 자신을 좀 발견한 것 같아요. 씨앗도 이렇게 정성껏 예쁘다 해서
1: 심으려고 했는데 예. 네, 꽃을
0: 하면 이렇게 잘 자라는데 나는 나한테 어떤 씨앗이며 얼마나 잘 자라고 내가 나 자신한테 물을 주었나 라는 좀 반성도 하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 이분이 나중에 이제 어떻게 됐는지 잘 모르겠지만 네. 편지 한 장만 저는 읽었을 뿐이지만 네. 씨앗에서 이 정도를 발견하신 그렇죠. 분 같으면
1: 깨달음을 얻으신
0: 예,
1: 분이네요.
0: 이제 네. 굉장히 밝은 미래가 기다리지 않을까 하는 네. 생각이 듭니다.
1: 그 뒤에 네. 이야기도 궁금해지고 네. 아, 이렇게 감사 일기 쓰기가 효과를 보려면 찾아낼 줄 아는 나만의 돋보기가 좀 분명히 필요하겠어요.
0: 그렇죠. 예. 근데 그걸 잘 안 꺼내죠.
1: 네. 자, 오늘 유인경 작가의 책 만개 감사 만나보고 있는데요. 음악 한 곡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다이도의 땡큐.

0: 여러분께서는 지금 KBS 라디오의 명사들의 책읽기 함께하고 계십니다.
1: 책의 2장은 감사로 채우는 마음의 빈칸인데요. 이 챕터에서는 마음을 감사로 채웠을 때 벌어지는 일들에 대해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내가 가진 것이 없고 내일이 잘 풀리지 않을 때도 불행하다는 생각보다는 감사로 채웠을 때 실제로 기적 같은 일이 벌어진다고 하는데, 책에 수용자였다가 탄탄한 사업가가 된 류민석 사장의 사례가 있더라고요. 어떤 일이죠?
2: 예, 류민석 사장, 진짜 사장입니다. 네. CEO가 됐습니다.
1: 네.
2: 이분은 이제 감사 나눔 신문이라는 신문이 있어요.
1: 오.
2: 예, 그 수용소 안에 이제 배달되기도 하고 일본인도 받아볼 수도 있는데 거기에 네. 또 인터뷰를 당당히 하신 분입니다.
1: 오.
2: 왜냐하면 수용소에 나오게 되면 이름이 바뀌죠. 수용자가 아니라 전과자가 되는 거잖아요.
1: 그렇죠.
2: 신분을 밝힐 꺼리 하는데, 이분은 이제 뭐 여러 가지 사업하다 망하기도 하고 뒤틀린 뭐 이런 마음, 그 세상 이제 끝났어 이런 마음으로 가고 있다가 이제 거기 이제 강의 같은 것도 많이 오시나 봐요. 목사님들이라든가 뭐 이렇게 이런 성직자들도
1: 그렇죠.
2: 오시고
1: 네. 네,
2: 감사 전문가들도 오셔가지고 이제 일깨우는데, 어느 그 감사란 단어가 마음에 꽂힌 거죠. 이렇게 살아서 안 되겠다. 본인을 쓰레기였다라고 표현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쓰레기로 내가 인생을 마감할 수 없지 싶어서 거기서 열심히 이제 기술도 배우고
1: 네.
2: 예, 수용소 안에서도 자격증도 딸 수 있고 공부도 할 수 있답니다. 그걸 따갖고 나와서 이제 나온 다음에 그 회사를 작은 공장에서 일하면서 회사를 차린 거예요. 더구나 또 결정적인 계기는 뭐냐면 가족들도 접견도 안 하고 이런 상황이었는데
1: 네.
2: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빚만 남겨진 거예요. 부모, 아버지였어요. 어머니가 아니라.
1: 네.
2: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빚만 남겨진 상황에서 오랜만에 누나랑 형이 면회로 온 거예요.
1: 네.
2: 왜 왔냐고 그랬더니 부채를 안 받게 상속 포기 각서를 받아야 된답니다.
1: 맞아요.
2: 근데 교도소에 있어도 받을 건 받아야 되니까. 그러고 보니까 어떤 꼬마애가 따라왔더래요. 얘는 누구야? 그랬더니 네 조카다. 하고 막 화를 내더라는
1: 네.
2: 겁니다. 이 아이가 이렇게 클 동안 나를 뭐 하고 있었지? 뭐 이런 것들을 회안을 해서 이제 나와서 이제 감사로 약간 본인을 충만해진 마음으로 나와서 이제 공장도 하고 사업체도 하고 뭐 레미콘인가 뭘 해요.
1: 네.
2: 그래서 이제 이런 수용 나오신 분들 후배 수용자들에게 네. 일할 기회도 주시고. 그래서 이 자기가 누구라도 마음만 먹으면 내가 내 인생의 배경을 바꿀 수 있다라는 것, 나의 자리도 바꿀 수 있다라는 것. 근데 그럴 때 제일 중요한 게
1: 네.
2: 나 자신이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고 주변에 감사해야 된다라는 것. 근데 의지는 누가 억지로 하는 게 아니고요.
1: 그렇죠.
2: 나 바뀌어야 돼. 나 변할 수 있어. 라고 해서 자기 성공담을 꼭 전해주고 싶었다는 거예요.
1: 아, 예. 멋진 분이네요.
2: 네.
1: 당장 감사하는 마음을 표현하기가 어렵다면 감사하는 척이라도 해보라고 합니다. 이와 네. 관련된 수용자의 글이 있는데요. 유인경 작가께 청해 듣겠습니다.
2: 네. 저는 이곳에 와서 허송세월하며 8년의 시간 동안 책이라고는 무협지만 보며 지냈습니다. 이곳에서 공부하는 사람들을 보면 공부해서 뭐하려고 그러나 하는 부정적인 생각을 하기 일쑤였고, 불같은 성격 탓에 툭하면 동료들과 티격태격하며 지낸 시간도 많았습니다. 그러던 제가 감사 나눔 신문을 우연히 접하며 삶이 180도 바뀌게 되었습니다. 감사한 척만 해도 감사한 효과가 있다. 라는 말처럼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라는 말을 하루에 10번씩 하겠다는 다짐을 하면서 매일 감사하며 살아갔습니다. 그랬더니 부정적이고 암흑이었던 이 세상이 밝아지기 시작했고 정신이 맑아지니 사소한 것도 소중하고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세상에 당연한 건 없고 배려하고 노력해야 한다는 것도 깨닫게 되었습니다. 욕심 많고 불같은 성격을 지닌 제가 조금씩 내려놓는 법을 배우게 되었으며 이제는 무협지가 아닌 독학사 공부에 열중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감사 쓰기가 일상이 되었으며 사랑 표현에 담을 쌓고 지내던 제가 어머니께 어머니 고맙습니다. 어머니 사랑합니다. 라고 자연스럽게 표현도 합니다. 생전 어머니께 사랑 표현 안 하다 해보려니까 처음엔 손발이 오글거리고 부끄럽기도 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감사 쓰기의 힘이며 효과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사랑과 감사 표현을 하지 않으면 허전할 정도로 변한 내 모습이 놀랍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좋은 걸 동료들과 함께 할 수 없을까 고민한 끝에 작업장 게시판에 감사 나눔 신문을 게시해서 다른 수용자들에게도 적극적으로 감사 쓰기를 시작해보라고 권했습니다. 처음에는 두 명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많은 동료들이 매일 감사 쓰기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동료들도 몰라보게 변화된 모습을 보였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부드러워진 말투입니다. 덕분에 서로 배려하고 이해하게 되었고 작업장엔 웃음이 많아졌습니다.
1: 네, 놀라움의 연속인데요. 책의 3장은 감사 치유의 힘에 대한 내용입니다. 뇌사진을 찍어보면 감사를 느끼는 뇌세포가 있다고요?
2: 네. 이게 수많은 뇌 전공자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의사들 찍어봤어요. 근데 이 감사를 하면 뇌파가 좀 달라집니다. 확실히. 네. 사실 우리가 앓고 있는 수많은 병들, 암도 그렇고 네. 뭐 이런 병들이 암세포가 들어와서 우리 조직을 붕괴시키기도 하지만 암세포가 자라게 된 가장 큰 배경은 면역력이 떨어지는 거고요. 면역력을 줄이게 되는 게 분노나 스트레스나 뭐 이런 것들, 억울함 이런 것들이거든요. 근데 그게 감사로 대치되면 네. 우리 세포에서 좀 밝은 것으로도 나타나기도 하고 정말 많이 달라졌다라는 과학적이고 의학적인 자료가 참 많아서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1: 그렇군요. 네. 네. 또 감사에 대한 글을 쓰면 숙면을 취하게 된다고 합니다. 과학적으로 감사와 숙면은 연관이 있을까요? 관련된 본문 내용을 제가 낭독해드리겠습니다. 감사일기가 수면의 질을 높이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뇌신경학자들의 분석은 이렇습니다. 감사일기를 쓰거나 잠들기 전 고마웠던 일을 떠올리면 잠드는 시간이 짧아지고 깊은 수면 시간이 늘어나는 경향이 있다. 이는 의학적으로 걱정을 반추하는 사고가 줄어들기 때문이다. 감사하는 마음이 자꾸만 걱정거리를 되새기는 생각을 희석시키거나 덮어버리는 작용을 한다는 것입니다. 온갖 고민과 스트레스, 분노로 뇌가 들끓으면 자다가도 수시로 벌떡 일어나게 되고 건강한 잠을 충분히 이루지 못하면 면역력이 떨어져 몸 곳곳에 비상벨이 울리게 됩니다. 매일 5가지 감사한 일을 기록하는 일기를 써내려가는 수용자들의 글에는 그날의 식단, 음식을 먹었을 때의 기쁨, 그리고 체력이 회복되면서 운동에 나서는 모습이 자주 등장합니다. 네, 뿐만 아니라 감사는 번아웃 됐을 때, 영혼이 방전됐을 때도 에너지를 초고속으로 가득 충전해주는 효과가 있다고요?
2: 그렇죠. 그러니까 저도 신문 기자 생활을 하면 사실 저는 직장이란 것은 인정받고 칭찬받으러 다니는 곳이 아니라 욕먹으러 다니는 곳이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네. 거절당하러 다니는 곳이라는 생각을 참 많이 하거든요.
1: 네.
2: 근데 그럴 때도 사실 누군가가 저한테 뭐 선배 뭐 감사해요 라고 얘기를 하던가 아니면 뭐 취재원이 저한테 아 인터뷰에서 잘 봤어요 감사해요 라고 하면 알부민 주사 맞은 것처럼 번쩍 힘이 날 때가 되게 많았습니다.
1: 네.
2: 뭐 자식 또 키워보고 이제 손자도 돌보고 있지만 고맙습니다 할머니 이러면 얘한테 유산을 다 물려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까지 나올 정도로
1: 네.
2: 그러니까 뭐 비타민 영양제보다 훨씬 더 급속한 효과를 준다는 걸 제가 온몸으로 체험하고 있는데
1: 네.
2: 이 수용자들도 그런 표현을 참 많이 하더라고요.
1: 그렇군요. 네. 이 감사는 우주에 보내는 영수증이라고 하셨는데 이건 또 어떤 의미인가요?
2: 이거는 이제 앤드류 휴버맨이라는 미국의 아주 저명한 뇌과학자 뇌가 이제 말한 표현인데 영수증이 뭐냐면 내가 물건을 사고 돈을 지불하면 영수증을 받잖아요.
1: 네.
2: 근데 이 감사 편지 중에 어떤 파트가 있냐면 미래의 나한테 보내는 감사가 있어요. 미래의 나한테 내가 출옥을 하고 나면 출소하고 나면 사회에 나가서 이런 이런 멋진 일을 할 거야 라고 미리 이제 예언을 하는 거죠.
1: 네.
2: 나는 공부를 해서 이제 사회복지사가 될 거야. 뭐 아니면 나는 나가서 뭘 해갖고 뭐 어떻게 할 거야. 근데 그게 막 엉터리방터리 일이 아니야. 아주 진심으로 노력하고 해서 할 수 있는 일. 그걸 그리게 되면 난 여기서 이러고 있지만 이제 이 수용소 안에서 5개국어를 마스터한 분이 있더라고요.
1: 오,
2: 예. 그래서 뭐 통역사가 되겠던 아니 번역가가 되겠던 나도 있잖아요.
1: 네. 그러니까
2: 행동을 했다는 거죠.
1: 그렇죠.
2: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되면 엄청나게 희망을 가지게 되고
1: 네.
2: 영수증을 받은 거예요. 자기가 미리 받은 거예요. 이걸로 제일 유명한 분이 빅터 프랭클이라는 그 아우슈비츠에서 살아남은 박사님입니다. 이분이 자기가 발표할 책을 원고를 옷 속에 숨겨서 들어갔는데 끌려가는 바람에 그 원고가 다 없어진 거예요. 근데 그 정말 언제 독가스실로 들어갈지도 모르는 그 상황에서도 머릿속으로 그려봤다는 거예요. 나는 이 아우슈비츠에서 벗어나면 진짜 내가 추구하고 있는 그런 학문에 대해서 학생들 앞에 놓고 멋지게 강의할 거야. 그런 장면들을 미래에 내가 어떤 자세에서 어떻게 해서 사람들에게 감사할 수 있는지를 그러봤더니 실제로 와서 이제 뭐 빅터 프랭클의 수용소 얘기는 굉장히 유명하지 않습니까?
1: 네.
2: 로고테라피라 그래서 글을 써서 치유하는 그런 영역도 발견했기 때문에 이거는 저는 정말 국적과 연령에 상관없이 뭐 90대 노인에게도 100세 시대인데 10년 뒤의 미래에 나는 김영석 박 교수님처럼 여기서 살 거야라고 할 수도 있기 때문에
1: 네.
2: 꼭 한 번씩은 실험해 볼 수, 희망적인
1: 네,
2: 낙관적인 그러네요. 모습을 좀 그려보는 훈련을 해야 될 것 같아요.
1: 네. 정말 말씀하신 것처럼 감사는 미래를 준비하는 힘이 있다고 하는데 네. 본문 내용을 유인경 작가께서 낭독해 주시겠습니다.
2: 네. 감사는 미래를 향한 시뮬레이션인 동시에 미래를 실제로 변화시키는 뇌의 언어라고 합니다. 우리의 뇌는 예상되는 미래를 먼저 그려놓고 그 틀에 맞게 세상을 해석하는 방식으로 작동합니다. 이미 이루어졌다. 나는 이미 누리고 있다라는 시뮬레이션을 반복할 때 뇌 안에는 새로운 신경회로가 만들어집니다. 기대와 성취의 감각이 전전두엽과 해마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긍정적인 미래의 상상을 더욱 선명하게 각인시킵니다. 다시 말해 오지 않은 미래를 뇌가 먼저 경험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감사는 단순한 감정 표현이 아니라 미래를 준비하는 정신적 리허설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소원이 이루어지기 전에 이미 그 소원이 이루어졌다. 라고 마음으로 인식시키는 것입니다. 무언가를 그저 바라기만 하는 상태에서 원하는 것을 이미 얻어서 내 것이 된 상태로 전환되는 것. 그것이 감사가 가진 진짜 위력이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만 할 때 우리는 결핍의 언어를 사용하지만 감사할 때는 이미 충만의 언어를 사용하게 됩니다.
1: 네. 감사 쓰기를 통해서 미래를 설계해 와야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유인경 작가께서도 감사와 관련된 글을 쓰면서 돌아보면 인생에서 가장 고통스럽고 심란했던 시간이 가장 감사한 시간이었다는 걸 깨달았다고요?
2: 네. 제가 막 상을 받은 것도 아주 드문 일이고 요새는 밥상만 받고 있지만 뭐 복권 당첨된 적도 없고
1: 네.
2: 뭐 한데 사실 진짜 감사합니다. 라고 하게 된 거는 저희 어머니가 10년간 치매로 고생을 하셨는데
1: 네.
2: 치매 한 중기쯤에 집을 나가신 거예요. 근데 그때는 뭐 아무런 목걸이에 뭐 주소를 적어드린다든가 어머니가 휴대폰 갖고 계신 것도 아니었고 막막했거든요.
1: 네.
2: 근데 하루 만에 그러니까 1박을 하시고 이제 발견되셔서 경찰서에서 어머니 찾았다고 전화 왔을 때 그냥 제 입에서 저절로 감사합니다. 그게 뭐 찾아주신 경찰관님한테도 감사하고
1: 네.
2: 무사히 오실 어머니한테도 예. 감사하고 신이 있다면 신에게도 감사하고 그때 제가 막 너무 감사해서
1: 네.
2: 교회 안 다니거든요.
1: 네.
2: 하나님 우리 엄마 찾아주시면 제가 남은 생명의 10년을 바치겠습니다. 근데 인간이 참 치사해요. 무사히 돌아오시니까 5년으로 줄일 걸 그랬다. 어쨌든 그때 너무 감사했고 우리 네. 엄마 치매셨을 때 진짜 이게 모래시계가 떨어지는 것 같이 이제 쇠락해지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곁에서 체온을 느끼게 해주실 수 있다는 것만도 감사해서.
1: 그렇군요.
2: 제가 영광된 순간이 아니라 어쩌면 곧 입원해야 될 텐데 뭐 이런 순간
1: 네.
2: 이게 마지막일 수도 있는데 버텨주시는 게 너무 감사해서
1: 네.
2: 그때 진짜 감사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1: 맞아요. 네. 그런 시간에 감사를 떠올리면 뭐 지금 이 순간 감사하지 않을 게 없겠죠.
2: 네.
1: 유인경 작가님께 오늘 감사할 것은 무엇인가요?
2: 아, 오늘 저는 이 책이 프로그램에 출연해서 너무 오랜만에 거의 30년 만에 제가 라디오에 네. 첫 번째 고정 패널로 출연했던 FM 대행신의 프로듀서님을 만나게 됐어요.
1: 그 데뷔시켜주신 분이네요.
2: 네. 너무 감사하죠. 이거 뭐 네. TV는 사랑을 싣고도 나올 수가 없는 정도인데
1: 그렇네요.
2: 윤주영 아나운서도 제가 좋아하는 아나운서인데 또 뵙게 돼서 너무
1: 그러니까요.
2: 감사하고 매 순간 매 순간이 사실 감사한 것 같아요.
1: 네. 네. 점점 책 쓰는 시간이 빨라지신 것 같아서 올해는 이제 몇 번 뵐 수 있지 않을까 감사하는 마음으로
2: 천천히
1: 네. 기다리겠습니다.
2: 네.
1: 자, 오늘 유인경 작가의 책 만개 감사 함께했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2: 네, 감사합니다.
1: 네, 저는 스윗피플의 연주로 원더풀 데이 보내드리면서 인사드릴게요. 명사들의 책읽기 아나운서 윤지영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잠시 후 3시를 알려드립니다. KBS 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입니다. HLKC
1: 지금까지 대한민국 서울에서 방송하는 KBS 한국방송 제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KBS 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은 수도권 FM 104.9MHz, AM 1134kHz, 전주 675kHz, 창원 936kHz, 순천 576kHz로 매일 오전 6시부터 다음날 오전 3시까지 하루 21시간 방송하고 있습니다. KBS 한국방송은 2026년 방송 지표를 세계를 잇다, 내일을 밝히다로 정했습니다. KBS는 언제나 국민 곁에 함께하겠습니다. KBS 한국방송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심의규정을 준수합니다. 라디오 방송 편성 책임자는 라디오센터장 하종란입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서울에서 방송하는 KBS 한국방송 제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입니다. KBS 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은 수도권 FM 104.9MHz, AM 1134kHz, 전주 675kHz, 창원 936kHz, 순천 576kHz로 매일 오전 6시부터 다음날 오전 3시까지 하루 21시간 방송하고 있습니다. KBS 한국방송은 2026년 방송 지표를 세계를 잇다, 매일을 밝히다로 정했습니다. KBS는 언제나 국민 곁에 함께하겠습니다. KBS 한국

좋은 방송 밝은 내일 KBS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KBS 제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입니다. HLKC

모든 언어가 다 그렇지만 영어 공부를 하다 보면 참 재밌습니다. 재능이란 뜻의 영어, 우리가 선물로 알고 있는 기프트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 각각의 선물을 받고 태어났다는 겁니다. 그런데 받은 선물을 어디에 뒀는지 깜빡하고 잊고 사는 경우가 종종 있죠. 이왕 받았으니 우리 무엇에 쓰는 물건인지 꼼꼼하게 알아보고 제대로 활용해야겠습니다. 부모님들이나 선생님들이 함께 찾아보는 것도 좋겠죠?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인기가요 박노원입니다.

대한민국 인기가요 들국화의 내가 찾는 아이 들으면서 출발했습니다. 운동했으면 참 잘했겠네. 공부를 좀 더 했으면 좋았을 텐데. 이런 말들 은근히 듣는 분들이 계시죠. 남이 모르던 재능, 숨은 재능이 뒤늦게 발현돼서 그렇기도 할 텐데요. 일찌감치 알았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싶기도 하지만 뭐 지금이라도 운동 열심히 하고 시간 날 때마다 공부한다면 분명히 앞으로는 더 재밌게 생활할 수 있을 겁니다. 익힌 만큼 자신감 붙는 것이 중요하니까 말이죠. 징검다리 연휴를 보내고 있는 대한민국 인기

가요. 오늘 LP카페 영업 준비 마쳤고요. 신세미의 언타이틀도 함께 준비되어 있습니다. 노래부터 듣죠. 이용의 서울, 이어서 투 코리언스가 부릅니다. 언덕에 올라.

이용의 서울, 투 코리언스의 언덕에 올라 이렇게 두 곡 함께 하셨습니다. 신유숙님께서 오랜만에 다녀가셨고요. 또 심재조님께서는 언제나 그랬듯 반갑습니다 하면서 인사와 함께 비행기 이모티콘을 보내주셨어요. 비행기 타고 싶네요. 김지수님께서는 사연 소개된 날 적어주신 글인 것 같은데 어머 노디 지금 도서관 앞에서 커피 마시며 듣죠. 이름 불러주셔서 감사요 하셨거든요. 김지수님 지금 이 시간엔 어디서 뭘 하면서 듣고 계시는지 궁금하네요. 이소영님 대한민국 인기가요라 쓰고 사랑이라 읽어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진짜 고맙습니다. 이소영님 지금 여러분께서는 대한민국 인기가요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노래 두 곡 듣고 LP카페에서 다시 모이죠. 민혜경의 미니스커트 이어서 시아, 다비치, 티아라가 함께합니다. 여성시대

커피향보다 진한 추억이 턴테이블 위에서 빙글빙글 돌아가는 LP카페. 잊고 지냈던 누군가의 얼굴을 떠올리면서 오늘도 지난날의 음악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먼저 감상하실 곡은 1974년에 세상에 나와 사랑받은 양희은의 내님의 사랑은입니다. 이 앨범이 나오기 전까지 양희은은 주로 김민기의 곡으로 활동했죠. 그러다 이 시기부터 다른 뮤지션들의 곡들을 받게 됩니다. 내님의 사랑은 이 곡은 따로 또 같이 멤버이기도 했던 이주원의 곡입니다. 당시 양희은은 이 곡 외에도 이주원이 작곡한 한 사람, 또 내 꿈을 펼쳐라를 불렀는데요. 노래들이 낭낭한 그의 목소리와 잘 어울리면서 모두 히트했습니다. 이후에 이주원은 내님의 사랑은을 직접 불러서 따로 또 같이 3집 앨범에 싣기도 했는데 오늘은 양희은 버전으로 함께 듣겠습니다. 이 노래와 함께 소개해드릴 곡은 조진원 홍종임의 사랑하는 사람아인데요. 사랑하는 사람아는 TBC 라디오 7시의 데이트에서 개최한 듀엣 가요제 사랑의 듀엣에서 최우수상을 받았습니다. 노래는 곧바로 큰 인기를 누렸고 영화로도 만들어졌죠. 같은 제목의 영화 사랑하는 사람아라는 작품인데 1981년에 개봉했고요. 정윤희와 한진희가 주연을 맡았고 이후에 똑순이로 유명해진 김민희가 아들 역할을 맡아서 시리즈로 3편이나 나왔을 정도로 흥행에 성공했습니다. 당시 아역이었던 김민희의 눈물 연기가 장안의 화제가 되기도 했었죠. 그럼 두 곡 이어 듣겠습니다. 양희은의 내님의 사랑은 이어서 조진원과 홍종임이 함께 부릅니다. 사랑하는 사람아.

그렇게도 했죠. 오늘 들으실 재회는 지난 시절 사랑했던 그녀의 행복해 보이지 않는 현재의 모습을 보면서 가슴 아파하는 한 남자의 이야기를 담았습니다. 이 노래는 발표 당시엔 서태지와 아이들에 가려져 있었지만 음악 좀 듣는다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큰 인기를 누렸습니다. 박광현 3집에선 김건모와 부른 함께가 가장 많이 알려져 있긴 한데 오늘은 재회를 들어보시죠. 그럼 박광현의 재회와 함께 들을 곡은 색종이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1993년에 발표된 밴드 색종이의 음악성과 감성을 대표하는 노래인데요. 당시 과소비의 대명사로 알려졌던 오렌지족들의 사랑 이야기를 소재로 삼았는데 그들의 감정과 이별의 아픔을 솔직하게 그려냈습니다. 노래 중간에 내레이션 스타일의 랩은 지금에 와서는 조금 촌스럽게 느껴질지도 모르겠지만 추억을 불러일으키기에는 좋은 요소이기도 하죠. 자, 그럼 두 곡 이어 듣겠습니다. 박광현의 재회 그리고 색종이가 부릅니다. 사랑이라는 건.

오늘 LP카페에서 전해드린 추억의 음악들은 양희은의 내님의 사랑은, 조진원 홍종임의 사랑하는 사람아, 박광현의 재회에 이어서 색종이의 사랑이라는 건까지 전해드렸습니다. 대한민국 인기가요, 노래 한 곡 듣고 신세미의 언타이틀로 건너갑니다. 작은 거인입니다. 일곱 색깔 무지개.

0: 낯선 곳을 여행하듯 몇 분간의 음악 여행을 떠나보는 신세미의 언타이틀. 여행 가이드 신세미 음악 평론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0: 네. 신세미 평론가는 스마트폰 진동과 벨소리 중에 네. 어느 쪽에 더 예민하게 반응하는 편이세요?
1: 진동과 소리 중에 이제 어느 것에 더 민감하냐 이런 얘기신 네. 것 같은데 아무래도 이 소리 지하철 탔을 때 이제 누군가의 벨소리가 크게 울리면 정말 깜짝합니다. 오히려 좀 진동은 본인에게만 그 진동이 가기 그렇죠, 때문에 네. 저는 진동 소리엔 좀 익숙해진 것 같은데 벨소리는 언제 들어도 놀라움을 주는 것 같아요.
0: 가끔씩 막 엄청나게 큰 네. 벨소리가 울릴 때가 있죠.
1: 정말 천지개벽한 듯한 그런 음량으로 울릴 때가 있죠.
0: 맞아요.
1: 네.
0: 자, 오늘 우리가 들어볼 언타이틀 곡 어떤 노래일까요?
1: 네, 오늘은 언타이틀 코너라면 정말 그냥 숙명적으로 소개해야 할 것만 같은 언타이틀 그룹의 1집 앨범 무제에서 수록곡 준비했습니다.
0: 아, 예.
1: 네, 2인조 그룹인데 유건영과 서정환 이렇게 두 명으로 이뤄진 그룹이죠.
0: 언제 데뷔했었죠, 언타이틀이?
1: 네, 96년에 데뷔해서 거의 한 3년 정도 정말 짧지만 이제 뜨겁게 활동하고 해체를 했는데요.
0: 예.
1: 이 중에서 이제 멤버 중에 유건영은 이제 또 작곡 가로 전향을 해서 훌륭한 음악들을 또 많이 남겼어요.
0: 그 유명한 강남스타일. 네.
1: 다들 아시는.
0: 그렇죠.
1: 그 강남스타일이 아무래도 유건영의 작곡 음악 중에 가장 유명할 것 같고.
0: 아, 글로벌 히트곡인데요.
1: 네, 또 뭐 비 아니면 뭐 싸이나 G.O.D의 음악들도 썼었는데요. 이렇게 그룹 활동 이후에도 가요계에 좀 다양하고 좋은 음악들을 남긴 이들이 이제 시작부터 좀 음악을 대하는 각오가 남달랐어요.
0: 네.
1: 음악 장르나 이제 색깔에 구애받지 않고 좀 다양한 스타일의 음악을 하고 싶다 이런 의미를 살려서 언타이틀이란 이름을 지었다고 하고요. 보통 이렇게 그룹의 방향에 대해서 좀 확실하게 정하고 시작을 하면 대부분 이걸 데뷔 앨범에서 본격적으로 좀 보여주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거든요.
0: 아무래도 그렇겠죠. 네.
1: 그래서 실제로 진짜 1집은 정말 다양한 장르와 색깔의 음악들로 채워져 있고요. 일명 이 태권도 춤을 선보였던 그 타이틀곡 책임져가 또
0: 기억나네요.
1: 예, 인기가 있었고 이제 수록곡 중에서도 R&B 발라드풍의 조금 더라는 곡도 있었고요. 또 일렉

0: 일렉트로닉 쪽의 장르로 조금 더 기울었던 그 하우스풍의 음악 자존심이란 곡도 이제 좋은 반응을 얻었던 기억이 납니다. 네. 이렇게 다양한 앨범 수록곡을 가진 앨범 중에 오늘은 마지막 트랙인 오늘 밤이라는 곡 준비했고요.
1: 오늘 밤이요?
0: 네, 이 곡에는 또 업타운의 윤미래가 피처링을 했었습니다. 네. 이 곡은 조금 더 힙합의 문법을 살렸던 곡인데 이 곡을 또 2.5집을 발표할 때는 진주의 피처링으로 바꿔서 이제 또 리믹스를 해서 다시 발표를 했었어요. 이 리믹스 버전으로는 또 방송 활동을 했기 때문에 아마 이제 그 버전을 좀 많이들 알고 계실 텐데 오늘은 오리지널 버전 들어보겠습니다.
1: 네, 활동 기간은 그리 길지 않았지만 오래 기억되는 듀오 언타이틀의 오늘 밤 전해드리면서 신세미 평론가는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내일 다시 만나요.
0: 감사합니다.

언타이틀의 오늘 밤, 오늘 소개해드린 언타이틀 곡이었습니다. 대한민국 인기가요, 이 시간에 듣고 싶은 노래가 문득 떠오르거나 누군가에게 전하고 싶은 사연이 생각나시면 언제든지 저희에게 보내주세요.

KBS 라디오 홈페이지에서 대한민국 인기가요 입력하시고 청취자 참여란에 사연과 신청곡 남기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콩에 적어주셔도 됩니다. 어반자카파의 노래 듣겠습니다. 그대 고운 내 사랑.

어반자카파의 그대 고운 내 사랑 듣고 왔습니다. 이현주님께서 사연을 보내셨습니다. 친구의 아들이 우리 막내랑 동갑인데 오늘 훈련소 들어간대요. 지금쯤 헤어졌으려나? 소민아, 군생활 잘하고 오느라. 아프고 다치지만 않으면 되는 거지 라고 보내셨습니다. 맞습니다. 군복 입은 젊은이들만 보면 응원하게 되죠. 길 가다 거리에서 군인들만 봐도 등 한번 툭툭 두드려주고 싶기도 하고요. 그래서 요즘 뭐 식당에서 군인들이 식사면 대신 계산해주는 어른들도 있다는데요. 야, 소민군 몸 건강히 군생활 잘 하시기를 저도 빌어봅니다. 이현주님 말씀이 맞습니다. 아프고 다치지만 않으면 되는 겁니다. 소민군 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또 얼마 전 관공서에서 꾸준히 일하고 싶다고 사연 남기신 공은집님께서 노디 5월 근무 대략적 스케줄로 왔는데 아마도 관공서에서 격일로 일할 것 같습니다. 요즘은 어학에 관심이 생겨서 공부할 책도 샀답니다. 라는 사연 보내셨어요. 그러니까 공은집님 바라던 대로 되신 거죠? 예, 격일이면 최소한 절반 이상은 된 것 같은데 공부하시려고 어학책도 사셨다는 거 보니까 마음의 여유도 생긴 것 같고 계획대로 잘 지내고 계신 것 같아서 제가 다 흐뭇합니다. 사연 고맙습니다. 공은집님. 오늘 끝고 전해드릴 시간이네요. 루시드 폴의 봄눈 전해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인기가요 박노원이었습니다. 여러분 내일 만나요.

0: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잠시 후 7시를 알려드립니다. KBS 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입니다. HLKC
1: KBS 오디오북 최고의 클립

인문 여행자, 사라진 시간을 걷다. 김경환 지음, 성우 이규석 읽음. 어떻게 한 인간이 이렇게 많은 경험을 하고 많은 땅을 주유하며 초인적인 삶을 살 수 있었을까? 그는 62년의 일생 동안 30여 권의 책을 펴냈다. 소설과 에세이, 논픽션을 썼고 제5열 같은 희곡도 창작했다. 그중 소설 10여 편이 할리우드에서 영화로 제작되었다. 누구를 위하여 종을 울리나를 비롯한 여러 작품은 영원한 베스트셀러로 자리 잡았고, 노인과 바다는 그에게 퓰리처상과 노벨 문학상을 안겨주었다. 하드보일드 스타일의

문체와 작품에서 대부분의 의미는 수면 아래에 숨겨져 있어야 한다는 서사 원리인 빙산 이론 같은 소설 미학은 그가 남긴 최고의 유산이다. 광적인 읽기 몰입과 광적인 쓰기 몰입. 헤밍웨이는 읽으면 쓰게 되고 쓰면 더 읽게 되고 더 읽으면 또 쓰게 되는 아름다운 쳇바퀴에 갇혀 일생을 보냈다. 제1차 세계대전을 직접 겪었고 이후 종군 기자로 제2차 세계대전, 그리스, 튀르키예 전쟁, 스페인 내전, 중일 전쟁을 취재했다. 중국 체류 당시에는 공산당과 국민당 진영을 넘나들며 전쟁의 실상을 기록하기도 했는데 이러한 전쟁 경험은 작품마다 소중한 재료가 되었다. 또한 헤밍웨이는 바다낚시와 투, 사냥, 복싱 같은 거친 스포츠를 선호했고 음주운전도 끊지 못했다. 평생 32회의 사고를 당했고 40대부터는 매일 위스키를 1리터씩 마셨다. 4명의 여인과 결혼, 이혼을 반복했고 잠깐 스쳐간 이성 친구도 적지 않았다. 한 인간이 그 많은 글을 쓰고 그 많은 사랑을 하고 그 많은 책을 읽으며 그 많은 나라와 전쟁터를 떠돌 수 있었다는 사실이 나로서는 쉽게 믿기지 않는다. 진정한 작가는 언제나 자신이 이루지 못한 혹은 다른 이들이 시도했으나 실패한 무언가에 도전해야 한다. 그러다 보면 때때로 큰 행운이 따르는 대성공을 거두게 될 것이다. 어니스트 헤밍웨이. 평생 죽음을 쫓아다닌 드라마틱한 인생. 가만히 있어도 다가오는 죽음을 헤밍웨이는 온몸으로 거슬러 올라가며 근원을 추적했다. 그의 모든 작품에 죽음의 냄새가 물씬 풍기는 이유이지 않을까. 결국 1961년 헤밍웨이는 아이다호 캐첨의 자택에서 엽총 자살로 마지막을 선택했다. 더불어 그의 일가 또한 아버지는 총으로, 여동생은 약물 과다 복용으로 자살했다. 남동생 레스터 역시 권총으로, 아꼈던 손녀딸 마고 헤밍웨이까지 1996년 약물 복용 자살로 생을 마감했다. 사람을 강하게 만드는 것은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라 무엇을 하고자 노력하는 것이다. 어니스트 헤밍웨이. 인간의 관심사를 건강과 일, 친구와 술, 침대에서 즐기기 등으로 정의한 헤밍웨이의 자살은 후대에 많은 깨달음을 주었다. 그는 스스로에게 부끄럼 많은 은둔자였던 셈이다. 총과 낚싯대, 펜으로 온 세상을 황소처럼 유랑한 거인. 소설보다 더 극적인 삶을 살다간 인간 헤밍웨이는 죽지 않고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언제까지나 영생을 누리고 있다.

0: 역시 최고의 클랩.
1: 행복한 새벽의 성지. 태국 수코타이.

동남아시아의 중심부인 태국은 이 지역에서 유일하게 식민지를 경험하지 않고 독립을 지켜왔다. 최고의 날씨와 지정학적으로 좋은 위치에 맛있는 음식과 후한 인심까지 더해져 살기 좋기로 소문난 나라다. 여기에 우리나라 3배 정도 크기의 광활하고 비옥한 영토는 물론 7천만 인구까지 갖췄으니 축복받은 곳이라 칭해도 과언이 아니다. 며칠 동안 방콕에 머물다가 아침 일찍 공항에 나가 경비행기에 몸을 실었다. 태국의 과거를 보고 싶어서였다. 한 시간 만에 태국 북부 스코타이 공항에 내려 옛 성터를 찾았다. 화려했던 도읍지는 고요했고 동서와 남북으로 2km 정도의 정사각형 형태로 조성된 역사 유적지에는 사원의 일부와 불상 몇 개, 반쯤 잘려나간 돌기둥들이 남아있었다. 방어의 벽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지만 건너지 못하게 설계된 물길의 이중 배치가 인상적이었다. 나는 사라진 그 흔적 속에서 5km 둘레 안쪽의 왕궁과 서원의 돌계단에 발걸음을 남기면서 아쉬움을 달랬다. 자전거를 빌려 타고 예터 사이를 느린 속도로 돌았다. 남아있는 흔적들이 푸른 하늘과 대칭을 이루며 정적 속에 묻혀 있었다. 한때 화려했던 왕도는 세월에 풍화되어 버린 잔해들 사이로 바람만이 오가고 있었다. 거친 질감으로 뜯기고 부서진 돌기둥 틈새로 사암의 굵은 모래 입자들이 선명했다. 태국 선조들은 6세기에서 11세기경부터 중국 윈난 지역에서 점차 남쪽으로 밀려 내려오며 인도차이나 반도에 정착했다. 13세기 초 몽골 침공으로 남하가 가속화되면서 크메르 영향권에서 벗어나 1238년 스코타이 왕국을 세웠다. 북부에서는 치앙마이, 란나 왕국이 동시대에 형성되며 스코타이와 함께 타이족 국가들이 번성했고 이후 중부 아유타야와 방콕으로 이어졌다. 이들은 당시 동남아시아의 강자인 크메르 영토에 자리를 잡고 역사를 다시 썼다. 영토가 넓은 태국은 그만큼 다양한 민족과 지역 전통을 포괄하면서 종교나 문화의 깊이도 여러 층위로 발전해왔다. 거대한 사찰터와 화려한 불교 유적들이 산지한 것은 불심으로 나라를 지탱하려 했던 당대 사람들의 유산이자 절에서 수도하는 삶을 최고로 여기고 섬기는 문화가 만들어낸 결과다. 스코타이 역사 유산 가운데 상당수는 화려한 전성기를 구가했던 람캄행 대왕 시기의 번영을 배경으로 형성되었다. 그는 기존의 힌두교, 불교 전통 위에 테라바다, 상좌부 불교를 국교로 삼으며 후대에 태국 문자로 이어지는 스코타이 문자도 창제했다. 스코타이 왕국은 현대 태국의 기초를 만든 첫 타이 왕국으로 자주 언급되며 스코타이 이전에는 무앙이라는 작은 지역 세력들이 군웅할 거였다. 일대를 제압하고 국가 형태를 갖춘 왕국의 첫 출발점이었다. 약 13세기 중엽부터 15세기 초까지 대략 150년 남짓 상좌부 불교 왕국의 중심지로 기능한 셈이다. 세월에 쓰러진 수백 개에 이르는 사찰터와 탑, 불상 유적은 발굴되었거나 부분적으로 복원되었다. 방콕과 치앙마이 중간쯤 위치한 지리적 안정성과 비옥한 평야, 풍부한 수자원이 번영의 바탕이었다. 전성기 스코타이는 물에는 물고기가, 들판에는 쌀이 가득하였고 누구나 자유로이 교역을 하러 다녔다고 기록될 정도로 번성했다. 스코타이는 원나라와 교역관계를 맺으면서 도자기 생산과 무역이 크게 발달했고 상갈록 도자기로 대표되는 독자적 양식을 발전시킨 중요한 생산지 가운데 하나였다. 넓은 사원터와 엄청난 불상들의 자취는
스코타이에 지나간 영화를 짐작하게 했다. 이 도시는 14세기 후반 이후 북쪽 란나와 남쪽 아유타야의 압박, 내부 분쟁 속에서 세력이 점차 약화되었다. 게다가 내륙의 분쟁까지 가세한 20년의 세월은 모든 것을 무너뜨렸다. 1378년 결국 근처에서 세력을 키운 아유타야의 압박,

0: 유타야 왕국에 흡수되면서 1438년에 독자적인 왕조는 무너졌다. 수코타이에 이어 아유타야, 톤부리, 지금의 짝그리 왕조로 태국의 권력은 이어졌다. 현재 최고의 통치자인 라마 10세 국왕의 사진은 수코타이 시내에서도 곳곳에서 만날 수 있었다. 유적지 복원은 태국 정부의 오랜 노력이 뒷받침된 결과다. 그 결과 수코타이 역사공원과 인근 도시 유적은 1991년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되었다. 왕궁터의 중심지 왓 마하탓 사원은 비교적 옛 모습을 잘 지키고 있었다. 전형적인 태국식 대형 불상이 중앙에 자리 잡고 주변을 벽돌 불탑들이 감싸는 구조였다. 불상의 몸은 흰 석회가 발라져 있었고 머리 위로는 불꽃이 치솟았다. 여기서 불꽃은 부처의 지혜를 상징하는데 그 모양새가 바깥 연못과 어우러져 묘한 신비감을 드러냈다. 고대 그리스나 로마의 어느 유적지 못지않은 경이로움이 숨겨져 있었다.
1: 최고의 클립으로 변신!
0: 왓은 태국어로 사원을 뜻한다. 수코타이의 최대 사원 왓 마하탓은 해자로 둘러싸여 있었다. 수많았던 불탑은 거의 없어지고 복원된 일부가 전성기의 영광을 지키고 있었다. 왕실 최대 사원의 위용만 성터 곳곳에 남아있었다. 기둥 위 사라진 건물들은 지나간 시간을 그려내야 하는 상상의 영역이지만 백색 부처의 독특함은 사원의 자랑이다. 미소 가득한 석불에 위로받고자 하는 이들의 발길이 연중 이어지고 있었다. 옛 성터의 대표 건축물은 왓 시사와이다. 힌두교풍 분위기에 옥수수처럼 생긴 트리플 주탑이 눈길을 끌었다. 힌두교의 브라흐마와 비슈뉴, 시바에게 봉헌된 것이 오랜 세월을 거쳐 불교화되었다. 입구에서 걸쳐 보이는 불탑 건축은 인도의 전형적인 시바 여신 사원을 연상하게 했다. 연못을 경계로 오른쪽 방향에 세워진 스리랑카식 남방불교 사원과 첨탑도 일품이었다. 종 모양의 육중한 지상 유선형 사원에서 솟아오른 첨탑이 허공을 향하는 구조다. 방콕의 에메랄드 왕궁처럼 수코타이 옛 성터에도 불교와 힌두교, 스리랑카 풍의 소승 불교 사원이 사이좋게 공존하고 있었다. 포용과 너그러움이 배어난 바탕을 짐작하게 한다. 수코타이는 타이족의 이상적인 불교 정토로 만들어진 만큼 이 공간에 다양한 종교와 문화가 포용되었다. 그들은 생명수인 차오프라야 강물을 관계시설로 끌어들여 미리 파놓은 호수에 저장시키는 방법으로 성읍의 발전을 도모했다. 땅은 해자로 연결되고 사각과 원형으로 어우러져 흘러나가는 독특한 지형을 만들어냈다. 이곳은 낙원을 함께 꿈꾼 동남아 중세인들의 거점이었다. 스코타이 사원에 그려진 만다라가 시선을 유혹했다. 만다라는 원을 뜻하는 산스크리트어 만다라를 소리대로 번역한 것이다. 본질을 의미하는 만다와 소유를 뜻하는 라가 결합된 말이다. 힌두교에서 생겨났지만 불교 쪽에서 더 많이 사용한다. 불가의 수행을 상징하는 만다라는 명상을 통해 수행자가 우주와 합이라고자 하는 깨달음의 안내도다. 세상을 등진 수행자들의 마음 상태이기도 해.

왓 마하탓은 대형 불탑을 중앙으로 주변에 8개의 아담한 탑이 배치되어 부처의 세계로 갈 수 있는 만다라 형상의 재현이다. 번뇌와 갈등에서 벗어나는 걸 반복하는 만다라 속에서 나에 대한 집착도 자연스럽게 내려놓았을 것이다. 그때나 지금이나 산다는 것은 고단함이고 벗어던져야 하는 숙명의 짐이었던 모양이다. 절터에 산재한 체디, 불탑과 비한, 법당의 연결조합은 신비한 불성을 자극했다. 인도차이나 반도의 다양한 불교 양식이 혼합되어 스코타이의 역사 속에 녹아든 현장이었다. 왓 사시는 아름답고 유연한 자태로 걸어가는 부처를 표현한 태국 예술을 대표하는 작품이다. 국제적으로 수많은 탐방객들이 찾는 걸작이기도 하다. 옛사람들도 삶에 지칠 때마다 이곳에서 서방 정토 극락세계로 향하는 깨달음을 생각했을 것이다. 세월에 쓰러진 돌기둥과 이끼, 또 말라버린 불상들이 마음을 흔들었다. 호수는 하늘이 지나는 시간에 맞춰 매 순간 황홀한 이상향을 그려내고 있었다. 스코타이는 부다의 행복한 새벽을 의미한다. 최초의 의도대로 당대 사람들은 부처가 행한 깨달음을 통해 누구나 피안의 세계를 꿈꿀 수 있는 희망을 주고자 했을 것이다. 장자의 말처럼 인생은 잘 놀다 가는 것일 텐데 이곳을 걷고 있는 모든 이들이 그런 생을 실천하는지는 의문이다. 다만 불교의 너그러움과 여유를 아는 태국인들은 항상 잔잔한 미소 속에 두 손을 모으고 정겨운 표정들이다. 태국의 세계적인 불교 지도자 아잔 차 스님은 번뇌에 빠진 이들을 조건 없이 건전해주는 현인이었다. 태국 북동부 태생으로 숲속에서 참선하고 출가한 후 위대한 스승이 되었다. 불가의 과거와 현재의 연결고리를 찾아낸 선승에게 태국인들은 변함없는 존경을 보내고 있다.

여러분은 지금 김경한 작가의 인문여행자 사라진 시간을 걷다를 들으셨습니다. 여행은 낯선 세상을 발견하는 기회인 동시에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행을 통해 새로운 힘을 얻기도, 삶의 방향을 다시 정립하기도 하죠. 이 책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시간 속에서도 사라지지 않고 지금까지 빛을 발하는 세계의 흔적을 돌아봅니다. 역사적 사건이 지나간 공간, 한 개인의 고뇌가 깊게 각인된 장소처럼 시간의 층위가 켜켜이 쌓인 곳들을 직접 눈으로 보고 발로 밟아본 곳에 대해서 써내려간 책 인문여행자 사라진 시간을 걷다. 지금까지 성우 이규석이었습니다.

0: 소셜 넘버를 좀 불러주시겠습니까? 안 그럼 강제로 연행하겠습니다.
1: 무슨 일이야?
2: 데이지, 나 붙잡히기 싫어. 구해줘 데이지.
3: 장은 고개를 돌려 구원을 바라듯 데이지를 바라보았다. 데이지는 멍하니 창문만 응시했다. 도망칠 궁리를 했지만 사방이 막힌 데다 경찰관 한 사람을 제압한다 해도 둘 중 한 사람은 붙잡힐 수밖에 없었다.
2: 여기서 끝이구나. 제 소셜 넘버는... 안 돼, 대시! 안 돼!
1: 인수야! 도망가! 야!
4: 여자가 2층에서 뛰어내렸어!
1: 다친 것 같은데?
2: 데이지가 나 도망가는 시간 벌어주려고 일부러 뛰어내린 거야. 아이씨, 데이지도 붙잡히면 안 되는데. 데이지한테 가? 아니야, 지금 데이지한테 갈 수 없어. 여기서 붙잡히면 바로 추방이라고.
3: 경찰관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렸으나 장은 돌아보지 않았다. 데이지와 늘 가던 공원을 향해

0: 세이지, 아유, 왜 이렇게 안 와? 아, 붙잡혀갔나?
1: 공원에는 노숙자 두 명이 우산을 쓰고 술을 마시고 있었다. 장은 반대편 벤치에서 불 켜진 빌딩들을 바라보았다.
2: 세이지, 목발 조심해.
3: 고마워.
0: 세이지, 미셸. 근데 세이지 목발.
4: 조금 다쳤어. 괜찮아.
5: 괜찮긴.
0: 아니, 나 추방 나가는 거 막으려고 창문에서 뛰어내리다가.
4: 야, 너는 남친이라면서 데이지를 그냥 버려두고 도망가면 어떡하니?
2: 미셸, 데이비드한테 너무 그러지 마. 데이비드는 나 버려둔 적 없어. 뛰어내린 것도 나 스스로 결정한 거야.
4: 남친 추방당하는 건 막으려고 뛰어내린 거잖아. 경찰관들 따돌리려고.
0: 경찰은?
4: 왜? 겁나? 경찰 달고 왔을까 봐?
0: 그래, 겁난다. 근데 미국 국적인 네가 불법 체류자 심정을 알아? 붙잡히면 바로 추방인데 그 심정을 아냐고.
2: 미셸, 불안해. 데이비 잘못 아니라니까. 그래도 나 뛰어내렸을 때 마침 미셸이 도착해서 미셸 차로 도망친 거야.
0: 아, 고맙다 미셸.
4: 의료보험이 없어서 제대로 된 치료는 못했고 석고로 깁스만 했어. 제대로 치료 받아야 된대. 안 그럼 흉터 남는 건 당연하고 영원히 불구가 될 수도 있댔어. 데이비드, 우산 받아. 나 간다.
0: 아, 여러 가지로 고맙다. 내가 데이지한테 구해달라는 눈빛을 보냈어. 그래서 데이지가 뛰어내린 거야. 데이지 다리 다친 건 전부 나 때문이야. 나 때문에.
5: 내 이름으로 된 가방 만들러 유학 온 건데 불법 체류자에 이젠 다리도 못 쓰게 됐네.

0: 데이지는 가족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가방 디자인을 공부하러 뉴욕에 왔다. 환상이 깨진 건 데이지가 대학에서 2년을 보낸 후였다.
1: 아빠, 힘든 거 아는데요. 제발.
2: 너 하나 때문에 온 가족이 빚더미에 앉을 순 없어.
1: 생활비는 제가 어떻게든 알바해서 견딜 테니까 학비만요. 2년만 더 다니면 졸업하고 졸업하면 제가 다 갚을게요. 몇 배로 갚을 테니까. 아빠, 제발.
2: 민지, 넌 네 생각만 해? 네 꿈만 소중하고 다른 식구들은 어떻게 되든 상관없어? 더 이상 보내줄 돈 없으니까 그렇게 알아.
0: 데이지는 학비가 끊겨 휴학할 수밖에 없었다. 그렇다고 곧바로 꿈을 포기한 건 아니었다. 닥치는 대로 아르바이트를 했다. 하지만 학비의 10%도 모으지 못했다. 데이지는 끝내 복학하지 못했고 그 사이 유학 비자가 만료되어 불법 체류자 신세가 되었다.
3: 뉴욕의 학비가 조금만 쌌더라면 내 꿈은 이뤄지지 않았을까.
1: 근데 이제 다 소용없어. 꿈도 희망도 다 버렸으니까.
4: 아니야, 데이지. 야, 내가 어떻게든 방법 찾아서 데이지 너 꿈 이룰 수 있게 꼭 도와줄게. 데이지, 넌 아무 걱정하지 말고, 어? 치료할 생각만 해. 데이지 다리도 치료해주고 꿈도 이뤄주려면 무엇보다 영주권부터 따야 돼. 무슨 수를 써서라도 반드시 영주권을 따고 말 거야.
0: 데이지는 경찰관이 또 찾아올까 봐 자신의 물건을 내버려 둔 채 31번가에 새 집을 구했다.

0: 아, 좋은 놈이 이거 왜 전화를 안 받는 거야? 3개월 전 허드슨 강가에서 만난 후 통 보이지도 않고 이 지은죄가 있으니까 피하는 거겠지. 근데 마이클 추방당할 때 사무엘도 급하게 도망갔잖아.
1: 아 참, 내 정신. 나 급한 일 있어. 먼저 간다.
0: 아니야, 사무엘은 추방당해서 한국으로 돌아갔어. 좋은 말대로 사무엘이 마이클을 신고했다는 건 말이 안 돼. 그리고 경찰관이 데이지랑 나 잡으러 왔을 때 마이클하고 사무엘은 한국에 있을 때야. 또 신고할 수도 없었다고. 아, 여러 가지로 그 존이 유력한데. 아니 만약 그렇다면 왜 그깟 돈 빌려주지 않았다고? 와, 그 에휴 설마. 에휴 아닐 거야. 프로포즈 하는데 반지만으로는 부족하다. 옷 좀 사야겠어. 아, 오큘러스 플라워 꽃집.
2: 어서오세요.
0: 장미 한 다발 주세요.
2: 아, 여자친구 줄 건가 봐요.
0: 예, 여자친구는 아니고 청혼할 사람에게 줄 겁니다.
3: 장은 꽃다발을 사들고 마거릿의 집으로 걸어갔다. 아파트 입구에 있는 콩배나무 위로 샤프 펜슬을 거꾸로 세워놓은 듯한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이 보였다. 장은 주머니에 넣은 반지를 만지작거리며 아파트 출입문 앞으로 다가갔다.
4: 저기요! 2903호 갑니다.
0: 에... 내가 도거킹 서비스하러 이 아파트 드나드는 거 뻔히 알면서 야, 인사도 안 하네. 다른 사람들한테는 그렇게 그냥 친절하면서 응? 도어맨까지 불법 체류자 차별하는 거야 뭐야. 아유.
3: 장은 로비 오른쪽에 있는 엘리베이터로 가서 상향 버튼을 눌렀다. 잠시 후 엘리베이터가 내려와 문이 열리면서 마거릿의 옆집에 사는 올리버와 눈이 마주쳤다. 올리버는 꽃다발에 눈길을 주더니 장의 팔을 툭 쳤다.
5: 아, 이거 눈을 어디 두고 다니는 거야?
0: 참 누가 할 소리를.

0: 장은 엘리베이터를 탄 후 29층에서 내렸다. 늦은 오후에 햇볕을 쬐면서 잠시 숨을 골랐다. 어느 정도 안정이 됐을 때 꽃다발을 뒤로 숨기고 현관문을 두드렸다.
1: 하이, 어서 와요, 데이비드.
2: 아유, 안녕하세요.
1: 저 커피 내리는 중인데 마실 거죠?
2: 예, 예, 고맙습니다.
0: 장은 6인용 가죽 소파에 앉아 주방에서 커피를 내리는 마거릿의 뒷모습을 바라보았다. 홈드레스를 입어선지 170cm 넘는 키가 더 커 보였다. 머리카락은 하얗지만 뒷모습을 보면 그리 늙어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커피를 들고 오는 앞모습은 화장을 지워 늙어 보였다. 마거릿은 거실 탁자에 커피를 내려놓고 맞은편 소파에 앉았다.
1: 이제 오늘이 반려견 폴로 산책하는 날인가요?
2: 아니요, 아닙니다.
1: 아, 그럼 무슨 할 말이라도. 혹시 폴로 산책시켜주는 비용이 적어서 그래요?
2: 아유, 아니요.
1: 그럼 뭐죠?
2: 아휴, 그게... 우리 결혼해요.
1: 결혼이요?
2: 왜 빨리 대답을 안 하는 거야? 거절인가? 그럼 안 되는데? 마거릿! 죽을 때까지 옆에 있어줄게요. 마거릿이 외롭지 않게 해.

0: 장이 마거릿과의 결혼을 처음 생각한 것은 1년 전이었다.
1: 손님, 스너글링 시작하겠습니다.
2: 데이비드가 안아주니까 너무 좋다. 나 요즘 죽음의 순간을 혼자 맞이할까봐 두려워요. 죽어서 한두 달 후에 발견되는 건 두렵지 않은데 아무도 없이 혼자 쓸쓸한 죽음을 맞이하는 건 두려워. 첫 번째 남편한테서 얻은 아들 브라이언은 1년에 한두 번도 오지 않고요.
3: 잠깐, 마거릿을 잘 이용하면 영주권을 딸 수 있겠는데? 홍콩계 미국인 줄리아는 나를 사랑한다 그러지만 결혼하자 말은 안 하잖아. 왜? 아유, 젊었으니까. 미국 국적의 젊은 여성이 불법 체류자와 결혼하길 꺼리는 건 당연해. 불체자 아니더라도 선택지가 많으니까. 하지만 나이가 많은 여성이라면 얘기는 달라져. 게다가 지금 마거릿은 스스로 외롭다고 말하잖아. 이건 기회야. 두 번 다시 오지 않는 절호의 찬스.
0: 그날부터 장은 마거릿이 부르면 밤낮 없이 찾아가 정성껏 안아주었다. 종종 마거릿이 좋아하는 크로넛을 사다주고 식탁에 마주 앉아 저녁도 같이 먹었다. 무엇보다 마거릿의 마음을 얻으려고 서비스로 10분씩 더 안아주었다. 어느 정도 마음을 얻었다고 생각했을 때 장은 마거릿과 결혼 거래를 하기로 결심했다. 그런데 마거릿은 꽃다발을 탁자에 내려놓고 장의 마음을 떠보듯 가만히 쳐다보기만 했다.
3: 아니, 왜 대답은 안 하고 보기만 해요?
2: 데이비드가 나 죽을 때까지 내 옆에 있어주면 난 데이비드에게 뭘

0: 울줘야 하죠?
1: 솔직하게 말할게요. 영주권이요.
0: 사랑이 아니라 영주권.
2: 마거릿의 눈빛이 살짝 흔들렸다. 마거릿은 탁자 바구니에 있는 사탕을 까서 입에 넣고 껍질을 문질렀다. 거절당할까봐 장은 반지 상자를 꺼내 뚜껑을 열어 마거릿이 볼 수 있도록 돌려주었다.
1: 이 반지는 제 마음입니다.
0: 마음이라. 어디 보자.
2: 마거릿은 반지를 이리저리 살펴본 후 왼손에 끼려다가 오른손 네 번째 손가락에 끼웠다. 왼손에는 게리의 반지가 끼어 있었다. 그러다 반지를 빼서 꽃다발과 함께 장에게 돌려주고 휴대전화 액정 화면에 입맞춤을 했다. 액정 화면에는 마거릿의 두 번째 남편인 게리 사진이 깔려 있었는데 얼핏 보기에 동남아인 같았다.
0: 내가 데이비드 나이라면 프로포즈를 받아들였을 거예요. 하지만 난 나이가 너무 많아요. 데이비드는 39밖에 안 됐는데.
1: 나이가 무슨 상관이에요? 여기 뉴욕이잖아요. 뭐든 가능한 꿈의 도시 뉴욕.
0: 더 할 말 없으면 가져요.
1: 한 번만 더 생각해 봐요. 이건 마거릿에게도 괜찮은 제안이에요.
0: 나 졸려. 폴로, 이리 와.
1: 지금껏 마거릿이 보여준 호의는 부으셨을까? 그만 가보겠습니다.
0: 정말 죽을 때까지 내 옆에 있어줄 거예요?
1: 네, 그럼요.
2: 장은 마거릿의 손을 덥석 잡았다.

0: 진현금을 안고 흐느끼는 황진이.
1: 난 언제고 당신을 기다려. 당신 말대로 나만의 일이 되어도.
2: 사랑하고 이별하는 일이 솔직히 아씨가 초보는 아니잖아요.
3: 동짓딸 기나긴 밤을 한 허리를 베어내어
4: 사랑하는 임과 함께하는 그 밤의 시간을 끊임없이 복사!
5: 복사!
4: 붙여넣기!
5: 붙여넣기!
4: 복사!
5: 복사!
4: 붙여넣기!
5: 붙여넣기!
6: 선녀 같은 모습에 장군의 마음을 가진 여인이라니.

0: 네가 웬일이냐? 기방으로는 고개도 안 돌릴 거라 여겼는데.
1: 오랜만에 동백을 찾아온 황진이.
2: 기방을 떠나신다고 들었습니다.
0: 너무 오래 앉아 있었지. 네가 우리 송도 기방을 유명하게 만든 덕이 아니었겠느냐.
2: 어디로 가실 계획인지요?
0: 외롭지 않은 곳.
2: 찾으시면 저한테도 좀.
0: 내가 미울 텐데.
2: 사랑하는 일도 미워하는 일도 A4 용지 한 장 차이라 생각합니다.
0: 멘토가 화담 서경덕 선생이라고 하더니 네가 득도를 하였구나.
2: 아, 엄수 선생님은?
0: 귀 막고 눈 감고 인연 끊은 지 오래다.
1: 동백은 그렇게 송도 기방을 떠난다.
0: 자, AI, 세상 외롭지 않은 곳으로 가자.
3: 네, 동백님. 세상 외롭지 않은 곳은 없습니다.
0: 찾아. 이 넓은 세상 천지에 외롭지 않은 곳이 왜 없어?
3: 없습니다. 세상 외롭지 않은 곳은 없습니다.
0: 야, AI, 내가 성도 기방의 최장수 행세였어. 너 지금 나 무시하는 거지?
4: 동백아, 세상 외롭지 않은 곳은 없어.
0: 그래, 그렇구나. 그럼 난 어디로 가야 하나?

0: 서경덕이 50 중반을 넘어갈 즈음.
1: 좀 어떠십니까?
2: 이미 삶과 죽음의 이치를 오래전에 깨달았네. 무엇이 어지럽겠나. 편안할 뿐일세.

0: 이미 웰다잉을 몸소 실천했던 서경도는 자신의 죽음을 예감하던 중 평온한 죽음을 맞이한다.
1: 선생님,

0: 화담 서경덕이 세상을 떠난 후 사교계의 발을 완전히 끊은 황진이는
1: 아씨, 금강산에 봄빛이 한창 좋을 때입니다.
2: 이미 내 마음에 있다. 그분도 금강산을 좋아하셨는데.
3: 중국 사람들도 금강산 등반을 버킷리스트에 담아놓고 준비만 되면 쏘세앙 이러는 자들이 많지. 썰렁하지. 아, 계절에 따른 변화가 얼마나 눈부시고 아름다우면 철마다 이름표를 바꿔 달았겠나. 그럼 우리도 준비하시고
0: 쏘세앙. 양반으로서의 체면과 위신을 집어던지고 황진이와 짧은 사랑을 나누었던 소세양.
2: 한양 생각을 하니 문득 벽계수나리가 궁금하구나.
3: 청산리 벽계수야, 날 불렀어. 명원이가 날 불렀다고.
4: 와우와우와, Come down my friend.
1: 아, 벽계수. 추억을 심는 일이야 더 늦은 들 어떻겠습니까. 아씨, 백두산을 보시겠습니까?
0: 한때 전국을 유람하며 명산에 오르기를 즐겼던 황진이.
2: 모든 산의 기운이 이 마음속에 있다.

0: 넌 아직도 내가 물가에 어린아이 같으냐? 안절부절 못하는 네 눈빛이 그렇구나.
1: 남들은 아씨를 두고 연애 박사, 사랑꾼, 썸쟁이라고 하던데 제 마음은 왜 모르십니까?

0: 오늘은 사월이랑 실뜨기나 해야겠다. 사월아.
1: 예. 예, 아씨.
0: 실뜨기 하자.
1: 또요.
0: 햇볕이나 받으면서 놀고 싶구나.

0: 중년의 나이에 들어서면서 외부와의 접촉을 끊고 은둔 생활을 했다고 전해지는 황진이. 그런 이유로 황진이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생을 마감했는지는 알 수 있는 기록은 없다. 다만
1: 내가 죽어도 곡은 하지 마. 하지만 상여가 나갈 때는 풍악을 높이 울려라. 그리고 또 내가 죽걸랑 살아생전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애태웠으니 관을 쓸 것도 없다. 죽어서 까마귀 밥이라도 되어 그들에게 사죄하고 싶구나.
0: 라고 하는 유언을 평소에 남겼다고 전해진다. 하지만 황진이를 사랑했던 사람들은 지금의 북한의 장당군 남정현의 황진이의 묘를 만들었고 명월 황진이의 묘라는 묘비명을 세웠다.
1: 청산리 벽계수야 수의감을 자랑 마라. 어제오 내일이야 그릴 줄을 모르더냐. 달밝은 밤이면 그댄 무슨 생각하나요? 산은 옛산 그대로인데 물은 옛날의 물이 아니구나. 동짓달 기나긴 밤을 한 허리를 베어내어.
0: 세련되고 재기발랄한 문장력에 문학성까지 인정받은 황진이의 시조는 안타깝게도 열수가 조금 넘게 전해질 뿐이다.

0: 황진이가 남긴 시조와 함께 죽은 후에도 황진이와 관련된 로맨스와 해프닝은 끊임없이 당시의 화제거리가 됐는데.
1: 우와, 대박 대박. 야야야, 야, 야, 봐봐. 진이 누나 진짜 대박이야. 봐봐, 내가 읽어볼게. 동짓달의 긴 밤, 한 허리를 뚝 잘라내요. 대박, 엄청 잔인해요. 와, 대박.
0: 조선 4대부 집안의 후손으로 금수저를 물고 태어나기는 했지만 젊은 날 클럽을 찍어가며 접수했다는 꼬리표를 달고 다녔던 인물 풍류가 임재되시겠다.
1: 아, 이거 잔인한 게 아니구나. 아, 보자. 봄 이불 아래 고이고이 넣었다가 님 오시는 날 밤 구비구비 펴리라. 와, 진짜. 와, 아, 이 정도면 내가 누님으로 모셔야지. 어? 와, 진이 누님.
0: 28살 늦은 나이에 과거를 패스한 임재가 서북도 병마사로 발령받아 임지로 가던 중에,
1: 잠깐. 저 이 근처가 송도 3절 그 황진이의 묘가 있는 곳 아닌가요?
2: 야, 황진이.
1: 네.
2: 그리운 울림이군. 네? 이 고독한 길잡이보다도 먼저 사랑의 목적지를 찾은 분이었지. 아무래도 당신의 목적지는 그곳인 것 같군요. 자, 관성 드리프트로 우회전해서 갑니다.
0: 달리던 차가 우회전을 하자,
1: 아유, 지나칠 뻔했다. 스톱.
0: 근무지에 도착하기 전 평소 흠모하던 황

0: 승진이의 묘를 찾은 임재.
1: 갑자기 시를 짓고 싶어지는구나. 청초 우거진 골에 자는가 누웠는가. 붉은 얼굴은 어디 두고 백골만 묻혔으니 잔 잡아 권할 리 없으니 그것이 슬프구나.
0: 황진이를 위해 애도시를 남긴다. 그러나 이 사실이 실시간으로 한양에 전해지면서
2: 아! 여기 임재씨! 임재씨 맞죠? 아유 참 겨우 만났네. 발령주로 안 가셔도 돼요. 권고사직 됐어요. 권고사직. 에이, 조심 좀 하시지 정말.
0: 부임도 하기 전에 풍기문란, 기강해의로 파직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고 만 것이었다.
1: 권고사직. 하, 역시 우리 진이 누님 백골이 되어 누워 계시면서도 이 팔팔한 임재를 제치셨습니다.

0: 황진이 임재 그만 이유창
1: 동배가 어디로 가든 외롭지 않길 이자영
2: 시인 황진이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와이파이 한국인은 앞으로도 계속됩니다. 김자연
3: 와이파이 한국인 계속됩니다.

0: 가는 여행기 구석구석 코리아.
1: 안녕하세요. 여행작가 송일봉입니다. 5분 여행기 구석구석 코리아. 오늘은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에 있는 설악산 내설악을 찾아갑니다. 설악산은 잘 알려져 있다시피 외설악, 내설악, 남설악 등으로 크게 나뉘어지는데요. 외설악에는 흔들바위와 비룡폭포가 있고요. 남설악에는 오색 약수터와 주정골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여행지인 내설악에는 백당사, 봉정암, 12선녀탕 등과 같은 명소들이 있습니다. 자, 그럼 먼저 내설악의 명소 가운데 하나인 백담사부터 찾아가 보겠습니다. 백담사를 찾아가려면 용대리 주차장에서 출발하는 셔틀버스를 타야 합니다. 셔틀버스는 약 30분 간격으로 운행하고 있는데요. 약 15분이 소요됩니다. 물론 걷는데 자신이 있다면 약 6km 길이의 백담계곡 탐방로를 걸어도 됩니다. 백담계곡 탐방로는 몇몇 가파른 구간을 빼놓고는 나무데크가 잘 조성되어 있는데요. 5월 중순에는 이 백담계곡에서 진분홍색의 물철쭉꽃들을 많이 볼 수 있고요. 백담사 경내에서는 5월 초에 새하얀 야광나무꽃과 귀룩나무꽃을 볼 수 있습니다. 설악산 깊은 산 중에 있는 백담사는 그 자체로도 좋은 여행지지만 내설악의 절경 속으로 들어가는 들머리 역할을 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백담사를 출발해서 3.5km쯤 걸으면 영시암이 나타나고요. 영시암에서 2.5km쯤 걸으면 오세암에 도착하게 됩니다. 영시암에서 오른쪽 등산로를 선택하면 수렴동 계곡을 따라 봉정암까지 갈 수도 있는데요. 영시암에서 봉정암까지의 거리는 7.1km입니다. 백담사 부속암자인 오세암의 본래 이름은 관음암이었습니다. 하지만 5살 먹은 어린 동자순과 관련된 설화가 전해지면서 암자 이름이 오세암으로 바뀌었습니다.

이 오세암은 고 정채봉 작가의 동화 제목인 오세암을 통해 일반인들에게도 널리 알려졌는데요. 동화 오세암은 지난 2003년에 애니메이션 영화로 만들어지기도 했습니다. 오세암에서 1.4km쯤 걸으면 설악산 공룡능선의 시작점인 마등령에 이르게 되고요. 마등령에서 금강문을 지나 3.5km쯤 내려오면 설악산의 비경지대 가운데 하나인 비선대에 도착하게 됩니다. 비선대에서는 계곡 건너편으로 높은 봉우리 3개가 한눈에 들어오는데요. 가장 왼쪽에 있는 봉우리는 일명 장군봉이라고 불리는 미륵봉이고요. 그 옆에는 형제봉과 선녀봉이 사이좋게 나란히 서 있습니다. 세 개의 봉우리 가운데 미륵봉은 그 중턱까지 직접 올라갈 수 있는데요. 바로 이곳에 외설악 또 하나의 명소인 금강굴이 있습니다. 금강굴은 힘들게 올라간 만큼 충분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금강굴 아래에 있는 작은 전망대에서 크고 작은 봉우리와 능선들을 감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비선대에서 외설악의 들머리인 설악동 소공원까지의 거리는 약 3km인데요. 평평한 탐방로를 따라 천천히 걸어도 1시간 30분이면 설악동 소공원에 도착할 수 있습니다. 현재 설악산에는 14개의 지정 탐방로가 조성되어 있는데요. 그 가운데 저는 오늘 소개해드린 코스를 가장 좋아합니다. 군데군데 가파른 구간이 있어서 조금 힘이 들긴 하지만 비교적 호젓한 산길을 걸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5분 여행기 구석구석 코리아. 오늘은 강원특별자치도 잉재군에 있는 내설악에 대해 소개했습니다. 지금까지 여행작가

0: 아픈 사람을 만나면 의사가 되고 위험에 빠진 사람을 만나면 구조대가 됩니다. 장애인에겐 친구가 되고 사회적 약자의 목소리를 전합니다.
1: 장애에 대한 정보나 뉴스가 접하기가 쉽지가 않은데 이제 다양한 장애 이슈를 들을 수 있어서 듣다 보면 평소에 잘 몰랐던 새로 알게 되는 것들도 많아요.
2: 사회적인 약자 이분들의 삶에 소중하게 잘 다뤄주시고 잘 이야기를 전달을 해주시고
0: 언제나 KBS 당신 곁에 라디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잠시 후 8시를 알려드립니다. KBS 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입니다. HLKC

안녕하십니까? 아름다운 우리 가곡 아나운서 김태규입니다. 오늘 들으실 곡은 전경의 시 고영필곡 라일락입니다. 소프라노 이화영의 노래로 전해드립니다.

아름다운 우리 가곡, 오늘은 전경희 씨 고영필 곡 라일락을 소프라노 이화영의 노래로 전해드렸습니다.

안녕하세요. 건강365 아나운서 최인경입니다. 부정맥은 심장질환의 하나로 지적됩니다. 맥박이 느리고 빠르고 불규칙한 상태인 거죠. 부정맥은 누구에게나 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남녀 차이가 좀 있을까요? 심장의 크기나 구조 또 호르몬의 차이가 부정맥 발생에도 영향을 줄 수 있을까요? 오늘은 여성 부정맥에 대해 살펴보고요. 청취자 사연으로 함께하는 우리 집 주치의로 이어가겠습니다. 건강365 이문세의 봄바람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0: KBS 라디오 건강 365 함께하고 계십니다. 부정맥은 심장 질환의 하나입니다. 부정맥은 성인 누구에게나 생길 수 있지만 남녀 차이에 대한 지적도 있는데요. 특히 여성 부정맥 환자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원인을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한림대 강남성심병원 순환기 내과 신동금 교수에게 도움 말씀 듣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한림대학교 강남성심병원 순환기 내과에서 부정맥을 전문으로 진료하고 있는 전문의 신동금입니다.
0: 네, 반갑습니다. 부정맥은 흔한 심장 질환 중 하나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가요?
1: 네, 맞습니다. 부정맥은 임상 현장에서 매우 빈번하게 접하는 대표적인 심장 질환 중에 하나입니다.
0: 네. 발생률에 있어서는 어떨까요? 특히 여성 부정맥 환자들이 늘고 있다고 하던데 그렇습니까?
1: 데이터에 의하면 2021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통계에 의하면 2016년에서 2020년까지 최근 5년간 부정맥 질환으로 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환자가 연평균 5.1%씩 증가됐다고 보고가 되고 있고요. 아직까지 부정맥 종류에 따른 유병률이나 발병률에 대한 자료는 좀 미미하지만요. 가장 흔한 부정맥인 심방세동의 경우에 같은 경우 2006년도에는 0.73%에서 2015년도에는 1.53%로 2배 이상 증가되었다고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여성 부정맥 같은 경우는 또 다른 문제일 수도 있는데요. 부정맥은 그 종류에 따라서 남녀 유병률의 차이가 있고요. 전반적으로는 여성

0: 때마다 유병률이 남성에서 가장 다소 높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연령과 특정 부정맥의 종류에 따라 이 차이는 조금 달라질 수 있고요. 최근 통계와 임상 데이터를 보면 여성 부정맥의 환자의 발생률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1: 그러니까 부정맥의 위험 요인으로 얘기가 되는 흡연도 그렇고 그래서 남성들에게 더 발생률이 높을 것 같은데요. 네, 남녀가 종류에 따라 좀 다르다고 하셨는데 여성 부정맥의 위험은 이유를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0: 여성 같은 경우는 신체적인 구조나 생리적 특성에 따른 고위험 위험 요인이 존재한다고 알려져 있고요. 특히 폐경 후에 호르몬 변화로 인해서 심장 보호하는 효과의 감소, 그다음에 심혈관 질환의 위험의 증가, 그리고 뇌졸중을 유발하는 심방세종 등의 위험 요소가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남성보다 더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1: 그럼 부정맥에도요, 뭐 빈맥, 서맥 말씀하신 심방세종 여러 종류가 있는데요. 특히 여성 부정맥이 증가하는 건 어떤 상태가 많은가요?
0: 말씀해 주신 대로 부정맥의 종류는 맥이 빠른 빈맥, 그리고 맥이 느린 서맥, 그리고 불규칙한 맥박 등이 있는데요. 부정맥의 많은 종류 중에 상심실성 빈맥이나 심실 조기 수축, 심실 빈맥의 경우 여성에게 더 자주 관찰되는 것으로 보고가 되고 있고요. 최근에 우리나라 사회도 그렇듯이 고령화 사회에 맞물려서 여성들에게 심방세동과 같은 질환에 증가하는 추세로 있는 것으로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1: 뭐 호르몬 변화 말씀하셨는데 심장의 크기라든지 또 호르몬, 약물과 같은 부분들이 주는 영향에 대해서는 어떻게 이해하면 될까요?
0: 여성은 남성보다 상대적으로 심장 크기가 작고 호르몬 변화 그리고 특정 약물에 대한 민감도가 달라 이것들이 심장 신호, 전기 신호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로겐은 심장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지만 이 수치가 급격하게 변화하는 시기에는 호르몬 변화가 심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1: 부정맥에서 심박수가 아주 중요하잖아요. 그럼 기본적인 심박수에서도 남성과 여성의 차이가 있을까요?
0: 네, 맞습니다. 일반적으로 여성은 남성보다 기본 심박수가 약간 더 빠른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여성이 남성보다 안정시 심박수가 평균적으로 더 높은 이유는 심장의 크기가 작아서 상대적으로 1회 박출량이 적고 그다음에 여성 호르몬 자율신경계의 차이 그리고 이러한 구조 때문에 나타난다고 하는데요. 여성은 보통 저희가 1분당 60에서 100회가 정상맥이라고 하는데 한 70에서 80회 이상 뛰는 경우가 여성에선 좀 많고요. 근데 이는 심장의 효율성을 보완하기 위한 생리적인 현상이지 이런 기본적인 심박수의 차이 때문에 여성에서 부정맥이 더 많이 발생한다 그런 건 아닌 것 같습니다.
1: 임신 기간의 변화도 지적이 되던데요. 임신 중에는 안정시 심박수가 증가할 수 있는 건가요?
0: 네, 그렇습니다. 임신 기간에는 여성의 몸에 큰 변화가 일어나는 시기이잖아요. 이제 이 시기에는 혈액량도 늘고 대사가 활발해지면서 안정시 심박수가 평소보다 증가할 수 있습니다.
1: 임신 기간 중에도 그럴 수 있고요. 또 호르몬의 변화에 의한 걸까요? 특히 폐경 여성들에게 부정맥 진단율이 높다고 하던데요.
0: 네, 맞습니다. 폐경기를 기점으로 발생한 앞에서 얘기했듯이 급격한 호르몬 변화가 심장에 영향을 주고 이로 인해서 중년의 여성들의 부정맥이 진단율이 급격히 높아지는 경향을 보입니다.
1: 참 생각해보면 우리 심장은 늘 뛰고 있지만 심장 박동을 느끼면서 생활하진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가슴이 좀 두근거린다거나 하는 증상이 생기면 신경이 쓰이게 되는데 이럴 때 부정맥을 의심할 수 있는 거죠?
0: 네, 말씀해 주신 대로 우리 심장은 늘 뛰고 있지만 저도 그렇고 평소에 이를 느끼지 못하는 게 정상이고요. 대신에 안정상태에서 가만히 있는데 심박수가 지나치게 높거나 아니면 심계항진 이런 두근거림 등의 증상이 안정시에 있으면 부정맥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는 조금 주의를 필요합니다.
1: 부정맥에 대해서 환자들은 주로 어떤 표현을 하나요?
0: 저희 제가 보통 환자분들한테 0에서 100까지 다양한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고 설명을 드리는데요. 진짜 말 그대로 부정맥은 무증상부터 급사까지 다양한 증상으로 표현이 됩니다. 보통 환자들이 심장이 쿵쾅거린다, 심장이 세게 뛴다, 아니면 맥박이 한 번씩 건너뛴다 등이 두근거림 증상을 가장 많이 호소하시고요. 때로는 뭐 가슴 통증, 흉부 압박감, 어지러움, 호흡곤란, 아니면 무기력하다 등의 진짜 매우 다양하게 증상을 말씀하시곤 합니다.
1: 뭐 무증상에서 급사까지 다양한 증상들을 이제 호소한다고 하셨는데 부정맥으로 인한 증상도 이제 가슴 두근거림만 있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심하면 실신이라든지 돌연사의 위험도 있는 건가요?
0: 네, 부정맥 증상이 단순히 두근거림에만 머무는 게 아니라 증상이 심각할 경우에는 갑작스럽게 쓰러질 수도 있고요. 예기치 못한 돌연사로 이어질 위험이 분명히 존재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1: 네, 아무래도 부정맥 역시 조기 진단을 위한 치료와 관리가 중요하겠죠?
0: 네, 다른 질환과 마찬가지로 부정맥도 적절한 시기에 전문가를 찾아서 관리한다면 충분히 조절이 가능한 질환입니다. 조기에 발견해서 적절한 치료를 하고 생활관리를 병행할 때 이런 부정맥으로 생길 수 있는 합병증을 막고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1: 네, 부정맥 치료는 어떻게 진행이 되나요?
0: 부정맥 치료는 그거에 따라 조금 부정맥이 어떤 부정맥인지에 따라 좀 다르고요. 기본적으로 이제 증상이 있는 경우 이게 부정맥이랑 연관성이 있다면은 약물 치료를 기본적으로 하고요. 혹시나 시술적인 치료가 가능한 부정맥들도 있거든요. 저희가 앞에서 얘기했던 심방세동 같은 경우 약으로도 잘 조절이 안 되는 경우 뭐 여성들에게서 많은 심질 빈맥이나 아니면 심질 조기 수축, 상심질성 빈맥 같은 경우는 약물 치료도 하긴 하지만 시술적인 효과도 되게 좋다고 해서 정극도자 절제술이라고 부정맥을 치료하는 시술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1: 네, 약물 치료라고 한다면 어떤 약물들을 드시는 건가요?
0: 약물이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어서 저희가 환자분들한테 사용하는 부정맥 약제가 혈압약제 계열도 있을 수 있고요. 진짜 말 그대로 부정맥을 억제하는 항부정맥제 약제도 있어서 이 환자가 가지고 있는 부정맥의 종류가 어떤 건지 그리고 이 환자가 가지고 있는 기저질환이 뭔지에 따라서 상담을 하고 그냥 약에 대해서는 또 부작용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환자와 같이 상담을 하고 약물 치료를 해서 그 효과를 같이 확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 네. 그 원인이 뭔지에 따라서 약물 치료가 좀 달라질 수도 있는 거네요.
0: 네, 그렇죠.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1: 네. 또 위험 인자를 가진 분들은 아무래도 조심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심전도뿐 아니라 심혈관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검사들이 있지 않나요?
0: 저희가 심전도는 심장검사에 기본적으로 하는 검사라고 알려 있고요.
1: 네.
0: 그 외에 심혈관 상태를 확인하는 대표적인 검사로는 심장의 구조와 기능을 실시간으로 보는 심장 초음파, 아니면 심장 혈관이 얼마나 좁아져 있는지 협착도를 검사하는 심장 혈관 CT나 입원에서 관상동맥 조영술 같은 것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운동하실 때 심장이 어떤 상태를 보이고 있는지 운동하면서 심장을 분석하는 운동부하 검사 그리고 이제 부정맥 환자들이 좀 많이 최근에 하는 검사가 집에서도 심전도를 기록하면서 심박수를 모니터링할 수 있는 홀터나 웨어러블 패치 모니터링 같은 검사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1: 네, 평소에 좀 두근거림이 심하다거나 하는 분들은 이런 검사를 좀 받아볼 필요가 있는 걸까요?
0: 두근거림이 심하다, 뭐 안정실 두근거림이 있다, 아니면 부정맥이 본인이 의심된다 하면은 주저하지 마시고 가까운 병원 가셔서 하시면 최근에는 검사를 할 수 있는 기계들이나 이런 게 너무 많이 다양화되어 있기 때문에 꼭 가서 그냥 혼자서 이거 맞으면 어떡하지 이렇게 두려워하지도 않고 고민하지 마시고 가서 상담받아보시고 적극적으로 검사하면 검사 자체가 부정맥 검사 자체가 이렇게 어렵거나 불편하거나 그러진 않거든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가시는 걸 방문하시는 걸 권장을 드립니다.
1: 네, 그 가슴 두근거림이 본인이 느끼기에도 이상하다는 걸 느끼는 거죠?
0: 네, 그렇습니다. 그럼요. 왜냐하면 심장은 저희 지금 저도 이렇게 대화를 하고 있지만 제 심장이 뛰는 거는 잘 못 느끼거든요.
1: 그렇죠. 근데 이제
0: 본인이 심장이 뛰는 게 느껴지는 것도 이상한 거고 네. 불규칙하게 느껴지는 것도 이상한 거고 특히나 가만히 있는데 운동하는 것처럼 심장이 빨리 뛴다.
1: 네.
0: 그러면은 그거는 부정맥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1: 네. 그럼 부정맥의 위험에 좀 조심할 필요가 있는 여성들은 어떤 분들일까요?
0: 특히 조심해야 될 분들은 그 호르몬 변화가 있는 갱년기 아니면 폐경기 이후의 여성들 그리고 고혈압, 당뇨 등의 만성질환을 가진 여성들 그리고 비만, 과체중인 여성들 그리고 특히나 기저에 심장질환이 있거나 급사나 부정맥에 가족력이 있는 경우에서는 특히 부정맥을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1: 네. 폐경기 여성 말씀하셨는데요. 그 없던 부정맥이 이제 폐경기에 접어들면서 생길 수 있다는 건가요?
0: 네. 에스트로겐 자체가 변하면서 충분히 부정맥이 생길 수 있는데 이게 중요한 게 또 폐경기 여성들이 이게 폐경기 증상인지 진짜 부정맥인지 좀 헷갈릴 때가 있거든요. 폐경기가 되면 온몸이 화끈해진다고도 얘기하지만 가슴이 두근거린다는 분들도 되게 많거든요. 근데 이게 폐경기 증상이랑 되게 헷갈리니까 이제 왜 폐경기인지 아닌지 확인을 하는 것보다 우선은 부정맥이 맞는지 아닌지 확인을 하고 맞지 않다 부정맥이 아니라면 그때는 이제 폐경기 증상일 수 있으니까 그때는 이제 또 가까운 산부인과 가서 상담을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네. 뭐 카페인이라든지 자제할 필요가 있는 음식이나 식품도 있을까요?
0: 뭐 부정맥에 좋지 않은 음식들은 보통은 심장에 부담을 주거나 심박수를 비정상적으로 높이는 음식들이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뭐 커피 한 잔이 반드시 안 된다 이런 건 아니고요. 과도한 카페인 아니면 술 그리고 나트륨이 많은 거 그리고 소세지 햄 같은 가공료 그리고 트랜스 지방이 있는 튀김이나 과자 등 같은 음식은 혈관건강을 해치기도 하지만 신경진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1: 네. 또 호르몬 변화도 원인일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이런 심전도나 뭐 심혈관 상태를 확인하는 것뿐 아니라 호르몬에 대한 검사를 해보는 것도 필요할까요?
0: 호르몬 검사를 저희가 순환기 내과에서는 하진 않고 있고요. 네, 갱년기 여성분들 같은 경우 폐경기가 다 됐다라고 하면은 그러니까 산부인과 찾아가서 호르몬 검사를 해보시는 것도 어쨌든 저희가 폐경기라는 건 증상을 통해서만 하는 게 아니라 호르몬 수치도 같이 보니까 같이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네. 오늘 주로 여성 부정맥에 대한 말씀을 들었는데요. 일반적으로 부정맥이라고 하면 진단을 받아도 별다른 치료를 받지 않는 분들도 있습니다. 치료 없이 관리할 수 있는 단계도 있는 걸까요?
0: 그 부정맥을 유발하는 유발 인자가 확실히 있다면 예를 들어서 아까 제가 말했듯이 커피를 뭐 한 잔은 마셔도 된다고 하지만 한 잔만 마셔도 카페인을 마시면 부정맥이 생기는 분도 있고 아니면 과음을 했을 때 부정맥이 생기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러면 이런 인자들을 좀 피하시라고 우선 얘기를 하고 그리고 혈압이 조절이 안 돼서 오히려 부정맥이 생기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러면 혈압 조절을 먼저 하고 나서 부정맥이 생기는지 안 생기는지 이런 식으로 조금 모든 부정맥을 다 부정맥 약제를 치료하는 게 아니라 유발 인자가 있다고 하면 그것을 적극적으로 교정을 하는 걸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1: 네. 여성들의 경우에는 좀 빈맥이 많다고 하셨는데요. 본인이 빈맥이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고요. 서맥으로 임의로 진단하기도 하는데 이걸 임의로 판단하면 안 되겠죠?
0: 네. 임의로 판단하시면 안 되고요. 최근에는 그 워치도 많이 착용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자색분들이 사준분들도 있고 워낙 다 보편화돼 있어서 워치로 심박도를 좀 측정을 해서 안정상태에서 심박수가 100회 이상이면 100회 이상이면서 두근거림 증상이 있다던가 아니면 안정상태에서 증상은 없어도 막 심박수가 갑자기 한 130 이상 뛴다던가 이러면 빈맥성 부정맥일 가능성이 있으니까 반드시 근처 병원 가셔서 추가 검사를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서맥 같은 경우는 저희가 그냥 정의를 하기에는 이제 분당 심박수가 60회 미만이면 섬맥이다라고 정의를 하지만 네. 저희가 의미 있는 섬맥, 그러니까 진짜 말 그대로 문제가 되는 섬맥들은 보통은 분당 40회 미만의 섬맥이거나 아니면 분당 50회 미만이면서 섬맥의 증상은 보통은 뭐 어지럽거나 신신하거나 기운이 없는 이런 증상을 많이 호소하시거든요. 네. 그래서 50회 미만이면서 증상이 동반된다 이런 거 그러면은 가까운 병원 가셔서 검사를 받아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1: 네. 뭐 이걸 매일 체크하는 분들도 있긴 한던데요. 가장 위험할 수 있는 부정맥은 뭔가요?
0: 가장 위험할 수 있는 부정맥은 실을 예기치 못하게 부정맥이 나와서 갑자기 돌연사하는 심실 빈맥이나 심실 세동이라는 부정맥이 가장 위험한데요. 이거는 실은 예측이 불가능할 수도 있고 아니면 기저에 심질환이 있는 분들에게 잘 생기기 때문에 이렇게 기저에 심질환이 있는 분들은 주기적으로 모니터링 하면서 약도 잘 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그러니까 심하면 돌연사의 위험도 생길 수 있는 거네요.
0: 네. 첫 번째 부정맥으로 나타나는 증상이 돌연사인 경우도 꽤 있습니다.
1: 네. 맥박수를 이제 체크하는 것도 중요할 것 같은데요. 그럼 맥박수를 체크하는 데 있어서 아침, 점심, 저녁 시간대는 언제가 좋은 건가요?
0: 아침, 점심, 저녁 이렇게 시간대가 딱 정해져 있다기보다는요. 잘 때는 맥박수가 떨어지는 게 일반적이고 잘 때는 우리가 부교감신경이 항진되기 때문에 맥박수가 떨어지는 게 일반적이고요. 그다음에 깨어있을 때는 교감신경이 항진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맥박수가 올라갑니다. 그래서 뭐 아침, 점심, 저녁 이런 거는 크게 상관이 없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1: 네. 하루에 두 번 정도는 재는 게 좋겠네요.
0: 그 혹시나 이제 혈압을 같이 재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어차피 혈압 기계에서 이 심박수도 같이 모니터링이 되기 때문에 측정이 되기 때문에 혈압을 저희가 보통 하루에 두 번 재시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화장실 갔다 와서 한 30분 정도 있다가 혈압을 재시라고 얘기할 때 그때 심박수를 같이 모니터링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잘 때 눕기 바로 직전에 혈압을 재면 까먹지 않고 잴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권고를 해드리는데 그때 심박수도 한번 확인을 같이 혈압만 보지 마시고 심박수도 같이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부정맥, 특히 여성 부정맥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한림대 강남 성심병원 순환기 내과 신동금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1: KBS 라디오 건강365 함께하고 계신데요. 015B의 신인류의 사랑 듣고 다시 오겠습니다.

0: KBS 라디오 건강 365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 집 주치 순천향대 서울병원 가정의학과 조현 교수에게 도움 말씀 듣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청취자가 주신 사연을 살펴보는데요. 오늘은 50대 여성의 고민부터 들어보시죠.
2: 어렸을 때부터 기관지가 좀 안 좋아서 편도가 부었다 하고 비염기도 있어가지고 편도가 좀 잘 붓는 편이었어요. 근데 심한 거는 아닌데 작년에 갑자기 기침 감기가 심하게 온 거예요. 비염이랑 같이. 그래서 가래가 쌓이더니 그게 가래 기침으로 이제 전이 돼가지고 한 6개월 정도 고생을 했어요. 근데 그 과정에서 숨이 차기 시작한 거예요. 어느 순간부터 심하게 걷는다거나 언덕길 오른다거나 운동할 때 제가 좀 젊었을 때 운동을 잘했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는 아니었는데 갑자기 운동하는데 숨이 찬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내가 나이가 들어서 그랬나 보다 그랬는데 검사를 했는데 약간 천식기가 있다고 이렇게 진단이 나온 거예요. 지금은 병원에 가면 숨 안 차세요? 라고 물어보시더라고요. 작년에 심하게 기침했을 때 두 걸음만 걸어도 숨을 못 쉬어서 과호흡으로. 그래서 그때 아, 나 이러다 죽는 거 아닌가? 라는 심각한 고민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제가 수업하는 사람이라서 어디 가서 수업을 하러 가야 되는데 걷는 게 너무 힘들어가지고 고생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천식이 아무 저기도 없이 갑자기 이렇게 올 수 있는 건가? 라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딸들도 유전이 되는 게 아닌가? 라는 걱정도 되고 별의별 생각이 좀 많아지는 작년 한 해였어요. 지금은 초기라고 하셨는데 이게 천식에 관련된 천식 호흡기 뭐가 있더라고요. 그거를 계속 처방을 받아야 되는 건지, 그러니까 왜냐면 딱 한번 과호흡할 때 그걸 한번 처방을 받아서 했는데 제가 이렇게 숨을 들어쉬어야 되는데 그게 힘들더라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기계를 또 처방을 받으면 해도 되는 건지, 계속 그 기계를 사용해야 되는 건지, 그때 일회적으로 끝나긴 했는데 그거 한번 하면 계속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그걸로 그냥 끝내도 되는 건지에 대한 그런 궁금증은 생기더라고요.
0: 네. 어릴 때부터 편도가 잘 붓기도 하고 비염도 있다고 하세요. 그런데 천식에 대한 진단을 받았다고 하는데요. 천식이 이렇게 갑자기 올 수도 있는지를 궁금해 하셨습니다. 어떨까요?
1: 그러니까 천식은 성인에서도 새롭게 발생할 수 있는 질환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감기라든지 기관지 감염 이후에 뭐 기침이 오래 지속되거나 그러니까 기관지가 좀 예민해진 상태가 유지가 되면은 그러니까 천식으로 진단되는 경우가 적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를 우리가 성인 천식이라고 하게 되고요. 기존에 뭐 비염이라든지 이런 게 있었던 경우에는 이런 게 훨씬 더 쉽게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생긴 것처럼 느껴지지만 실제로는 그 기관지 과민성이 누적된 상태에서 그러니까 증상이 생기는 경우를 이해하는 게 좋습니다.
0: 없던 알레르기나 천식이 생겼다는 게 그런 의미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뭐 환경적인 요인부터 뭐 감염이라든지 음식이 문제가 될 수도 있고 원인이 다양하겠네요.
1: 그렇죠. 이제 뭐 미세먼지라든지 뭐 자극물질, 감염, 알레르기 그러니까 모두 영향을 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특히 이전에는 문제가 없었던 물질인데도 그러니까 면역 반응이 달라지게 되면은 뭐 과민 반응이 또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없던 알레르기나 천식이 생겼다는 거는 갑자기 생긴 게 아니라 그러니까 면역 반응의 어떤 패턴이 좀 변화한 걸로 보시는 게 맞습니다.
0: 면역 반응 지적을 하셨는데요. 천식의 증상은 그럼 원인에 따라서 개인차가 좀 클까요?
1: 그렇죠. 이제 개인에 따라서 양상하고 강도가 상당히 좀 다르게 나타나거든요. 네.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는 그냥 기침이 주된 증상으로 나타나는 경우도 좀 있고요. 네. 그러니까 다른 경우에는 이제 호흡곤란이나 이제 쌕쌕거림까지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운동이라든지 감기, 그다음에 이제 밤 시간대와 같이 그러니까 특정 조건에서 이제 악화되는 두 패턴을 좀 보이는 경우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개인별로 좀 다양한 표현을 보이는 질환으로 봐야 됩니다. 네.

0: 천식이 기관지 질환인 거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천식을 얘기할 때 기관지 천식이라고도 하지 않나요?
1: 네, 기관지 질환이고요. 네.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이제 기관지에 만성 염증이 존재하면서 그러니까 외부 자극에 민감하게 좀 반응하는 상태를 의미를 하거든요. 네. 우리가 기관지 천식이라는 표현을 함께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0: 네. 기관지 염증으로 인한 문제로 볼 수 있다고 하셨는데 염증으로 기관지가 좁아지면서 호흡에 문제가 생기는 건가요?
1: 네, 맞습니다. 이제 네. 기본적으로 이게 기관지 염증으로 인해서 기도가 좁아지는 질환이 천식이고요.
0: 네.
1: 그러니까 염증이 있는 상태에서는 아무래도 기관지 벽이 좀 부어오르게 되고 그러니까 점액 분비가 좀 증가하게 되면서 그 기도 내 공간이 좀 좁아지게 되거든요.
0: 네.
1: 그리고 여기에다가 이제 기관지 근육이 같이 수축을 하게 되면은 기도가 더 좁아지게 됩니다.
0: 아.
1: 그래서 숨이 차거나 답답한 증상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0: 특히 쌕쌕거린다는 말을 하지 않나요? 숨 쉴 때 나타나는 특징적인 증상이 있는 건가요?
1: 그러니까 천식에서 말하는 쌕쌕거림은 이제 기도가 좁아지면서 발생하는 이제 특징적인 그런 호흡 음이거든요.
0: 네.
1: 그러니까 좁아져 있는 기관지를 공기가 통과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휘파람 같은 이제 소리가 잘 들리게 되고요.
0: 네.
1: 특히 이제 숨을 이제 내쉴 때 더 잘 들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이제 모든 천식 환자에서 이 증상이 나타나는 건 아니고 그러니까 기침만 지속되는 형태로 나타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0: 네. 그런데 또 평소에는 별다른 증상이 없다가 갑자기 심해질 수도 있는 건가요? 천식 발작이라는 말도 있는데요.
1: 이제 그런 경우를 이제 흔하게 우리가 천식 발작이라고 표현하는데
0: 네.
1: 그러니까 기관지가 이제 갑자기 수축하면서 기도가 좁아지고 호흡이 어려워지는 상태를 말을 하거든요.
0: 네.
1: 그래서 뭐 감기에 걸렸거나 뭐 찬 공기를 쐈거나 미세먼지라든지 운동 같은 요인이 이런 발작을 좀 유발할 수가 있습니다.
0: 네. 호흡이 어려워질 수도 있다고 하셨는데요. 그렇게 증상이 심해지면 응급치료가 필요한 거죠.
1: 그렇죠. 이제 천식발작이 심한 경우에는 응급치료가 꼭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뭐 숨이 좀 가쁘면서 말을 하기 어려울 정도로 호흡이 힘들거나
0: 네.
1: 아니면 이제 가슴이 좀 심하게 조이는 느낌이 이제 지속이 되는 경우에는 그러니까 즉각적인 치료가 좀 필요합니다.
0: 아.
1: 그래서 이럴 때는 이제 기관지를 확장시켜주는 약물을 사용을 해가지고
0: 네.
1: 우리가 이제 기도를 확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제 천식 같은 경우는 증상이 갑자기 좀 안 좋아질 수가 있기 때문에
0: 네.
1: 이런 상황에 대비한 관리가 함께 필요합니다.
0: 네. 사연 주신 분은 숨찬 증상을 경험하셨는데 다행히 초기라는 말을 들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없던 천식이 생기니까 자녀들에게도 유전되는 건 아닌지 걱정도 되고 불안감을 느끼시는데요. 어떨까요?
1: 그저 걱정을 하실 텐데
0: 네.
1: 뭐 이제 천식은 반드시 유전되는 질환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가족력이 있는 경우에 그 천식 발생 위험이 증가할 수는 있지만
0: 네.
1: 그것보다는 환경 요인이라든지 면역 반응이 훨씬 더 중요하거든요.
0: 네.
1: 그래서 이제 부모에게 천식이 있다고 해가지고 자녀에게 반드시 발생하는 건 아니고요. 오히려 그 알레르기 체질이라든지
0: 네.
1: 환경 노출이 훨씬 더 중요한 영향을 끼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0: 네. 천식 진단을 받으면 어떤 치료가 진행이 되나요?
1: 일단 기본적으로 기관지 염증을 조절하는 치료하고요.
0: 네.
1: 기관지를 확장하는 치료로 나누거든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가 흡입하는
0: 네.
1: 스테로이드 약물을 사용을 해가지고 염증을 좀 줄여주게 되고요. 필요에 따라서는 기관지를 넓혀주는 기관지 확장제를 함께 사용을 하게 됩니다.
0: 네. 스테로이드 약물 흡입제 말씀하셨는데요. 사연 주신 분은 이제 흡입기를 사용해 보신 것 같습니다. 계속 사용해야 하는 건지도 궁금해 하셨어요. 어떨까요?
1: 그러니까 이 흡입기도 그러니까 증상이 있을 때만 사용하는 약하고
0: 네.
1: 지속적으로 사용해야 되는 약으로 이제 구분을 하거든요.
0: 아, 네.
1: 그래서 이제 증상이 반복되거나 이제 천식으로 진단받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증상이 없어도 일정 기간 유지 치료를 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0: 네.
1: 왜냐하면 이제 증상이 없다고 해도 기관지 염증이 남아있을 수 있기 때문에 약물을 조금 더 유지를 하셔야 되고요. 근데 이제 일시적인 증상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0: 네.
1: 단기간 사용하고 중단하기도 합니다.
0: 네. 아무래도 천식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불안감을 느끼는 게 급성으로 악화되는 경우잖아요. 전조 증상으로 볼 수 있는 위험 신호들이 있을까요?
1: 그러니까 대표적으로는 이제 기침이 평소보다 좀 늘어나거나
0: 네.
1: 그다음에 밤이라든지 새벽에 기침이 반복되는 경우를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0: 네.
1: 그다음에 가슴이 답답한 느낌, 숨이 평소보다 약간 더 차는 느낌,
0: 네.
1: 쌕쌕거림이 이제 중요한 신호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운동하실 때
0: 네.
1: 평소보다 숨이 더 쉽게 차거나 그러니까 말하실 때 숨이 좀 끊기는 그런 느낌이 드는 것도 이제 초기 변화를 볼 수가 있습니다.
0: 네. 그럴 때는 되도록 빨리 응급실로 가야 될까요?
1: 그러니까 호흡이 좀 눈에 띄게 어려워지는 경우는 이제 응급실로 가셔야 되거든요.
0: 네.
1: 그래서 숨이 차서 이제 어떤 말 문장을 끝까지 말하기 어렵거나 가슴을 좀 심하게 좀 조이는 느낌이 지속이 되는 경우에는 우리가 응급 상황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0: 네. 이럴 때는 이제 응급실로 가시는 게 좋습니다.
1: 네. 천식을 잘 관리하고 악화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0: 일단 뭐 기관지 염증을 이제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네. 그래서 정기적으로 흡입 치료를 좀 유지하시는 것도 중요하고요.
1: 네.
0: 그러니까 증상이 없어도 일정 기간은 관리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감기라든지 호흡기 감염이 또 천식 악화 요인이 되기 때문에
1: 네.
0: 이런 것들에 잘 걸리지 않게 이제 관리하시는 것도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1: 네, 알겠습니다. 이제 다음 사연도 들어보시죠. 50대 여성이 주신 탈모에 대한 고민입니다.
2: 스트레스로 인해서 갑자기 탈모가 왔거든요. 조금씩 빠지기는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한 번에 훅 빠져버린 경우죠. 원형 탈모처럼 그 사이즈가 작은 동전 크기가 아니라 이제 굉장히 큰 사이즈로 갑자기 한 번에 빠진 거예요. 여성인데 갑자기 이렇게 머리가 빠지면 많이 당황스럽고 걱정도 많이 되죠. 일단은 병원을 먼저 가서 두피에 맞는 주사도 맞아봤어요. 일단 급하니까 주사도 맞아봤고 근데 두 번을 맞고 도저히 못 맞겠대요. 너무 아파서.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커피향을 완전히 현저하게 줄였어요. 커피가 하루에 진짜 12잔 이상? 이제 거의 물 대신 들고 있을 정도였는데 아예 안 먹기는 힘들고 하루에 한 두 잔 정도 이 정도로 줄이고 그다음 헤어 제품은 다 바꿨고요. 제일 중요한 게 식습관이더라고요. 불규칙하게 먹고 불규칙하게 자고 그런 거 하지 말라고. 그걸 조금 최대한 줄이는 노력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게 한 3개월 정도 하니까 약간의 이제 머리카락이 나기 시작하더라고요. 이제 이런 스트레스성 탈모로 갑자기 훅 빠지는 경우도 있지만 이제 평상시에 이제 생활 습관이나 이런 게 안 좋으면 머리카락이 좀 많이 빠지는 편인데 잘 모르는 거거든요.
1: 네. 탈모로 고민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사연 주신 분은 머리카락이 갑자기 훅 빠졌다는 표현을 하셨습니다. 스트레스가 원인인 것 같다고 하셨는데요. 이런 경우도 많은가요?
0: 네, 실제로 흔하게 발생하는 탈모 유형이고요.
1: 네.
0: 이런 스트레스 때문에 이제 발생하는 이제 탈모를 이제 휴지기 탈모라고 하는데
1: 네. 그러니까
0: 모발이 이제 성장을 해야 되는데 성장하지 못하고 한꺼번에 휴지기로 넘어가면서
1: 아.
0: 머리가 빠지는 그런 형태거든요.
1: 네.
0: 그래서 이럴 때는 그러니까 특정 부위만 빠지기보다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좀 머리숱이 좀 줄어드는 느낌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1: 네. 탈모는 말 그대로 머리카락이 빠지는 거잖아요. 뭐 스트레스도 말씀 주셨지만 탈모의 원인이 다양하지 않을까 싶어요.
0: 매우 다양합니다.
1: 네.
0: 뭐 유전적인 요인도 있고 뭐 호르몬 변화라든지 스트레스, 그다음에
1: 네.
0: 영양 상태, 그다음에 수면 부족 이런 것들도 영향을 다 줄 수가 있고요.
1: 네.
0: 염색이라든지 파마, 그다음에 두피 자극 같은 외부 요인도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탈모는 이제 신체 전반의 좀 상태를 반영하는 증상으로 보는 게 적절합니다.
1: 네. 탈모에도 종류가 여러 가지이지 않나요?
0: 그러니까 대표적으로는 우리가 유전적 영향을 받는 그 남성 탈모라든지
1: 네.
0: 이런 게 있을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스트레스나 뭐 질환 이후에 발생하는 탈모, 그다음에 이제 특정 부위가 동종 모양으로 빠지는 원형 탈모가 있습니다.
1: 네.
0: 그리고 두피에 염증이 있다거나 하는 경우에도 발생하는 이제 탈모도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유형하고 이제 원인마다 다 다르거든요.
1: 네.
0: 이럴 때는 한번 구분해 가지고 치료를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1: 네. 남성 탈모의 경우에는 유전적 영향이 좀 있다고 하셨는데요. 그럼 남성 탈모와 여성 탈모의 차이가 어떤 건가요?
0: 그러니까 남성형 탈모는 그러니까 주로 앞머리하고 정수리 중심으로 좀 진행이 되게 되고요.
1: 아, 네.
0: 그러니까 점차 이렇게 넓어지는 이마가 넓어지는 형태가 좀 특징입니다.
1: 네.
0: 근데 이제 여성 탈모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좀 머리숱이 줄어드는
1: 네.
0: 확산형 탈모가 좀 흔하게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여성분들은 그러니까 폐경 이후에 좀 이런 탈모에 좀 영향을 받는 경우가 좀 많으신 편입니다.
1: 네. 그런데 머리카락이 가늘어지고 많이 빠지는 것 같다는 주관적인 판단으로 탈모를 단정짓지는 않잖아요. 탈모의 기준은 뭔가요?
0: 그러니까 머리카락이 가늘어지거나 빠지는 느낌만으로 탈모를 진단하지는 않고요.
1: 네.
0: 일반적으로 하루에 100개 이상 좀 지속적으로 빠지거나
1: 네.
0: 아니면 이제 머리숱이 눈에 띄게 줄어드는 경우를 우리가 탈모라고 평가를 하거든요.
1: 네.
0: 그리고 이제 모발이 점점 가늘어지는 것도 우리가 중요한 기준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특히나 가르마가 좀 넓어졌거나
1: 네.
0: 두피가 더 보이기 시작하면은 우리가 이제 탈모 진행을 의심할 수가 있습니다.
1: 네. 그럼 또 탈모 중에서 원형 탈모는 자가 면역과도 연관이 되는 것 같던데요. 별개로 이해를 해야 되는 건가요?
0: 그렇죠. 이제 원형 탈모는 이제 기전이 좀 다른 탈모거든요.
1: 아.
0: 그래서 이제 자가 면역 반응에 의해서 모낭들이 좀 공격을 받으면서
1: 네. 그러니까
0: 특정 부위에 있는 모발이 갑자기 확 빠지는 형태거든요.
1: 네.
0: 그래서 스트레스가 이제 촉발 요인이 될 수는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면역 이상의 중심 기전입니다. 그래서 일반 탈모와는 좀 이제 다르게 보고 치료 접근도 좀 다른 편입니다.
1: 그렇다면 탈모의 치료도 그 원인이나 종류에 따라 달라지겠네요.
0: 예, 달라지게 됩니다. 뭐 남성용 탈모 같은 경우에는 호르몬 관련 약물 치료가 중심이 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스트레스성 탈모 같은 경우에는 원인을 좀 교정하고 경과 관찰이 좀 중요하고요. 원형 탈모는 이제 면역 반응을 조절하는 치료가 좀 필요하게 됩니다.
1: 네. 사연 주신 분은 두피 주사를 맞았다고 하는데요. 두피 주사라는 게 있나요?
0: 예, 두피 주사는 실제로 사용하는 이제 치료 방법이거든요.
1: 네.
0: 주로 좀 원형 탈모가 있거나 염증성 탈모거나 이런 경우에 그러니까 스테로이드 약물을 이제 두피에 직접 주입하는 방식으로 이제 시행이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염증 반응을 좀 줄여주고 그러니까 모낭의 기능을 회복하는 목적으로 저희가 사용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이제 특정 탈모 유형에서 선택적으로 사용하는 치료입니다.
1: 두피에 직접 주입하는 거라고 하셨는데 너무 아파서 두 번 맞고 중단했다고 하는데요. 두피 주사의 원리를 좀 설명해 주세요.
0: 그러니까 이제 두피 주사는 이제 국소 염증을 좀 줄여줄 목적으로 좀 사용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스테로이드를 이제 직접 주사하게 되면은 이제 면역 반응이 좀 떨어지고 그다음 모낭이 이제 다시 건강해지는 그런 걸 유도하는 원리거든요. 그래서 원형 탈모가 있는 경우에 좀 많이 사용을 하거나 이제 스트레스 탈모에도 사용을 하게 되는데 이게 문제가 두피는 좀 신경이 굉장히 좀 많이 분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주사를 맞으시게 되면은 통증이 굉장히 강하게 느껴지는 편입니다. 그리고 이게 또 한 부위만 주사하는 게 아니라 여러 군데에 반복적으로 주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1: 그렇군요.
0: 굉장히 좀 통증이 좀 심해가지고 부담을 느끼시거나 포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1: 이렇게 치료를 받는 분들도 계시고요. 또 탈모로 고생하는 분들이 많아서인지 여러 민간 요법이나 발모제에 대한 관심도 높은데요. 어떤 조언을 주실까요?
0: 그러니까 탈모가 워낙에 관심이 좀 높기 때문에
1: 그러니까
0: 민간요법이나 어떤 이제 제품을 좀 많이 좀 사용을 하시는데 이게 좀 특정 음식이라든지 마사지, 샴푸만으로 어떤 이제 발모 효과를 기대하는 경우는 조금 좀 제한적이거든요. 오히려 조금 이제 자극적인 두피 관리라든지 과도한 제품 사용은 오히려 두피 상태를 좀 악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한 효과가 좀 불확실한데 이런 것들을 이제 장기간 사용하는 거는 또 비용적으로도 부담이 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탈모 관리는 그러니까 정보보다 중요한 게 효과하고 안정성이 좀 검증된 그런 방법을 선택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1: 효과와 안정성 강조를 하셨는데요. 유효성이나 안전성이 증명된 치료제나 치료법에 대한 설명도 주시면 좋겠어요.
0: 그러니까 현재 좀 유효성하고 안정성이 입증된 치료는 그냥 미녹시딜 외용제하고요. 뿌리거나 바르는 거. 그다음에 이제 일부 경구 약물 치료가 대표적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미녹시딜 같은 경우에는 남성하고 여성 모두에도 사용을 할 수가 있고요. 남성 탈모 같은 경우에는 호르몬을 조절하는 약물을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원형 탈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스테로이드 주사라든지 이제 면역 조절 치료를 이제 적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유형에 따라서 효과가 입증된 치료가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선택하고 받으시는 게 원칙입니다.
1: 또 사연 주신 분은요. 커피도 줄이고 규칙적인 식사까지 생활습관에도 노력을 많이 하시는데요. 탈모와 생활습관 개선도 도움이 될까요?
0: 생활습관 개선은 굉장히 좀 중요한 요소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불규칙한 식사라든지 숙면 부족, 스트레스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니까 모발이 자라는 주기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탈모를 좀 악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스트레스성 탈모 같은 경우에는 이 생활습관 변화가 회복 과정에도 굉장히 좀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생활습관만으로는 이제 탈모를 완전하게 치료하기는 좀 어렵기 때문에 필요한 경우에는 이제 적절한 좀 치료를 좀 병행하는 게 좋습니다. 그렇지만 생활습관 같은 경우에는 회복을 돕고 그러니까 재발을 줄이는 중요한 관리 요소이기 때문에 잘 신경 써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1: 네, 알겠습니다. 우리 집 주치 건강에 대한 궁금증 풀어봤는데요. 순천향대 서울병원 가정의학과 조현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클래식화의 로미오 앤 줄리엣 보내드리면서 인사드릴게요. 건강365 아나운서 최인경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바른말 고운말입니다. 한자성어 용두삼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용의 머리와 뱀의 꼬리라는 뜻으로 처음은 왕성하나 끝이 부진한 현상을 이르는 말인데요. 과감한 개혁을 시도하는 것처럼 보였으나 모든 것은 용두삼이에 그쳤다 같이 말할 수 있습니다. 용두삼이의 뜻과는 관련이 없지만 용과 뱀 그리고 머리와 꼬리라는 말이 들어가는 것으로 용의 꼬리보다 뱀의 머리가 낫다 같은 표현을 종종 들을 수가 있습니다. 또 이와 비슷한 구조로 된 우리말 속담으로 용의 꼬리보다 달게 머리가 낫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는 크고 훌륭한 사람의 그늘에 있기보다는 보잘것없어도 우두머리 노릇을 하는 것이 더 낫다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 용의 꼬리보다 달게 머리가 낫다고 보잘것없는 자리 같아도 셀러리맨 월급보다는 낫고 내 마음대로 일할 수 있으니 얼마나 좋은가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참고로 개구우후라는 한자 성어가 있는데요. 이것은 달개 주둥이와 소의 꼬리라는 뜻으로 큰 단체의 꼴찌보다는 작은 단체의 우두머리가 되는 것이 오히려 나음을 이르는 말입니다. 규모가 크다고 해서 반드시 좋은 것이 아니고 자기가 더 주체적으로 활동하고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이 더 중요할 겁니다. 지금까지 바른말 고운말 아나운서 국혜정이었습니다.

0: 우리들의 권리 이야기 발표회 참여한 지적 장애인 전운유입니다. 저는 발표회에서 저의 자립 세월에 대해 이야기를 했습니다. 수동적인 세월에서 벗어나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응원도 받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장애인은 도움만 받는 사람이 아니라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장애인을 만났을 때 같은 구성원으로 존중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1: 장애인식 개선 캠페인 KBS 라디오와 함께합니다.

0: 믿음과 신뢰, 웃음과 감동을 선사하는 국내 유일의 지상파 사회복지 채널
1: KBS 3라디오 프로그램을 소개합니다.
0: 매일 아침 장애계 이슈를 분석하는 함께하는 세상 만들기
1: 건강한 삶의 지혜 건강 365
0: 국내 유일의 시각장애 전문 방송 우리는 한 가족
1: 한낮의 웃음폭탄 강원래의 노래 선물
0: 장애에 대한 올바른 인식 개선 내일은 푸른 하늘
1: 노년의 삶을 응원하는 출발 멋진 인생 이지연입니다.
0: 시각장애인이 직접 진행하는 정보 프로그램 심준구의 세상 보기
1: 장애인과 노인, 소외계층을 응원하는 국내 유일의 지상파 사회복지 채널 KBS 3라디오
0: 든든한 목소리가 되어 여러분 곁에 언제나 함께하겠습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잠시 후 9시를 알려드립니다. KBS 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입니다. HLKC

안녕하십니까. 함께하는 세상 만들기 아나운서 김기만입니다. 제11회 국제장애인기능올림픽대회에 참가할 대한민국 국가대표 선발전 원서 접수가 이번 달 5월 13일까지 진행이 됩니다. 전산응용기계제도, 전자기기, 컴퓨터 프로그래밍 등 30개 직종에서 선발이 이루어지는데요. 지원 대상은 지난 2022년부터 2026년까지 전국 장애인기능경기대회 직종별 입상자들입니다. 선발전은 2026년 부산에서 열리는 전국대회와 함께 진행이 되고요. 전국대회에 없는 12개 직종은 만 15세 이상 장애인이면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이번 선발전에서 최고 득점자는 2027년 5월 핀란드 헬싱키에서 열리는 국제무대에 대한민국 대표로 출전을 하게 됩니다. 참가를 희망하는 분들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서 접수를 하면 되고요. 자세한 내용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능력개발기획부 031-728-7096번으로 문의를 하시면 됩니다. 꿈을 향한 도전, 그 길에 따뜻한 응원을 보냅니다. 함께하는 세상 만들기, 장애계 이슈진단, 건강정보, 아이러브 스포츠, 취업과 일자리 정보 시간으로 함께하겠습니다. 한국장애인개발원이 이번 주 목요일 7일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중증장애인 생산품, 생산시설, 지정심사 사전교육을 진행합니다. 이번 교육은 중증장애인 생산품, 생산시설 종사자를 대상으로 우선구매제도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생산시설의 지정심사 준비를 지원하기 위해서 마련이 됩니다. 국내 대표 배리어